선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각각 승리를 거뒀습니다. 치열한 3파전을 벌였던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새벽 2시쯤 역전하며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경기 평택 을에선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혁신당 조국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모두 14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9곳, 국민의힘은 4곳, 무소속은 1곳에서 각각 승리했습니다. 전국 16곳 교육감 선거에선 진보 성향 후보가 11곳, 보수 성향 후보는 5곳에서 각각 당선됐습니다. 8명이 출마했던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정근식 현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했고, 박빙의 승부가 펼쳐졌던 대전에선 보수 성향의 오석진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어제 열린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 수백 명의 시민과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모여 개표 중단을 요구하며 밤새 투표 이송을 막고 항의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오늘 새벽 4시 27분쯤 입장문을 통해 잠실 7동 제2투표소 투표함 이송을 강행하진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차질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개표 중단과 재선거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새벽 입장문을 내고 선거일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으로 발생한 이번 사안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투표소에서 투표한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표하면 개표소로 이송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핵물질 생산 공장을 시찰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 새로 조업한 핵물질 생산 공장을 현지 지도하고 기존보다 정교한 생산 공정을 돌아보며 생산 계획 등을 파악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무기급 핵물질 생산 능력은 종전의 두 배를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핵물질 생산 능력을 더 확대해 핵무기 보유수를 계속해 늘리는 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채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가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 2,124개 고등학교와 564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시행되는 올해 첫 시험으로 실제 수능 출제 기조와 난도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응시생은 모두 48만 8천여 명이고 이 중 재학생은 80.2%인 39만 1천여 명, 졸업생 등은 19.8%인 9만 6천여 명입니다. 졸업생 지원자 수와 비중은 평가원이 통계를 공개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규모입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 경기 동부에 최대 80mm 이상, 경북 북부에 5, 60mm, 서울 등 그 밖의 내륙 지역에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또 제주도에는 5에서 60mm 비가, 남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8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과 서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진희 현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풍요는 참 좋은 겁니다. 하지만 풍요로움이 오래가면 사람도 기업도 멈춰섭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도 땀 흘리지 않아도 적당히 지나가도 된다는 건 역설적으로 우리를 위험에 처하게 합니다. 미국은 기름값이 워낙 저렴했기에 연비가 좋은 자동차를 개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결국 미국의 자동차 산업은 에너지를 거의 다 수입해서 쓰는 한국과 일본의 자동차 업체에게 따라잡히고 말았죠. 마냥 치솟던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이 크게 개선되기 시작한 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진 이후였습니다. 삶의 문제를 바로잡고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건 위기와 힘겨운 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모든 게 풍요로우면 문제가 보이지 않습니다. 불편함이 없으면 습관이 바뀌지 않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은 6월 4일 목요일. 왠지 좀 월요일 같은 느낌도 나긴 하는데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준님, 정경숙님, 김서중님, 이동인님 등등 벌써부터 또 출석 체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경제상식 퀴즈는 오늘 밤 우리나라를 찾는 사람과 또 인연이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CEO가 오늘 저녁에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하죠. 주말을 껴서 또 엄청난 일정을 예고하고 있던데요. 젠슨 CEO의 말 한마디, 행보 하나하나가 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내기도 합니다. 최근에는요, 타이완에서 SK 하이닉스를 만나서 이것 좀 더 빨리 많이 공급해달라 뭐 이런 사인을 남겨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하나의 메모리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엔비디아가 생산하는 GPU 그래픽 처리 장치라고도 하는데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빠르게 연산을 하기 때문에 그 옆에도 특수한 메모리가 필요하죠. 여러 개의 DRAM을 위로 쌓아 올려서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오가게 하는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에서도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그 고대역폭 메모리지요. 힌트를 좀 드리자면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의 약자 알파벳 세자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또 KBS 콩과 유튜브는 언제든지 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0: 마감했고요. 브렌트유 선물 역시 $1.89 상승한 배럴당 97.81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유가 상승하니까 당연히 이제 물가 불안 때문에 국채 금리가 상승했거든요.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 4.5%에 근접했습니다. 30년 만기 수익률도 5% 수준으로 올라갔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도 사실 뉴욕 증시 안 좋은 거 영향받아서 지금 현재 한 2.4%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이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 정도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1: 그러게요.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코스닥이 3%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코스피는 2.3% 떨어지고 있고 뭐 반도체를 비롯해서 대형주들이 오늘은 좀 낙폭이 큰 날입니다. 참고로 이 시각 현재 원달러 환율은 1530원.
0: 와.
1: 지난 그 휴일 때 1535원 정도까지 치솟았고요. 1530원대 환율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코스닥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반등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특히 올해 들어서 코스닥 중심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너무 막 힘들다.
0: 네.
1: 아, 손해가 막심하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렸어요.
0: 아마 오늘은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정책 기대감, 뭔가 정책, 뭐 일을 할 거잖아요. 이제 정책 기대감이 작용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간에는 계속 부진했습니다. 10개 종목 가운데 한 8개 꼴로 주가가 빠졌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값 기준으로 수익률 보니까 마이너스 20% 수준입니다. 지수 하락률보다 개별 종목의 체감 낙폭이 더 컸어요. 지수가 16% 빠졌는데 그 중간값 기준 수익률 보니까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이 더 힘들었다라는 거죠.
1: 그렇죠.
0: 이 반등다운 반등이 있었나 보자면 그것도 드물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에 코스닥 지수가 오른 날은 이제 오늘 빼고 6거래일입니다. 그나마도 4거래일은 1% 미만 상승에 그쳤어요. 4% 강세를 보인 날은 국민성장펀드 출시 기대가 반영됐던 5월 21일과 22일 이틀에 불과했습니다. 그럼 낙폭은 왜 이렇게 커졌냐라고 보자면 주도업적인 바이오 2차 전지가 안 좋았습니다.
1: 네.
0: 이 반도체와 로봇은 종목별로 온도차를 나타냈는데요. 기존 장비와 소부장주는 약세를 나타낸 반면 AI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스타 등 로봇주는 선방했습니다. 그럼 이제 궁금한 거죠. 그 하반기엔 살아날 수 있나? 라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증권가에서는요. 밸류에이션 부담이 낮아진 가운데 정책 자금, 기관 자금 유입 가능성이 커지면서 코스닥 시장 내에서도 선별적 반등이 가능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제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 정책이 뭐 등급제 해가지고 뭔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조금 작용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 요거 이제 정책 자금 기대 정책 자금도 기대 요인입니다. 게다가 이제 기관 수급 변화도 주목이 되는데 이 코스닥 시장에서 최근 재밌는 게 개인이 8조 원 순매도했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거 이제 팔아가지고 코스피로 간 것 같은데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외국인은 5조 원 순매수했습니다.
1: 그렇게 최근에 보니까 코스닥 시장 너무 안 좋아서 사실 코스닥 중심으로 개인 투자들은 기존에는 많이 투자를 했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대형주로 넘어가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들 많이 사시더라고요 요즘에. 또 그중에서도 네. 큰 손이 40대예요.
0: 네, 맞습니다. 증권사 네 곳의 최근 4영업일간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 14종의 투자 현황을 분석해봤어요. 총 투자자가 한 7만 명이 좀 넘었고요. 누적 투자금은 3조 3천억 정도 됐습니다. 투자장 1인당 평균 투자 금액은 4,6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투자자 수가 가장 많은 연령대는 40대. 총 한 2만 명이 조금 넘었고요. 전체의 29%입니다. 이들이 굴리는 총 투자 금액도 한 1조 원 정도 됐고요. 전 연령대 중에 가장 많았습니다. 이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우리 주식시장에서 보자면 50대, 60대 비중이 컸어요. 아무래도 네. 큰 손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런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서는 40대가 큰 손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조금 약간 이게 또 뭔가 어떻게 보면 위험하고 어떻게 보면 큰 수익이 기대되는 상품이다 보니까 또 공격적으로 40대가 나선 것 같습니다. 1인당 평균 투자 금액을 보자면 자산 축적도가 높은 고령층이 역시나 많긴 했습니다.
1: 그쵸.
0: 전체 금액을 보자면 40대가 많았는데 1인당으로 놓고 보면 70대 이상이 6,478만 원으로 전 연령대 중에 가장 많았고요. 전 이거 깜짝 놀랐어요. 70대 이상인데 네. 6,400만 원을 투자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그리고 60대, 4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1: 근데 사실 이거 뒤집어서 생각해 놓고 보면 그렇게 고령층인데 투자를 많이 하는구나가 아니라 투자를 꾸준히 해왔기 때문에 고령층에도 그렇게 자산이 많이 쌓여있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죠.
0: 네. 그렇네요. 네. 한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16종이거든요. 이 상장 후에 나흘간 거래 대금이 36조 9천억. 와, 이들 상품의 1일 기준 시가총액이 6조 5천억. 와, 타이거,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요 같은 기간 그 개인 순매수가 1조 4,700억이었어요. 네. 이게 국내 증시에 상장된

0: 개별 종목 ETF 다 합쳐서 개인 순매수 1위가 바로 이 하이닉스 레버리지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걱정하는 게 뭐냐면요.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규모가 불어날수록 기초자산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 변동성이 한층 더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1: 네.
0: 이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에는 하루 1일 수익률의 배수를 맞추기 위해서 장 마감 직전에 대규모로 리밸런싱합니다. 자산 재조정 거래를 해요. 다시 말해서 주가가 오르면 추가 매수해야 되고요. 이거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리면 추가 매도해야 돼요. 이런 구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 출렁임은 더 커질 수 있고 전문가들은 그래서 변동성에 유의해야 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최근에도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변동폭 커진 것들 체감도 하실 테고요. 자 그리고 또 미국에서 이제 세기의 IPO. 신규 상장이 펼쳐집니다. 스페이스X가 조만간 상장하는데 예상되는 기업 가치가 2,600조 원에 달해요.
0: 네. 이게 1조 7,500억 달러 이 목표로 하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니까 2,600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를 했는데 이게 올해 초 AI 기업인 XAI 이걸 인수했잖아요. 시장에서 그때 인정받은 기업 가치가 1조 2,500억 달러인데 그 사이에 이렇게 또 기업 가치가 불어난 겁니다.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이한 게 공모가를 주당 135달러로 고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자 설명회 수요 예측 이전에 공모가를 사실상 확정하는 게 조금 이례적인데요. 일반적으로 IP 추진하는 기업은 공모 희망가 범위를 제시합니다. 얼마부터 얼마까지.
1: 네.
0: 그리고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 결과를 반영해요. 이게 얼마나 인기가 있나. 인기가 많으면 공모가 범위 상단에서 결정되고요. 인기가 없으면 하단에서 결정이 되는데 스페이스X는 아예 그냥 135달러로 고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1: 그러니까 미국은 좀 IPO 할 때 좀 자유롭더라고요.
0: 네네. 네. 어떻게 보자면 또 개인 참여자를 좀 늘리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주당 135달러 기준으로 전체 지분의 4.3%를 매각해서 약 750억 달러 한 115조 정도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은 2,600조인데요. 이번 상장을 통해서 신규로 조달하는 규모는 750억 달러 115조 정도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같은 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 증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IPO 기록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마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우리 한국인들은 공모 참여 못하시고요. 다만 12일에 나스닥에 상장하거든요. 그때 종목 코드가 SPCX입니다.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상장한 다음에 사시면 되는데 아마 상장하고 나서 직후에는 변동성이 심할 거니까
1: 그렇죠.
0: 예. 조금 보시고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그리고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지난해 특히 실손보험에서 2조 원 가까운 적자를 봤어요.
0: 예, 금융감독원이 25년 실손의료보험 사업 실적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1: 네.
0: 실손보험 관련 보험 손익을 보니까 1조 8,700억 적자였습니다. 1년 전보다 적자폭이 15%나 확대됐어요. 적자라는 얘기는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보다 보험사가 돌려준 보험금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지난해 보험료 수익은 18조 원으로 10% 늘었어요. 그런데 지급보험금은 17조 원으로 1년 전에 비해서 11%가 늘었습니다. 그럼 어디서 도대체 보험금이 이렇게 많이 줬을까? 뭐 예상하셨다시피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 질환에 지급된 실손보험금 2조 7천억. 이게 놀라운 게 중증질환인 암, 뇌, 심혈관 질환 관련 보험금이 2조 6천억이거든요.
1: 네.
0: 이거보다도 도수치료에 더 많이 나간 거예요. 그리고 과잉 사용 우려가 있는 영양주사 관련 보험금도 1조 원이나 됐습니다. 아울러서 이 로봇 수술 같은 거요. 신의료기술 요것과 관련돼서 지급된 보험금이 4,700억으로 1년 전보다 급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실손보험 경과 손해율 101%입니다. 이게 뭐냐면 손해액이 보험료 수익보다 많았다는 건데요.
1: 네.
0: 이게 실손보험의 손익분기점이 85%예요. 그런데도 손실을 지금 현재 한 16% 정도 더 봤다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이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속 손해율이 높으면 어떻게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해율 악화는 향후 보험료 추가 인상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분쟁 증가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어쨌든 돈을 더 걷어야 될 테고 좀 돈을 덜 나가게 해야 되잖아요.
1: 그래서 손보사 입장에서 보면 1세대, 2세대 실손 보험료 계속 올리는 거고
0: 맞아요.
1: 4세대 또 이제는 5세대로 세대. 갈아타기를 또 유도하는 건데 이제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1세대의 계약자를 넘어섰어요.
0: 실손보험 계약을 보니까 3,600만 건 정도 됩니다. 세대별로 보면 2세대가 가장 많고요. 1,500건 정도 돼가지고 한 비중이 41% 정도 됩니다. 3세대가 783만 건, 그리고 4세대가 641만 건이에요. 1세대가 618만 건, 4세대가 1세대를 넘어섰습니다. 사실 1세대는 점점점 줄이는 추세고요. 4세대는 점점점 느리는 추세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역전이 된 겁니다. 1세대부터 4세대 최근 나온 5세대를 보자면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험률 자체는 높지만 자기 부담률 이거는 세대 수가 낮을수록 자기 부담률은 거의 없거나 아주 낮다. 높아질수록 자기 부담률이 높게 설정돼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신에 보험료 자체는 세대 수가 높아질수록 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 실손보험 많이 그 이용 안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이제 뭐 4세대 맞아요. 5세대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고요.
0: 아니면 많이 좀 병원 이용하신 분들은 세대가 낮은 게 낫습니다. 좋습니다.
1: 그렇죠. 1, 2세대. 그래서 좀 비용은 비싸더라도 내가 그쵸. 또 혜택을 많이 봐야겠다. 그런 분들은 또 유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관세 이야기, 미국의 관세 이야기. 우리나라에 또 다른 세금을 부과할 수도 있어요.
0: 예, 뉴스가 나와서 좀 깜짝 놀랐는데요. 어쨌든 USTR이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은 우리나라는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54개의 경제권 그룹에 포함된다. 그래서 12.5%의 관세가 적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강제 노동으로 생산. 아니,
1: 무슨 뭐 일제 시대도 아니고 지금 강제 노동 이야기를 했어요, 미국이.
0: 근데 이게 약간 황당하다 싶은데 우리랑 같은 그룹에 어디가 들어갔냐면 호주, 브라질,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노르웨이,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스위스, 타이완, 태국, 터키, 영국, 베트남. 그냥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1: 54개 경제권이 그냥 전 세계를 상대로 다 너희 강제노동이지라고 네. 하는 거네요.
0: 그나마 이제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거나 또는 이를 약속했거나 부분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한 캐나다, 에콰도르, 유럽연합, 인도네시아, 멕시코, 파키스탄 등 6개 경제권에는 10% 관세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12.5 받았고요. 일부가 10%를 받았습니다. 이게 왜 나온 거냐면 무역대표부가 연방대법원이 지난 2월에 왜 그 상호관세 위법 판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3월에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서 과잉 생산 그리고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문제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대상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순으로 해가지고 조사 결과를 이제 발표한 거고요. 우리는 과잉 생산,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두 분야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이 무역법 301조 같은 경우에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과 관행에 관세부과 등으로 대응할 권한을 행정부에 부과한 거예요. 그래서 행정부가 지금 쓰는 거죠. 네. 그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2월 20일 무역법 122조에 따라서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게 10%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어요. 근데 이건 약간 임시 조치입니다. 네. 기존 상호관세를 대체할 새 관세 체계를 정식으로 도입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한 거예요. 이제 한시적으로 글로벌 관세를 도입했는데 이게 임시 조치이기 때문에 요 부과 가는 기간이 150일이거든요. 7월 24일 끝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는 세금이 없는 거예요. 아 그럼 세금을 물려야지 라고 해가지고 이번에 무역법 301조에 따른 대체 관세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면서 이번에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요. 요 USTR은 다음 달 7일 열리는 청문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서 시행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1: 그러니까 이번에는 강제 노동이라는 명분을 들고 나왔는데 어떻게 해서든 관세를 부과하려는 자꾸 법원에서 이거 제재당하니까 명분을 찾아내고 꼬투리를 찾아내고 한다라는 건데 이제는 좀 아이고 이거 좀 우습기까지 합니다. 이거는 네. 우리 정부 입장은 뭐라고 나왔습니까?
0: 일단 기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 균형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거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나라가 관세 협상 해가지고 $3,500 대미 투자 약속했잖아요. 네. 그래서 25% 상호 관세를 15%로 낮췄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 무효 판결 받았기 때문에 글로벌 관세 아까 말씀드린 10% 관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강제 노동 요거의 조사에 바탕하면 12.5잖아요. 추가 관세가 확정되면 한미 간 합의를 통해서 정해진 15% 관세. 여기에 근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아까 두 개 강제 노동과 과잉 생산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과잉 생산에도 우리는 해당됩니다. 그러면 과잉 생산 문제로 우리가 5% 추가 관세를 내야 된다라고 하면 아까 무역법 301조로 적용된 관세가 총 12.5에다가 5를 더하면 17.5가 되잖아요. 그 우리가 합의한 15보다도 더 높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는 이 대미 투자 약속을 기반으로 도출된 한미 간 무역 합의 결과를 고려할 때 추가 관세 15% 넘어선 절대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 요거를 이제 미국 정부와 소통하겠다라는 겁니다.
1: 그러게요. 참 뭐 엿장수 마음도 이렇게 쉽게 변하진 않을 텐데 미국이 지금 그렇다는 거고 또 다음 주부터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것들의 관세가 일부 또 낮아지는
0: 네,
1: 게 있어요.
0: 네. 철강, 알루미늄, 구리, 파생 상품에 대한 관세 조치 개편안은 포고령 발표했고요. 8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른 건데요. 국가 안보 위협이 있을 때 관세를 부과하는 조항인데 그래서 현재 자동차 부품, 철강, 알루미늄 품목에 무역 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개편을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 일단 지게차, 불도저, 트랙터 등 일부 이동식 산업기계의 경우 관세 합의국에서 수입하면 기존에 25%였는데 15%. 10%로 10%포인트 낮아집니다. 그리고 농업용 장비나 공조설비 이거는 수입국과 상관없이 15% 관세를 적용받는 것으로 변경이 됐어요. 기존에는 또 미국산 철강 95% 이상 사용한 품목에 대해서

0: 10% 관세 적용했는데 이번 개편을 통해서 미국산 철강 사용 요건을 95에서 85로 완화했어요. 자, 이거 왜 했냐? 11월 중간 선거잖아요. 핵심 지지 기반인 농민들의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많이 쓰는 물품에 대한 관세를 낮춰줌으로써 농민들이 실제로 물건을 살 때, 뭐 트랙터 같은 거 살 때 훨씬 더 싼 가격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단 산업부는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과 내용 구체적으로 검토해 나간다라는 계획입니다.
1: 자, 그리고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라고도 하죠. 티빙. 그래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0: 예, 티빙 이용자들은 그 아마 새벽 3일 새벽 그 시간대에 갑자기 팝업 공지문이 딱 떴을 거예요. 이게 뭐지? 싶었을 텐데 이게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에 비인가 접근이 이루어져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라고 올린 거예요. 이걸 이제 티빙이 자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아직 정부의 정식 조사가 이루어진 건 아니고 신원 미상의 해커가 개인정보 저장 DB에 접속해서 해당 파일을 외부로 전송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가 얼마냐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았는데 4월 기준으로 티빙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770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피해가 좀 상당할 것 같다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내 정보를 봤으면 일단 그 티빙에서 강조하는 건 결제 정보는 안 털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럼 뭐가 털렸냐라고 보면 회원 아이디, 이름, 생년월일, 연계 정보, CI라고 합니다. 중복 가입 정보, DI, 전화번호, 마지막 네 자리, 요건 암호화를 했대요. 이메일, 그 아이디 부분을 또 암호화를 했다라고 해요. 그리고 환불 계좌번호, 이것도 암호화를 했다라고 강조합니다. 비밀번호, 이것도 암호화했다고 강조해요.
1: 그러니까 빠져나갔지만 암호화해 둔 게 빠져나갔다라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뭐 비번을 바꿔야 되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0: 그래도 비밀번호를 좀 바꾸는 게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이게 비밀번호가 단방향 암호화거든요. 이거는 회원이 비밀번호를 암호화된 문자열로 바꾸고 그 결과물만 보면 원래 어떤 데이터였는지 역추적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양방향 암호화가 아니라 원래대로 되돌리는 게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해커가 비밀번호 수집했더라도 이를 곧바로 사용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기존 비밀번호가 단순했잖아요. 그럼 앞서서 제가 뭐 이름, 생년월일 뭐 이런 거 했잖아요. 요거까지 약간 매칭을 시키면 만약에 내가 단순하게 생년월일로 뭔가 비번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해커가 이걸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티빙은 비밀번호 변경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1: 오늘 알고라는 고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탄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1: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9시 27분 현재 함께하고 계시고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릴게요. 우리나라의 대표 효자 수출 상품입니다. DRAM이라고 그 메모리 반도체죠. 이걸 또 여러 개 쌓아올려서 8장, 이젠 또 12장까지 쌓아올려서 데이터 처리 속도 효율을 극대화한 메모리 반도체죠. 고대역폭 메모리. 알파벳 세 자로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최근에는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더 빨리, 더 많이 공급해달라 이렇게 계속 또 우리 기업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또 한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인철님, 정답 ICBM, 아 이게 아닌가요? 뒤에 알파벳 두 자만 맞았는데. 자, 5926님은 GPU보다 GPU라고 정답을 오답을 보내주셨군요. 아, 그 옆에 들어가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7977님은 HBF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플래시 메모리도 또 머지않아 이것처럼 또 쌓아 올린다라고 하죠. 그 끝에가 F면 플래시 메모리인데 메모리라는 뜻을 담아주시면 됩니다. 8233님 충북 청주인데요. 매일 성공예감 들으면서 일하는 게 행복합니다. 라고도 보내주셨어요. 오, 충북 청주면 또 이 반도체 고향 아니겠습니까? 1632님도 놓치면, 생방을 놓치면 일라디오 유튜브로 다시 들으면서 경제상식을 늘리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0: GPU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그 GPU에 같이 이제 들어가는 짝꿍이기도 합니다. High Bandwidth Memory. 그 알파벳 약자 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6. 또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1: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0: 요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참 크다 보니까 역시 주식은 타이밍이야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만 트렌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거 한번 또 창업을 했다가 크게 또 손실을 보실 수도 있겠고, 또 짧은 시간 안에 큰 돈을 벌 수도 있겠고, 참 유행도 빠릅니다. 오늘 그 트렌드 팔로우 시간에 뜨거워지는 그 유행 속에서 진짜 트렌드의 저점 매수가 가능한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저점 매수가 뭐예요? 트렌드의 저점 매수가.
2: 트렌드가 뜨고 났을 때가 아니라 뜨는 걸 빨리 간파를 해서 내가 빨리 뭐 창업 아이템이든 마케팅 아이템이든 포착하자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아니 근데 뭐 네. 두쫀쿠 열풍 지나간 지 한참 됐고 그 다음이 무슨 뭐 봄동 비빔밥 있었고 버터떡
2: 네.
0: 또 먹어보려니까 이미 유행 지났어요. 네. 요즘에 또 뭐 우베?
2: 우베 네네네.
0: 정말 빠릅니다. 너무 빨라요. 정신이 없어요.
2: 그 실제로 그 유행의 반감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짧아지고 있는데요. 네. 한 보도에 따르면 한 이제 5, 6년 전에 유행을 했던 크로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크로와상과 와플을 합친 납작한 그 빵이었는데.
0: 처음 들어보는.
2: 아, 처음 들어보시나요? 유행을 했었는데. 네. 요 음식이 최고점에서 절반 수준으로 검색량이 떨어지는데 163일이 소요됐다고 합니다. 5, 6년 전에는. 근데 탕후루는 아시죠?
0: 예.
2: 네. 탕후루는 불과 50여일 정도로 반감기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유명한 두쫑쿠는 17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0: 이게 무슨 뭐 방사능도 아니고 네. 반감기라고 네. 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검색하는 게 반토막 나기까지
2: 맞습니다.
0: 얼마나 걸리는가.
2: 네, 네, 네. 최고 피크에서 반토막 나는 거, 피크를 기준으로 반토막 나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크로플은 163일이었는데 두쫑쿠는 17일밖에 걸리지 않은 10분일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라는 건데, 이 트렌드라는 게 사실 원래 그렇습니다. 이게 트렌드가 요즘 이렇게 굉장히 빨라지는 이유가 퍼지는 속도가 소비되는 속도를 사실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입소문으로 천천히 퍼졌지만 요즘에는 이제 쇼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알아차릴 만할 때쯤 되면은 거의 압도적 소비가 일어나서 유행이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얼마 전에 SNS에서 화제를 모은 게시물이 하나가 있는데요.
0: 네.
2: 그 조회수가 무려 200만 회에 달하는 어떤 카페의 입간판인데
0: 예.
2: 우리 카페에 요즘 핫한 네모 있습니다라고 해서 비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카페 주인이 그 밑에 사연을 써놨는데, 하도 이게 유행이 빨리 변하니까 어차피 또 새로운 신메뉴가 나올 거라서 아예 핫하질 아이템을 비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유행 속도를 따라가기 힘들어서 이렇게 카페 입간판을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카페 안에는 이미 한물간 메뉴도 있으니까 와서 둘러보시라라고 해서 이렇게.
0: 차라리 그게 낫겠네요.
2: 네.
0: 입간판을 계속 새로 만들고
2: 새로 만드느니
0: 것보다
2: 그냥 거기를 블랭크 해놓은 거죠. 네.
0: 옛날에 그 스펀지라는 프로그램에서
2: 아, 맞습니다. 네.
0: 유행은
2: 네모다. 네.
0: 그만큼 빠르다는 거죠. 네. 특히 먹는 거. 식음료가 되게 빠지자는 네. 유행이, 특히 그 이유는 뭘까요?
2: 올해 초까지 가장 큰 인기를 누렸던 뭐 두쫑쿠, 버터떡, 그리고 봄동 비빔밥 이런 트렌드의 지속 시간을 살펴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트렌드 지속 기간이 22일 정도에 불과했었습니다.
0: 평균.
2: 네. 그래서 셋 다 유행으로 급등했다가 급전직하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살짝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아이템 모두 전반적으로 인기가 하락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 이제 음식은 맛보다는 어떤 디저트는 경험 자체가 중요해져서 전 국민이 먹어보면 빠르게 끝나버리는데 그런 현상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먹고 계속 먹는 게 아니라 인증하면 종료가 돼버리는데, 그래서 이런 형태의 유행이 재구매로 이어지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패션이나 뭐 가전제품에 비해서 이게 사실 그렇게 가격적으로 부담이 안 되다 보니까
0: 네.
2: 한번 시도해보고 빠르게 끝낼 수 있다라고 하는 20대 분들도 많았습니다.
0: 네. 도청쿠 같은 경우에도 그 가게를 새로 창업하는 게 아니라 그냥
2: 그렇죠.
0: 카페에서 메뉴만 들여다가 판매할 수 있었으니까
2: 네네.
0: 더 자영업자 입장에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고.
2: 그렇습니다.
0: 근데 유행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2: 네.
0: 자영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게 곧 뜰 건지 유행이 시작되는 건지 뭐 네. 어떻게 미리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검색량이 상승하고 이 피크 고점까지 가는 기간이 평균 한 8일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FMB 같은 경우에. 근데 물론 당연히 가장 좋은 방법은 이 8일 전에 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한데 이게 일주일 만에 이 트렌드를 적용한 제품을 내기가 사실 자영업자나 회사에 계신 분들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트렌드 타기 직전에 어떤 씨앗을 발견하시는 건데 이때는 검색량을 보기보다는 이 쇼폼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보니까 특히 식음료 같은 경우에는 쇼폼의 영상 조회수가 50만 회를 돌파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그거는 뜨는 조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쇼폼의 영상 최소 조회수가 50만 회를 돌파했다라고 하면은 뜰 조짐이 있는 FMB 그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 걸 재미있게 보는지
2: 맞습니다.
0: 어떤 걸 따라하고자 하는지 네. 그 숏폼 영상이 또 네, 상대적으로 네. 많이 올라오거든요.
2: 그렇죠.
0: 근데 예전에 탕후루 같은 건 진짜 빨리 유행이 끝나버렸는데 그때 같이 먹던 마라탕은 또 꾸준한 인기예요.
2: 맞습니다.
0: 매운 떡볶이도 마찬가지고.
2: 그렇죠.
0: 근데 이렇게 반짝 인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트렌드로 갈 만한 것들은 이거 어떻게 좀 구분해 봐야 되나요?
2: 이게 장기간 어떤 유행할 식음료 트렌드를 좀 예측하기 위해서 검색량을 살펴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네. 근데 똑같은 검색량 100만 건이어도 두쫑쿠나 버터턱은 반짝하고 끝나고 네. 그리고 많이들 이제 여름이라서 드시는 요거트 아이스크림 그 브랜드 그거는 사실 같은 100만 건이어도 스테디셀러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사도를 보시는 게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0: 경사도요?
2: 드리고 싶습니다.
0: 네. 주가 차트처럼.
2: 네, 그렇습니다. 그 두쫑쿠나 버터떡 같은 경우에는 이 불과 한 달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경사도가 굉장히 급격한데요. 다만 앞서 설명드렸던 요거트 아이스크림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정도에 굉장히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뭉근하게 열기가 올라왔다가 열기가 떨어지는 것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검색 양자 자체를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수치만 보실 게 아니라 기울기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0: 아까 4054님 오늘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있을까 이렇게 문자 주셨고 아까 어떤 분은 최근에 급등했던 주식 좀 왜 떨어지는지 글 올려주신 분들 좀 계셨거든요.
2: 네.
0: 사실 그 기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실적보다 너무 기대감만 선반영해서 올라갔을 네. 때 상대적으로 그게 또 빨리
2: 맞습니다.
0: 꺾일 수도 있고 야 이게 뭐 식음료 트렌드도 비슷해요.
2: 비슷합니다.
0: 야, 또 취미생활에도 이게 트렌드가 있어서요. 뭐 골프 테니스 같은 이제 꾸준한 것도 있지만 한 4, 5년 전에는 골프가 너무 또 갑자기 유행하기도 했었고 테니스 치는 사람들은 요즘에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유행을 많이 타요.
2: 맞습니다. 그 취미 트렌드는 식음료와 다르게 선도가 굉장히 길게 유지되는 편인데요. 네.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439일 정도로 굉장히 좀 길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0: 상대적으로 길어요.
2: 네,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게 트렌드가 한번 꺾였다가 다시 반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게 이 취미 트렌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쌍봉 낙타 같은 것들을 좀 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0: 재반등입니다.
2: 이게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취미 같은 경우에는 코어한 사람들이 다시 다른 팬들을 불러들이는 현상이 2차적으로 이 세컨 웨이브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최고점을 찍고 하락하더라도 아무래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이 러닝이나 클라이밍, 뜨개질처럼 코어 유저들이 생겨서 꾸준히 인기를 또 유지하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식음료랑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테니스나 마라톤, 골프는 인기가 꺾인다고 하더라도 올림픽 같은 또 중요한 국제대회가 있으면 또 그 기점으로 취미가 또 반등하기도 하는 네, 이런 현상을 또 보이고 있어서 쌍봉 낙타 같은 네, 이런 형태의 또 트렌드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0: 근데 특히 이제 취미 활동에는 돈이 좀 많이 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게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빨리 꺾일 수도 있는 거예요.
2: 맞습니다. 그 특히 골프 같은 경우가 그런데요. 한때 골프 MG들이 많이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는데
0: 21년도 초
2: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0: 저금 시절에 저금
2: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팬데믹 때 여러 명이 운동하지 못할 때 이럴 때 많이 했었는데 골프웨어와 스크린 골프 이용 고객이 많아서 이제 실제로 굉장히 좀 어려졌다라고 이야기를 듣긴 했는데 사실 이게 장비나 그린피 이런 것들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제는 진짜 취미로는 소수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또 테니스 역시도 아까 짧게 말씀하셨는데 레슨비, 코트 이런 것 정도로 이제 진입장벽이 높아서 지금은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이 감소한 상태입니다.
0: 그러게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 취미 활동으로 하는 운동은 내 건강을 위한 거잖아요.
2: 그렇죠.
0: 건강 자체가 어떻게 유행을 탈 수도 있을까요? 건강에
2: 저희가 이제 헬스케어 트렌드에 대한 것도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예. 그 40대 이후에 나타나는 성인병이 최근에 젊은 층을 대상으로도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다양한 건강 정보에 20대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실제로 이제 한 유통업계가 코스메틱 매장과 헬스케어 시장을 분리를 해서 매장을 또 오픈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기도 했는데 이 다만 헬스케어의 유행 주기는 1년이 좀 채 되지 않는 앞서 취미보다는 조금 짧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는데 다만 이제 디저트처럼 급등 급락을 하지는 않고 서서히 하락한 다음에 어쨌든 뭐 혈당이라든지 뭐 이런 건강관리에 대한 일정 수준의 관심은 좀 유지하는 이런 현상이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0: 그리고 또 하나 빠질 수 없는 네. 유행이 굿즈입니다. 굿즈. 네. 각종 굿즈들도 많이 나오고 네. 키링이라고 하나요?
2: 그렇죠.
0: 인형 키링. 같은 거 이제 네, 가방에 네. 주렁주렁 네. 매달고 다니기도 하고 이거는 어떻게 유행이 계속 되는 거예요?
2: 이게 트렌드에서 요즘 진짜 빠질 수 없는 게 굿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하셨던 인형부터 시작해서 요즘엔 뭐 키캡이니 뭐 뽑기 인형이니 이렇게 해서 정말 많은 굿즈가 있는데 요건 이제 트렌드가 평균 선도가 한 500일 정도로 꽤 길게 가는
0: 상대적으로 네. 기네요.
2: 굉장히 지속 시간이 길었습니다. 이게 또 다른 트렌드는 좀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이 많이 떨어지는데 굿즈는 좀 인기가 떨어졌다가도 계속 올랐다 내려갔다라고 하는 여러 요철 같은 현상이 되게 많이 일어나 썼는데요. 네. 이게 키링이 처음에는 기업들의 이벤트 참여 용도로 많이 소개가 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패션 트렌드로 다시 자리를 잡으면서 선도가 좀 오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다양한 형태로 뭐 액막이 명태 키링이라든지 뭐 이런 목적형의 어떤 키링들이 등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찾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때. 네, 또 맞습니다. 요즘에는 그 키캡이라고 하네?
2: 네, 키캡 맞습니다.
0: 키보드 R 몇 개만 해갖고 딱딱딱딱 네. 들고 맞습니다. 다니는 그것도 네. 엄청 유행이던데. 그 키링도 어떻게 보면 여러 개를 모으고 있고 휴대폰 케이스도 기분에 따라서 바꿔 끼고 뭐 그런다 하더라고요.
2: 그렇습니다. 그 인형 키링은 어떤 캐릭터, 어떤 아티스트, 어떤 브랜드와 협업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인기가 굉장히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이게 굿즈가 아무리 많아도 그러다 보니까 새로 사고 질리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말랑말랑한 재질의 그 ASMR 장난감이 또 있습니다. 요런
0: 소리 나는 거.
2: 네. 그런 것들과 일명 이제 왁부볼이라고 부르는데요. 요런 굿즈 같은 경우가 하나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소재, 조금만 다른 디자인이 나와도 지속적으로 구매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고요. 또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하나의 어떤 수집품이 된 것 같다라고 말을 많이 하시고 또 이게 수집의 영역으로 넘어가니까 희귀품 같은 경우에는 또 프리미엄에 또 가치가 또 덧붙여져가지고 가성비도 좋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또 하시기도 합니다. 네.
0: 근데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회사 하시는 분들도 우리도 굿즈 만들어서 좀 유행도 만들어보고 싶고 팬층도 좀 결집시키고 싶다 네, 할 수 네. 있잖아요. 네. 어떤 걸 좀 신경 쓰면 좋을까요?
2: 이게 굿즈 트렌드가 지속 기간이 꽤 긴 편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만들기가 굉장히 좋기는 한데 이 어떤 브랜드와 콜라보를 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어떤 굿즈나 어떤 형태를 만드냐보다는 어떤 브랜드와 콜라보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따라서 속된 말로 감다살, 그러니까 감이 다 살아있다라고 소리를 듣느냐 아니면 감다죽, 이거 감다 죽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느냐에 대한 평가가 갈리기도 합니다.
0: 네. 그러게요. 또 이거 가지고 장사라도 해보실 분들은 또 그걸 구분하는 안목도 길러야 될 테고요.
2: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제가 모두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 타이밍을 포착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이게 쇼폼 영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너무 쇼폼만 보고 있으시기보다는 실제로 젊은 고객들이 많은 곳, 뭐 예를 들면 홍대라든지 성수라든지 이런 데 가셔서 직접 눈으로 검증하는 작업도 병행하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야 훨씬 실패 확률도 많이 좀 줄이실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일시적 호기심인지 지속적 욕구의 발현인지 같은 것들을 발라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가령 디저트류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 호기심으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지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내가 좀 건강하게 살고 싶다라거나 나를 표현하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는 사실 인간 고유의 욕망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근본 욕구를 건드리는 트렌드 컨텐츠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잘 포착을 하시고 여기를 저점 매수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0: 또 뭐가 유행할까 이게 유행할까 뜰까 말까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은
2: 맞습니다.
0: 무엇일까
2: 네.
0: 뭐 촉감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걸 또 어떻게 이용을 할까 조금 더 본질을 탐구하는
2: 맞습니다. 네.
0: 사실 이게 주식 투자랑도 비슷합니다.
2: 그런가요?
0: 내일은 네. 뭐가 뜰까가 아니라 네. 시대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될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본질.
2: 맞습니다.
0: 대학내일 정은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We'll be right back.
1: 6.3 지방선거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중 최소 12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전국 16곳의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후보가 11곳, 보수 성향 후보는 5곳에서 각각 당선됐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에 수백 명이 모여 밤샘 항의를 벌였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해당 투표소 투표함 이송을 강행하지는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말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4,269억 9천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8억 8천만 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환 보유액 규모는 4월 말 기준 세계 12위로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세상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되진 않죠. 뭐 선거에서도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럴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 마음의 방패를 세우기도 합니다. 흔한 말로는 요즘에 정신승리라고도 부르던데요. 그 안에 어떤 마음이 또 담겨 있는지 심리학 개론 시간에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에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요즘에 진짜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정신승리라는 표현들이 많아요.
3: 네.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0: 이게 실제로 심리학에서는 그걸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개념이에요?
3: 뭐 사실 정식 용어는 아닌데 이제 현상이죠. 요즘 현상인데 왜 그 기자님 그 여우와 신포도라는 이소부화.
0: 여우가 어차피 발도 닿지 않고 네. 먹을 수도 없는 포도.
3: 네네.
0: 저건 되게 맛없을 거야.
3: 그렇죠.
0: 신맛일 거야.
3: 그렇죠.
0: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해버린다는.
3: 현실은 자기가 그거를 너무 높아서 이제 못 먹는 건데 그거를 신포도라고 자기가 여기잖아요.
0: 마음속으로.
3: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여우를 좀 보호할 수 있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정신승리란 내가 좀 잘못했거나 혹은 불리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되게 좀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그것을 나에게 불리하게 하기보다는 유리하게 해석하는 그런 경향. 예를 들자면 내가 주식을 샀어요. 근데 주식이 한 마이너스 80%예요. 그럼 갑자기 주변에서 막 사람들이 너 괜찮니? 막 이러면 나는 가치 투자야. 원래는 실제로는 돈 바로 벌고 싶었지만
0: 그렇죠.
3: 그렇게 갑자기 가치 투자로 변모되는 이런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정신승리한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0: 근데 이게 자기 합리화랑 다른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자기 합리화하는 경우 있잖아요.
3: 네.
0: 정신승리랑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3: 원래는 자아라고 하는 개념 있잖아요. 자아와 방어기제는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자아가 있는 곳에 방어기제가 있는 거고요. 방어기제가 있는 곳에 자아가 있는 겁니다.
0: 날 지켜야 되니까.
3: 네. 그 방어기제가 없는 걸 우리가 정신증이라고 그래요.
0: 예?
3: 정신증. 그러니까 자아가 무너진 상태. 우리가 그러니까 자아의 기능이 완전히 망가진 그런 상태를 이제 정신증이라고 그러는데 자아가 있다라는 건 방어기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과해서 문제인 거지 필요한 거죠.
0: 그러니까 방어기제가 너무 없어도 문제인 거예요.
3: 그렇죠. 적절한
0: 자기를 좀 지켜야 되는데 자기 자아를.
3: 그렇죠. 적절한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방어기제 중에는 성숙한 방어기제와 좀 미성숙한 방어기제가 있습니다. 근데 합리화는 그중에서 매우 성숙한 방어기제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승화나 유머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다 방어기제거든요. 그것도 매우 성숙한 방어기제 중 하나입니다.
0: 유머가요?
3: 네. 유머도 불편한 상황을 이렇게 유머로 이렇게 함으로써 그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방어기제 중에 매우 고도화된 방어기제죠.
0: 어서 막 긴장감이 높아지고 사람 사이에 막 쎄할 때
3: 네.
0: 한번 유머 툭 던지면서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는 게 어떻게 보면 방어기제예요.
3: 그렇죠. 맞습니다.
0: 그건 그러니까, 좋은 거네요.
3: 그렇죠. 그러니까 합리화라고 하는 건 좀 지적인 방어기제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논리적이고 그럴싸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 이걸 이제 방어기제라고 하는 합리화라고 얘기하는데 정신승리는 제 생각에는 합리화도 있고 또 부인이라는 방어기제가 있거든요.
0: 부인하는 거예요.
3: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좀 현실의 사실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왜곡해서 좀 부인하는. 그 부인과 투사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투사는 뭐냐면 내 안에 불편한 감정을 타인에게 던져버리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집에 화가 나서 왔어요.
0: 네.
3: 근데 막 그러는 거예요. 다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래? 화났어? 뭐 문제야? 이게 사실 내가 화난
0: 오히려,
3: 건데
0: 오히려.
3: 저 사람이 화난 거다 이렇게 보내는 거. 그러니까 부인과 투사는 사실은 미성숙한 방어기제 중에 하나거든요.
0: 그러니까 자기가 화내고 들어가면서 뭐야 집안 분위기가 왜 이래? 막 네. 이러고 있는 것처럼.
3: 그렇죠. 요 세 가지가 다 합쳐진 거죠. 그렇게 좀 저는 보여집니다.
0: 그래 조금 더 과장됐을 수 있네요. 정신 승리가.
3: 그렇죠.
0: 그럼 주로 사람들은 어떨 때 정신 승리를 하려고 할까요?
3: 일단 첫 번째는 내 힘으로 그 상황을 바꿀 수 없는 강렬한 무력감을 느낄 때 그렇습니다.
0: 강렬한 무력감.
3: 네. 그러니까 현실을 바꿀 힘이 없으니까 내 마음이라도 부서지지 않으려고 조금 생각의 회로를 자꾸 돌리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에어백

0: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정신 승리는 어떤 면에서는 좀 정도의 문제일 뿐 우리 모두에게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거절을 겪었어요. 근데 아 역시 나는 못났어. 내가 무슨 사람을 만나겠어. 좋은 거 아니죠. 누군가의 거절을 겪었어요. 잘 됐네요. 아, 나도 그 사람 별로였는데 내가 먼저 거절할 걸. 아유 먼저 연락하니까 반갑네. 약간 이렇게 가는 게 좀 어떤 면에서는 자기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존심이 정말 큰 상처를 받았을 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존심은 목숨만큼 소중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거나 경쟁에서 처참하게 패했거나 너무 심한 어떤 좀 좌절에 우리가 빠졌을 때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방어 기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은 좀 대한민국에서 좀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남들의 눈을 조금 더 많이 의식하는 체면 문화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저 사람 좀 불쌍하다 패했다라는 식의 어떤 분위기가 있으면 그거를 바로 좀 부인해 버리는 경우가
1: 아니야,
0: 있죠.
1: 아니야, 괜찮아. 뭐
0: 괜찮아. 내가 진 게 아니라 내가 양보한 거지. 이렇게 우리가 가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측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1: 어느 정도는 또 필요할 수 있겠네요.
0: 그렇죠.
1: 아까 그 에어백이라는 표현이
0: 네.
1: 차가 충돌한 것 자체는 이미 터진 일이지만
0: 그렇죠.
1: 에어백이라도 터뜨려서 나를 지켜야 하는
0: 그렇죠.
1: 이미 그 상황에서
0: 네.
1: 최선으로 좀 필요하긴 하네요.
0: 네.
1: 근데 이게 또 정신승리 과도하면 좀 문제인데
0: 네.
1: 본인이 정신승리하고 있다라는 걸
0: 네.
1: 본인은 알 수 있을까요? 당사자는?
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승리를 과도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른바 유리 멘탈을 가졌다고 하죠. 그러니까 내면이 좀 취약한 사람이 좀 더 정신승리의 경향이 좀 높죠. 그러니까 또 그런 사람들 중에는 보통 이제 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잘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내 잘못이라기보다는 너 잘못이야 이렇게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고서에서 좋은 평가를 못 받으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팀원의 문제다. 이렇게 가버리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한 측면이고 또 두 번째는 자신을 완벽하다고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정신승리를 과도하게 하는 유리 멘탈을 가지고 남탓을 하는 경우라면 두 번째는 좀 완벽하다고 하니까 실수하면 완벽에 흠이 가잖아요. 깨끗한 물에 간장 한 방울만 들어가도 안 먹으려고 하잖아요.
1: 네.
0: 그런 것처럼 내가 떨어질 리가 없지. 내가 너무 완벽하니까 오히려 저 사람이 질투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경향성. 그러니까 믿는다기보다는 내가 진짜 이겼다고 믿는다기보다는 믿으려고 하는 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 9963님이 어제 엘리베이터 고장나서 20층에서 내려갔다가 그래도 수리가 늦어서 다시 계단으로 20층까지 올라갔다. 다리가 후들거렸는데 이거 공짜로 계단 운동이다라고 하면서 네. 조용히 정신 승리했습니다. 이런 거 괜찮습니까?
0: 네, 그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신 승리는 방어 기제입니다. 그리고 방어 기제가 결코 나쁜 게 아니라 적절한 방어 기제는 나를 지켜주는 소중한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왜 요즘에 우리 지금 이렇게 시청자분께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유행하는 원형적 사고,
1: 장원영 씨의 사고,
0: 네,
1: 그리고
0: 뭐 요즘에 또 오히려 좋아. 또 뭐 장항준식의 어떤 항준적 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약간의 정신승리가 있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그걸 정신승리라고만 보기 좀 어려운 게 이분들의 이제 그런 개념들은 그냥 다 부인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상황을 왜곡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머러스하게 좀 대처하는 게 있고요. 더 나아가서 어두운 걸 인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요.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빛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일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히려 좋아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볼게요. 오히려 좋아. 여행을 갔는데 여행지 첫날에 비가 와요. 그러면은 아 여행지 진짜 첫날부터 진짜 짜증나네. 이번 여행은 완전 망쳤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좋아. 그럼 오늘은 실내에서 재미있는 영화 한 편 보고 시작해볼까? 약간 이렇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좀 건강할 수 있죠.
1: 오히려 또 비 올 때 더 운치 있는 곳을 찾아본다거나.
0: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요즘에 지금 지세대에서 많이 나오는 원형적 사고, 항준적 사고, 뭐 오히려 좋아. 굉장히 응원하는 편이고요. 요즘 시대에 사실 좌절과 역경이 참 많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어둡기 때문에 밝은 면을 보려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죠. 그 작은 태도의 차이.
0: 네.
1: 이게 또 인생의 행복감을 또 좌우하기도 합니다.
0: 네.
1: 근데 또 다만 이게 너무 또 지나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0: 네.
1: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사실 달콤한 초콜릿도 지나치면 이가 썩기도 하고
1: 그러면
0: 너무 많이 먹으면 다이어트가 안 되고
1: 당이 오르고
0: 네 당이 오르고 당뇨가 올 수도 있고
1: 네.
0: 그러니까 좀 지나치면 성장이 멈출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사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지금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 아픈 진실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1: 네.
0: 근데 만약 내가 이긴 거야라고 착각을 하면

0: 그러면 고칠 필요를 못 느끼죠. 그 난 다 잘했어. 저 사람 문제야. 이러면 이게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의식은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신승리를 한다 하더라도요. 그것이 진짜 그렇게 되는 것이 그게 믿는 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오히려 좋아 잘 되었네 한다고 해서 그 가지고 있는 어떤 슬픔이나 절망감이 좀 사라지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1: 고선홍님이 그 특정 과자 있는데 잘 부서지는 과자 그런 멘탈과 정신승리 그 중간 어디쯤이면 좋을 듯해요라고 보내주셨네요.
0: 네.
1: 그렇죠. 사실 그 균형.
0: 네. 균형이 참 정말 탁월한 말씀이십니다.
1: 또 인간관계에서도 우리가 정신승리를 할 때가 있고 네. 또 해야 할 때가 있어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정신승리는 기본적으로 투사라는 방어 기제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 투사는 잘 되면 내덕 잘 안 되면 남타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팀원이 늦은 거예요. 왜 늦으셨어요? 그랬더니 팀원이 차가 막혔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김 대리 프로페셔널 아니에요? 그거 하나 계산 못했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바로 자기가 늦어요. 그러면 그대로
1: 그럴 수 있는데 뭐라 하십니까?
0: 어우 뭐야 차들이 왜 이렇게 양보를 안 해. 이렇게 하면 가서 도착하자마자 뭐라고 그래요? 차들이 프로페셔널하지가 않아. 양심이 없어. 이걸 계속 반복한다고 한다면.
1: 어디 버스가 파업했나 봐.
0: 네. 그럼 팀원들이 이 팀장을 조금 존경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 지나친 정신승리는 좀 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이고 그러게요. 현실을 너무 왜곡하지 말고 네. 건강한 정신승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좀 팁을 좀 주신다면요.
0: 그러니까 저는요. 어떤 면에서는 정신승리가 필요하죠. 그러나 저는 건강한 자기위로로 좀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금 우리 팀이 어려운 건 사실이야. 그래도 최선을 다하긴 했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좋아. 그럼 어떻게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why가 아니라 how죠. 왜 이렇게 왜 이렇지 왜 이렇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로 나아가는 방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정신승리도 건강한 방식으로 성장하는 방식으로 연세대 이현주 연구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저희가 2부에서는요 지방선거 이후의 부동산 시장은 또 어떻게 될까 정책적으로도 같이 한번 또 살펴볼게요. 잠시 뉴스 들으시고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
2: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
3: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보통신융합공학과 1학년 이우영입니다. 저는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고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이 주최한 2026년 신입장애대학생 노트북 지원사업에 선정돼 노트북을 지원받아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은 저를 세상과 연결해주는 창입니다. 몸으로 하는 활동은 어렵지만 노트북으로 공부를 하고 앱을 만들고 더 넓은 세상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 대학생에게 필요한 것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자연스러운 시선입니다. 시선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장애 인식 개선 캠페인 KBS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58분 날씨. 오늘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떨어져 더위의 기세가 누그러지겠습니다. 예상 낮 기온이 서울과 광주 28도, 대구 29도, 대전 30도, 부산 24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아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구름이 많이 껴있는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비는 오전에서 낮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오늘은 대기가 불안정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이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60mm, 일부는 80mm 이상으로 곳곳에는 매우 강한 소나기가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쏟아지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한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고요. 대기가 매우 불안정한 지역은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중부지방과 전라도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7도 안팎으로 예년 이맘때 초여름 날씨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8도, 습도는 60%입니다. 송소진입니다.

0: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에서 승리했습니다. 개표가 99% 이상 진행된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인천, 충청, 호남, 제주에서 승리를 거뒀고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경합으로 분류됐던 부산과 전북, 강원에서도 접전 끝에 승리했습니다.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당선되면서 사상 첫 여성 단체장이라는 기록을 썼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그리고 경남과 서울에서 승리했습니다. 특히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막판 역전하며 10시 현재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가 사실상 선거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오늘 오전 9시 반쯤 캠프 사무실에서 선거 결과를 무겁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당선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2 투표소에 수백 명의 시민과 유튜버들이 모여 개표 중단 요구와 함께 투표함 이송을 막고 밤샘 항의를 벌였습니다. 선관위는 이로 인해 약 2,000표 정도가 담긴 두 개 투표함이 이송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투표소와 관련해 어제 오후 6시부터 오늘 오전 5시까지 접수된 112 신고는 모두 13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 총리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중 한 명을 발탁하기로 하고 최종 고심 중입니다.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김 총리의 후임으로 3명의 인사를 염두에 두고 검토하고 있으며 후임 발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출마를 위해 이달 중 사의를 표명할 예정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를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세론과 교제했고 김세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탓이라는 내용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공지능으로 김세론의 음성을 조작해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했다는 식으로 꾸며낸 혐의도 받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각 3일 미국의 중재하에 열린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휴전은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이남 지역에서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 정파인 헤즈볼라의 완전한 공격 중단과 모든 헤즈볼라 대원의 철수를 전제로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3일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 안에라도 종전 양해각서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로부터 이란이 쿠웨이트를 공격했는데 미 이란 간 휴전 협정이 여전히 유효하냐는 질문을 받고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다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성사된다면 주말 중에라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운항 제한이 4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원유와 석유류 제품 재고가 20여 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시각 3일 미 에너지정보청은 전략 비축유를 포함한 미국의 전체 원유와 석유 제품 재고가 지난달 29일 기준 1주 전보다 1,060만 배럴 감소한 15억 7천만 배럴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소나기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 경기 동부에 최대 80mm 이상, 경북 북부에 5에서 60mm, 서울 등 그 밖의 내륙 지역에 5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제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은혜였습니다. KBS
2: ...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3: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 예문을 열겠습니다. 6월 4일 목요일 10시 5분이 됐고요. 오늘 경제상식 퀴즈 어렵지 않았죠. 요즘에 뭐 뉴스에서 이거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고 우리나라 최고의 수출 효자 상품 과거에는 메모리 반도체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제는 D램이 아니라 HBM이라고 콕 집어서 우리가 또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D램을 층층이 쌓아서 올린 8단, 12단, 앞으로는 16단까지 계속해서 높아지겠죠. 고대역폭 메모리. 그러니까 GPU의 성능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그 GPU에게 더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빠르게 전달해줘야 하니 메모리 반도체도 더 고대역폭으로, 고성능으로,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오늘 저녁에 우리나라 들어오는 엔비디아 CEO, 젠슨 황 CEO가 HBM 더 빨리 좀 공급해달라. 항상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죠. 3247님이 HBM4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이제 올해부터 HBM4가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는 시대죠. 그 뒤에 뭐 HBM3, 3E라고 알파벳 E가 붙는 건 익스텐션, 그 다음 모델이고 HBM4 다음은 HBM4E, 그 다음은 HBM5 이렇게 되겠죠. 박현주님이 정확하게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써서 보내주셨고요. 아까 보내주셨는데 0082 쓰시는 분께서 화물차 기사라서 긴 글을 쓸 시간이 없습니다. 매일 청취 이렇게 매일 청취하고 있습니다도 아니고 매일 청취 이렇게 해서 정답 HBM 맞춰주셨고요. 배기숙님이 시원하게 진행하셔서 아침에 출발이 좋아요라고 아까 1부 시작할 때도 보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5152님도 우리나라 수출 효자 품목이어서 또 수익성이 엄청나죠. 세수에도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네요라고도 보내주셨고 그렇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엄청나게 벌어서 세수도 계속해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된다고 하죠.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도 계속해서 보내주십시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되는 샵 9730, 또 KBS 콩 2부 때도 계속해서 열려 있습니다. 증시 상황 한번 볼까요? 오늘 개장 초에 코스피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은 낙폭을 조금 회복을 해서 156포인트, 1.78% 내린 8635. 코스닥은 3% 이상 오랜만에 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3.23% 오른 1059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0.7% 하라, 하이닉스는 3%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현대차도 3.5% 빠지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가 지난 그 휴일 전에 좀 많이 올랐었는데 오늘은 8.5% 하락을 하고 있고요. 또 로봇 관련주로, 피지컬 A 관련주로 많이 올랐던 LG전자가 오늘 15% 급락하고 있습니다. 기대감으로 많이 올라왔던 주식들이 오늘은 좀 많이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 내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27% 급등하는 등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원익 IPS가 상한가에 갔네요. 그동안 많이 눌려 있었던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오늘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못 갔던 주식들이 올라가고 있고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던 주식들은 조정을 받는 엇갈리는 하루네요. 원달러 환율은 현재 1528원대, 1528원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 뭐 계속해서 선거 관련된 뉴스들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최대 격전지였던 것 같아요. 막판까지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9시 30분 기준으로 개표율 97.7% 기준으로 해서 오세훈 후보가 48.94% 얻어서 1등 승리를 확정했다라는 뉴스도 같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표 차이는 한 3만 표 정도 차이로 벌어진 것까지 제가 봤습니다만 이번 지방선거

0: 것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 이렇게 당선을 되다 보니까 구도상에서는 뭐 비싼 지역, 좀 중간 이하의 좀 저렴한 지역 이런 구도들이 좀 나타나고요.
1: 그거는 예전이랑 별로 그쵸. 달라지지 않아요.
0: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서울 쪽에서도 고가 지역이 계속 확장하다 보니까 과거엔 저희가 이제 마용성 이렇게 부르던 지역들이 고가 지역으로 분류가 안 됐었거든요. 이제는 이제 한강 벨트 쪽은 웬만큼 고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격적으로 좀 정치 지향이 좀 바뀌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과천이나 뭐 성남 혹은 뭐 분당 같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 좀 비싼 지역들 위주로 가격대가 좀 높은 지역들 위주로 야당과 여당 사이가 좀 갈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2: 그러니까 집값이 좀 높아질수록 그 지역의 정치적 성향도 좀 변하더라.
0: 맞습니다.
2: 이런 거예요?
0: 아,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높은 지역일수록 지금 현재 상황에 좀 더 안정화하려는 보수적인 약간 성향들을 갖게 되는 것들이 가격으로 접근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신기합니다.
0: 예.
2: 그리고 뭐 서울시장 선거 때도 이야기 참 많이 나왔던 게 이제 공급 대책입니다. 공급. 근데 사실 어느 선거 때나 어느 시장이거나 어느 대통령이거나 사실 공급을 항상 이야기를 해요. 현실은 좀 어렵죠.
0: 맞습니다. 사실 그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 때도 네. 처음에는 이제 공급 쪽은 공급은 충분하다라는 인식에서 3기 신도시들 개발을 좀 늦췄던 경향성은 좀 있긴 했었습니다.
2: 초반에.
0: 다만 이제 2019년이 되면서 이제 3기 신도시 본격적으로 추진했고 공급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시작을 했죠. 근데 항상 문제가 되는 건 공급이라는 부분들이 우리가 아까 설명드린 3기 신도시도 2019년부터 시작은 했는데 실제 본청약하고 입주하는 것들은 2027년, 2028년, 2029년 이렇게 되거든요. 예. 무슨 얘기냐. 택지 개발을 하더라도 보통의 시간 소요 기간들 감안하면 토지 보상 받고 착공하고 뭐 교통계획 나오고 이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7, 8년은 좋게 걸린다는 예.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 이후에 윤석열 정부도 270만 호 공급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찬가지로 공급에는 굉장히 주안점을 뒀고 지금 이재명 정부도 최근에 129 공급 대책까지 포함하면 수도권 140만 호 공급 계획을 세웠습니다. 네. 다 공급은 강조하고 있어요.
2: 그렇죠.
0: 다만 시간차가 있다 보니까 이 시간차에 대한 것들을 항상 고려하다 보면 수요 억제 중심으로 좀 흐르는 경향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수요 억제 정책에는 아무래도 규제라는 부분들이 덧대지다 보니까 공급을 오히려 저해하기도 합니다.
2: 그러니까 예. 공급 대책을 추진하긴 해야겠지만 그게 빨리 생각처럼 되지 않으니 그 사이에는 수요를 누르려고 하고
0: 맞습니다.
2: 근데 또 수요를 누르다 보면은 일시적으로 진정되는 것 같을 때 공급 속도가 더 늦춰질 수도 있는 거
0: 맞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에서 뭐 2주비 대출, 뭐 6억 원 한도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이 사실 서울 쪽에서의 공급의 키거든요.
2: 예.
0: 근데 거기서 마지막 단계에 해당되는 이런 2주 과정에서 유동성이 좀 제약되다 보니까
2: 그렇죠.
0: 오히려 공급을 확 늘리려고 할 때 좀 제한을 그 기존의 규제들이 좀 제한을 거는 현상들이 좀 발현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수요는 굉장히 탄력적이고 공급은 굉장히 비탄력적입니다. 특히 아파트 공급은 뭐 계약하고 나면 4년 정도 걸리니까 우리가 어떤 재화를 계약을 했는데 나한테 인도되는 게 4년 정도 걸리는 재화가 현실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탄력성이 떨어지니까
2: 그렇죠.
0: 당장에 우리가 어떤 이제 정권의 임기는 한 5년 정도로 돼 있잖아요.
2: 네.
0: 근데 공급을 정권 초반부터 서두르더라도
2: 해도.
0: 예, 5년 정도 안에 어떤 공급을 청사진을 굉장히 탄력적으로 마련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렵긴 하죠. 그래서 정권 초기 혹은 뭐 지금 서울시장도 새롭게 그 뭐 바뀐 건 아닙니다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선이 됐습니다만 요 부분에서 기존의 그 연결성을 갖고 쭉 추진을 해야 한 10년 주기 안에서 움직이는 공급량을 좀 탄력적으로 그 할 수 있다 정도에서 보는 게 공급의 문제입니다. 예.
2: 그러게요. 참 공급이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를 진정시키려고 하다 보면 재건축 재개발을 오히려 더 잡게 되고
0: 맞습니다.
2: 사실 이제 서울에는 남는 땅이 거의 없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 카드를 빨리 이제 써야 되는데 그걸 또 빨리 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시장을 또

0: 죽이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지적이 금방 또 나오고요.
1: 맞습니다. 남는 땅이 사실 우리가 129 대책을 보면 예. 용산 국제업무제고 어. 코레일 부지잖아요. 네. 그리고 그 노원의 태릉 골프장 부지를 포함한 이런 곳들인데 사실 이 부분을 다 합쳐도 3만 호가 채 안 됩니다. 근데 서울에서의 공급량이라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연에 한 4만에서 5만 정도는 공급이 돼줘야 시장에서의 이런 가구 분화에 따른 수요 증가 혹은 전월세 불안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는 주택 소유를 높이는 이런 것까지 커버를 할 수가 있거든요.
0: 1년에 서울 내에서만 4, 5만 채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1: 그렇습니다. 그래야 보통 1년에 서울 쪽에 가구 분화가 한 4만에서 5만씩 되고 있습니다. 그럼 전월세 수요로는 들어오잖아요. 이게 꼭 매매 수요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4만에서 5만 정도는 안정적으로 공급이 필요한데 1년에 최근 한 2, 3년의 공급량을 보시면 한 3만 조금 초과하는 수준에 있습니다. 전체 주택 아파트 포함 전체 주택 기준으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수요 초과 국면에 있는 곳들이 이제 서울이 되는 거죠. 그런데 공급의 핵심 키는 전체 공급량의 8할에서 9할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이 책임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지역이 서울입니다. 예.
0: 박환님과 김창유님이 지방 이야기도 좀 해달라는데 뒷부분에 질문이 있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우선 또 이제 수도권 중심의 제 집값이 또 많이 최근에 움직임이 좀 있었다 보니까
1: 예.
0: 그 최근에 또 정책 이야기 나오는 게 빌라,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해서요. 그러면 이걸로 일단 좀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정도의 뭔가 공급을 당길 수 있을까요?
1: 아, 우리가 이제 공급이라는 부분들이 네. 뭐 대통령께서도 발언을 했던 부분입니다만 사실 신축만 공급은 아니잖아요.
0: 네.
1: 그러면 기존 주택을 좀 잘 활용하는 것도 공급의 방법입니다. 그중에 이 비아파트 쪽 이 부분들은 지금 보시면 매입 임대주택을 9만 호 늘리겠다.
0: 네.
1: 혹은 거기서 서울과 경기에 6만 한 7만 호 정도를 공급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것도 활용하는 거고 그리고 시장의 수요가 워낙에 아파트 쪽에 쏠려 있는 게 좀 문제다 보니까
0: 네.
1: 비아파트 쪽으로 좀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인센티브도 좀 필요하고요. 아무래도 전월세 주거비는 비아파트 쪽이 좀 더 저렴하니까 그래서 수도권에서 이 정도 공급을 해주는 것들은 당연하게도 필요합니다. 아파트 공급에서 우리가 수도권 140만 호도 중요하지만 이건 신축이잖아요.
0: 네네.
1: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탄력성이 떨어지니까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죠. 착공 이런 부분들 고려해서 보면 아까 3기 신도시 한 10년 정도 걸린 거 설명을 드렸듯이 이 부분은 사실은 당장 할 수 있는 1년 내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 주택을 활용해서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는 건 세금 정책으로 한번 했고요. 그리고 비아파트 쪽은 공사 기간이 1년 이내로 짧습니다. 그리고 기존 주택들을 매입해서 전월세 주거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신축 중에 아파트 쪽은 공급량이 오래 걸리니까 비아파트 쪽에 대한 신축 공급도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외의 시장들이 다 죽어 있으니까 그럼에도 주거 시장을 보실 때 항상 관심을 두셔야 되는 건 공실이 없습니다. 다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에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아파트만 공급한다고 능사는 아니고 비아파트 쪽도 공급을 해서 저렴한 주거비를 책정할 수 있는 아하. 전월세 주거 공간들을 마련하는 것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0: 예, 예.
1: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맞물려 돌아갈 때 아하. 사실은 아파트, 비아파트, 기존 매물, 그리고 택지 개발, 그리고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이 시간차별로 쭉쭉 나와줘야 시장에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책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예. 그러게요. 그 빌라 오피스텔 같은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뉴스 나오자마자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하셨었거든요. 아니 사람들이 원하는 건 아파트인데 아파트를 빨리 더 많이 공급해야지. 무슨 빌라 오피스텔이냐. 요즘 그쪽 시장도 안 좋은데. 근데 그게 아니라 조화가 필요한 거네요.
1: 맞습니다.
0: 어쩔 수 없이 아파트는 예. 비싸니까.
1: 그러니까 결론적인 해석에서의 문제는 항상 사람들의 선호도는 아파트에 있는 건 사실이죠. 하지만 주거의 문제는 아파트에 거주하기 어려운 자산 구조, 소득 구조가 그쵸, 계신 그쵸. 분들이 존재하니까 그분들에게 비아파트 쪽에 대한 공급량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장이 지금 죽어 있습니다. 사실상 아파트 외의 시장들은.
0: 네.
1: 그럼 그 시장을 좀 살려줘야 대체적으로 쏠려 있는 아파트에 쏠려 있는

0: 있는 시선들을 조금이나마 돌릴 수가 있는 거지. 뭐 완전히 방향을 틀 수 있는 그 정책이다 볼 수는 없지만 그 일부분이라도 좀 돌리지 않으면 너무 아파트에 쏠려 있다. 아. 예, 시장의 수요가.
1: 근데 이거는 또 뭐 어떤 규제 측면에서도 좀 달라질 필요도 있는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빌라 같은 거를 갖고 있어도 뭐 1주택자가 되다 보니까 아파트 취득 기회가 사라진다라든지 막 이런 어떻게 보면 불이익으로 돌아오지 않느냐 막 이런 허들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0: 맞습니다. 그게 이제 똘똘한 집 한 채 이슈랑 궤를 네. 같이 하는 건데요. 물론 이제 지금 빌라 시장 자체에서 1주택자는 청약 시장에서 대부분 무주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1: 그렇죠. 청약할 때는.
0: 네. 다만 우리가 세금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때는 이미 2주택이 되는 이슈가 있고요. 그리고 오피스텔도 거주용으로 쓰다 보면 이걸 또 2주택으로 규제하다 보니까 주소 이전과 관련된 혹은 세금 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불만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아파트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하려면 대출 그리고 세금적인 측면에서 인센티브들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파트 혹은 주택 수에서 좀 빼주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게 또 세제 개편과 맞물리다 보니까 생각보다 여의치는 않은 환경에 처해 있긴 합니다. 예.
1: 그러게요. 이제 경기도로 한번 가볼까요? 경기도에서는 이제 추미애 의원이 새 도지사로 이제 당선이 됐는데요.
0: 네.
1: 10대 공약 중에서 1, 2, 3위가 모두 교통 관련 정책이었더라고요. 교통을 그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 또 경기도민들이 그런 선택을 한 건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0: 예, 경기도라는 권역을 한번 보시면 예. 뭐 지금 지방선거 결과 나왔을 때 보통 대한민국 지도를 놓고 네. 이제 서울, 인천, 경기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네. 서울을 보시면 행정구역이 굉장히 좁은데 인구는 930만 명입니다. 그리고 경기권은 행정구역은 굉장히 넓죠. 예를 들어서 저기 양평, 가평 이런 곳들은 서울보다 넓습니다. 면적이.
1: 네.
0: 한 개 시가. 그 정도로 경기도는 권역이 굉장히 넓어요. 넓다 보니까 그 한정된 업무지구 쪽으로의 출퇴근 수요를 커버하는 것들이 공약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1: 네.
0: 반면에 서울은 거미줄처럼 엮여져 있잖아요. 지하철, 버스 이런 부분들이. 다른 교통수단, 자차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네.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중교통 편리성을 경기도권에서 확보하는 것들은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호황이다 보니까 셔세권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1: 셔틀버스 가는
0: 맞습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집값이 움직이는 것과 궤를 같이 하듯이 아무래도 출퇴근 과정에서 소요되는 시간 경기도에서 서울로 혹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내로 움직이더라도 교통 접근성에서 한계가 있는 지역들은 여전히 많다는 거죠.
1: 아.
0: 그 부분들을 개선하는 것들이 표심 공략상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외곽지로 외곽지로 갈수록 교통비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불안 요소가 되거든요. 이게 자차로 하면 일반 교통비 대비 2배, 3배 이상의 교통비가 소요되거든요.
1: 그렇죠.
0: 반면에 대중교통을 하게 되면 교통비 절감도 되고 집값도 좀 저렴한 곳에서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런 공약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아하. 됩니다. 예.
1: 그리고 이제 지방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 비수도권에서는 뭐 서울의 뭐 집값 강세 이런 거 전혀 이제 체감 못 하고 계시고
0: 맞습니다.
1: 오히려 악성 미분양이 여전히 많다면서요?
0: 예, 사실 그 미분양의 한 8할 정도는 지방의 이슈입니다.
1: 네.
0: 물론 이제 서울 수도권에도 한 15,000여 가구 정도의 미분양이 있긴 해요. 근데 권역이 워낙 넓고
1: 네.
0: 전체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이 미분양 수치 때문에 시장이 침체되진 않아요. 근데 지방은 거의 뭐 6만 호 수준의 미분양 전체 가구를 가지고 있으면서
1: 네.
0: 거기서 중공업 미분양이라고 우리가 분류하는 아. 악성 미분양이 거의 3만 채에 육박합니다.
1: 거의 절반이에요.
0: 예. 그러다 보니까 요 부분에서 보면 사실은 이 악성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는 이유는 뭐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강도가 서울 수도권보다는 지방이 좀 낮긴 하지만
1: 네.
0: 그렇다고 특별히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DSR이라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는 규제를 하잖아요. 서울 수도권에서도 하고 네. 여기 물론 투기과열지구도 있고 분양가 상한제 규제도 합니다만 지방은 사실은 그런 분양가 상한제나 뭐 투기과열지구 뭐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는 없죠. 그럼에도 지방에 가더라도 DSR 규제는 유효합니다.
1: 네.
0: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택에서 이 신축 미분양 쪽으로 이동을 하려면 기존 주택을 팔아서 이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매각이 어려울 뿐더러 아하. 새롭게 대출 이전을 하려고 해도 이 DSR 규제에 막혀서 쉽게 이동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1: 아, 거래 자체가 안 되니까.
0: 그러면서 지방 쪽은 인구가 유출되잖아요.
1: 아.
0: 그 얘기는 뭐냐. 유출되는 인구도 막아야 되는데 사실은 서울 수도권에 있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산이 이쪽에 집중돼 있잖아요.
1: 그렇죠.
0: 소득도 이쪽에 집중돼 있잖아요. 과거에는 우리가 뭐 세컨드 홈 혹은 뭐 별장 뭐 이런 개념에서 지방 쪽에 가서 하나를 더 사는 경우들이 수도권에서 이동을 좀 했습니다. 수요가. 지금은 온통 1주택이 아니면 뭔가 투기적인 수요로 보게 되고
1: 그렇죠.
0: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저는 이제 고향이 강원도는 아닙니다만 강원도가 고향인 사람이 서울 수도권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잖아요.
1: 예.
0: 그럼 서울 수도권에 내 집 마련할 수도 있죠.
1: 예.
0: 하고 나서 새롭게 1주택을 마련하고 할 때 과거에는 뭐 별장 세컨드홈이 있을 때는 자기 고향에 가서 하나를 더 샀습니다.
1: 아.
0: 그렇죠. 그런 수요가 인구 유입 관점에서 투자 관점에서 들어왔던 거죠.
1: 예.
0: 근데 지금은 수도권에 하나를 더 사버립니다.
1: 어.
0: 그러니까 지방은 인구도 유출되는데 외부 수요도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서 자체 수요는 DSR 대출 규제에 막혀 있으니까 갈아타기도 어렵고 이런 구조에서는 사실은 전월세 시장 쪽은 그래도 지방 쪽에서 조금씩 조금씩 오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 지금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좀 어려운 구도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1: 네.
0: 서울 수도권은 분양가와 시세의 격차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동산 일사가 분양가 조사도 하고 시세 조사도 하는 기관인데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경기 인천권역은 격차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한 5에서 10% 정도의 이격이거든요. 근데 지방은 거의 2배 차이 납니다. 신규 분양가와 기존 주택의 시세가. 그러면 청약통장을 사용해서 분양을 매입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체감상.
1: 또 대출도 많이 받아야 되니까.
0: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주택 쪽으로 오히려 이동하는 겁니다. 청약을 하지 않고.
1: 아하.
0: 예.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가 너무 올라서 지방에서도 원가는 올랐기 때문에 아하. 공사 기간은 늘었기 때문에 조달 금리도 올랐기 때문에 인건비도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의 분양가가 비싸서 오히려 기존 주택 쪽으로 가서 더 악성 미분양이 되는 경우도 많다.
1: 또 건설사 예. 입장에서는 땅값도 땅값이고
0: 그렇습니다.
1: 건설비 올라간 것도 다 보전을 해야 되고 금융비용도 보전을 해야 되니까 분양가는 예. 못 낮추겠고 악성 미분양은 예. 또 쌓이고.
0: 비중을 좀 보자면 서울에서는 택지비가 분양가의 한 60% 차지하고요.
1: 예.
0: 지방에서는 이 택지비가 차지한 비중은 한 3에서 40%고요. 공사비가 60%입니다.
1: 그렇죠.
0: 예.
1: 공사비가 더 많이 올랐고 또.
0: 예, 그렇습니다.
1: 야, 그러니까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수요는 갈아타기가 더 어려워졌고
0: 예.
1: 외부에서 들어오는 수요는 뭐 이제는 1가구 2주택 이상은 또 사회적 분위기도 험해지고 있고 규제도 더 심하고
0: 예.
1: 그러다 보니까 지역은 계속해서 이제 힘든 상황. 뭔가 좀 돌파구가 없는 거예요? 지역은?
0: 돌파구는 앞서 설명드린 제가 설명드린 거에 돌파구의 그러니까 원인 진단을 저희가 하면.
1: 그걸 역순으로 풀어나가면
0: 되죠. 그걸
1: 되는데.
0: 역순으로 풀면 되잖아요. 자, 첫 번째 인구가 유출되는 부분들을 막아야 되겠죠. 뭘로 막아야 될까요?
1: 일자리요.
0: 그렇죠. 일자리로 막는 거고요.
1: 예.
0: 두 번째로는 외부 수요가 들어오게 만들려면 대출 규제를 풀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인센티브가 필요하겠죠. 뭐 취득세 감면을 해준다든지 세금적인 대출적인 혹은 금리적인 이런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이쪽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1: 근데 또 그 측면에서 제가 하나 더 여쭤보면 지역이 집값을 좀 살리기 위해서 외부에서 지역 주택을 하나 더 사더라도 인센티브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또 지역에 네.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켠에서는 아니 왜 집값도 출렁이게 만드느냐. 근데 또 한켠에서는 아니 그런 거래라도 되게끔 그렇게라도 해야지 또 이렇게 좀
0: 그러니까 이게 것 같거든요. 괴를 같이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설 사업 쪽이 일자리를 또 만들어내는 것들이 지방에서는 왕왕 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이 활성화돼야 그 지역 경제에 자금이 돌면서 소비도 위축되지 않고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1: 네.
0: 부동산만 놓고 판단하면 그런 판단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이제 지방 지역은 침체돼 있잖아요. 네. 미분양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상권도 사실은 아하. 활성화가 안 되고 일자리는 계속 정체돼 있고 소득도 정체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한쪽만 해결하면 한쪽에서 아름다운 광경들이 발생하면 괜찮은데 이쪽 부분들에 대한 것들, 뭐 집에 대한 것들, 뭐 다주택자에 대한 것들, 투자에 대한 것들을 아무래도 어떤 의미에서는 관념적으로 좀 규제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유도되는 지역 경제 활성화 관련된 것도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사실은 같은 겁니다. 네.
1: 또 집값이랑 맞물려 있지 않은 부분이 또 거의 없을 수 있는.
0: 그렇죠. 거기에 뭐 일자리에 뭐 예, 소득에 거기에 유관 산업도 많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예를 들어서 뭐 이사 업체라든지 인테리어 업체라든지 예 중개 사무소라든지 다 일자리와 관련돼서 유관 산업인데 사실은 그쪽 시장도 같이 침체돼 있는 거죠.
1: 또 정부에서도 5극 3특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핵심은 거기에서 주요 기업들 이전을 한다라거나 신규 일자리도 또 창출을 해야 하는데 이 현실 가능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0: 아무래도 그 정부에서 나서서 네. 지방 주도의 성장을 모토로 삼은 거에 반대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1: 균형 발전 필요하고.
0: 네, 균형 발전 필요하다. 네. 그리고 지방 쪽으로 기업 이전도 필요하다. 이 부분은 대승적으로 맞죠.
1: 네.
0: 다만 이제 정부가 어떤 의미에서는 강제로 이전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택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거나 세금적인 우대상을 주거나 혹은 대출 금리에서 뭐 조달금리를 낮게 주거나 자금을 집중적으로 투여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민간 쪽에선 잘 이전을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혁신도시라고 불렀던 공공기관 이전 중심으로 일단 초반에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혁신도시 사례를 한번 보면 이전을 웬만큼 이전했잖아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와 혁신도시가 아닌 곳 사이에 또 양극화가 일어나고요. 가격 차이가 또 유발이 되고 그 혁신도시 그러면 상권은 활성화돼 있냐. 그럼 공원 수요만 가지고는 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럼 민간 기업이 이전해야 되는데 이게 강제 사항들은 아니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공공기관 이전에서 좀 더 조금 더 더더더 하면서 공공기관부터 일단 이전을 해놓고 민간 기업들을 유치해서 또 이 부분들을 투자 유치를 활성화시키고 거기서 일자리가 생성이 되면 이제 시장에 대한 것들이 지방 주도의 성장이라는 기틀이 마련되는 정도가 되는 거지. 그럼에도 여전히 사실은 뭐 외곽지로 갈수록 열악한 환경 구조들을 갖고 있는 게 또 지방이기도 합니다. 예.
1: 그러게요. 그 퍼즐 하나 끼웠으면 그 다음 퍼즐 찾아서 맞춰서야 되는데 어디선가 좀 멈춰서 있었던 거네요.
0: 그렇습니다.
1: 또 생각해 보면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로 끝난 거였잖아요. 예.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0: 예.
1: 어디 그 이후에 시장의 움직임 좀 뭔가 나타나는 게 있습니까?
0: 예. 뭐 일단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이재명 정부가 작년 이제 6월 4일에 집권을 했죠. 그리고 627 대책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수도권 6억 원 한도 대출 규제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전방위적인 대출 규제로 이제 명시를 했죠. 그리고 한 3개월 정도의 시차를 가지고 시장이 좀 안정되는 것 같다가 다시 이제 공급 대책 내놓은 이후에 부사 공급 대책을 내놓은 이후에 그 이후에는 또 그 가격이 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15 대책을 발표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확대를 했죠. 서울 전역이랑. 그리고 또 한 3개월 정도 안정되다가 1월 되니까 또 거래량과 가격이 또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세금 규제들을 이제 하겠다 해서 5월 9일이라는 부분, 양도세,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하는 부분들을 복원하겠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구도에서 봤을 때 이재명 정부 집권한 6월부터 그리고 지금 이런 세금적인 압박까지 이뤄진 4월, 5월 사이에
1: 네.
0: 서울 쪽의 평균적인 시세가 상승폭이 제어된 건 맞는데 하락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기자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시죠. 아, 5월 9일 이후에는 이제 구조적인 상승세가 나오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제 답변은 이런 겁니다. 하락한 적이 일단 없었고 근데 국지적으로 강남 3구나 뭐 용산구 뭐 과천 이런 지역에서 살짝 하락했던 적이 있는 것뿐이지.
1: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뭐 양도세 중과 좀 유예 받으려고 네. 면제 받으려고 나왔던 물량들을 일시적?
0: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매물이 좀 나와서 한 30% 늘었다가 5월 9일 이후에 지금 이제 6월이잖아요. 네. 한 30에서 40% 매물이 다시 줄었습니다.
1: 그러니까 급매물들이 소화됐다는 거예요.
0: 급매물도 급매물인데 예.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놨다가 이게 꼭 가격이 저렴하게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핵심지 쪽에. 그래서 저렴하든 혹은 비싸게 나왔든 그 물건들이 일단 소진이 어느 정도 됐고 5월 9일 기점 이전에서 우리가 보면 윤석열 정부 때부터 이미 다주택자는 일반 과세였어요. 그죠? 5월 네, 9일에 네, 이제 원복을 네, 한 것 뿐이죠.
1: 원상복이죠. 예.
0: 그러니까 3년 동안 다주택자는 이미 팔고 있었습니다. 굳이 1월에 그 세금 압박 이슈가 아니더라도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다주택자는 더 사고 있진 않았었습니다.
1: 맞아요.
0: 예. 예. 왜냐하면 취득세가 중과돼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사지 않고 매각하고 매각하는 기간이 한 3년 있었던 겁니다.
1: 보유하거나 매각하거나.
0: 그렇죠. 근데 5월 9일 때까지 3년의 기간 동안 매각을 안 하신 분이라면 지금의 다주택자는 매각할 생각이 없다고 보는 게 정확한 진단입니다.
1: 특히 네. 5월 9일 지나서는.
0: 그렇습니다.
1: 더더욱이.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버틴다라는 표현을 써서 저는 이거 좀 개인적으로 좀 어감이 너무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0: 예.
1: 버틴다라고 하면 꼭 정책에 반하고 뭔가 대립하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주잖아요. 그런데
0: 예.
1: 일종의 이분들은 그냥 돈이 있으면 자산으로 뭐 금융으로 갖고 있든 간에 아니면 부동산 둘 중에 하나로 보유를 하는 건데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그러면 더 이상 다주택자 매물이 나올 가능성은 좀 낮게 보시는 거예요?
0: 뭐 사실 시장에 매물이 제로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6만이냐 그러니까 서울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 기준으로 6만이 원래 다주택자 압박을 안 해도 있었습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택을 아파트를 매입하려고 시장에 갔을 때 물건이 없진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주택자 물건이 나중에 한 3만 그러니까 8만까지 늘었으니까 한 2만 정도가 늘었던 겁니다. 근데 그 물건들이 다시 회수됐잖아요. 그래서 다시 6만 정도가 돼 있는데
1: 회수라기보다는 이제 거래가 됐거나
0: 네. 그렇죠. 일부는 네. 거래가 됐지만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지가 않았어서 그냥 전년도 우리가 사실은 규제라는 것들 토지거래허가구역 이런 것들을 하면 거래량이 확 줄어듭니다.
1: 예.
0: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 자체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아주 적을 때보다는 조금 늘었다 정도인 거라서 사실은 거래에 의해서 소진됐다고 보긴 어렵고요.
1: 네.
0: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본다면 물건 자체에 대한 것들은 사실은 시장에 가면 매물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다주택자들의 지금의 상당수는 그런 목적성이 강한 겁니다. 자녀한테 증여하려는 목적성이 있거나 임대사업자와 관련된 의지치가 강하신 분이거나 이런 분들인 거고 그리고 우리가 양도세를 볼 때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익이 크지 않으면 세금도 크지 않습니다.
1: 아하.
0: 네, 이게 초과 이익, 양도세 이익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원이다. 뭐 4천만 원이다. 뭐 1억 원이다. 이런 구간에서는 중과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그 이슈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예.
1: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전월세 시장입니다. 특히 이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오히려 좀 전월세 쪽으로 이제 불똥이 튀는 것 아니냐 이런 흐름들.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전월세 값이 좀 상승세가 나타난다 하더라고요. 현재 좀 어느 상황인지 왜 전월세 가격이 또 이렇게까지 오르고 있는지도 좀 진단해 주세요.
0: 맞습니다. 사실 지난해 다시 6.27 대책으로 돌아가면
1: 네.
0: 우리가 이제 전세와 관련된 대출 한도들을 줄였습니다. 정책 모기지에서도. 그리고 갭 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방식에서 전세를 끼고 하는 우리가 과거에는 분양을 받고 나면 잔금 치를 때 이렇게
1: 전세
0: 조건부
1: 끼고.
0: 전세자금 대출이라고 네. 해서 계약자의 자금을 끌어와서 해결하는 경우들도 많았는데 이것도 다 차단됐습니다. 그리고 10.15 대책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하면서 갭 투자를 더 원천적으로 차단했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리고 전세 자금과 관련된 보증 비율을 좀 낮추거나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 정책으로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전세라는 제도를 규제하면 규제할수록 월세화 될 거잖아요. 구조적으로.
1: 네.
0: 근데 그 과정에서 전세금이 월세화 되면 될수록 전세 대비 전월세 보증 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1: 예, 예.
0: 예. 근데 이 부분들이 전환율 상에서 전월세 전환율인데 수정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게 시중금리보다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환되면 전환될수록 월세는 오르는 구조입니다.
1: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임차인보다는 임대인 우위 시장이 돼버리고 전세였던 걸 월세로 돌릴 때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들 한다라는 거예요.
0: 이렇게 설명드리면 편할 것 같아요. 예. 전월세 시장 쪽에 있는 객체는 크게 세 객체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정부. 두 번째 임대인, 네. 세 번째 임차인이죠. 예. 정부가 월세를 유도하고 있죠. 그리고 전세 쪽에 대한 물건들이 희소화됐죠.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떤 물건이 희소화가 됐는데 선호도는 여전히 전세 쪽에 있긴 합니다. 아무래도 주거비는 그게 더 저렴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도 월세화를 유도하고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는 전세금을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했는데 이 부분들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월세를 또 선호하게 되죠. 수익률 관점으로 가는 거고요. 네. 거기에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 보면 개인, 사인에게 이 큰 금액, 억 단위의 보증금을 맡기는 걸 굉장히 불안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정부, 임차인, 임대인 모두가 전세라는 상품 쪽에 대한 회의감이 있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세가 급등을 했고 이게 다시 전세 가격을 자극합니다. 아무래도 주거비가 오르니까
1: 전세가 희귀해지니까.
0: 예, 전세가 희귀해진 것도 있는데 여전히 전세라는 상품 자체는 주거비가 저렴한 상품 맞습니다. 예. 보증금을 내가 내고 이사 나갈 때 그대로 돌려받잖아요. 이게 있어서 그 OECD 선진국 기준에서 보면 국내가 주거비가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하는 국가입니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나와 있거든요.
1: 전세라는 제도 덕에.
0: 그렇죠. 그래서 전세가 월세를 견제했고 그러다 보니까 월세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방지했는데 이게 급격하게 월세화되다 보니까 월세값이 올랐죠. 그리고 월세가 오르다 보니까 주거비가 늘어난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전세를 찾았는데 전세 물건은 희귀해졌으니까 이게 다시 불안을 야기하다 보니까 전월세 시장의 이런 이슈들은 기본적으로 선행지표입니다. 매매의 선행지표.
1: 네.
0: 그러니까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지면 불안해질수록 주거 이전 수요, 내 집 마련 욕구가 커지는 거죠.
1: 그러니까 예. 월세화가 또 그나마 있던 전세 가격을 또 자극시키고 전세 가격이 오르면 차라리 내 집을 사버리자.
0: 맞습니다.
1: 그렇게 해서 지난해도 보니까 그 처음으로 내 집 마련한 사람들이 4년 만에 제일 많았다 하더라고요.
0: 네.
1: 특히 이제 한 30대 젊은 층이 많다고 네. 하고 그 현상들이 투영이 되는 거예요.
0: 주거비 상승에 대한 것도 투영이 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네. 이 근저에는 대출 규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라는 걸 우리가 문재인 정부 정권 말기에 이제 도입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소득을 보고 대출해 주겠다로 바뀌었잖아요.
1: DSR.
0: 그렇죠. 그러면 DSR에 우리가 스트레스 DSR까지 하면서 더더욱 규제를 하고 있죠. 네. 3단계까지 도입을 하면서. 예. 그런 과정에서 잘 생각해 보시면 30대가 왜 내 집 마련 주축이 됐을까? 잘 생각해 보시면 원래 평생 직장 개념들이 최근에는 좀 희미해졌잖아요. 예. 그럼 이게 내가 소득 활동을 하기 위해서 보통 20대 후반 혹은 30대 초반에 왕성하게 활동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정부에서 대출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LTV 한도 규제도 좀 생애 최초에서는 완화를 해주고
1: 그렇죠.
0: DSR 규제 상황에서 이 기준이 되는 소유 기간 이걸 40년 모기지 30년 모기지 이런 기간에서 젊은 층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 DSR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신용대출이나 뭐 자동차 이런 대출 이런 거에서 DSR을 써버리면 네. 집을 살 때 오히려 자금이 부족해져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집 먼저 해결하려는 욕구가 커진 겁니다. 생애 주기 관점에서. 근데 과거에 50대, 60대는 이때쯤에 내 집 마련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때는 예. 왜 그러냐. LTV만 볼 때, 주택담보 인정 비율만 볼 때는 10억 원짜리를 사면 그러니까 직업이 없어도 7억 원을 대출을 해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급할 게 없죠. 근데 지금은 30대에 40대를 맞이하고 50대를 맞이했는데 내 집이 없으면 직장이 조금 이게 연속성을 갖고 간다는 보장이 더 이상 안 되기 시작하는 나이로 가면 30대가 바라볼 때는 생애 주기 관점에서 조금 마음이 급해지는 겁니다.
1: 오히려 그러면은 집값에 대한 것도 미리 좀 땡겨서 내가 소득으로도 반영시켜서 대출을 더 받아서 살 수 있는 게 30대다 이런 판단을 또.
0: 그렇습니다. 정부가 생애 최초 뭐 신생아 청년 이런 대출들 상품들을 마련해놨잖아요. 그게 또 나이 제한이 있어요. 한 36세 정도까지만 청년으로 봅니다. 그러면 청년 우대 대출은 그렇게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과거에 제가 여러 번 했던 말인데 분양가 계속 오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분양가가 가장 싸다 이런 인식도 있었지만 대출 규제는 또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6억 원 한도 규제도 지금 한도가 앞으로 1년 뒤, 2년 뒤에 바라본 것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1: 그러니 또 예. 심리를 또 자극을 하고 시간이 벌써 다 됐는데 이거 간단하게 왜냐하면 예. 이제 선거 이후다 보니까 보유세를 더 강화하지 않을까라는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예. 있거든요.
0: 그렇습니다. 뭐 지금 보유세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양도세와 관련해서 1가구 1주택자와 관련된 비과세 구간 이상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뭐 40% 40% 거주냐 그냥 소유만 했냐에 따라서 이렇게 해 주는 것들도 네.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지방선거 일정 끝났으니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건데요. 문제는 거래세 양도세와 취득세와 관련된 부분 논의도 대승적으로 같이 해야 같이. 되는데 그건 안 하고 보유세 관점만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똘똘한 그 집 한 채 이슈 있잖아요. 네. 그게 유발된 원인이 사실은 세금 압박에 의한 똘똘한 집 한 채 이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어떤 재화가 똘똘해지면 똘똘해질수록 가격이 싸지는 게 아닙니다.
1: 더 비싸지죠.
0: 더 비싸지는 걸 얘기하거든요. 인생을 걸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거래세와 보유세 사이에서 밸런스를 맞추는 걸 어떻게 잘할 거냐의 문제지 보유세만 강화하면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네.
1: 참 이 부동산 정책이 그래서 더 쉽지 않고 맞습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그 예. 이후에도 계속 한번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부동산 114 리서치 랩장인 윤지혜 랩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시죠.
2: 6.3 지방선거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6곳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초박빙 승부를 벌였던 경남지사와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최근 외환시장과 관련해 과도한 쏠림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내일까지 전국 9개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애프터 서비스 시간 유혜진 리포터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우리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3: 네, 3902님. 회사에서 해주는 대출은 대출 규제에서 제외가 되나요? 하셨습니다.
1: 요즘에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주택자금 지원 네. 뭐 이런 게 또 임단협 테이블에 또 올랐다고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대출해 주는 거는 DSR 같은 금융 규제를 받지를 않죠. 왜냐하면 네. 사인 간의 거래일 수도 있고 뭐 거의 뭐 사채 비슷한 네. 걸 수도 있을 테니까 일괄적으로 아직 규제하는 건 없는데 다만 회사가 직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신에 그 주택의 근저당권을 잡는다면
3: 네.
1: 그때부터는 대출 제한이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LTV라고 하는 집값에 네. 대비한 대출 규제가 있을 때는 은행이 추가로 돈 필요하세요? 근데 대개 주택의 회사에서 담보를 설정을 해놨네요. 그럼 저희가 그 대출해 드릴 수 있는 건 한도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상 LTV 규제가 생긴다라는 것일 테고요. 또 회사가 그런 경우 있습니다. 직접 회사 자본 자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은행과 연계를 해서 회사가 일종의 보증을 하는 방식으로 좀 저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방식.
3: 네.
1: 이거는 DSR이나 LTV 같은 은행권의 금융권의 규제를 또 같이 받게 되는 거겠죠. 다음 질문은요.
3: 네. 2561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최저 4% 최대는 8% 정도던데 왜 이렇게 범위가 넓게 정해지는 건가요? 최저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하고 질문하셨습니다. 일단 이유는 은행이 대출을 받는 사람의 신용도와 거래 기여도에 따라 위험비용과 혜택을 차등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고 여기에서 우대금리를 차감해서 결정이 되는데요. 기준금리는 누구나 같지만 가산금리와 우대금리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은행은 신용점수가 낮거나 직업 소득이 불안정한 사람에게는 높은 금리를 대기업 직장인이거나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사람에게는 낮은 금리를 제공합니다. 또 우리 은행을 자주 이용하면 우대금리를 통해 금리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최저금리를 받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1등급에서 2등 등급 수준의 초고 신용자이면서 탄탄한 직장과 소득을 가지고 있고 담보 가치가 넉넉할 때 또 우대 금리를 최대 혜택으로 받을 때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담보 대출이어도 담보가 네. 있어도 결국에는 그 안에서 또 차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네. 현실이네요. 다음 질문은요.
3: 네. 이소연님.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반드시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신고를 해야 하나요? 하셨습니다.
1: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할 네. 수 있는 방법이 기초생활수급자. 일단은 복지로 홈페이지가 있거든요.
3: 네.
1: 검색창에서 복지로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그 사이트가 나오는데 정부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기초생활수급자뿐만이 아니라 각종 복지 정책 때 혜택 때 하는 방법들 다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0: 이거는 그냥 한 번씩 호기심 차원에서라도 보시면 내가 몰랐던 정보들,
1: 네.
0: 나도 받을 수 있었던 것들도 아마 찾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또 앱이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실 수가 있겠고 본인이 못 가더라도 대신 가족이
1: 네.
0: 신청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위임장, 신분증, 대리인의 신분증까지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시면 가족이 대신해서 신청해 줄 수도 있겠고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직권으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해 줄 수도 있다고 합니다.
1: 네.
0: 동의를 받아서 직접 그 가정을 방문을 해서 대신 신청 절차를 밟아주기도 하는 건데요. 사실 그 복지 정책이 있어도 몰라서.
1: 그렇죠.
0: 혹은 절차를 밟지 못해서 이렇게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안타깝죠. 그래서
1: 네.
0: 일단은 이런 것들이 이중 장치는 되어 있다라는 것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오늘 코스피가 현재는 1.68% 내려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3.18%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좀 환율이 최근에 원화가 더 약세로 가고 있는데요. 지난 휴일에는 1530원대를 뚫기도 했었고 오늘도 개장은 1530원이었습니다만 금융 그 외환 당국에서도 구두 개입은 좀 나왔습니다. 현재도 1529원대 환율이 이어지고 있네요. 내일 아침 9시 5분을 또 기약하겠습니다.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2: (목소리) 안녕하세요. 평촌에 살고 있는 2살 하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박세계입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고 친구들 놀고 있는 거 보면 부럽긴 한데 그거를 넘어선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자기 전에 제가 꼭 안아주고 자고 하거든요. 그럴 때 제 얼굴을 어루만져 줄 때가 많아요. 네, 하진이가 제 얼굴을 어루만져 줄 때 정말 너무 행복해요. 저는 유도 분만을 15시간 했는데 15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고 배도 너무 고팠는데 하진이를 안 낳았을 때 모든 게 다 힘듦이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뭐 둘째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진아 사랑해. 엄마한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3: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종필 감독의 박하경 여행기와 함께합니다.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과의 로맨스, 즉 여행 로맨스의 대명사인 비포 선라이즈 시리즈 같은 분위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3화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부산으로 떠난 하경은 낯선 남자 창진을 만납니다. 각자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온 나홀로 여행객이지만 어쩐지 동선이 자꾸만 겹치게 되는 덕분이죠. 같은 밀면집에서 밀면을 먹은 두 사람은 보수동 책방 골목에서 다시 마주칩니다. 북천동 고분군 노천극장에서 영화 한 편을 같이 보기도 하고 남포동 건어물 도매시장을 걷기도 합니다. 하경이 자신만의 규칙을 깨고 처음으로 1박까지 감행한 이 로맨스는 어떻게 끝을 맺게 될까요? 두 사람은 우연을 인연으로 바꾸게 될까요? 참고로 3화에 붙은 제목은 메타멜로입니다. 우리가 여행에서 기대하는 건 무엇일까요? 새로운 추억과 경험을 더하기 위해서라는 답이 무난하겠습니다. 누군가는 뜻밖의 로맨스를 기대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하경의 여정은 여행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애꿎게 여행의 판타지를 부추기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짧은 여행은 하경의 지난한 일상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일생의 가치관을 뒤흔들만한 일도 일어나지 않죠. 무엇보다 하경이 여행지에서 겪은 일은 하경의 일상적 공간으로 깊숙하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만남과 사건은 여행지에서 끝. 하경이 마음에 쥐고 오는 건 이따금 떠올릴 수 있는 좋은 기억과 감정 정도입니다. 말하자면 이 시리즈는 겉멋을 전부 걷어낸 여행의 진짜 속성을 알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벗어나 조금은 다른 공기를 가르는 기분으로 진입해보는 시공간에서 멋쩍음과 두려움을 비집고 나오는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일. 그 자극을 위해서는 가끔은 약간의 씁쓸함이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 박하경 여행기가 말하는 여행의 본질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평범했던 하람이의 하루는 한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몇 달 전 기차선로의 고압전선 감전사고로 온몸에 중증 화상을 입은 하람이. 몸 절반 이상이 손상되며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피부 이식 수술과 많은 치료들, 억 단위로 예상된 병원비 앞에 가족들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홀로 생계를 책임지고 어머니는 하루 24시간 하람이 곁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 암담한 내일 앞에 막막하기만 한 하람이 가족. 친구들과 학교에 가고 싶다는 하람이의 말에 부모님의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람이의 눈물이 내일의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오늘은 갑작스럽게 소나기를 만날 수 있겠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해서 밤까지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니까요. 작은 우산 하나 챙겨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적게는 5mm에서 많게는 60mm, 일부 지역은 80mm 이상으로 곳곳에는 매우 강한 소나기가 천둥번개와 돌풍을 동반해 쏟아지겠습니다. 소나기 특성상 한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무척 크겠고요.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과 산지, 충청 북부와 경북 북부에는 우박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광주 28도, 대구 29도, 대전 30도, 부산 24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아 예년 이맘때 기온을 보이면서 더위의 기세가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중부지방과 전라도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기온이 27도 안팎으로 예년 이맘때 초여름 날씨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서해상과 동해상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짙게 끼면서 일부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5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11시 뉴스입니다. 극적인 역전으로 5선을 눈앞에 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 후보는 오늘 오전 선거 캠프에서 서울의 미래가 밝아졌고 서울 시민의 삶의 질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며 이번 선거 결과는 오세훈 개인의 승리가 아닌 평범한 시민과 상식의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서울 동남권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선 참정권이 침해받는 사태에 대해 후보자로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시민들이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주셨다고 해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결함까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묻어둘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의 정원호 후보는 오늘 선거 결과를 무겁고 겸허히 받들겠다며 사실상 선거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6.3 지방선거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에서 승리했습니다. 개표가 99% 이상 진행된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인천, 충청, 호남, 제주에서 승리를 거뒀고 방송 3사 출구 조사에서 경합으로 분류됐던 부산과 전북, 강원에서도 접전 끝에 승리했습니다.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후보가 당선되면서 사상 첫 여성 단체장이라는 기록을 썼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그리고 경남과 서울에서 승리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 최대 격전지였던 부산 북구 갑에선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경기 평택을에선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가 각각 승리를 거뒀습니다. 치열한 3파전을 벌였던 부산 북구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민주당 하정우 후보를 새벽 2시쯤 역전하며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오자구도 경기 평택을에선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가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혁신당 조국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모두 14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9곳, 국민의힘은 4곳, 무소속이 1곳에서 각각 승리했습니다. 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2투표소에 수백 명의 시민과 유튜버들이 모여 개표 중단 요구와 함께 투표함 이송을 막고 밤샘 항의를 벌였습니다. 선관위는 이로 인해 약 2,000표가 담긴 2개의 투표함이 이송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투표소와 관련해 어제 오후 6시부터 오늘 오전 5시까지 접수된 112 신고는 모두 13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이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민주당의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결과 윤곽이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 이번 지방선거의 진정한 승자는 현명한 국민이다. 대통령과 여야 정당 어느 한편의 손도 들어주지 않으셨다고 밝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는 5일까지 생산 라인을 전면 중단하고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추진체 취급 관련 공정은 무인 자동화하고 한화그룹은 석유화학 계열사 사업장에 대해 정밀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대전 충북 보은, 전남 여수, 경남 창원 1에서 3 사업장과 대전 판교 아산 연구개발 캠퍼스 등 전국 9개 사업장의 작업을 이틀간 중단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여러 사업장의 생산 라인을 동시에 멈춘 것은 2023년 통합법인 출범 후 처음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로이터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각 3일 미국의 중재하에 열린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 성명에서 양국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휴전은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이남 지역에서 레바논 내 친이란 무당 정파인 헤즈볼라의 완전한 공격 중단과 모든 헤즈볼라 대원의 철수를 전제로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각 3일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 안에라도 종전 양해각서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제주도에는 5에서 60mm 비가, 남해안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30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KBS 1라디오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정부 때부터 줄곧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고수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통제가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자립을 도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동안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른바 무어의 법칙에 따른 미세공정 경쟁이 핵심이었는데요. 화웨이를 중심으로 한 중국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번에는 타오의 법칙입니다. 미국의 제재로 최첨단 장비를 사용할 수 없다면 반도체를 수직으로 쌓아 올리고 연결하는 시스템 최적화 방식으로 성능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인데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티듯 중국의 반도체 굴기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지 글로벌 경제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대만 소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합계 출산율이 0.7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가 됐습니다. 이런 위기감 속에 대만은 성장수당과 사립대학 학자금 지원까지 담은 인구대책 신전략을 발표했는데요. 대만의 저출산 대책에 대한 현지 반응은 어떤지 통신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6월 4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0: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로이터와 AP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번 휴전은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이남 지역에서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의 완전한 공격 중단과 모든 헤즈볼라 대원의 철수를 전제로 합니다. 이들 국가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포괄적인 평화 안보 협정을 향한 진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모든 국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미래 관계가 두 주권 정부에 의해 결정돼야 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 시각 3일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 안에라도 종전 양해각서 MOU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쿠웨이트 공격과 관련돼서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는 법이라며 미국도 앞서 이란에 상당한 타격을 가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맞대응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이란의 쿠웨이트 공격을 휴전 파기로 규정하기보다는 미국의 군사행동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하면서 협상 국면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거래를 막지 못한 60개 경제권에 들어온 수입품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현지 시간 2일 밝혔습니다. 한국은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의 도입과 효과적 집행에 모두 실패한 54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돼 12.5% 관세가 적용됐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강제노동 생산품의 교역 관련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60개 경제권의 정책과 관행 등이 불합리하며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가한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판 다보스 포럼이라 불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 개막에 앞서 이곳을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현지 시간 3일 SNS에 연기가 치솟는 석유 저장 시설 영상과 함께 평화를 앞당기기 위해 필요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제재 계획이 정확히 실행되고 있다고 적었습니다. 이번 공격 여파로 상트페테르부르크 풀코보 공항은 밤사이 수시간 동안 폐쇄됐으며 30편이 넘는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됐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14년 만에 6월 태풍이 상륙한 일본에서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태풍 영향으로 23명이 중경상을 입고 모두 152만 명이 피난 지시를 받았습니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제6호 태풍 장미는 오늘 아침 일본 간사이 남부 와카야마현에 상륙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일본 전역 46개 지점에서 강수량이 6월 관측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1: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0: 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미국도 최근 이란에 상당한 군사적 타격을 가했다라고 말하면서 미국이 먼저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기도 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1: 네.
0: 이번 발언은 이란의 쿠웨이트 공격을 휴전 파기로 규정하는 대신 미국의 군사 행동에 대한 맞대응으로 해석을 하면서 협상 국면을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고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란 종전 협상의 변수로 최근에 레바논 사태가 떠올랐는데 결국에는 휴전에 이제 합의를 했죠. 이스라엘과 레바논.
0: 네, 맞습니다. 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레바논 내 친 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겨냥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던 상황에 대해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질문에는 아, 그 문제는 분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면서 이렇게 좀 분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1: 네.
0: 이후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에 합의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워싱턴 DC에서 미국의 중재 하에 열린 회담 직후에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양국이 휴전에 합의를 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이번 휴전은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이남 지역에서 레바논 내 친이란 무장정파인 헤즈볼라의 완전한 공격 중단 그리고 모든 헤즈볼라 대원의 철수를 전제로 했다고 합니다.
1: 네.
0: 또 이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포괄적인 평화 안보 협정을 향한 진전을 가능하게 할 거다라면서 모든 국가는 이스라엘과 레바논 간 미래 관계가 두 주권 정부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라는 걸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약간 뼈가 있는 말인 것 같은데 그 어떤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가 레바논의 미래를 볼모로 잡으려고 하는 시도도 거부한다라고 했는데 아마도 이란을 겨냥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1: 네. 한편으로 미 하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과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이 결의안이 통과됐네요.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이란과의 전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기 위해서 민주당 주도의 결의안이 공화당 이탈표의 힘 입어서 현재 시각 3일 미 연방 하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1: 네.
0: 이탈표가 나오지 않았다면 끝까지 네, 대치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요.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해당 결의안이 찬성이 215표, 반대표가 208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이 결의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박한 공격으로부터 미국과 동맹국, 파트너 국가를 방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승인 없이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에 참여 중인 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네.
0: 해당 결의안은 곧 상원 표결에 붙여질 전망이고요. 근데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실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외신들은 이날 하원 통과한 사실 자체가 실질적인 제약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클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1: 네.
0: 의회가 대통령에게 군대 철수를 강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의회가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앞서 또 상원에서는 유사한 내용의 결의안이 8번째 시도만에 본회의에 상정된 상태라 계속 밀고 당기게 줄다리긴 계속될 것 같습니다.
1: 네. 자, 다음 키워드 태도가 만드는 결과.
0: 네, 전쟁 때문에 한켠에 좀 잊혀져 가고 있던 관세 이슈가 다시 떠오른 건데요.
1: 네.
0: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현재 시각 3일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예상치 못한 발언을 내놓으면서 좀 눈길을 끌었습니다. 루비오 장관이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 내에 미국 기업들이 겪고 있는 처우 문제 를 거론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이것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를 타결하는 우리의 능력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한다. 미국 기업들에 대한 그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일부 태도 때문에 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1: 네.
0: 일단 루비오 장관은 지난 2월 미국을 방문한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이 쿠팡 문제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직접적으로 이런 이슈들을 거론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물론 큰 그림에서 루비오 장관은 한국의 민주주의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는데요. 합법적인 선거를 통해 선출된 정부라면 설령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 입장을 취하더라도 그것이 정권교체를 원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핵심은 전략적 동맹관계가 유지되더라도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에 대한 태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약간 섬찟한 부분입니다. 현재 한미 양국은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우리나라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하는 무역 합의를 이행 중이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근데 미국이 이를 상회하는 새 관세율을 적용할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황이라 그 와중에 나온 이 루비오 장관의 이번 발언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메시지라 눈에 띄었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반도체는 어렵지만 야시장은 쉽다.
0: 네. 인공지능 열풍의

0: 중심에선 이 엔비디아 그 젠스 왕 CEO가 잇따라서 대중 친화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네. 굉장히 친근하게 느껴지는 여자입니다. 네. 네, 엔비디아가 이번에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AI 콘퍼런스죠. GTC 타이베이 기간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대만 야시장을 소개하는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네. 네, 해당 영상에서는 이제 보시면 야시장의 다양한 먹거리 또 풍경 등이 담겨서 관광청에서 낸 건가 싶을 정도로 아, 네. 네, 너무 친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GTC 타이베이에 있다면 꼭 야시장을 방문해 보세요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네. 예, 첨단 기술 기업의 수장 이미지를 넘어서 현지 문화와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뭐, 황 CEO의 이런 행보가 최근 우리나라 기업 관계자들의 만찬에서도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 네. 지난 1일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만찬한 장소가 비교적 대중적인 가격대 식당으로 알려지면서 또 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뭐 사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니까 가볼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1: 네, 젠순왕이 뭐, 왔다는데.
0: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음식들 가격이 대부분 우리 돈으로 약 5천 원에서 만 원 정도의 수준이었고 네. 제일 비싼 해물전골도 약 3만 원 정도의 수준에 불과해서 대만에 가면 한번 가볼까 그러니까요. 싶기도 네,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번 방한 기간 내에 최태원 SK그룹 회장, 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또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들과 삼겹살 회동을 가질 것으로 또 알려지면서
1: 네, 네, 또 성수동 쪽 어디 뭐 어떤 식당이다 뭐 이런 게 뭐 나오더라고요. 네.
0: 맞습니다. 또 여기에 프로야구 경기 시구자로도 나설 그렇죠. 예정이고 네. 또 우리나라 유명 TV 토크쇼에도 출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거의 연예인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네, 황 CEO가 지난해 10월 방한 당시에도 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회장과 치킨집에서 네. 네, 이른바 깐부 회동을 하면서 화제를 모았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글로벌 빅테크 수장이라는 거리감과는 그걸 줄이고 대중과 친숙하게 소통하는 이미지가 더 부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친근한 리더십으로 중국 방문에도 적극적으로 비슷한 전략을 펼쳤는데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중 경제사절단 일원으로 중국을 찾았을 때에도 네. 이 베이징의 관광 명소를 이 황 CEO가 방문해서 길거리 음식을 즐기고 또 시민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모습을 보였고요. 방중 때 이 현지 음식 을 맛보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노출되면서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먹방 스타라는 별명까지
1: 그러니까요.
0: 붙었다고 합니다.
1: 먹는 걸 참 좋아하시는 거 같아요.
0: 그러니까요. 그때 정말 행복한 미소가.
1: 맛있는 거 먹는 거.
0: 네. 그래서 이런 행보를 두고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브랜드 관리 등 측면에서 세심하게 설계된 야시장 외교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네. 단순 개인 취향을 넘어서 글로벌 브랜드 이미지 관리와 현지 친화 전략이 결합된 결과라는 분석을 외신들은 내놓고 있습니다.
1: 네. 자, 다음 키워드 뒷배 정조준.
0: 네, 미국 정부가 멕시코 현직 주지사 두 명의 비자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1: 네. 네,
0: 대상을 보면 소노라주의 알폰소 두라소 주지사와 또 타마울 리파스주의 아메리코 비아레알 주지사인데요. 두 사람 모두 멕시코 집권 여당 모레나당의 거물급 인사들입니다.
1: 네.
0: 미 행정부는 이들에 대해서 비자 취소와 동시에 네. 조직 범죄 연계 및 연료 절도 혐의로 비밀 수사까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눈길을 끄는 게 이제 대상의 면면인데 두라소 주지사는 전임 정부에서 치안부 장관을 지낸 핵심 인물이고요.
1: 네.
0: 네, 비아레알 주지사는 미국 텍사스와 국경을 맞댄 요충지를 관할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지난 4월에는 시날로아주의 이 루벤 로차 모야 주지사 등 고위 관리 10명이 펜타닐 코카인 밀매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바도 있었는데 이로써 미국의 수사선상에 오른 멕시코 현직 주지사가 3명이
1: 네,
0: 된 겁니다.
1: 네. 네.
0: 여기서의 포인트가 미국의 마약 대응 전략이 좀 달라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점입니다.
1: 네.
0: 예, 카르텔 수장을 직접적으로 잡진 않고 그 뒷배를 정조준함으로써 이 현직 주지사를 타깃으로 삼은 전례가 그간엔 없었는데 이번 조치는 단순한 사법 절차 이상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직접 전면에 나서는 사람들을 잡기보다는 뒤에서 돈을 대주고 있는 사람들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조준한 것 같다라는 평입니다.
1: 네.
0: 멕시코 정계는 당연히 술렁이고 있고요. 네,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이 여당을 흔들려는 게 아니냐. 라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비자를 취소하고 이를 공개한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반문하면서 주권 침해다라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넘버 세븐의 자존심 경쟁.
0: 네, 이 축구 팬분들은 월드컵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1: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0: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축구에서 등번호가 단순히 뭐 포지션을 정의하는 의미를 넘어서 스타 플레이어들에게는 하나의 상징처럼 여겨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축구 팬이라면 누구나 7번, 10번 생각할 때 뭐 호날두 선수나 뭐 메시 선수 가장 먼저 떠올릴 정도로 등번호가 특정 선수들의 아이덴티티가 된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이제 국제 축구 연맹이 발표한 2026 북중미 월드컵 48개 참가국 그리고 1248명의 최종 명단에 따르면 등번호별로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이 포진해 있어서 번호별로 보는 것도 하나의 재미일 것 같은데요.
1: 네.
0: 이제 그중에서도 등번호 7번이 팀에서 가장 빠르고 기술이 뛰어난 선수들이 주로 사용을 해서
1: 그렇죠.
0: 넘버 7 네, 위주로 오늘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1: 네.
0: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캡틴.
1: 손흥민 선수죠.
0: 네,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이번이 월드컵 네 번째 출전이기 때문에
1: 네.
0: 그동안 세 골을 넣어서 안정환, 박지성 선수와 함께 한국 선수 역대 월드컵 최다 득점 공동 1위 달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1: 네.
0: 또 북중미 월드컵에서 손흥민 선수만큼 전 세계 축구 팬의 주목을 받는 선수들이 많은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선수로 월드컵 무대에 6회 연속 출전하는 호날두 선수.
1: 네, 네. 빼놓을 수 없죠.
0: 맞습니다. 네. 올해로 41살.
1: 그러면 네. 이제 올해가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0: 네,
1: 월드컵으로는.
0: 맞습니다. 네.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라고
1: 네, 네.
0: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6회 연속 출전에 6개 대회 연속 득점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1: 네.
0: 또 브라질 대표팀의 7번은 비니시우스 주니오르 선수도 빼놓을 수 없다고 하는데 2022년 카타르 대회를 통해 월드컵 무대를 처음 밟았는데요. 16강전에서 우리나라를 상대로 월드컵 데뷔골을 터뜨려서 국내 팬들에게는 큰 인상을 남긴 선수이기도 합니다. 또 프랑스 대표팀의 7번 선수 우스만 덴벨레 선수도 빼놓을 수 없는 스타 플레이어인데 소속팀에서는 10번을 달고 뛰고 있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대표팀에서는 7번을 물려받아서 또 뛰게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이 밖에도 뭐 아스널에서 한솥밥을 먹는 잉글랜드 대표팀의 부요카 사카와 또 독일 대표팀의 카이 하베르츠도 7번의 자존심 경쟁에 뛰어들면서 이 같은 등번호 선수들을 함께 비교해보면서 나라별로 7번은 누가 뛰나 하고 보시면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다음 키워드 빨간 치파오 응원.
0: 네, 우리나라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굉장히 큰 이벤트긴 한데 중국이 또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격인 가오카오가 다가오면서
1: 네.
0: 함께 관심과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중국 어머니들의 수험생 자녀를 응원하기 위해 입은 빨간 치파오.
1: 아,
0: 네.
1: 빨간색으로
0: 맞습니다. 네, 오는 7일에 시작하는 가오카오를 앞두고
1: 네.
0: 이 중국 온라인에서는 이 빨간 치파오 관련된 게시물이 부쩍 많아진 걸 볼 수 있는데요.
1: 네.
0: 뭐 패션 블로거나 인플루언서들이 5월 말부터 뭐 수험날 엄마 치파오 코디 팁,
1: 네.
0: 승리감이 넘치는 치파오 추천. 뭐 이런 게시글들이 조회수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1: 네.
0: 근데 이제 각종 글로벌 온라인 사이트나 SNS에서는 치파오를 대체 왜 입어야 되냐. 아이들은 정작 부모님들이 치파오 입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서 이제 궁금증이 올라온 거죠.
1: 네.
0: 요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치파오가 네. 군대가 깃발을 펼치자마자 승리를 얻는다라는 뜻의 사자성어인 치카이더성과 앞글자가 같다고 하는데요.
1: 아, 네네.
0: 이와 착안해서 자녀가 시험을 치르는 동안 엄마들이 응원의 의미로 이 빨간색 치파오를 입고 보사장
1: 마음입니다, 여러분.
0: 이게 하나 응원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1: 어떻게 해서든지 뭐 내가 같이 시험을 치러줄 수는 없을 지언정 이 옷이라도 입고 좀 잘
0: 맞습니다.
1: 봤으면 좋겠다.
0: 우리나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밖에서 계속 기다리시고
1: 계시고. 예.
0: 그래서 코디법도 뭐 정해져 있다곤 하는데 뭐 가오카오는 지역별로 일정이 다르긴 합니다만 통상 사흘간 치러진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또 길어서 첫날에는 뭐 중국에서 행운을 상징하는 이런 빨간색, 둘째 날은 줄곧 파란불을 의미하는 초록색, 마지막 날은 휘황찬란하게 나아가라라는 의미로 노란색 치파오를 입도록
1: 신호등이네요.
0: 네, 추천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1: 네네.
0: 또 최근엔 뭐 남성들이 치파오를 입으면 효험이 더 좋다 뭐 이런 이야기가 보니까
1: 아빠들이 입으셔야 되고
0: 아버지나 남 교사분들이 이제 입고 응원하는 것도 네, 문화가 생겼다고 해서
1: 네.
0: 뭐 찬반 논란이라기보다는 이제 부모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가는 하나의 문화라서 치파오를 왜 입지라고 생각하시면 요 배경을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좀 잘 시험을 봤으면 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마음이고요. 하나 더 알아볼까요? 조만장자 커밍슨.
0: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순자산이 현재 약 9,7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1: 네.
0: 인류 역사상 최초로 자산 1조 달러를 넘어서는 조만장자 등극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게 얼마나 자극적으로 좀 기사가 나가냐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머스크가 1995년 첫 창업 이후 3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을 시간 단위로 환산하면 초당 약 $990, 1분당 우리 돈으로 9천만

0: 원 정도를 벌고 있는 격이라고 합니다.
1: 그렇군요.
0: 네. 그래서 네. 이 머스크가 조만장자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된 데는 아무래도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스페이스X의 그렇죠.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1: 네.
0: 네. 스페이스X는 4일부터 투자자 설명회 로드쇼를 시작하고요. 이달 12일에 나스닥 시장의 티커명 SPCX로 거래를 개시할 것으로 보이는데
1: 네.
0: 예, 로드쇼 시작 전부터 구체적인 이렇게 공모가를 정하고 시작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평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이제
0: 보통은 IPO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공모 희망가 범위를 먼저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1: 네.
0: 스페이스X는 목표 공모가를 먼저 내놓고 시작을 해서 자신감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1: 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도지은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주제가를 불러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피버 브라이슨의 별세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의 목소리 기억하면서 피버 브라이슨과 레지나 벨이 함께 부른 A Whole New World 전해드립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1: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2: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중 경기 인천 등 12곳에서 국민의힘은 서울 대구 등 4곳에서 승리했습니다. 경찰이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4천여 명을 적발해 265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은 구속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모스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출국 정지 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최근 외환시장과 관련해 과도한 쏠림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로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내일까지 전국 9개 사업장의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0: 김신원 취재수첩. 통신원 취재수첩, 오늘은 대만 타이페이로 가보겠습니다. 홍유선 통신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난 5월 27일에 대만 정부에서 인구대책 신전략을 발표했다고요. 대만도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가 봅니다.
1: 예, 그 대만의 2025년 연간 합계 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0.7명 선 아래인 0.695명으로 추락했습니다.
0: 네.
1: 이로써 대만은 같은 기간 소폭 반등한 한국을 제치고 세계 저출산 국가 1위라는 성적표를 받았는데요. 이처럼 위기감이 극에 달하면서 라이칭더 총통은 지난 5월 27일 인구대책 신전략을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1: 그 핵심 내용으로 먼저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한 달에 5천 대만 달러, 이 하나로는 24만 원인데요. 이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성장수당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0: 네.
1: 그리고 만 0세부터 6세까지는 가정이 5천 대만 달러를 전액 자유롭게 사용하고요. 6세부터 18세까지는 그 절반이 2,500 대만 달러를 가정에 지급하고
0: 네.
1: 나머지 2,500 달러는 아이들 전용 계좌에 적립합니다. 이 적립금은 정부에서 위탁 관리하고요. 만 18세 성인이 되면 대학 학비나 창업 자금으로 한 번에 인출할 수 있는 성년 선물 구조입니다.
0: 네.
1: 교육 분야에서는 12년 국민 기본교육 학비를 면제해 주고요. 그리고 사립대 학비 보조를 지속하여 가계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0: 네. 그런데 이 보통 정책이 이제 발표가 될 때 국립대에 대한 정책을 보통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사립대학교 학비 보조를 지속한다. 이런 내용인데 이 이유가 있을까요?
1: 네. 그 이유는 대만 입시 문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대만의 약 140개 대학 중에 국립대가 33%,
0: 네.
1: 사립대는 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런데 대만은 국립대를 우선으로 희망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등록률 80% 이상을 채우는 사립대는 손에 꼽을 정도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만 교육계에서는 2028년이면 대만 전체 사립대 중 약 40%가 폐교될 위기라고 분석했었습니다. 그래서 대만 정부에서는 이 위기를 막아보고자 2024년 2월부터 사립대 학생에게 소득 격차에 따라 1년에 3만 5천 대만 달러, 하나로는 약 170만 원에서 최고 5만 5천 대만 달러, 하나로는 268만 원을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0: 네.
1: 물론 국립대 학생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하는데요. 그 규모가 사립대 학생 지원금의 절반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마저 연 가정소득 90 대만 달러, 하나로 4,200만 원 이상이면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0: 아,
1: 그에 반해 사립대 학생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최소 연 3만 5천 달러 지원을 기본적으로 보장받습니다. 이 때문에 국립대 학생을 역차별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대만 정부는 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사립대 학비 보조금을 유지하는 입장입니다.
0: 네. 이 같은 정책에 대해서 대만 사회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1: 일단 미혼자들 사이에서는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청년층의 출산 기피를 유발하는 가장 큰 경제적 장벽은
0: 네.
1: 실질 임금과 주거비의 그 극단적인 불균형이거든요. 일반적으로 타이베이의 원룸 월세만 하더라도
0: 네.
1: 보통 사회초년생 월급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래서 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방과 화장실을 공유하는 주택에 세입자로 거주하는 청년도 많습니다.
0: 네.
1: 이 상황에서 결혼 후 18평 아파트만 살아도 타이베이에서는 청년 한 사람의 월급이 모두 월세로 지출되는데
0: 네.
1: 이 때문에 미혼자 입장에서는 이번 정책의 실효성에 공감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0: 네, 그러면 아이가 이미 있는 가정에는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1: 네, 이미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0: 네.
1: 하지만 대만 여론은 정책 방향에는 깊이 공감하면서도 구조적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합니다. 우선 한국은 다자녀 기준을 2명으로 낮췄는데

0: 대만은 여전히 다자녀를 생명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되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여가나 문화활동 지원책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출산을 생존과 비용의 관점으로만 접근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대만에서도 문화생활과 같은 다양한 기준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1: 네, 저출산 관련해서 대만 사회에 또 다른 문화적인 특징이 있다고요?
0: 네, 아이 대신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기르는 문화가 한국보다 강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네.
0: 대만에서는 개나 고양이를 마오하이라는 털 있는 아이라는 뜻인데 이런 명칭 등으로 부르면서 가족 구성원으로 격상시키는 문화가 일찍 보편화되었는데요.
1: 네.
0: 대만은 한국보다 10년 빠른 2017년에 개와 고양이의 그 도사미 판매와 더불어 섭취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만큼 개와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인식하는 문화가 조기에 강하게 정착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대만에서 개와 고양이 등록수는 2015년 약 12만에서 2025년 약 25만 마리로 약 104.7% 증가했고요.
1: 네.
0: 그런데 흥미로운 현상은 이 기간 고양이 반려동물 수는 약 4만 마리에서 17만 4,500 마리로
1: 네.
0: 약 328% 증가했습니다.
1: 네.
0: 그런데 반면에 개는 18만 2천 마리에서 7만 7천 마리로 약 6% 감소했습니다. 이 차이는 고양이가 이웃에게 소음 피해를 덜 주고 산책도 덜 시켜도 되기 때문에 소규모 아파트에 거주하며 바쁜 직장 생활을 하는 대만인에게 선호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아무튼 대만과 우리나라가 저출산 1, 2위 국가니까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이 어떤 건지 좀 근본적인 문제 진단부터 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대만 타이베이에서 홍유선 통신원이었습니다.

0: 수출 통제로 어려움을 겪던 중국 반도체 산업이 최근에 빠르게 성장하면서 오히려 기술 자립이 머지않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글로벌 경제 중국 반도체 현주소 경쟁력 또 전망까지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 경제산업부 박종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중국 반도체가 왜 이렇게 주목받고 있습니까?
1: 네, 한국이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뒤처지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던 중국이 반도체 기술 발전에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는 증거가 요새 여러 군데에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0: 네.
1: 당장 지난달 15일에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이 설계한 엔비디아의 AI 칩 H200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허용해 주겠다라고 했더니 시진핑 주석이 아 괜찮다. 우린 필요 없다. 그냥 우리 AI 칩을 개발해서 쓰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0: 네.
1: H200은 2024년에 출시된 엔비디아의 칩이기 때문에 이것도 최신 칩은 아닌데요.
0: 그렇죠.
1: 트럼프 정부는 원래 지난해 4월 H200보다 더 구형인 엔비디아의 중국 전용 AI 칩 H20 수출을 제한했다가 3개월 만에 수출을 다시 허용해 준 상황입니다. 그런데
0: 네.
1: 그때도 중국 정부가 기업들한테 엔비디아 칩을 좀 쓰지 말아달라라고 무언의 압박을 해서 현재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AI 칩은 사실상 없는 상태거든요.
0: 네.
1: 그래서 미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부터 바이든 정부 때도 그랬고 트럼프 2기까지 아주 강력한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0: 네.
1: 그래서 중국이 고성능 반도체를 못 만들 줄 알았더니 이번에 중국이 반도체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게 확실히 좀 증명이 된 셈입니다.
0: 네, 미국의 규제가 그러니까 효과가 좀 없었다고 봐야 되나요?
1: 그런 건 아닙니다. 중국 기업들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0: 네.
1: 그래서 미국산 칩이나 장비를 몰래 사재기를 해서 좀 쌓아둔다든가 아니면 지금도 다른 나라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미국산 제품들을 좀 사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 중국의 치명타가 됐던 건 트럼프 1기 때인 2019년 말 네덜란드 ASML이라는 반도체 장비 회사가 만든
0: 네.
1: 최첨단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의 대중 수출을 미국이 금지했던 조치였습니다.
0: 네.
1: 반도체는 칩 기판 위에 전자 회로를 촘촘하게 그려넣어서 회로를 작고 미세하게 만들수록 성능이 좋아지는데요.
0: 네.
1: 이 ASML의 EUV 노광 장비는 반도체 원판인 동그란 웨이퍼 위에
0: 네.
1: 파장이 아주 짧은 극자외선 빛을 쏴서 미세 회로를 그리는 핵심 장비입니다.
0: 아.
1: 그래서 이 장비가 없으면 첨단 AI 칩, 고성능 칩을 만들 수가 아예 없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수출 규제로 이 EUV 장비를 도입할 수 없다 보니까 이보다 파장이 좀 더 큰 구형 DUV 심자외선 장비를 울며 겨자먹기로 좀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이런 한계를 극복하려고 상당히 여러 우회로 뭐 기술적 대안들을 찾는 중이었는데
0: 네.
1: 이번에 타오의 법칙이라는 걸 새로 발표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0: 네.
1: 이걸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EUV 장비라는 이가 없다 보니까
0: 네.
1: 우리는 다른 대안, 잇몸으로 버티겠다 이런 전략을 펴고 있었는데 중국이 그게 이제 최근 뭔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걸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0: 네. 이 부분을 이제 설명을 해 주실 텐데 일단
1: 네.
0: 타오의 법칙이 뭔가요?
1: 타오의 법칙은 중국 정부를 대신해서 중국 반도체의 컨트롤타워와 기술 고문 역할을 하고 있는 화웨이가
0: 네.
1: 최근 삼성전자나 대만 TSMC 등을 그러니까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들을 단숨에 따라잡겠다면서 제시한 새로운 기술입니다.
0: 네.
1: 원래 반도체 업계에서는 무어의 법칙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좀 많이 하는데요.
0: 아.
1: 무어의 법칙이라는 건 쉽게 말해 반도체 칩의 회로를 갈수록 미세하게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초소형 전자 스위치인 트랜지스터 수가 2년마다 2배가 되면서 칩 성능도 같이 2배로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0: 네.
1: 2년마다 성능이 2배가 된다니까 굉장히 발전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0: 네, 네.
1: 그 이렇게 회로를 미세하게 그려놓고 더 많은 스위치를 촘촘하게 아주 작은 반도체 안에 집어넣는 게 성능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다 보니까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ASML의 EUV 장비가 사실상 필수품이나 마찬가지가 된
0: 네,
1: 거예요.
0: 네.
1: 근데 이 EUV를 장비를 가지고 있지 않은 중국이 지난달 25일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학술대회에서 화웨이의 반도체 설계 자회사인 하이실리콘의 허팅보 총재가 우린 이제 무어의 법칙 같은 건 필요 없다. 우리만의 방식으로 하겠다라고 하면서 타오의 법칙이라는 걸 얘기한 겁니다. 이 타오의 법칙은
0: 네.
1: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은 반도체 회로를 평면으로 평평하게 만들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위로 접어 올려서 칩끼리 오고 가는 신호를 오고 가는 그런 어떤 시간을 신호가 오고 가는 시간을 굉장히 짧게 만드는 그런 지름길을 만들어서 성능을 우리는 한번 끌어올려보겠다라는 의미예요.
0: 위로 쌓아 올리겠다는 거죠.
1: 맞습니다. 비유하자면은 넓은 땅에 단독주택 수천 채를 짓고서 도로를 길게 깔 장비가 우리는 지금 당장 갖고 있지 않으니까 대신 우리는 아파트를 지어버리고 그 사이에다 엘리베이터를 놔서 위층 아래층으로 굉장히 좀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이제 그런 궁금증이 좀 생기실 수도 있는데 요새 이제 HBM이라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AI 메모리 하이닉스가 만드는.
0: 네.
1: 근데 그 HBM도 DRAM을 수직으로 쌓는 거라는데 네. 그러면 이 타워의 법칙에서 말하는 그 칩을 접는다는 건 뭐가 다른 거냐라는 네. 궁금증이 좀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근데 HBM은 메모리 완성품을 차곡차곡 쌓은 다음에 그걸 감싸는 포장을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좀 쉽고요. 화웨이가 말하는 방식은 아예 설계 단계부터 우리는
0: 처음부터.
1: 각 층의 회로를 어떻게 만들지 미리 이제 구상을 하고 접겠다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0: 네. 근데 이게 기술 이런 거를 처음 생각한 건 아닐 거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네.
1: 이게 원래 있던 기술이었고
0: 네.
1: 지금까지 이런 좋은 기술이 있는데도 반도체 기업들이 사용을 안 하고 있다는 건
0: 있었죠.
1: 뭔가 경제성이 없다거나 네. 효용이 떨어진다거나 뭐 그런 의미일 거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시장에서도 이 기술을 좀 보면서 이거 진짜 그런 거야라고 좀 반신반의를 하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중국 기업들이 과거에도 이런저런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들을 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슬그머니 나중에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네.
1: 무엇보다 또 간단히 생각해 보시면 반도체를 위로 쌓아 올리는 거 그걸 이제 두 개 서로 붙이는 게
0: 네.
1: 아주 미세한 회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을 거라는

0: 성능과 내구성이 떨어지고 고장도 많이 날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0: 이번에 화웨이는 관련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폰 신제품을 올해 하반기에 출시하고 오는 2031년까지 1.4나노미터 머리카락 한 올 두께 한 6만 분의 1 수준이니까 굉장히 미세한 거거든요.
1: 네.
0: 그 정도 수준의 고성능 반도체 칩을 만들겠다고 공언을 해버렸습니다.
1: 네.
0: 1.4나노 공정은 지금 현재 반도체 기업들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있고 미국 인텔이 2027년 대만 TSMC가 2028년, 삼성전자도 2029년을 지금 목표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거든요.
1: 네.
0: 그런데 중국이 지금은 한국보다 한 4에서 5년 정도 공정이 떨어져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알려져 있는데 네. 이 격차를 단숨에 삼성전자 2029년, 우리는 2031년 2년까지 절반으로 줄여버리겠다. 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1: 아, 그렇군요. 저 우리나라의 반도체 양대 산맥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합쳐서 네. 요즘에 삼전닉스 이렇게 많이 부르는데 네. 중국판 삼전닉스도 상장을 준비 중이라고요.
0: 네, 맞습니다. 중국의 대표 메모리 기업인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CXMT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1: 네.
0: 이 회사가 지난달 27일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커창판 상장을 위한 증권거래소 심사를 통과해서 지금 상장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1: 네.
0: 창신 메모리와 양대산맥으로 불리는 양재 메모리 테크놀로지스, 여긴 YMTC라고 부르는데
1: 네.
0: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연내 상장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1: 네.
0: 창신 메모리와 양재 메모리 둘 다 중국 정부가 지배하는 국영 기업이고요. 창신 메모리는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DRAM 시장 점유율이 5%,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에 이은 세계 4위 기업입니다.
1: 네.
0: 그리고 양재 메모리도 작년 4분기에 낸드 메모리 시장 점유율이 11%인 세계 6위이고요. 두 회사는 지금까지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보조금으로 성장해서 우리는 그렇게 주력으로 만들지 않고 있는 구형 메모리를 주로 만들어서 중국판 삼전 닉스라고도 좀 부르기도 하는데요.
1: 네.
0: 올해 증시 상장을 해서 투자금을 대규모로 조달하고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좀 해보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런 중국 메모리 기업들은 한국과는 대체로 한 3년 정도 기술 격차가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AI 칩에 들어가는 HBM 역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현재 6세대 HBM4를 만들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엔비디아에 납품하는데
1: 네.
0: 중국 창신 메모리는 이제 겨우 HBM3 4세대 제품을 만들려고 좀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1: 네.
0: 2세대 정도 한국이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 네네.
0: 그렇지만 양재 메모리나 창신 메모리 둘 다 최근 AI 투자붐 때문에 메모리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1: 그렇죠.
0: 구형 메모리도 좀 구하기 어려워지다 네, 보니까 네. 반사 이익을 얻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년 적자 기업이었던 창신 메모리가 올해 1분기에만 영업이익으로 약 8조 원을 벌어들였어요. 돈을 쓸어담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이 중국의 삼전 닉스들이 예전에 우리가 많이 무시했지만 중국 정부가 몰아주는 지원금 있죠. 자체 영업이익 있죠.
1: 그렇죠.
0: 그다음에 상장으로 투자금까지 조달을 해서 모두 기술 개발과 설비 투자를 위한 실탄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은 한국이 중국보다 많이 앞서가고 있지만 이렇게 돈을 쏟아붓는데 우리도 안심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그래도 우리나라가 아직은 반도체는 네. 이제 앞서고 있는 건 맞는 거잖아요.
0: 일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꼭 그렇다고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큰 폭의 기술 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건 메모리 파운드리 정도이고요.
1: 네.
0: 그나마 이런 부분들도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EUV 장비 수출 규제를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좀 수혜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스마트폰에 있는 저장 공간이나 컴퓨터 네. SSD, USB 등에 쓰이는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이나 뭐 양재 메모리나 기술력 차이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반도체 설계는 오히려 중국이 훨씬 앞서고 있습니다. 당장 중국의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수가 3천 개가 넘는데 한국은 지금 100여 개에 불과하고요. 그만큼 자체 AI 칩을 개발하는 회사도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요즘 집집마다 한 대씩 좀 갖고 있거나 아니면 드리려고 하는 로봇 청소기 세계 1등 기업이 로보락이잖아요.
1: 네네네.
0: 이 로보락 제품에 들어가는 AI 칩은 중국이 자체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삼성 로봇 청소기에는 삼성이 만든 칩이 아니라 미국 퀄컴이 만든 칩이 들어가거든요. 이것만 봐도 우리가 설계 분야 AI 칩 쪽에서는 안심할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좀 경계를 해야 된다.
0: 네, 맞습니다.
1: 말씀이시고 미국이 그러면 이런 중국 반도체
0: 네.
1: 기술 개발하는 걸 네. 가만히 놔둘까요?
0: 이런 중국의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가장 싫고 두려운 건 미국일 거거든요.
1: 그렇겠죠.
0: 왜냐하면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안보 경쟁의 핵심 축도 사실상 반도체나 마찬가지가 됐기 때문에
1: 네.
0: 그리고 2019년부터 대중국 수출 통제를 그렇게 했는데 역설적으로 중국이

0: 우리 반도체 드디어 굴기했다라고 선언을 네.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건데요. 지난달 31일에 미국 상무부가 그래서 기존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대상에 중국 기업들의 해외 자회사까지 대폭 확 해외 자회사까지 대폭 확대한 그런 조치를 새로 내놓은 것도 이런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네.
0: 중국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를 세워서 엔비디아가 만든 최신 AI 칩을 몰래 우회 수입하는 길목까지 이제는 좀 차단을 해보겠다라고 나선 건데요.
1: 네.
0: 트럼프 2기 정부 들어서 중국의 엔비디아 칩 수출을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재개하겠다고 했다가 뭐 이런 식의 막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가 이제 와서 뒤늦게 보니까 중국 하고. 이렇게 두면 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1: 그렇죠.
0: 네, 다시 규제를 좀 재고 나서는 모양새예요. 그런데 그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는 이제 앞으로 미국이랑 안 놀고 우리 갈 길 가겠다라고 선언한 지가 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성과가 좀 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그리고 또 이번 미중 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좀 우호적으로 엔비디아 칩 이제 수출해 주겠다라고 시진핑 주석한테 사실상 손을 내민 건데
1: 그렇죠.
0: 시진핑 주석이 악수 안 하겠다 난 괜찮다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아마 굉장히 씁쓸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1: 네. 아무튼 뭐 세계적인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중국 때문에 좀 영향을 네. 앞으로 좀 받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0: 약간 그럴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 이건 좀 제품별로 시장별로 좀 나눠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중국판 3전 닉스인 창신 메모리와 양쯔 메모리가 대규모 투자금을 조달해서 대대적인 증산을 하면 시장의 공급 부족이 일부 해소될 수는 있긴 합니다.
1: 네.
0: 다만 이 중국 기업들이 지금 현재는 HBM 같은 고성능 메모리를 자체 생산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성능 최신 칩 부분에서의 공급을 늘릴 거라고 기대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과거처럼 어떤 중국발 메모리 치킨 게임이 전면적으로 벌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럼에도 이 중국 기업들이 좀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는 구형 메모리 같은 경우엔 최근 글로벌 완제품 업체들도 노트북이나 뭐 TV 뭐 이런 데 들어간 메모리조차도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인데
1: 지금 뭐 엄청 올라갔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중국 기업들이 이런 메모리를 좀 많이 생산해 준다면 슬슬 그쪽으로 좀 눈을 돌려서 예전에 뭐 중국 거 별로 안 좋다고 그래서 안 썼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거라도 좀 갖다 써보자 라고 하면서 그쪽 중저가 칩 쪽에서는 좀 가격이 낮춰지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겠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좀 대비를 잘 해야겠습니다.
0: 맞습니다. 중국이 정말 무서운 건 탄탄한 인재와 정부 지원 그리고 거대한 내수 시장뿐만이 아니라 속도인데요.
1: 네.
0: 중국이 2014년부터 반도체 산업 투자 기금이라는 걸 조성해서 지금까지 쏟아붓고 있는 자금이 우리 돈으로 150조 원이 이미 넘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게 굉장히 많았는데
1: 네.
0: 제가 지난해 가을에 독일에서 열리는 이파라는 IT 전시회 취재를 하러 갔었거든요.
1: 아, 네.
0: 그래서 거길 가서 보니까 놀란 포인트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엔 네. 우리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엔 남한테 상사한테 좀 트집을 잡히지 않기 위해서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실패 확률이 낮은 선택을 주로 하지 않습니까?
1: 예,
0: 저 자신도
1: 그러시군요.
0: 좀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1: 네네.
0: 근데 글로벌 전시회에 가보니까 예. 중국 기업들은 거의 그 회사에서 일하는 뭐 직원이나 CEO 대부분이 서른 살도 되지 않은 정말 젊은 청년들이 많고 우리 기준에서 보면 야 이런 제품 내놔도 되는 거야? 이런 국제 전시회에서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악한 제품이라도 일단 글로벌 시장에 확 내놓고 그다음에 소비자 반응을 보면서 아주 빠르게 개선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화웨이가 발표한 기술을 우리가 보면서 에이 설마 저거 되겠어? 라는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좀 불안해하는 게 그런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1: 네네.
0: 그리고 우리가 배터리의 교훈을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제가 2021년, 2022년에 한국 배터리가 엄청나게 고성장을 할 때 배터리 시장을 취재했었거든요. 그때 배터리 기업 다니시는 직원분들 만나면 우리 직원들 만나면 제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유 돈도 많이 버시는데 이참에 좀 그럴듯한 수입차 한 대 사시죠. 그렇게 얘기하고 진짜로 시승하러 다니신 분들도 있었는데
1: 네.
0: 그때 중국산 배터리라고 하면 우리가 완전 얕잡아봤었지만 그렇죠. 지금은 한국이 중국한테 배터리는 완전히 밀려버렸잖아요. 요새 지금 어디를 가든 한국 반도체 기업들 성과금 얘기밖에 안 합니다.
1: 그러니까요.
0: 많은 분들이.
1: 네.
0: 근데 저한테는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기시감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심하다가 진짜 나락가는 거 한순간이다. 예. 이런 무서운 경고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저희도 좀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오늘 글로벌 경제 한겨레 경제산업부 박종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앤디 윌리엄스의 The Impossible Dream 전해드리면서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마치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58분 날씨.
3: 오늘 나서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 산지에는 시간당 3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에 많게는 80mm가 넘겠고요. 경북 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최대 6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로 소나기의 특성상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이 가장자리에 들어서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요. 낮까지 제주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낮 동안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는 높음에서 매우 높음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9도, 춘천과 광주 28도, 대전 3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아 어제보다는 조금 덜 덥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까지 중부지방과 호남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오전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주말 동안에는 전국이 맑거나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3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5: KBS 1라디오 정오 종합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개표 결과 광역단체장 16곳 중 민주당이 12곳에서 국민의힘은 4곳에서 각각 승리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개표 막판 대역전극으로 민주당 정원호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부산 북구갑에선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경기 평택을에선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가 각각 승리했습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투표소에선 밤새 수백 명이 몰려 개표 중단을 요구하며 투표함 반출을 막았고, 중앙선관위 앞에서도 밤새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1530원을 넘겨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과도한 쏠림에는 즉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6곳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에서 승리했습니다. 날이 밝은 뒤에도 초박빙 승부를 벌였던 서울시장과 경남지사 자리는 국민의힘 후보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6: 밤새 이어진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을 차지했습니다. 경기 인천에 충청, 호남, 제주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경합으로 분류됐던 부산과 전북, 강원에서도 접전 끝에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그리고 경남과 서울에서 승리했습니다. 최대 승부처 서울시장 선거에선 개표가 막바지에 다다르며 윤곽이 드러나자 민주당 정원우 후보가 당선된 오세훈 후보에게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며 사실상 패배 승복을 선언했습니다. 14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은 4곳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대 승부처 중한 곳이었던 부산 북구갑에선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전국 227곳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절반 넘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거나 당선이 유력합니다. 국민의힘은 영남권과 충남 등에서 90여 곳을 얻는 데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혁신당은 전남 광주에서 2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KBS 뉴스 원솔입니다.
5: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피말리는 접전 양성을 보이다가 개표 막판 대역전극으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개표 내내 줄곧 민주당 정원호 후보에게 밀리다 오 후보가 뒷심을 발휘하며 극적인 승부를 연출했습니다. 밤새 이어진 초박빙 승부 김유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방송 3사 출구조사 51.4-46 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1위를 예측했습니다. 정 후보 캠프에선 박수가 나왔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캠프에선 실망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주로 사전투표함이 개봉된 개표 초반 정 후보는 60% 넘는 득표율로 크게 앞섰고 오 후보는 30%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개표율이 50%를 넘어서면서부터 두 후보 간 득표율 격차는 한 자릿수로 줄었고 오 후보의 무서운 추격세가 시작됐습니다. 개표율이 70% 중반을 향했을 때 두 후보 격차는 2%포인트대에 불과했습니다. 개표율 90%를 향하면서 2만여 표 차이를 두고 한참 힘겨루기하는 모습이 이어졌고 오전 7시를 넘겨 개표율이 94%에 근접하자 오 후보가 역전에 성공해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한번 역전에 성공한 오 후보는 재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그대로 격차를 벌려나갔고 오전 9시 반쯤 정 후보가 승복 선언을 하며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개표 막판까지 어느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초박빙 승부 속에 오 후보는 5선 서울시장 고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5: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광역단체장 선거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보궐 최대 격전지였던 부산 북구갑에선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가, 경기 평택을에선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가 각각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예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7: 거물급 후보들의 치열한 3파전. 부산 북갑 국회의원 선거 최종 승자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였습니다. 개표 초반 크게 벌어졌던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의 격차는 새벽 1시쯤 초접전 상태로 좁혀들었고 새벽 2시쯤 역전하며 1,400여 표 차에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하정우 후보는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오자구도 평택을에선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5%포인트가량 앞섰는데 최고조사 결과보다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0: 단일화 없이 완주한 혁신당 조국 후보는 3위에 그쳤는데 결과적으로 진보 진영 표가 갈리며 책임론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선 민주당 김남준, 인천 연수갑에선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울산 남구갑에선 국민의힘 김태규, 대구 달성군에선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모두 14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9곳, 국민의힘은 4곳, 한 곳은 무소속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번 재보선 지역 가운데 13곳은 민주당 의원 지역구였던 곳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1: 전국 16곳 교육감 선거에선 진보 성향 후보가 11곳, 보수 성향 후보는 5곳에서 각각 당선됐습니다. 8명이 출마했던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의 정근식 현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했고, 박빙의 승부가 펼쳐진 대전에선 보수 성향 오석진 후보가 간발의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출마한 현직 교육감 11명 중 7명이 당선되면서 현직 강세 현상은 이번에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이 6.3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큰 승리를 안겨준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선대위원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응원해주고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셨다고 말하며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늘 입장문을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의 진정한 승자는 현명한 국민들이라며 대통령과 여야 정당 어느 한편의 손도 들어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투표소 앞에서는 밤새 수백 명이 몰려 개표 중단을 요구하며 투표함 반출을 막았습니다.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앞에서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가 밤새 이어졌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앞에서는 오늘도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선거 무효, 개표 중단 등을 요구하며 밤샘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시위는 서울 송파구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알려지며 시작됐습니다. 어젯밤부터 모인 참가자들은 한때 1,000명 가까이 모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유튜버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도 현장을 찾았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선대위원장 등도 중앙선관위와 서울시 선관위로 가며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현장에는 경찰 기동대도 배치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투표소 앞에도 밤새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표소 앞에 모인 시민들은 개표 중단과 재선거 실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투표소 출입구를 막으며 투표함은 개표장으로 옮겨지지 못했습니다. 선관위가 투표함 이송을 시도했지만 시민들의 저지로 무산됐습니다. 시민들과의 대치가 이어지자 선관위는 오늘 새벽 투표함 이송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해당 투표소에 투표함 두 개가 개표장으로 이송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선관위는 해당 투표함 속 약 2천 표가 아직 개표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봉쇄된 투표소 관련해 어제 저녁 6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접수된 112 신고는 모두 135건입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1: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530원 선을 뚫었습니다. 1500원대 고환율이 12거래일 연속 유지되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과도한 쏠림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세중 기자입니다.
3: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주간 종가보다 13원 60전 오른 1530원에 출발했습니다. 환율이 1530원을 넘겨 거래를 시작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입니다. 이후 오전 내내 1530원 전후로 오르락내리락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밤새 미국과 이란 간 긴장감이 고조된 데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에 1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발표한 것도 환율을 밀어올리는 요인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중순부터 종가 기준으로 12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변동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과도한 쏠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역대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중동 전쟁과 외국인 주식 매도세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코스피는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세에 전거래일보다 2.02% 내린 8623.82에 출발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은 19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세입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기관 매수세에 전 거래일보다 0.67% 오른 1032.91에 개장한 뒤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1: 종합특검이 오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관저 이전 의혹과 반란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건데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모레 특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정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4: 종합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관저 이전 관련 직권 남용 혐의입니다. 이 전 장관이 이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처음입니다.

0: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피의자로 불렀습니다. 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는 군 형법상 반란과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새로 적용한 겁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명백한 중복수사, 이중기소의 불법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전직 장관들을 소환해 수사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 종합특검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모레 첫 소환할 예정입니다. 당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하겠다고 밝혔지만 변호인단의 반발로 출석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1: 대전경찰청이 오늘 오전부터 대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서울 본사와 대전 사업장, 대전 R&D 캠퍼스 등 세 곳입니다. 수사 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추진체 세척 공정 절차와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이번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 4천 명이 넘는 선거사범이 적발돼 8명이 구속됐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늘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2월 3일부터 선거일인 어제까지 선거사범 4,191명을 단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265명은 검찰에 넘겨졌고 3,394명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오늘 배우 김수연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희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김 대표는 김수연이 미성년자였던 김세론과 교제했고 김세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연 측의 채무 변제 압박 탓이란 내용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으로 차량에 야간에 전조등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이 설치돼 이른바 스텔스 자동차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 공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부분 지방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 사이고 곳에 따라 천둥, 번개와 돌풍, 우박을 동반하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은 영남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9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3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종전 합의에 걸림돌로 떠오른 레바논 사태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합의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미 하원은 의회의 승인 없이 치러지고 있는 이란 전쟁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미국 워싱턴 DC에서 회담을 가진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미국 중재 아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이남 지역에서 헤즈볼라의 완전한 공격 중단과 모든 헤즈볼라 대원의 철수가 전제 조건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포괄적인 평화 안보 협정을 향한 진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겨냥해 그 어떤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가 레바논의 미래를 볼모로 잡으려는 시도도 거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헤즈볼라를 지원해온 이란은 미국과의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은 이란 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에 참여 중인 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 시작된 전쟁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주도로 마련된 이 결의안은 지금까지 세 차례 부결됐다가 이번엔 공화당에서 4표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하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결의안은 곧 상원 표결에 붙여질 전망이지만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실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공화당 일부가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1: 올해 수능의 출제 경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모의평가가 전

0: 고등학교와 학원 등 2천여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대입 개편을 앞두고 이번 시험에 응시한 졸업생 숫자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고아름 기자의 보도입니다.
1: 2027학년도 수능 모의평가가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모두 48만 8천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이 중 졸업생 응시자는 9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6월 모의평가보다 7천 명가량 늘었습니다. 응시자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1학년도 이후 가장 많습니다. 내년 대입 개편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입시에 도전하는 졸업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오전 배포한 출제 경향 분석 자료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초고난도 문항 배제 경향을 유지하면서 적정 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EBS 현장평가단은 1교시에 치러진 국어의 경우 지난해 수능보다는 쉬운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구조의 지문이 출제됐고 문항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지문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모의평가 최종 정답은 오는 16일 오후 5시 확정 발표되고 성적은 다음 달 1일에 나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0: 미국 이란 전쟁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운항 제한이 4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의 원유와 석유류 제품 재고가 20여 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은 전략 비축유를 포함한 미국의 전체 원유와 석유 제품 재고가 지난달 29일 기준 일주 전보다 1,060만 배럴 감소한 15억 7천만 배럴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2년 만에 가장 적은 재고량입니다. 인천과 상하이, 인천과 광저우 등 한국과 중국 간 하늘길이 7년 만에 더 늘어납니다. 국토교통부는 한중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을 70회 늘리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에서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등 주요 도시로 가는 운수권은 주 7회씩 모두 42회 늘어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료 거짓 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올해 하반기에 재개합니다. 기획조사는 최근 2년간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됐었습니다. 건보료 거짓 청구로 인한 재정 누수액은 연평균 96억 원으로 전체 부당 청구 금액의 30%를 차지합니다. 서울 현재 기온 27.3도입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정오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KBS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린구입니다.
3: 안녕하십니까, 유린구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새벽까지 잠 설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6.3 지방선거가 이제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8년 만에 60%를 넘어서면서 민심의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는데요.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고 또 정치권은 어떤 숙제를 안게 됐을까요? 잠시 뒤에 여의도 해장국 코너에서 선거 결과를 심층 분석합니다. 격전지에서 승리를 거둔 박수현 충남도지사, 민영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김상욱 울산시장, 이진숙 대구달성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인을 차례로 연결해서 당선 소감과 앞으로의 구상도 들어보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 끝나고 또 새로운 출발선인 오늘 주위에 계신 지인들과 어떤 이야기 나누셨나요? 선거는 끝났습니다마는 당선인들의 진짜 시험대는 이제부터 시작이겠죠. 우리 동네 일꾼들에게 바라는 점 많으실 겁니다. 우리 동네 뭐 골목길 가로등 좀 더 켜주세요. 아이들 등하굣길 안전구역 좀 늘려주세요. 같은 일상 속의 작은 바람부터 이 공약만큼은 좀 꼭 지켜달라 하는 당부까지 모두 좋습니다. 새 일꾼들에게 바라는 우리 동네 희망사항 지금 문자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이 계시는 곳 동네가 어딘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0: 중에 추첨해서 주유권과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오르는 기름값보다 더 뜨거운 열정으로 여러분의 기름통과 입맛을 채워드립니다. 6월 4일 목요일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출발합니다.
1: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0: 뉴스는 많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습니다.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오늘 증시 어떻습니까?
2: 네, 연일 고점 높이던 코스피 오늘은 숨 고르기 장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마이너스 0.9% 파란불 켜면서 8700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수급 상황 보면 외국인이 벌써 19거래일 연속 팔자 흐름 이어가면서 지수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6년여 만에 최장 기록이기도 한데 중동 긴장이 재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널뛴 데다 여기 최근 시끄러웠던 채권 금리까지 올라간 점이 매도세에 자극하고 있고요. 여기에 1530원대까지 높아진 원달러 환율도 시장 발목 잡으면서 변동성 키우고 있습니다.
0: 네, 스페이스X 상장이 이제 곧 있죠. 간밤에 공모가를 고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던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2: 네, 엄청난 자신감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로드쇼 전부터 공모가를 이렇게 못 박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0: 그래요?
2: 예, 보통 수요 체크도 하고 하면서 희망 밴드를 설정하는데 시장에 적수가 없으니까 이런 과정도 필요 없다.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식의 IPO 공식을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몸값이 얼마냐 보면 공모가를 주당 135달러로 고정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75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인데 네. 이렇게 되면 스페이스X의 기업 가치는 1조 7,700억 달러, 우리 돈 2,700조 원에 이르게 됩니다.
0: 어마어마하군요.
2: 예, 단숨에 전 세계에서 가장 몸집이 큰 회사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건데요. 또 눈에 띄는 점은 이 머스크가 자신도 상장 후에 366일 동안 지분을 팔지 않겠다. 보호 예수를 걸면서 내가 이만큼 자신한다. 직접 보증에 나서기도 했고요. 의결권 85%를 늘고 전력 투구에 나서는 만큼 시장은 일찍이부터 후끈다라고 있습니다. 스페이스X와 조금이라도 엮여있다 하면 국내외 를 막론하고 주가가 벌써부터 뛰고 있고 이미 상장도 전부터 스페이스X를 담은 글로벌 펀드와 ETF에 20조 원이 넘는 뭉칫돈이 몰릴 만큼 역대급 잭팟이 예상이 되는데 다만 한편에선 반도체에 쏠렸던 이 뭉칫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면서 당장 다음 주면 베일을 벗게 될 스페이스X의 대비전이 축포가 될지 아니면 쇼크가 될지 온 시장이 신경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0: 국제유가가 다시 올랐다고요?
2: 네, 국제유가 불안정한 휴전에 다시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휴전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고는 밝혔지만 실제 현장에선 군사 충돌을 주고받고 있는 데다가 여기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까지 필요하다면 이란을 다시 타격할 준비가 돼 있다 대놓고 말하면서 유가가 다시 또 급등했습니다. 계속되는 막판 진통에 벌써 3거래일 내리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이 미국의 석유 재고도 22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올여름이면 국제유가가 배럴당 200달러에 이를 것이란 경고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기초연금 받는 어르신 대부분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2: 네, 국민연금연구원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현재 기초연금은 월 35만 원 정도인데 네. 이 수준이 적정하다고 답한 비율은 20% 정도에 그쳤습니다. 가장 많은 응답은 월 40만 원으로 전체 절반 가까이 차지했고 월 50만 원이 그 다음으로 많았는데 그럼에도 만족도는 꽤 높게 나왔습니다. 5점 만점에 3.83점으로 10명 중 7명이 만족한다 답했는데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선 현재보다 조금 더 인상이 필요하다 느끼는 어르신들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0: 지난해 실손보험 시장에 눈에 띄는 변화가 있었다고요?
2: 네, 5년 전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이 처음으로 1세대 가입 건수를 넘어섰는데요. 자기 부담금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과잉 진료나 비급여 이용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나옵니다.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 같은 고액 진료가 늘면서 보험사들의 손해율은 작년 같은 경우 100%를 넘기기도 했고 네. 적자 규모도 1조 8천억 원으로 크게 늘었는데 당국도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되면 보험료가 추가로 오르면서 소비자 피해로 또 이어질 수 있다 우려하면서 4세대 재가입 대상자 전환을 추진하고 하반기 선택형 할인 특약 계약 전환 할인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0: 내년 최저임금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잖아요. 올해 예년보다 더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면서요?
2: 네, 얼마를 받느냐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적용해 주느냐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같은 플랫폼이 특수고용 종사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할 수 있을지가 처음으로 테이블에 올랐는데 노동계는 최소한의 보수 기준이 필요하다, 적용 확대와 12,000원대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경영계는 플랫폼 종사자의 근무 형태가 다양해서 일률 적용이 어렵고 영세 사업장의 부담도 크다며 사실상 동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정 심의 시한은 이달 말로 한 달 남짓 남았는데 적용 대상 확대 여부, 업종별 차등 적용 또 인상폭까지 쟁점이 많아서 올해도 막판까지 진통이 예상됩니다.
0: 네,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였습니다. 소식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0: 자, 6.3 지방선거 이제 막을 내렸는데요. 승부는 끝났습니다만은 또 당선인들의 진짜 시험 때는 오늘부터 시작이겠죠. 6.3 지방선거로 당선된 새 일꾼들에게 바라는 우리 동네 희망사항 여러분께 여쭤봤습니다. 4425번 쓰시는 분께서는 선거 기간일 때만큼 자주 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하셨습니다. 선거만 끝나면 다들 어디 계신지 알 수가 없다고 하시면서요. 6246님, 김포 골드라인 지옥철 해결 방법 필요합니다. 출퇴근길 여름 시작되어서 너무 괴로워요. 응원합니다 하셨고요. 9752님, 파주행 경의중앙선 장마를 앞두고 침수로 인한 운행 차질이 걱정이 앞섭니다. 올 여름 비 오는 날 대비 개선을 바란다고 또 문자 주셨습니다. 4364님, 선거는 끝났습니다만 이제부터 여야가 한마음으로 국민이 잘 사는 정치를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8177님, 지방선거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보냐 보수냐 다 필요 없고 오로지 국민이 뭘 원하는지 국민을 위한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싸우는 것도 국민들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결정해 주십시오 하셨는데요. 이 모든 의견들 또 당선되신 분들 관계자분들께서 잘 참고하셔서 꼭 이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시각 12시 29분 향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3: 네,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는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곳에 따라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는데요. 비가 내리면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두 배 더 길어지는 만큼 충분한 감속으로 안전운행에 더욱더 힘써주셔야겠습니다. 지금 낮 시간대답게 대체로 수월하게 이동하는데요. 돌발 상황으로 정체 생긴 곳들이 있어 참고가 필요합니다. 먼저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방향입니다. 한강대교에서 동작대교 쪽 조금 전 사고가 났고요. 1차로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더 지나 한남대교 부근에선 작업이 한창인데요. 두 구간 영향받아서 원효대교부터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경부선 서울 쪽으로 기흥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시구간 진입해서 양재에서 반포까지 꾸준히 정체입니다. 반대쪽 남사진위에서 안성분기점 쪽으로도 7km 정도 어렵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여주분기점 부근으로는 앞시간 사고가 났는데요. 지금 2시간 반 넘게 처리작업 이어지면서 감곡나들목부터 8km 정도 여파 크게 받습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박수정이었습니다.
4: 정보는 알차게, 기분은 가볍게.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0: 네,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민심의 선택은 끝났고 또 이제는 당선인들이 그 약속을 공약을 이행할 시간인데요. 각 지역의 새로운 일꾼으로 뽑힌 당선인들은 어떤 포부와 또 과제를 안고 임기를 시작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화제의 당선인들을 릴레이로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 박수현 충남도지사 당선인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5: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0: 네, 먼저 축하드립니다.
5: 예, 감사합니다. 아직 제가 목소리가 요새 쉰 목소리가 회복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0: 그러시죠. 네. 예, 지난밤에 뭐 잠 제대로 못 주무셨죠?
5: 그렇습니다. 네.
0: 기분이 어떠십니까? 소감 듣고 싶습니다.
5: 예, 소감이야 물론 기쁘죠.
0: 네.
5: 그런데 그냥 뭐 말씀으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국회의원 당선될 때와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0: 네.
5: 이 캠페인 기간을 통해서 제 수첩에 빼곡하게 세 권의 수첩에 도민의 목소리가 담겨 있거든요.
0: 그러셨군요.
5: 한 130여 차례의 정책 간담회와 협약식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듣고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다 해결을 해야 되는가라고 네.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어깨를 짓누르는 이 무게가 중압감이 보통 무거운 게 아닙니다.
0: 네.
5: 이게 사실은 도지사 출마하면서부터 그런 무게감을 느꼈는데요. 당선이 되고 나니 그 무게감이 오늘 방금 전에 당선증을 받았거든요.
0: 네네.
5: 그 당선증의 무게가 천근 바위 같은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런 기분입니다.
0: 네. 평소에 그 당선인님 인터뷰하시는 거 보면 참 부드러우신 분이다. 유연하신 네. 분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당선증 네. 받으시면서도 나태주 시인 그 식구를 인용하셨더라고요.
5: 아니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금방 좀 하고 나오는 길인데.
0: 예, 예.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5: 아, 당선증을 받고 갑자기 인사말을 하게 되었는데
0: 네.
5: 제가 별다르게 준비한 인사말이 없어서 나태주 시인님의 풀꽃이라는 시를 했죠.
0: 네.
5: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0: 네네.
5: 제가 국회의원에 많이 떨어질 때 그 서럽고 힘들던 시절에 이 시를 참 좋아했거든요.
0: 아,
5: 그래서 뭐냐면 네. 아니 저도 자세히 보고 오래 보면 예쁘고 사랑스러운 구석이 있는데 왜 주권자 여러분 저를 그렇게 안 봐주십니까? 라고 하는
0: 네.
5: 간절한 호소의 느낌이었다면 지금 당선증을 받은 자리에서 이 시가 생각이 난 것은 아 저를 도지사를 향해서 이렇게 저처럼 간절하게 호소하는 도민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0: 네.
5: 하는 그런 입장이 바뀐 그런 측면에서의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도민들의 목소리를 정말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또 그 목소리들이 다 예쁘고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경청하겠다라고 하는 뜻으로 또 다짐하는 뜻으로 그렇게 나태주 시인님의 풀꽃시를 인용했습니다.
0: 정말 말씀하신 대로 박수현 당선인님의 그 마음이 쭉 가기를 아마 많은 예. 분들이 바라고 계실 텐데 사실 현직 지사와의 또 대결이어서 쉽지 않은 선거셨잖아요.
5: 예.
0: 수고한 보좌진들하고 네. 이제 함께하는 첫 점심일 텐데요.
5: 예.
0: 점심 메뉴 뭡니까?
5: 지금 저 서울에
0: 네.
5: 올라갈 일정이 있어서
0: 네.
5: 막 지금 당선증 받고 보훈공원에 참배 마치고 지금 천안화산 KTX역으로 달려가는데요.
0: 아이고 그러시군요.
5: 예. 거기에서 햄버거를 하나 먹을 시간이 있겠냐 그랬더니 시간이 없다고 그럽니다.
0: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고 일정 소화하시느라고. 네.
5: 네, 되게 많은 분들이 그럴 겁니다. 예.
0: 이제 충남 도지사로 당선이 되셨는데 사실 이번에 이제 충남 대전 행정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5: 그렇습니다.
0: 앞으로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5: 예, 그러니까 대전에도 민주당 당선자가 배출이 됐기 때문에요. 즉시 이제 취임을 하게 되면 충남 대전 행정 통합 추진 협의체를
0: 네.
5: 구성하기로 이미 캠페인 기간 중에 서로 그렇게 의견 일치가 되었거든요.
0: 그랬군요.
5: 예,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가급적 올해 연말 안에 충남대전 행정통합특별법을 다시 지금 이제 법사위에 계류 중이지 않습니까?
0: 네네.
5: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번 노력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합의가 된 상태고요. 또 정청래 지도부가 지역을 방문했을 때 제가 정식 건의를 그렇게 또 했습니다.
0: 네네.
5: 예,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28년에 총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이제 그때 충남 대전의 통합시장 선거를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0: 네.
5: 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광주 전남이 이미 통합이 돼서 달려나가고 그렇죠. 있기 때문에
0: 네.
5: 더 늦어지면 그 특별 재정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그만큼 늦어지지 않습니까?
0: 네. 시간이 많지 않으세요?
5: 대전안 같은데 할 일이 많은데 그래서 네. 어쨌든 뭐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빠르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0: 알겠습니다. 짧게요. 이번에 민주당 네. 선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간단하게 말씀
5: 네.
0: 부탁드립니다.
5: 네. 저는 지도부가 주저하지 말고 이번 전체 선거는 승리를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네.
5: 왜 그러냐면 이번 선거는 뭐 다른 내란 청산의 완료도 있고 또 민생 회복도 있고 다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에 대한 중간 평가다라고 야당이 주장하지 않습니까?
0: 네.
5: 이런 선거에서 이런 정도면 담대하게 승리를 선언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을 뒷받침해야 되고요. 다만 서울의 경우를 보거나 다른 몇 군데를 보면 참 아프잖아요. 네. 결과가 민주당으로서는. 그러니까 아픈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아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0: 알겠습니다. 자, 축하드리고요. 언제 한번 또
5: 선언하고,
0: 저희 네. 스튜디오에 모셔서 얘기 더 길게 들을 수 있도록 예. 준비하겠습니다.
5: 그렇게 하시죠.
0: 고맙습니다. 예, 예. 박수현
5: 감사합니다.
0: 충남도지사 네. 당선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어서 전국 첫 통합특별시장이죠. 민영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당선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6: 네, 안녕하세요. 민영배입니다. 네,
0: 당선인님 축하드립니다.
6: 예.
0: 네.
6: 고맙습니다.
0: 첫 통합시장이시기 때문에 또 어깨가 또 무거우실 것 같아요.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6: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쁜 게 뭐 2, 3 정도라면 이 무거움은 7, 8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네.
6: 정말 막중한 선임을 만들어주셨는데 이게 저에 대한 그런 승리의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전남 광주의 미래를 좀 제대로 좀 해봐라.
0: 네.
6: 지금까지 좀 부족한 게 많았다. 그래서 아마 이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는데 처음 가는 길이어서 시민들이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되게 한편에서 감사하지만 한편에서는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0: 예. 당선 확정되고 나서 첫 일정은 어떤 거였나요?
6: 저희는 뭐 아침에 이제 뭐 이런저런 간 거 말고는 5.18 국민묘지에 가서
0: 네.
6: 5.18 영령들께 보고 드리는 참배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조금 전에
0: 그러셨군요.
6: 거기서 지금 점심 식사하러 이동하는 중에 지금 전화에 연결이 됐습니다.
0: 아, 아직 식사 전이세요? 네.
6: 네네.
0: 뭘 드실 예정이십니까?
6: 저한테 네. 전화 오기로는 비빔밥하고 뭐 갈비탕 중에 뭘 고를 거냐 이렇게 연락이 왔던데요. 저희. 네. 오늘 사실은 점심을 먹는 게 아니라 이 점심 시간에
0: 네.
6: 저희들 이제 인수위 꾸리는 그 인재위원회를 하려고 합니다.
0: 네.
6: 그래서 지금 모입니다. 예.
0: 아이고,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잘 모르시겠네.
6: 대개 선거 기간 네. 중엔 되게 그렇고요. 예, 실제로 뭐 이 밥을 일일이 다 챙겨 먹을 그럴 여유는 별로 없죠.
0: 네. 예. 유세 기간 만나 뵀던 뭐 도민들 시민들 말씀 중에 어떤 이야기들이 기억에 남으세요?
6: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하러 왔냐. 그러니까 저희는 경선이 아주 치열했었기 때문에
0: 네네.
6: 본선은 실제로 그렇게 열심히 막 돌아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심이 시민들께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민주당 후보니까 너 당연히 당선될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우리가 너 하는 거 다 지켜보고 있어.
0: 네.
6: 정말 잘해야 돼. 그런 느낌이었어요. 특히 이제 제가 그 말바오 시장이라고 있거든요.
0: 네.
6: 그제 말바오 시장에 이렇게 갔는데 인사드리러 갔는데 거기에서 한 분이 이렇게 손을 두 손을 높이 들고 계세요. 멀리서 보니까.
0: 왜 그러셨을까요?
6: 그래서 가봤더니 제가 2021년이겠죠. 제가 그때 탈당하고 2022년이겠죠. 2022년에 제가 그 4월인가 그때 그 검찰개혁 때문에 탈당하고.
0: 네네.
6: 그 무소속으로 있을 때인데 그때 그렇게 나서준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고 편지 보내고 후원금 보내주신 분이 계셨어요.
0: 네.
6: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이진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분이던데 아 이렇게들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제가 거기 다가가서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그 사연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4년 전 얘기인데.
0: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거는 기대가 더 크시다는 예, 얘기일 텐데.
6: 저 다 지켜보고 있다. 그래서 이 공직자들 특히 선출직들은
0: 네.
6: 그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 시민들의 눈 이게 정말 한시도 놓치면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잘해라 너 다 지켜보고 있어
0: 그러니까요
6: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뭐하러 왔냐 그러는데 알고 보면 통합특별시 너 잘해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지켜볼 거야
0: 그리고 첫 통합특별시기 때문에 아마 이게 다 모범이 돼야 되잖아요 다른 데서 다 쳐다보고
6: 사실은 조금 전에 박수현 당선인 그런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0: 맞습니다.
6: 매우 중요합니다
0: 그래서. 자 그러면은 전남 광주 통합 첫 특별시장으로서 앞으로 이렇게 네. 하겠다 각오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6: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이 전남 광주가 갈라진 게 나눠진 게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의 분할 통치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0: 네.
6: 그런 지가 딱 40년 됐거든요.
0: 네.
6: 그래서 이제 둘이 이렇게 하나로 합쳐지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장착을 해서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나아지도록 할 거냐. 이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 통합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0: 네.
6: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 중에 제일 우선해야 될 건 저는 이 대기업들 이렇게 좀 유치를 해서 일거리를 많이 만들고 또 창업 기회를 많이 만들고 하는 그 경제적 파이를 키우는 일에 되게 좀 초점을 맞춰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국정운영 기조 중에 지역주도 성장을 앞장서서 지금 구현해야 되는 그런 의무가 저희들에게 있어서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볼 생각입니다.
0: 네. 전남 광주 첫 통합특별시장으로서 이제 활력 있는 시정 부탁드리고요. 또 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겠습니다.
6: 예, 고맙습니다.
0: 네, 오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6: 네.
0: 네, 민영배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당선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이번에는 범여권 극적 단일화로 또 이슈를 모았죠.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당선인님 안녕하세요.
7: 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7: 네, 감사합니다.
0: 저희 프로그램 나오셔가지고 이제 시장 출마 고민하실 때가 엊그제 같은데
7: 네,
0: 이제
7: 네.
0: 시장이 되셨네요. 네.
7: 이제 넘어야 될 또 큰 산이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0: 안 오셨어요?
7: 울산은 아무래도 우리 민주 진영의 험지입니다.
0: 네.
7: 지난 민선 8기 때는 저희 민주당이 기초단체장을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했었어요.
0: 네.
7: 그 시후에도 시의원 한 분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이 모든 걸 싹 다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0: 네.
7: 그런 지역에서 이번에 선거를 치렀는데 저는 뭐 다행히 좀 당선의 기회를 얻었지만 저희 민주당이 울산에서 지금 기초단체장은 딱 한 개만 얻었고 시의회도 여전히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인 상태의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길이 될 것 같고 하지만 시민만 바라보면서 무직하게 걸어가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0: 아니 김 당선인님 눈물 많으시잖아요.
7: 이거 아닙니다.
0: 당선증 받고 안 우셨어요?
7: 제가 눈물 주로 흘릴 때는 네. 이제 12.3 내란의 밤을 생각할 때 그때 시민들의 희생, 헌신 그리고 80년 5월 광주를 생각할 때 주로 눈물을 많이 흘리게 되고요.
0: 네.
7: 그 외에는 글쎄요.
0: 기쁠 때는 오히려 눈물 안 흘리시는구나.
7: 도리어 네. 지금 저는 기쁘다기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0: 네.
7: 아침부터 정말 무거운 마음에 책임감과 사명을 느끼고 있고
0: 예.
7: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을 정말 잘 해내야만 한다. 하지만 상황이 절대 쉽지 않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시정운영을 하려고 할 때에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를 장악하고 있는 기초단체장들과 또 시의회에서 쉬운 협조가 되지는 않을 거거든요.
0: 네.
7: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돌파해 나갈 것인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0: 결과 예측하기 어려운 선거였을 텐데 유권자들께서 네. 김 당선인을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7: 변화에 대한 바람, 특히나 울산이 기본을 챙겨가는 도시가 되기를 원하는 바람, 그런 것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울산 시민들께서는 시내버스, 의료, 복지, 문화, 교육, 돌봄, 보육 모든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졌다라는 심한 불편함을 겪고 계세요.
0: 네.
7: 그런 부분들부터 기본을 다시 챙겨가야 한다는 것, 그런 바람을 좀 말씀하셨다 생각하고요. 특히나 시민이 주인되는, 기득권이 주인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그 바람이 표결로 표로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0: 네. 이번 지방선거 민주당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7: 많이 기대했습니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도 기초단체장과 시의회 등을 더 많이 기회 얻기를 기대했는데 기대한 만큼의 성과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0: 네.
7: 여론조사에서는 선거전에 있었던 여론조사에서는 우리 울산이 기초단체장 그리고 광역의원까지 많이 가져오는 것으로 나왔었는데 아무래도 샤이보수라고 하지요. 표결 때는 잘 보이지 않다가 마지막에 집결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좀 집결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광역의회 의석 또 기초단체장 뭐 기회 이런 부분들이 국민의힘으로 많이 넘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자, 앞으로 이제 4년 또 울산시를 이끌어 가실 텐데 각오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7: 힘들더라도 또 쉽지 않더라도 우직하게 시민만 바라보면서 시민의 이익을 실현하고 시민이 주인되는 그런 민주도시 울산을 건설해 가겠습니다.
0: 네. 이제 식사하러 가십니까?
7: 예예.
0: 저희가 공통된 질문이 오늘 점심 메뉴는 뭘로 드시는지.
7: 밥 네. 먹다가 나왔는데요. 돼지국밥 먹다 나왔습니다.
0: 돼지국밥 드셨어요? 네.
7: 네네.
0: 마저 천천히 맛있게 드시고요. 다시 한번 당선
7: 네, 감사합니다.
0: 축하드립니다.
7: 고맙습니다.
0: 네. 김상욱 울산시장 당선인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다음 당선인 만나보겠습니다. 이진숙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고

0: 보궐선거 당선인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이진숙입니다.
0: 네, 당선 축하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당선인님께서는 점심 드셨나요?
1: 제가 아직 점심은 못 먹었는데요.
0: 못 드셨어요?
1: 아마 네. 예. 앞서 약간 그 간식을 했더니 생각이 없어서 점심은 건너뛸 것 같습니다.
0: 그러시군요. 네. 예. 이번 유세 어떠셨어요? 선거 기간.
1: 힘들기도 하고 즐겁기도 했습니다. 네. 힘들다는 것은 어떻든 13일 동안 제가 참 말 그대로 영혼을 갈아 넣어서 또 뼈까지 다 갈아 넣어서 한 그런 선거운동을 했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힘들었고요. 또 즐거웠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께서 국민들께서 반갑게 맞아주시고 네. 손잡아주시고 달성군을 위해서 일해달라 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지켜달라 이렇게 각별하게 또 친밀감을 표시를 하면서 손잡아주셨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즐거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사실 이진숙 당선인님께서는 이제 우여곡절이 좀 있으셨잖아요. 처음에 대구시장 나가려고 하시다가 이제 달성에서 보궐선거에 나가신 건데 달성 군민께서 이 당선인님을 선택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1: 결국은 뭐 제가 참 그 일종의 프레이밍이기는 한데 싸움꾼으로 묘사가 되기도 하고 전사 투사로 묘사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0: 아니십니까?
1: 그런데 결국은 이제 제가 이재명 정권 그 폭압적인 이재명 정권과 당당하게 맞섰기 때문에 달성 군민들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당신이 좀 나서서 싸워달라 자유민주주의 지켜달라 그런 주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예.
1: 왜냐하면 앵커도 아시는 대로 대구까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0: 그렇죠. 네.
1: 앞서 우여곡절 말씀하셨습니다만 대구시장 공천 과정에서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실망과 분노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이제 건너뛰고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상대는 폭압적인 독재 이재명 정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달성 국민들께서 저한테 그런 주문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0: 네, 그 방통위원장이실 때 국회에서 사실 곤욕 많이 치르셨잖아요.
1: 네.
0: 국회에 입성해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은 어떤 거세요?
1: 저는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국회가 원래는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그 행정부를 감시하고 국정을 감사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견제하는 역할.
0: 그렇습니다.
1: 그런데 네. 그것이 아니라 압도적 다수 의석을 저는 무기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무기화해서 대화와 타협은 전혀 없이 건너뛰고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는 말하자면 법 자체도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입법부를 그런 국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은 그런 무도한 정권을 저는 고발을 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나는 고발한다라는 그런 글도 있었지만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는 입법활동을 하는 것이지만 소수 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을 상대로 폭압적인 정권을 고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마이크 지금 앵커도 마이크를 잡고 계시지만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런 폭압적인 독재 정권으로 바뀌었나 그런 그 고발인의 역할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립니다.
0: 네.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1: 글쎄 저는 지방 권력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그리고 언론까지 좌파 집단에 장악됐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와중에 지방 권력의 상당 부분이 민주당에게 넘어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면 정권 행정부를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하는 입법부에는 오히려 세석을 더해 주셨거든요.
0: 네.
1: 그것은 결국 국민들께서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국회에서 견제를 해라.

0: 국회에서 맞서 싸워라라는 그런 주문이 반영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1: 네, 당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언제 한번 또 스튜디오 모셔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진숙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인과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시 한번 6.3 지방선거 당선인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또 약속하신 공약들이 좋은 성과로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1부 마치면서 풀스가든의 레몬트리 띄워드립니다. 1시 2부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평소에는 다 같이 모이기 힘들어도 명절이라든지 집안에 경조사가 생기면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모이게 되죠. 모든 식구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온 식구가 될 텐데요. 이 경우에 온이란 말을 뒤에 오는 식구와 붙여 쓰는 것이 맞는지 띄어 쓰는 것이 맞는지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온 식구에서 온이란 말은 전부의 또는 모두의라는 뜻을 가진 관형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꾸며주는 명사원은 띄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온 국민, 온 세상, 온 집안 등은 모두 온과 뒤의 명사를 띄었습니다. 온이란 관형사와 같은 뜻을 가진 한자어로 온전할 전자를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역시 뒤에 오는 명사와 띄었습니다. 간혹 전 국민, 전 세계와 같은 표현을 한 단어로 생각해서 붙여 쓰는 일이 있는데 이때도 전과 뒤에 오는 국민이나 세계라는 말은 띄어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 구청장과 같이 어떤 사람의 이전 경력을 나타낼 때 쓰는 한자 앞전자는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직함이나 자격을 뜻하는 명사 앞에 쓰여서 이전의 경력을 나타내는 전이라는 표현 역시 관형사기 때문에 뒤에 오는 명사와는 띄어서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재미없다는 편견도 맞는데.
1: 토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2: 설명이 좀 친절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마나 맨날 똑같은 소리거든요.
1: 어렵게만 느껴지는 토론 사라져야 할까요?
3: 그럼에도 토론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귀를 사로잡는 새로운 열린 토론, 황현희와 함께합니다.
1: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4: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5: KBS 58분 날씨.
6: 현재 서울은 하늘이 흐리기만 한데요.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대기 불안정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시간당 3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에 최대 80mm가 넘겠고요. 경북 북부 내륙에는 최대 6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로 소나기의 특성상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낮까지 제주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일부 내륙 지역은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구 29도, 춘천과 광주 28도, 대전 3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호남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 이맘때와 비슷하겠고요. 주말 동안에는 하늘이 맑거나 구름만 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8.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7: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1: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0: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4천여 명을 적발해 265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가운데 8명은 구속했습니다. 2차 종합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모레 소환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17년 만에 1530원을 넘긴 상태에서 주간거래가 시작됐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과도한 쏠림에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최근 영업을 중단한 전국 37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이들 점포의 직원은 3,500여 명에 이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1: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2: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는데요.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2곳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고 국민의힘은 서울, 대구, 경북, 경남 이렇게 4곳을 지켜냈습니다.

0: 이 같은 결과가 향후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또 선거 당일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파장까지 여의도 해장국 코너에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노영희, 서정욱 두 변호사님과 함께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어 보수논객인 조갑재 대표와 함께 국민의힘의 진로 또 보수정치의 향방까지 전망해보겠습니다. 2부 시작합니다.
1: 오늘 정치 뉴스에 속 뒤집힌 분들 다 오세요. 맑은 국물로 풀어드립니다. 여의도 해장국.
0: 네, 6.3 지방선거. 이번 선거는 단순히 지방 권력을 뽑는 선거를 넘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첫 전국 단위 민심의 시험대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여의도 해장국에서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노영희, 서정욱 두 변호사와 함께 6.3 지방선거의 승자와 패자 그리고 향후 전국에 미칠 영향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김종혁 최고위원님은 첫 방문.
3: 예, 그렇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예, 영광입니다. 네.
0: 근데 세 분 어제 잠 편히 주무셨나 봐요?
4: 아니에요.
0: 얼굴이 다 주무신데?
3: 저는 두 시간밖에 못 잤어요.
0: 아, 그러세요?
3: 예, 좀 어지러워요.
0: 체력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표정으로 봐서는 전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3: 어떤 걸요? 선거?
0: 네.
3: 근데 이번 선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양쪽에서 서로 상대방을 심판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민주당에서는 내란정당 심판해라 그러고 국민의힘에서는 독재정권 심판해라 뭐 이렇게 해서 심판하라고 했는데 결과를 보면 양쪽이 서로가 심판당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도 대놓고 이겼다 졌다를 얘기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네. 그리고 보면은 되게 아픈 대목들이 있어요.
0: 그러네요. 그러니까 네,
3: 민주당으로서도 물론 개수는 많이 이겼어요. 12석 이겼어요.
0: 그렇죠.
3: 그렇지만 보면 서울에서 지금 졌잖아요. 서울에서 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구에서도 기대를 했었는데 좀 졌고 네. 그래서 서울에서 지고 나서 무슨 할 말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그 굉장히 가슴 아픈 거고 그다음에 그 국민의힘으로서는 야 니들이 도대체 서울은 그 국민의힘이 잘해서 된 거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예를 들면 방문도 못했잖아요. 서울 지역은.
0: 그러게 말이에요.
3: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가까이 같은 그 지역은 다 떨어졌어요. 예를 들면 그 부산의 박형준 시장도 거기 개소식에 갔었잖아요. 거기 네. 떨어졌죠. 그다음에 박민식 씨 떨어졌잖아요. 갔는데 네. 그 박민식 씨는 거의 15% 간신히 넘었잖아요. 이건 뭐 정당 사상 완전 대패를 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한동훈 자기가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던 한동훈 대표가 살아 돌아왔으니까 할 말 없고. 그다음에 유희동 의원도 전혀 당의 지원을 못 받았거든요. 왜? 이 사람이 친한동훈계다 그래서. 네. 근데 본인이 조국과 그 김영남 두 후보를 꺾고 당당하게 살아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장동혁 대표는 내세울 게 없어요. 그리고 저기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됐는데 거기 가지도 않았어요. 개소식에 박민식 개소식 가고 박완수 개소식에는 아예 안 갔어요. 충남에 열심히 가셨는데 충남 떨어졌어요. 충북도 마찬가지고.
0: 네.
3: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야 그래도 내석 서울을 건졌잖아. 서울을 건졌으니까 우리 잘했지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그 내용을 살펴봐라. 당신이 잘한 게 뭔가.
0: 장 대표 덕이 아니다.
3: 네.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죠.
0: 네.
4: 저는 공식적으로는 민주당이 압승했지만
0: 예.
4: 내용면으로는 국민의힘이 결국은 승리한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승리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민주당은 이제 공천 관련해 가지고 정청래 당대표가 전라북도 지사의 공천 문제 때문에 이제 그쪽에 막 막판에 신경 많이 쓰면서
0: 그렇죠.
4: 사실은 다 이겨놓은 선거들이 몇 군데 있었었는데 거기를 전혀 신경을 못 쓰고 또 내부적인 불만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야기시키면서 처음에 다 우세 지역으로 돼 있던 데를 사실은 다 내줬거든요. 그 부분은 되게 뼈아픈 부분이다 이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일종의 국민의힘이 좀 어부지리 같은 걸 좀 얻기는 했는데 그렇다더라도 이제 국민들이 조금 절묘하게 약간의 이제 균형감? 절묘하게 이제 너무 민주당이 독주하는 건 좀 옳지 않다라고 생각하신 거 아닐까 이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선관위가 정말로 일을 못했다. 이렇게 엉터리같이 일을 할 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뼈아프게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꼭 하고 싶은 말은 민주당이 너무 일찍부터 자만하고 오만하고 결과론적으로는 나중에 지선 끝난 다음에 당권을 좀 생각하는 듯한 여러 가지 행보들을 매우 막 보였거든요. 네. 이 부분 때문에 사실은 진보 진영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조금 되게 기분 나빠했고 힘들어했고 그랬고 중도층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좀 안 좋아했던 것 같고 이게 바로 이제 이 잘못한 것들의 어떤 하나의 시금석이 되는 거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외 변호사님이 이제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로 얻은 것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2: 저는 이제 그 광역은 많이 분석했는데 네. 보궐하고 이제 기초까지 지방선거는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풀뿌리. 그런데 보궐에서요. 우리가 4석을 더 국민의힘이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네. 김태규는 친윤이라고 방통위 부위원장인데 공천했잖아요. 이겼어요. 그다음에 정진석 실장을 주저앉히고 윤용건 변호사를 해가 공주에 이겼어요. 네. 이거는 지도부에 저는 공이 있다. 보궐선거. 이렇게 이준석도 이겼지만 4개 해가 3석을 더 얻었어요. 자 그다음에 기초가 대단한데요. 우리가 95개를 얻었어요. 저기 119개예요. 그런데 네. 경기도 보면 12개, 31개 중에 12개를 얻었는데 성남, 용인, 안산까지요. 이 정도면 이게 엄청난 선전인 거. 이거는 지도부 공이 아니면 누구 공이에요. 뭐 모든 선거 다 지도부 책임지고 하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기초까지 보고 충청도에도요. 충남에 띠가 10개 얻어서 충남만. 10대 충북 5개. 15개를 얻었다니까. 싹 기초만 보면 싹쓸이했어요. 이거는 장동 충청도 공을 들인 공이잖아요. 딱 우리가 너무 광역만 피상적으로 볼 게 아니고 풀뿌리 민주주의는 기초와 보궐을 종합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상당히 선진했고 실제는 민주당의 전 대패다. 그다음에 조국당과 개혁신당은 뭐 개혁신당은 서울에서만 5등 했어요. 네. 여성 정당보다 더 적어요. 참패하고 한 석도 없어요 기초가. 그런데 조국당은 전라남도에 두 석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참패죠. 두 당은. 그리고 저 제일 잘했다 봐요. 국민이
0: 장동혁 대표의 역할을 충분히 했다라고 보시는
2: 거예요? 아니 못했으면 장동이 책임지는데 잘했으면 잘했다야지. 그러면 잘하든 못하든 다 장동이 책임입니까? 아니, 그건 아니잖아요.
3: 이거는요. 진짜 사물을 예를 들면 완전히 뒤집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울산에서 김태규 씨가 이기는 게 뭐가 이렇게 특이한 겁니까? 거기가 예를 들면 김상욱 씨가 있긴 했지만 김상욱 씨도 우리 당 출신이 아니었어요. 우리 당이었던 사람 그 자리를 우리가 가져간 겁니다. 그리고 공주에서는 윤영근 씨가 됐는데 공주는 사실은 거기는 민주당이 내세울 사람이 없다. 박수현은 그동안에 계속 그 저 누구야 그 비서실장 했던
0: 정진석
3: 실장하고 계속 싸우면서 주고받고 두 사람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사람 윤영근 씨가 아니 지금 저 박수현 씨가 빠지고 난 다음 민주당에서는 낼 사람이 없었다라고 했었던 지역이에요. 그리고 원래 거기 보수 지역이고 그래서 됐는데 그 사람이 나가서 당선이 된 게 뭐가 그렇게 대수롭게 공천을 잘했다고 그러는 건지는 저는 전혀 그건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네. 그 기초자치단체장들이 꽤 되지 않았느냐. 그건 어떻게 얘기하냐면 공천을 잘했으면 광역단체장들장도 아마 다르게 갔을 것이다. 이거는 뭐냐면 바닥에서는 사람들이 야 그래도 보수 찍어줘야지 잘못하면 일당 독재되는데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찍어준 거예요. 근데 위에서 광역자치단체장들을 공천을 잘못하고 당 자체의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100% 얼마나 공천이 엉망이었고 얼마나 지도부가 리더십이 없었느냐를 보여주는 증거라고요. 아니 그렇게 잘했으면 왜 선거 직전까지 당 지지도가 민주당 지지도의 절반밖에 안 됩니까? 당은 민주당 지지도의 절반인데 후보들 지지도는 다 당 지지도보다 훨씬 높아요. 그런데도 무슨 뭐 당 지도부가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그야말로 궤변입니다.
0: 장 대표가 그럼 책임을 지고 뭐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3: 아니,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건 의원 그 당 그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당장 언론에서 오늘 아침에도 뭐 조간신문 사설 보니까 누가 책임인지 당 지도부만 모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썼더라고요.
4: 아 그렇게 말했어요?
3: 네. 또 궤변을 시작하겠죠. 우리는 잘했다. 젖잘싸.
4: 아니 저짜서 아니 난 내가 봤을 때 국민의힘 잘한 것 같은데.
2: 그거는요. 신문 사설들은요. 어제 저녁에 다 써놨어요. 그러니까 경남이나 서울도 출구조사 보고 신문 사설 쓴 거잖아요. 최종 결과를 봤으면 오늘자 신문 사설이면 그렇게 안 쓸 겁니다. 국민의힘 참패로. 그렇게 저는 보고 있고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이번에 국민의힘 최악의 조건이었어요. 이재명 정권 초고 대통령 지지율이 60%를 넘나드는 이 상황이에요. 따라서 이걸 가지고 이게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망친 게 민주당이 잘못했죠. 국민의힘은 최악의 조건에서 원래는 경부 하나밖에 못 이긴다 했어요. 그런데 이 정도 했잖아요. 그럼 뭐 이 정도도 다 못했다고 하면 우리가 성적 학생 평가하더라도 원래 올라간 걸 좀 봐야지 저쪽보다 절대적인 점수가 좀

0: 하고 민주당하고가 이제 어떤 식으로 요거를 좀 처리할 것인지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아, 그것보다는 이제 정원호 후보 열심히 했는데 저는 확실히 이제 저는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분이 그동안 했지만 뭐 잘한 게 사실은 없었다고 내가 보이고 그다음에 오랫동안 기회를 줬는데 이번에 또 기회를 줄 필요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민의 선택이 오세훈이었다면 그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좀 뼈아프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이 생각 들었습니다. 잘했습니다. 예.
1: 서울에서는 지금 그 투표 용지 부족 사태가 큰 이슈인데 이건
0: 한심스러워.
1: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까? 김병식 의원님.
2: 아니 도대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1: 원래 50%만 아니, 준비하는 거예요?
2: 대한민국에서 투표 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1: 아니 이건 반장 선거할 때도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2: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요.
0: 이게 그 얘기가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선거용지가 너무 많이 남으니까 사람들이 이 선거용지 남은 걸 가지고 이거 부정선거용으로 뭐 쭈어쭈어 한 거다 이런 얘기 이제 막 해서 괴롭혔대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좀 그런 논란을 조금 줄이자 하면서 조금 넉넉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딱 맞춰서 준비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었대. 근데 그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1: 아니, 맞춰도 왜 50%?
0: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이 선관위가 정말 엉터리였. 던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서울시 선관위원장이 지금 오민석 중앙지방법원 법원장일 거예요.
1: 네, 서울시 네. 위원장이요.
0: 네, 서울시 네. 위원장인데 이분들이 진짜 이건 꼭 책임을 지고 이거는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제가 좀 놀랐던 거는 실제 투표가 6시까지 사람들이 그 투표장에 들어가면 6시 넘어서까지 사실은 이걸 찍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1: 네.
0: 6시에 딱 출구조사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게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요? 그 아직 6시에 들어가 있지만 투표를 안 한 사람들이.
1: 그 말씀들 많이 하시죠.
0: 이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생각해서 출구조사를 뭐 30분 늦춰서 한다든가 출구 저기 발표를 그런 게 있었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그런 게 없어서 저는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나 요즘 이상하긴 했어요.
3: 더 문제가 더 문제가요. 저는 이게 그나 실수인가 의심스러운 게 왜 오세훈 시장이 우세한 지역만 투표지가 부족하죠. 다른 구도는 다 서울시에서 관장하잖아요. 네.
1: 강남 송파, 쪽이었더라고요.
3: 강남 17개가
0: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동네에서.
3: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의심을 받잖아요. 그리고 이게 옛날에 뭐 투표지가 많이 남으니까 부정선거 주장한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그건 무서워서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저는 투표율이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았잖아요. 60% 초반이잖아요.
1: 네.
3: 그럼 이게 투표지를 50% 준비한 이건 말이 됩니까? 최소한 이게 7, 80% 뭐 갑자기 투표율이 그래. 100%가 됐으면 이해를 하지만 이거는 이게 책임이 아마 클 겁니다.
1: 네. 그럼
2: 아니 근데 저는 이게 그 의도적이라는 생각은 안 해요. 그 의도적으로 예를 들면 오세훈 시장에 있는 지역에만 일부러 표를 안 가져가서 사람들이 왔는데 투표용지 없으니까 돌아가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시민들이 아 그래요? 나 안 할게요. 그럼 돌아가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거는. 그거는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나라를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거를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건 그래서 무슨 일부에서 얘기하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건 그거는 진짜 음모론에 불과한 거고 그냥 멍청하고 바보 같은 짓을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강이 해이돼 있으면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이번 그 제가 다른 방송에 나가서 아마 이번 선거가 끝나고 나면 그 부정선거론자들과 그리고 계몽령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이제 무대에서 내려가야 될 것이다. 황교안 씨도 심지어 그쪽에서 출마를 했다. 뭐 그리고 지고 난 다음에 그것도 부정선거라고 주장할 거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멍청한 짓을 하니까 또다시 그 부정선거 하면서 그 앞에서 시위하고 앉았더라고요.
0: 맞아요.
2: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정말 믿을 수 없게 되고
1: 그러니까요.
2: 그러면 그 시민들이 부정선거 아니냐고 의심하는 걸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일을 해놨으니까.
1: 아이고 아직 뭐 잠실 투표소는 이 시간까지도 대치
0: 예,
1: 중이라고
0: 있어요. 예,
1: 하고
0: 맞아요.
1: 그래서 선관위는 아직 당선인을 확정 못했다고 그러네요.
0: 맞아요.
1: 시민들을 설득 중이라고 하는데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 겁니까?
0: 선관위가

0: 사과 정도로 해야 된다 봐요.
1: 왜요?
0: 왜 그러냐면 이게 행정부 수반 아니고 국가 원수예요. 헌법상의 기관이 하더라도 우리 4.19 책임은 이승만이 집니까? 선관위가 집니까? 4.19 때도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한 거예요. 이거는 국가의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투표 못한 사람 참정권이 침해된 거예요. 쟤처럼 중요한 약속이 있으면 2시간 못 기다리잖아요. 방송하러 가야 되면. 네. 그럼 저는 한 표라도 뺏긴 거예요. 2시간 동안 못 기다리는 약속이 있는 사람 급한 사람 많잖아요. 따라서 저는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문제다. 이걸 단순하게 선관위 떠넘길 게 아니고 대통령의 사과 정도는 국가 원수로서 총 책임이 있잖아요. 국가에 일어나는. 이 정도로 필요하다 봐요.
1: 아, 근데 선관위하고 대통령하고는 무관합니다. 지금 선관위는 독립된 기관이고 여기에 대통령이
2: 중에 한 사람으로 들어가잖아요.
1: 대통령이 어. 관여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는데
0: 대통령이 3명 지명하고 그중에 상임위원도 보통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이 하나 있고요. 구성의 3분의 1을 관여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제 말은 국가 원수로서 문제다. 예를 들어 헌법에 아니지. 독립된 기관 감사원이 잘못해도 대통령이 사과할 일이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1: 아니죠. 그렇게 따지는 건 어서 배운 이상한 논리가 너무 안 맞잖아요. 네.
2: 아니에요?
1: 네, 아닙니다. 아, 대통령이 당연히 대통령이 무슨 관여를 했어요. 대통령이 뭐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대통령이 뭘 했다고 도대체 대통령은 뭐든지 그냥 대통령 물귀신처럼 끌어들이고 있어요.
2: 김치구 의원님도
3: 노태학 선관위원장이잖아요.
1: 네,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네. 책임져야죠.
3: 그래,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뭐 여기 대해서 그 뭐 어떻게 12시에 무슨 선관위원들 모여서 회의한다 회의하고. 뭐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그러면 어쨌든 책임자가 나와야죠.
1: 그렇죠. 네, 그거는 노태학 선관위원장 플러스 오민석 뭐 거기 다 판사들이에요. 다 사실은 잘못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 사람들 뭐 책임져야죠.
3: 그런 것들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아 예를 들면 수능 시험 보러 갔는데 야 수능 용지가 없어서 당신 시험 못 봐요.
1: 다만지 OMR 카드가 없어서 네, 못 쓰는 거야.
3: OMR 카드 없으니까 학생 돌아가세요. 기다려서. 오늘 시험 못 봐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학생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2: 그러니까요.
3: 도대체가 이게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서 난 이렇게 황당한 일은 진짜
0: 그런 경우도 교육부 장관하고 대통령이 사과해야 됩니다. 그런 경우도
2: 아니 그래서 지금
0: 나라에서 일어나는 다 대통령
2: 투표 자체가 무효다. 뭐 재선거를 치러야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1: 아니 그러진 않고요. 이게 그 법에 그 관련 법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1항까지만 얘기하는데 2항에서 실제 그렇게 하는 것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확인이 되면 그건 재투표 안 해도 된다고 이제 나오기도 하고 우리가 보통 주주총회 관련해 가지고도 주주총회 뭐 무효 확인 소송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실제 뭐 그 말이 맞고 다 원칙적으로 옳은 말이라 하더라도 그게 이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결과에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게 확인 그 확립된 판례입니다. 근데 물론 뭐 재투표 한번 해 가지고 사실 뒤집어 엎고 싶은 엎은 마음도 있으나 그거는 옳지 않죠.
3: 그렇죠. 만약에 이게 네.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지는 걸로 나왔으면 그러면
1: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3: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사태가 더 심각해졌을
1: 그렇죠.
3: 거예요.
1: 그런데 네. 이제 이번에 이기는 걸로 됐으니까 이제 조용하지.
3: 이기는 걸로 나왔고 그리고 다 사실 오세훈 시장이 그 지지도가 높은 지역이잖아요. 송파 쪽이고 그치, 강남 그렇죠. 쪽이고 그러니까 뭐 빨리 지금 이번에 정은호 후보가 아침에 빨리 나와서 승복 선언을 한 것도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1: 정은호 후보가 착해서 그런 거지.
3: 착해요?
2: 서훈 의사님 네, 오세훈 시장 이제 당선인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0: 예, 저는 이제 정은호 할 때 5, 오세훈 할 때 5, 아재 개그로 5대5다. 근데 한 3표 차로 이길 거다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 저는 제 오세훈 시장께 제가 방송에서 건의한 건 뭐냐. 본인이 오히려 무효 주장하고 재선거 주장하자. 그런데 이제 어차피 그래 안 될 거예요. 선관위가 안 하니까. 그런데 통 큰 모습. 예를 들어 내가 100표 차로 졌으면 재선거 주장했을 텐데 내가 100표로 이겼다 해서 유효하다면 그것도 낙관지럽잖아요. 원칙이 없잖아요. 따라서 저는 장동혁 대표나 오세훈 시장이 우리가 먼저 이거는 잘못된 관리야. 이거 무효고 새롭게 투표하자. 이런 데서 선관위가 하진 않을 거니까 네. 우리에게 통 큰 모습을 좀 보여주는 이런 제가 건의를 했죠.
1: 좋아요.
3: 그게 통이 커요?
1: 그거 괜찮아 한번 해봐요.
0: 아니,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3: 아니, 것도. 그걸로 인해서 발생하겠냐고 주말에 어떤 그 혼란 이런 것들은 생각 안 해요?
0: 아니 특히 장동희 대표는 무효라고 주장했으니 뭐 오세훈은 그렇게 주장 안 했어요. 개표 중단했던 했고 장동희 대표는 무효라 했거든요.
2: 무효다.
0: 그러면 제 말은 이게 또 무효 아니다 하면 우습잖아. 저는 최소한 장동희 대표는 일관되게 나가야 된다고.
1: 그러면 좀 강력히 주장해 주세요. 나도 한번 총의를 모아서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게.
0: 장동희 대표는 일관성이 있어야죠.
1: 네. 그 말은 맞지.
2: 옳지 않다라고 보시는 김정은 최고위원.
3: 아니 그게 너무나 큰 혼란을 빚어올 거예요. 그리고 그게 해결되지 않는 또 다른 논쟁을 만들어낼 거잖아요.
1: 맞아요. 일곱 개를 한꺼번에 했던 사람들하고 이 서울시 선거만 또 따로 하나만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니까.
3: 아니 그러니까.

0: 그러면 원래대로 구청장도 뽑고 뭐 시도위원들 다 뽑고 해서 그다음에 서울시장 뽑도록 돼 있는데
1: 그쵸.
0: 그러면 지금 뽑힌 사람 이미 당락이 다 결정된 사람들을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시켜서 하자는 거예요? 아니면
2: 그러니까.
0: 서울시장만 따로 하자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자는
2: 저기다
0: 거예요?
2: 저기다 물어보세요.
0: 그거는
3: 아니 뭐 그게 현실상 없는데 제 말은 원칙의 주장은 본인이 처음부터 무효했잖아 투표 못해가 정원 압승할 때 근데 네. 우리가 이기 때에서 그 주장을 바꾸면 일관성이 없으니
0: 현실성 없는 주장을 왜 해요? 되지도 않은 주장을 장난하는 거야?
3: 어차피 선관위가 그렇게 결정 안 할 거니까
0: 네. 아니, 하지도 않은 주장을 왜 하냐고
2: 계속해 주세요
0: 아니, 국민들 상대로 장난치는 거예요 아니,
3: 원칙은
0: 지금?
3: 그렇잖아요 무효했으니 무효했으니까 무효잖아요
0: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장동혁 대표가 무리한 주장을 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왜 당사자인 그 오세훈 시장은 좀 더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당장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겨버리니까 그 다음에 야 너 그 선거 하지 말자 그래 다시 하자 그랬으니까 그럼 그래 니네가 이겼지만 다시 할래 이렇게 공격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무리한 주장들을 하면 안 된다고요 부정선거 같은 무리한 주장하면 안 되고 나중에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2: 맞아요
0: 왜 갑자기 왜 내 편 들어요
2: 난 원칙적으로 말하는
0: 나 입장 곤란해
2: 내가 원칙적으로 정확히 맞는 말씀을 두 분도 하시 니까 너무 좋아갖고 내가 하는 말이죠.
1: 그러니까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게 받아들여질 여지는 없다는 말씀인 거죠.
2: 아 그리고 민주당도 처음에 그런 일은 없다, 제 투표 없다 처음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1: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각 당의 지도부는 어떻게 될까가 또 궁금해집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 이제 또 8월에 당대표 선거
2: 해야
1: 있잖아요.
2: 네.
1: 뭐 연임이 가능한 겁니까?
2: 사실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서 정청래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1: 전라북도지사 같은 네. 경우에는 면피될 만한
2: 면피는 이원택 후보는 한 명 건졌지만 이원택 당선인은 건졌지만 사실은 하정우 떨어졌지요. 뭐 김부겸 총리 뭐 원래 떨어질 가능성이 높긴 했었습니다만
1: 평택을도
2: 지금 유희동 의원에게 이제 헌납을 해버린 꼴이 돼버리고 전체적으로는 이번에 이제 공천 혼란을 야기한 책임 같은 것도 좀 있다라는 얘기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 간의 관계가 매우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 진보 진영 내의 분열이 사실은 이제 뭐 원래 조금 상존해 있었겠지만 이게 더 심화되는 그런 양상을 조금 만들어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아마 당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1: 네. 장동혁 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해요?
3: 지금 발표했잖아요. 본인이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고 나아갈 세기를 찾겠다마는 책임을 외면하겠다마는 그냥 당대표를 계속하겠다.
1: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다.
3: 또 이날 그만둘 이유도 없고요. 네. 아까 전에 기초단체나 보궐 다 종합적으로 보면 선전한 거죠. 아마 임기까지는 내년까지 가지 않을까 봅니다.
1: 네. 또 한동훈 대표가 이제 저 당선이 돼서
2: 복당을
1: 하겠다고 하는데
0: 뭐 본인이 선택할 문제겠죠. 당연히 뭐 난 돌아가겠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 차례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 아마 그 당 내부에서 혹은 또 여론 쪽에서 여러 가지 그 주장이 나올 거예요. 아마 조금 이따 나오는 조갑재 선배님도 당장 오늘 아침부터 주장하시는 게 장동혁 대표가 책임을 지고 한동훈은 다시 복당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것 같거든요. 무엇보다도 저는 국회의원들이 22개월 남았는데 도대체 장동혁 지도부의 얼굴로 그리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한테 공천을 맡겨서 이게 우리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답은 아니다일 거예요. 거의 모든 사람에게.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보수 언론에서도 야 장동혁 당대표로 가다가는 보수 정당도 괴멸하고 아마 보수 언론도 보수 진영 전체가 다 침몰하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아마 이게 지금부터 맹렬한 언론의 공격이 시작될 겁니다. 당신 네. 책임져라.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의원들도 동요할 거고. 그렇게 되면 한동훈 대표가 이제 다시 돌아오는 건 일단 매기 한 마리가 풀리는 거잖아요. 아마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새로운 구심점이 형성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아무리 뭐 그 이번 선거가 우리는 괜찮았어. 12석이었다가 4석으로 줄어들었어도 그래도 나는 이 책임을 이런 문제가 생긴 것들을 내가 책임지고 할래. 당신이 책임이라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것들이 피해나가기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1: 김 최고위원님이야말로 이제 장동혁 대표와 불편한 관계 있는
0: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다가 굉장히 불편해졌다가 뭐 그런 관계죠.
1: 김종혁에게 장동혁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0: 가슴 아픈 존재예요. 왜냐하면 왜 저렇게 됐지? 왜냐면 저는 옛날부터 친했어요. 그 국회의원 되기 전에도 알고 지냈고 그래서 뭐 형 동생 하면서 지냈는데 아니 그리고 또 그 한동훈 대표에 있을 때 한동훈 대표가 있을 때 이분이 그 최고위원에 나가서 보수의 새로운 심장이 되겠다. 이 썩은 보수, 잘못된 보수 다 개혁하겠다. 이렇게 해서 수석 최고위원 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함께 있을 때 윤석열 저 대통령 정부의 어떤 무리한 정책에 대해서 앞장서서 비판하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갑자기 확 돌아섰어. 그래서 갑자기 윤호개인 외치고 무슨 뭐 계엄령이 하늘의 뜻이라고 그러고 이런 걸 들으면 저는 진짜 가슴 아파요.
2: 계기가 있었던 거죠?
0: 지금 돌이켜보면 그냥 권력욕이 강했는데 내가 잘 몰랐구나. 이 친구의 권력욕이라는 게 굉장히 강했던 거구나. 그리고 결국은 이제 처음에 그 보궐선거로 들어와서 친윤 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다 친한 쪽으로 왔었잖아요. 그러다가 김문수 캠프의 상황실장으로 갔잖아요. 나중에 또 김문수 씨의 싸우는 또 뭐 자기가 당대표에 나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분이 굉장히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본인이 그전에 주장해왔던 가치나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구나. 그런 저는 판단을 했고 그런 목격을 해서 가슴이 아파요 저는.
1: 선배님 장 대표님 잘 좀 이끌어주시기 그랬어요.
3: 그런데 저는 이제 이번에 대참패를 했으면 출구자처럼 아마 지도부가 와야 되고 김문수 비대위나 비대위로 갔으면 아마 한동훈 바로 복당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네. 그게 아니고 이게 선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도부가 가면요. 아마 내년 전당대회쯤 돼야 복당 여부가 결정될 거다. 거기에서 이제 뭐 김문수 후보처럼 난 한동훈에 복당하겠다. 이걸 내걸고 전당대회 놓거나 뭐 이게 나는 또 장동욱 대표나 뭐 안철수나 나경원처럼 난 복당 안 시키겠다. 이러면 이게 당원들이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게 그 차기 전당대회 지도부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그치. 이렇게 봅니다.
1: 우리 한동훈 당선인 얘기했으니까 하정우 후보는 왜 또 막판에.
2: 아 그러니까 네. 우리 하정우 후보 너무 아까운 후보예요. 진짜. 조금만 더 일찍 본인이 선거에 나온다고 좀 결심을 굳히고 조금 더 빨리 움직였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 또 당 지도부가 조금만 더 신경 써가지고 좀 전략적으로 잘 서포팅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처음에 막 오빠 놀람부터 시작해가지고 당 지도부가 되게 잘못한 부분이 이제 있어가지고 오히려 후보에게 되게 부담을 많이 안겨주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하정우의 재발견을 이번에 사실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한동훈 후보가 워낙 이제 정치적인 경험도 많고 워낙 센 분이라서 또 본인 스스로가 이제 대선급 주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고 이번에 한동훈 후보는 한동훈 의원 이제 되지만 그분은 저는 제가 봤을 때 옛날보다 잠재력이나 실질적인 그런 그 팬덤이 있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증명해줬기 때문에 네. 또 그 나름대로 저는 가치가 있다고 보고 그분하고 이렇게 어쨌든 싸워서 잘 이겨내는 모습을 또 우리 민주당 쪽에 있는 시민들에게는 또 하정우 후보가 보여준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참 잘 자라는 꿈남으로서 앞으로 대성할 것 같다.
1: 그러면
2: 생각합니다.
1: 이제 네. 지금은 보궐선거였잖아요. 네네. 그럼 2년 후 총선에 하정우 후보가 또 나옵니까?
2: 저는 나올 가능성이 이제 매우 있다고 보는데 뭐 지금 앞으로 많이 남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하정우 후보가 이번에 그 본인의 견해를 밝혔잖아요. 좀 전에 본인의 견해를 밝힌 거 이제 부족하고 미안했다. 근데 열심히 했다. 앞으로 좀 더 열심히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밝혔기 때문에 저는 이 자원을 여기서 사장시킬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1: 이어서 노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면 대구 김부겸 후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2: 김부겸 후보 캠프는 사실 이번에 너무 열심히 잘 싸웠어요. 김부겸 후보의 그 캠프에 있는 수많은 이 자원봉사자들이나 캠프 관계자들이 정말 한마음으로 되게 열심히 네거티브 안 하고 잘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대구는 이제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서 좀 되게 허탈해하고 지금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김부겸 후보 같은 사람마저도 용인하지 않는 대구라면 앞으로 거기에 누가 나갈 수가 있을 것인가. 이 환경에 김부겸과 같은 그런 훌륭한 독보적인 존재가 후보를 갔는데도 또 실제 대구 시민들이 정말 좋아하는 제가 보기엔 좋아하더라고요.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안 뽑아주는 그 정서가 있다면 저는 대구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0: 아 그래도 김부겸 그 후보는 성공하신 거예요. 그 대구에서 그럴 정도의 화제를 만들어내고 그런 정도까지 표를 얻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당선 대구도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떨어져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는 비록 그 거기서 떨어지긴 했지만 그분이 지금 그때 제기했던 여러 가지 목소리라든가 그 의제 같은 것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2: 그렇죠. 그거는 뭐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이제 와가지고 다시 또 2년 뭐 4년 후에 또 나올 가능성은 없고 그럼 결과론적으로는 뭐예요?
1: 누가 나오겠냐.
3: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김부겸 띄우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게 훌륭하면 대선 후보 만들지 자기 당대표 만들지 자기들 전당대회 할 때는 전부 김부겸 아무도 안 찍더라고요. 다 이재명 찍고. 이런 게 대구만 가면 그럼 김부겸 다 찍어줘야 됩니까? 그렇게 훌륭하면 그 자기들 당의 대통령 후보로 또 당대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1: 왜 그런 거예요?
3: 안 만들잖아요.
2: 김부겸 후보가 은퇴했잖아요.
3: 그전에 제가 알기로 전당대회나 당 대권주자 나갔으면 표를 별로 모르는 건
2: 아닌데. 본인이 그렇게까지 의지가 강하지 않았었어요. 그거는.
1: 서 변호사님 그 박 전 대통령이 두 번 추경호 당선인 그 유세 도운 거는 확실히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3: 당연히 효과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더 차이가 벌어진 거고요. 저는 그 없어도 이게 추경호 이기는 건 맞는데 조금 이게 달리는 말에 좀 채찍을 더 주막 앞편.
1: 네. 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을 앞두고 세 분께 공통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총선이 2년 후에 있고 또 차기 대권 구도에도 이번 지방선거가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거든요.
0: 많이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일단 그 개인으로 보자면 그 대선 후보였던 중에 한 명이었던 조국 그 지금 당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치명상을 입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게 됐고. 한동훈 지금 이제 의원이 됐는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그 북갑의 유세가 사실 북갑에서 끝난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다 지켜봤잖아요.
1: 네.
0: 야 저렇게 유세를 해? 뭐 으쌰라 으쌰 하면서 뭐 그런 것들이 거의 이제 밈이 막 돌아다닐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는 이번 북갑 선거를 통해서 본인이 어떤 정치적인 엄청난 자산을 얻었다. 그리고 양당 민주당 대통령이 보낸 뭐 대통령의 아바타 뭐 아바타라는 표현은 그냥 정치적인 표현입니다. 그다음에 뭐 윤석열 윤호개인 세력과 그 장동혁의 아바타 이 두 후보를 맞서 싸웠어요. 그냥 네. 적수공권으로. 그래서 양당 모두의 지지를 다 깨버리고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엄청난 정치적 돌파력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큰 자산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면에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큰 타격을 입은 게 사실이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도 뭐 소 변호사님 동의 안 하시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 앞날이 별로 굉장히 밝지 못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3: 네. 저는 이번에 가장 승자는 누가 뭐래도 한동훈 맞고요. 네. 오세훈도 승자지만 오세훈은 당의 힘이 있었지만 한동훈은 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기기 때문에 최고 승자는 한동훈이 맞다 이렇게 보고 다만 이제 과제도 있죠. 한동훈을 또 비토하는 청득이 보수 일부 있거든요. 옛날에 윤석열 지지층이나 이분들까지 어떻게 닿게 하느냐. 그래서 이게 보수를 재건하려면 이게 한쪽만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양쪽이 다 있어야 재건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과제는 남아있다 봅니다.
1: 네. 민주당은 이번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도 국회로 돌아오고 또 김민석 총리가 이제 곧 뭐 사임을 할 거라는 예측도 하더라고요. 있고 그러네요.
2: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당대표 선거에 아마 엄청난 파란이 일어날 것으로 지금 예측이 좀 됩니다. 그래서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사실은. 네.
1: 자, 6.3 지방선거는 끝이 났지만 이제 민심의 평가는 또 이제부터 시작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말씀 고맙고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노영희 변호사,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4: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문자번호 #9730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 주세요. Why do stars fall down from
5: the sky? 정보는 알차게, 기분은 가볍게.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 네, 이번 6.3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또 정치권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민주당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보수 재건의 신호탄이다라고 분석하는데 오늘 시간 보수 농객이신 조갑재 대표 모시고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6: 네, 안녕하세요.
1: 네, 개표 방송 어떻게 끝까지 보셨습니까?
6: 끝까지 봤고 아주 재밌게 봤고요.
1: 네, 어떤 부분이 재밌게 보셨어요?

0: 결국 주인공이 두 사람 아닙니까? 네. 안동훈, 오세훈.
1: 오세훈.
0: 네. 둘 다 역전승을 했잖아요. 겨울에 네. 9회 말에 역전승 했잖아요.
1: 그렇게 말입니다.
0: 아주 아슬아슬하고 아. 아주 역사에 나올 만한 저는 선거였다고 봅니다.
1: 네. 그러니까 광역단체 16곳 중에 이제 숫자로만 보면은 민주당이 12군데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이 4군데를 가져갔는데 변수, 큰 변수는 무엇이었다고 보세요?
0: 저는 이번 선거가요. 네. 한국 사람들이 참 선거를 잘합니다. 선거를 한번 치르고 나면은 그게 나라의 방향을 바꾸기도 해요. 이번 선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네. 이 장동혁, 윤석열로 대표되는 거구파, 거구파를 심판한 선거입니다. 그게 이제 수치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이 최근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오만에 네. 견제구를 날린 선거라고 봅니다. 그것은 한동훈 후보의 당선 그리고 오세훈 후보의 역전승이 그것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1: 네.
0: 그다음 세 번째가 거구파를 심판하면은 상식 있는 사람들이 기댈 수 있는 보수 정치 세력이 새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임무를 한동훈 후보에게 이 역사가 맡겼다고 봐요.
1: 네.
0: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이 보수 재건의 챔피언이 됐다고 봅니다. 또 하나 저는 관심 있게 본 사람이 평택을의 유어동 의원의 승리예요. 이분은 마지막에 황교안 씨가 조건을 제시해가지고 부정선거론 받아들여라 뭐 박근혜 탄핵에 사과하라 하니까 그걸 딱 거절해버렸잖아요.
1: 네.
0: 거절하고 당선된 거예요.
1: 단일화 없이.
0: 그러니까 그건 예. 상당한 용기고 그러니까 황교안 씨 표가 한때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10% 됐다고요.
1: 네.
0: 떨어져서 한 7, 8로 되었는데 이게 거의 다 유이동 지지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용감해가지고 이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한동훈, 오세훈, 유어동 세 사람이 공통점이 이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든지 장동혁 이런 사람들과
1: 단절을 했다.
0: 단절해가지고 이긴 거예요.
1: 네.
0: 또 한 사람 좀 안타까운 게 이게 박영준
1: 부산시장 후보.
0: 부산시장 후보는 일찌감치 한동훈과 손을 잡았어야 돼요. 그래서 공동 전선을 형성해야 되는데 오히려 장동혁 영향권으로 들어가가지고 네. 어중간한 태도를 취하다가 이번에 애석하게 졌다고 이렇게 봅니다 저는.
1: 그러니까 진작에 그럼 국민의힘이 그 윤석열과 단절을 확연하게 했더라면은. 이번 지방선거 판도가 지금과 또 다른 양상이었을 것이라고
0: 생각합니다. 그렇게 됐으면 아마 8군데 이겼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게 했으면 영남권에 5군데요.
1: 배를 이길 수
0: 5군데. 그다음에 강원도, 충북, 서울. 그럼 8군데 돼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데 김문수 씨가 작년 당대표로 당선되었더라면 저는 이번 선거에서 8곳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1: 왜요? 김문수 씨가 당대표가 됐더라면.
0: 그분은 최소한 그구 쪽으로 안 갔을 거 아닙니까?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과 손을 끊었을 것 아닙니까?
1: 네.
0: 그리고 공천 한참 하는데 미국 가서 열흘 동안 놀고 있는 행동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의 보수층은 보수 세력이나 보수 정당이 문제지 보수층은 근제해요.
1: 네.
0: 이게 45%는 된다고.
1: 그러니까 이번 선거 수치로 봐도 그런 것 같아요.
0: 있습니다.
1: 어느 한쪽으로 확 몰리지는 않더라고요.
0: 이번 선거에서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세력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 합리적 보수 세력과 합리적 중도입니다.
1: 네.
0: 이분들이 막판까지 투표장에 갈까 말까 망설였다고요. 망설인 이유는 국민의힘을 찍어주면은 장동혁 찍어주는 게 된다.
1: 네.
0: 이러다가 막판에 투표장에 갔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막판에 투표장에 갔느냐 하는 그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첫째는 한동훈 후보가 등장하면서 아 이게 보수 재건의 희망이 있다.
1: 바뀔 수 있다.
0: 예, 그런 희망을 하나 가졌어요.
1: 예.
0: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같은 명씨가 있어가지고 가끔 제가 혼돈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1: 네.
0: 요새 SNS를 통해서 너무나 좀 자극적인

0: 이야기를 하고 그게 그 비하는 스타벅스 불매운동까지 갔잖아요.
1: 네.
0: 전 그거 보면서 여기에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을 사람들이 젊은 사람, 셀리맨들, 중도 성향, 합리적인 사람, 즉 개인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상당히 저는 분노했다고 봅니다.
1: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는 내가 더 잘 알고 있으나 이거를 강압적으로 지시로 뭔가 해결할 것은 아니다.
0: 불매운동은 그 민간단체가 하는 거지 정권이 불매운동을 하는 나라는 민주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구나 서울에 저는 그 사건 일어나고 나서 이번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역전승한다면은 스타벅스 불매운동에 대한 반감이 꽤 작용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1: 또 20, 30대 젊은 그러니까 남성들도. 20, 30,
0: 그렇습니다. 그걸 생활에 느끼는 거거든요.
1: 네.
0: 스타벅스 점포가 서울에 600개가 있어요. 그런데 아니 커피는 커피 마실 건 내가 정하는데 왜 장관까지 나서 가지고 전 정부적으로 이렇게 하느냐.
1: 네.
0: 저는 그게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1: 네. 오늘 오전에 이제 그 대표님께서 한동훈 돌아왔으니 장동혁은 정치적으로 죽어야 할 때라고 말씀하셨잖아요.
0: 아니 이게 승부의 세계 아닙니까? 이 선거는 전쟁과 같아요.
1: 네.
0: Ballot is bullets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표가 총탄이란 말인 듯이 우선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잖아요.
1: 네.
0: 거기 자객공천 파견했잖아요. 그리고 계속 부산에 갔잖아요. 그리고 참 이게 코미디 같은 사건이 그 중진 의원들이 서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도울 생각은 안 하고 그 바쁜데 부산에 와가지고 박민식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게 박민식 선거운동이 아니라 사실은 하정우 돕는 선거운동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무심코 뭐 하정우 파이팅이란 말도 나오고 그다음 마지막에 참전한 사람이 있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
1: 네.
0: 이분도 박민식 씨 만나가지고 이런 사람을 뭐 당선시켜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건 참 실언인데 그게 전부 다가 하정우 후보 당선운동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당선됐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당선됐으면 진검승부에서 진 거지.
1: 네.
0: 그러면은 뭐 저는 이 시간 문제라고 보는데 한동훈 너의 당선과 이 장동혁 체제는 이게 공존하기가 힘들다고 봐요. 어느 한쪽이 이기면은 어느 다른 쪽은 퇴장하든지 해야지.
1: 장동훈 대표는 발표한 뭐 입장으로 봐서는 물러나지 않을 생각인 것 같은데요.
0: 그 저분은 역사의 무게를 모르는 것 같고
1: 네.
0: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선거 이후에는 사람이 달라집니다. 투표 한 번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져 버려요.
1: 네.
0: 오늘부로 한동훈 그리고 오세훈은 큰 사람이 됐습니다. 장동영 씨는 너무나 작아지고 초라하고 그리고 여기 결정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부정선거 음모론과 결탁한 세력 아닙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황당무계한 거짓말을 버리지 못하고 그 세력을 끼고 뭘 한다고 하면은 AI 시대의 대한민국이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겠습니까?
1: 납득을 할 것이냐?
0: 그건 네. 자멸합니다.
1: 그런데 뭐 억지로 끌어내릴 수도 없는 거고 안 내려오겠다는
0: 사람은. 그거는 뭐 시간 문제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 고민은 저는 그 이 당의 주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한 5, 60명의 경상도 국회의원들 또는 다성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운명을 결정을 해야죠.
1: 네.
0: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계란을 스스로 깨면 병아리가 되고 계란을 남이 깨면 후라이가 된다.
1: 그렇군요. 네. 그 한동훈 당선인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시는 이유가 뭐세요?
0: 저분을 나는 뭐 시시비비를 가리는 사람이니까 저는 기자로서 잘할 때는 잘한다고 그러고 못할 때는 못한다고 그랬고
1: 네.
0: 그러나 저 사람은 뭐 겁을 다시 재기 시작한 것은 2014년 12월 3일 친일 쿠데타를 바로 그 정권의 2인자가 앞장서서 막았잖아요. 그때부터 역사적 인물이 된 겁니다. 저 사람 실력이죠.
1: 계엄을 반대한다고 그랬습니다.
0: 그리고 이번에 이 선거는 역사적 선거입니다. 이번에 이 선거는

0: 부산만이 만들 수 있는 또 선거이기도 해요. 부산이 어떻게 보면 진짜 보수의 그 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이 정의감이 있고 행동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이.
1: 조 대표님도 부산이 고향이시잖아요.
0: 뭐, 준 고향이지. 네. 근데 부산 사람을 알려면은 두 가지 사건을 보면 돼요. 부마 사태. 부마 사태가 12.6 사건으로 해서 18년 박정희 정권을 무너뜨렸잖아요. 같은 경상도 사람들 사이 아닙니까?
1: 네.
0: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1985년 1.2 총선 때 부산에서 선거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당시 전두환 집권당 민정당을 부산에서 아주 폭망시켰습니다. 이게 전국적인 선거 이변으로 해가지고 민주화를 대세로 만들었어요. 이게 다 부산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씨가 부산에 간다고 하기에 아주 적극적으로 저 찬동을 했습니다. 본인도 부산에서 선거운동을 해보고 구포시장 갔다 오더니 네. 뭐 부산하고 뭐가 맞는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1: 그러니까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기에 네.
0: 그건 한동훈과 부산 사람들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러니까 보수재건. 보수재건이라는 게 왜 지금 중요하느냐 하면은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허용한 게 장동혁 체제입니다. 워낙 무능하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눈에는 장동혁 체제의 국힘당은 없든지 아니면 도움이에요. 가장 큰 도움이 역할을 한 게 작년 11월에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을 가지고 한동훈 씨가 그냥 조자룡처럼 열심히 싸워가지고 여론을 돌려놨잖아요.
1: 네.
0: 그때 장동혁 대표는 도와주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공동정선을 피우면 좋은데 제명시켜버렸잖아요.
1: 네.
0: 그럼 누구를 편하게 해준 겁니까?
1: 한동훈 대표가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당으로.
0: 예.
1: 그 방법은 어떻게 뭐 취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할까요?
0: 저는 여론의 방향을 우선 보고
1: 네.
0: 이번 이 좋은 선거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국민들의 열망이 여러 가지로 이제 나올 텐데 가장 강한 것은 제대로 된 보수 정당 아니겠습니까? 보수 정당. 사실은 장동혁 체제로 대표되는 거구 컬트 그룹은 버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국힘당 내부에서 아마 혼란 상태에 빠져가지고 노선 투쟁을 막 할 거라고요.
1: 그러니까 기존 국민의힘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0: 그러나 그걸 하지 않으면은 2028년 총선에서
1: 그러니까 뭐 새로운 당을 만들어야
0: 완전히 망할 텐데
1: 되는 것인가.
0: 그래서 이제 기로했었죠. 우선 국힘당의 문제는 당원들입니다. 당원들의 한 50%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상적인 정당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025년 5월 그 대통령 후보를 뽑는 데는 보면은 그때 한동훈 후보가 2등을 했다고요?
1: 네.
0: 그거 보면 또

0: 선거를 통해서 좀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뭐 2년이라는 것은 정치에서 그렇게 장기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큰 대세는 이미 결정되어 가지고 이제 극우 세력은 약화되는 걸로 나가고 극우 세력이 약화되면은 극좌 세력도 같이 약화되니까 가운데 중원이 열리고 여기에 국가 중심 세력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고 봅니다.
1: 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 늘 얘기하시는 게 이제 극우는 배제해야 되고 보수는 다시 재건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시는데 좋은 보수란 어떤
0: 그건 보수입니까? 간단하죠. 뭐 네.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헌법과 사실과 상식을 존중하는 사람들이고 한국의 문명 건설 세력이거든요. 한국의 보수를 대표했던 사람은 대통령으로만 부여를 한다면은 이승만 건국정신, 박정희 근대화 정신, 그다음에 김영삼의 민주화 이게 한국의 정통입니다. 그런데 그게 윤석열로 와가지고 단절이 돼버렸어요. 윤석열, 황교안, 장동혁 같은 사람은 그런 보수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수 이단이에요. 한동훈이 당선됨으로써 그 문명 건설 세력으로서의 보수의 정통성이 저는 한동훈, 오세훈, 유어동 이런 사람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보수 재건이 가능해지도록 하는 판을 깐 게 이번 선거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1: 근데 뭐 그게 한동훈 한 사람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난 3월에 대표님 저희 방송 나오셔서 오세훈, 한동훈, 이준석
0: 예.
1: 그 삼각 연대를 해야 된다.
0: 삼각 연대 예.
1: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지금도 유효한 생각이십니까?
0: 이번에 그렇게 됐잖아요. 제가 그때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꼭 한 플랫폼 만들 필요 없고 각자 하면 된다. 각자 그러니까 분진 합격을 하면 된다 해가지고 한동훈 오세훈은 드라마틱한 역전승으로 자기의 몫을 했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힘이 좀 붙여가지고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그래도 당을 떠나서 유어동 후보를 지지를 했습니다.
1: 그랬죠.
0: 예. 그래서 남들의 역할을 한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1: 근데 보니까 이준석 대표 전에 나왔을 때 한동훈 대표랑 별로 함께
0: 조금 감정적으로
1: 뜻이
0: 감정적으로
1: 네, 또 없어 보이더라고요.
0: 또 그분도 저 오세훈 저 시장하고는 친해요.
1: 그러니까요. 네,
0: 그러니까 뭐 인간적으로 맺어질 수 있는 관계가 있고
1: 네.
0: 또 그건 이거는 뭐 비유합니다만은 2025년 그때 올해 국힘당이 한동훈 후보를 공천했으면 아마 한동훈 이준석 단일화가 됐을 거예요. 그저 끝장 토론을 해가지고 그 여론조사 결과로 정하는 그런 것도 이준석 후보 쪽에서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1: 네.
0: 그러니까 필요하면 경쟁하고 또 필요하면 뭐 협력하고 하는 그런 거죠. 옛날에 김영삼 김대중 씨가 그렇게 해가지고 둘 다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1: 네. 자 그럼 이번 지방선거 또 보궐선거를 통해서 오세훈과 한동훈이라는 인물은 이제 차기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웠다고 보십니까?
0: 이미 키웠다고 보고 또 그만한 역사적 인물을 역사적 어떻게 보면은 계급장을 단 건데 이 한동훈 후보의 지금 후보가 아니네요. 한동훈 앞으로 당선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성이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번에 이 드라마틱한 역전승을 통해서 그런 역사성을 갖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즉
1: 네.
0: 역사와 마주하는 사람.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역사와 마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선거가 우리 보수로서는 꼭 필요한 지도자 그룹을 만들어낸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그러니까 또 자기들만의 스토리가
0: 스토리를
1: 거네요.
0: 만들어야 돼요.
1: 네. 예. 근데 이제 한편 민주당 쪽에서 보면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국회로 다시 돌아오고요. 조국혁신당에서는 이제 조국 대표는 조금 치명상을 입었다는 평가들이 있습니다.
0: 맞습니다. 예.
1: 네. 그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0: 그분들은 어떤 역사성을 아직은 갖지 못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조국

0: 대표는 이번에 낙선함으로써 그 당의 존재 의미가 조금 애매해지지 않았느냐고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뭐가 다르냐 그걸 묻지 않습니까? 거의 다른 거 없잖아요.
1: 그러면 합쳐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0: 흡수당하는
1: 흡수.
0: 거죠.
1: 흡수. 예. 흡수돼서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예.
0: 그리고 지역성이 없잖아요. 모든 정당은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었는데
1: 네.
0: 조국혁신당은 지역 기반이 없잖아요.
1: 이제 앞으로 2년이 한국 정치의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시기다라고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당선된 당선인들하고 또 기존 정치인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어떤?
0: 저는 이번 선거를 거치면서 교육감 선거 폐지해야 됩니다. 한번 물어보십시오. 교육감 후보 찍을 때 알고 찍었느냐 모르고 찍었느냐.
1: 네.
0: 그다음에 두 번째 이번 선거에서 실종된 게 있었어요. 지금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혀가지고 세계적 지금 경제 위기인데 그게 이번 선거에서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1: 네.
0: 북핵 문제도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국가 생존 전략이 완전히 배제된 선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같았으면 이런 선거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의 원점에 안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보, 국가 생존 문제. 이걸 뺀 정치는 아주 지사해지고 좀 허황된 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1: 네. 자, 오늘 조갑제닷컴의 조갑제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1: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은 갑작스러운 소나기에 대비해서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져 중부지방과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대기 불안정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시간당 30mm의 매우 세찬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에 최대 80mm 이상이 되겠고요. 경북 북부 내륙에 최대 6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로 소나기의 특성상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은 고기압이 가장자리에 들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구름이 가득하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리지 않을 때는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는데요. 한낮에 어제보다 덜 덥겠지만 일부 내륙 지역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구 29도, 춘천과 광주 28도, 대전 30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과 호남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중계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민영입니다. 뉴스 중계탑 출발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가운데 12곳에서 국민의힘은 4곳에서 각각 승리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막판 대역전극을 펼치며 5선에 성공했습니다. 부산시장엔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은 4곳에서 이겼습니다. 부산 북갑에선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경기 평택을에선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0: 아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투표소 앞에선 투표함 반출을 두고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투표함 두 개가 개표소로 옮겨지지 못해 2천여 명의 표가 개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이 주요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소식 정치부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혁 기자, 이번 지방선거 먼저 광역단체장 개표 결과부터 알아볼까요?
1: 네, 먼저 광역단체장 개표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12곳, 국민의힘이 4곳에서 승리하며 민주당의 지방권력 교체가 두드러졌습니다. 민주당은 부산과 울산, 경기, 인천, 전남, 광주, 전북, 대전, 충남, 충북, 세종, 그리고 강원, 제주에서 승리했습니다. 여당이 내세웠던 국정안정론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대 승부처인 서울, 그리고 대구와 경북, 경남 등 4곳에선 국민의힘이 승리했습니다.
0: 네, 방금 말씀하셨는데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는 막판 대역전극이 펼쳐졌죠.
1: 네, 그렇습니다. 어제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51.4-46% 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1위가 예측이 됐었거든요. 정 후보 캠프에선 박수가 나왔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캠프에선 실망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었죠. 하지만 오늘 새벽 개표율이 50%를 넘어서면서부터 두 후보 간 득표율 격차는 한 자릿수로 줄었고 오 후보의 무서운 추격세가 시작됐습니다. 오전 7시를 넘겨 개표율이 94%에 근접하자 오 후보가 역전에 성공해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한번 역전에 성공한 오 후보는 재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그대로 격차를 벌려나갔고 오전 9시 반쯤 정 후보가 승복 선언을 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시민 여러분께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세워주셨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어떤 권력도 법 위에 군림할 수 없고 그 어떤 정권도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시민 여러분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 했습니다. 정원호 후보는 선거 결과에 대해 무겁고 겸허히 받들겠다며 사실상 선거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시민들께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고 더 깊이 듣지 못했다며 더 넓게 마음 얻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0: 네, 미니 총선이라고 불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도 같이 치러졌는데 이 결과도 짚어주시죠.
1: 네, 14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이 4곳, 그리고 무소속 1곳 이렇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대 승부처 중 한 곳이었던 부산 북구 갑에선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또 다른 격전지였던 경기 평택 을에선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민주당 김용남,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0: 네, 이번 선거 결과를 받아든 여야 지도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1: 네, 민주당 정청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의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국민은 항상 옳다,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감사드리고 존중한다며 일자라는 이재명 정부를 응원해 주시고 민주당에 손을 들어주셨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고도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아쉬운 선거 결과라며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장 위원장은 다만 모든 상황이 어려웠던 선거였지만 우리는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고 자평했는데요. 정부 여당에 맞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일 것이라면서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새 길을 찾겠다고도 말했습니다.
0: 네. 그런데 이번 선거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일이 발생하면서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죠?
1: 네, 어제 오후부터 서울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투표용지를 이송해 오면서 투표를 하지 못한 유권자들이 투표 마감 시간인 오후 6시를 넘겨서도 투표권을 일부 행사할 수 있도록 선관위가 조치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 앞에 모여들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도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며 개표 중단과 재선거 등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선관위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차질은 개표 중단과 재선거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몰린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투표소에는 기표된 2천여 표가 투표함에 있는 걸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에 거듭 사과하면서 원인 파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외부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외교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원달러 환율이 1530원 선을 뚫었습니다. 1500원대 고환율이 12거래일 연속 유지됐습니다.

0: 되면서 구인철 경제부총리는 과도한 쏠림에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오늘 원달러 환율은 전거래일 주간 종가보다 13원 60전 오른 1530원에 출발했습니다. 환율이 1530원을 넘겨 거래를 시작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입니다. 이후 오전 내내 1530원 전후로 오르락내리락하며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밤새 미국과 이란 간 긴장감이 고조된 데다 미국 무역 대표부가 한국에 1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발표한 것도 환율을 밀어올리는 요인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중순부터 종가 기준으로 12 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변동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과도한 쏠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역대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중동 전쟁과 외국인 주식 매도세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코스피는 오늘도 외국인의 매도세에 전거래일보다 2.02% 내린 8623.82에 출발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는 가운데 외국인은 19거래일 연속 순매도에 나서며 지수를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 하락세입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기관 매수세에 전 거래일보다 0.67% 오른 1032.91에 개장한 뒤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0: 종합특검이 오늘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관저 이전 의혹과 반란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겁니다.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모레 특검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정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종합특검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관저 이전 관련 직권 남용 혐의입니다. 이 전 장관이 이 의혹으로 특검 조사를 받는 건 처음입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예산 28억 원 상당이 불법으로 전용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깊은 업체인 21그램이 배정된 것보다 3배가량 많은 공사 예산을 요구했는데 특검팀은 대통령실과 이 전 장관 등의 지시로 행안부 예산을 끌어다 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안부 공무원들이 반발하자 이 전 장관이 불복한 공무원들을 멀리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특검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피의자로 불렀습니다. 김 전 장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군인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는 군 형법상 반란과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새로 적용한 겁니다. 김 전 장관 측은 명백한 중복수사, 이중기소의 불법수사라고 반발했습니다. 전직 장관들을 소환해 수사의 속도를 올리고 있는 종합특검은 의혹의 정점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모레 첫 소환할 예정입니다. 당초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공개 소환하겠다고 밝혔지만 변호인단의 반발로 출석 모습이 공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0: 올해 수능 출제 경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모의평가가 전국 고등학교와 학원 등 2천여 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년 대입 개편을 앞두고 이번 시험에 응시한 졸업생 숫자가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2027학년도 수능 모의평가가 오늘 오전 8시 40분부터 전국에서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험에는 모두 48만 8천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이 중 졸업생 응시자는 9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6월 모의평가보다 7천명가량 늘었습니다. 응시자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11학년도 이후 가장 많습니다. 내년 대입 개편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입시에 도전하는 졸업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 오전 배포한 출제 경향 분석 자료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는 초고난도 문항 배제 경향을 유지하면서 적정 수준의 변별력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EBS 현장평가단은 1교시에 치러진 국어의 경우 지난해 수능보다는 쉬운 수준으로 출제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복잡하지 않은 구조의 지문이 출제됐고 문항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지문에서 파악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모의평가 최종 정답은 오는 16일 오후 5시 확정 발표되고 성적은 다음 달 1일에 나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0: 미국과 이란 종전 합의에 걸림돌로 작용하던 레바논 사태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합의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미국 하원은 의회의 승인 없이 치러지고 있는 이란과의 전쟁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미국 워싱턴 DC에서 회담을 가진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미국 중재 아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이남 지역에서 헤즈볼라의 완전한 공격 중단과 모든 헤즈볼라 대원의 철수가 전제 조건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포괄적인 평화 안보 협정을 향한 진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겨냥해 그 어떤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가 레바논의 미래를 볼모로 잡으려는 시도도 거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헤즈볼라를 지원해온 이란은 미국과의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은 이란 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에 참여 중인 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 시작된 전쟁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주도로 마련된 이 결의안은 지금까지 세 차례 부결됐다가 이번엔 공화당에서 4표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하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결의안은 곧 상원 표결에 붙여질 전망이지만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실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공화당 일부가 찬성

검토를 하고 있으며 후임 발표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대전 유성구 소재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서울 본사와 대전 사업장, 대전 R&D 캠퍼스 등 세 곳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과 관련해 오늘 검경합동수사본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이 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총회장은 교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히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총선 경선을 앞두고 5만여 명의 신천지 신도가 책임 당원에 가입한 것으로 합수본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OTT 기업 티빙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티빙은 지난 2일 이용자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비인가 접근이 이루어져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당국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고객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그리고 환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로 일부는 암호화된 상태로 파악이 됐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이번 주말 서울 두산 베어스 잠실 야구장 홈 경기 시구에 나서는 가운데 엔비디아와 두산 양기업 간의 AI 협력 확대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두산 베어스 구단은 오는 7일 잠실 야구장에서 열리는 키움 히어로즈와 홈 경기에서 젠슨 황 CEO가 시구를 하고 박정원 회장이 시타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에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부실 대응한 책임으로 경기 구리경찰서 관계자 3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구리경찰서 관계자 3명은 중징계 처분, 2명은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이 된 김세희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세론과 교제를 했고 김세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탓이라는 내용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공지능으로 김세론의 음성을 조작해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식으로 꾸며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최근 영업을 중단한 전국 37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8일 대형마트 104개 점포 가운데 37곳에 대한 영업 잠정 중단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채 안 돼서 나온 결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운 핵물질 생산 공장을 시찰했다고 북한 매체가 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어제 새로 조업한 핵물질 생산 공장을 현지 지도하고 기존보다 정교한 생산 공정을 돌아보면서 생산 계획 등을 파악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무기급 핵물질 생산 능력은 종전의 두 배를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을 했다며 핵물질 생산 능력을 더 확대해 핵무기 보유수를 계속해서 늘리는 데 대한 전략적 결정을 채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5일 프랑스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확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3일 소셜미디어에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개최되는 2종 격투기 UFC 세계 챔피언십 경기가 끝난 직후 프랑스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5년간 차량 페달 오조작 사망자가 3배 이상으로 급증한 가운데 60세 이상의 운전자가 전체 사망사고의 8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2021년부터 5년간 페달 오조작 관련 사고 560여 건을 분석을 한 결과 2021년 66건에서 2025년 153건으로 2.3배가량이 늘었습니다. 운전자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낸 사고가 400건으로 전체 70%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사망자가 난 사고에서 60세 이상 운전자는 78%로 비중이 더 커졌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는 5일까지 생산 라인을 전면 중단하고 특별 안전 점검을

0: 네, 실시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추진체 취급 관련 공정은 무인 자동화하고 한화그룹은 석유화학 계열사 사업장에 대해 정밀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대전 충북 보은, 전남 여수, 경남 창원 1에서 3 사업장과 대전 판교, 아산 연구개발 캠퍼스 등 전국 9개 사업장의 작업을 이틀간 중단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여러 사업장의 생산 라인을 동시에 멈추는 것은 2023년 통합법인 출범 후에 처음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 사이이고 곳에 따라서 천둥, 번개와 돌풍, 우박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내일은 영남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1: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중계탑 마칩니다. 이민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안녕하세요. 라디오 전국 일주 이규봉입니다. 공원은 물론이고 거리나 공터에서 먹이를 찾는 집비둘기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집비둘기가 늘어나면서 분변과 악취는 물론이고 시설물 오염 등의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집비둘기의 개체수가 늘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6월부터 먹이주기 금지구역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는데요. 광화문 광장과 서울숲, 한강공원 등 주요 공원과 또 문화재 보호구역 38곳을 집비둘기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고시하고 6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약 금지구역에서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줄 경우에는 처음엔 20만 원, 두 번째는 50만 원, 세 번 이상은 최대 100만 원까지 이것이 부과된다고 하는군요. 근데 이렇게 집비둘기에 먹이 주기를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서 뭐 개체수 급증을 막기 위해서 찬성한다는 의견과 또 동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하는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자, 어쨌든 방금 말씀드린 이것은 세 글자 단어고요. 사전을 찾아보면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비용. 이렇게 풀이된 세 글자 단어입니다. 오늘 퀴즈 정답이 되겠어요. 초성 힌트 드리면 기역, 티읕, 리을. 기역, 티읕, 리을입니다. 오늘은 정답과 함께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무는 것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아마 모르긴 해도 찬반이 아주 팽팽하게 맞을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의견을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 있는 휴대전화 유료 문자 샵 9730번 또는 무료인 KBS 콩 게시판 이용해서 정답과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되겠고요.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 오늘도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이 시각 교통정보부터 전해 듣고 가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갑니다. 유하영 리포터 전해 주십시오.
1: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은 오후 내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빗길은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감속으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서울 시내 도로는 강변북로 일산 방향 청담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고요. 반대 구리 쪽으론 한남대교 4차로에서 공사하면서 가양대교부터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면 영동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있는데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 잠원나들목 부근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반대 서울 방향으론 기흥에서 수원까지 막히고요. 서울 도심에선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론 남동 부근에서 속도를 줄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고요.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

0: 해서 이 시각 주요 뉴스 듣겠습니다.
1: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원달러 환율이 1,530원을 넘겨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과도한 쏠림에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의 12.5%의 추가 관세를 예고한 데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과의 화상 면담에서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가 지난해 합의한 15%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에라도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하원은 의회의 승인 없이 치러지고 있는 이란 전쟁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6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지난주와 같은 수준인 0.25%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전셋값 상승률은 0.29%로 0.03%포인트 확대됐다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이었습니다.
2: 부산, 창원, 대구, 광주, 전주, 대전, 청주, 춘천, 제주, 울산, 진주, 안동, 포항, 목포, 순천, 충주, 강릉, 원주.
3: KBS 1라디오, 라디오 전국 1주.
4: 네,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는 오늘의 퀴즈 함께 풀어보고 있습니다. 도심 속 집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걸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동물단체들은요, 먹이를 주지 않는다고 해서 개체수가 줄지 않고 오히려 집비둘기가 음식물 쓰레기통을 뒤지는 등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다면서 불임 먹이 등으로 개체수를 줄여나가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또 찬성하는 입장은 집비둘기가 밀집한 곳에는 털날림과 분변으로 인한 시설물 오염 등의 문제가 있어서 먹이주기를 금지해야 한다고 아주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앞서 이제 서울시가 먹이주기 금지구역 38곳에서 이를 어길 경우에 오늘 정답인 이것을 물기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드렸는데요. 약간 조심들 하셔야겠습니다.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하여 부과하는 비용 이런 뜻을 지닌 세 글자 단어 무엇일까요? 하는 문제였는데요. 관련해서 보내주신 문자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끝번호 3421님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분들에게 하지 말라고 해도 잘 안 듣더라고요 하셨어요. 그분들은 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겠죠. 이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130님도 비둘기 개체 수를 줄이는 건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그걸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줄일 것인가. 개체 수 줄인 것 자체는 찬성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또 궁금합니다. 2702님. 비둘기 분변 등은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바이러스 전파 외의 위험도 있어서 먹이주기 반대합니다라고 하셨어요. 상당히 좀 지저분하기도 하고 굉장히 불쾌하긴 한 거죠. 이건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요? 손서연님은 비둘기라면 어릴 때 부산의 옛 용두산 공원에 물이 지어 다니던 비둘기가 생각나신다고 하셨어요. 5484님은 길거리도 이 비둘기 분변의 털 때문에 너무 지저분해요. 한 달 전에 저희 집 베란다에 돈 들여서 비둘기들이 오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이제 뭐 개체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이제 둥지를 틀고 하는 경우가 있죠. 집에까지 이렇게 날아오는군요. 0001님 한 분 더 보죠. 배고픈 생명에게 먹이 주는 것에 이것을 물리다니 그것도 너무 액수가 크네요 하셨습니다. 처음에 20만 원. 다시 걸리면 5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라고 했으니까 좀 액수가 크다는 느낌은 분명히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다양한 의견들 주고 계신데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의견들 콩 게시판 그리고 문자창 열어놓고 받아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지역 소식 전해 듣죠. 오늘 먼저 가볼 곳은 창원입니다. 오늘은 강가연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5: 네, 안녕하세요. 창원입니다.
4: 네, 창원 날씨 어떤가요?
5: 네, 현재 창원은 구름 많은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가 집중되는 곳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0: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낮 기온은 창원 26도, 양산 25도, 거제 21도로 평년과 비슷하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상으로는 조금 더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1: 예, 그렇군요. 강가연 리포터 오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0: 네, 저는 금관가야의 숨결이 살아있는 역사의 도시 김해에 다녀왔습니다. 가야 문화의 중심지였던 김해. 지금은 국제공항과 산업단지를 품은 경남의 대표 산업도시로 성장했는데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면서 경남에서 외국인 주민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되었습니다.
1: 네.
0: 특히 동성동에 위치한 동상시장은 이런 김해의 다문화적인 풍경을 가장 생생하게 보여주는 곳인데요. 그래서인지 이곳을 두고 경남의 이태원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 네, 동상시장이 경남의 이태원으로 불린다는 사실은 오늘 또 처음 알게 되는데 그 외국인 주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만든 시장인가요?
0: 아닙니다. 동상시장은 1945년부터 김해 시민들의 삶을 지켜온 오래된 전통시장인데요.
1: 네.
0: 예전에는 제수용품과 손칼국수 골목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그러다가 김해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고향의 식재료를 찾으러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고 점차 시장 안에는 해외 식재료 마트와 현지 음식점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지금의 다문화 시장으로 변화하게 된 건데요.
1: 네.
0: 지금은 외국인 주민뿐만 아니라 해외여행에서 맛봤던 음식을 다시 맛보려는 한국인들까지 찾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1: 그렇군요. 오, 전통시장과 또 여러 나라 문화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니 이 분위기가 어떨지 더 궁금해지는데 실제 그 동상시장 풍경은 어떤지 좀 더 소개해 주시죠.
0: 네, 하나의 큰 시장 안에 전통시장과 다문화거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었는데요. 특히 다문화거리 초입에 들어서면 해외시장이 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1: 네.
0: 한쪽에서는 베트남 전통 모자를 쓴 상인분이 파파야와 두리안을 산처럼 쌓아놓고 판매하고 계셨고요.
1: 네.
0: 그 바로 옆에는 스리랑카 음식점, 또 맞은편에는 우즈베키스탄의 전통빵인 리표시카를 사려는 사람들의 줄도 볼 수 있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외국인 전용 휴대폰 매장과 미용실까지 이어져 있었는데요. 정말 몇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나라가 바뀌는 듯한 색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1: 네.
0: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2: 외국인 과일은 전부 다 우리 파고 있거든요. 아, 리지, 과바, 두리안, 망고 다 있어요.
3: 스리랑카하고 인도 음식점 우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면은 이제 자기 나라 고향 간 느낌으로 같은 나라 말로 주문할 수도 있고 완전히 이제 자기 나라에서만 먹어볼 수 있는 음식이나 재료들이나 우리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약간 고향 온 느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4: 한 13년, 14년 정도 핸드폰 판매되었어요.
5: 어디 가고 싶어도 인터넷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유심히 만들고 번호만 있고 인터넷만 있으면 어디 가고 싶은데도 검색하면서 갈 수도 있고 그게 도움이 많이 됐고.
6: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13살 학생입니다. 외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오면 통역해주고 한국 사람들 오면 다 다양한 음식을 소개해주고 그런. 이거는 만두고요. 안에 고기 있고 소고기, 닭고기, 그다음에.
1: 예, 외국인들에게는 글쎄요 고향을 떠올릴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공간이 되겠어요.
0: 네.
1: 근데 듣다 보니까 이게 다 외국인들이신 거죠? 외국인 상인분들이 아주 한국말을 정말 자연스럽게 잘하시네요. 곳곳에서 뭐 경상도 사투리도 좀 들리는 것 같아서 더 정겹게 느껴지는데 그럼 다들 이렇게 한국어로 소통합니까?
0: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외국인 상인분들은 간단하게라도 한국어로 손님 응대를 하고 계셨는데요.
1: 네.
0: 손님들과 농담을 주고받거나 능숙하게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도 많아서 오히려 정겨운 시장 분위기가 더 느껴졌습니다.
1: 네.
0: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상인분들의 자녀들이었는데요. 이곳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부모님 가게에서 통역을 도와주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1: 아까 그 마지막에
0: 맞습니다.
1: 친구도 그렇죠. 예.
0: 동상시장 일대에 다문화 가정이 꾸준히 자리 잡으면서 주변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100명 가운데 90명 정도가 다문화 배경을 가진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1: 그렇군요. 이 시장 골목뿐만 아니라 이 일대 전체에서 아주 여러 문화와 언어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근데 뭐 상인 여러분도 처음에는 그 다양한 국적의 손님들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졌을 것 같아요.
0: 아, 네, 맞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언어도 생활문화도 다르다 보니 초반에는 조심스럽고 낯설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1: 네.
0: 하지만 조금씩 이해하고 포용하면서 오히려 이제는 시장 식구 같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1: 네.
0: 동상시장 상인분들의 목소리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7: 지금 해물하고 애들 좋아하는 민물고기 팔고 있어요. 한국어로 소통이 돼요. 여기 오기 전에는 야채 냄새 이런 게 엄청 안 좋았거든요. 한 4년 하다 보니까 그런 냄새도 적응돼가지고 좋아요. 애들도 착하고 얘기하면 재밌어요.
8: 처음에는 약간 거부감, 이질감 이런 것들이 좀 많았고,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한 명 쓰면서 제가 참 나쁜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집안 사정도 알게 되고 어떻게 왔는지도 알게 되고, 아, 저 용기와 저런 게 오히려 더 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아닐까? 이 생각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9: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들어오면서 좀 시장이 활성화가 됐지요. 뭐 한국 사람은 지금 전부 다 인터넷 홈쇼핑 아니면 핸드폰 안에서 다 시키잖아요. 근데 외국 아들은 지금 눈으로 보고 나와서 쇼핑을 해가니까 아무래도 우리는 좀 소비가 되니까 좋죠. 외국 아들이 우리나라 옛날에 한 80년대 그 수준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예, 서민적이고 시장 온 애들은 착해요 전부 다.
1: 네, 어쨌든 이렇게 서로를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까지는 뭐 개인뿐만 아니라 시장 안에서도 다양한 노력들이 이어졌을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0: 네, 지금의 동상시장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상인회와 주민들의 역할도 컸다고 하는데요. 단순히 장사를 하는 공간을 넘어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었습니다.
1: 역시 그렇군요.
0: 네, 자세한 이야기는 김철희 상인회장님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10: 우리 시장은 이국의 다양한 문화가 사이좋게 공존하는 다문화 시장입니다. 처음에는 갈등이 좀 있었죠. 있었는데 외국인들 데리고 다른 시장에 벤치마킹도 가고 또 외국인들하고 요 주위에 다문화 가정이 많거든요. 다문화 가정에 있는 가장들 엄마나 아빠를 데리고 요 강장에서 체육대회도 하고 또 외국인 요리 경영대회도 하고 그래 합니다. 이제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인 마음을 이해를 하고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해를 좀 하고 그러는 바람에 사이좋게 공존하는 다문화 시장으로 됐습니다. 우리 동산시장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이국의 다양한 문화가 사이좋게 공존하는 그런 다문화 시장이기 때문에 혹시나 외국 음식을 찾으시면은 우리 동산시장으로 와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0: 네, 예로부터 칼국수 골목으로 이름났던 동상시장. 칼국수 한 그릇 위에 다양한 고명들의 저마다의 맛을 더해서 깊은 풍미를 만들어내듯이 이곳 역시 여러 문화와 사람들이 어우러져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1: 네.
0: 동상시장처럼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며 함께 살아가는 공간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예, 사실 뭐 어느 지역을 가보면 사람 냄새 무신나는 시장을 자주 찾는 분들 많으실 텐데 동상시장 아주 색다른 곳일 것 같아요. 창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강가연 리포터였고요. 이번엔 충주로 건너갑니다. 유다정 리포터 안녕하세요.
11: 네, 안녕하세요. 충주입니다.
1: 충주는 오늘 날씨 어떤가요?
11: 네, 충주 현재 기온 30.5도로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자외선 지수도 높은 단계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출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고 양산을 챙기시는 등 자외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1: 네. 날씨가 더워지면서 시원한 공연장 찾으신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오페라 이야기를 준비하셨네요.
11: 네, 혹시 이규봉 아나운서는 오페라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1: 오페라요? 일단 좀 규모가 웅장하잖아요. 공연장부터 좀 크고 그리고 네.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국 작품들도 많은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왠지 살짝 좀 어렵다 이런 느낌도 있어요.
11: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느끼실 텐데요.
1: 네.
11: 오페라라고 하면 조금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곤 합니다.
1: 네.
11: 그런데 충북에서는 충주를 중심으로 지역의 이야기를 오페라로 풀어내는 특별한 무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CL 오페라단 이야기인데요. CL 오페라단은 우리 이웃의 삶을 담은 한국 창작 오페라를 꾸준히 만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야기 만나보기에 앞서서 어떤 오페라 무대들을 올리고 있는지 살짝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1: 네.
11: 공연을 앞두고 연습이 한창인 현장으로 가보시죠.

0: 예, 뭐 연습인데도 아주 웅장한 오페라의 선율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공연의 연습 현장이었나요?
1: 네, 은행나무 연가 이야기인데

0: 팔도 유람 여정에서 영감을 받아서 괴산의 풍경과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무대 위에 풀어낸 작품입니다.
1: 예, 그러니까 지역의 이야기에서 출발한 한국 창작 오페라를 꾸준히 무대에 올리고 있는 거군요.
0: 네.
1: 네, 또 어떤 공연을 준비하고 있나요?
0: 네, 앞으로 선보일 작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공연은 창작 오페라 레스큐인데요. 레스큐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를 모티브로 한 작품입니다. 지역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있는 아픔과 희생,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연대와 위로의 메시지를 오페라로 풀어낸 작품인데요. 이렇게 CL 오페라단은 지역의 역사와 기억을 오페라에 담아내면서 관객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또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충북 지역에서 오페라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하고 있는데요.
1: 네.
0: 무대에 오르는 단원들 역시 지역에서 예술로 관객과 만나고 있다는 데 큰 의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2: 바리톤 장철준입니다. 시엘 오페라단은 창작 작품을 위주로 많이 작품을 만드시는데요.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다들 힘을 모아서 작품을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함께 봐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함께 성원해주시는 것이 작품의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 많이 와주셔서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고요.
3: 소프라노 박다정입니다. 충북 지역에서 공연을 할 때마다 관객석에서 느껴지는 편안함과 따뜻함 때문에 항상 공연을 하면서 기운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4: 테너 윤서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CL 오페라단에서 처음으로 함께 이렇게 작품을 하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 너무 즐거웠고 이 가족 같은 분위기가 꼭 함께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어린이 오페라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너무 재밌을 것 같으니까 꼭 보러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단원들이 우리 고장에 대한 자부심을 담아 오페라를 만들고 있고요. 또 이제 한국 창작 오페라라 더 뜻깊은 것 같은데 오페라가 낯선 분들도 좀 편하게 감상할 수 있다면서요?
0: 네, CL 오페라단은 충주시 최초의 지역 예술단이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지역 대표 예술단체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무료 공연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무대를 준비하면서 오페라를 어렵고 낯선 장르가 아니라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공연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 네, 충북 지역 주민들이 오페라와 더 친숙해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하반기에는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즐기는 어린이 오페라도 올려질 예정이라고요?
0: 맞습니다. 이름부터 어린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요. 충주에서 어린이 오페라 애플방구 수달아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오페라로 준비되고 있는데요. 이 무대를 통해 어린이들이 예술 속에서 마음껏 꿈꾸고 뛰어놀 수 있는 시간이 만들어지길 바라봅니다. 끝으로 CL 오페라단 김순화 단장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5: 공연을 올리면서 가장 크게 느끼고 의미를 갖는 것은 예술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연결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공연을 보며 아버지를 떠올리고 또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또 누군가는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그 순간들이 있기에 저희는 오늘도 무대를 만들고 또 다시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위해 노래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마 저희들이 가장 크게 부여하는 의미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12월에는 충청북도 중원교육문화원 초청기획공연으로 한국오페라 중원고구려비의 연가가 학생들과 만나게 됩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저희 공연을 접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감동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김순화 단장은 좋은 공연이 있어도 무대를 올릴 공간이 부족한 현실 속에서 지역 예술가들이 안정적으로 창작하고 시민들이 더 가까이에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는데요. 저도 CL 오페라단을 만나면서 더 많은 작품이 시민들과 만나고 아이들이 그 무대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며 지역의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라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길 기대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충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네, 충주 소식도 잘 들었습니다. 유다정 리포터였습니다.
6: 라디오 전국일주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0: 네,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주 전남 지역으로 갑니다. 뉴스원 광주 전남 취재본부 박영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6.3 지방선거가 이제 모두 마무리되고 선거 결과에 대한 분석이 한창인데요. 호남 지역 표심은 어땠는지 또 광주 전남 지역의 전체적인 뭐 선거 결과에 대해서 총평을 좀 해주신다면요.
1: 예. 이 최종 투표율 광주 54.3%, 전남 이제 65.7%였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이제 광주 전남의 민심은 한마디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의 힘 싣기, 이렇게 이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 대다수 선거구에서 이제 개표 초반부터 민주당 후보들이 압도적인 리드를 지켜갔는데요. 이른바 이 출범 초기인 이재명 정부가 국정 동력을 이 확실하게 뒷받침받고 또 그동안 정체되었던 다양한 개혁 과제들을 좀 강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전폭적이고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 결과로 분석이 됩니다.
0: 네.
1: 일단 지역민들은 이제 현 정부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자. 호남 유권자들 어떤 전 전략적이고 좀 결집된 의지가 이번에 이제 투표함에 그대로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0: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민주당이 아주 거센 돌풍을 일으키며 압승을 거두었는데요.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죠. 바로 이른바 민주당의 안마당에서 선전한 이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입니다. 뭐 일단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일단은 이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이제 민주당의 대안정당, 이걸 표방을 했습니다. 예, 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 이번 선거 결과가 좀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0: 네.
1: 예, 사실 호남은 이제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의 어떤 그 절대적인 텃밭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신생정당의 어떤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가 참 어려운데 이번에 이제 치열한 경쟁을 뚫고서 이제 두 곳의 기초단체장을 이제 조국혁신당이 배출했습니다. 이 단순히 이제 득표율을 올린 수준을 넘어서서 어떤 그 직접 행정을 책임지는 자치단체장을 만들어냈다는 좀 의미가 있는데요.
0: 네.
1: 하지만 이제 반대로 이제 조국 대표가 자신의 국회의원 선거에 올인하면서 이 호남 외연 확대라는 어떤 절호의 기회를 조국 혁신당이 놓쳤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혁신당은 이제 광주 전남에서 기초단체장 두 곳, 그리고 이제 광역 의원 비례대표로 두 석, 그리고 지역구 기초의원 6석, 그리고 기초비례 8석 등을 확보를 했지만 지역구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단 한 명도 배출을 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아 있습니다.
0: 예. 반면에 이제 진보당은 나름 성공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요?
1: 그렇습니다. 이 7월 이 전남 광주 광역시의회가 출범을 하는데 민주당에 이어서 원내 제2당으로 진출하게 됐습니다. 예, 진보당은 이제 광역의원 선거에서 5석을 확보를 했고요. 이제 지역구 기초 의원도 무려 이제 22석을 확보했습니다. 이 조국혁신당 비교해서 이제 비록 기초 단체장을 배출하지는 못했지만은 민주당에서 말씀드렸듯이 광역의 원내 2당으로 올라섰고 이제 3당이 되는 조국혁신당과 좀 연대를 하면서 향후 어떤 그 원내 교섭단체 구성도 노려볼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0: 네.
1: 이 진보당 계열이 이 광주 광역의원에 당선된 것은 지난 이제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처음인 일입니다.
0: 그렇군요.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아주 역사적인 실험도 있었죠. 바로 전국 최초의 행정통합으로 치러진 선거였는데 첫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이라는 기념비적인 이런 자리는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후보가 결국 차지했네요.
1: 그렇습니다. 이 별다른 이변 없이 이제 초대 특별시장의 영예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민영배 후보 돌아갔고요.
0: 네.
1: 민영배 당선인 최종 개표 결과 무려 이제 79.01%라는 전국 최고의 압도적인 지지를 좀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광주와 전남이 하나로 묶이는 이제 거대한 행정 통합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어떤 그 행정적 혼선이나 좀 갈등을 최소화하고 좀 강력한 리더십으로 일단 이 거대한 메가시티를 좀 안정적으로 이끌어달라, 이런 유권자들의 좀 강력한 염원이 담긴 결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 호남권 전체를 아우르는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통합 광역 단체장인 만큼 앞으로 이제 민영배 당선인이 펼칠 어떤 그 메가시티 행보에 좀 전국적인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0: 예. 그리고 뭐 광역단체장 못지않게 또 교육행정의 수장을 뽑는 교육감 선거도 아주 중요했잖아요. 그 시장 선거와 함께 치러진 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 결과도 좀 짚어주시죠.
1: 예, 예. 일단 교육감 선거는 좀 그 거대한 행정토론 대격변 속에서 좀 안정과 또 연속성 여기에 좀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좀 큰 이변이 없이 김대중 이제 현 전남 교육감이 이제 초대 통합특별시 교육감으로 당선이 됐는데요. 예, 아무래도 이제 광주와 전남의 교육 시스템을 하나로 합쳐지는 과정이 좀 복잡하고 정교한 작업이다 보니까 이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좀 새로운 인물보다는 그동안 이제 현직에서 안정적으로 교육 행정을 이끌어오고 또 검증된 전문성을 가진 김대중 당선인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이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광주 전남의 어떤 교육 개혁이라든가 또 통합 작업을 좀 혼선 없이 좀 안정적으로 마무리해 달라 이런 신임을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0: 네. 그리고 기초단체장 결과도 좀 살펴보죠. 먼저 광주 지역 5개 자치구 구청장 선거 결과는 어떤 특징이 좀 있었나요?
1: 뭐 이변이 없었다 이렇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0: 네.
1: 예. 5개 자치구 구청장 선거 결과를 들어보면 이제 어떤 그 구정의 연속성이 아주 좀 돋보였는데요. 무투표 지역이 두 곳이었습니다. 이곳을 포함해서 4명의 현직 구청장이 수성에 성공했고 나란히 어떤 재선 또 3선거지 올랐습니다. 이 검증된 현직 구청장들에게 어떤 지역 살림을 좀 계속 맡기겠다는 이런 유권자들의 심리적인 선택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광주 구청장 선거에서 가장 좀 뜻깊은 이정표는 바로 광주 역사상 처음으로 첫 여성 구청장이 배출됐다는 점입니다. 예, 그동안 광주 자치구 행정수장은 이제 말 그대로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는데 이 벽을 좀 시원하게 깨트린 주인공이 바로 신수장 북구청장 당선인입니다.
0: 예. 무투표 당선 얘기하셨는데 광주 전남에 무투표 당선이 참 많이 나왔죠?
1: 많았습니다. 네. 예. 김희강 광주 서구청장 그리고 이제 김병래 남구청장 말씀드렸듯이 두 구청장이 단독 출마해서 이제 무투표로 당선을 됐고요. 이들 두 사람을 포함해서 이번 지방선거 광주와 전남에서 무려 이제 80명이 무투표 당선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대다수는 이제 민주당 후보였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대항마가 없을 정도로 좀 그 해당 후보자들이 탄탄한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이라는 어떤 그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은 반대로 어쩌면 이게 민주당 일당 독주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전남 기초단체장 선거로 이제 시선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22개 시군이 있어서 늘 뭐 격전 지역이 많았던 곳인데 이번에 민주당이 그야말로 역대급 성적을 거뒀죠?
1: 그렇습니다. 그 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이 전남 기초자 단체장 선거 역시 민주당의 그 어떤 그 안방 복귀전이었습니다. 전체 이제 22곳 중에서 민주당이 이제 17곳을 싹쓸이했는데요.
0: 네.
1: 이 17곳이라는 수치가 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이제 그 주민들이 기초단체장을 직접 내 손으로 뽑기 시작한 게 이제 지난 4회 지방선거입니다. 20년 전입니다. 그때 이제 전남 지역에서 거둔 이제 민주당이 전남 지역에서 거둔 이제 가장 높은 당선이 점유율인데 이번 네. 선거가요. 그동안 이제 전남은 이제 무소속 돌풍이 좀 워낙 거세서 그 민주당 간판을 달고서도 좀 고전하는 지역이 매번 속출하고 있었는데
0: 그렇죠.
1: 이번에는 이제 그런 돌풍이 이제 대부분 좀 잠재우면서 말씀드렸듯이 17개 지역을 확보하면서 좀 역대급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0: 뭐 지방 제4회 지방선거 이후 최고 수치라고 하니까 이게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이걸 과거 지방선거 당시 전남 결과들과 좀 비교를 해보면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1: 예, 예, 예. 그러니까 말씀드린 사유가 이제 20년 전 지방선거인데 2006년입니다. 그러니까요.
0: 네.
1: 예, 당시 판세에서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여당이었던 열린 우리 당이 5곳을 차지했었고 민주당은 10곳 그리고 이제 무소속 후보가 이제 7곳이 당선되는 이런 형태였었고요. 뭐 그 다음 이제 4년 뒤 5회 지방선거 때도 민주당은 이제 15곳을 차지하는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소속도 그때는 이제 7곳이었었고요.
0: 네.
1: 이런 이제 과거 기록 들과 비교해 봤을 때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거둔 17곳 승리는 이 전남 지역 전역에서 어떤 그 무소속 바람 좀 완전히 좀 차단하고 민주당이 어떤 지역의 장악력과 또 이제 결집력을 좀 최고조로 회복했다 이런 것도 회복했다는 걸 보여주는 좀 확실한 지표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아니 그러면 민주당이 놓친 나머지 5곳 중에서 그 앞서 전남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고 한 조국혁 신당의 당선 지역 2곳은 어디입니까?
1: 조국혁신당이 이제 바로 이제 신한 군수와 장흥 군수를 차지했고요.
0: 예.
1: 예. 좀 이 두 선거 이제 그 조국혁신 후보들 민주당 후보들과 좀 말 그대로 이제 피말리는 초박빙 접전을 벌인 끝에 이제 최종 당선 이 당선직을 거머쥐었는데요.
0: 네.
1: 이 조국혁신당이 이제 전남 22개 시군 전체를 좀 뒤흔들지는 못했지만은 어쩌면 그 요충지 두 곳을 확보했다는 점에 상당히 파괴력을 보여줬고요. 이제 나머지 세 곳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광양시장, 강진군수, 완도군수 있는데요. 이들 가운데서 이제 광양시장과 완도군수 선거는 이제 한 개표가 한 98%가 넘었을 때까지도 좀 당선을 좀 확정하지 못하는 초접전 양상을 보이기도 했고요. 이번에 이제 광양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다섯 번 연속 무소속이 당선되었던 그 기록을 쓰기도 했습니다.
0: 예. 뭐 그런가 하면 또 선거사에 오래오래 남을 아주 진기록과 또 이색 당선인들도 쏟아져 나왔죠.
1: 네. 예. 신민호 전남 도의원이 있는데요. 이번에 3회 연속 광역의원 무투표 당선이라는 말 그대로 이제 전무후무한 대기록을 세웠고요.
0: 네.
1: 또 이제 유민호 진보당 이제 광주 전남 광주 통합 특별시장 당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14년 동안 무려 이제 7번 도전을 했다가 이제 막 6전 7기 끝에 이제 당선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0: 네.
1: 예, 지난 뭐 201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국회의원 선거 4번, 광주시장 선거 2번 이렇게 출마했는데 모두 낙선했었고 이번에 이제 제도가 좀 바뀌면서 이제 중대선거구가 도입되면서 이제 당선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그 전남 영암에서는 이제 기초의원이 구선 지방의원이 탄생하기도 했습니다.
0: 구선의원이요? 아,
1: 네네,
0: 대단합니다.
1: 그렇습니다.
0: 그 외 또 가장 이목이 집중된 당선자를 좀 꼽아본다면요?
1: 이 전국적으로 좀 잘 알려졌던 그 일종의 국회의원 시절에 상당히 거물급 정치인이었던 손혜연 후보인데요. 이 손혜연 후보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이 아닌 가장 그 기초의회 그러니까 목포 시의원 선거에 출마를 해서 당당히 당선이 됐습니다.
0: 네.
1: 이 보통 이제 국회의원을 지낸 중직급 인사들 같은 경우는 광역단체장 이 정도 도전하기 마련인데 이 중앙무대 화려한 그 어떤 커리어를 내려놓고 가장 낮은 곳에서 주민들과 밀착해서 진짜 풀풀이 정치를 실천하겠다 이런 나선 게 이제 손혜연 후보였습니다.
0: 네.
1: 이런 인사가 이제 목포 시의회에 입성한 만큼 앞으로 이제 목포 시의회는 물론 이제 호남 지역 기초의회 전반에 어떤 것 어떤 그 신선한 파장을 몰고 올지 지금 이제 전국적인 관심과 기대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0: 예, 그렇군요. 아주 여러모로 화제를 낳았던 이번 6.3 지방선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조목조목 잘 짚어봤네요.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지역시사 포커스 팔도 기자가 간다. 뉴스원 광주 전남 취재본부 박영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1부 마무리하기 전에 문자 몇 개 좀 보면요. 5484님은 길거리도 비둘기 분변의 털 때문에 너무 지저분해요. 이런 얘기를 해 주셨고 0001번 쓰시는 분은 배고픈 생명에게 먹이 주는 것에 이것을 물린다는 거는 안 된다라는 의견을 또 주셨어요. 3010님 비둘기뿐만 아니라 새들의 분변 때문에 제 차가 새들의 화장실이 된 지 오래라고 또 그리고 길고양이는 제 텃밭에서 이를 보고 흙을 뒤집어 놓고 새석과 모종을 해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마 반대하는 의견을 주신 것 같은데요. 하여간 의견을 주시면 또 2부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부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잠시 후 3시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강한 소나기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강북과 도봉, 성북구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이 있습니다. 경기 연천과 평택에도 시간당 10mm가 넘는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해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 부와 경북 북부 내륙, 북동 산지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에 최대 80mm 이상이 되겠고요. 경북 북부 내륙에 최대 6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가득하고 소나기도 내리면서 어제보다는 낮 더위가 덜 하겠는데요. 다만 습도가 높아서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1, 2도 정도 더 높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대구 29도, 춘천과 광주 28도, 대전 30도로

0: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과 호남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이 시각 라디오정보센터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16곳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개표 막판 대역전극으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오 후보는 개표 내내 민주당 정원호 후보에게 밀리다 뒷심을 발휘하며 승리했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부산 북구갑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경기 평택을에선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각각 승리를 거뒀습니다. 모두 14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9곳, 국민의힘은 4곳, 무소속이 1곳에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던 서울 송파구 투표소에서는 지금까지 투표함 반출을 둘러싸고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성향 후보가 11곳, 보수 성향 후보는 5곳에서 각각 당선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1: 네, 라디오 전국의 주의부 시작합니다. 앞서 전해드렸던 것처럼 도심의 집비둘기가 늘어나면서 분변과 악취, 그리고 뭐 시설물 오염은 물론 털날림 등의 문제 때문에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집비둘기의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가 6월부터 먹이주기를 금지한 곳 38곳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고요. 또 오늘 정답인 이것을 부과한다고 했죠. 그런데 집비둘기가 언제부터 이렇게 도심 속 말썽꾸러기가 됐을까요? 지난 시간을 좀 돌아보면 평화의 상징이었던 집비둘기는 수입하거나 사육해서 각종 행사에서 방사되곤 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1986년 아시안게임 그리고 88년 서울올림픽 개막식 당시에 각각 3,000마리의 비둘기가 날아올랐고요. 1985년부터 2000년까지 비둘기 방사 행사가 90여 차례 있었다고 해요. 뭐 이 때문에 개체 수가 급증하게 됐다는데요. 지금은 이 집비둘기의 증식을 막기 위해서 먹이를 주면 이것까지 물게 됐네요. 참 많이 개체 수가 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벌금과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 부과하는 비용이란 뜻을 지닌 이 세 글자 단어 무엇일까요? 오늘 문제였는데요. 보내주신 문자는 잠시 후에 소개해드릴 거고요. 오늘 2부 역시 지역의 뉴스부터 먼저 전해드릴 겁니다. 지역 뉴스 브리핑 이어질 거고요. 이어서 마지막 코너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 안내하는 역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내주신 문자 좀 보겠습니다. 9370님,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는 건 주민 불편은 물론이고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압니다. 스스로 먹이를 구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도시의 쓰레기를 먹이로 오인해서 먹게 되면 이 역시 비둘기를 해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불쌍하다는 생각에 먹이를 주게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고요. 나름 뭐 근거가 있는 얘기를 해 주신 것도 같고요. 1377님. 비둘기에게 먹이 주는 걸 금하고 이것을 무는 것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판단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또 의견 주셨습니다. 팽팽하죠. 9042님. 평화의 상징이었던 비둘기가 어쩌다가 이렇게 애물단지가 됐을까 참 안타깝습니다. 라는 의견도 주셨고요. 2507님, 비둘기뿐만 아니라 길거리 고양이도 밥을 안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양이 새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밥그릇이며 남은 사료가 바람에 날려서 지저분해지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뭔가 이걸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고민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서 그 먹이를 통해서 불임 치료를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의견들도 있었는데요. 3893님, 비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피해가 많지만 그래도 먹이 준다고 이것을 너무 많이 물리네요.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그 액수에 대한 불만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처음 적발되면 20만 원, 두 번째는 50만 원, 세 번째 이상부터는 100만 원까지도 물린다고 하니까 이게 상당히 액수가 큰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1788님 한 분만 좀 더 볼까요? 비둘기 분변이 자동차와 머리에 떨어지면 잘 지워지지도 않아요. 이야, 머리에 맞는 분들도 실제로 계시군요. 비둘기가 유해 야생동물이 된 이상 단속부터 잘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것 한번 내게 되면 절대로 먹이 못 줄 겁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 하여간 참 많은 의견들, 다양한 생각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이제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전화 연결해서 지역뉴스 브리핑 전해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경찰이 어제 끝난 지방선거 선거사범 4천여 명을 단속하고 이 중에 260여 명을 검찰에 송치했네요.
2: 예, 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번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2월 3일부터 선거 범죄를 단속한 결과 총 2,549건, 4,191명을 적발했고요. 이 가운데 265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3,39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현재 진행 중입니다.
1: 네.
2: 이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 선전이 32.5%인 1,365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금품 수수 1,010명, 이 현수막이나 이 벽보 훼손 311명, 사전선거운동 270명, 선거폭력 210명 등이었습니다. 이 경찰은 오늘부터 10월 2일까지 4개월간 모든 선거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고 당선 답례나 이 대가성 이권 제공 등 선거 이후에 벌어지는 이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1: 네.
2: 이 한편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하고도 선거일에 중복투표를 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는데요. 이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사전선거일에 투표를 마치고도 본 선거일인 어제 다시 이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 예, 이런 사람도 있었군요. 아, 그리고 폭발 사고 일어났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내일까지 그 생산 라인을 전면 중단하고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고요?
2: 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에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공장은 물론 충북 보은과 전남 여수 그리고 경남 창원 1에서 3 사업장과 대전 판교 아산 연구개발 캠퍼스 등 전국 9개 사업장의 작업을 내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모든 사업장에서는 화재 폭발, 이 중대재해 위험 요소, 불안전 상태 시설, 이 위험성 평가, 사고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인데요. 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대전 사업장 사고와 같은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조업 중단으로 인한 일부 생산 차질보다 안전한 사업장 환경 확보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 네.
2: 이 특히 화학유를 취급하는 대전 보은 여수 사업장은 전 공정을 포함해 공실별 보호구, 접지, 온습도 상태, 치공구 관리 현황, 안전장비 노후화 등을 점검하고 저장소 및 폐화약 관리 상태도 이번에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서 추진체 생산과 취급과 관련한 공정에 대해서는 무인 자동화 방침을 정하고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최근 5년 동안 이 페달 오조작 사망자 수가 3배 이상 급증한 걸로 조사됐는데 60세 이상 운전자가 전체 사망사고의 80% 가까이를 차지했다죠?
2: 예,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지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페달 오조작 의심사고 567건을 분석한 결과 2021년 66건이던 사고는 2025년 153건으로 약 2.3배로 늘었습니다. 이 같은 기간 사망자 수는 15명에서 51명으로 3.4배로

0: 증가했고요. 이 사망 사고 건수도 12건에서 39건으로 확대됐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운전자가 낸 사고가 400건으로 전체의 70.5%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60세 미만이 낸 사고 136건보다 약 3배 높은 수준입니다.
1: 네.
0: 60세 이상 사망자가 낸 사고당 이 사상자 수도 2.8명으로 60세 미만 연령층이 낸 사고당 사망자 수 2.1명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사망 사고에서도 고령 운전자 비중이 눈에 띄었는데요. 5년간 60세 이상 운전자가 낸 페달 오조작 사망 사고 건수는 이 93건, 사망자는 132명으로 각각 전체의 78.2%, 82.5%를 차지했습니다. 이 사망자 유형별로 보면 고령자 운전 사고에서 보행자뿐만 아니라 운전자와 동승자까지 인명 피해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예, 그랬군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익명 제보 등으로 심각한 인권 침해 사례가 파악되면 즉시 이제 점검과 감독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특히 안산이나 인천 등 이주 노동자가 밀집한 지역엔 전담팀까지 운영하기로 했다고요.
0: 예, 고용노동부가 오늘 내놓은 이주 노동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보면 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인권침해 우려가 높고 이주 노동자가 밀집한 화성, 인천, 안산 등 전국 100여 곳에서 이 폭행, 괴롭힘에 특화한 기획 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주 노동자 권리 구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밀집 지역 14곳에 지방노동관서 내에 이주 노동자 전담팀을 신설했는데요. 이 안산, 경기, 인천 북부 등에 만들어진 이 전담팀은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사례를 감독하고 조사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이 그러면서 비전문 취업 비자라도 부당한 대우 등을 받았을 때는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네.
0: 이주 노동자가 모국어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도 다양화할 방침인데요. 노동포털의 재직자 익명 제보센터에 이주 노동자 인권침해 항목을 신설해서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지도 점검이나 감독 등과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오늘도 소식 잘 들었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네, 지역 뉴스 브리핑 내일 신문 박준규 기자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0: 기억해야 할 우리의 역사를 찾아 함께 떠납니다.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1: 네, 우리의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우리 고장 역사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광일 역사 여행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2: 네, 그 이번 주 토요일이 현충일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서울과 대전에 국립현충원을 방문하실 것 같은데요.
1: 네.
2: 이와 관련해서 국립서울현충원에 잠들어 계신 애국지사 묘역의 권기옥 선생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1: 네.
2: 더불어서 권기옥 선생은 대한민국 최초의 어떤 비행사라는 점에서 군인하고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대한민국 여군의 역사도 간단하게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권기옥 선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알아봤으면 합니다.
2: 네. 그 권기옥 선생은 1901년 평양에서 태어나셨는데요. 어려운 형편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1: 네.
2: 12살 나이에 가장이 돼서 은당 공장에 취직을 했고요. 다행히 이제 교회의 지원으로 소학교, 그다음에 숭의여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숭의여학교를 다니던 시절이 이제 3.1운동이 일어났었는데요.
1: 네.
2: 이때 그 여학교 비밀결사의 송죽회 일원이었던 권기옥 선생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3주간 구류처분을 받게 됩니다.
1: 네.
2: 보통 이제 이런 일을 겪게 되면 더 큰 독립운동가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1: 네.
2: 실제

0: 결국은 이제 진남포에서 작은 배를 타고 20일 만에 상해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1: 네.
0: 건기옥 선생은 이제 임시정부 요인들과 접촉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들, 예를 들어 노백린 장군이라든지 이동희 선생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1: 네.
0: 아마 이 두 분이 사실은 군 관련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이후에 이제 김규식 선생의 부인이었던 김순애 선생의 도움으로 영어, 중국어를 이제 배우게 되면서 1923년부터는 임시정부 안에 있었던 학교, 그러니까 인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1: 예. 그럼 언제 비행사는 된 건가요?
0: 네.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내력을 좀 찾아보니까 1917년 한국을 방문했던 미군 비행사의 고개 비행을 보고 나서 나 비행사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아마 그때 결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1: 네.
0: 그런데 마침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앞에 말씀드렸던 노백린 장군 같은 경우가 한국 공군을 창설하기 위해서 노력하셨던 분이거든요.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행사가 되겠다는 뜻을 전하게 됐고

0: 항공학교에 추천을 했는데 네. 마침 운이 좋게 운남 항공학교라는 곳에 입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1: 네.
0: 이 운남 항공학교는 한국인 학생이 이제 3명이 더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고요. 또 학교 측에서도 신경을 써준 덕분에 빠르게 조종수를 배울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1: 네.
0: 결국은 중국 국민정부의 비행사로 활동을 하면서 국민정부가 입수한 비행기가 늘어나면서 역시 이제 출전 기회, 그러니까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1: 아니 그럼 실제로 전투에도 참여했나요?
0: 거의 참여할 뻔했는데요. 1932년 일본이 이제 상해 사변, 상해를 이제 침략하는 과정 속에서 정찰 임무가 주어져서 몇 번 출격을 하기도 했고요.
1: 네.
0: 이 과정에서 폭탄을 싣고 나가기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이제 폭탄도
1: 그렇죠.
0: 떨어뜨릴 수 있었는데
1: 네.
0: 그런 기회는 없었다고 하고요.
1: 아하.
0: 그렇지만 이제 비행 시간이 계속 늘어나서 1936년까지 1300시간에 이르는 비행 시간을 채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1: 네.
0: 그런데 당시 한국인들에 대해서 일본 밀정이라는 모함이 조금 이제 여러 곳에서 나타났는데
1: 네.
0: 권기옥 선생 부부가 일본 밀정이라는 모함이 중국 정부 쪽에 들어간 것 같아요.
1: 어허.
0: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결국 좀 의심을 받게 되니까
1: 네.
0: 더 이상 이제 비행을 할 수 없게 되고 8개월 동안 그 감옥에 갇혀 있게 되면서
1: 네.
0: 한동안 비행기를 탈 수 없게 됩니다.
1: 아니 나와서는 다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0: 한번 의심을 받게 되니까 이제
1: 아하.
0: 비행 업무 외에 이제 다른 업무를 맡게 되고요.
1: 예.
0: 그러면서 이제 권기옥 선생은 다른 꿈, 내가 이제 비행기는 못하지만 이 비행과 관련된 일을 했으니 나중에 독립군 안에 한국 정부 안에 공군을 만들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1: 안타깝네요.
0: 실제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나중에 광복군을 창설하는 과정 속에서 비행기는 미국으로부터 빌리고 비행사는 권기옥 선생처럼 중국군 내 한국인 비행사들로 채운다 이런 계획을 세우기도 했었습니다.
1: 네.
0: 그렇지만 1945년 8월 일제가 갑자기 항복하게 되면서 이러한 일들은 모두 계획에만 그치고 결국은 이제 귀국길에 오르게 됩니다.
1: 그렇군요. 광복 후에도 권기옥 선생이 또 많은 활동을 하신 걸로 아는데요.
0: 그렇습니다. 일단 공군 창설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도 하셨고요. 한중 우호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1: 네.
0: 그런데 1988년 세상을 떠난 권기옥 선생이 평소 조금 듣기 싫어했다는 말이 있는데요.
1: 네.
0: 최초의 여성 비행사.
1: 이거 왜 싫어하셨죠?
0: 이 말이 사실이긴 한데
1: 네.
0: 사실은 본인은 최초의 여성 비행사가 아니라
1: 네.
0: 자신은 공군으로서 독립운동가로서 일본과 싸웠다는 것이 더 중요했다라는
1: 네.
0: 것들을 좀 드러내고 싶어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1: 네.
0: 그런 면에서 군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던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뭐 끝까지 이제 항일 독립투쟁가로서의 어떤 정체성 이걸 지키려고 노력하셨던 거네요. 이런 모습이 글쎄 뭐 당시 여성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또 미쳤을 것도 같은데요.
0: 그렇습니다. 광복 직후에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군대에서는 여군이 평선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이 이제 기습 남침을 하게 되면서 여군들은 어떤 면에서는 권기옥 선생의 모습을 좀 참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1: 네.
0: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전쟁 초기에는 단 한 명의 군인도 절실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성들의 전쟁 참여가 가능해집니다. 이러한 여성들의 첫 번째 움직임은 해병대에서 나왔는데
1: 네.
0: 1950년 8월에 제주도에서 모병한 해병대 4기 1300명 중에 126명이 여성이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물론 뜻이 있다고 모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진해에서 진행된 훈련 과정에서 120명 가운데 72명만 군번을 달고 54명은 이제 귀가를 해야 했다고 하지만
1: 네.
0: 여성들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첫 번째 계기가 여기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1: 나름 의미가 있네요. 그럼 본격적으로 그 여군이 창설된 시기는 언제로 보고 있습니까?
0: 아마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서 1950년 9월 6일 임시 수도 부산에서 육군 안에 여성 의용군이 출범을 하게 됩니다.
1: 네.
0: 당시 이제 500명을 모집했는데 수천 명이 지원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가운데 491명이 수료해서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1: 네.
0: 이때 여군들이 이제 활동했던 분야는 정훈, 그다음에 이제 공군, 통신 이런 영역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는데요. 가장 많았던 영역은 부상자를 돌보는 간호장교였다고 합니다.
1: 예.
0: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여군들이 양성되는 과정 속에서 6.25 전쟁 중에 한 2,500명 정도가 참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1: 네.
0: 그중에 1,300명이 간호장교로서 활동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 절반 이상이 간호장교.

0: 사람이었군요. 네. 하여간 뭐 당시에 그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 여군들의 열이 대단했던 것 같네요. 근데 아무래도 뭐 여군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처음 생겼던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처음이면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어려움도 좀 많았을 것 같은데.
1: 그러니까요. 예. 그때 이제 당시 기록을 보면은 여군에게 보급됐던 보급품이 미처 여성께 준비가 안 되니까 남성 것들이 그대로 왔다고 합니다.
0: 네.
1: 그래서 속옷, 군화 이런 것들이 모두 남성용 또는 미군용이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다 수선해서 맞춰서 입고 신어야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옷이 맞지 않아서 보기에 흉하기도 했었고 또 불편한 거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0: 그랬겠네요.
1: 이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0: 네.
1: 더불어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여성에 대한 선입견이 또 여군들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0: 네.
1: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전방 배치를 시키지 않았고 후방에서만 활동 하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는 전역한 여군들에게 좀 기가 센 사람 아니야? 라는 편견을 가지는 것들이 있어서
0: 예.
1: 그런 것들을 견뎌내는 것이 어려웠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어쨌든 뭐 쭉 얘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권교옥 선생처럼 정말 수많은 여성 독립운동가의 뒤를 이어 용기 있는 여성들이 나서서 우리의 어떤 여군 역사 이런 걸 만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이었지만 그분들 덕분에 사실 이제 70여 년이 지난 지금은 만 명이 넘는 여군이 대한민국 국군의 중요한 존재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0: 네.
1: 그런 점에서 6.25 전쟁의 영웅으로서 여군 역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역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0: 네.
1: 다만 대한민국 여군의 역사를 기리는 공간 또 여군 창설을 알려주는 기념비가 있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정말 그런 거는 좀 있어야겠네요.
1: 네.
0: 자, 오늘은 현충일 앞두고 항일 독립운동가이자 최초의 여성 비행사인 권기옥 선생과 여군 창설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광일 역사여행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오늘 퀴즈 정답 알려드립니다. 정답 과태료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의견 주셨는데 9698님은 제 생각엔 과태료를 물리는 것도 좋지만 자율에 맡기고 계속해서 캠페인을 좀 펼쳐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 주셨고요. 9654님은 집비둘기가 이렇게 늘어나는 건 도시에 천적이 없어서 더 그런 것 같다고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강호상님은 생명은 중요하지만 비둘기에게 먹이를 주지 말라고 했을 때 잘 따랐으면 과태료를 물리는 일까지 오지는 않았겠죠? 라는 또 의견을 주셨고요. 6821님 마지막으로 보면 저희 집 골목에는 캣맘이 아예 길냥이 집을 만들어놨는데요. 비둘기가 고양이 밥도 먹어요. 일부러 모이주기 금지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아주 다양한 의견으로 참여해 주셨는데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마할리아 잭슨이 부르는 We Shall Overcome 끝곡으로 함께 듣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저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규봉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담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종필 감독의 박하경 여행기와 함께합니다.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과의 로맨스, 즉 여행 로맨스의 대명사인 비포 선라이즈 시리즈 같은 분위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3화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부산으로 떠난 하경은 낯선 남자 창진을 만납니다. 각자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온 나홀로 여행객이지만 어쩐지 동선이 자꾸만 겹치게 되는 덕분이죠. 같은 밀면집에서 밀면을 먹은 두 사람은 보수동 책방 골목에서 다시 마주칩니다. 복천동 고분군 노천극장에서 영화 한 편을 같이 보기도 하고 남포동 건어물 도매시장을 걷기도 합니다. 하경이 자신만의 규칙을 깨고 처음으로 1박까지 감행한 이 로맨스는 어떻게 끝을 맺게 될까요? 두 사람은 우연을 인연으로 바꾸게 될까요? 참고로 3화에 붙은 제목은 메타멜로입니다. 우리가 여행에서 기대하는 건 무엇일까요? 새로운 추억과 경험을 더하기 위해서라는 답이 무난하겠습니다. 누군가는 뜻밖의 로맨스를 기대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하경의 여정은 여행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애꿎게 여행의 판타지를 부추기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짧은 여행은 하경의 지난한 일상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일생의 가치관을 뒤흔들만한 일도 일어나지 않죠. 무엇보다 하경이 여행지에서 겪은 일은 하경의 일상적 공간으로 깊숙하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만남과 사건은 여행지에서 끝. 하경이 마음에 쥐고 오는 건 이따금 떠올릴 수 있는 좋은 기억과 감정 정도입니다. 말하자면 이 시리즈는 겉멋을 전부 걷어낸 여행의 진짜 속성을 알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벗어나 조금은 다른 공기를 가르는 기분으로 진입해보는 시공간에서 멋쩍음과 두려움을 비집고 나오는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일. 그 자극을 위해서는 가끔은 약간의 씁쓸함이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 박하경 여행기가 말하는 여행의 본질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근데 야구장에서 홈런을 잘 치는 그 이대호는 아닙니다. 물론 저도 이대호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의 홈런을 잘 치도록 도와드리는 성공 코치 이대호입니다. 평일 오전 9시 5분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 예감 이대호입니다.
1: 스 일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바쁜 일상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꼭 알아야 할 국제사회 소식을 글로벌 배송으로 전합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11시 5분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에서 더 가까워진 국제사회를 만나보세요.
2: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통령 연설 비서관을 지낸 글쓰기 전문가 강원국 작가와 말씀 나눕니다. 글쓰기 강의에서 매번 받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요. 답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글은 일단 써야 한다는데요. 꾸준히 쓰다 보면 잘 쓰게 되고 글로써 말을 준비해두면 말까지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원국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강원국 작가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예전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에 진행할 때 그리워하는 그런 목소리도 많더라고요. 이게 좀 저랑 며칠 이렇게 방송하시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러지 않으세요?
1: 글쎄요. 요즘에도 강의를 가면 네. 그때 얘기해 주신 분이 간혹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 네. 라디오에서 잘 들었다고.
0: 네, 네.
1: 왜 안 하시냐고 지금은. 간혹 있고요. 아마 그때 무슨 이제 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뭐 했다고 그러면 다 제 주변 사람들일 겁니다.
0: 예, 겸손의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8년 동안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을 하셨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게 내가 지나고 보니까 난 이분들한테 이런 점을 배웠어. 이런 게 있다면은요?
1: 많은 거 배웠죠. 뭐 그중에 대표적인 거 첫 번째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 두 분 다 정말 성실하세요.
0: 네. 연설문도 마지막까지 굳이.
1: 이만하면 됐다가 없어요. 네. 끝까지. 끝까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해보는 거.
0: 아.
1: 그리고 그 결과를 승복하는 거.
0: 네, 네.
1: 뭐가 해서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뭐 안 되는 경우 많거든요.
0: 예.
1: 뭐 그 당시에 뭐 재보선도 많았고 늘 안 됐어요. 그럴 때 그걸 붙들고 연연하고 막 그러지 않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걸 딱 털어요.
0: 네.
1: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엄청 좋습니다.
0: 네.
1: 또 하나는 공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더니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 이제 뭐, 하나만 더 하자면 아직 제가 축내조차 못 내는데 굉장히 이타적입니다. 두 분 다. 그래서 정치를 하시는
0: 그렇겠죠.
1: 거고.
0: 그렇겠죠. 예.
1: 그게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서 보면 되게 강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국민과 뭐 이런 걸 생각하는 마음이
0: 네.
1: 저는 그런 마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게 되게 강합니다. 강하고 되게 공감력도 되게 높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참 배워야 되겠다 하는데 네. 그렇게 뭐 옆에서 지켜보는 걸로 배울 수 있으면은 뭐 다들 뭐 그러겠죠.
0: 저 세상을 바꾸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예. 근데 글은 쓰면 쓸수록 는다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아, 내 글 보고 이제 감탄하고 막 이런 것도 생기지 않나요? 솔직하게.
1: 아, 저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희한하게 글은 쓰면 쓸수록 더 어려워져요.
0: 근데 그 어린 시절에 내성적이고 어떤 강박 같은 증세도 겪었고 지금 생각하면 사실 상상이 안 가는 우리 작가님의 모습인데 이걸 사실 글을 쓰면서 이게 해결이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1: 예, 사실 그게 다 글쓰기를 통해서
0: 네.
1: 뭔가 이렇게 해소가 되고 치유가 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내 안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 되게 이제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들인데 그게 뭐 걱정일 수도 있고 후회일 수도 있고 불안일 수도 있고 뭐 우울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이 왜 그렇게 내가 느끼느냐 안에서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느냐 그럼 표현되지 않아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0: 아.
1: 그야말로 정말 소리 없는 아우성이죠. 그거를 글로 써주면 어찌 보면 내 마음의 어떤 탄원을 내가 들어주는 게 되고 내 아내 입장에서는 아 그래 글을 쓰는 거 보니까 내 심정을 얘가 지금 이제는 알고 있네. 알고 있는데다 대고 또 그거를 계속 아우성 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알고 있다 싶으면 이제 거기서 그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글을 써보면 되게 내 감정이 객관화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0: 네.
1: 아, 내가 이렇게나 이거 할 일인가 이게? 아, 그리고 이거는 이런 이유로 이랬던 거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0: 일 아닌가? 뭐 이렇게 그 객관적으로 보고 내 감정을 정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남이 느끼는 어떤 감정은 되게 과소평가하거든요. 네. 야,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맞아요. 근데 딱 그 상태가 돼요. 내가 글을 써보면은 내가 이제 타자가 돼서 나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은 늘 글쓰기 전보다는 글쓴 후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도 뭐 그럴 일이 있으면은 이게 이 감정에 이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잖아요.
1: 네.
0: 그거를 정해주면은 그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1: 아.
0: 그러니까 이 지를 알아봐 달라고 자꾸 저는 아우성 치는 게 내가 느끼는 감정 아닌가.
1: 예. 저도 이제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그 모자무사 모두가 예.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보면서 그 감정시계라는 걸 차잖아요.
0: 그래서
1: 아, 이 감정의 실체가 뭐라는 걸 알고 나니까 뭔가 안심이 되는.
0: 그렇죠.
1: 그걸 보면서 상당히 저도 공감했거든요. 뭐가 올라오는데 이게 뭔지 모를 때.
0: 그렇죠. 그 정체를 네. 모르고 이게 그럴 때 사람이 제일 불안하고 네. 두렵거든요. 그 실체를 딱 알고 나면 이제 그런 불안에서 벗어나는데 그 실체를 아는 게 이제 정해주는 거죠, 이름을.
1: 네.
0: 너 지금 외롭구나. 너 외로워서 그런 거야. 그 외로운 것은 이런 지금 네가 상황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앞으로 그런 상황에서 네. 벗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1: 네.
0: 그렇게 딱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면 그 감정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1: 글쓰기를 통해서 또 그런 걸 경험을 하시고 치유를 받으신 거죠. 네. 말하자면.
0: 어찌 보면 책 쓴 과정이 치유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책들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 늘 얘기를 네. 하죠.
1: 사실 이제 연설비서관 할 때까지 남의 글을 쓰신 거잖아요. 예, 그 사람이 되어서. 예. 이제 내 이름을 걸고 이제 책을 쓰게 돼요. 첫 책은 대통령의 글쓰기였고 회장님의 글쓰기를 그다음에 내셨고 이제 내 이름을 걸어서 강원국의 글쓰기. 근데 그 책 한 권 내는 게 사실은 그 출산의 고통하고 비교하잖아요. 산고에 비유할 만큼 쉽지 않은 건데 책 한 권 쓰려면 그 뭔가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야 되잖아요. 그 한 번 쓰려면 엄청 읽으신다고 하던데요. 얼마나.
0: 저는 이제 쉽게 책을 한 권 쓰려면은 최소 한 50꼭지 글은 써야 되거든요.
1: 네.
0: 좀 여유 있게 뭐 7, 80꼭지 정도는 써야 책이 됩니다. 그러려면은 저는 한 꼭지 글을 쓰려면 적어도 책 한 권은 읽어야 된다. 근데 바꿔서 얘기하면은 책 한 권 읽고 한 꼭지 글을 쓰자.
1: 예.
0: 그럼 100권을 읽으면 100꼭지를 쓸 수 있다. 책 한 권을 읽고 글을 하나 못 쓰는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말하기 책 관련 책을 쓴다. 그럼 말하기 관련 책을
1: 네.
0: 100권을 읽으시면
1: 예.
0: 무조건 씁니다. 말하기 책. 말하기 책 한 권당 글 하나씩만 쓰면 돼요. 하나씩. 그리고 책을 사실은 책을 쓰거나 글을 뭐 잘 쓴다는 사람 중에 글을 안 읽거나 책을 안 읽은 사람은 없어요.
1: 예.
0: 읽은 사람 중에 못 쓸 수는 있어도
1: 네.
0: 잘 쓴 사람 중에 안 읽은 사람은 없어요.
1: 야, 그럼 50꼭지 한 권에 그럼 50권은 최소 50권은 읽어야 한 권이 나온다는 네. 얘기인가요?
0: 지난번에도 우리 아나운서님도 예. 얘기했지만은 그걸 뭐 다 읽지는 않죠.
1: 예, 좀 발췌도 하고.
0: 그렇죠.
1: 예, 중간 중간도 읽고.
0: 그러면 목차 보고
1: 네.
0: 필요한 부분, 관심 있는 부분만 읽어야지 그걸 뭐 그리고 이게 한 분야의 책을 이렇게 100권이 되면.
1: 네.
0: 계속 중복과 반복과 이런 예. 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 읽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1: 네. 아, 나이가 드니까 눈도 침침하고요. 자꾸 읽다 보면은 앞에 뭐 읽었지 하고 다시 읽어야 되고요.
0: 그래서 네. 하여튼 그런 이 때문에 더 읽으셔야지.
1: 네. 많이 안 읽는 사람의 핑계 같은데 솔직히 이제 부끄럽지만 얘기하자면 좀 그런 이런저런 핑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내 이름을 건 글쓰기를 시작하시니까 그전하고 좀 글 쓰는 방법이 달라지나요? 어떤가요?
0: 그건 뭐 이제 오히려 저는 편하더라고요.
1: 네.
0: 그 이 뭐 저는 주로 이제 제 경험을 쓰거든요.
1: 네.
0: 제 일화, 제 에피소드, 제 스토리, 제 이야기를 쓰니까 그냥 뭐 이게 난데 뭐 누가 시비를 별로 걸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책을 쓰거나 글을 쓸 때 어떤 지식과 정보 중심으로 아는 것 중심으로 쓰시는데 그건 쓰기도 저는 어렵고 쓰고 나서 이제 변별력이나 어떤 그런 거에서도 좀 남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1: 정보는 AI가 제일 많이 갖고 있잖아요.
0: 요즘 뭐 지식도 마찬가지고.
1: 네.
0: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냥 자기의 어떤 서사, 자기 경험, 자기 이야기 중심으로 저는 글이나 좀 책을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AI 시대에 AI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원하는 것은 인간의 경험이에요. 인간의 서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또 공급을 해줘야 얘가 또 그거 가지고 또 지가 막 뭘 또 하잖아요. 걔가 나를 알게 되고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알게 되니까 나를 흉내낼 수 있고 내일을 대신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AI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내 어떤 뭐 글쓰기뿐만 아니라 내 일의 어떤 효율이나 생산성이 엄청 나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경험과 느낌을 가지고 글을 쓰면 좋겠다. 걔가 또 없는 게 감정 아닙니까?
1: 그렇죠.
0: 그 인간의 어떤 경험, 느낌, 감정을 얘는 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인간이 이렇다고 이렇게 느끼는 게 인간이라고. 그래서 경험과 감정 중심으로 이제 글을 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럼 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글 쓰는 방법을 조금 팁을 좀 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글을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첫 줄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0: 누구나 어렵죠.
1: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을?
0: 그러니까 이제 시작은 저는 늘 얘기하는데 머릿속 그 엉켜 있는 그 실타래에 실타래를 푸는 실마리, 실마리가 시작이다. 그래서 실마리 찾는 일이 절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저는 이제 늘 첫 문장 어떤 글을 읽을 때마다 뭐 심지어 뭐 어떤 SNS 글을 읽을 때도 첫 문장을 눈여겨 봅니다.
1: 아.
0: 시작 부분을 어떻게 시작했나. 근데 이걸 시작하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뭐 열 몇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 열 몇 가지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건데 그 시작하는 방법, 기법을 좀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첫 문장으로 글쓰기를 시작하기도 하지만 그게 잘 안 떠오르면 그냥 아무 데서 다 시작합니다.
1: 아, 글을 맨 처음부터 쭉 순서대로 쓸 필요는 없다.
0: 옛날에 원고지에 쓸 때는 그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은 안 그래도 돼요. 그냥 아무 데서나 시작해서
1: 편집하면 되니까요.
0: 나중에 첫 문장으로 이제 오리기 붙이기 하면 되니까 그러면 되는데 첫 문장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면은 사실은 그 첫 문장이 전체를 관통해야 돼요. 그런 첫 문장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나올 얘기들과 이제 무관한 게 아니고 이제 전체를 꿰뚫는 첫 문장으로 시작을 하면은 그 첫 문장이 그 다음 문장을 낳고 이게 이어갑니다. 이어가고 뒤로 갈수록 글쓰기가 수월해져요. 수월해져서 그런 첫 문장을 저는 이제 글을 쓸 때 이제 내일 어떤 글을 써야 된다 그러면 저는 제일 좋은 게 그 하루 전날 잠 자기 전에 잠 들기 전에 잠자리에 누워서 그 첫 문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1: 아.
0: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글 쓰러 갈 때도 이제 카페 어디 가면서 계속 그 천문

0: 천문장을 생각하면서 가서 천문장이 딱 떠오르면은 이제 네. 비교적 수월하게.
1: 예, 비법은 써지죠. 없네요.
0: 근데 저는 예. 저런 노력은 했어요. 뭐 소설의 천문장을 다 모아보기도 했고요. 아. 그다음에 칼럼들의 천문장을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쭉 해가지고 분류 작업.
1: 공통점이 있어요?
0: 유형이 있죠. 유형이. 아. 예. 뭐 질문으로 시작한다. 뭐 인용으로 시작한다. 어떤 자기의 어떤 일화를 소개하면서 시작한다. 네. 아니면 뭐 전체 내용을 소개하면서 시작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유형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형을 좀 학습을 하면 그중에 뭐 골라서 쓰게 되죠.
1: 근데 글을 쓸 때 욕심을 내려놔야지. 욕심내면 망한다 그러는데. 예, 어떤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0: 사실 욕심 때문에 글을 못 쓰는 거죠. 아니 한글을 모릅니까? 왜 글을 못 쓰겠어요? 잘 쓰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죠.
1: 잘 쓰고 싶은. 또 이게 혼자 볼 거면 괜찮은데 네. 누군가가 볼 거니까 또.
0: 쓸 수는 있잖아요.
1: 그렇죠.
0: 못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못 쓰는 이유는 그놈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신의 욕심을 잠재우기가 정말 어려워요. 남에게 이제 글을 내가 잘 쓴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욕심, 아니면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욕심, 또 내가 찾아놓은 자료를 어떻게든지 써먹고 싶은 욕심, 와. 여러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욕심을 잠재우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무조건 자주 써라.
1: 자주.
0: 자주 쓰면은 이번에 한 번에 내가 다 보여줄 필요 없고 내일 보여주면 되고 모레 보여주면 되니까 이번에는 예. 욕심 내려놓고 그냥 쓰고 예. 어? 자주 쓰면은 욕심이 줄어든다. 근데 아. 가끔 쓰는 사람들이 욕심을 더 내요.
1: 내가 이거 10년 만에 쓰는 건데.
0: 이번 한 번 기회에 내가 이번에 예. 정말 어? 보여줘야 된다. 예. 어? 부담을 더 가지고 막 이렇게 쓰게 돼요. 그러니까 자주 쓰는 게 그 욕심을 분산시키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냥 욕심이 나면 그 욕심 예를 들어서 뭐 자료를 찾아놨는데 이게 지금 이제 분량이 넘쳐서 못 넣는다. 그래서 막 보통은 이제 그걸 어떻게든 수션을 욕심으로 하는데 네. 저는 그걸 따로 제가 갖고 있는 그 창고가 하나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아, 나중에 써먹자.
1: 못 쓴 거. 아까운
0: 나중에
1: 거.
0: 써먹자. 예. 그러면 이번에는 그지만 그 버리는 거 아니고.
1: 아, 그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0: 언젠가 쓸 거니까. 예. 그리고 내가 막 뭔가를 내가 아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럴 때도 요만큼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여기다 저장을 해놔요. 네. 이건 나중에 보여주자. 근데 한 번도 내가 그 저장 창고를 활용해 본 적은 없어요.
1: 왜요?
0: 안 하게 돼요. 아, 그게 그지만 욕심을 누르는 데는 효과가 있어요.
1: 그게 빠졌을 땐 빠진 이유가 있겠네요.
0: 그럼요. 예. 아, 그거는 쓰레기는 저게 안 돼요.
1: 재활용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0: 그렇죠. 그렇죠. 예.
1: 근데 글쓰기하고 질문이 무슨 관계인가 싶은데.
0: 그냥 모든 글쓰기는 네. 독자의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니까 예. 글에 어떤 중간 제목이 있다면 그 제목, 중간 제목 하나하나는 다 질문이에요. 책의 목차 하나하나는 다 질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독자가 뭘 궁금해 하는지, 뭐를 알고 싶어 하는지, 뭐를 써줘야 되는지 그 질문을 아는 거예요, 질문. 독자의 질문을 아는 거. 그게 중요하죠.
1: 예. 그러니까 질문부터 제대로 잡아야 그 다음에 글이 제대로 써지겠네요.
0: 그렇죠. 사실은 질문을 알면 답은 어떻게든 다 써낼 수 있어요. 한번 검색하건 뭘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 뭐 인공지능이 다 대답해 주니까 질문만 찾으면 질문지가 만들어지면 어떻게든 답은 만들어냅니다. 네. 아, 누구나.
1: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좋은 글이라는 게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좋은 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글을 쓸 때 소리 내서 쓰면 도움이 된다고요?
0: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예. 글로 어떤 내 의사를 전달하거나 내 감정을 표현할 때보다는 말로 그거를 전했을 때 내용은 네. 똑같더라도 전했을 때 더 상대가 그것의 영향을 더 받아요. 더 반응이 있어요. 네. 말이. 그래서 저는 글을 말같이 쓰면 훨씬 더 낫겠다. 네. 말하듯이. 그래서 일단은 저는 쓰면서도 중얼중얼 이렇게 말하면서 씁니다. 그래서 구어체로 써요.
1: 네.
0: 구어체로 씁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써준 것도 내 말로 다 바꿔봐요.
1: 네.
0: 그걸 읽으면서 내가 이 내용을 가지고 누구한테가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래서 그 말하면서 바꿔봐요. 내 말투로.
1: 그게 저는 신입 아나운서 때 제가 했던 그 연습법이 모든 질문을 다 제 말로 바꿨어요.
0: 아,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저는 쓰고 나서도 반드시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소리내서 읽어봐서 내 입에 딱딱 붙는지 이게 네. 내 말인지
1: 아.
0: 이게 내 말이 아니고 따로 노는 분들이 있어요.
1: 예.
0: 예를 들어서 글을 써왔어. 그럼 자기가 썼는데도 실제로 썼는데도 그걸 말해보라고 그러면 말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 네.
0: 그건 지금 완전히 그 자기 말과 괴리된 글을 쓰신 거예요. 저는 말이 글 같아지고 글이 말 같아질 때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지금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하기로 넘어왔어요. 예전에는 말하기랑 글쓰기가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글은 잘 쓰는데 말은 못해. 말은 잘하는데 글을 못 써.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0: 아, 그렇지 않은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나 글을 내용은 똑같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네. 방식이 다를 뿐이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말은 잘하는데 글을 못 쓴다면 이 글 쓰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1: 네.
0: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얼마든지 그걸로 글도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글로는 많이 안 써봤거나 그래서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 글 쓴 것은 반드시 말을 해보고 말한 내용은 반드시 글로 정리해보고
1: 네.
0: 이 말과 글을 넘나드는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제가 보신 분들은 다 그랬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모든 말을 글로 준비하세요. 글로 다 써보고 그 글을 가지고 가서 말을 하세요.
1: 네.
0: 노무현 대통령은 글을 말로 준비하세요.
1: 아.
0: 말을 충분히 해본 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쓰세요.
1: 네, 네.
0: 본인이 아세요. 말을 해가지고 이제 준비가 됐다. 그때부터 저보고 받아 쓰라고 하세요. 그전에는 못 받아 쓰게 하세요.
1: 이게 사람마다 편한 방식이 있을 거예요.
0: 네.
1: 자기 스타일이.
0: 네.
1: 그렇죠. 그걸 찾으면 되겠네요.
0: 그렇죠. 근데 뭐 네. 저는 공통적으로는 하여튼 말은 글로 준비하고 글은 말로 준비한다.
1: 네.
0: 말한 것은 글로 써보고 글로 쓴 것은 말해본다. 말과 글이 서로 넘나들어야 된다.
1: 예.
0: 예.
1: 그러니까 말하기와 글쓰기는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0: 예.
1: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말재주가 있는 거랑 말 잘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0: 다르죠.
1: 예.
0: 그 이제 말재주는 타고나는 것이고.
1: 네.
0: 집 터와 같은 거고 그 위에 짓는 집이 말 잘하냐 못하냐인데
1: 네.
0: 그 위에 집을 지을 때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그 내용인데 말의 내용. 말 재주는 어찌 보면 말의 형식 같은 겁니다.
1: 그렇죠.
0: 아, 근데 네. 내용인데 그 내용은 후천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만든 사람이 만들어 가는 네. 사람이 이제 말을 잘하게 되는 건데 그 잘한다의 기준은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뺄 것도 빠진 것도 없이 말하는 거.
1: 아.
0: 우리 흔히 말하고 나면 아, 그 말 괜히 했어.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그 말. 아니면 야 깜빡했다 그 말. 그 말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 하러 가지고 엉뚱한 소리 막 이러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뺄 것도 빠진 것 없이 하는 거. 아나운서 분들이 되게 그렇게 말을 하세요.
1: 군더더기도
0: 없고 빠뜨린 것도 없고.
1: 근데 후회 많이 해요.
0: 그래도 후회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그 후회 없는 말을 하는 게 정말 말을 잘하는 거죠.
1: 그렇죠.
0: 네. 뺄 것도 빠진 것도 없이 말하는 거.
1: 명언입니다. 네. 뺄 것도 빠진 것도 없이 말하는 것이 네. 말을 잘하는 것이다. 지금 젊은 세대는 다르지만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예? 말 실수하는 거. 그걸로 점수 다 깎아먹고. 그래서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0: 그쵸.
1: 이런 얘기 많이 해서 그러다 보니까 더 입을 닫게 되고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0: 맞아요.
1: 그러면 우리가 말하기 전에 네. 뭐를 좀 유념하면 좋을지. 예.
0: 김대중 대통령은요. 딱 세 가지를 생각한다고 그러셨어요.
1: 네.
0: 첫 번째 이 말이 지금 필요한 말인가? 이 분위기에서, 이 상황에서 필요한 말인가?
1: 네.
0: 두 번째, 이 말을 해서 내가 얻는 게 뭔가? 얻는 게 있는가? 세 번째, 이 말을 안 하면 무슨 문제인가?
1: 아.
0: 그래서 이 말이 필요하지도 않고 이 말을 해서 얻는 것도 없고 이 말을 안 해도 문제가 안 된다면 하지 네.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1: 예.
0: 저는 저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거.
1: 네.
0: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야 될 타이밍인가.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는 좀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이런 쪽으로 좀 말을 하려고 합니다.
1: 네.
0: 누구 만나면 되게 부정적이고 막 툴툴거리고 징징대고 막 이런 말은 사람들 힘들게 해요. 길을 뺏고. 또 하나 피해야 되는 게 그 뒷담화. 그거 결국은 자기한테 이제 빚으로 돌아옵니다.
1: 그렇더라고요.
0: 그리고 가급적 저 뒷말 안 하려고 그래요. 뒷말. 그리고 남 탓하는 거.
1: 네.
0: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좀 명확하게 해서 자기가 좀 그걸 가급적 자제하는 거.
1: 네.
0: 남 탓하고 뒷말하고 뒷담화하고 뭐 이렇게 부정적인
1: 그거 말. 빼면 할 말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0: 그러면 침묵해야죠. 네.
1: 첫 책 이후에 12년 동안 15권의 책을 내셨는데 첫 책이 나오고 나면 바로 다음 책 준비 들어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0: 예.
1: 예. 계획 지금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0: 지금 이제 독서법에 관한 책을 다음 뭐 여름에나 올 여름에 이렇게 낼 계획입니다.
1: 네. 그래요. 뭐든지 말하기 글쓰기 첫 단계가 독서라고 하셨는데.
0: 예, 읽기.
1: 예, 거기서부터 막힌 분들이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기다려진다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대통령의 연설비서관에서 글쓰기 말하기 전문 작가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시는 강원국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오늘 갑작스런 소나기에 당황하진 않으셨나요? 서울에 내리던 소나기는 잦아들었는데요. 지금 경기 포천과 평택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와 경북 북부 내륙 북동 산지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집중될 수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에 많게는 80mm가 넘겠고요. 경북 북부 내륙에 최대 60, 그 밖의 지역은 5에서 40mm 정도로 소나기의 특성상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낮 기온은 평년 이맘때와 비슷해졌는데요. 당분간 평년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 27도, 춘천 26도, 광주 25도로 오늘보다 조금 더 낮겠고요. 대구는 29도로 영남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과 호남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4시 경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식 시황 KB증권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해주시죠.
4: KB증권 김희섭입니다. 코스피 시장 최근 단기 급등으로 나흘 만에 쉬어갔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기관 순매수 속에 6거래일 만에 2% 넘게 상승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162.08포인트 하락한 8639.41에 코스닥은 23.7포인트 상승한 1049.73에 마감됐습니다.

0: 있다. 미국 증시 하락 마감한 가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 개인과 기관은 6조 8천억 원 넘게 동반 매수를, 외국인은 7조 원 정도 팔았습니다. 외국인 19거래일 연속 순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2%대 하락했고 LG전자 16%대 급락하는 등 IT 대표주 약세였습니다. 이 밖에도 SK텔레콤과 삼성생명, 가온전선, 자동차와 로봇 관련주는 약세였습니다. 반면 신세계를 필두로 유통주, 화장품과 금융주, 정유주와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관련주 강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주성 엔지니어링 강세 속에 원익 IPS와 유진테크 상한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529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오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으로부터 미국의 잇따른 무역법 301조 조사에도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가 지난해 합의한 15%를 넘지 않을 것이란 점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저녁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화상면담을 가졌다며 작년 한미 관세합의 이행 현안을 점검하고 양측의 지속적인 준수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작년 관세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란 점을 재차 확인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연금 상품을 쉽게 비교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연금 포털을 개편해 12월부터 선보입니다. 정부는 오는 8월까지 설문조사 등을 통해 현재 포털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10월에서 11월 전산 개발을 거쳐 오는 12월 새로운 포털 시스템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2015년부터 운영된 통합연금 포털은 노후 준비와 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연간 이용자 수가 2023년 175만 명에서 지난해 261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최근 영업을 중단한 전국 37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8일 대형마트 104개 점포 가운데 37곳에 대한 영업 잠정 중단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채 안 돼 나온 결정입니다. 37개 점포에서 일하던 홈플러스 직원은 3,500여 명입니다. 홈플러스는 폐점 예정 점포에 근무하는 책임 이상 직원에 대해선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OTT 기업 티빙의 이용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티빙은 지난 2일 이용자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비인가 접근이 이루어져 개인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고객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그리고 환불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로 일부는 암호화된 상태로 파악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지난주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전셋값 상승폭은 0.03%포인트 확대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오늘 낸 자료를 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전주와 같은 0.25%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9%를 기록해 전주보다 0.03%포인트 오름폭이 커졌습니다. 전국 기준 아파트 가격은 0.07%, 전셋값은 0.11% 상승해 모두 전주보다 0.01%포인트 높았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소나기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 사이고 곳에 따라 천둥, 번개와 돌풍, 우박을 동반하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으로 예상됩니다. 아나운서 백정원이었습니다. KBS 제1라디오 4시 경제뉴스를 마칩니다. KBS

경제쇼의 최상욱입니다. 2770, 꼭 1년 전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던 날의 코스피 지수입니다. 최근 코스피는 장중에 8,900포인트를 찍기도 했죠. 무려 3배 이상 오른 건데요. 한국 증시에 상장된 기업들의 시가총액도 무려 80% 이상 급증하면서 약 5조 달러 규모로 인도를 제치고 세계 6위로 올라섰다고 합니다. 숫자만 보면 눈부십니다. 하지만 코스피 8,000의 온기가 개인 투자자에게도 고루 닿았는지는 또 다른 얘기죠. 반도체 편중에 대한 우려부터 소외된 중소형주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후 화려한 코스피 뒤의 이면도 살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애플리케이션 콩 그리고 유튜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6월 4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0: 오후 4시 5분 막막했던 경제가 만만해지는 시간, 경제 도파민이 터지는 시간.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먼저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십니까?
1: 오늘 국내 증시부터 정리해 주시죠.
2: 오늘도 변동성이 꽤 있었습니다. 3% 플러스 마이너스 코스피가 변동성이 좀 위아래로 있었고 오늘 1.8% 하락하면서 마감이 돼서 8,639로 마쳤는데요. 장중에 8,500선대 중반 정도까지 밀리기도 했었는데 낙폭을 조금은 어쨌든 줄이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은 2.3% 6거래일 만에 오늘 급등을 좀 했고요. 그래서 1049로 마쳤는데 코스닥도 장중에 3%까지 상승폭이 확대가 되긴 해서 아주 오랜만에 코스닥이 좀 기지개를 펴는 모습이었고요. 수급적으로는 역시 여전히 외국인은 코스피를 대거 팔고 그다음에 최근에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조금씩 샀었는데 오늘은 조금이긴 하지만 코스닥도 좀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여전히 시장에 어떤 방어 역할은 이렇게 떨어질 땐 계속 개인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1: 그렇군요.
2: 오늘 떨어졌던 이유 몇 가지 좀 보면 뉴욕 시장이 좀 안 좋았고 중동발 불안감 다시 좀 커지고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브로드컴 실적이 장 마감에 나왔는데 이게 좀 좋지 않게 나온 게 실적 전망이 이제 좋지 않게 나오면서 반도체주들이 뉴욕 시장에서부터 좀 좋지 않았고 그다음에 하나 추가를 하자면 사모신용 문제가 다시 좀 뉴욕 시장에서 좀 재부상을 한 거 요게 또 좀 영향을 좀 미쳤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눈에 띄는 부분들은 젠슨왕 수혜주들이 급락했다라는 거.
1: 네.
2: 예, 예를 들어 LG전자 같은 경우 이틀 연속 상한가를 치기도 했었는데 오늘은 15%. 어제도 지난주 2일도 좀 떨어졌고요. 네이버도 4%, 두산 로보틱스도 6% 각각 떨어졌고 오늘 반도체 소부장이 엄청났습니다. 뭐 상한가 친 종목들이 여러 개가 나왔었고 2차전지도 오늘 괜찮았고 유통, 화장품, 인바운드 쪽, 레저 쪽, 그다음에 유통주들 좋았고요. 특히 유통주 같은 경우는 백화점주들이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 신세계 같은 경우 13%가 넘게 급등을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주식시장과 부동산, 그러니까 집값 상승에 따른 이른바 부의 효과.
1: 네.
2: 이게 부동산 가격, 이 백화점주 강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이 대부분 다 1.5% 전후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 네, 그렇군요. 국내 상장사들의 올해 순이익이 일본을 앞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요?
2: 예, 이게 금융위기 이후 18년 만이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 되는 건데 이게 블룸버그에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을 이제 집계한 결과고요. 우리 지금 코스피의 시총 90%를 차지하는 주요 상장사들의 올해 예상 순이익이 678조, 엔화로 71조 엔으로 나왔는데 일본 도쿄증권거래소 일부 지수인 토픽스 구성 기업들의 예상 순이익은 70조 엔, 그러니까 668조 원 정도. 그래서 우리가 한 1조 엔 정도, 이렇게 더 한 100조 원 정도 더 좀 수익을 많이 낼 것으로 올해 예상이 된 거고요. 역시 순이익이 이렇게 우리가 일본 기업들을 앞선 이유는 반도체라고 봐야 됩니다. 삼성전자, SK 두 종목의 올해 예상 순이익이 블룸버그의 집계만 놓고 보면 약 한 50조엔 정도가 돼서 전체 우리 순이익의 한 70%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이 부분이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일본 기업들을 앞선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건 좀 되게 보수적으로 본 것 같고요. 지금 네. 물론 뭐 이건 순이익이고 지금 이제 주로 뭐 보도가 되거나 증권사 리포트로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영업이익 기준이긴 한데 영업이익이 지금 올해 500조를 넘을 것 같다. 600조 가까이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재로서 봤을 때는 순이익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사실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거 같습니다. 구조적인 이유가 뭐냐. 우리와 일본 기업들의 순이익 차이가 나는 이유. 역시 우리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AI 생태계에 아주 핵심에 편입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쪽으로 우리 주력 산업들이 이제 뭐 원전이라든가 전력기기라든가 이런 쪽들이 포진하고 있다라는 게 무엇보다 좀 중요했고 반면에 일본은 이번에 도요타가 늘 이제 시가총 1위 하다가 이번에 소프트뱅크한테 1위를 내주었는데 그 정도로 일본은 역시 주력 산업이 자동차 등 좀 올드한 산업 쪽이 좀 많다라는 거.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로 좀 풀이가 좀 됐고요. 그럼에도 우리가 뭐 이거를 너무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볼 수 없는 거는 예를 들어 반도체만 놓고 보더라도 소부장은 사실은 우리가 일본 기업들한테 거의 좀 의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대형주는 강한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인 중소형주들은 중소형 그 어떤 업체들은 좀 약하다. 이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과제다. 이런 해석도 좀 하고 있습니다.
1: 네. 최근 6월 들어서 환율이 1530원대를 넘나들고 있는데 네. 1분기 실적도 좋고 올해 우리나라 성장도 굉장히 있는데 원화 가치가 너무 낮다. 펀더멘탈 대비 이런 그렇습니다.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유를 뭐라고 보고 있습니까?
2: 1500원 넘어서 아니 뭐 뉴노멀일 수 있겠다. 뭐 이런 얘기 했던 게 사실은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이제 1530원대에서 계속 좀 유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랬고 13거래일째 좀 1500원대 유지가 좀 되고 있고요. 이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금융위 이후 가장 긴 기간이고요. 주로 이제 거론되는 이유들을 한 세 가지 정도 요약을 해보면 달러와 강세 영향. 이거는 뭐 중동 불안 때문에 계속 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대거 순매도 영향. 이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고. 지금 올 들어서 110조를 넘었습니다. 그다음에 경상수지가 역대 최대인데도 불구하고 자본 유출이 더 크다는 점. 이건 뭐 외국인 매도세와 이제 연관돼서 봐야 되는 건데. 재투자 수익 수입이라는 좀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제 이런 지표가 있더라고. 이게 뭐냐면 국내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나 또는 해외 쪽에 달러로 수출을 해서 번 돈을 달러로 그냥 놔두는 거죠.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재투자 수익 수입이 올해 1분기에만 42억 달러, 6조 원이 넘었는데 이게 작년 대비 3배가 늘었고 이게 2분기에도 계속해서 이런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좀 분석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새로운 얘기를 좀 하나 더 하면 그동안에 좀 우리가 그 중국 위엔화와 동조가 좀 컸었는데 최근 들어서 엔화 동조 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
1: 네, 맞습니다.
2: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 이란 전쟁 이후에 우리와 일본이 역시 이 원유 의존도가 높은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화폐 가치가 일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게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좀 나오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원화 약세가 계속 될 것이냐라는 부분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의 얘기도 그렇고 리포트들 나오는 것도 좀 종합을 해봐도 이번 여름을 기점으로 특히 이제 6월 달에 BOJ가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상당히 좀 유력하고 우리도 한국은행이 7월 달에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걸 사실 기정사실화 있다라는 걸 감안을 하면 7, 8월 뭐 6, 7, 8 이 3개월 사이에서 뭔가 이 환율의 이런 급격한 그 약세가 기조가 좀 바뀌지 않겠냐 이런 기대감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오늘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적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구두 개입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1: 네. 홈플러스가 결국 현재 영업이 중단돼 있는 점포들 문을 닫기로 했다고요.
2: 점포 잠정 중단한다고 했을 때
1: 네.
2: 사실 이번 이렇게 결국은 문을 닫을 거다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건데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이 됐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104개 매장이 있는데 홈플러스가 그중에서 37개 매장에 잠정 영업을 중단했다가 오늘 다 이제 문을 닫기로 최종 결정을 좀 했고요. 회사 측이 노조에 보낸 공문 내용을 보면 매각을 위해서 불가피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매각을 쉽게 하려면 몸집이 좀 작아져야 되는데 좀 몸집이 가벼워져야

0: 설명을 회사에서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 다만 희망퇴직 얘기까지는 나왔는데, 이 희망퇴직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나가는 직원들이 얼마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사일 텐데요. 이거와 관련돼서 회사 측의 얘기는 그 채권단에서 대출을 해주거나 또는 법원에서 회생에 대해서 판결을, 그러니까 승인을 해줄 경우에나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서요. 지금 이를테면 이번에 이제 폐점이 돼서 희망퇴직 대상이 되는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자칫하면은 퇴직금도 제대로 못 받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일부 좀 나오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임종윤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여러분, 요즘 투자하기 참 어려우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경제쇼라 함께 하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6월 13일 토요일 특집 공개방송 윤쌤과 함께하는 투자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투자의 본질이 대체 뭔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하는지 현장에서 생생하게 풀어보려고 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경제쇼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과 경제쇼 유튜브 채널 영상 클립 내용이나 고정 댓글을 통해서 신청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서 추첨을 통해 진행된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많은 신청 기다리겠습니다.
2: 최근 우리 군의 오랜 꿈이었던 핵추진 잠수함 개발 계획, 일명 장보고 N사업의 청사진이 드디어 확정됐습니다.
3: 아니, 경제 코너에서 웬 군사무기 이야기냐고요?
2: 그 이유는 이 잠수함의 심장인 SMR 기술에 우리 경제와 산업의 지도를 바꿀 거대한 기회가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SMR은 소형 모듈 원자로의 줄임말입니다. 일반적으로는 300MW 이하급 원자로를 뜻하는데요. 쉽게 말해 기존 대형 원전을 더 작고 유연하게 만든 차세대 미니 원전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SMR이 앞으로 전기를 가장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AI 열풍으로 엄청난 전력을 잡아먹는 공용 데이터 센터는 물론이고 반도체 공장, 대규모 산업단지, 전기가 부족한 오지나 바다 위 해양 플랜트까지 어디든 필요한 곳에 쏙쏙 설치할 수 있다는 게 SMR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운영 기술과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는 해양용 SMR과 차세대 소형 원자로 플랫폼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경제성과 안전 문제는 풀어야 할 숙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가 곧 국력이 되는 시대에 SMR은 이제 우리 산업의 지형도를 통째로 바꿀 거대한 물결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기술 SMR. 이제 좀 만만해지셨나요? 지금까지 만만한 경제였습니다.

0: 당신의 경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위한 1등 항해사가 되겠습니다. KBS 1라디오 최상욱의 경제쇼.
1: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시장이 크게 출렁였는데요. 그래도 딱 1년 전 코스피를 생각하면 2000대 후반 코스피에서 8000 후반이라니 상전 벽해라는 생각만 듭니다. 지난 1년 증시를 살펴보고요. 계속 이어지는 반도체 쏠림에 대한 지적과 우려, 또 중소형주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박세익 채슬리 투자자문 대표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1: 네, 오늘 넥타이 색깔이 굉장히 예쁘네요.
2: 네. 네. 빌려서.
1: 아,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이재명 정부 취임 1년, 이제 1주년이 되는 날인데, 지난 1년간 증시를 좀 돌아보면서 소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1: 어떻게
2: 제가
1: 보셨는지.
2: 제가 1994년부터 이 자문사로 입사해가지고요. 그동안에 펀드 매니저 생활을 한 33년 했었는데, 아, 오래 하길 참 잘했다.
1: 아, 네. 네. 네.
2: 이렇게 불을 뿜는 장을 경험하고 이 현업에 있을 때 이런 장을 경험한다는 게 되게 감사한 일인 것 같은데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국장 탈출 진흥순 뭐
1: 맞습니다.
2: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우리 시장에 뭐 원래 이제 시장이라는 게 가격 발견의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평가돼 있는데 우리 시장은 진짜 안 되는 건가?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그렇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 가격

0: 발견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못 오를 이유가 없었는데, 근데 다행히 최근 1년 동안에 두 가지 큰 모멘텀이 있었죠. 하나는 네. 작년에 우리나라 코스피의 영업이익이 한 290조 조금 넘거든요.
1: 네.
0: 300조가 안 됐습니다.
1: 네.
0: 근데 지금 올해 예상치가 지금 900조 가까이 나오잖아요. 850조에서 900조.
1: 아, 그렇게 높아졌어요? 네,
0: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1: 아, 그렇군요.
0: 그러다 보니까 이익 성장 자체가 3배 이상.
1: 이익이 3배네요.
0: 이익이
1: 네.
0: 3배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말에 4,200이었는데 올해 뭐 2배 지금 이상 주가가 올랐는데
1: 네.
0: 충분히 설명이 되고요. 두 번째는 저처럼 이제 오랫동안 이 바닥에서 주식 투자를 한 사람은 사실 살아남았던 이유가, 저는 10년 투자를 하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는 1, 2년 주기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에서 금메달 많이 땄잖아요.
1: 예.
0: 저는 어떻게 보면 쇼트트랙 선수였어요.
1: 아, 장거리 레이스 선수가 아니고?
0: 아니라.
1: 아.
0: 네, 보통은 주식은 10년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1: 네.
0: 저는 우리나라 시장의 성격이 두 가지 때문에 저는 쇼트트랙 선수를 했었거든요.
1: 네.
0: 그 이유가 일단은 반도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밑에 화학 정류, 예전에 차화정 장세도 있었잖아요.
1: 네.
0: 보면 시클리컬 산업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에는.
1: 네.
0: 그런데 미국은 이제 애플이라든지 뭐 코카콜라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그런 강력한 이 소비재나 서비스를 파는 기업은 이 경기에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안 받잖아요.
1: 네.
0: 그런데 우리는 경기 순환형 비즈니스가 일단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투자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했고요. 두 번째는 기업의 성장만큼 그러면 주주가 그 성장을 가져가냐는 거죠. 그런데
1: 네.
0: 우리가 보면 배당 성량이 30%가 안 됐었잖아요. 배당 성량 주주한테 돌려주는 몫이 30%가 안 되는데 그 기업의 성장을 계속 믿고 가면 뭐하냐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 시장에 기업의 성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액 주주의 가치가 계속 훼손되는 후진적인 시장이었기 때문에 저는 쇼트트랙 선수를 했던 거거든요.
1: 네.
0: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반도체도 장기 계약이나 뭐 이런 거 예를 들면서 뭐 PBR이 아니라 PER로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또 있긴 하지만
1: 네.
0: 일단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의 모멘텀이 강하게 나타났고, 두 번째는 상법 개정이라는 그 모멘텀 때문에 소액 주주의 가치가 상당히 높아지는, 주주 환원율도 높아지고, 최근에 자사주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갖고 있었던 자사주조차도 지금 속아가고 있잖아요.
1: 네.
0: 그런 부분들이 대주주나 소액 주주나 다 똑같이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증시 자체가 저는 선진국화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1: 아,
0: 이런 부분은 제가 우리 최상욱님이
1: 네.
0: 보면 예전에 부동산
1: 오래 봤죠.
0: 하셨잖아요.
1: 예.
0: 그래서 우리끼리 옛날에
1: 업계
0: 있을 때 부동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드디어 재건축이 시작됐다.
1: 아, 네. 주식의 재건축이요?
0: 네. 옛날에 강남에 있던 주공아파트들이 지금 보면 엄청나게 세련되고 좋은 아파트로 바뀌었잖아요.
1: 화가 났네요.
0: 네. 그래서 네. 저는 상법 개정에 논란이 많을 때부터 상법 개정이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재건축 아파트 생각하시면 된다고. 반포주공이 무슨 팍, 무슨 팍, 무슨 리버 뭐 이런 거 되는 네. 거랑 똑같다. 네, 그런 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이 모멘텀, 두 번째는 우리나라 증시가 선진화됐다. 저는
1: 네.
0: 이 두 가지 모멘텀이 그동안 상승의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 그 한국이 시클리컬이라고 한 부분이 이제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가 좀 잘 안 될 것 같은데 뭐 어떤 시클리컬인 게 어떤 부분이고 우리가 좀 어떤 모습이었으니까 쇼트트랙 선수였다고 네. 하시는 건지 네. 주식시장 역사랑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과거에 지금처럼 장이 강했던 적이
1: 네.
0: 한 45년 동안에 보면 한 두 번 있었거든요.
1: 네.
0: 2003년부터 2007년도에 장이 강했을 때
1: 네.
0: 그때는 우리나라 기업의 죄송합니다. 어떤 기업들이 많이 올라갔냐면 그때는 중국 인프라 사이클이었잖아요.
1: 중국의 인프라 사이클.
0: 네. 네. 2008년 8월 8일에 이제 그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의 인프라 사이클이 있었는데 그 전에 중국이 올림픽을 할 정도로 그렇게 막대한 돈을 때려 부을 수 있을 정도로 장사를 잘했던 이유는 2001년도에 있었던 중국의 WTO 가입 때문이었죠.
1: 아, 그렇군요.
0: 그렇죠. 그러면서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해서 중국이 값싼 공산품을 엄청나게 생산을 해서 네. 미국의 타겟, 월마트, 코스코 이런 데다가 수출을 하고 그럼 뭐 미국 입장에서는 희한하네. 어떻게 경기가 이렇게 좋은데 물가가 안 오르네. 네. 이러면서 골디락스 장세였잖아요. 거기에 돈을 막대하게 번 중국이 2008년 8월 8일에 베이징 올림픽 때 전 세계에서 관광객들이 올림픽 참가하기 위해서 오는데 중국은 위신을 중요시하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다는 걸 보여줘야 돼 하면서 그때 다리나 교량이나 뭐 엄청나게 때려지었던 거죠.
1: 네.
0: 근데 그때 당시에 중국은 정유, 석유화학, 철강 자급률이 100%가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한테 철강도 수입하고 정유화학 수입하고 굴삭기도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 두산 현대중공업 굴삭기 수입하고 거기에 우리가 큰 수혜를 보면서 네. 2003, 4, 5, 6, 7 그 연봉 차트가 있거든요. 그
1: 네.
0: 차트 보면서 이제 설명드리면 더 쉬운데
1: 네.
0: 그 첫 번째 코스피의 연봉 차트
1: 1번 보시면, 그림입니다.
0: 네, 이 1번 차트 보면 가운데 제가 동그라미 쳐놨죠. 이때 3년이 아니라 5년 내내 올랐어요.
1: 아, 5년간 매년 상승했습니까?
0: 예.
1: 아.
0: 그런데 사실 저 5년 전에 조그만 그 음봉 하나 나오고 그 전에 양봉이 있는데 그 2001년부터 생각을 해보면 한 7년 올랐는데요. 저 2002년도에 보면 다크버블이 깨지면서 실제로 미국은 2000년, 2001년, 2002년, 3년 내내 빠졌거든요.
1: 네.
0: 그런데 우리나라는 저걸 달러 표시로 만약에 환산해서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정확하게 2001년부터 2007년까지
1: 아.
0: 7년 내내 연속 상승을 했었어요.
1: 원화 환산이 아니라 달러로 보면 7년 연속으로 상승했군요.
0: 예. 예.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을 2001년에 샀으면 7년 내내 올라가는 장이었었습니다.
1: 네.
0: 그래서 그 모멘텀이 일단은 2001년도에 WTO 가입,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었고요. 그런데 방금 그 차트를 한 번 더 띄워보시면 그런데
1: 예.
0: 지금도 지금만큼 강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제일 오른쪽이 최근에 25년, 26년이잖아요.
1: 예.
0: 26년에 지금 장이 110% 올랐거든요.
1: 네.
0: 100% 오른 장은 없었어요. 제일 왼쪽에 보시면 지금 1984년부터 84, 85, 86, 87, 88 이때도 8, 9년까지 거의 6년 연속 양봉이 났는데
1: 네.
0: 이때 우리나라가 88 서울올림픽이 있었죠. 우리도 88 서울올림픽을 할 만큼의 경제적인 체력이 업그레이드 됐던 상황에서 저렇게 주가가 날아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그래서 이 80년대랑 그다음에 2000년대랑 그 다음에 20년 만에 2024년 말부터 25년, 26년에서 지금 랠리가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통 주식을 과거에는
1: 네.
0: 부모님들이 절대 주식하지 마라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저희 회사에 부모님들이 주식하러 많이 오십니다.
1: 아, 그렇습니까?
0: 이제 네. 주식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네. 많이 오시는데
1: 인식이 많이 달라지셨네요.
0: 인식이 많이 달라졌죠. 그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게 사실 80년대만 하더라도
1: 네.
0: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독감 걸리다. 그런 수준이었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세계 최고 기업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1: 네.
0: 지금은 보면 산업별로 우리나라에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되게 많아요. 뭐 그냥 조선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1: 네.
0: 그래서 아까 그 시클리컬에 대한 답변인데
1: 맞습니다.
0: 2001년부터는 조선 사이클이 근데 조선은 배를 3년 5년 타고 바꾸나? 아니잖아요.
1: 네.
0: 배는 보통 20년 쓰거든요.
1: 아,
0: 네. 그래서 그 전에 2002년도에 보면 스웨덴의 말메에 있는 코컨코라는 조선소가 망해요.
1: 네.
0: 그래서 그 말메에 있는 조선소의 골리아 크레인은 현대중공업이 1달러에 사오거든요. 그 사갈 때 그 스웨덴의 국영 방송에서 장송곡을 틀면서 그 장면을 중계를 했었어요.
1: 네.
0: 그 정도로 그 전에 조선 사이클이 다운턴에 걸려서 구조조정이 혹독하게 일어났는데 중국의 WTO 가입에 우리나라 조선이 엄청나게 수혜를 받았던 거고요.
1: 네, 그렇군요.
0: 그래서 그 조선 사이클이 2011년까지 갑니다.
1: 네.
0: 근데 그때 2006년부터 한 5년부터 2011년까지 지어졌던 배들이 이제 내용 연수가 2025년이 도래하면서
1: 네.
0: 이게 이제 노후 선박이 되고 국제 회사 기구에서 2020년도에 아 이제는 그 유황 저유황 연료 좀 쓰고
1: 네.
0: 매연 저장 장치 같은 거

0: 좀 달고 아니면 LNG선 같은 걸로 좀 해라. 바꾸면서 약간 고부가 가치선으로 이 배가 교체가 되는데 이 고부가 가치선은 또 우리가 제일 잘하니까.
1: 네.
0: 그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20년 만에 조선 사이클도 돌았고요.
1: 네.
0: 그런데 반도체 사이클은 네. 보통 3년 주기로 돌아온다는 거죠.
1: 아, 그거는 더 주기가 짧아서 짧은 거는 왜 그런 겁니까?
0: 예, 그게 네. 옛날에 80년대에는 반도체의 전방 산업이 이 퍼스널 컴퓨터 PC였잖아요.
1: 네.
0: 근데 그때 당시에 PC가 3년 사이클로 돌아오는 이유가 CPU는 인텔, 인사이드 뭐 이러면서 인텔이 업그레이드 CPU를 업그레이드 할 때마다 권장 사양으로 256 메가 반도체를 권장합니다. 이럴 때마다 반도체 사용량이 확 높아지면서
1: 아.
0: 3년마다 인텔의 CPU가 업그레이드 될 때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가 업그레이드 될 때
1: 네.
0: 네, 요 사이클에 맞춰서 한 3년 주기로 반도체 사이클이 왔었거든요.
1: 아, 이른바 하드웨어 사이클이네요.
0: 하드웨어
1: 네.
0: 사이클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핸드폰이 수요가 생겼고 그다음에 플랫폼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투자하고
1: 네.
0: 그러면서 옛날만큼 이렇게 부침이 아주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과거 80년대에서 90년대에는 치킨 게임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반도체 만드는 회사가 20개가 넘었거든요.
1: 그런데
0: 네. 최근에는 이제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로 도시바 망해가지고 겨우 이제 살려놓은 게 키옥시아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게 과점화 시켜놨는데 앞단에서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AI 이러다 보니까 이 과점화돼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하나 빵 터질 때마다 확 올라가는 현상이 그게 2013, 14, 15년도에 하이닉스가 막 올라갈 때는 요 스마트폰이 수요를 새로 창출했고요.
1: 네.
0: 2016, 17, 18년도에 올라갈 때는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센터가 또 새로운 수요를 만들어냈고 그런데 이번에는 AI 혁명으로 새로운 수요가 만들어지는데 제가 2016, 17, 18년도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가격 상승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낸드가 막 10배 뛰고 하는 게 그래서 이 전방 수요나 아니면 그 전방 수요에 해당되는 게 이 데이터 센터나 AI 서버를 만드는 그런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는 데서
1: 네.
0: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오는 사이클은 와 좀 남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이 반도체 사이클이 그래도 3년에서 4년 주기로 이렇게 오고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하는데 그 M7이나 이런 기업 입장에서는
1: 네.
0: 10년 내내 투자하는 건 아니잖아요.
1: 네.
0: 걔네들도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2, 3년 막 때려짚고 나면 그다음에는 그 인프라를 투자해놓고 돈 버는 회수 기간이 있거든요. 그 회수 기간에는 또 이제 투자를 멈춥니다. 그렇게 되면 캐파는 늘려놨는데 수요가 좀 줄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가격이 떨어지고 네, 그런 현상이 이제 나타났는데 그래서 지금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들은 내년까지는 좋은데 내년에서 내후년 넘어갈 때는 네, 반도체의 이익 증가율이 많이 둔화된다라고 보잖아요.
1: 네.
0: 그래서 반도체 사이클은 여전히 저는 이제 한 3년 정도로 보면서 투자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1: 아, 그러면 사실은 이게 그 시클리컬 사이클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 대한 그 종합적인 뷰까지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근데 그 첫 답변에서 한국 증시가 좀 선진국형 성장 증시로 바뀌었다고 약간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저는 그때 그러면은 이제 1년을 보는 쇼트트랙 선수가 아니라 뭐 10년을 보는 조금 마라톤 선수로 바뀌었는가를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지금 상태는 뭐 쇼트트랙도 아니고 마라톤도 아니고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그런 상태로 좀 보고 계신 겁니까? 아니면은 다시 역사는 반복되니까 그냥 우리는 원래 1년짜리 그런 나라였는데
0: 네.
1: 그 과거가 반복될 걸로 보시는 겁니까?
0: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1: 네.
0: 우리나라의 인구는 5,200만이잖아요.
1: 네.
0: 왜 우리가 이 시총상위 기업이 소위 말해서 경기순환형 산업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이유는 우리는 내수가 너무 취약해요.
1: 네.
0: 5,200만 가지고 내수 시장이 너무 협소한 거죠.
1: GDP에서 소비 비중이 작죠.
0: 네.
1: 네.
0: 그래서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거대한 소비 국가인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뭔가 히트를 치는 소비재가 나오면 꽤 오래 갈 수가 있거든요.
1: 네.
0: 그 중에 한 예가 우리나라 기업인데 글로벌하게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 제품 중에 특징적인 게 하나가 바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죠.
1: 네. 불닭볶음면. 네. 잘 팔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그렇죠. 그런 기업은 10년 보고 투자해도 돼요.
1: 아.
0: 소비 트렌드. 네. 특히나 이 중독성이 강한 음식에 대한 트렌드는 잘 안 바뀌니까. 그런 거 해도 되고. 최근에 화장품 기업 중에서는 APR이 잘 나가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그런 트렌드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 5,200만 시장에서만 장사를 했었으면 이렇게 못 가죠. 그죠? 근데 세계적으로 뻗어 나가는데 와, 수출 모멘텀으로 5,200만 원에 쓰는 게 아니라 5억, 뭐 10억이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면 10년 마라톤으로 보는 게 맞다는
1: 아,
0: 거죠.
1: 아, 그러니까 글로벌 소비재 성격의 제품이라면은 네. 수출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산업이라면은 마라톤 성향의 그러니까 뭐 워런 버핏이 맨날 말하는 주식은 10년 갖고 있어야 되고 이런 식의 장기 성향에 적합하다.
0: 그렇죠. 그런데
1: 뒤가 있을 것 같네요.
0: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앞에 삼성전자부터 네. 네. 밑단에 뭐 석유화학, 포스코 전부 다 소위 말해서 B2B 비즈니스잖아요.
1: 네.
0: 그래서 국가가 인프라를 투자하든 아니면 빅테크가 지르든 그 윗단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크게 투자를 할 때 거기에 맞게 오 전기차야? 전기차 우리가 배터리 잘 만들어줄게. 그런 모멘트로 2차 전지가 올랐었잖아요.
1: 네.
0: 그러다가 최근에는 ESS, 전기차는 안 팔리니까 또 주가 박살 났다가 오 ESS, 데이터센터에 지금 전력 병목 현상 때문에 ESS가 필요하다 하니까 또 주가 오르잖아요.
1: 예.
0: 우리나라 내수 시장을 보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하게 G1, G2 국가의 정책과 소비 트렌드의 변화를 보면서 거기에 적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우리나라 기업을 저는 네. 쇼트트랙 관점으로 투자를 했는데
1: 그렇군요.
0: 앞으로도 이쪽 경기 순환형의 기업을 투자할 때 10년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1: 아.
0: 우리는 보통 주식을 할 때 네. 워런 버핏 선생님 저 제일 존경하는 분이 워런 버핏이거든요.
1: 네.
0: 아, 한 번 주식 사면 10년 하라 했는데 박전문은 왜 저렇게 트레이딩을 하려고 그러지? 이 시클리클은
1: 아, 그런 말씀을 들으시는군요.
0: 트레이딩을 네. 해야 돼요.
1: 네. 아, 시클리컬은 이제 10년씩이나 바라볼 순 없다. 그러니까 네. 사이클의 강도는 뭐 수십 년 만에 처음 볼 정도로 전례 없이 세지만 네. 10년씩 볼 거는 이제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다. 즉 그거는 과거는 반복된다는 말씀이시네요.
0: 저는 반복된다고
1: 봅니다. 아, 그러면은 이제 시청자들, 청취자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이 사이클이 반복된다고 하면은 그 어떤 방식으로 반복되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될 것인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다행스러운 거는요.
1: 네.
0: 우리나라의 방탄소년단 무슨 시클리컬 아니잖아요.
1: 네. 네.
0: 아까 불닭볶음면 말씀드렸지만
1: 네.
0: 방탄소년단 이번에 완전체 해도 아 올해 이제 전국 투어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
1: 네.
0: 투어 시작을 했는데 아 티켓이 팔릴까 안 팔릴까? 그런 걱정 안 하시잖아요.
1: 안 하죠.
0: 솔직히.
1: 네.
0: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그동안에 이 소비재에서는 믿음이 없어요.
1: 네. 네.
0: 너무 국내 내수 시장이 짧고 그 패션이라는 게 확 했다가 확 없어졌다가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여러 번 겪다 보니까 최근에 또 보면 하이브 같은 주가 많이 빠졌어요. 그죠? 그런데 사실 글로벌 플레이어가 됐기 때문에
1: 네.
0: 사실 걱정은 없는 거거든요.
1: 아 그렇군요. 네,
0: 올해 예상 실적이 저는 그대로 나온다고 봅니다. 그대로 나온다고 보는데 근데 단지 주가가 우리나라 기업이 그동안에 시장이 좀 얇다 보니까
1: 예.
0: 다 같이 못 올라가고요. 소비재는 소비재도 올라가고 반도체는 반도체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시장이 얇다 보니까 반도체 갈 때는 반도체로 쏠리고
1: 네.
0: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오, 나 여전히 장사 잘하고 있는데 하는 삼양식품이나 하이브 같은 주식이 확 빠진다는 거죠.
1: 아 수급적인 이유로요.
0: 그런데 예. 이 부분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런 성격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아, 얘는 왜 이러지? 아, 얘는 안 되는가 봐. 주가만 보고 얘는 안 되는가 봐 하고 얘를 바닥에 팔고 위에 또 쫓아가고 이런 매매를 많이들 하시는데
1: 네.
0: 이런 성격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면 반도체 삼성전자 1년 반 2년 반 2년 전에는 완전히 조롱당하던 주식이었잖아요.
1: 그렇습니다.
0: 그렇잖아요.
1: 맞아요.
0: 5만 원 6만 원 거기서 무슨 아직 삼성전자 하고 있냐고 조롱당하던 주식이었어요.
1: 네.
0: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이익 가지고 얘기하는데 2023년도에 하이닉스 7조 7천억 영업이익 적자 나던 회사예요.
1: 맞습니다.
0: 그러면서 SK그룹이 위험하다.
1: 네.
0: 이런 얘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래서 시클리컬은 사이클 기업이 우리나라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사이클 기업은요. 이익이 안 날 때 사고 이익이 많이 나올 때 팔아야 되는데
1: 예.
0: 이게 전통적인 주식하고는 다르죠.
1: 아.
0: 원래 전통적인 기업은 이익이 많이 나올 때 오, PR 대비해서 아직까지도 오, 주가가 싸네 하면서 저포에 계속 사야 되잖아요.
1: 예.
0: 이익이 밀고 올라가니까. 그런데 이 반도체 같은 기업은 이익이 밀고 올라왔는데 주가가 어느 순간 보면 많이 안 올라요.
1: 네.
0: 그래도 여전히 싸네. PR 지금 5배밖에 안 되네. 여기서 계속 산다는 거죠. 반대로 2023년처럼 이익이 박살 났을 때 야, 저거 SK그룹까지 위협해지는데 하는데 주가는 23년부터 올랐어요.
1: 예.
0: 왜냐하면 22년도에 이익 많이 날 때 미리 빠졌거든요. 그래서 요즘 PER이나 PBR이나 이런 논란이 많은데 그거는 명확합니다. 내년 내후년에 대한 이익의 가시성이
1: 네.
0: 워런 버핏이 반도체 주식 투자 안 하잖아요.
1: 안 하죠.
0: 이익에 대한 가시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가시성이. 내년 내후년에 그 이익을 믿을 수 있어? 이런 거죠. 그런데 코카콜라, 애플 내년 내후년의 이익이나 매출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지금 이 자료 화면이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 반도체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전체 코스피의 PER이 한 8배밖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1: 예.
0: 그렇는데 보면 반도체를 제외하고 보면 지금 PER이 21배예요.
1: 아, 엄청 높아졌네요. 네.
0: 지금 21년부터 26년까지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1: 네.
0: 반도체를 제외하면 사실은 지금 PER이 사상 최고치 이번에 한 25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다른 주식들이 아니 지수는 8,900 가까이 가는데 막 종목들이 막 빠지잖아요.
1: 네.
0: 힘이 붙이는 거예요. 그 나머지 반도체를 제외한 종목들의 이익 대비해서는 PER이 21배가 넘어가고 한데 요즘 미국 주식도 보면 PER, S&P 500이 21배 넘어가다가 또 밀리고 하거든요.
1: 네.
0: 왜냐하면 10년물 국채금리가 여전히 4.4 하고 있거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만약에 1.5다. 야, 그거 1.5 받아서 뭐 어떻게 하려고 그냥 주식해 이러는데 21배면요. 1 나누기 21배로 해서 주식 투자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1 나누기 20일 하면 4.7%밖에 안 돼요.
1: 네.
0: 4.7%인데 오, 10년물 국채금리 4.5나 주네? 이러면 주식할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4.5를 딱 치고 올랐을 때 지지난주 금요일인가 우리나라 시장 6.7% 이래 빠졌거든요.
1: 네.
0: 그게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6을 돌파할 때였는데 그런 거 보더라도 지금 이 중소형주 이 반도체에서 중소형주 얘기를 시간 관계상 좀 말씀을 드리면
1: 네.
0: 최근에 중소형주 너무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 빠져 있는 것 중에서는 아까 그런 소비재도 있고 또 반도체 소부장도 있고
1: 네.
0: 그렇죠? 소부장 어제 박살 났다고 오늘 좀 오르잖아요. 저는 어제 반도체 아니 똑같은 반도체 섹터인데 왜 저렇게 빠져야 되지?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장만의 그런 얇은 시장의 성격 때문에 한쪽으로 몰리면 한쪽이 이제 빠지는 약간 시소 네, 그런 부분도 있고.
1: 네.
0: 그래서 중소형주도 결국은 이 반도체 섹터의 그 내년 이익 전망치가 맞고 거기에 따른 투자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Q가 늘어나면 반도체 소부장도 다 오르긴 오를 건데 원래 이제 대형주가 가는 장이 있고 중소형주가 가는 장이 있거든요.
1: 네.
0: 부동산을 하셨으니까 제가 부동산으로 네. 하나만 더 예를 들어드리면 소형주 지금 이제 코스피 소형주 차트인데 코스피 소형주 차트는요. 작년 연말보다 밑에 있어요.
1: 아이고 그렇군요.
0: 작년 연말에
1: 아유,
0: 우리가
1: 예.
0: 코스피 4,200대였거든요.
1: 네.
0: 근데 작년 연말보다 마이너스니까 그래서 반도체 제외하면 네. 지수가 4,200이다라는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소형주는 그러면 영원히 안 오냐? 오게 돼 있어요.
1: 네.
0: 왜 오게 돼 있냐?
1: 그거는 뭐 사이클이어서 그런 건가요? 여기도 소형주.
0: 자. 부동산으로 예를 들면
1: 네.
0: 최근에 부동산 강남의 이런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까 반포 얘기했었잖아요.
1: 네.
0: 반포 주공부터 쫙 해가지고 구반포까지 싹 다 했잖아요.
1: 네.
0: 근데 거기는 재건축만 하면 막 경쟁률 엄청나고 다 팔리잖아요.
1: 네.
0: 근데 반포 주공이나 이런 자리를 놔두고 저기 포천이라든지 네. 저기 지방에부터 먼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식도 똑같다는 거죠.
1: 아.
0: 그래서 대형 우량주 먼저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1: 예.
0: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한 기업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였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 기업부터 이 모멘텀도 있긴 했었지만 그 기업부터 이제 재평가가 된 거고요.
1: 네.
0: 이 부분이 재평가가 되잖아요.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블루칩에 해당되는 기업들. 그다음에 밑단에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옐로칩이라고 그래요. 그 밑단이 있는 게 바로 LG 같은 네. 그런 그룹들이 최근에 주가가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 중견기업의 옐로칩까지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아, 또 뭐 어디 개발 안 된 데 없나 하면서 소위 말해서 주택, 빌라, 단지 요거 싹 수용해가지고
1: 네.
0: 이걸 갖다가 재건축을 올리면 야 이거 수익 좀 되겠는데 하면서 시행사들이 마지막에는 이 그냥 일반 주택단지 싹 수용해가지고 재건축 들어가죠.
1: 네. 아까 그러면 지금 이제 너무 급하니까 제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증시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그런 반도체 쏠림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반도체 관련 주식을 굉장히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이 반도체가 결국은 시클리컬이고 그러니까 역대급 최고 강세지만 시클리컬이라고 보시고 역사는 반복된다고 보면은 아까 50년 연봉 차트를 보여주셨는데 세게 오를 때는 확 세게 오르는데 그다음엔 좀 옆으로 횡보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시점을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그러면은?
0: 예, 그래서
1: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0: 예. 이번에는 과거 인프라 사이클 때처럼 80년대처럼
1: 네.
0: 이번에 5년에서 6년간의 장이거든요.
1: 네.
0: 그런데 반도체로 시작해서 반도체로 끝나는 장인가 그 부분은 우리가 아, 좀 생각해 봐야 돼요.
1: 그건 생각해 봐야 되는 거군요. 예.
0: 왜냐하면 작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을 주도했던 거는 조방원이었어요.
1: 네, 조선방사원전.
0: 예.
1: 네.
0: 그런 것처럼 이게 무조건 반도체만 간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1: 네.
0: 반도체가 실적이 안 날 때는 조방원, 피부 미용, 엔터 이런 것들이 다 올랐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반도체가 작년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두 개 합쳐서 90조 벌었는데
1: 네.
0: 올해 이 두 회사가 합쳐서 700조를 번다고 하니까 8배 성장이잖아요.
1: 네.
0: 그래서 주가가 8배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이나 내후년 쪽에 보통 반도체 사이클이 쉴 때 네. 1년 정도 칩니다. 길게 쉴지는 않아요. 그런데
1: 아.
0: 그 1년 쉴 동안 주가는 반토막이다.
1: 아, 그렇군요.
0: 네, 2018년, 2022년 하이닉스 주가는 다 마이너스 50% 이상 빠졌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1: 네.
0: 이번 사이클의 끝인 2029년까지 이 반도체 레일리는 지속될 건데
1: 네.
0: 그냥 지금처럼 계속 이래 달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1: 아, 그럼 가다가 중간에 뭐 한 3, 40% 확 조정받다가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0: 네. 그래서 이게 2년 정도 이래 올라오잖아요.
1: 예.
0: 그러면 3년에서 4년 차에 반드시 이렇게 30에서 50% 조정은 있을 수가 있는데
1: 네.
0: 이 부분은 알고 투자하시라는 거예요.
1: 아, 그래도 지금은 한 5년 정도 보이는 29년 정도까지 보이는 그 정도의 강세장으로는 보인다.
0: 네. 맞습니다.
1: 근데 중간에 그 변동은 크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0: 네.
1: 변동. 그럼 개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0: 네. 그래서
1: 어떻게 해야 됩니까?
0: 네. 어떻게 하느냐면요. 네. 그냥 매달 사시면 돼요.
1: 아, 적립식으로요?
0: 네, 매달 적립식으로 사시면 되는데 이 부분이
1: 네.
0: 저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는 게
1: 예.
0: 21년도에 삼성전자 9만 6천 원일 때 12만 원 가는 줄 알고 9만 원에서 사고 8만 원에 떨어질 때도 사셨잖아요.
1: 맞습니다. 그래서 뭐 9층에도 손님이 사람 있다 이러면서 구조 신호 구해서, 보내고 이랬습니다.
0: 네. 네. 구조대 언제 오나 이랬잖아요.
1: 네.
0: 아니 그런데 정작 6만 원하고 5만 원 가니까 다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 이거 본전 되면 다 팔아버리고 앞으로 절대 삼성전자 안 산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아니 9만 원대 사실 때 그
1: 네.
0: 마음은 어디 갔냐는 거죠. 그래서 6만 원, 5만 원대 제가 나와서 가장 많이 했던 얘기했던 주식이 삼성전자거든요.
1: 예.
0: 지금도 물타기라 계속 하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이 주식은 3년, 4년 사이클로 3년 지나면 다 전고점 돌파하니까 그래도 엄청 조롱당했었죠. 지금도 아마
1: 네, 그렇군요.
0: 예, 좀 줄여야 된다는 이런 얘기에 많은 분들이 좀 기분 나쁘게 들으시는데
1: 네.
0: 이 우리가 투자하는 기업의 성격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이익의 변동성과
1: 네.
0: 주가의 변동성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 매달 사시면 되는데 지금 마음을 노트에 적으시고 다음에 떨어졌을 때도 와 하이닉스가 250인데 지금 120만 원까지 와줬네. 와 땡큐 하면서 사셔야 되는데 120만 원 정도 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요.
1: 예.
0: 재작년 24년 8월 달에도 모건 스탠리 반도체 저승사자가 겨울이 오는 것 같아. 제가 그때 아니 AI 인프라 사이클이 이제 시작했는데
1: 네.
0: 22년 죄송합니다. 22년 11월 달에 챗GPT가 이제 시작했잖아요.
1: 네.
0: 아니 근데 무슨 겨울이 오냐고. 그래놓고 나중에 주가는 박살났고 나중에 모건 스탠리에서 아 겨울이 이번엔 따뜻한 겨울로 지나갔어. 이렇게 쓰고
1: 말장난이네요. 네.
0: 말장난인데 그때 주가가 박살났었잖아요. 그런 리포트가 또 나올 거라는 거죠.
1: 아.
0: 주가가 반토막 났을 때 아 이제는 뭐 창신 메모리가 뭐 어쩌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때도 견디면서 매달 투자를 하실 각오를 하고 마음을 네. 단단히 먹고 하시라는 거죠. 그런데 정탁 떨어지면 거기서 또 다른 사람도 나타나요. 반도체 안 된다.
1: 아.
0: 네, 반도체 끝났다. 네, 그거 팔고 일로 가라.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또 나타나요.
1: 네.
0: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하기에 저는 최선의 방법은 그냥 눈 딱 감고 매달 그냥 모아 가시면 돼요.
1: 네.
0: 근데 그럴 자신 없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익 전망치가 너무 올라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약간 반도체 사이클이 내년 하반기까지 여기서 얼마든지 30% 조정받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10이 투자하신다면 지금은 1, 2 정도만 투자하시고 조정을 30% 받으면 30 투자하시고 40 받으면 40 투자하시고 50 받으면 50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떨어질 때 이제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게 오히려 수익률은 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지금 제 코스닥까지 짧게 좀 짚어줄 수 있습니까? 코스닥 네. 시장 지금 굉장히 조롱받았다가 오늘 조금 반등했는데 앞으로 코스닥 시장 좀 어떻게 보시는지만 부탁드립니다.
0: 네. 잘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참 그 기업별로 보면 산업별로 너무 이제 탑티어가 많아요.
1: 예.
0: 자, 지금 코스닥 차트를 보시는데 코스닥의 지금 상위에는 2차 전지도 있고 바이오도 있잖아요.
1: 네.
0: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이오테크 이런 것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바이오가 안 되잖아요.
1: 예.
0: 2차 전지도 아직 이익이 많이 안 나다 보니까 그렇는데 바이오? 금리가 떨어지면 바이오가 또 막 치고 올라갈 거예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바이오 공부도 해보니까 우리나라 바이오가 옛날에는 뭐뭐 할 수 있다 해놓고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최근에 보면 거의 17조 이상의 라이선싱 아웃이 나오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실제 바이오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막 탈바꿈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이든 뭐 코스피가 됐든 우량 기업은 지나고 나면 다 순서가 돌아온다는 거죠.
1: 아.
0: 그 순서가 돌아오는데 지금은 고유가의 고금리다 보니까 돈을 아주 잘 버는 기업 먼저 올라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번 돈으로 고금리에 넣으면 또 돈 벌잖아요. 그런데
1: 네.
0: 돈이 없는 회사는 고금리로 돈을 자금을 조달해야 되다 보니까 주가 차별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1: 네.
0: 그래서 삼성전자도 그랬고 LG그룹도 그랬고 그동안에 인내한 분들이 이번에 보상을 받는 것처럼 지금 코스닥이라든지 중소기업 중에 괜찮은 우량 기업을 갖고 있는데 이 주식 왜 안 올라와 나도 갈아탈까 하시는 분들은
1: 네.
0: 그냥 버티시라 기다리면 보상을 네. 받는 때가 돌아간다. 돌아간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그 장기 투자자로서 또 시장을 바라보는 또 이제 1년짜리 쇼트 트랙을 오래 타셨던 분으로서 굉장히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고 특히 반도체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저점을 높이는 그런 사이클 산업이라고 약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청취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박세익 채슬이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6월 4일 목요일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최상욱의 경제쇼 오늘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윤지호의 경제쇼도 함께해 주십시오.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최상욱의 경제쇼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0: 앞서간다 우리의 갓세.
1: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주식창의 불기둥을 잡는 투자 안목부터 삶을 지탱하는 건강과 철학의 깊이까지 복잡한 정치 시사 판도까지 멀끔하게 요약해드립니다. 성공을 넘어 삶의 깊이를 더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평일 점심 12시 20분부터 2시까지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아요.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점심에 만나러 오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평소에는 다 같이 모이기 힘들어도 명절이라든지 집안에 경조사가 생기면 모든 식구들이 다 함께 모이게 되지요. 모든 식구라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온 식구가 될 텐데요. 이 경우에 온이란 말을 뒤에 오는 식구와 붙여 쓰는 것이 맞는지 띄어 쓰는 것이 맞는지 혼동될 때가 있습니다. 온 식구에서 온이란 말은 전부의 또는 모두의라는 뜻을 가진 관형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꾸며주는 명사와는 띄어서 쓰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온 국민, 온 세상, 온 집안 등은 모두 온과 뒤에 명사를 띄었습니다. 온이란 관형사와 같은 뜻을 가진 한자어로 온전할 전자를 쓰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역시 뒤에 오는 명사와 띄었습니다. 간혹 전국민, 전세계와 같은 표현을 한 단어로 생각해서 붙여 쓰는 일이 있는데 이때도 전과 뒤에 오는 국민이나 세계라는 말은 띄어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전 구청장과 같이 어떤 사람의 이전 경력을 나타낼 때 쓰는 한자 앞전자는 띄어쓰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을까요? 직함이나 자격을 뜻하는 명사 앞에 쓰여서 이전의 경력을 나타내는 전이라는 표현 역시 관형사기 때문에 뒤에 오는 명사와는 띄어서 써야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충북 북부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가평 북면에는 시간당 20mm 이상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밤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소나기의 양은 대부분 5에서 60mm 정도고요. 많은 곳은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 최대 80mm가 넘겠습니다. 특히 대기 불안정이 강한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소나기가 내릴 때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과 호남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구 19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6도, 광주 25도, 대구는 29도로 영남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전국 하늘이 차차 맑아지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이 강하겠습니다. 현충일인 토요일에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3.9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미흡으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일부 투표소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될 선거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관계기관은 행정부가 가진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서 문제 발생 요인을 명확히 밝히고 또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일부 투표소에서 발생한 투표지 부족은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사태라며 긴급 국정조사를 열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차질은 1950년대 자유당 정권 시절에도 없던 전대미문의 사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중앙선관위가 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지연, 투표와 개표 동시 실시, 직무유기 등 3대 불법을 저질렀다며 자체 진상 파악을 즉시 실시하고 중앙선관위 허철훈 사무총장과 오민선 선관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내일까지 생산 라인을 전면 중단하고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대상은 대전과 충북 보은, 전남 여수, 경남 창원 1에서 3 사업장과 대전과 판교, 아산의 연구개발 캠퍼스 등 전국 9개 사업장입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재나 폭발, 중대재해 위험 요소, 위험성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세로 2% 가까이 하락해 8,6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62.08포인트, 1.84% 내린 8,639.41의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3.70포인트, 2.31% 오른 1,049.73의 장을 마치며 6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 30분 기준 13원 30전 오른 1529원 70전을 기록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최근 영업을 중단한 전국 37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8일 대형마트 104개의 점포 가운데 37곳에 대한 영업 잠정 중단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채 안 돼 나온 결정입니다. 37개 점포에서 일하던 홈플러스 직원은 3,500여 명입니다. 홈플러스는 폐점 예정 점포에 근무하는 책임 이상 직원에 대해선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한 달 동안 자동차 불법 튜닝을 집중 단속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화물차 타이어 마모나 휠 조임 상태 등 안전기준 위반 여부와 불법 조명장치 설치가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또 도로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이나 말소 등록됐지만 운행 중인 차량도 단속합니다.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받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세 번째 보석 청구를 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 11부 심리로 오늘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허 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허 대표 측은 기존 병합 사건에 따른 구속영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3월 발생한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과 관련해 부실 대응한 책임으로 경기 구리경찰서 관계자 3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구리경찰서 관계자 3명은 중징계 처분, 2명은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인원은 구리경찰서 5명을 포함해 경기 북부청 3명과 남양주 남부경찰서 8명 등 모두 16명이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구름이 많은 가운데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 사이고 곳에 따라 천둥, 번개와 돌풍, 우박을 동반하겠습니다. 내일은 영남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 23.9도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이상우였습니다. KBS

0: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1: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선택. 6.3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개표 결과가 민주당 12곳, 국민의힘 4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오늘 오전 7시가 넘어서 역전하면서 극적으로 서울시장 5선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에서도 추경호 후보가 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꺾고 보수의 심장을 지켰습니다. 반면에 역시 보수세가 강한 부울경에선 부산시장의 전재수 후보, 울산시장의 김상욱 후보가 당선되면서 민주당이 선전했습니다. 전북지사에는 이원택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민주당은 한숨을 돌렸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최대 격전지 부산 북갑에선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생환하면서 보수 재편을 예고했습니다. 정치 토크 코너에서 6.3 지방선거 격전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이어지는 인터뷰 코너에선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와 함께 선거 결과를 심층 분석하고 향후 전국을 전망해봅니다. 북중미 월드컵 개막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스포츠는 완수 코너에서 북중미 월드컵 준비 상황과 재미있는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영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1: 자, 이번 선거 광역단체장 민주당 12, 국민의힘 넷,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민주당 9, 국민의힘 넷, 무소속 하나. 그러니까 범보수 진영이 한 5개인데 여하튼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이번 선거 그냥 전체 뭉뚱그려서 전체적인 평가를 한다면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3: 네, 선물 속에 끼운 경고장. 이건 여당에게 국민이 준 것이고요.
1: 네.
3: 국민의힘 등의 야당한테는 파산 선고를 하면서도 회생 절차를 보장해 주었다. 이렇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1: 네. 자, 선물 속에 끼운 경고장. 파산 선고를 하면서도 회생 절차는 마련해 줬다.
3: 네.
1: 이야, 이거 뭐 딱 들어오는데요. 김기영 대변인.
2: 저는 이제 오만한 권력은 심판을 받는다는 거고 이재명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국민의힘이 마지막 기회를 받았다. 국민께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잘할 수 있는 마지막 어떤 기회를 줬다. 그래서 저희가 절실한 마음으로 쇄신하고 분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을 위해서 잘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국민의힘에게 국민들이 마지막 기회를 줬다. 자, 이거는 놓쳐서는 안 된다. 뭐 그런 취지로 김기영 대변인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고요. 자, 민주당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16개 중에 12개를 갖고 왔고 재보궐선거도 일부 조금 뺏긴 건 있지만 그래도 9개를 갖고 왔고 뭐 지방의원인 이런 것들 기초단체장 이런 것도 훨씬 많이 갖고 갔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승리는 승리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 아쉽기는 하지만 아쉽다고 승리가 아닌 건 아니다. 어쨌든 네. 민주당의 상황을 좀 설명한 것 같은데
3: 네.
1: 자 이런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승리인데
3: 네.
1: 개운치 않은 승리 뭐 뭐라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3: 그 정도 표현이 객관적으로는 맞는 얘기긴 해요. 그런데
1: 네.
3: 사실은 그런 얘기는 저 같은 평론가들이 하면 더 좋았을 거다. 민주당 입장에서
1: 사무총장이 하는 것보다
3: 민주당 입장에서 조금 더 숙여서 얘기했었어야 된다라고 보고
1: 네.
3: 일단 민주당 승리는 맞는 거죠.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이 이겼던 지역 중에 이번에 민주당이 이긴 지역들이 있습니다. 강원도, 부산, 울산. 네, 이걸 봤을 때는 사실 지난 대선 때 김문수 후보가 이긴 지역이 우리나라의 이 동부 지역이 다 빨갛게

0: 이렇게 됐었거든요.
1: 충남도 그렇지 않나요? 충남은 어땠었나요?
0: 충청도는 그때? 그래도 그 비슷했어요? 이재명 네. 후보가 이겼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아. 서동으로 나누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동부 지역 중에 강원도, 부산, 울산을 민주당이 가져갔기 때문에 민주당의 승리라고밖에는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네.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서울, 대구, 경남 이쪽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거. 이게 문제인데 일단 저는 서울, 대구, 경남에서 패배한 거는 국민의힘이 잘한 것 이상으로 민주당이 잘못한 부분이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내부적으로 잘못한 부분도 있고 전체의 중앙정치나 전국정치 판도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는 것인데 특히 서울 같은 경우는 질려야 질 수가 없는 선거입니다. 이재명 정부 초기에 치른 선거고 12.3 내란 사태 그렇게 오래전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을 거고 오세훈 후보를 지지하신 시민들도 이긴다는 기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선거를 내줬다라고 하는 거는 좀 첩첩이 여러 요인들이 쌓여 있었다. 이 점에서는 민주당한테는 좀 뼈아픈 그러니까 줘도 이기지 못하는 뭐 이런 측면은 또 섞여 있는 것이죠.
1: 자 서울시 선거는 정청래 대표가 뭐 아팠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여튼 요 대목에서 정청래 민주당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2: 국민은 항상 옳습니다. 전국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감사드리고 존중합니다.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픕니다. 국민들께서 12.3 불법 비상계엄 내란도 막아주셨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주셨습니다. K-민주주의 빛의 혁명으로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켜주셨고 6.3 지방선거도 일 잘하는 이재명 정부를 응원해주시고 더불어민주당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1: 자, 서울시장 선거 이제 얘기를 이제 전체적으로 하시는 중에 이제 하셨기 때문에 오세훈 그 후보 녹취까지 듣고 아예 질문을 드릴게요. 김기영 대변인한테는. 자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서울시장으로 불러도 되나요?
3: 서울시장.
1: 시장이죠. 예, 당선증 받았겠죠 오늘?
3: 아니, 어차피 뭐 선거 끝나면 네. 현직입니다. 복귀 되겠네.
1: 직무 복귀네. 그럼 오세훈 시장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4: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업무에 복귀해서 자부심이 느껴지는 서울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들은 더 따뜻하게 일상생활을 하시고 더 건강해지실 수 있는 그래서 삶의 질이 정말 빠른 속도로 향상이 되는 그런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을 만든다는 약속을 드렸던 것처럼 그대로 실행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일할 기회를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 정말 분골쇄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자, 오세훈 시장 얘기까지 이제 들어보셨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아프다는 표현을 썼는데 서울시 관련해서 자, 오세훈 후보가 승리한 요인 김기영 대변인 보시기엔 뭐라고 보세요?
5: 전 우선적으로 정청래 대표가 지금 지방선거의 민심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여전히 내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란을 가지고 이번에 프레임을 잡았죠. 내란 잔당을 소탕하겠다. 저는 더 이상 내란 얘기는 안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계엄이 곧 내란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형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절차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집권한 세력에서 여전히 내란 한다는 거에 대해서 유통기한도 끝났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인식이 그렇고 또 하나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주셨다. 저는 대통령이 피고인 대통령입니다. 피고인 이재명 대통령. 이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본인의 재판을 없애기 위해서 본인이 임명하는 특검을 통해서 재판을 삭제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이번 지방선거를 관통하는 어떤 흐름에 굉장히 중요한 기폭제가 됐습니다. 반등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번에 서울시 그 시장 선거를 보면 이른바 한강벨트, 부동산 벨트라는 부분이 이거는 종부세와 그리고 1주택자도 거주하지 않으면 중과한다는 어떻게 보면 양도세 폭탄을 언급을 했었고 지난해에 비해서 50% 종부세 대상자가 늘었습니다. 그런 보유세도 두들겨 맞고 양도세도 두들겨 맞는다. 이런 측면에서 부동산 그 벨트, 종부세 벨트가 어떻게 보면 뚜렷한 오세훈 지지가 있었고

0: 3년에 한다는 황당한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요즘 부동산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그건 그런 어떻게 보면 현실에 맞지 않은 걸 가지고 현혹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이 부분과 그다음에 부동산 민심이 서울 지방선거에서는 굉장히 관통하는 핵심적 이슈였다 이렇게 봅니다.
1: 오세훈 후보 보니까 그 캠프에서 이제 감사 인사하고 서울시청 뭐 들어가기 직전에 또 약간 세리머니 비슷하게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시민들은 서울을 민주주의의 마지막 안전판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자 김 대변인 보시기에 여튼 오세훈의 승리 요인 다시 말해서 정은호의 패배 요인일 수도 있겠네요. 뭘까요?
2: 네, 일단 부동산 문제 많이 얘기하시는데 저는 전혀 다르게 각도를 보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세금 때문에 불만이 있어서 오세훈 후보를 찍는다는 분들은 어차피 국민의힘을 지지하시는 분들이에요. 예전에도 있었던 국민의힘 지지자들인데 지금은 부동산 문제 양상이 더 심각해진 것이 전세 월세 문제입니다. 저는 세입자들이 등을 돌렸을 가능성도 있다. 청년 세대라든지 이쪽에서.
1: 전세 월세
2: 그렇죠.
1: 파동.
2: 그 한강뷰트 얘기할 때도 계속 집 가진 분들의 관점에서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세입자들이 더 절박하다. 근데 세입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는 진보 성향의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까지 돌아선 게 아닌가. 또 2030 세대에 특히 많은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선거 중에도 데이터로도 그렇고 약간 길거리에서도 묘하게 느껴졌던 게 20대 여론이었어요. 네. 정원호 후보에게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라고 느껴졌었는데 아마 이 정원호 후보를 둘러싼 논란들이 어느 정도는 영향을 끼친 것 같다. 20대 남성이야 국민의힘 지지가 우세했다 치더라도 20대 여성은 민주당 쪽에 대한 비판적 지지가 많았던 세대거든요.
1: 네.
2: 그리고 정원호 후보가 원래 X라든지 이런 데서 소통을 잘해서 그쪽에도 소구력이 있는 후보였는데 좀 시들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 거는 30년 전에 폭행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찜찜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주목했던 현상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원호 네. 후보가 어디 현장에 나가서 설명을 하는데 그때 막 그 부동산이나 이쪽에 전문가들이 설명을 막 하는데 한 보좌진이 네. 정원호 후보에게 아 후보가 좀 직접 얘기하는 분량이 나와야 된다 얘기를 했던 그 영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SNS에서 그 영상을 봤는데 댓글에 엄청나게 이제 2030 세대로 보이는 유저들이 비판적인 댓글을 많이 달았습니다. 사실 중년층 유권자들은 네. 아 정치인은 원래 큰 거 이런 거 하는 거고 작은 거 디테일한 거 이런 거는 전문가들한테 맡기거나 밑에 사람 맡기는 거야. 머리는 빌릴 수 있어. 이게 네. 중년층의 정서인데 근데 청년들은 그걸 못 참아합니다. 스마트하지 못한 정치인은 참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좀 정원호 후보 측의 그 선거 캠페인을 포함해서 그리고 TV 토론 너무 안 했고
1: 네.
2: 네, 사실 오세훈 시장의 그 시정에 문제가 많다면 오히려 토론을 하자고 매달리다시피 했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했던 점 이런 것들이 정원호 후보의 실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1: 이번에 다음 거기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대구로 넘어가기 전에 투표율 있잖아요. 투표율이 많이 높았고 대구 같은 데는 4년 전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아졌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쨌든 지지층 결집한 게 양쪽에 다 통했다. 어쨌든 민주당 입장에선 전체적으로 이겼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절박했던 서울과 대구를 사실 건졌잖아요. 그렇다면 양측 다 지지층 결집의 효과를 봤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김수민 평론가.
2: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1: 그래요?
2: 네,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지지층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았던 사람들 또 지지층 중에서도 소극적 지지층 이런 쪽에서 투표를 많이 하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정치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더 갖게 되신 것 같아요. 4년 전에는 또 대선 직후에 선거가 치러졌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대선 또 했는데 또 뭐 지방선거야 이러면서 투표장 안 가시는 분들이 생기고 특히 네. 진 쪽의 지지자들이 잘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원래 갖고 있었던 지지율의 격차보다 더 큰 승리를 4년 전에는 또 했었던 건데 근데 이번 선거는 그래도 대선이 끝나고 한 1년 정도가 지난 선거였고
1: 네.
2: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도 그냥 하면 된다. 이게 정부 초기라고 쫄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고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도 아직 안 끝났다. 내란 청산이라 이런 게 남아있다. 스페어 처리하겠다. 이런 게 있는 데다가 네. 거기 더해서 이제 중도층 무당층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을 또 갖고 계셨을 거라고 보거든요. 우리 생활의 문제들부터 포함해서 내란 뭐 공소 취소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일단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공감대가 커졌기 때문에 지지층 결집 수준을 뛰어넘은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0: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어쨌든 중도층도 많이 참여를 한 결과다. 이게 어떻게 보세요, 김기영 대변인?
2: 그 어제 출구조사 이후에 표 뜬 걸 보면요. 네. 그 20대, 30대 쭉 해가지고 세대별 그 투표율이 나옵니다. 그 보면 20대가 56대 35로 오세훈 시장이 56입니다. 30대는 59대 36입니다. 20대, 30대가 50대 중후반입니다. 정원호 후보는 35%에 갇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민주당이 패착이 있습니다. 감사의 정원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희화했잖아요. 희화하면 안 됩니다. 거기 가보십시오. 진짜 많이 갑니다, 사람들이. 거기 가면 마음이 찡합니다. 외국 사람들도 와서 6.25 때 그렇게 우리나라를 도왔던, 어떻게 보면 내가 여기 왔는데 그 나라의 국민인데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 때 대한민국에 와서 이렇게 싸운 거죠. 그런데 지금 그것에 대한 고마움을 대한민국은 지금까지도 네.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신촌 유세 마치고 감사의 정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몰렸는데 젊은 청년들이 엄청 몰렸습니다. 애국가 1절을 불렀는데요. 4절까지 불렀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부른 게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부른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20대, 30대가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지금의 민주당 정부는요. 미래 세대에 대한 준비가 없습니다. 현상 유지적으로 그냥 흔히 말하면 국채를 매해 110조씩 발행을 합니다. 매해. 그럼 그거 누가 갚습니까? 요즘 청년들은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조 중심적으로 했을 때 과연 어떤 유연적인 그런 게 있는가, 본인들의 어떤 기득권. 그리고 저는 삼성노조, 삼성전자 노조의 N가급 성과급, N% 성과급. 이거는 진짜 공정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어떤 기득권적인 그런 부분. 뭐 약간 영포티하다. 본인들은 전혀 나이스하지 않고 정의롭지 못하는데 정의로운 척하고 젊은 척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반감이 있습니다.
1: 네, 대구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결국은 8.8%포인트인가요? 그 정도 차이로 낙승이라면 낙승인데 그 과정에서는 피말리는 접전 양상 띄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여긴 있을까요? 숨어 있을까요? 이 대구의 네. 승부. 김수민 평론가님.
3: 결국에 저는 뭐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못한 선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사실 이 부분을 공소취소라든지 이런 거에 반대하시는 시민들이 전략적으로 잘 판단하셨어야 된다고 보는 게, 김부겸 후보가 마지막 얘기를 했죠. 본인이 당선되면 민주당의 그러한 것들을 제어시킬 수 있다. 차라리 그게 맞습니다. 추경호 후보 같은 분이 당선이 됐을 때 이재명 정부가 겁을 먹겠는가. 오히려 대구 고립작전으로 가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서울은 오히려 그 오세훈 후보를 당선시켜서 시민들이 나름의 메시지를 발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봐요. 근데 대구는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실 김부겸 후보 당을 떠나서 김부겸 후보를 당선시켜서 말 그대로 1타 쌍피 3피의 결과를 거둘 수도 있는 거였는데 좀 관성이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또 중요한 거는 민주당이 그러면 잘했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 이번에 김부겸 후보나 민주당 또 벼락치기를 한 거죠. 대구 지역에서 민주당 활동이 부진한 편이었었고 김부겸 후보도 많이 쉬었거든요. 벼락치기를 한 것 치고는 또 선전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어떻게 활동했느냐 이 부분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재명 정부 민주당의 공소취소 관련한 논란, 이거는 영향을 끼쳤다. 그리고 그 대구는 또 사전투표보다 본투표 비중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하필이면 투표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을 불러서, 검찰이 예. 사실 국무회의에 가는 건 아닌데 예, 취소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악영향을 끼친 것이 아닌가. 김부겸 후보는 상당히 많은 악조건 속에서, 그러니까 아군 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조건에서 싸운 것이고, 오히려 민주당 중앙당이 뭘 해줬어야 되냐면 국민의힘 경선이 끝나기 전에 사실 추경호 후보가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는 다들 인식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럼 제가 민주당 지도부였다면
1: 선물 보따리?
3: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다른 사람이 후보로 나오면 모르겠는데 추경 후보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 내란 얘기를 그때 했었어야 됩니다. 나중에 선거 뒤편에 가면은 늦은 것이고 김부겸 후보도 내란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민주당 중앙당이 소화를 해서 공격수 역할을 해줬어야 됩니다.

0: 미리 그러니까 유죄 무죄를 떠나서 아니 계엄의 그 중대한 시간에 의원들 소집 못해가지고 그걸 다 띄워버린 무능력한 사람이다. 이 부분을 민주당 중앙당이 강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역할 분담도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네. 이런 점들이 좀 뼈아픈 것이죠.
1: 자, 김경 대변인님. 서울 못지않게 국민의힘 입장에선 진짜 가슴 저린 게 대구일 겁니다. 자, 결국 이기긴 했지만 이렇게 접전 혹은 질 수도 있다. 이 자체도 국민의힘 입장에선 크게 비판받아야 된다.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한 이유, 그 의미는 뭐라고 보죠?
2: 저는 만약에 김수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이 이제 내란 프레임을 더 전반적으로 했으면 더 크게 이깁니다. 뭐냐면 추경호 의원이 네. 당시 윤석열 대통령 전화를 받고 어디로 갔습니까? 국회에서 당사로 갔습니까? 당사에서 국회로 갔습니까? 당사에서 국회로 갔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 사유에 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서 민주당을 네. 비판했던 대목 그리고 윤석열 당시 대통령을 만나서 만찬에서 화이팅을 했던 내용 이런 것들을 구속영장 청구서의 내용으로 넣습니다. 얼마나 형편없는 내용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장이 기각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영장이 나오겠죠. 근데 나올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역풍이 불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가 전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정부 이재명 네. 검찰로 인해서 더 정치적 몸감이 커진 겁니다. 저는 이분이 대구시장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어떻게 보면 핍박의 이미지를 통해서 대구시장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내란으로 더 중앙당에서 한다? 그럼 저희는 이게 보면 더 강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대구시장을 이기기 위해서는 내란이나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김부겸 후보가 가지는 어떤 개인기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뭐냐? 내란 프레임에 더해져서 더 도발하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재판 없애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럽니다. 김부겸 후보가 아 내가 이거 하지 못하게 하겠다. 진정성이 없어요. 왜냐? 이거를 아예 못하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재판 받겠다고 해라. 그 정도 되잖아요. 저래도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김부겸 후보 지원합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시간만 늦춘 겁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은 조작 기소를 통한 사법 살인이라고 규명을 했습니다. 규정을 했습니다. 그럼 뭐죠?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대구 시장 선거에 있어서 민주당이 내란 프레임과 공소 취소 관련해서 미온적으로 시간만 늦추는 어떻게 보면 국민을 어떻게 속이는 그런 기만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뭉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0: 그 제가 말씀드린 네. 거를 심각하게 곡해를 하셔가지고 제가 뒤집어 쓸 것 같아서 다시 얘기를 드려야 되겠는데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그 공격은 경선 단계에서 초기에 했었어야 된다. 김부겸 후보가 직접 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앙당에서 했었어야 되고 나중에 그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초기에 했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유죄 무죄 범죄자라고 공격하는 게 아니라 무능력자라는 겁니다. 예, 영장 얘기로 반박을 하셨는데 그거는 뭐 별로 필요 없는 얘기고 그럼 그때 그 엄중한 시간에 소집하지 못해서 보수 진영을 더 큰 위기에 빠뜨렸다. 이런 공격을 오히려 초장에 해줬어야 된다. 중앙당에서 민주당이 그 얘기를 드렸던 거예요. 선거 막판까지 그런 공격을 하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1: 네네. 알겠습니다. 자, 전북지사 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김관영 후보를 제치고 민주당 이원택 후보 당선됐습니다. 거의 한 10%포인트 가까이 하던데 이거는 이제 민주당이 어쨌든 또 혹은 이제 정청래 대표를 지지하는 좀 강성 당원들이 뭉쳤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선생 평론가.
0: 저는 정청래의 승리라기보다는 민주당 예. 전통의 승리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민주당 나고 김관영 났지 김관영 나고 민주당 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그 지역에 엄청나게 오랫동안 뿌리받고 있었던 그 조직력이 있을 것이고 김관영 후보도 물론 현직 지사로서 인지도도 있고 조직력도 있겠지만 민주당의 조직력이라고 하면 그거는 무형적인 것까지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1: 정청래 구하기가 아니라 민주당 구하기다.
0: 뭐 구하기라고까지는 할 거 없더라도 그래도 민주당이다라고 네. 하는 그게 더 커지 않았나. 그리고 이게 유권자들의 경험도 중요한 건데
1: 네.
0: 경남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 김두관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와서 뭐 승리한다거나
1: 네.
0: 이런 역사는 있습니다만 호남에서는 또 광역 선거에서는 또 그런 역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결국에는 사실 이게 선거가 재미를 추구하다 보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평론가들이 김관영 후보가 이길 수도 있어요 얘기를 했지만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는 그 기울어진 것을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것이 이원택 후보의 승인이었다고 봅니다.
1: 네. 전북지사 선거 어떻게 보셨어요?
2: 저는 뭐 내용은 저도 김관영 후보가 이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김관영 후보가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의 어떤 틈을 집역에 파고들었기 때문에 전당대회 전초전으로서의 어떤 지방선거에 있어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겠다 그런 흐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여론조사가 좀 많이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해석이 더해졌는데
1: 네.
2: 꼭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론조사가 과연 맞았는가 이제까지. 그리고 또 출구조사는 과연 맞았나. 대구 같은 경우는 0% 접점이었습니다. 사실상 그때 8%가 됐고요. 8-9%가 됐고 오세훈 시장은 5.4% 격차인데 지금 이기지 않았습니까?
1: 네.
2: 더 심각한 게 뭐가 있었냐면요.
1: 경남지사.
2: 경남지사는 8% 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3-4% 이겼습니다. 10%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왜 그럴까? 그리고 제가 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저는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면접과 ARS의 어떤 격차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추세 그리고 어떤 터닝포인트가 되는 것들은 유의미하지만 절대적인 수치가 의미가 있는가 그에 대해서 조금 좀 미온적이고 이게요 다음 달 다음 주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에 연동이 됩니다. 그러면 갑작스럽게 선거 결과를 거치면서
1: 네.
2: 지지율이 재정립되는 시간이 도래하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거품이 있지 않았나에 대한 어떤 좀 냉정한 시점이 도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어떤 정치권에 대한 경고 메시지도 항상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나오는 얘기지만
1: 네.
2: 여론조사. 또 출구조사에 대한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도 좀 한편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1: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서휘영 리포터 나와주세요.
3: 네, 퇴근길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정체길입니다. 반대 하남 방향 가양대교 2, 3차로에는 추돌 사고 발생했는데요. 방화대교부터 접합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입니다. 서강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리는데요. 동호대교에 있는 공사 여파고요. 반대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가양대교 지나는데 1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또 그 사이 양화대교에는 사고 나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세종포천고속도로 포천 방향입니다. 초이에서 남구리까지 정체인데요. 그 사이 고덕터널 안에 사고가 있습니다. 현재 1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터널 안 사고는 2차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고요.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송내까지 양방향으로 10km 이상 정체고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까지 긴 구간 차 간격 좁혀지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4: 퇴근길, 당신과 함께 있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문자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 뉴스 라디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웅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과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사실 2년 전 총선 그나마 국민의힘에 100석 넘게 안겨준 게 불경이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2: 네.
1: 그 낙동강 벨트
2: 네.
1: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전재수 의원 한 명이었잖아요. 부산이. 그 정도로 그쪽에서 결국 겨우 100명 넘겨졌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보니까 자 부울경에서 부산에서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6년 만에 민주당으로 부산시장 갖고 가고 또 울산에서 단일화 성공한 민주당 김상우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의미라고 보십니까?
0: 이번에도 부산 울산 선거에서는 스윙 보터층이 위력을 발휘했다고 봐요. 민주당의 고정적 지지율이 그만큼 상승을 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 네.
0: 이 결과가 또 바로 얼마 지나서 국민의힘 우위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정말 그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의 거대 양당은 참 잘 새겨야 된다. 그리고 예전에 그 충청도처럼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부산, 울산, 경남이. 그러니까 충청도 유권자분들은 한때는 뭐 자민련 이렇게 해서 우리도 한번 뭉쳐보자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이쪽 당 줬다가 저쪽 당 줬다가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1: 그때 뭉칠 때는 약간 대망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예, 예. 충청도
0: 김종필,
1: 분들이.
0: 김종필 총리에 대한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부산, 울산, 경남 유권자들도 그리고 아마 효능감 또 제법 보시지 않았을까. 양당한테 번갈아 주고 약 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따는 것도 상당히 있었을 거다. 그나마 부울경했을 때는 메가시티다 뭐다 이런 얘기가 지역균형 발전에서도 가장 풍성하게 나오는 게 부울경입니다. 그런 스윙보터층의 존재가 있고 이번에는 스위프트층이 윤석열 정부 실패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번에는 민주당 쪽으로 조금 더 몰아줍시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그래. 풀이를 합니다.
1: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1999년에 김종필 총리 총리실을 출입했었는데 그다음 박태준 총리까지 제가 네. 저기 담당했었고 자 불경의 패배 물론 이제 경남은 건졌지만요. 어떻게 지금 당내에서 보고 계세요? 김기훈 대변인.
2: 부산 관련해서는 네. 지역발전론이 좀 먹혔다. 전재수 후보의 어떤 여러 가지 의혹 관련해서 가장 쉬운 질문에 대답을 못했거든요. 까르띠에식에 받았냐. 받지 않았으면 받지 않았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이 부분 때문에 본인이 그렇게 대답을 못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었고 그게 어느 정도 먹혔는데 부산이란 곳이 제가 이제 인천 연수구 을인데 인천은 굉장히 성장하고 다이내믹한 도시로 인정을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출생할 수도 많고요.
1: 네.
2: 지역 발전에 대한 어떤 수치상 그런 효능감이 있는데
1: 거기 송도도 있잖아요.
2: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네. 부산은 좀 침체된다는 느낌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여튼 많은 선물 보따리를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해수부가 있고 또 H&M인가요? 그 부분도 있고
1: 네네.
2: 물론 가장 부산 시민이 염원하는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게 300만 인구 중에서 160만이 동의하고
1: 네.
2: 하는 서면 연소한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역차별하며 거부를 했지만 여튼 집권 여당의 후보라는 게 좀 어필이 된 것 같아요.
1: 네.
2: 그리고 전재수 후보의 어떤 개인가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좀 더 겸허한 제소로 해야 된다는 그런 숙제가 있고요.
1: 네.
2: 울산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진보 세력 간의 어떤 단일화 협상이 통했다. 그리고 보수 쪽에서는 무소속 박맹우 후보가 5% 이상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김상욱 후보와 김두겸 후보의 격차가 3%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진보 진영의 단일화처럼 했다고 하면
1: 네.
2: 해볼 만한 상황인데 단일화가 어그러지면서 약간 뭐랄까요. 일찍부터 열패감 약간 뭐 과연 이게 되겠느냐 해서 좀 자연스럽게 빠진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최대 격전지 부산 북각 한동훈의 승리 요인 하정우의 패배 요인 김 대변님 뭡니까? 아니 김 평론가님 네. 뭡니까?
0: 저는 이 한동훈 유희동 오세훈 이 세 네. 사람의 승인을 분명하게 짚을 필요가 있는데 이 세 명 다 내란 옹호 이미지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계열의 후보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준 것이었다고 보고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원래는 그렇게 중도 확장성이 높은 대선 주자는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준 선물이라고 봅니다. 제가 AI로 좀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AI로 만평을 가끔 만드는데
1: 네.
0: 제가 농담으로 만평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그 많은 분들이 이 사진 아실 거예요. 예전에 한동훈 장동혁은 동지였습니다. 근데 탄핵 전국 때 틀어지고 그때
1: 한동훈 대표 방에서 그렇죠. 장동혁 최고위원이 나오죠.
0: 예, 네, 나오는
1: 한동훈은 웃고 있고 장동혁은 이를 악물고 네네. 이러고 있죠.
0: 근데 제가 네. 거기에 무슨 말풍선을 씌웠냐면 한동훈 당시 대표가 작전대로 당 접수하면 돼라고 얘기를 하고 장동혁 대표가 살아서 꼭 돌아와라.
2: 아, 큰 그림인가요?
0: 둘이 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를 괜히 제명시켜가지고 무소속으로 만든 다음에 무소속이 아니면 한동훈 후보는 절대 부산에 출마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나 경기도에 출마를 해야 되겠죠. 근데 부산에 출마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 놓고 벼랑에서 한번 민 다음에 살아서 돌아오게 만들었다. 이런
1: 결과적으로는 한동훈의 몸집을 잔동혁이 네. 엄청 키워줬다.
0: 엄청 키워준 거죠. 그리고 박민식 후보 지지율이 사실 그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 지분을 상징하는데 한 네. 15% 16% 나왔잖아요. 이 부분이 분명히 있었다. 한동훈 후보가 오히려 그 국민의힘 내부에 그 강성 친윤 출신이라든지 이쪽하고 이미지가 차별화가 되면서 네. 중도 확장성도 어느 정도 생겼고 그리고 하정 후보는 이제 AI 수석이라고 하는 예전에 잘만 하면은 초창기 안철수 의원처럼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이미지였는데 근데 선거 초반의 미숙함이라든가 실수 또 이런 부분들 좀 그런 것 때문에 좀 막히지 않았나. 근데 저는 생각보다는 하정 후보가 좀 선전했다고 보거든요.
1: 네.
0: 근데 그거는 저는 하정 후보가 잘해서가 아니고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의 후광이 컸다. 네. 이렇게 봅니다.
1: 자, 시간 관계상 김기영 대변인께는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한동훈 후보는 보수 재편 이걸 계속 강조하더라고요. 아까 기자회견에서도. 그러면 이런 부분 만약에 오세훈 시장과의 뭐 시너지 때문에 그런 것들 당내 어떤 그 구도 변화랄까 이런 게 좀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의 입지나 이런 것들은 거치는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2: 장동혁 지도부는
1: 네.
2: 한동훈 당선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1: 그래요.
2: 네, 네.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 대해서 진짜냐 가짜의 어떤 보수 그 좀 경호 뭐라고 하죠? 경호하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
1: 네.
2: 이 이유가 뭐냐면
1: 진짜 보수 논쟁?
2: 네. 네, 진짜 보수 논쟁이 먹혔다고 볼 수 없습니다.
1: 네.
2: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중도 보수 입장에서는 이겨야 된다는 상황 속에서 밴드웨건 네. 효과가 있는 겁니다. 박민식 후보가 15%에 갇힌 이유는 뭐냐면 여튼 초기 여론조사를 누가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1: 네.
2: 그때 조금 치고 올라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이게 좀 외소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그 한동훈 후보 측에서 패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 네.
2: 아 본인들이 윤 어게인이라고 했는데 이번 선거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막아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당신을 찍는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 네네.
2: 그게 한동훈 후보 측에서 계속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들이 얘기하는 그 논쟁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국면입니까? 전선을 단일화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1: 네.
2: 다시 한번 여러 가지 논란을 계속 만든다? 그러면 지금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 당선이 돼서 기대하는 것과 다르고요. 저는 지금의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한동훈 당선인과 오세훈 시장의 몸집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힘의 기울기로 본다면 오세훈 시장 쪽으로 더 급속하게 갑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은 여튼 당 지도부와 일정 부분 거리를 두지만 적나라하게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열적인 어떤 행위를 통해 가지고 지금 중도 보수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첫 번째 스텝을 어떻게 밟을 것인가. 복당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여전히 진짜냐 가짜냐의 논쟁을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본인의 어떤 말에 있어서의 어떤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인지는 저는 의문입니다.
1: 네. 이 부분은 김수민 평론가님도 짧게.
0: 네.
1: 예, 예. 앞으로 예, 예. 그 한동훈의 복당 여부랄까 이게 거론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입지 그 당내에서 입지
0: 네.
1: 그래서 이른바 보수 재편의 움직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될 걸로
0: 복당은 보죠?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비주류 전체를 대변한다기보다는 당내에서도 네. 상당히 소수파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당에서 힘이 너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1: 네네.
0: 복당은 쉽지 않을 거다.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 행보가 중요할 겁니다.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장동혁 대표 사퇴해라 당신 때문에 선거하기 너무 힘들었다 사퇴해라 이렇게 나가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것이다.
1: 네.
0: 근데 저는 하나 이제 동의하는 것은 선거 결과 때문에 한동훈 대표보다 전 대표보다 오세훈 시장 쪽이 더 그게 커진 건 맞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는 당장에는 오세훈 시장 쪽에 스포트라이트가 더 갈 건데 근데 한동훈 대표는 차라리 이렇게 된 김에 계속 복당이 안 돼서
1: 네.
0: 다음 선거를 무소속으로 또 부산 북갑에 나가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1: 그래요.
0: 예, 어설프게 지금 복당했다가 당에서 문제는 해결 안 되고 그리고 다음부터는 너 부산 못 나간다. 복당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보다 부산에서 2년을 더 구른 다음에 거기서 재선까지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래서 네. 한동훈 전 대표도 호흡을 길게 가지느냐 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거라고 봐요.
1: 네. 너무 조급하게 구는 것보다 호흡을 길게 가지느냐 마느냐. 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고 평택을 자 유희동 후보 당선됐습니다. 조국 3위. 김수민 평론가님한테 먼저 여쭤볼게요. 조국의 운명은 어떻게 되며 조국 혁신당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0: 아, 3등을 했거든요.
1: 네.
0: 만약에 1등을 유희동 후보가 하되 2등을 조국 후보가 했으면 덤터기라고 부릅니다. 흔히. 그거는 다 그 김용남 후보의 몫이 됐겠죠. 그리고 김용남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도덕적인 문제는 오히려 더 두드러진 감이 있었거든요. 민주당이 후보 잘못 냈다. 이런 평가에 힘이 실릴 수가 있었는데 근데 조국 후보가 3등을 해버렸기 때문에
1: 네.
0: 앞으로 상당히 어렵게 돼버렸다. 지금 민주당 지지층 일각에서도 조국 후보에 대한 공격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조국 후보의 잘못을 좀 이렇게 감싸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는데
1: 네.
0: 이제 가장 강력한 안티가 돼버렸다는 점. 그리고 더 뼈아픈 것은 어떤 정당이 독자적인 노선을 강하게 추구하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것은 지더라도 설령 3등으로 지더라도 명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네.
0: 노무현 전 대통령도 한때 종로에서 3등으로 낙선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독자적 명분이 있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1: 네.
0: 근데 조국 후보가 뼈아픈 거는 내가 더 민주당스럽다라고 주장했는데 3등이 나왔다. 이거는 불가역적. 인 거라고 보고
1: 네.
0: 조국혁신당의 전남에서 두 명의 기초단체장이 나왔거든요. 그분들은 상당히 저력 있는 분들일 거예요. 하지만 그분들조차도 나 이 당에 오래 못 있겠다고 생각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다.
1: 그래요.
0: 네, 적당한 때 민주당으로 간다거나 제가 그분들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의 생리가 그렇습니다.
1: 자, 지금 뭐 어차피 그 비례대표 위주로 그 의석을 갖고 있는 당이기 때문에 조국 당대표. 당대표직에서는 사퇴했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지겠다 이렇게 속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자 이번에 이제 송영길 전 대표 바로 옆 지역구 연수갑에 네. 지금 다시 그 국회 입성했잖아요. 자 송 전 대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아침 방송에 나와가지고 평택을 김용남을 민주당이 의붓자식처럼 방치해뒀다. 거기 공천만 해주고 그냥 막 맨날 전북은 달려가면서 거기 그 어떻게 보면 격전지인데 방치했다. 악정고투하게 만들었다. 결국 떨어졌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서울시장 부산북과 경기 평택을 패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는 책임져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전초전입니까?
2: 아니 저 이해는 갑니다. 예.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당권 욕심이 있으니까 그럴 수 있죠. 정청래가 미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전북 관련해가지고
1: 네.
2: 무소속 후보인 김관영 후보 관련해서 그건 민주당 사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뭐 사실 좋아한다 뭐 그런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2: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특히나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서울시장 정청래 대표 때문에 서울시장을 졌습니까? 명픽입니다. 명픽. 진짜 그냥 편하게 솔직하게 그냥 얘기해 보시죠. 서울시장 입장에서 정원호라는 사람이 압니까? 정은호 시장 압니까? 모르잖아요. 토론을 통해 가지고 검증하려고 하는데 토론 안 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일 잘한다고 하면 일 잘하는 겁니까? 이거는 애초부터 잘못된 경선, 공천. 이재명 대통령이 개입한 겁니다. 그러면 송영길 이 당선인 입장에서 보면 서울시장 패배는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에요. 제가 볼 때 번지수가 잘못됐다고 보고 핵심은 이겁니다. 끝나고 나니까 책임론을 정청래 대표한테 가는 겁니다.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전북에서 졌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런 주장에 대해서 항상 얘기한 게 있습니다.
1: 네.
2: 서울 정원호 후보가 지면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이 되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는 사퇴할 이유가 없다. 저는 지금의 더 분명한 어떻게 보면 분명한 당권 도전을 하는 데 있어서 거침 걸림돌이 없다고 봅니다. 어설프게 조국이 귀환하잖아요. 그러면 조국을 위해서 강하지 않은 후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1: 네.
2: 김영남 후보가 강한 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강한 후보를 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평택에 대해서 유희동 후보가 될 거라고 저는 계속 얘기했습니다. 왜 그러냐. 조국 후보는 평택시를 평택군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나가고자 하는데 어떤 지역에 대한 애정도 없어요. 그냥 배지 달러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입시리 비리, 그다음에 청와대 감찰 무마.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받았고 다른 데도 아니고 20이 됩니다. 지금 20이 돼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요. 김영남 후보는 용남, 하남, 가남? 하남 가고 싶어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 왔어요. 그런데 도덕적으로 치명타가 나왔습니다. 대부업체 차명보유. 그런데 그 녹취가 뭐냐. 자기 녹취입니다. 수억 그 배당금 내 거야 다. 이 녹취가 있습니다.
1: 네.
2: 그러면 애초부터 조국 후보나 김영남 후보나 평택 시민을 모욕하는 공천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3선을 하고 전통적으로 보수층, 중도 보수층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되겠습니까? 유희동 후보가 되는 겁니다.
1: 네. 자, 요거는 짧게 여쭤볼 테니까 그냥 의미를 짧게만 해주세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또 눈에 띄는 두 사람이 대구 달성군의 이진숙 후보하고 울산 남구갑의 김태규 후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방통위원장과 방통위 부위원장. 다시 말해서 국회 가방이 불려가가지고 의원들에게 질타받던 위치에서 이제 의원석에 앉게 됐습니다. 자, 김수민 평론가님 보시기에 네. 이 두 분의 국회 입성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일단 그 질문 받던 위치에 있던 분들이 네. 하는 위치로 네. 갔는데 완전히 다른 시간이 될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분들을 싫어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 왜 저런 사람들이 선거에서 당선되지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역량이 시험대에 서게 된다. 그리고 국회의원이라면 또 지역구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만약에 정말 중앙에서 튀어 보이는데 안달이 나고 지역구 챙기는데 소홀하고 유권자들하고 네. 접촉 잘 안 하면 당에서도 공천 안 주려고 할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일 수도 있다.
1: 저는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
0: 저는 시청자 청취자분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기가 싫어하는 정치인이 당선됐다고
1: 네.
0: 꼭 싫어할 이유는 없다. 그 사람이 진면목이 다 드러날 수도 있고 본격 시험대에 설 수도 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네가 한번 해봐라. 예, 그러면 이분들은 과연 어떻게 할 거냐. 네. 한번 지켜보고 뭐 잘하신다면 또 그건 그것대로 국민 입장에서 좋은 일이니까요.
1: 네. 네. 자, 김경 대변인 보시기엔 어떤 역할 할 것 같습니까?
2: 과방이 가는 거죠.
1: 네.
2: 당연히 가는 거고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크게 착각하시는 게 있습니다. SNS에 대해서 특정 기사를 좌표 찍어서 올립니다. 그러면서 이거 관련해서 뭐 정정 보도해라. 심지어 자기 대장동 관련해서 보도를 했던 동아일보 관련해서는 그 신문협회에서 상을 취소해라. 정정 보도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코스피 지금 관련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빼면 4,100선이다. 이런 분석 기사를 내니까 이거 문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사사건건 언론 관련해서 본인의 입맛이 안 맞으면 다 합니다. 방송 3법을 통해서 소위 말해서 지금이 언론을 어떻게 합니까? 언론 장악이 노골적으로 돼 있고요. 그 방통위원장을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4명에 대해서 탄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1: 네.
2: MBC의 대주주 박문진 이사가 임기가 끝났습니다. 임기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 뽑아야죠. 새로 뽑으면 그 방통이 대주주 임기가 새로 시작되면 그 MBC의 사장을 바꾸기 때문에 그걸 못 바꾸게 하려고 그렇게 날린 겁니다.
1: 네.
2: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한 겁니다. 출근 다음 날 탄핵된 사람이 누굽니까? 이준숙 전 방통위원장입니다. 그러면 MBC 기자 출신으로 방통위원장을 하면서 지금 민주당의 언론 장악하는 것들을 쭉 봤잖아요. 그럼 당연히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
1: 네. 자, 시간이 1분 한 30초도 안 남아서 한 25초씩만 대답해 주세요. 자,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났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자, 이제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 어떤 식으로 해결 마무리 짓고 가야 될까요?
0: 아, 제가 선관위 체제를 뭐 확실하게 딱 뭐라고 얘기를 드릴 수 없지만 이거는 네. 책임질 수 있는 최대한을 책임져야 된다.
1: 그래요.
0: 그냥 얼핏 생각했을 때 선관위원 총사퇴를 해도 시원찮을 일이다. 정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니 투표용지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셨겠지만 네. 더 넉넉 잡아서 준비를 하면 했지. 그냥 유권자가 60%쯤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하는 게 과연 국민들도 그런 상황은 대비가 안 됐던 게 아닌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태였습니다.
1: 네. 자, 인사 사태도 있었지만 참 놀라운 선관위라는 생각이 드는데 30초 남았습니다. 김기영 대변인.
2: 선관위가 권위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박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기표소에서 나와서 이거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니까 네. 선관위 직원이 보여주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떠죠? 괜찮다. 이리로 와서 해서 보니까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명백하게 무효표입니다. 제가 어제 선관위 네. 가가지고 항의를 했거든요. 네. 이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선관위 직원 어떤 누구도 답을 못합니다. 무효 아닙니까? 그러면
1: 네.
2: 대통령이 그런 불법을 저질렀는데 무효라고 못하는데 이렇게 투표용지 부적 사태가 나온 겁니다.
1: 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 김기웅 국민의 미디어 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0: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93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평범했던 하람이의 하루는 한순간에 멈춰버렸습니다. 몇 달 전 기차선로의 고압전선 감전사고로 온몸에 중증 화상을 입은 하람이. 몸 절반 이상이 손상되며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피부 이식 수술과 많은 치료들, 억 단위로 예상된 병원비 앞에 가족들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홀로 생계를 책임지고 어머니는 하루 24시간 하람이 곁을 지켜야만 하는 상황. 암담한 내일 앞에 막막하기만 한 하람이 가족. 친구들과 학교에 가고 싶다는 하람이의 말에 부모님의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람이의 눈물이 내일의 희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두 손을 꼭 잡아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1: 58분 날씨.
2: 오늘 퇴근길에 우산이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 충북 북부를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밤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5에서 60mm 정도의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많게는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에 8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쏟아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또 내일까지 북한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인근 강 유역과 하천에는 수위가 높아지고 유속이 빨라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과 호남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내륙 과 산지 충북 북부는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부터는 전국이 차차 맑아지면서 한낮에는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음까지 치솟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8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5도, 대구 29도 예상됩니다. 조하늘입니다.
3: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여러분은 지금 태극기 시사 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1: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6.3 지방선거 개표 결과 16곳 광역단체장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2곳에서 승리했습니다. 격전지로 꼽힌 곳 중에서는 부산과 강원도, 전북에서 민주당 후보가, 서울과 대구, 경남에서는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부산 북구갑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경기 평택을 해선 국민의힘 유희동 후보가 각각 승리를 거뒀습니다. 모두 14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9곳, 국민의힘은 4곳, 무소속이 1곳에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던 서울 송파구 투표소에서는 지금까지 투표함 반출을 둘러싸고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표소 앞에는 하루 종일 수백 명이 몰려 개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오늘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원달러 환율이 1530원을 넘겨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과도한 쏠림에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에라도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쿠웨이트와 바레인을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쿠웨이트 국제공항은 피격으로 운영이 한때 중단됐고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2: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 진수.
3: 제9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뚜껑이 열렸습니다.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대부분을 가져갔지만 국민의힘은 서울과 대구를 극적으로 수성하면서 내일을 기약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역단체장 12대 4,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9대 4대 1. 그 수치 뒤에 숨어있는 정치적 의미는 무엇인지 격전지 판세를 분석하고 향후 전국 향방을 전망해봅니다. 정치 컨설팅 민의 박성민 대표 나오셨습니다. 박성민 대표님 어서 오세요.
4: 예, 안녕하세요.
3: 귀한 시간 내주셨어요.
4: 예, 예.
3: 감사드립니다. 자, 어떻게 좀 주무시면서 보셨나요?
4: 뭐 잠을 못 잤습니다.
3: 그 뭐 잠 주무셨죠?
4: 어떻게 자겠습니까?
3: 자, 오늘 나온 결과 좀 예측한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까? 어떻습니까?
4: 뭐 그 제가 여러 가지를 예측하는 사람이니까.
3: 예, 예.
4: 그 예측한 범위 중에 하나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석간신문에
3: 네네.
4: 뼈아픈 승리. 뼈아픈 패배란 말은 있어도 뼈아픈 승리란 말 잘 안 쓰는데 아 이긴 민주당은 꼭 진 것 같은 기분이고
3: 네.
4: 진 국민의힘은 꼭 이긴 것 같은 이상한 선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래요. 16개 광역단체장 중에 민주당이 상당히 많이 이번에 탈환을 했고 보궐선거도 그래도 9개 이기고 이랬는데
3: 네.
4: 쭉 이렇게 리스트를 써내려가면 전리품을 써내려가면 그 민주당이 얻은 전리품 줄이 훨씬 기는데
3: 네네.
4: 무게를 달아보면 이거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기운단 말이죠. 역시 서울시장 선거, 평택을 보궐선거, 부산 북갑
3: 네.
4: 이 패배가 굉장히 아픈 거죠. 이재명 네. 대통령도 그렇고 정청래 대표도 그렇고.
3: 네. 자 그렇다면 뭐 각 개별 선거구마다 이제 요인은 다르겠지만 전체를 관통해 봤을 때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뭐 이슈랄까요? 하여튼 가장 이게 주요한 변수였다 싶은 거는 어떤 거를 보고 계세요?
4: 선거가 3요소가 구도, 인물, 이슈인데
3: 네네.
4: 구도는 뭐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유리했던 거 아닙니까?
3: 네네.
4: 대통령 지지율 매우 높았고 그 배경에는 뭐 주식이 뭐 8천, 9천 이렇게 막 가고 있는 상황이고 외교 관계도 뭐 무난하게 가고 있었고 그리고 정당 지지율 매우 높고 국민의힘은 뭐 장동훈 대표에 대한 윤호기 인생 청산 못한 거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이니까 정당 지지율이 20% 내외에 머물렀고 여당 찍을 거냐 야당 찍을 거냐도 여당 찍겠다는 게 많고
3: 네.
4: 반면에 이제 그런 자신감 때문인지 인물면에서는 광역단장 5명을 다 배제했습니다.
3: 네.
4: 어떤 분은 제명도 당했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11명을 전원 다, 어디 경선 통과한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다 생활해갖고 전원 다 현역으로 했고요.
3: 네네.
4: 그런 상태에서 인물에서는 아무래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장 4번이나 했던 오세훈 시장이 오선 도전이고 저기는 이제 구청장 출신을 냈고
3: 네네.
4: 체급 차이는 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도가 워낙 압도적이니까 그걸 믿고 했는데 이슈를 보면 두 가지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3: 어떤 거죠?
4: 민주당에서는 그 조작 기소 특검이라고 부르는 거, 국민의힘에서는 공소 취소 특검이라고 부르는 거가

0: 그게 왜 전략적 패착이냐 하면 그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1: 네.
0: 그 야권 안에서 시끄러웠어요. 한동훈하고 한동훈 후보하고 장동혁 쪽하고 네. 세 싸우고 오세훈 쪽도 장동혁 오지 마라. 그리고 또 개혁신당 개혁신당으로 싸우고.
1: 자중질환 지리멸렬.
0: 예. 네. 그랬는데 그게 딱 던져지는 순간 장동혁부터 한동훈까지 다 일제히 원팀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 이슈에 관한은.
1: 네네.
0: 그거는 제가 보기에 왜 그걸 꺼냈는지 모르겠는데.
1: 야당을 뭉치게 만들었군요.
0: 네. 완전히 그건 뭐 네. 하나로 만든 게 있고. 서울은 특히 이제 그 부동산 이슈가 네. 아주 치명적이고.
1: 사실은 대통령이 꺼내든 얘기거든요.
0: 이슈죠. 네. 네. 대통령 이슈죠. 조작 기소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정원우 후보가 도전자 입장에서 도전적으로 해야 되는데 방어하기 급급했죠.
1: 네.
0: 그런 점이 있어서 그거 말고도 이제 이슈들은 뭐 있었지만 크게 보면 그런 두 가지 이슈가 네. 영향을 좀 미쳤다 이렇게 봅니다.
1: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지 투표율이라 그러죠. 투표율이 좀 제법 많이 올랐습니다. 역대 지방선거 두 번째로 높고 뭐 지난해보다도 얼만큼 높고 대구 같은 경우에 4년 전보다 20%포인트 이상이 올랐다고 해요. 이게 진영 결집의 어떤 그 의미가 더 큽니까? 아니면 좀 할까 말까 하던 중도층 부동층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양쪽 다긴 하겠지만 어느 쪽에 더 무게가 있다고 보세요?
0: 지방선거 투표율과 관련해서 오해를 많이들 하는데 네네. 4년 전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4년 전 선거는
1: 네.
0: 고선거 자체가 아주 이례적인 거예요. 50.9%는 왜 그러냐면
1: 네.
0: 지금 그리고 뭐 역대 두 번째다 뭐다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 언제부터 봐야 되냐면 2014년에 사전투표가 도입됐거든요. 그러니까 2014년 사전투표 도입 이후에 비교를 해야 됩니다.
1: 아,
0: 그런데 네. 사전투표는 계속 상승하는 겁니다.
1: 그게 이제 제도적으로 자리 잡는다.
0: 아, 3일간 투표를 하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2018년에 60% 투표율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사전투표율은 2022년에 그 50.9%밖에 안 될 때보다 더 낮았어요.
1: 네.
0: 그러니까 사전투표는 계속 올라가는 거다. 그리고 투표를 올리는 건 사전투표 플러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1: 네.
0: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입니다. 탄핵 이후에 20, 30대 투표율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2017년 대통령 선거를 보면 20, 30대가 그전엔 대통령 선거 투표 잘 안 했거든요. 아 근데 뭐 40대보다도 더 많이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1: 네.
0: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75에서 80% 지난번에 79%를 넘었지 않습니까?
1: 네네.
0: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는 65에서 70% 지방선거는 60에서 65% 이 정도 나오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1: 네. 그러니까
0: 지난번에는 0.73 졌는데 패배한 대통령 후보가 개항의 보궐선거에 나가고 또 인천시장 출신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장 나가니까 민주당 후보도 그 지지자들이 그냥 투표에서 이탈한 거니까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고.
1: 그게 그래서 지난번이 이상한 거였다.
0: 그 하나를 지리적이다. 빼고 나면
1: 네.
0: 정상적인데 이번에 보수층들이 많이 안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네. 됐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그 조작 기소 특검이나 뭐 스타벅스 이슈라든가 네. 뭐 여러 가지에서 대통령이 투표를 독려하는 과정에서도 조금
1: 상대방이
0: 예, 예. 그러니까 야, 이게 우리가 그 좀 지나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중도 보수층까지 좀 투표에 나가게 했다 뭐 그런 점은 좀 있어 보입니다.
1: 네, 각 격전지별로 조금 살펴보기 전에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지상파 3사 출구조사 요번에도 보니까 뭐 서울이니 경남지사니 또 많이 달랐거든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0: 여론조사는 이제 그 종말이 왔습니다.
1: 종언을 구해야 된다.
0: 여론조사는 종언이 왔고 그나마 이제 출구조사에서
1: 네.
0: 그것도 뭐 지방선거 출구조사라든가 총선 출구조사는 끝났고요. 이제 할 수가 없는 거고 지난번 2024년 출구조사도 거의 틀렸거든요.
1: 예.
0: 그럼 대통령 선거 하나만 마지막으로 남은 건데 이것도 2022년 대통령 선거는 0.6으로 발표했는데 0.73이 났으니까 근접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대통령 선거는 또 틀렸습니다.
1: 네.
0: 이게 이재명 후보가 51% 얻을 거로 했는데 한 48%에 네. 머물렀으니까 그 정도면 틀린 거거든요.
1: 예.
0: 그러니까 더 이상 이건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된 이유는
1: 네.
0: 사전투표를 보정을 해야 되는데 사전투표 보정하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보정 과정에서 그걸 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AI 시대도 됐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출구조사는 하지 할 수 없는 상황이고
1: 네.
0: 대통령 선거나 서울시장 선거처럼 큰 걸 한다면 이렇게 했다 몇 프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정원 후보는 몇에서 몇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고 오세훈 후보는 몇 퍼센트에서 몇 퍼센트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정도 하고 국회의원 선거는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

0: 때문에도 틀렸는데 네. 레인지를 줘야죠. 몇 석에서 몇 석까지 할 것 같다 이런 거. 그것도 많이 틀렸습니다만.
1: 네.
0: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이제 냉정하게 보면 여론조사 시대의 종말이 왔다. 결과를 보면 계속 발표됐던 여론조사 수치하고 굉장히 다른 결과 아닙니까?
1: 맞아요. 예. 예, 예. 자, 이거를 근본적으로 한번 뜯어봐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자, 격전지 한번 하나하나 가볼게요. 부산 북갑부터 재보궐선거부터 먼저 갈게요. 무소속 한동훈 후보. 여기도 아주 극적인 뭐 역전승이라면 오차 범위 내 접전으로 이제 나오긴 나왔지만 자, 한동훈의 승리 요인 어떤 게 가장 크게 작용했을까요?
0: 그건 뭐 일단 그 절박한 그 보수 진영을 향해서 메시지를 낸 거 아닙니까? 장동영 노선이냐 한동훈 노선이냐 선택해달라.
1: 네.
0: 민주당한테 이기려면. 그러니까 한동영.
1: 보수의 갈 길을 부산에 가서 보는 거군요. 예.
0: 한동훈 후보가 두 개의 전선에서 싸웠는데
1: 네.
0: 사실 하정우 후보나 박민식 후보하고 싸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하정우 후보 뒤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1: 네.
0: 박민식 후보 뒤에 있는 장동혁 대표하고 싸운 거 아닙니까?
1: 네네.
0: 자, 그러니까 그 장동혁 대표하고는 이런 노선이죠. 장동혁 노선이 맞습니까? 한동훈 노선이 맞습니까?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탄핵을 찬성하고 부정선거를 믿지 않는 이 노선이 맞습니까? 아니면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탄핵 반대하고 부정선거를 믿는 그 노선으로 가겠습니까? 이걸 물은 거 아닙니까?
1: 좀 명확하네요.
0: 예,
1: 듣다
0: 그러니까
1: 보니까. 예.
0: 결국 국민의힘의 위기는 당신과 민심이 너무 괴리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민심을 쫓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1: 네.
0: 당신 따로 놀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물은 거고
1: 네.
0: 하정우 후보 뒤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 향해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제일 아파할 패배가 누구냐. 박민식한테 지는 거냐. 아니면 한동훈한테 지는 거냐.
1: 네.
0: 한동훈한테 지는 거 아니냐.
1: 그렇죠. 네.
0: 그러니까 그게 주요했죠. 그러니까 뭐 사람들은 아 이거. 그 반한동훈의 지지를 받는 박민식 표는 경고할 거라고 봤는데 그 전에 부산 수영구에서 총선 때도
1: 네.
0: 장해찬 후보 공천 박탈했을 때
1: 네네.
0: 이분은 찐윤이고 그 정연욱 후보는 친한인데
1: 그렇죠.
0: 표가 안 갈 거라 그랬는데 그때도 장해찬 후보 표가 막판에 쭉 무너져서 10%가 안 되면서 민심에 의한 단일화가 된 거 아닙니까?
1: 네네.
0: 그러니까 이번에 뭐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까지 나서 갖고 얘기를 했지만 지지자들은 민주당이 이기는 길은 그 옛날 이 장동윤 노선으로는 불가능하다. 이제 이걸 보여준 거니까 그 점에서 의미가 있죠.
1: 네.
0: 보수 재건의 그 기수가 됐고 대선 주자로서
1: 네. 확고히 자리 매겨했다.
0: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오세훈과 그 한동훈처럼 어쨌건 대권 주자들은 살려놔야 된다. 보수가 반격하려면
1: 네. 네,
0: 그런 게 있었죠.
1: 네, 네. 자, 그렇다면 대권 주자로서 입지는 이제 살아났는데. 또 당내에서는 보면 좀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의원들도 상당히 여전히 있더라고요. 뭐 와 이거 분열의 아이콘이다 뭐 이런 식의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아까 그 정당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뭐 이제 복당 문제도 이제 거론이 될 거고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갈등도 표출이 될 텐데 그 한동훈의 귀환은 장동혁의 어떻게 이선 후퇴 이거하고 괴를 같이 할까요? 아니면 좀 큰 갈등이 있을까요?
0: 그러니까 그 반한동훈 정서가 굉장히 강범위하게 강력하게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1: 예, 예,
0: 국민의힘에.
1: 예.
0: 그러니까 그 제명도 당한 거고 그런데 시간 문제일 겁니다.
1: 아,
0: 왜
1: 그래요?
0: 시간 문제냐 하면
1: 예, 예.
0: 국회의원들이 지금은 당장은 뭐 복당 얘기가 나와도 뭐 반발이 있을 거예요.
1: 네네.
0: 그러나 대통령 선거 때나 지방선거 때는 자기들 선거 아니니까 그렇게 막지만 내년만 가보십시오. 곧 자기들 선거 다가오는데.
1: 내가 어느 쪽에서야 나에게 유리할까. 국회의원
0: 아니,
1: 당협위원장은 그 생각 할 거 아니에요.
0: 예. 떨어지는 아, 좋든 싫든 내가 나가서 떨어질 판인데
1: 예.
0: 아, 옛날에 홍준표 대표 체제 붕괴할 때 박근혜 비대위가 왜 만들어진 겁니까. 이건 뭐 박근혜를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1: 네네.
0: 돼야 되는데.
1: 그러니까
0: 결국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1: 네.
0: 한동훈 노선의 문제는 그 이 저 장동혁 대표는 사실은 장동 대표하고 거리를 둘수록 지금 성적이 좋은 거 아닙니까?
1: 네.
0: 한동훈이나 오세훈이나 다 그랬기 때문에 이 노선은 못 갈 거고 본인 버틸라고 하겠지만 시간이 가면 이제 시간의 문제일 거다.
1: 네.
0: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지고 그러면 이제 개혁적인 노선에서 오세훈 시장도 있고 다 있는데
1: 네.
0: 한동훈 대표한테 의지할 거냐라고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장이잖아요.
1: 네.
0: 총선 지휘를 할 수가 없잖아요.
1: 그걸
0: 그만두고 나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의 친한계가 있고

0: 바로 들어가서 내가 국민의힘을 접수해야 되겠다. 네. 이 생각은 좀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왜냐하면 네.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그동안 어려웠지 않습니까?
1: 네.
0: 반한동훈 정서가 또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전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생긴 거라고 봅니다.
1: 네.
0: 하나는 분리할 수 없는 걸 분리하려고 했던 시도. 두 번째는 분리하면 안 되는 걸 분리하려고 했던 시도. 이 두
1: 네.
0: 가지인데 뭐 말이 좀 헷갈리게 해서 그런데 분리할 수 없는 거라는 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1: 네.
0: 다 법무부 장관이나 비대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아니면 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1: 네.
0: 당대표 될 때도 야 이거 뭐 비서실장이나 총리나 뭐 아무도 설득을 못 한다는데 그 두 분하고 윤 대통령 부부하고 당신하고 특수한 관계라니까 한번 설득 좀 한번 해봐라.
1: 네.
0: 이래서 해준 건데 차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리할 수 없는 걸 분리한 거니까 그건 좀 잘못된 거고 두 번째는 분리하면 안 되는 걸 분리한 거는
1: 네.
0: 한동훈 대표나 친한계가 본인들은 개혁의 주체고 이 국민의힘은 개혁의 대상이다.
1: 네.
0: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친한계는 이 당의 뿌리가 좀 약한 분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래서
1: 네.
0: 저는 그런 점들에 대한 거를 좀 생각해서 이 당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왜 정서적으로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가도 조금 헤아려서 내가 그동안 좀 이런 것까지 다 헤아리는데 좀 미흡함이 있었다 이런 걸 감안하고
1: 네.
0: 친한계도 이제 됐으니까 조금 여유를 좀 주는 게 좋겠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출마도
1: 네.
0: 전당대회 때도 장동윤 대표가 될 때도 출마라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1: 네.
0: 냉정히 따져보면 출마할 명분도 없고 세력도 약하고 다 그랬는데 그 친한계 인사들이 아, 이 사람을 당대표로 만들어야 자기들이 입지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체근한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러니까요.
0: 저는 그러니까 이번도 일단 배지 달았으니까 조금 더 여유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1: 네.
0: 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1: 자, 경기 평택을 유이동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조국 2등도 아니고 3등입니다. 아까 이제 뭐 지방선거 결과 책임지겠다면서 당대표 사퇴했는데 당의 이름은 조국혁신당으로 그대로 당의 이름은 남아있고 자 조국의 정치적 운명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0: 아 그러니까 참 어렵게 됐죠.
1: 네.
0: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제가 뭐 그 늘 얘기했습니다. 굳이 나가야 된다면 부산에 나가는 게 좋다. 그건 뭐 본인이 김영삼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1: 네.
0: 과거에는 뭐 문재인 안철수도 부산 나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그분이 부산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큰 분입니까? 그런데 민주당에서 오지 말라 그랬다.
1: 네.
0: 사실 하정우석 얘기가 나올 때만 해도 저는 하정우석이 출마할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 하정우석 얘기를 하는 거는 조국 오지 말란 얘기다. 전재수 후보가 이거 자기 선거에 방해되니까 그 실제 그 얘기를 조국 후보가 했잖아요. 조국
1: 네.
0: 대표가 오지
1: 네.
0: 말라서 못 갔다.
1: 그쪽에서 민주당
0: 네.
1: 쪽에서.
0: 그래서 네.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 그렇게 해놓고 하정우 후보를 안 내보낼 도리가 없잖아요. 그 다
1: 네.
0: 죽인 꼴이 됩니다. 평택을 가셨는데
1: 네.
0: 참 명분 없는 겁니다. 거기 가서 내가 총선 대선 때 그만큼 도와줬으니까 조금 여기 좀 기책사유가 있으니까 좀 양보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1: 네.
0: 사실 조국 후보는 복잡하죠. 왜? 문재인 친문의 상징적 인물이고 그러면 이게 세력화가 되면 구심이 돼 세력화되면 다음 총선 때 호남이든 또 영남이든 이런 데서 민주당이
1: 네.
0: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번에 좀 싹을 잘라야 된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인데 하필이면 또 김영남 후보는 새누리당이나 개혁신당 거쳐서 온 분이니까
1: 네.
0: 그건 진짜 실존적으로 유시민 씨의 말대로 아 진짜 민주당 사람은 조국인데 민주당 후보하고 싸우고 있고 저분은 저쪽에서 온 분인데 이상한 구도가 됐어요.
1: 네.
0: 그렇게 되니까 역시 그 평택에서 강한 연구성을 갖고 있는 유이동 후보가 어부지리로
1: 그래요.
0: 됐습니다.
1: 자,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전북지사 그 뭐 압승이라면 압승 10%포인트 가까이 이제 이겨가지고 한숨을 놨을 텐데 자 송영길 뭐 국회의원 당선인이 오늘 아침 방송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용남 평택을 공천해놓고 무슨 의부 자식처럼 그냥 덩그러니 던져놓고 맨날 전북이나 뛰어가고 이래가지고 평택을 안 챙겼다. 그러면서 북값, 평택을, 서울시장 패배, 정청래 책임져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일단 당대표의 사전 그 뭐 예고편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약간 부담을 가질 만한 겁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0: 그러니까 어쨌든
1: 하세요?
0: 그 전당대 전초전 성격이 있었고
1: 네.
0: 그게 가장 적나라한 건 전북도지사 선거였고요.
1: 그렇죠.
0: 그건 뭐 거기 졌으면 굉장히 코너로 몰렸을 거고요. 전 후보 서울시장은 뭐 이재명 대통령

0: 좀 그 추천한 분이니까 그 부담은 좀 덜했을 거고. 네네. 김용남 후보 출마는 저도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분은 누가 봐도 정체성이 거기서 왔는데 어떻게 이분을 거기다 낼까.
1: 그러니까 쉽게 말해 어떻게 뭐 좀 약간 의심하는 눈으로 보면
0: 좀 약한 후보를 낸 거죠. 어떻게 보면.
1: 조국 좀 도와줄까 이런 의심의 눈도 없지
0: 저는
1: 않거든요.
0: 저는 뭐 그렇다기보다는 예. 강한 후보 민주당에서 강한 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조국 대표하고 다 개인적으로 면이 안 받치겠습니까? 다 아는 분 아닙니까? 거길 누가 가겠습니까? 다 안 가려고 그랬을 거예요. 예.
1: 그러다 보니까 나온 사람이 김영남이다.
0: 예. 그리고 이제 정청래 대표는 이제 의심받는 게 네. 조국 혁신당과 합당도 추진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예. 그렇죠. 그런 거 저런 거 다 관련돼 갖고 말들이 지금 나오는 건데 다만 이제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네. 놓치면 안 되는 게 정청래 대표는 계속 내란이라는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 얘기가 내란 프레임이 유통기한 다가오고 있는데 그거를 그냥 뭐 계속 이건 뭐 천년만년 갈 것처럼 얘기를 한 거고
1: 네.
0: 그 강성 지지층들 중심으로 전통적인 민주당 중심층으로 가야 된다.
1: 네.
0: 이건 이제 유시민 씨의 뭐 ABC론도 좀 있습니다만
1: 네, 네.
0: 그런 게 하나 있고 이재명 대통령은 아니 지금 저 보수의 중도 보수가 떨어져 나왔는데
1: 네.
0: 이 중도 보수를 좀 우리한테 좀 편입시키려면 좀 그것만 갖고는 안 되지 않느냐. 근데 그런 후보가 뭐 김민석 총리도 있고 송영길 대표도 있고 김부겸 뭐 전 총리도 있고 다 있는데
1: 네.
0: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우리가 우리 지층들만 갖고 가면 이거 이번에 봐서 알지만 다음 총선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야?
1: 네.
0: 오히려 저는 누구 이번 패배 책임보다도 외연확장에 대해서 조금 그 소홀한 정청래 대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전당대회 네. 과정에서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내란만 외쳐갖고 이길 수 있는 거냐?
1: 네.
0: 그게 더 본질적인 위기일 것 같습니다.
1: 네. 자, 박형준 후보 부산시장 낙선하고 전재수 후보 승리했습니다. 6년 만에 이제 민주당이 부산시장 가져간 건데 북갑에서의 북갑 후보와의 같이 이제 뭐 같이 뭐 팀플레이 이게 안 된 게 어떤 패배 요인 중에 하나라고
0: 그것도
1: 보세요.
0: 하나라고 보죠. 왜냐하면 후보니까 한동훈 후보를 배척한 게 아니라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네네. 결국 당 후보인 박민식 후보하고 공동 캠페인 할 수밖에 없었고
1: 그러니까요.
0: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다 그렇게 됐고 오세훈 후보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박형준 후보는 뭐 거기 장동혁 대표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네. 손현복 다 끌어안고 했는데 선명한 노선을 한 분들보다는 그 성적이 좋지 않은 것
1: 그러니까.
0: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그런 아쉬움이 있고 사실은 부산하고 대구는 비슷한 상황인데
1: 네.
0: 대구 부산은 다 지역 발전에 대한 현안이 있는데 대구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야 여기마저 내주면 보수가 끝난 거 아니냐 이런
1: 네.
0: 건데 부산은 지난번에 2018년에도 불경에 한 번 다 넘어간 적이 있으니까 아예 좀 덜한 거죠. 그리고 전재수 후보는 계속 여기서 김부겸 후보처럼 뭐 딴 데서 있다 온 게 아니라 여기서 국회는 계속했기 때문에 아예 이 전재수를 통해서 조금 지역 발전에 좀 현안들 좀 해결하자. 대신에 우리 보수의 저 대선 후보는 좀 살려놓지 않았느냐.
1: 네.
0: 이런 게 조금 부담이 좀 덜한 측면이 있고 결과를 보면 표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좀 아쉬울 겁니다. 박형준 후보도 조금 더 선명하게 했더라면 한동훈 노선이 맞다 이렇게 했더라면 네.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패배하고 나니까 좀 하지 않겠습니까?
1: 방금 그 대구 얘기하셨는데 결국 수성했습니다. 한때 상당히 위험하다 보수 입장에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마저 놓치면 안 된다는 절박감 이게 이제 좀 약간 작동을 한 것 같아요.
0: 절박감보다는 두려움이 있겠죠.
1: 두려움.
0: 대구가 네. 이게 김부겸 후보에 대한 애정도 있고
1: 네.
0: 그가 지역 발전시킬 거라는 어느 정도 믿음도 있는데 여기마저 내주면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한테 굴복한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대군 지켜야 된다라는 게 예, 있었던 거고.
1: 공소취소가 좀 영향을 끼쳤을까요?
0: 그것도 있죠. 그거는 제가 95년도
1: 네.
0: 뭐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부산시장에 민주당에서 노무현 후보가 나왔어요.
1: 네네.
0: 그때 민주당의 문정수 후보보다 꽤 앞서가고 있었는데 괜찮았는데 갑자기 서울에서 DJP연합 1차 DJP연합이 만든 그 지역 등권론이라는
1: 네.
0: 그것 때문에 뭐 지역주의가 그러니까 영남 휙 돌아갔죠. 그때 만평이 생각나는데 만평이 이런 게 있어요. 노무현 후보가 이 무전기로 아군인 포에 내가 맞았다. 이번에는 김부겸 후보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조작 기소 문제도 그렇고 네. 스타벅스도 그렇고 그만 좀 해라 이거.
1: 막판에는 급하니까 내가 그 하지 말라 그러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0: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완전히 그 삼고초려하다시피 해서 거기다 내놓고
1: 예.
0: 거기 가 있는 그 아군이 전쟁하는데 그 아군이든 그 적군이 상관없이 거의 다 포 쏴라 이렇게 된 거니까 그건 정말 좀 서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래요. 자, 사상 최후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정치적 파장이 금방 사그라들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떤 식으로 이거 해법을 좀 찾아가야 된다고 보세요?
0: 저는 이번에 뭐 투표자의 50%만 인쇄비 아끼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뭐 부정선거론자들이 남는 투표용지 갖고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지금 아니 차라리 그 전에 소쿠리 뭐 그 토론할 때 그게 차라리 난 것 같습니다. 그건 투표라도 했지 않습니까?
1: 네. 소쿠리든 뭐든 간에.
0: 이건 지금 투표가 안 된 거 아닙니까? 네. 왔다가 돌아간 분도 있다 그러고.
1: 참 설명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0: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1: 예.
0: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뭐 저는 뭐
1: 워낙 말이 안 되는 얘기 때문에
0: 말이 안 되는 얘기 때문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1: 그래요. 자, 이번 선거 민주당 선거 이제 수치적으로 보면 압승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서울시장 탈환하지 못했고 한번 뺏어 보려던 대구를 뺏지 못했고 이제 아까 뭐라고 표현하셨죠?
0: 아니 뼈아픈 승리라고 그랬는데 아니 이제 부산 북갑 졌고 평택을 졌고 사실 공주 울산 남갑 졌고 장동혁 대표만 아니었으면 좀 일찍 물러났으면 강원 울산 뭐 부산 충남 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던 선거였고 그렇죠. 이강재 후보가 난 하남도 이용 후보가 거의 따라붙어서 김성열 개혁신당 후보가 2% 넘었는데 그분 없었으면 됐고 예. 울산도 박맹우 후보가 5% 넘었는데 그분 없었으면 또 거기도
1: 3% 이겼는데 5.5% 나왔어요. 박맹우.
0: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이 선거가 야 이게 민주당이나 정청 대표는 이러면 돼도 야 우리가 내란 이 프레임이 쉬고 다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결과입니다.
1: 그래요. 자 그리고 이번 선거 통해서 어떻게 보면 거대 양당의 구조가 더 막 뭐 견고해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우리가 좋게 말해서 제3지대 뭐 군소 야당들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이 정치를 좀 뭐라 그럴까 이론적으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한국 정치에서 그거는 요원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0: 그건 뭐 선거 제도의 문제고 개헌의 문제가 있어야 되긴 합니다만 조국 혁신당은 대표가 출마해가고 3등 했으니까 타격을 좀 받았고 개혁신당은 지금 뭐 전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했는데 그나마 조응천 후보가 나와서 경기도에서 조금 얘기를 한 거고 근데 개혁신당의 그 강점은 지금 대한민국 정치 경제 중심이 지금 그 강남에서 경기 남부로 지금 반도체 벨트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그쪽에서 다음에 보수가 승부를 해서 이길 수 있는 걸 만들지 못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가능성을 좀 보인 게 서울도 구청장이 어쨌든 그 8군데 됐고
1: 네네.
0: 경기도도 보면 옛날에 무너질 때는 확 무너졌는데
1: 12군데인가
0: 아, 그리고 뭐 용인 안산 이런 데도 지금 다 지켜낸 거 성남 이런 데도 그런 거 보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내란 프레임이 이제 유통기한이 다 된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다음에 어쨌든 그 영남당 입장에서 보면 소권으로 나오려면 또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그 이준석 대표나 뭐 거기를 또 무시할 수는 없고 대표를 못했지만 민주당도 어쨌든 그 세가 약해졌지만 조국 혁신당과의 문제를 풀지 못하면 또 다음에 그 분열한 채로 치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 숙제들은 양당 모두 갖고 있다고 보입니다.
1: 자, 박 대표님이 보시기에 아까 이제 우리가 한동훈 얘기도 했고 오세훈 얘기도 했는데 이준석까지 해가지고 좀 중장기적으로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 보고 계세요?
0: 그분들이 뭐 한 자리에 앉아본 적이 없잖아요.
1: 네.
0: 그런데 동탄 선거 때도 이준석을 살려놓고 부산 북갑에서도 한동훈 살려놓고 서울시장에서도 오세훈 살려놓는 거 보면 아 대선 주자들 반격하려면 이 사람들은 일단 살려놓고는 봐야 된다. 그거가 작동한 것 같다는 게 참 그것도 기묘합니다.
1: 참 이 선거 결과를 보면 참 묘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거예요.
0: 민심이 무섭고 뭐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가 야구 몰라요 그러는데 진짜 선거 몰라요. 이게 끝나고 나니까 민심이 아주 절묘합니다.
1: 절묘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여하튼 뭐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해서 뭐 탄력을 받을 거다 이런 시각이 많이 나옵니다. 다만 이번 선거 결과가 이재명 정부 또는 민주당 이쪽에 던져준 메시지도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보십니까?
0: 아 서운할 겁니다. 지금 주가를 내가 지금 9천까지 거의 끌어올려갖고 이렇게 돈들을 벌게 해줬는데 그리고 외교도 내가 지금 잘하는데 이렇게밖에 안 해주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는데 바로 이제 그렇게 자신감 있을 때가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작 기소 특검 이제 어려운 거고 현실적으로 보면 내란 프레임은 이제 거의 끝난 거고 네.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가면 다음 총선과 대선은 민주당에 대한 심판이 올 거다 이런 위기감을 갖고 그런 위기감이 윤석열 정부 때도 여러 번 있었는데 돌지는 못했잖아요.
1: 네.
0: 민심과 당심이 분리되어 있는 걸 못 좁혔는데 여기도
1: 워닝이 올 때.
0: 예, 네. 지금 계속 취해 있는데 이 민심하고 괴리된 걸 좁혀야죠.
1: 네.
0: 지금 그렇게 그래야 될 시간이라고 봅니다.
1: 민심과의 괴리를 좁혀야 될 시간이 이재명 정부의 과제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정치 컨설팅 민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오늘은 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함께합니다. 윤슬기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원달러 환율이 장 초반 1530원을 넘어섰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급등했습니까?
1: 네, 오늘 환율 상승이 단순히 달러 강세 때문만이 아니라요. 지정학적 리스크랑 통상 갈등이 좀 한꺼번에 겹친 결과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늘 아침 이제 장 시장과 함께 1530원 선에서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네. 개장 직후에는 1530원 후반대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환율 개장 기준으로 1530원을 넘은 건 앞서 말씀하신 대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9년 이후 처음입니다. 시장에선 가장 큰 원인으로 미국과 이란 간 군사 충돌 격화를 꼽고 있고요. 최근 양국은 휴전 상태라고는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군사 행동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네. 특히 쿠웨이트 공항 공격으로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면서 시장 불안이 좀 커지면서 환율이 좀 급등한 것으로 보입니다.
0: 네. 미국은 한국에 추가 관세 부과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것도 환율 상승 요인이 된 겁니까?
1: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상 이슈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줬는데요. 미국 무역대표부는 최근 우리나라에 1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강제 노동 생산품 수입 금지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조치인데요. 여기에 우리나라도 포함이 된 겁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과 호주, 브라질, 중국도 함께 이름을 올렸거든요. 시장에선 이 조치가 실제로 얼마나 시행될지와 별개로 미국이 통상 압박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고요. 네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 입장에서는 관세 이슈 자체가 원화 가치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 실제로 지금 미국 발표 직후 역외 외환 시장에서 외화 가치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오늘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네,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외환당국은 어떤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1: 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도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지금 지난달 초부터 유가증권 시장에서 18거래일 연속으로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누적 순매도 규모만 약 60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게 하루 평균으로 계산하면 3조 원 넘게 국내 주식을 팔고 있는 셈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팔면 원화를 달러로 바꿔 해외를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에 달러 수요가 늘어나고 환율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정부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환율 움직임을 면밀히 보고 있다고 구두 개입을 했고요. 네. 특히 과도한 쏠림 현상이 나타날 경우 즉각 대응하겠다라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0: 오늘 코스피가 장 초반에 하락세 보였습니다. 최근에 보면 이제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하던 것하고는 사뭇 다른데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바뀐 이유는 뭘까요?
1: 네, 오늘은 유가, 금리, 환율이라는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시장을 압박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큰 원인은 중동 정세 불안 때문입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기대만큼 진전되지 못하면서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고요. 아무래도 유가가 오르면 물가 부담이 커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약해지잖아요. 네. 여기에 미국 국채 금리까지 상승하면서 글로벌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환율 상승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사실 부담 요인인데 결국 외국인 자금이 대거 빠져나가면서 코스피가 8600선까지 밀렸고요. 시장에서는 최근 상승 속도가 워낙 빨랐던 만큼 차익 실현 매물도 함께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코스피

0: S&P와 달리 코스닥은 또 오르고 있어요. 그 이유는 또 뭡니까?
1: 네.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은 6거래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0: 네.
1: 기관이 2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특히 반도체 소재와 장비, 부품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시장에선 최근 AI 반도체와 투자 확대 기대가 장비와 소재 업체들로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형 반도체 기업들은 아무래도 단기 조정을 받고 있지만 관련 공급망 기업들에는 오히려 관심이 좀 커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최근 코스닥이 여러 차례 조정을 받으면서 가격 부담이 좀 상대적으로 줄어든 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0: 아까 내가 그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외국인 매도세 있잖아요.
1: 네.
0: 최근에 보면 외국인 매도세가 또 심상치 않은데 거의 한 달 가까이 주식을 팔고 있어요 지금?
1: 네, 맞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에서도 가장 눈에 띈 것이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였는데요.
0: 네네.
1: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오늘 약 7조 원 가까운 주식을 순매도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에 나섰는데 외국인 매도 물량이 모두 받아내기엔 좀 역부족이었고요. 시가총액 사기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을 했는데 삼성전자 2% 넘게 떨어지면서 35만 원대로 내려앉았고 삼성전자 우선주는 5%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2% 넘게 떨어졌는데
0: 네.
1: 또 최근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방한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종목들도 장시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좀 큰 폭으로 하락한 상황입니다.
0: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젠슨 황이 이제 온다 그러니까 또
1: 맞습니다.
0: 오르는 것도 있는데 실제로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이르면 오늘 저녁에 이제 한국을 찾습니다. 이번엔 누구를 만납니까?
1: 네, 사실 이르면 오늘 저녁에 찾는 거 아니냐라고 했었는데요.
0: 네.
1: 내일 오후 늦게 한국에
0: 늦어졌구나.
1: 네, 도착을 해서 나흘 정도 머물 것으로
0: 그래요.
1: 알려졌습니다. 방한 기간 동안 대기업 총수부터 스타트업, 대학 연구진, 학생들까지 폭넓게 만날 예정이고요. 업계에서는 이번 방한을 계기로 엔비디아와 국내 기업 간 협력이 좀 한 단계 더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산업 경쟁이 좀 국가 간 경쟁 수준으로 커진 상황이잖아요.
0: 네.
1: 거기서 우리나라가 엔비디아 공급망과 협력 체계 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도 관심 사항인 상황입니다.
0: 그래요. 대기업 총수, 그룹 총수 회동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얘기가 오갈까요?
1: 네, 가장 관심을 끄는 일정 중 하나가 바로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과의 만남이잖아요.
0: 네.
1: 젠슨 황 CEO는 이번엔 서울 성수동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희성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과 만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선 작년에 화제됐던 깐부 회동에 이어서 이번에 삼겹살 회동이 성사될지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0: 네.
1: SK그룹과는 HBM, 고대형 메모리 협력이 핵심 의제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이고 업계에서는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단순 반도체 기업을 넘어서 지금 AI 플랫폼 기업으로 변신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협력 범위도 훨씬 넓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네, 대기업 총수들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대학생들 만난다고 하는데 스타트업 주로 AI 기업들입니까?
1: 네, 맞습니다. 젠슨 황 CEO가 대기업 총수들만 만나는 게 아니라 국내 AI 그리고 로봇 스타트업 대표들과 별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인데요. 업스테이지와 노타, 베슬 AI 같은 국내 AI 기업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흥미로운 점은 젠슨 황 CEO가 서울대학생들과 직접 만나고 싶다라는 의사를 전달했다는 점인데요.
0: 네.
1: 아무래도 평소에도 AI 경쟁력의 핵심이 결국 인재라고 강조해왔던 만큼 직접 학생들을 만나서 그걸 좀 교감하고 싶은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중 친화적인 일정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방한 기간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이 거론되고 있고 두산 베어스 홈 경기 시구 가능성도 전해지고 있어서 지금 좀 큰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0: 그래요.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최근까지도 계속 충돌했었는데 이번 합의 어떤 내용 담고 있습니까?
1: 네, 단순히 이제 싸우지 말자 수준이 아니라요. 레바논 남부 지역의 통제 구조 자체를 좀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의 중재로 열린 회담 직후 양측이 휴전 이행 조치에 합의했다라고 발표한 건데요. 핵심 조건은 헤즈볼라의 완전한 공격 중단이고요. 여기에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이남 지역에 헤즈볼라 대원들이 철수하는 내용까지도 포함이 됐습니다. 또 레바논 정부군이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시범 구역을 만들기로 했는데
0: 네.
1: 이번 합의가 아무래도 레바논 정부가 해당 지역 통제권을 되찾는 첫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근데 이번 합의가 사실상 이란을 겨냥한 거다 이런 해석이 나와요. 무슨 얘기예요?
1: 네, 공동 성명을 보면 이란을 향한 메시지가 좀 상당히 강하게 담겨 있는데요. 우선 미국과 이스라엘, 레바논은 중동 안정을 해치는 이란의 주변국 공격과 대리 세력 지원을 좀 한 목소리로 비판했거든요.
0: 네.
1: 특히 헤즈볼라는 오랫동안 이란의 지원을 받아온 대표적인 친이란 무장 조직이잖아요.
0: 네.
1: 그래서 레바논 문제를 해결하려면 미국은 결국 헤즈볼라의

0: 영향력을 줄여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의는 미국이 레바논 사안을 미국 이란 협상과 분리해 관리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고요. 특히 미국은 향후 휴전 이행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반드시 레바논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가 직접 진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슬기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2: 정치
3: 전격시사
2: 뉴스
3: 전격시사
2: 인터뷰
3: 전격시사
2: 주식
3: 전격시사
2: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2: 와 전격적이네
3: 전격시사

0: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완수 기자와 완수해보겠습니다. 김완수 기자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먼저 오늘 축구 대표팀이 엘살바도르와 마지막 평가전 치렀습니다. 이어서 조별리그 열리는 멕시코에 이제 상륙하게 되는데 엘살바도르 평가전 이동경의 프리킥골로 이겼어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 뭐 전체적으로 보면 피파 랭킹 100위를 상대로 바로 전 경기에 102위를 상대로 5골을 넣었잖아요.
0: 네. 네,
1: 골을 좀 넣지는 못했는데 유심히 보면 세트피스에 주력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무래도 실전 감각을 떨어졌던 선수들도 올려야 될 거고 뭐 네. 그런 면에서 진짜 평가전이 아니었나 싶은데 근데 좀 골은 좀 아쉬웠고요. 하지만 뭐 이기혁 선수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롱패스를 이렇게 구사를 했고 서령우 선수의 측면 돌파를 보게 되면
0: 네.
1: 아 본선에서 저렇게만 나오면 골 되겠다 뭐 이런 느낌 좀 받았어요. 근데 좀 아쉬운 건 역시 필드골이 없다는 거였는데 전반 7분에 이제 황인범 선수가 첫 그 프리킥을 찰 때 정말 궤적도 좋았고
0: 네.
1: 사실 이게 좀 터졌으면 많은 골이 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황인범 선수도 그렇고 황희찬 선수도 그렇고 이동경 선수도 그렇고 우리 보통 이제 이런 기회가 오면 손흥민 선수가 코너킥이나 프리킥을 전담해 왔잖아요.
0: 그렇죠.
1: 아무래도 상대방도 알 거잖아요. 아, 손흥민이 차겠구나. 근데 이 선수들이 지금같이만 해준다고 한다면 손흥민 선수가 좀 더 공격 기회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강인 선수가 쭉쭉 이제 빨래줄 뻗듯이 쭉쭉 해주는 패스를
0: 네.
1: 이기혁 선수가 같이 해준다고 한다면 이강인 선수가 좀 더 움직이는 그 면적이 좀 넓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골은 많이 안 나서 아쉬운데 한편으로는 이런 이제 좀 이상한 생각도 해봤어요. 다른 데 너무 보고 있으니까 전력 노출을 하지 않기 위해서 가릴 것만 가리고
0: 일부러 덜 잘했나?
1: 네, 예. 뭐 덜 잘했다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공기 저항이 적기 때문에 공이 날아가는 속도라든가 그렇죠. 거리감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맞추기 위해서
0: 네.
1: 세트피스에 좀 집중한 게 아닌가 싶고 뭐 다만 1-0 아쉽다고 했는데 클린스만 감독하고 할 때 1-1 무승부를 기록한 팀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선 무승부 서력하고 일단 뭐 강팀에 대한 그 대응력을 키우는 것보다는 자체 팀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지 않았나 싶고 내일 이제 멕시코로 이동하게 되는데 홍명보 감독도 경기 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멕시코에 들어가서는
0: 네.
1: 7, 8, 9, 3일 정도의 훈련을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때 쓰리백이 될지 뭐 아니면 공격 전술이 될지 다듬는다고 하니까 12일 경기를 앞두고 뭔가 마지막 이렇게 조율을 할 수 있는 시간은 남았는데 근데 좀 이런 마지막 평가전에서는 기분 좋게 막 이겨서 분위기 확 끌고 가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0: 그래요. 야 일주일 앞으로 확 다가왔네요. 월드컵이. 네. 어우 좀 기대되고요. 아까 공기저항 말씀하셨는데 대표팀 솔트레이크시티에서 고지대 적응훈련 이제 마쳤습니다. 반면에 체코는 고지대 훈련 없이 우리하고 1차전 치르죠.
1: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좀 의아해하실 텐데,
0: 네네.
1: 근데 뉴저지에서 이제 과테말라와 마지막 평가전을 치르고 훈련 캠프를 미국 댈러스에 마련하게 됩니다.
0: 네.
1: 미국 댈러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저지대예요. 해발 고도가 150에서 16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0: 네.
1: 그러면 1,500, 1,600 올라가면 굉장히 힘들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본선행을 막차를 타다 보니까
0: 네.
1: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와서 3개국에 사다 보니까 이미 다 좋은 훈련 캠프는 배정을 했고 마지막에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피파가 강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지대 훈련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대 훈련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인 거죠.
0: 네.
1: 그래서 찾은 해법이 경기 시작 직전에 과달라라에 와서 경기를 바로 마치고 바로 돌아가는. 그게 왜 그러냐고 하니까 그 마라톤이나 이런 거 고지대 훈련하는 사람들한테 훈련장에 가면 그 적응 가면 4일에서 한 일주일까지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내외가 굉장히 힘들대요.
0: 네.
1: 근데 오히려 첫 한 2, 3일은 생각보다 부담이 없다고 그래요. 몸이 적응하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 작전은 체코가 미리 그 고지대 부담이 오기 전에 가서 우리와 1차전을 하고.
0: 경기까지 끝내고.
1: 예, 끝내고 2차전 할 수 있는 애틀란타로 이동을 하면
0: 네.
1: 상대적으로 그 고지대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나. 근데 이제 문제는 너무나 다른 환경에서 하다 보니까 부상 위협이라든가 선수들이 네. 체력적인 부담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잘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잘못하게 되면 완전히 컨디션을 망가뜨릴 수도 있고 부상 위험도 노출되고 어떻게 보면 모 아니면 도 아닌 작전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가서 뭐 남아공 우리하고 좋은 경기를 하고 남아공을 이긴다면 3차전 멕시코는 사실 조금 홈팀이기도 하고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으니까 이미 뭐 32강에 갈 수 있는 방법이 1, 2차전에 목숨을 건다면 체코의 방법도 나쁘지는 않은데 선수들의 몸 상태는 크게 좋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32강 이후부터는 네. 좀 더 힘들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0: 자. 지금 말씀하신 1차전 상대 체코 전력이 만만치 않은 걸로 또 평가가 되고 있어요. 누구를 특히 경계해야 합니까?
1: 사실은 그동안은 이제 레버쿠젠에 있는 파트리크 시크라든가 이제 프랑스 리옹에 있는 파벨 슈츠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코소보와의 경기를 보니까 이거 생각보다 좀 만만치 않은 선수들이 많이 보이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 웨스트햄에 있는 미드필더 토마스 소우첵 같은 경우에 우리로 치면 뭐 홍명보, 이재성 이런 과거의 선수 처럼 거의 뭐 100경기에 가까이 뛰는 예, 지금 예. 거의 90경기 정도 뛰고 있는데 그런 선수니까 그 선수가 중심을 딱 잡고 또 울버햄튼의 수비수가 있는데 크레이치라는 선수가 있는데
0: 네.
1: 세트피스 가담력이 너무 좋습니다. 신장도 큰데다가 그냥 타겟맨으로 공을 떨어뜨리는 것도 잘하고 가끔 슈팅도 되고 네. 헤딩슛도 되고 그래. 그래서 이 선수도 만만치 않네. 근데 평가전에 정말 갑자기 떠오른 선수는 홀로제크라는 선수예요. 188cm의 장신인데
0: 네.
1: 마치 이강인 손흥민 아니면 이강민 이강인 조규성의 그걸 보는 것처럼 외부에서 빨래줄 같은 그 크로스를 올려주면 헤딩으로 해결을 하고
0: 그래요.
1: 심지어는 도움도 만들어내고 그래서 왜 코소보와의 경기를 보면서 이 선수를 발탁했는지 알게 됐고요. 또 이 쿠베크 감독의 카드를 보게 되면 조금 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직력에 방점을 뒀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자국 리그에서 17명을 뽑고 17명 중에 10명을 한 팀에서 뽑았어요.
0: 최강팀인가 보죠.
1: 네. 근데 예. 이 팀이 10명이 한 데서 움직이게 되면 정말 눈 감았다 뜨면 와, 우리 선수가 어디 있는구나.
0: 어디로 뛰고 있는지 보여요.
1: 네,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플레이오프 과정을 겪어오면서 네.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싹튼 전후에 그리고 그 해외파 못지않게 해외파 선수들이 잘하기 위해서는 이 선수들이 그야말로 그 기반을 다 다져줘야 되는 선수들인데
0: 네.
1: 이렇게 호흡이 맞는다고 한다면 이거 만만치 않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코소보와의 경기를 보면서 제발 고지대 훈련이 잘 안 돼서 이 선수들이 조금 뭐라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좀 밸런스가 좀 무너져주면
0: 네.
1: 우리 선수들이 오늘 굉장히 날카로운 프리킥을 뭐 쏘아올렸던 그 이동경 선수라든가 또 그 뭐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기대하는 선수는 이건 뭐 요즘 예상이 좀 많이 빗나가는데
0: 네.
1: 황인범 선수의 오늘 전반 7분 슈팅을 보면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0: 그래요.
1: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가면 체코와의 좋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무서운 선수이기 때문에 방심을 하면 안 되고 특히 체력에서 밀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번 월드컵에선 어떤 세계적 스타들이 경기장을 누빌지 그 윤곽도 드러나고 있죠.
1: 네. 최종 명단이 발표됐는데 48개 나라에서 1200 48명의 선수들의 이제 엔트리가 들어왔어요.
0: 네.
1: 근데 거기에 메시 들어 있고 호날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한테는 월드컵을 굉장히 관심을 가진 팬이라고 한다면
0: 네.
1: 기에르모 오초아라고 하는 그 멕시코의 골키퍼가 예. 떠오르실 거예요.
0: 예, 예.
1: 2014년, 2018년에 거의 정말 거미 손같이 맞고 다행히 이제 우리 이제 그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을 넣었던 그런 선수인데 이 선수도 여섯 번째
0: 이야.
1: 메시, 호날두와 함께 여섯 번째 출전을 하게 됐어요. 뭐 사실 그 중에서 891명이 처음 월드컵에 나오는데 어떤 선수는 무려 6번씩이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스타들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0: 네.
1: 이 선수 고향이 과달라라 그래요.
0: 그래요.
1: 그러다 보니까 과달라라에서 경기할 때 나올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과거에 그 잘 막아냈던 뭐 결정적인 슈팅을 막아냈고 또 페널티킥을 막는 장면을 보게 된다면 이 선수가 한 번쯤은 나올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아마 이 선수와의 자존심 대결은 대표팀의 골키퍼 조현우 선수가 그때 2-1로 졌잖아요.
0: 네.
1: 그래서 아마 벼르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감독도 5번이나 출전한 감독이더라고요.
0: 그래요 네. 또?
1: 가나의 그 포르투갈 출신 감독인 케이로스 감독이 포르투갈 한 번, 다음에 이란에서 3번, 그리고 이번에 가나까지.
0: 예.
1: 5번 연속. 야 이거 굉장히 그냥 4년마다 나는 월드컵에 가 이런 감독이 된 것 같습니다.
0: 네. 이번 대회 지상파 단독 중계 맡은 회사 다름 아닌 KBS인데요. KBS 중계진 연일 화제되고 있습니다. 이영표, 남현종. 찰떡 콤비죠.
1: 네, 이제 뭐 서로 딱 보면 뭐 아 다음에 무슨 말을 하겠다. 아,
0: 지금 눈빛만 보면,
1: 네, 그 시선을 보면 어떤 선수를 보고 있구나 이렇게 뭐 거의 호흡이 착착 맞을 것 같은데.
0: 네.
1: 뭐 이영표 위원이야 뭐 경기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고 진단하는 걸로 유명하고요. 또 남현종 캐스터 같은 경우에는 친근한 이미지를 주는데 여기에 그 지난 파리 올림픽에서 역도 중계를 담당했던 전현무. 특별 캐스터가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0: 네네.
1: 근데 이제 본인은 뭐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나는 재미를 책임지겠다. 그래서 뭔가 이번에는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예능이 결합하는 형태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뭐 8강에 가면 뭐 농담 삼아 이제 연예 대상을 받는다 이런 이제 뭐 전망들이 나오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얼마나 재밌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이렇게 이영표, 남현종, 전현무 이렇게 뭐 저 그야말로 유명한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방송진이 있는가 하면 정말 알토란 같은 해설을 준비하고 있는 선수 출신들도 있어요.
0: 아, 그래요?
1: 대표적인 게 이제 조원희 해설위원입니다.
0: 예.
1: 예, 월드컵도 뛰었고 열정도 있고 뭐 텐션도 워낙 높은 친구라서 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작년에 이제 볼런티어라는 프로그램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지켜봤는데
0: 네.
1: 아, 정말 에너지가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시청자분들에게 바로 그 에너지를 그래요.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0: 예능 프로그램도 출연해요.
1: 네.
0: 그렇죠?
1: 네. 뭐 조용한 해설위원, 그다음에 이제 박주영 해설위원. 런던올림픽 동메달의 주역이기도 하고 남아공의 네. 16강도 이끌었고요. 또 아마 해설위원이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김신욱 해설위원이 합류를 하게 되면 정말 전체적으로 월드컵을 보는 재미가 높아질 것 같고요.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 KBS 스포츠센터에서 AI를 활용한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0: 네네.
1: 요즘 어디 가나 다 AI잖아요. 그래서 아, 대체 축구하고 AI는 어떻게 접목될지 저도 궁금하긴 합니다.
0: 네. 자, 월드컵 개막 이제 다가왔는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자진 사퇴 의사 밝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 정확하게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내막은. 근데 지난
0: 잘 29일에. 잘 아실 것 같아요.
1: 지난 29일에.
0: 자, 방송용으로 대답하세요. 그럼.
1: 갑자기 이제 그 네. 월드컵 뒤에 회장에서 물러나겠다. 그리고 이제 이번 대회에서 성과를 지원하는 게 마지막 소임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0: 그러니까 뭐 그랬군요.
1: 여러 분석과 전망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있는데.
0: 네.
1: 뭐 그냥 아주 표면적인 이유로는 월드컵 대표팀에게 아주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0: 네.
1: 뭐 13년간의 그 회장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이번에 포상금을 사비로 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16강 진출하게 되면 10억 원을 팀에 주고 32강 가면 10억 원,
0: 네.
1: 16강 가면 20억. 우리가 이제 8강에 가면 30억의 포상금을 사비로 내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0: 네.
1: 그것이 아마 대한민국 축구 발전을 위한 마지막 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
0: 그래요. 자, 끝으로 이번 주말 꼭 봐야 할 경기는 어떤 게 있습니까?
1: 네. 불금야구 내일 이제 3위 삼성과 4위 기아가 맞붙는데
0: 네.
1: 지난해까지 홈런 공장 삼성이었어요. 근데 올해 홈런 공장 기아입니다.
0: 네.
1: 김도영 선수가 15개 치면서 지금 뭐 나성범, 아렐린, 뭐 박재현, 김호령 선수가 내일 한두 개 치면 다 두 자릿수가 될 것 같거든요. 삼성이 홈런 공장을 그런 명성을 지키려면 지금 디아즈 선수만 10개 치고 있는데
0: 네.
1: 최영호라든가 구자욱, 이재현 선수가 좀 쳐줘야 그러면 정말 내일 경기는 삼성과 기아의 홈런 대결 한번 봐주시면 한여름밤에 시원하게 야구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커피 쿠폰 당첨자 명단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은 제임스 모리슨의 Six Weeks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

0: KBS 58분 날씨.
1: 현재 대기 불안정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일부 강원 내륙과 산지, 충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밤까지 전국 곳곳에 5에서 60mm 정도의 소나기가 천둥번개와 우박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겠는데요. 경기 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 산지에는 최대 8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게 나겠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소나기가 지난 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호남에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부터는 전국이 차차 맑아지면서 한낮에는 볕이 강하게 내리쬐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대구 19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6도, 광주 25도, 대구는 29도로 영남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 이맘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저녁 종합 뉴스.
1: 6.3 지방선거 개표 결과 16곳 광역단체장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2곳에서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대구, 경북, 경남 4곳에서 승리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던 서울 송파구 투표소에서는 선거 무효, 재선거 등을 요구하는 유튜버와 시민들이 몰려들어 투표함 반출을 둘러싸고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거듭 사과하면서도 개표 중단과 일각의 재선거 요구에 대해서는 일축했습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장중 1530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1500원대 고환율이 13거래일 이어지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과도한 쏠림에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선택 6.3 지방선거 개표 결과 16곳 광역단체장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2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초박빙 승부를 벌였던 서울시장과 경남지사 자리는 국민의힘이 가져가게 됐습니다. 김영훈 기자입니다.
2: 밤새 이어진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6곳 중 12곳을 차지했습니다. 경기, 인천에, 충청, 호남, 제주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서 경합으로 분류됐던 부산과 전북, 강원에서도 접전 끝에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그리고 경남과 서울에서 승리했습니다. 14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선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은 4곳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최대 승부처 중 한 곳이었던 부산 북구 갑에선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민주당 하정우,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를 꺾고 승리했습니다. 전국 227곳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민주당이 절반 이상인 119곳에서 승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영남권과 충남 등 95곳에서 승리했고 혁신당은 전남 광주에서 2명의 당선자를 배출하는 데 그쳤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 무소속 당선인은 11명입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1: 서울시장 선거는 피말리는 접전 양상을 보이면서 개표 막판 대역전극으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개표 내내 줄곧 민주당 정원호 후보에게 밀리다가 오 후보가 뒷심을 발휘하며 극적인 승부를 연출했습니다. 밤새 이어진 초박빙 승부 김유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 투표 마감 직후 발표된 방송 3사 출구조사 51.4-46 민주당 정원호 후보의 1위를 예측했습니다. 정 후보 캠프에선 박수가 나왔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캠프에선 실망스러운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주로 사전투표함이 개봉된 개표 초반 정 후보는 60% 넘는 득표율로 크게 앞섰고 오 후보는 30%대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개표율이 50%를 넘어서면서부터 두 후보 간 득표율 격차는 한자릿수로 줄었고 오 후보의 무서운 추격세가 시작됐습니다. 개표율이 70% 중반을 향했을 때 두 후보 격차는 2%포인트대에 불과했습니다. 개표율 90%를 향하면서 2만여 표 차이를 두고 한참 힘겨루기하는 모습이 이어졌고 오전 7시를 넘겨 개표율이 94%에 근접하자 오 후보가 역전에 성공해 1위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한번 역전에 성공한 오 후보는 재역전을 허용하지 않고 그대로 격차를 벌려나갔고 오전 9시 반쯤 정 후보가 승복선언을 하며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개표 막판까지 어느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초박빙 승부 속에 오 후보는 5선 서울시장 고지에 올랐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1: 미니 총선급으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 선거와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보궐 최대 격전지였던 부산 북구갑에서는 무소속의 한동훈 후보가, 경기 평택 을에서는 국민의힘 유호이동 후보가 각각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혜린 기자입니다.
4: 거물급 후보들의 치열한 3파전. 부산 북갑 국회의원 선거 최종 승자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였습니다. 개표 초반 크게 벌어졌던 민주당 하정우 후보와의 격차는 새벽 1시쯤 초접전 상태로 좁혀들었고 새벽 2시쯤 역전하며 1,400여 표 차에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하정우 후보는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오자구도 평택을에선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민주당 김용남 후보의 5%포인트가량 앞섰는데 최고조사 결과보다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 단일화 없이 완주한 혁신당 조국 후보는 3위에 그쳤는데 결과적으로 진보 진영 표가 갈리며 책임론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선 민주당 김남준, 인천 연수갑에선 민주당 송영길 후보가 각각 당선됐습니다. 울산 남구갑에선 국민의힘 김태규, 대구 달성군에선 국민의힘 이진숙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모두 14곳에서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9곳, 국민의힘은 4곳, 한 곳은 무소속이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번 재보선 지역 가운데 13곳은 민주당 의원 지역구였던 곳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1: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6.3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SNS에 저 자신을 성찰하고 담금질하며 다음을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조 대표는 또 자신은 잠시 멈추지만 당원 동지들은 당당히 직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던 서울 송파구 투표소에서는 지금까지 투표함 반출을 둘러싸고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표소 앞에서는 밤새 수백 명이 몰려 개표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신익환 기자입니다.
5: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알려지며 서울 잠실 7동 제2투표소 앞에서 시작된 시위는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유튜버와 시민 등 100여 명의 시위 참가자들은 태극기나 성주기를 들고 선거 무효, 재선거와 같은 구호를 외치며 투표소 문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0: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엔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황교안 전 총리도 투표소 앞을 지켜달라며 현장을 찾았습니다. 선관위 요청으로 이곳에는 현재 경찰 수십 명이 배치됐고 소방 인력도 투입됐습니다. 현재 이 투표소에 투표함 두 개가 이송되지 못하면서 2천여 명의 표가 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현장을 찾은 서울시 선관위 사무처장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면서도 개표 절차를 맞춰야 해당 투표의 법적 효력을 따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선관위 측은 투표함 이송을 시도했지만 항의하는 시민들에 막혔습니다. 대치 상황이 계속되자 서울시 선관위는 투표함 이송을 강행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서울 동남권 투표소 10여 곳에선 투표용지가 부족해 한때 투표가 중단됐고 기다리던 유권자 가운데 일부는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항의가 이어지자 대기표를 나눠줬지만 결국 투표 마감 시각인 오후 6시를 넘겨 투표가 진행됐고 일부 투표소의 경우 밤 10시까지 투표 시간이 연장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준비가 미흡했다며 이틀 연속 사과했습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조사위를 통해서 원인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배 기자입니다.
2: 개표가 시작된 어제 오후 9시, 중앙선관위는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준비와 대처가 미흡했다, 실망을 드렸다며 고개 숙였습니다. 사과로 수습하긴 이미 어려워진 상황. 개표 중단과 재선거 요구가 계속되자 자정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3시간 만에 다시 사과했지만 이번 사안이 공직선거법상 재선거 사유가 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할 수 없을 때에 가능한데 이 같은 상황에 해당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개표 중단도 불가능하다 결정했습니다. 사과는 투표 이튿날인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유권자 참정권 행사에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고 고개 숙이며 외부 전문가 중심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조사 결과는 국민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잠실 7동 투표소 투표함은 여전히 가로막혀 있어 선관위의 당선인 명부 확정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1: 6.3 지방선거 도중 투표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합니다. 서울경찰청은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선관위 간부들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노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 선관위원장, 김범진 사무처장, 민소영 송파구 선관위원장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송파구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보다 부족하게 준비하는 등 선거 사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문제 발생 요인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국민 참정권이 한치라도 훼손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3: 6.3 지방선거 다음 날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했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될 선거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관계기관에는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국민의 참정권이 한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선 국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소속 정당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취임 1년을 맞아 이 대통령은 공직자들을 향해 국정속도 배가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선거가 끝난 만큼 정치권도 실질적인 민생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 국민 통합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1: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장중 1530원 선을 뚫었습니다. 1500원대 고환율이 13거래일 연속 유지되면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과도한 쏠림에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세중 기자입니다.
4: 오늘 오후 3시 30분 기준 원달러 환율은 1529원 70전을 기록했습니다. 전 거래일보다 13원

0: 원 급등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늘 1530원에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환율이 1530원을 넘겨 개장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3월 이후 17년 만입니다. 장중 한때 1530원 80전까지 치솟으며 지난 3월 31일 이후 두 달여 만에 장중 최고치를 찍기도 했습니다. 1500원대 환율이 13거래일째 이어지자 외환 당국도 방어에 나섰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오늘 오전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외환시장 변동성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며 과도한 쏠림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역대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에도 중동 전쟁과 외국인 주식 매도세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코스피도 전거래일보다 1.84% 내린 8,639.4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하루에만 6조 9천억 원 이상을 팔아치우며 19거래일 연속 순매도 횡령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모두 2%대의 하락 마감하는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떨어졌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기관 매수세에 전거래일보다 2.31% 오른 1049.7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1: 미국과 이란 종전 합의의 걸림돌로 떠오른 레바논 사태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휴전 합의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미 하원은 의회 승인 없이 치러지고 있는 이란 전쟁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규수 기자입니다.
2: 미국 워싱턴 DC에서 회담을 가진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미국 중재 아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레바논 남부 리타니강 이남 지역에서 헤즈볼라의 완전한 공격 중단과 모든 헤즈볼라 대원의 철수가 전제 조건입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포괄적인 평화 안보 협정을 향한 진전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을 겨냥해 그 어떤 국가나 비국가 행위자가 레바논의 미래를 볼모로 잡으려는 시도도 거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헤즈볼라를 지원해온 이란은 미국과의 종전 협상 과정에서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하원은 이란 전쟁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이란에 대한 적대 행위에 참여 중인 미군을 철수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 시작된 전쟁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민주당 주도로 마련된 이 결의안은 지금까지 세 차례 부결됐다가 이번엔 공화당에서 4표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하원 문턱을 넘었습니다. 결의안은 곧 상원 표결에 붙여질 전망이지만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실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공화당 일부가 찬성표를 던졌다는 점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규수입니다.
1: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지부가 과반 노조 지위를 상실하게 됐습니다. 초기업 노조 전체 조합원 수는 오늘 기준 58,270명으로 집계돼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 수의 절반에서 약 6,000명가량 밑돌며 과반 노조 지위를 잃게 됐습니다. 이는 성과급 격차 불만에 완제품을 담당하는 DX 부문과 반도체를 맡은 DS 부문 내 비메모리 사업부에서 이탈자가 속출한 영향으로 보입니다. 대전경찰청은 오늘 대전 유성구 소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서울 본사와 대전 사업장, 대전 R&D 캠퍼스 등 세 곳입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추진제 세척 공정 절차와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을 들여다볼 전망입니다. 또 폭발 사고가 난 장소에서 안전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를 집중적으로 규명할 방침입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 배우 김수연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를 검찰로 송치했습니다. 김 대표는 김수연이 미성년자였던 김세론과 교제를 했고 김세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연 측의 채무 변제 압박 탓이라는 내용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인공지능으로 김세론의 음성을 조작해 김수연과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처음으로 성관계를 했다는 식으로 꾸며낸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전 장관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에 공사비를 지급하기 위해 행안부 예산 28억 원 상당을 불법 전용하도록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2024년 국민의힘 총선 경선을 앞두고 5만여 명의 신천지 신도가 책임 당원에 가입한 것으로 합수부는 보고 있습니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최근 영업을 중단한 전국 37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8일 대형마트 104개 점포 가운데 37곳에 대한 영업 잠정 중단을 발표한 지 한 달이 채 안 돼 나온 결정입니다. 37개 점포에서 일하던 홈플러스 직원은 3,500여 명입니다. 홈플러스는 폐점 예정 점포에 근무하는 책임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희망 퇴직을 받기로 했습니다. 홈플러스 노조는 마구잡이 폐점이라고 반발하며 대주주인 MBK 파트너스와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24년 신규 일자리 진입자가 역대 가장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오늘 낸 자료를 보면 지난 2024년 전체 등록 취업자 2,625만 명 가운데 신규 진입자는 348만 명이었습니다. 신규 일자리 진입자는 2023년 364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6.8% 감소했고 이어서 2024년에도 4.5% 줄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일자리 진입률을 연령별로 보면 15세에서 29세의 신규 일자리 진입률은 31.1%였고 30대는 11%, 40대 8.8%, 50대 8.6%, 60세 이상 13.4%였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대부분 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최대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점차 맑아지겠지만 중부와 호남 지방은 아침까지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의 18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1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배창복이었습니다.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던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선거 결과 여당으로선 뼈아픈 승리를 거뒀다는 평인데요. 16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곳에서 승리했지만 서울시장 선거와 평택을 보궐선거, 부산 북갑, 대구시장 선거 등 주요 승부처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야당 지도부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오세훈 후보의 서울 승리, 유유동 후보의 평택을 승리, 한동훈 후보의 무소속 당선은 선거 이후에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서울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를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불거지면서 그 파장이 상당합니다. 잠시 후 여야 각 당의 패널 네 분 모셔보고 이번 선거 결과가 남긴 의미와 향후 전국의 방향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오늘 함께해 줄 네 분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3: 네, 정광재입니다. 반각습니다.
1: 네, 조우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 나오셨습니다.
4: 네, 안녕하십니까. 조우재입니다.
1: 네, 그리고 김석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나와주셨습니다.
5: 네, 김성열입니다.
1: 반갑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여러분의

0: 의견을 저희가 다양하게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테니까요.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치열했던 6.3 지방선거가 결과가 나왔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시민분들이 이번 선거 당선인들에게 바라는 점 저희 유지희 리포터가 취재해 왔다고 합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1: 일자리를 좀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2: 공약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정치적 갈등보다는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주셨으면 합니다.
3: 뭐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바라는 게 딱 한 가지인데요. 상대도 인정해주고 나만 넓고 상대가 그러다는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뭐 뜻이 안 맞았어도 좋은 점은 서로 화합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또 선거가 끝나면 네 편 네 편 주민들이 갈라져요. 그런 것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해도 잘하려고 하고 저분이 해도 잘하려고 하는데 서로 화합했으면 좋겠고
4: 노인들 위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거죠. 뭐 그래서 노인 복지가 좋아졌으면 하는 그게 바람입니다. 임기 동안은 뭐 열심히 하시겠죠. 뭐 뽑아드렸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민생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 제발 싸우지 않고 좀 새롭게 좀 이번에는 좀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좀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 하고 투표를 했는데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아니고 그냥 국민을 위해서 그냥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좀 많이 최우선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
6: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문제가 가장 좀 심각하잖아요. 그쪽에 대해서 좀 복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좀 해결책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주거 문제 관련해서도 행정적으로 더 많은 좀 지원책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7: 항상 선거 운동할 때만 좋은 비전을 말하고 결론은 좋은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에 응원하면서 그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시민들의 의견 듣고 왔습니다. 네 분 잘 들으셨죠?
8: 네.
0: 네네. 앞으로 잘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 먼저 네 분께 6.3 지방선거에 대한 총평 여쭤보겠습니다. 광역단체장 전체 성적표만 보면 12-4로 민주당 우세로 흐름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뭐 젖잘싸라는 말 있잖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 근데 이걸 두고 약간 이겼지만 못 싸웠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원 전 최고위원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게요.
9: 이제 축구 경기를 열심히 뛰고 땀 뻘뻘 흘리고 집에 딱 들어가서 샤워 안 하고 침대로 들어가서 누운 느낌입니다.
0: 아, 뭔가 찝찝한 느낌이 있는 선거였군요.
9: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평가하고 싶을 대목은 우리가 4년 전에 12-4로 12-5로 그때 당시 졌었어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광역단체장을 내줬었고 그때 이제 대선 패배의 충격 속에서 상당히 많은 지지자들이 투표소로 또 나가지 않는 상황까지도 발생돼가지고 지방선거를 대패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고스란히 다시 다 12개를 찾아오면서 그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국정 동력,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네. 이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세하게 지역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아쉬운 지점들이 있어요. 뭐 대구 선거라든가 네. 아니면 뭐 특히 또 서울은 너무나 뼈가 아프고요.
0: 서울이겠죠.
9: 네. 예, 그리고 보궐선거로 들어가면 특히나 주목받았던 부산 북구갑. 그리고 평택.
0: 그렇죠.
9: 여기도 결과적으로는 다 국민의힘이나 혹은 무소속이 되는 바람에 네. 상당히 찝찝함을 남기게 됐던 선거다 이렇게 봅니다.
0: 그렇죠. 결국 대선 후보 두 명을 살려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9: 맞습니다.
0: 네, 그런 지점들이 아무래도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좀 찝찝한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정광재 대변인님.
10: 일단 이런 전국 단위의 선거가 끝나고 나면 네. 어떤 정당은 웃고 어떤 정당은 울고 이렇게 되기 마련인데
0: 원래는 그렇죠.
10: 이번 선거는 네. 주요 정당 모두가 굉장히 좀 뭔가 불행한 느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정치의 주요 축을 이재명 대통령과 각 당이라고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도 뭔가 좀 불만스러울 거예요. 본인이 국정 지지율 굉장히 높은데 네. 그 높은 지지율로 왜 민주당이 선거를 이렇게밖에 못 치렀을까라는 데 대한 불만. 특히 뭐 하정우 수석이나 뭐 자신의 측근들이 나갔던 선거에서 정은호 명픽인데 서울시장에서 떨어진 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이 있을 거고 민주당은 이 광역단체장 수만 놓고 보면 분명히 승리한 정당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찝찝해요.
0: 서울을 아는 듯한
10: 특히
0: 느낌.
10: 특히 네.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막판에 역전당한 거.
0: 그렇죠.
10: 이 부분이 굉장히 뼈아플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4개 이겼으니까 잘한 거냐. 아니 지난 2022년 선거에 12개 이겼었다가 지금 4개 이겼으면 완전 참패한 거잖아요.
0: 그렇죠.
10: 그런데도 뭐.

0: 언젠가는 조금 야 서울시장도 이기고 뭔가 희망을 봤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좋은 분위기는 아닐 것 같고 조국혁신당은 뭐 굉장히 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 그렇습니다만
1: 네, 국민의힘 얘기만 해주세요.
0: 개혁신당도 이렇게 갑자기 좋지 않은 걸 보면 네. 여튼 이번 선거 결과에 만족할 만한 정당이 없을 것 같아요.
2: 맞습니다.
0: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별로 이렇게 아 뭐 워낙 기대치가 낮았으니까 야 이 정도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서울시장이 막판에 걸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야 뭐 좀 잘한 것 같은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2: 그렇죠. 이게 2개월 전만 해도 뭐 15대 1이다 뭐 16대 0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내석을 건졌다라고 해서 안도도 하고 재보궐선거에서도 또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뤘으니 이게 좋아하는 거야 이게 안 좋아야 되는 거야 이런 거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아, 결국 이 국민들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양쪽 다 견제를 해주는 느낌의 선거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 공보부장님께서는 이번 선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3: 제가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 전체 판세를 이제 보면서 지지와 심판이라는 어떤 두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할까 했었습니다.
2: 네.
3: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그러니까 지지와 심판,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정리하려고 했는데 네. 자고 일어났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당 지도부도 이제 정청래 대표라든지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잘했다고 박수 받기도 좀 못하고 그렇다고 못했다고 책임지라고 하기도 못한 그런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누구를 예를 들어서 뭐 살짝 때린다고 할 때 알고 맞아도 아픈데 약간 이번 그 개표 결과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네네. 그 개표 결과와 출구 조사가 그러다 보니까 가는 길에 모르는 채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2: 이거 누구한테 맞긴 맞았는데.
3: 그치, 그치.
2: 누가 때리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군요.
3: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출구조사 이제 3, 4 출구조사에서 5% 차이가 났어요. 최종 결과랑. 그리고 JTBC 출구조사랑 최종 10% 차이가 났습니다. 서울시장만 네. 놓고 보면. 그러니까 네. 차이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도 좀 뒤통수가 얼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선거 결과 보면서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민주당과 그 어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그래도 견제를 당신들이 한번 해보라 라는 어떤 의미를 좀 심어준 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 견제 의미도 선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네.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김석열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4: 저희는 사실 이번 선거에서 또다시 통곡의 벽을 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2: 개혁식당 네. 입장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죠.
4: 예. 네. 뭐 그 통곡의 벽은 흔히 말하는 사표 방지 심리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니들이 하는 말이 옳다. 그래, 니들이야말로 뭐 정치의 미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면서도 막상 투표장에 가서는 야 그런데 쟤네를 막으려면 너네를 뽑으면 안 돼. 이런 심리가 또다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생각보다 좀 저조한 성적을 좀 받아들였고요. 이게 차라리 민주당이 확 이기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확 이기는 선거가 되면 오히려 소신 투표가 나오면서 저희에 대한 이제 표가 늘어날 텐데
2: 네.
4: 이게 막판에 양측이 엄청난 집결세를 보이면서 이제 박빙의 승부로 흘러가다 보니까 저희한테 오는 룸이 굉장히 적어졌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상당히 좀 한계를 많이 느꼈고 이 부분을 앞으로 계속해서 벌어질 일인데
2: 네.
4: 저희가 외생 변수에 흔들릴 수는 없는 거니까 더 이상은 그러면 내적으로 어떠한 콘텐츠 어떠한 비전으로 좀 이걸 돌파해 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알겠습니다. 결국 선거라는 게 될 수 있는 사람한테 집결될 수밖에 없는 심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앞으로 계속 이 지점들을 넘어가야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좀 힘들었다. 이번 선거에서 특히 좀 더 어려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선거 결과를 여당의 승리로 단순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 아, 이 지점은 정말 아팠다. 이 제일 아픈 데가 여기다라고 생각하는 지점들 있으실 것 같아요.
5: 뭐 광역단체장으로 쳤을 때는 서울인 거고 근데 앞으로의 이 진영적 측면에서의 갈등이 훨씬 더 커지게 될 거다. 그 계기를 제공한 지역은 평택이에요.
2: 평택이군요.
5: 네. 네네. 평택이 사실상 너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유이동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2: 그렇죠.
5: 거의 사실상 언론에서 지워져 있는 상태였고 여기는 초반에 시작할 때부터 진보 우위로 시작했습니다.
2: 네.
5: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에서도 전부 다 1, 2등을 계속 달렸어요.
2: 단 한 번도 네. 유이동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등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네.
5: 그리고 네. 실제로 저희들이 방송에서도 유이동 후보에 대한 내용은 거의 안 다뤘고
2: 맞아요.
5: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만 거의 다뤘거든요. 그리고 그 네거티브가 심하다 혹은 왜 진흙탕으로 하냐 또 선을 넘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통합이 되겠냐 5만 가지 이야기들을 다 이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둘 중에 한 명이 될 거라고 그래도 생각을 했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2: 네.
5: 근데 결과는 이제 그 유희동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모두에게 상처가 남기게 됐죠. 그리고 그 상처를 앞으로 어떻게 복원해 나갈 거냐 혹은 봉합해 나갈 거냐의 과제가 있는데
2: 네.
5: 당장 오늘부터 특정 곳에서 다 포문을 일제히 포문을 열고 지금 포문 이제 포를 쏘기 시작했거든요.
2: 네.
5: 이제 그 부분들이 앞으로 갈등이 이제 표면화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봉합할 거냐의 숙제가 지금 우리 앞에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2: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옆에 계신 조우재 공보부장께서도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시네요. 평택 얘기가 나오니까요.
3: 그렇죠. 저희 아무래도 그 조국혁신당과 조국 후보의 어떤 부족함도 있었고. 그 민주 진영 내부적으로 좀 이제 서로의 심한 갈등 때문에
2: 네.
3: 결국에는 어떤 유희동 후보의 당선을 만들어준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아무래도 마음이 좀 무겁네요.
2: 네. 조국 후보라고 할까요? 조국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네. 선거 끝났어요. 네. 조국 대표는 오늘 대표직에서 물러나신 걸로 기사가 났는데
3: 네.
2: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 긴급 소식이라 한번 좀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3: 아무래도 이제 조국 대표님이 오늘 오후에 이제 네. 본인 SNS를 통해서 사퇴 의사를 밝혔고 아무래도 이제 선거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지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향후에 어떻게 거취를 하실지는 좀 천천히 이제 정하시겠지만 현재 당장은 이제 신장식 최고위원이 당원 당규에 따라 그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2: 아, 신장식 의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되는 네네. 거군요.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 정광재 대변인이 보실 때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좀 아 이건 좀 너무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지점 어딜까요?
0: 사실 경기도에서 우리가 계속 패하다 보니까 일종의 패배의식이 있는데 최대 유권자가 모여있는 경기도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낸 후보가 추미애 후보잖아요.
2: 네네.
0: 추미애 후보라는 분은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그 전 국민적인 비호감도도 굉장히 높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표 차이로 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 전 그게 지금 국민의힘이 처해 있는 가장 뼈아픈 현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2: 네.
0: 그러니까 이른바 국민의힘에 대해서 경포당이라는 별명이 붙기 시작했어요.
2: 경기도
0: 포기 정당.
2: 그렇죠.
0: 언제부턴가 그렇게 됐는데 이게 2016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진 이후부터 시작됐거든요. 2018년이군요. 그러면 불과 10년도 안 된 사이에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유권자한테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렇다 할 경쟁조차 못하고 있는 거. 이게 뭐 제일 뼈아픈 현실이라고 보고요.
2: 네.
0: 또 우리는 수성하는 입장이었잖아요. 현직 프리미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 표심이 많이 반영돼 있는 충청권에서 뭐 장동혁 대표가 충청권에 진짜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신체적인 고향이기도 하고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고 해서
2: 네.
0: 그런데 충청권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얻어내지 못했거든요. 그게 대부분 다 같은 맥락에서 시작된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중도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뼈아프다고 봐야겠죠.
2: 그렇습니다. 경기도지사 추미애 후보 55.04%의 투표율을 획득했고 양양자 후보는 39.37%를 획득을 했습니다. 또 경기도지사 이야기하면은 개혁신당의 조응천 후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4.32%로 역시 좀 처음에 말했던 그 부분에 속해 있는 내용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4: 예, 맞습니다. 뭐냐면은 저희가 여론조사상으로는 지금 실제로 받은 투표에 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이제 떨어지게 나오는 거예요.
2: 네.
4: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막판에 양측이 결집을 하면서 저희한테 올 수 있는 소신의 표들이 이제 사표 방지 심리에 의해서 흩어지게 된 건데
2: 네.
4: 이런 부분 아쉬운 점은 있으나 저희가 이것만 탓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붙어야 되고 근데 사실 앞에서 국민의힘의 이제 경기도 포기 정당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픈 게
2: 네.
4: 예전에는 이제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 지사를 재선을 하고 그다음에 남경필 지사가 또 이어받아서 하고
2: 그렇죠.
4: 그럴 때만 해도 경기도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전신의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이 정말 잡고 가는 곳 중에 하나였거든요.
2: 네.
4: 그런데 거기가 어느 순간 이렇게 민주당한테 넘어가서는 이제는 포기한 순간까지 됐는가. 근데 말씀하셨듯이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를 포기하고 간다? 그런 거는 앞으로의 대권 문제에도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다.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2: 지난번 선거에서도 사실 김은혜 후보가 네. 꽤 박빙에 물론 뭐 석패하긴 했지만은 네. 좀 안타까운 결과였었는데 이번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진 거 아닙니까?
0: 사실 2022년 경기도 선거에서 그때 강용석 후보가 마지막에 단일화를 하지 않고 독자 출마하면서 네. 그 표 때문에 김은혜 후보가 떨어지긴 했는데 네. 어쨌든 그때 그 경기지사를 다시 찾아왔었더라면 모르겠어요. 뭐 역사에 가정이 없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는 과정까지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경기지사를 당시의 순리대로 네. 유승민 전 의원에게 후보를 주어졌다면 유승민 후보가 경기지사가 무난히 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절히 뭐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그 후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튼 경기도가 서울에 있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계층 그러니까 40대 50대의 뭐 셀러리맨 이런 분들이 대거 서울에서 이주하면서 네. 경기도가 이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된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왜 국민의힘이 그런 사람들의 표심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가 이건 진짜 처절히 반성해야죠. 국민의힘.
2: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뼈아픈 곳이다라고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 조기혁신당과 개혁신당 이야기 해볼 텐데 이게 거대 양당 구도 속에 제3지대 한계를 좀 확인한 선거가 아니었나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희망을 느꼈던 부분과 또 가장 아픈 대목 이렇게 차례로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우재 공보부장 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
3: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긴초단체장을 포함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최종 39명의 어떤 선출직 공직자를 배출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풀뿌리 어떤 그 조직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미를 주고 줄 수 있지만 근데 저희가 이제 소수정당을 해보니까 하면서 뭘 느끼냐면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모든 이슈와 정치적 사안들이 거대 양당 중심으로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블랙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도 공감하시겠지만 조국혁신당에서 저희도 나름 쓸만한 자세히 읽어보면 괜찮은데? 라는 공약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것들이 잘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제 사표 방지 심리라든지 그리고 선거가 이제 혼전, 접전 양상으로 벌어지면서 결집 현상이 벌어지면서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부진한 성적표를 받게 되지 않았나 네. 판단합니다.
2: 이 선거 이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조기혁신당은 거대 블랙홀 안으로 들어갑니까?
3: 아 이제 뭐 조국 대표님께서 만약 당선이 되셔서 네. 원내에 들어오셔서 이제 적극적으로 어떤 연대와 통합을 추진할 어떤 동력이 있었을 텐데 당선되셨으면 네. 지금 낙선했고 그리고 당대표에서도 사퇴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선대와 그 연대와 통합을 추진할 만한 동력을 조금 상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2: 근데 지금 말하긴 좀 시기상조입니까?
3: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당 내부를 좀 더 수습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권한대행 체제에서 당을 정비를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어떤 민주당과의 합당 선거연대 그 통합을 좀 논의할 필요가 있겠죠.
2: 네. 개혁신당도 한 말씀해 주시죠.
4: 네. 저희는 희망이라고 그런다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국민 여러분들이 아 개혁신당은 단일화는 정말 안 하는구나. 그건 아셨을 거라고 봐요. 저희가 창당부터 지금까지 늘 단일화라는 그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항상 고난을 겪어왔거든요.
2: 맞아요. 네.
4: 근데 이번에도 전혀 단일화 없이 완주를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아셔야 돼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나와서 누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그거 자체가 뭐냐면은 차선이 돼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최선이 저희가 돼 있는 거고 차선이 네. 국민의힘. 최선이 없어서 차선이 되지 마십시오. 본인들이 최선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저희 개혁신당을 두고 너네가 단일화할 거다. 혹은 너네가 안 나와야 우리가 된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개혁신당은 개혁신당이 갈 길을 가니 이제 다른 분들도 경쟁해서 이기를 생각을 하시자. 뭐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 그거 하나만큼 진짜 확실하게 인지된 것 같아요.
0: 근데 저는 네. 개혁신당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를 개혁신당이라는 그 그 정당이 갖고 있는 가치랑 합치면 네. 상당히 그 오른쪽에 치우쳐 있는 국민의힘을 중도 쪽으로 견인하면서 더 건강한 정당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 네네.
0: 근데 왜 이렇게 물론 뭐 이게 개인적으로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뭐 제명 당한 후에 이렇게 창당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은 이해하지만 국민의힘과의 뭐 통합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런 거에 있어서도 왜 이렇게 노이로제 반응을 일으키는지
3: 그거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윤어게인 세력과 손절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의원이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0: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윤어게인과 손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지금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계속 그렇게 갈 것 같다고 전 생각하지 않거든요.
2: 네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유이동 의원을 응원하면서 평택에서 당선이 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유이동 의원이 4선이잖아요. 이전에. 그럼 원내대표 쪽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혁신당과 이야기가 또 나오진 않을까요? 거대 이 아까 말씀하셨던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4: 네, 그게 있습니다. 저희가 교집합으로 따지자 보면 아무래도 국민의힘과의 교집합이 좀 더 크겠죠.
2: 네네.
4: 네, 그 교집합을 어떻게 살려나가냐는 건데 자 이것이 누군가가 더 큰 장력, 큰 인력을 발휘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것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저희를 지지하던 저희 지지층들은 그걸 인정하지 못해요.
2: 아 그래요?
4: 네, 저희는 어쨌거나 국민의힘이 중도로 포용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국민의힘이 아까 말씀하셨던 뭐 윤호갱이나 이런 세력과 전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작다고 해서 너네가 일방적으로 일로 끌려와 라고 장력을 땡기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엉덩이를 움직이셔야 돼요. 너무 무거워요.
2: 네네네.
4: 저 오른쪽 끝에 가 있는 엉덩이를 가운데로 끌어오셔야지 교집합이 더 넓어지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 또 이야기가 다르게 될 수는 있다.
5: 그럼 이제 순차적으로 보수가 앞으로 삼국지가 펼쳐지게 될 것 같아요.
2: 네네네.
5: 일단은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들어오면 한동훈 개라고 하는 세력이 하나의 이제 세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고 기존에는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 뭐 윤어게인, 박근혜 어게인, 이명박 어게인 온통 막 그냥 어게인으로 둘러싸여진 세력.
2: 어게인
5: 그리고
2: 세력.
5: 지금 예, 어게인. 그리고 오세훈 시장 이번에 또 당선 됐기 때문에
2: 네네.
5: 오세훈을 중심으로 한 중도 실용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세력이
2: 중도 보수.
5: 예, 네. 개혁 신당하고 뭔가의 링크를 계속 걸고 하나의 세력군으로 계속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2: 관계가 좋잖아요. 또 예. 오세훈 시장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예.
5: 근데 예. 문제는 윤어게인 세력 쪽에는 대선 주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건강하지도 않거니와 뭐 이 표방하고 있는 바가 국민적 소구력도 별로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흩어지거나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2: 네.
5: 보고 아니면 황교안화 되거나 그런데 이쪽은 뭐 대선 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고기를 중심으로 좀 보수가 재편된다면
2: 네.
5: 뭐 모든 것들이 다 이뻐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보수와 진보가 양날개로 가는 데 있어서의 좋은 중요한 역할들을 앞으로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2: 그렇습니다. 네. 지방선거 이후에 과연 국민의힘이 어떻게 개혁적으로 변하는지 중도보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개혁신당과의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도 될까요?
0: 그렇죠. 사실 네.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딱 하나예요. 윤 어게인 세력으로는 안 된다.
2: 네.
0: 우리가 강성 보수만 결집해갖고는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고 하더라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이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던 당의 방향성 그대로 적용했을 때 과연 우리가 뭐 서울에서 이겼을까요?
2: 네.
0: 경남에서 이겼을까요? 그렇게 못하거든요.
2: 장동혁 대표 경남도 안 갔죠?
0: 경남 한 번도 안 갔어요. 네.
5: 아니, 그러면 협격한 그 공을 세웠네요.
2: 장동혁 대표가 안 간 곳만 당선이 된 겁니까?
5: 네. 전략적으로 안 갔으면 아니, 그 전략이
0: TK
5: 통했네.
0: 지역은 워낙
5: 네.
0: 우리가 강세니까 그쪽엔 가서도 이겼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느리지만 그런 변화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2: 변화가 오고 있다.
0: 그러면
2: 네.
0: 뭐 저도 그런 생각은 2028년 총선을 앞두고는 어떤 식으로든 뭐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2: 네.
0: 정의 개편이 이루어질 겁니다. 저희 뭐 두 당이 통합을 하든 우리 당과 그 개혁신당이 합당을 하든 이런 논의가 저는 내년 한 2, 3월서부터는 진짜 본격화될 것 같다는 생각을
2: 그렇죠.
0: 갖고 있어요.
2: 그게 네. 계기가 이제 지방선거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부터 접전지 선거 결과보다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죠. 오세훈 후보가 49.15% 득표를 했고요. 정원호 후보가 48.13% 득표를 했습니다. 서울 개표율은 아직까지도 99.54%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아직 잠실 7동 투표함 개표 못했습니다. 하지만 잠정적으로 여기에 모두 다 개표의 수가 정원호 표가 나온다고 한들 이제 득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 당선이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론조사 출구조사 흐름을 감안해봐도 상당한 반전입니다.
3: 그렇죠.
2: 그리고 새벽까지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일이었고요. 승부를 가른 결정적 요인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0: 전 두 개 있다고 보는데 네.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특검법에 넣어놓고 네. 이걸 일방적으로

0: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했었던 것.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 정책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부동산 시장 잡을 수 있다라고 서울 시민을 가스라이팅했던 거. 이 두 네. 개가 가장 큰 심판에 올랐다고 봐요.
1: 부동산 민심이 작용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0: 부동산 민심이 막판에는 크게 작용했죠.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의미 있게 이긴 지역들을 한번 보십시오. 네. 아파트 중위 가격만 놓고 본다면 상위 10개 구가 오세훈 후보가 이긴 구와 거의 일치한 겁니다.
1: 한강벨트
0: 지역. 그리고 한강벨트 네. 지역이라고 하는 데 중에 마포구와 송동구, 강서구를 제외하고는 한강을 접한 모든 구에서 오세훈 후보가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았어요. 네.
1: 강 이남 쪽에는 강서만 제외하고 다 그렇죠. 국민의힘 표가 네. 나왔어요. 네.
0: 그 강 이북 쪽은 마포구와 송동구가 있었는데 송동구는 네. 정원호 후보가 거기서 3선 구청장을 했으니까
1: 그렇죠.
0: 그런 특성을 고려하면 공소 취소로 보수와 중도 진영이 결집했고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문제 특히 세제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잖아요.
1: 세금이죠. 지방선거 이후로도 보유세나 이런 공시가율을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0: 그것에 대한 공포, 네. 그 공포에 대한 반응이 표심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네. 봅니다. 저는.
1: 알겠습니다. 부동산 민심이 작용했기 때문에 강남에서 높은 득표율이 나왔다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2: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맞는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네.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은 부동산은 아직 시작 안 했다라고 봐요.
1: 부동산은 아직 시작 안 했다.
2: 네. 아직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았어요. 세금이 나와야지 실감을 합니다.
1: 아직 현실이 아니다.
2: 네. 네.
0: 그 공포가 있다니까.
2: 공포는 있죠. 근데 그 공포가 현실로서 다가오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좀 어려운데 그거보다 더 큰 공포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저는 스타벅스 사건이라고 봐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부동산 값이 뭐 중위권 값이 높은 곳들이 많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쨌든 자유시장 경쟁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의 시장 경제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나서가지고 정부의 이런 생각과 좀 다르다 그래서 어떠한 기업을 좀 과도하게 박해한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이것이 시장 경제에 대해서 반한다라는 공포를 준 거예요.
1: 네.
2: 그러니까 내가 여태껏 믿고 신봉하고 앞으로도 이용을 할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해서 이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1: 네.
2: 부분에서 반발심을 불러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1: 그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죠. 평가를 하는 것이죠.
2: 네. 네. 그 실질적으로 바로 와닿으니까. 부동산 같이 집을 꼭 보유하고 있는 사람 혹은 집을 사야 될 사람뿐만이 아니라 당장에 점심 먹고 커피 한 잔을 먹는 사람들에게 정치의 프레임이 들어와 버리니까.
1: 눈치를 보게 만들었다.
2: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이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도층 그리고 정치 저관여층에 있어서 굉장히 투표를 하게끔 만든 역할이 아닐까.
1: 청년들은 저 얘기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커피 마시는데 왜 나라의 눈치를 봐야 되고 내 주변에. 왜냐하면 스타벅스 들어가면 당장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상한 한쪽에 편향된 사람 아니야? 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3: 뭐 앞으로 이제 이 패배 요인에 대한 조사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연구도 하게 될 거고. 그런데 저도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공시지가 현실화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평균적으로 18%씩 올랐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책이 잘못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선거 때 유불리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 네네. 네.
3: 그래서 이걸 후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저는 현실화된 걸로 쭉 가야 된다. 이 정책은 어쨌든 변화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요게 이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요인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대남들은 전통적으로 뭐 전통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최근 들어서서 보수를 이렇게 지지하는 경향들이 많았잖아요. 네. 각종 선거에서.
1: 최근 선거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죠.
3: 그런데 이번 서울에서 이대녀들도 오세훈 후보에게 표를 많이 던졌더라고요.
1: 맞아요.
3: 30대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1: 네네.
3: 그래서 이거는 다른 시도하고는 또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변화에 좀 민감하게 그 반응하는 수도권 청년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게 그 가운데 이제 스타벅스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물론 정치적으로 국민의힘도 이걸 활용했죠. 우리 멸콩 부대들 다 스타벅스에 모여가지고 합시다. 그러니까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쪽이 더 정치적으로 뭘 했었을 것 같은데 이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이미 기득권이 돼버린 거예요.
1: 네.
3: 기득권 시대에 살고 있고 민주당은 기득권인데 자기네들은 뭔가 뭐 이렇게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젊은 세대가 볼 땐 부당해 보이는 것들이 꽤 많은 건데 그게 응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0: 건 스타벅스가 아니었나. 물론 뭐 역사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가 기업에서 그걸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짚었어야 되는 지점인데 네. 이거를 대국민적으로 막 캠페인 하자라고 뭐 당에서 혹은 정부에서 이렇게 나서는 그런 모습들이 일정 부분 불편했겠다. 네. 그것들 한번 조사가 필요하다.
1: 그리고 봅니다. 20대 청년들 남자분들 가운데 그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주적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요즘 뭐 만들어가지고 뭐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답변을 주는데 아니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저는 이거 답변을 아예 미리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했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0: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대비를 못했다고 해야 되나? 근데 네. 대비할 필요도 사실 없었던 거죠. 군사적이나 네. 국방적으로 뭐 이 북한이라고 하는 건 뭐 너무 명확한 거고 네. 다만 지금 정부의 기조가 그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주적이라고 그러고 적이라고 그러고 그럼 대화 테이블에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는 그런 수사적 혹은 행동을 그런 방식으로 꼬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적대적 감정을 좀 덜 드러내는 거죠. 근데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면 모든 것들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네네네. 평화 국면 유지하기도 어려워지고 그럼 주식시장 또 외국인들도 다 빠져나가고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 어려워지기 다 연동되어 있는 문제라서 그런 부분에서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했던 일부 뭐 후보자들이 있었던 것 같긴 네네. 한데 저간에 그런 사정들이 있었던 건데 너무 그 부분을 좀 악용한 것이 아닌가.
1: 근데 이게 조회수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네. 네. 이게 영상이 돌면서 조회수가 참 많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이게 좀 여담인데 네. 그 이제 유튜버들이 이제 후보자들 찾아가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후보자들이 대답을 잘하는 후보도 있고 약간 망설이는 후보도 있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회수도 막 나오고 그러면서 이래 20대 남성들 중심으로 그런 걸 바이럴이 되고 했는데 네. 그거를 그 후보자들이 상대 후보가 직접 가져온다거나 혹은 일종의 언론에서 그걸 받아서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조금 이 지금 선거 양태가 많이 변했구나 생각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아젠다라는 세팅을 한다는 거는 후보자들 직접 한다든지 혹은 미디어나 언론에서 해야 되는데 유튜버들이 그런 식으로 장난 놀이처럼 하는 거를 후보자들이 메이저로 가져와서 그런 걸 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아 이번 선거가 좀 양상이 많이 변했구나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1: 그렇죠. 선거 자체가 쇼츠 선거로 좀 변해가고 예, 있다라고 그렇죠. 봐야겠죠.
3: 저는 그 양상이 변하는 거에서는 누구보다도 민주당 계열 유튜버들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하셨다라고 보여요.
1: 그거는 뭐
3: 네. 아니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민주당의 유튜버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프레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정치인을 불러다가 그 정치인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던지고 그렇게 해서 그 정치인들에게 그 대답을 강요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방향을 만들어왔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젠다 세팅권을 가져와가지고 기존의 언론들이 하던 거를 유튜버들이 가져와서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번에는 보수 쪽에 넘어와 있는 거예요.
1: 역으로 그렇죠. 먹혔다.
3: 예, 그런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네. 주적 챌린지 관련해서는 그건 있어요. 지금 이동학 측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대답이 될 만한 답변을 하셨어요. 네. 근데 이게 왜 모범 답안을 못 만들었냐. 저 안에서 생각이 갈려요. 저 안에서 누군가는 저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합리적으로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네. 누군가는 야 북한은 왜 주적이야. 북한은 우리와 동포야. 이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그런 말 자체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안에서 이게 하나의 모범답안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저쪽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 뼈아픈 부분이기도 해요.
1: 하나의 프레임이 걸렸다라고
3: 그렇죠.
1: 생각을 해야 되는
3: 그래서
1: 거군요.
3: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다라고 보는
4: 거죠. 유튜브 쇼츠 정치 같은 거 있잖아요. 아까 뭐 민주당 계열에서 처음 시작해갖고 했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 이제 보수를 대표해서 보수 정당을 네. 대표해서 이제 민주당과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언젠가부터 이제 보수 논리를 대변했던 사람들이 그 이른바 유튜브 쇼츠 놀이터에서 굉장히 희화화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걸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정치가 이제 말단화돼 있는 거예요.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쪽으로. 그래서 뭐 전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못한 거죠.
1: 그건.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나의 뭔가 젊은 층들이 선거를 소비하는 하나의 문화가 됐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0: 그렇죠.
1: 근데 이걸 점점 받아들여가야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0: 아니, 근데 문제는 있어요. 최근에 인스타그램 10대들, 20대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게 가짜 뉴스와 관련된 것들, 허위 사실과 관련된 것들,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은 늘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틀거리로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파장을 낳는 경우가 많아요. 네. 사실은 파장이 일어날 거리가 아닌데 그걸 허위 사실로 유포하면서 실제로 그런 의도를 갖고 있든 아니면 뭐 자기가 의도가 없었든지 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거는 수습할 수가 없게 돼요.
1: 네.
0: 예컨대 보세요. 이준석 대표도 이번에 겪었잖아요. 2천만 이상이 시청을 했대요. 그 새치기 하는 영상.
1: 아, 근데 제가 지금 중앙서요.
0: 그러니까 눈 동그랗게 뜨고 내가 새치기 언제 했냐라는 표정에서
1: 아니 이준석 대표 눈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네. 엄청 커졌던
0: 그러니까 이게 당하면 네. 당하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해명하는 영상 올렸는데 그거는 100만밖에 안 봤다 그러는데 1,900만이 이미 그냥 규정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1: 네네네.
0: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지금 너도 나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로 이거를 그냥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어찌됐건 제가 볼 땐 장벽이 만들어지든 제재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1: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나중에 아시지 않으세요? 아, 오해였구나라는 것도 많이 얘기하지 않으세요?
3: 아직도 잘 모르세요.
1: 아직 잘 모르세요.
0: 네. 아직도 모르십니다. 아, 그냥 네. 새치기 한 사실만 기억하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 사실이 아닌데.
1: 네. 주한수구 왜 들어가요? 네. 그것만 기억하시죠.
0: 그것만 기억하지.
3: 아니 저도 저 사퇴한 거는 다 아시는데 왜 오늘 무혐의 받고 돌아만 아무도 몰라요.
0: 원래
3: 네. 원래 그런 거예요.
1: 원래
3: 네.
4: 원래 이걸 만드는 데는 네. 딱 한 문장이면 되는 거고
1: 맞습니다.
4: 그것을 해명하는 데는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한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1: 미디어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문화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핫플레이스이죠. 부산 북가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승리가 됐었죠. 부산 북가 하정우 41.26%, 박민식 15.76%, 한동훈 42.96%로 당선이 됐습니다. 정광재 전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굉장히 좀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4: 저도 부산 한 두 차례 다녀왔습니다. 네네. 바쁜 그 일정을 쪼개서.
1: 가서 유세하신 거예요?
4: 제가 이제 국민의힘 당정을 갖고 있어서 네. 직접 유세를 하진 않고
1: 아, 그렇군요.
4: 그냥 뭐 격려도 하고 뭐
2: 아니, 당정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하시던데 이미.
4: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가 누구나 다 어려운 선거라고 했잖아요.
1: 그럼요.
4: 삼자구도에서 네. 이기기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정말 제 주변에도 뭐 열에 아홉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4: 열에 한 명이 있다면 그건 이제 친한계 패널들 이길 수 있다. 저는 한동훈 후보가 부산 북갑의 어떤 정서를 많이 자극한 것 같아요. 굉장히 부산 북갑이 지금 발전이 정체돼 있거든요.
1: 네네.
4: 그런데 좀 큰 정치인이 와서 여기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면 부산 북갑이 과거의 영화를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1: 아, 우리가 이슈가 될 수가 있구나. 이런 네. 걸 느꼈군요.
4: 그 덕천역에 그 젊음의 거리라는 데가 있는데 저도 네. 뭐 사실 부산 가면 우리 해운대 가고 기장
1: 그쵸.
4: 가고
1: 네.
4: 서면 가고 이러지 북구에는 안 가거든요.
1: 부산 북구에 가자 우리 여행 이렇게는 잘 안 하죠 사실.
4: 근데 그 네. 덕천이 과거에는 부산에서 유동인구가 제일 많았다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좀 쇠락해 가고 있는데
1: 네.
4: 뭐 그런 분들이 아 옛날에 유력 정치인 있고 했었을 때 여기 좋았다. 그게 아마 뭐 정영근 그 전 의원에 대해서 후원회장을 시킨 것에 대해서도 중앙 언론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잖아요. 근데
1: 네.
4: 또 해당 지역에서는 그거 잘한 일이다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큰 정치인을 우리 지역에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진정성 있는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그 찰밥 주신 할머니와 그럼 연출이 아니잖아요. 그 대중에게 보여줬던 모습은 우리가 알던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이미지를 뛰어넘는
1: 네.
4: 새로운 그 친숙함을 준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1: 그리고 뭐 봉춘도 추고요.
4: 네.
1: 유세차에서
4: 네.
1: 네. 봉에 올라가서 연설하는 모습 굉장히 저는 새롭게 봤습니다.
4: 네.
1: 예. 안 하던 네네.
4: 어쨌든 그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1: 네.
4: 네.
1: 인정해야죠.
4: 그런 네. 것들이
1: 결과로 증명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뭐 인정해야죠.
3: 네. 아, 인정해야죠. 예. 저는 예. 한동훈 대표가 큰 일을 할 사람, 그래서 부산 북구를 발전시킬 사람이라고 해서 뽑아줬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4: 자꾸 내가 하는 얘기.
3: 아니 왜냐면 관점이 다른 부분이니까. 근데 왜냐면
1: 저 죄송한데 궁시렁 되지 마세요.
3: 한동훈 대표가 진짜 선거를 잘했어요. 예, 어떻게 잘했냐면 정말 민심을 파고들었어요. 이미 한동훈 대표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띄워줬고 이미 대선 후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나 대선 후보다 이러면 이게 먹힙니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오히려 가가지고 대선 후보답지 않게 내가 TV에서만 보던 사람인데 와서 나랑 똑같은 사람이네. 어, 우리와 똑같은 일상을 하네. 나한테 와서 인사하네. 이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잘 알았어요.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거와는 다르더라고. 딱 가는 네. 순간. 아, 각오가 돼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또 도움을 준 게 팬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 팬덤들이 선거법 위반을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이 자원봉사로 가신 분들이 정말 너무 열심히 했어. 한동훈 혼자서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팬덤이 같이 해가면서 이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거에 또 더해서 우리 하정우 후보가 너무 좀 아마추어틱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런 드라마틱한 결과가 좀 나왔다라는 생각을 해요.
1: 알겠습니다. 아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재수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이 됐잖아요. 그리고 전재수 후보의 지역구였고 전재수 후보가 지역구를 내려놓고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민주당의 부산의 의석이 아예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민주당 측에서는 아쉬워할 것 같은데 패배 요인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0: 네, 앞으로도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18명 국회의원 의석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부산시장으로 갔고 그 빈 자리를 민주당 의원으로 만들어달라라고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보통은 줄투표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그렇죠. 부산시장 1번, 구청장 1번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1번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분별력 있게 투표를 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결국 부산에서 네. 전재수 후보의 입지를 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줄투표는 아니고 교차투표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0: 그렇죠. 그래서 부산시장은 전재수, 국회의원은 한동훈, 대선주자로 갈 사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분산으로 투자를 하신 거죠. 부산 네. 북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아쉬운 대목이 있는데 선거 초기에 약간 초보 논란이라든가 뭐

0: 상당히 좀 뼈아프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고 반면에 한동훈 후보가 이제 국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상당히 강조했었던 게 좀 박민식 후보표를 잠식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1: 네네네.
0: 특히나 지역위원장이었던 서병수 의원이 탈당까지 해가지고 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해버리니까 지역의 조직들 이런 것들을 하고 중간에 부산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얘기는 결국 한동훈이 국민의힘 사람이야라고 하는 이미지를 또 더 강화시켜줬어요.
1: 네.
0: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서울에서 국회의원들이 내려가가지고 치킨 먹방 있잖아요.
1: 네.
0: 한동훈 후보와 한동훈 계 의원들이 치킨 먹방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인데 거기 같이 뒤섞여 있는 모습 자체가 또 국민의힘으로 인식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확장되는 표도 갖고 내부에 있는 국민의힘 표도 잠식해 들어가면서 나름대로의 본인 뭐 이렇게 지위를 확보해 나간 것이 아니냐.
1: 네.
0: 뭐 그런 전략이 좋았다.
1: 알겠습니다. 일단 하정우 후보가 못했다기보다는 네. 한동훈 후보가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네. 게 맞습니까?
0: 네. 언론에서의 어떤 뭐 조명도 있었고 그걸 네. 또 적극적으로 또 활용했던 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1: 알겠습니다.
2: 아니, 근데 하정우 후보 잘못했어요. 아까 프레임이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초보는 프레임이 아니라 본인이 증명한 거예요. 사실은 처음 나올 때부터 내가 여기 갈지 말지 아침 저녁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어떤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대표로 지금 출마를 한다는데 제발 저 좀 내려보내주십시오가 아니라 아, 나 아침 생각대로 저녁 생각 달라요. 이러면은 뭐야 우리 대표를 어떻게 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방일수록 자존심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부산 북값 주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문제예요.
1: 갈까만 봐도 게
2: 그럼요.
3: 초보였어요. 저거 굉장히 대문자 T네요.
1: 네, T예요. 예,
3: 대문자 T야. 저는 사실
1: 직관적입니다.
3: 하정우 후보 열심히 했다. 네.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1: 이겼으니까
3: 조금 더 잘했다.
1: 이겼으니까.
3: 그래서 가는 거죠.
1: 그렇죠. 그래서 가는 거죠.
4: 품이 넓어지셨어. 네.
1: 너그러워지셨네요.
3: 제가 원래 이렇게.
1: 네. 알겠습니다. 부산 북값 이야기 좀 해봤고 오늘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네요. 일단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로고 듣고 와서 2부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정치 지겨우신가요? 경제 어려우신가요? 뉴스 피곤하신가요? 열린 토론은 다릅니다. 당신의 질문에 답합니다.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황현희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산 북값 이야기하다가 로고 듣고 왔는데요. 저는 부산 북값 이야기 요거 한 번 더 해보고 싶은데 박민식 후보요. 저는 마지막에 저희도 이제 열린 토론에서 인터뷰도 많이 하고 저도 많이 만나 뵙고 그렇긴 했는데 저는 그것도 한번 좀 체크 포인트였거든요. 15% 밑으로 가시면은 선거비 보존 못 받잖아요. 그런 지점들도 꽤 많이 불안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서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이 박민식 후보를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3: 저는 기본적으로 15% 넘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1: 네.
3: 뭐 이 박민식 후보가 거기에서 재선 의원을 했었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공식 당 후보고
1: 네.
3: 그래서 적어도 15%는 얻을 것이다. 그게 15%에서 17%를 얻는 선에서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어느 정도의 득표를 얻어야 당선될 수 있느냐. 그걸 좀 이렇게 막 살펴봤거든요.
1: 그렇군요.
3: 그랬더니 대략 지금 나타난 득표율 정도예요. 그게 사실 동탄 모델이 굉장히 큰 참고 모델이 된 거예요.
1: 그렇죠.
3: 이준석 네. 후보가 동탄에서 승리할 때 한정민 후보가 17.8%인가 얻었죠.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42.3%인가 얻고 그런 네.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렇게 표가 나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전략을 일부 뭐 차용하지 않았을까요?
1: 알겠습니다. 동탄 모델을 잘 활용했다라고까지 이야기 들었고요. 자, 다음은 평택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보궐선거의 접전지 중 한 곳이었죠. 평택을 보궐선거. 일단 김용남 후보 28.77%, 유희동 후보 34.83%로 당선이 됐고요. 조국 후보 27.24%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재 공보부장님.
6: 네.
1: 이 결과 좀 다소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6: 상당히 뼈아픈 결과를 만들어 버렸네요. 그런데 그 유희동 후보가 어떻게 이제 이 선거를 이제 제가 오랫동안 이제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결과 값을 보면서 민주 진영 내 갈등으로 유이동 후보에 대한

0: 존재감을 우리가 너무 조금 무시했다.
1: 네네.
0: 이게 첫 번째입니다.
1: 거기서 삼선하셨잖아요.
0: 네,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저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걸 신경을 많이 못 쓴 채로 김용남 후보와 조 후보 간에 서로 어떤 갈등이 좀 있었다.
1: 네네.
0: 그리고 두 번째는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여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1: 차이부수가 있었다라고 보십니까?
0: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네. 첫 번째 그게 뭐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대부분 부산 북구 갑과 평택을 여론조사를 돌렸어요.
1: 네.
0: 그런데 500샘플을 채우려면 여론조사 이제 공표할 수 있는 500샘플 최소 500샘플을 채우려면 최소 전화를 막 몇천 통을 걸어야 돼요. 여론조사 그렇죠. 업체에서. 그러면 네. 그 평택 시민이 유권자가 19만 명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의 그 평택 시민들이 여론조사 전화를 한두 번씩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산술적으로.
1: 네.
0: 그러면 여론조사 공예에 시달려요. 평택을 유권자들과 부산 북구갑 유권자들은 여론조사 공예에 시달립니다.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만 대답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아주 강렬하게 지지하는 유권자들만 그 여론조사 전화에 다 응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유희동 후보가 3등하는 여론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네. 깠더니 이제 당선이 된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럼 유희동 후보를 지지하는 그 여론조사 응답은 잡히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평택을 제가 가봤는데 그 도농복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도심으로 보이는 곳은 도심은 고층 아파트가 있고 막 화려합니다. 근데 불과 몇 분만 차 타고 나가면 바로 농사 짓고 있어요.
1: 네네.
0: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여론조사 혹은 정치 이슈에 대해서
1: 안 하시죠.
0: 매우 둔감합니다.
1: 네네. 네, 그리고 그때 좀 모내기하고 계시대요. 유희동 후보가 얘기하더라고요.
0: 맞아요. 네. 이제 농번기라 가지고 네. 바쁜데 뭐 물어보고 그러냐.
1: 네.
0: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론들이 잡히지 않았던 점,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볼 때 유희동 후보가 당선될 수밖에 없었고 저희 조국. 혁신당과 조 후보 캠프에서도 약간 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1: 그렇군요.
0: 결과론적으로.
1: 그렇습니다. 조금 예민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사이 이렇게 질문들 죄송합니다만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마지막에 조국 혁신당에서 너무 강력한 멘트들이 많이 나왔어. 뭐 예를 들어 오물이라는 단어 선택을 한다든가. 그럼 사실 후보들 입장 사이에서 굉장히 좀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갑자기 두 분 불편해지셨네요. 느낌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
2: 저는
1: 들어볼게요.
2: 그냥 터졌다고 봅니다.
1: 네. 네.
2: 그리고 원래 2월 달에 합당 제안을 당대표께서 하셨을 때 어떤 빌드업 작업 없이 이거를 제안을 했었고 그때 네. 이제 화들짝 놀랐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합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한 반대 기류가 엄청나게 형성이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감정적인 선이 다 이렇게 좀 조금씩 상처를 받았거든요.
1: 네네.
2: 근데 그게 1차 싸움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2차 싸움이 또 벌어진 거예요. 더 크게.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조국 대표가 아예 등판을 해버렸기 때문에 등판해가지고 실제로 김용남 후보에게 네거티브 하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세게 노출이 됐고
1: 네.
2: 그것도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또 그걸 방어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감정선을 일단 다 넘어갔다. 그래서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이제 판단이 많았고 결과적으로는 유희동 후보가 또 당선됐기 때문에 조국 후보가 국힘 제로. 이런 것들을 딱 내걸었었는데 사실은 선거운동 과정을 보면 김용남 후보에 대한 일방적 공격이 있었을 뿐 유희동 후보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별로 보이지 않았던 점. 이런 것들이 귀결로 결국에 유희동 후보 당선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상당히 큰 패착을 했다라고 하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민주당의 이 감정선이 이제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1: 네네네.
2: 니탓 공방을 또 하게 되겠죠.
1: 그렇겠죠. 서로 네, 이제 상처 주지 아무렇게 네. 약도 좀 발라주고 그래야죠.
2: 그러면서 이제 3차 네. 전쟁으로 또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1: 네. 3차 전쟁이요?
2: 네.
1: 또 전쟁이 남았습니까?
2: 그렇죠. 이제 전당대회라고 하는
1: 전당대회.
2: 더 큰 전장으로 이제 가게 돼서
1: 8월 달에 있을 당대표 네. 선거.
2: 이 2차 전쟁에서 여진이 남아있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서로 또 이제 이거 생책을 낼 거란 말이에요.
1: 네네.
2: 근데 저는 그 과정이 뭔가 다시 좀 뭔가 복원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1: 네. 네.
2: 왜냐하면 계속 이런 방식으로 분열적으로 가게 되면 국정 운영을 하고 있는 대통령한테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2: 네. 여당이 분열하게 되면 안정감이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연대와 통합이라고 하는 큰 기틀 안에서 이것을 차기 전당대회 주자들이 어떻게 수습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당원들께 얘기하고
1: 네.
2: 그걸 솔직하게 털어놓고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분열하니까 바로 국민의힘이 당선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좀 강조해 가면서 당원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지는 시간이 된다면 어떨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1: 합당 논의에 대한 뭐 스케줄을 잡는다거나 아직 좀 이른 상황입니까?
2: 그렇죠. 그건 너무 이르고요.
1: 너무
2: 저는 합당은 꼭 아니더라도 연대라고 네. 하는 건 합당이 아닌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당대 당으로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1: 네.
2: 쇄빙선의 역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 역할 분담으로 할지

0: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엔 통합으로 갈지 그거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과정이 잘 설계되고 관리됐으면 좋겠다.
1: 아 근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네. 되는 게 뭐냐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갈등이 격화됐다, 심해졌다라고 두루뭉술하게 그런 식으로 규정하면 안 되고. 조국 후보가 이제 김용남 후보에 대한 어떤 비토 정서가 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라
2: 개인 하나인 그쵸. 김용남 후보.
1: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조국혁신당
3: 근데 김용남 후보는 정청래 대표가 후원 회장이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을 한 거잖아요.
1: 아, 근데 이제 그럼 예를 들어서 조국 후보가 비록 3등은 했지만 30% 가까이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정당 지지율이 지금 한 3%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30% 가까이 평택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뜻은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 대표를 찍어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민주당 내에도 조국 후보에 대해 우호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그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전체를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해명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는데 네. 끝났는데 잘 말까 네, 끝났는데
3: 그 얘기 안 하신 게 더 낫지 않을까요?
1: 그게 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2022년 김용남 후보가 국민의힘 수원시장 후보일 때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처음 제기했던 의혹입니다.
2: 네네.
1: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던 의혹을 조국혁신당이 이런 의혹이 과거에도 이런 의혹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된 김용남 후보가 과거 국민의힘 시절에 민주당이 했던 의혹을 그대로 하면서 이걸 나한테 네거티브 하냐라고 말하는 건 조금 저희가 억울한 면이 있어서
2: 네네네.
1: 죄송합니다.
3: 얘기 안 하는 게 더 상처가 깊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치열했습니다. 두 분은 유희동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예측했습니까? 김승열 최고부터 얘기해 주세요.
4: 저는 사실 이 평택이라는 곳이 옛날에 네. 원유철 원내대표 하던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 원래 국힘세가 있는 곳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앞서서 말씀 잘 주셨습니다만 이 도농복합지역이 여론조사 잘 안 잡혀요. 지금 저도 지금 제가 출마했던 하남갑이 대표적으로 사실 도농복합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2: 네.
4: 농사까지는 아니어도 그린벨트가 70%나 되는 지역이라 여기도 사실 지금 이슈는 안 되고 있지만 기존에 나왔던 여론조사가 10% 가까이 차이가 났다가 지금 1점 몇 프로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격차가 엄청 났거든요.
2: 네.
4: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 결과 틀리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투표율, 응답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나이대별로 이 인구 구성을 맞춰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으나 그 사람들의 투표율까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 60대는 투표율을 많이 한다.
2: 네.
4: 이런 투표율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도농복합지역인 부분도 있는데다가 유희동 이분이 가지고 있던 지역의 표 라는 게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봤어요. 지역 정서표.
2: 지역의 표. 그러니까 예. 그 지역이 고향이고 나고 자랐던 그 고향.
4: 그렇죠.
2: 그 표죠.
4: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용남 후보도 그렇고 조국 후보도 그렇고 그 부분에 있어서 유희동 후보를 이길 수가 없어요.
2: 네네.
4: 근데 그게 토론회를 통해서 더 나왔어. 게다가 어쨌든 이름값 때문에 조국 후보를 뽑거나 아니면 당 때문에 김용남 후보를 뽑으려던 사람들이 둘이 이렇게 격하게 싸우니까 에이 꼴 보기 싫다. 그냥 이쪽 사람이나 찍어야 되겠다. 라고 막판에 변심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2: 네네.
4: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보고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다. 저는 사실은 황교안 대표 표가 많이 유희동 후보한테 가면서 갔었죠. 신승을 할 거라고 보긴 했는데
2: 네.
4: 이건 황교안 대표 표가 오히려 6%니까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2: 그러네요.

0: 49%의 투표율에서 거기에서 처음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근데 2016년에는 아시겠죠? 그때 국민의당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1: 그렇죠.
0: 이계한 현대차 사장 출신이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평택에 나와갖고 한 20% 가까이를 또 가져갔어요. 민주당 그 표를. 네. 그러니까 당선됐고 2020년에도 비슷한 구도로 갔었기 때문에 정말 다자 구도에서 이기는 법을 아는 분이에요. 아니, 저도 그래서 아 근데 이거를 막 50% 넘게 그 유희동 후보가 당선 가능하겠다 이렇게까지는 보질 않았는데
1: 네.
0: 이건 뭐 까봐야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비슷한 이유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분명히 예, 이른바 샤이보스라는 게 좀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고
1: 네.
0: 또 하나는 우리가 여론조사하면 무슨 ARS 하잖아요. 전화면접이든 다 가상전화 이 가상번호를 받아서 하거든요. 근데 이건 다 통신 3사에서 받는 겁니다.
1: 네.
0: 알뜰폰은 여기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근데 알뜰폰 사용자가 우리나라에 1200만 명에서 전체 인구의 20%예요.
1: 아 그렇군요.
0: 알뜰폰 이용한 사람이 7,80대 그러니까 6,7,80대 20대 30대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그 정치 지형이 형성돼 있습니까? 이번 출구 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수 후보를 지향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과소평가된 측면은 있다고 봤어요. 저는.
1: 네네 알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유희동 후보가 당선이 됐고 다자구도에서도 이렇게 예전에도 당선이 됐던 경험으로 이번에도 당선이 됐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이야기 좀 한번 해보죠. 김부겸 후보 45.05%, 추경호 후보 53.92%로 당선이 됐습니다. 결과를 보고 저는 좀 그렇게 됐어요. 아, 역시 대구는 대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한번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김부겸 후보입니다. 저는 김부겸 후보의 그 마지막 탈락하시고 나서 했던 인터뷰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는데 네거티브 한 번 없이 굉장히 선거를 잘 치르시고 젠틀하게 마무리하셨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부겸 후보에 대해서.
2: 상당히 품격 있게 진행을 했고 네네. 싸워도 저렇게 싸우는구나. 그리고 네. 그 대구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이념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그러한 공격들을 하지 않았어요.
1: 네.
2: 그런 특성들을 워낙 잘 알고 있기
1: 그렇죠.
2: 때문에
1: 네.
2: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감정을 사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 선을 잘 타가면서 추경호 후보를 만나면 악수를 해주고 등을 토닥여주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비록 졌지만 저는 한 뭐 나라의 어떤 진영을 넘어서서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아 김부겸이라고 하는 어른이 언젠가 어떤 가름마를 타줄 수 있는 역할도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선거판에서는 사실 이겨야 되는 건데 그런 이제 약간 사적인 생각도 좀 해볼 들 정도로
1: 네네.
2: 대단히 뭐 좀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다만 이제 대구시에서는 시민들 생각이 어쨌든 김부겸이라는 아주 영향 있는 정치인이고 비록 민주당이지만 이재명 정부가 어떤 뭐 이렇게 차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별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지역을 다 특화시켜가지고 그 산업을 키워서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는 그런 네.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정책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김부겸을 좀 활용하려고 하는 어떤 영리한 선택을 했었다면 어땠을까 좀 너무 아쉽습니다.
1: 김부겸 네. 후보는 이 이후에 은퇴를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1: 당장
2: 어쨌든
1: 모르겠습니까?
2: 다시 은퇴했다가 네. 지금 다시 끌려 들어와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1: 네.
2: 그렇다고 졌다고 해서 바로 또 은퇴 선언하고 뭐 하고 하는 게 좀 모양새가 또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어떤 형태의 활동을 또 모색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해봅니다.
1: 어떻게 보십니까? 조우재 공보부장님. 네. 오랜만에 보는 감성 정치였단 말이죠.
3: 네, 그렇죠.
1: 제가 봤을 때 굉장히 품격이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국혁신당에서는.
3: 그 김부겸 후보가 선거기간 내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온건한 메시지를 많이 냈어요.
1: 네.
3: 예를 들어서 뭐 내란이 어떻고 뭐 윤석열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대구 시민의 발전이라든지 그러면서 그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을 최대한 좀 온건하게 했습니다.
1: 네.
3: 그리고 민주당에서 강경한 말을 하는 메시지를 내는 정치인들을 향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자신의 SNS 통해서 메시지를 내기도 했고요.
1: 많이 눌렀죠.
3: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아마 김부겸 후보가 당선이 됐다면 민주당 내에서 어떤 강경파들을 조금 눌러줄 수 있는 역할 그리고 큰 어른으로서 큰 선배로서의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낙선을 했다는
1: 아쉽죠.
3: 게 조금 아쉽게
1: 네.
3: 느껴집니다.
1: 예. 대구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했는데 결국 김성열 최고는 느끼시고 어떠세요? 대구는 대구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국힘의 입장에서?
4: 글쎄요. 저는 예. 그거보다도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최고의 카드를 냈어요.

0: 서울시장으로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저는 이 정도 표 받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1: 쉽지 않죠.
0: 예, 네. 정말 최고의 카드를 내밀었고 네. 그리고 김부겸이라는 정치인이 정말 영리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품도 좋으신 게 맞아요. 실제로도 그러시지만 지금 대구에서 어떻게 해야지 미움을 안 사면서 이런 것들 할 수 있는가.
2: 대구를 잘 알고 계시죠.
0: 잘 알고 계시죠. 네. 아니, 이분 군포에서 자기 삼성까지 하다가 지역감정 깨겠다고 대구 내려가가지고 엄청 고생하신 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고 그래서 이분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비록 떨어졌지만 8월달 전당대회 때
2: 당대표 선거요?
0: 네. 당대표 선거에 나오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지금 양 그거를 흘러가고 있는 이 정치판이 가운데로 모일 수 있는
2: 민주당을 함께 섞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0: 저는 그렇게 봅니다.
2: 라고 보십니까?
0: 예, 오, 네네네. 망가져가는 정치판을 복원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카드라고 봐요.
2: 알겠습니다.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 아, 이동학 예,
3: 좋은 대변인. 평가에 대해서 뭐 저도
2: 알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정광재 대변인 대구 평가 한번 해주시죠.
4: 전 뭐 대구는 대구 전북은 네. 전북이었다. 네네. 이렇게 평가합니다.
2: 대구는 대구고 전북은 전북이다.
4: 왜냐하면 네. 거대 정당 특히 해당 지역의 정치적인 지향성이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2: 네네네. 그러니까
4: 대구에 두 가지 정서가 있었다고 봐요. 하나는 아 국민의힘 혼내줘야겠는데 라는 정서. 네. 두 번째는 야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너무한 거 아니야? 뭐 공소 취소 자기가 한다 그러고 하는데 그럼 누가 막아야 되냐 그거? 그래도 국민의힘이 막아야지. 이 두 가지 정서가 공존했는데 결국에는 두 번째 정서가 앞 정서를 이제 추월했었던
2: 네.
4: 거죠.
2: 대구에는 사이 뭐 김부겸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사이 보수가 있었던 걸로 마무리가 네.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당의 대변인 분들에게 한 말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정총래 민주당 대표 먼저 민주당 네. 서울 평택을 뭐 부산 북과 같은 상대성이 컸던 지역 결과 책임론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총래 대표 체제 더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3: 아니 저는 상처뿐인 승리라고 보여져서 네. 아니 상처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2: 상처도 있는 네,
3: 상처도 네. 있는 승리라고 네네. 보여져서
2: 네, 수화시키죠. 네.
3: 크게 뭐 뒤로 후퇴되거나 뭐 엄청 전진하거나 그것도 없을 것 같고 지금 톤으로 그냥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 지금 분위기까지 정단대회까지 네. 가서 네. 8월 전당대회는 어떤 결과를 낼 거라고
3: 그것까지는 예상을 할 수 없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슈들이 그 과정 두 달 동안 또 이슈들이 덮어질 거기 때문에 엎어질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또 뭐 변수는 있을 거라 봅니다.
2: 전당대회를 좀 기대해 봐야겠군요. 자 그리고 다음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광역단체장 선거 패배 책임론에서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반면 서울과 대구 평택 의뢰 승리로 반전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4: 일단 장정 대표가 자기 발로는 안 나간다고 얘기했잖아요.
2: 네네.
4: 의원총회에서는 또 의원들 SNS 방에서는 장정 대표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2: 네.
4: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장정 대표를 끌어내릴 만한 동력도 없을 것 같아서 당분간 이 불안정한 장정 대표 체제 이 근데 리더십이 확고한 체제는 아니거든요.
2: 네네.
4: 뭐 누군가를 막 징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 못할 것 같아요.
2: 알겠습니다. 정동욱 대표는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세계를 찾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호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네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네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2667님께서 네 분 조합 최고입니다. 유쾌한 분위기에서 할 말 시원하게 다 하셔서 너무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또 나와주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주 저희가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표 계산은 끝났지만 민심의 온도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6.3 지방선거의 결과는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이긴 자에게 독선에 대한 경고를 진 자에게는 뼈를 깎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승자의 환호도 패자의 변명도 멈춰야 될 시간입니다. 진짜 정치는 투표함이 닫힌 지금부터 그 표 안에 담긴 시민의 삶을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이죠. 내일도 역시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평촌에 살고 있는 2살 하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 박세기입니다. 솔직히 너무 힘들고 친구들 놀고 있는 거 보면 부럽긴 한데 그거를 넘어선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자기 전에 제가 꼭 안아주고 자고 하거든요. 그럴 때 제 얼굴을 어루만져 줄 때가 많아요. 네, 하진이가 제 얼굴을 어루만져 줄 때 정말 너무 행복해요. 저는 유도 분만을 15시간 했는데 15시간 동안 너무 힘들었고 배도 너무 고팠는데 하진이를 안 낳았을 때 모든 게 다 힘듦이 잊혀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뭐 둘째도 할 수 있다는 얘기도 하는 것 같아요. 하진아 사랑해. 엄마한테 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1: 건물이 밀집돼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대한민국 중심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먼저 프로야구 경기 상황부터 정리해드립니다. 1, 2위 간의 맞대결부터 보겠습니다. LG와 KT의 경기, 반경기 차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 따라서 순위의 변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득점은 LG의 공격에서 나왔습니다. 1회 초부터 2대0으로 앞서가던 LG, 하지만 KT가 3회 1점 그리고 5회 말에 2점 역전에 성공하면서 6회 말 현재 3대2로 리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선두 LG를 한 경기 차로 추격하고 있는 3위 삼성은 NC와의 경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원태인과 구창모의 선발 맞대결이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여전히 선발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양팀 역시 팽팽한 대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회 말 현재 4대3으로 NC가 한 점차 앞서 있습니다. 어제 13연패를 끊어낸 SSG의 경기도 볼까요? 키움과의 주중 3연전 위닝 시리즈로 마무리할 팀은 어디일까요? 자, 키움과 SSG, 오늘은 키움이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4회 비기닝을 만들어내면서 대거 5점을 뽑았고요. 6대4로 현재 2점차 리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점 먼저 선취하면서 2대0으로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기아의 경기도 눈길을 봅니다. 오늘 새 아시아 쿼터 시라카와가 선발로 나섰는데요. 박세웅 선발에 롯데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롯데는 박세웅이 실점을 많이 하면서 결국 마운드에서 내려가고 말았고 이진아가 올라와 있습니다. 시라카와가 여전히 잘 던져 있고요. 5회 말 현재 9대0으로 기아가 크게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엘살바도르와 치른 북중미 월드컵전 마지막 평가전에서 이동경의 프리킥 결승골을 앞세워 1대0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메이저리그 샌프란시스코의 이정우가 11경기 연속 안타로 자신의 최장 연속 안타 기록과 타이를 이뤘습니다. 이정우는 미러키와의 원정 경기에 5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회 안타, 8회에 기습 번트를 시도해 멀티 히트를 완성했고 11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팀도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파이널 1차전에서 뉴욕 닉스가 샌안토니오 스퍼스를 105대95로 이기고 기선제압에 성공했습니다. 팀의 에이스 제일런 브런슨이 양팀 최다인 30점을 터뜨리며 승리에 앞장섰고 샌안토니오의 웬바냐마는 26득점, 11리바운드, 3블록슛을 기록했지만 저조한 야투 성공률이 아쉬웠습니다. 한편 한국 농구대표팀의 에이스 이현중이 샌안토니오 유니폼을 입고 올여름 NBA 서머리그에 참가한다고 소속사를 통해 밝혔습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2주 연속 우승을 향해 순항했습니다. 안세영은 2026 세계 배드민턴 연맹 월드투어 슈퍼 1000 인도네시아 오픈 여자 단식 16강전에서 세계 랭킹 12위의 인도의 푸살라 신두를 44분 만에 2대0으로 이기고 8강에 올랐습니다.

0: 목요일 저녁에 나누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인터풋볼의 신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매번 한 달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꼭 시작은 똑같습니다. 이제 월드컵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 맞습니다. 네. 그 전전주에는 이제 3주 전이라고 하셨고
0: 그렇죠? 예.
1: 지난주엔 보름 전이라고 하셨고 네. 이제 일주일 전이에요.
0: 맞습니다.
1: 이게 한국이 이제 이 얘기를 이제 길게 하게 될 텐데 오늘 마지막 평가전을 했거든요. 근데 보통 축구 리그 경기도 보면 일주일 단위로 한 경기씩 하는 게 이상적인 그런 스케줄이잖아요. 첫 경기 하기 대략 일주일 전에 마지막 평가전 하면 딱 맞거든요.
0: 네.
1: 그래서 오늘 마지막 평가전 하고 8일 뒤에 한국이 첫 경기를 하게 되는데 한국이 이제 A조에 있다 보니까 딱 개막날에 첫 경기를 합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8일 뒤면 월드컵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0: 그렇습니다. 이제 12일 우리 시각으로 오전 11시에 네.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는 과달라하라고 떠나기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지막 평가전을 오늘 치렀습니다.
2: 네, 엘살바도르와 경기를 했고 이제 1-0으로 이겼습니다. 전 경기인 트리니다드 토바고전과 비교하면은 선발은 8자리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이제 이기혁, 이한범, 이동경만 남고 다 바뀌었는데 전 경기 후반전 맥락이 거의 유사했거든요. 그래서 좀 이제 평가전인 만큼 좀 실험을 하면서 여러 조합으로 나선 것 같은데 뭐 총평은 답답했습니다. 사실 이동경 골 나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어떤 그러니까 엘살바도르가 애초에 내려올 걸 이제 알았을 텐데 그 어떻게 뚫어야 할지 좀 어떻게 공격 기회를 만들어야 될지를 좀 어려움을 겪은 것 같고 조기성에게 좀 좋은 패스가 많이 갔는데 그것도 기회로 안 이어졌고 이동경 골 이후에 뭐 손흥민, 이강인, 오형욱이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답답함 속에서 뭐 1-0으로 이기긴 했지만 뭐 전반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있었다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뭐 기대감보다는 걱정이 앞섰다라는 게 사람들의 많은 평가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경기 내용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죠. 조규성 선수가 원톱으로 나왔어요.
1: 네. 조규성 선수가 이제 트리니다드 토바고전을 비롯해서 두 경기, 친선 경기를 보면 오현규 선수보다 더 길게 뛰었습니다. 근데 이건 뭐 단순히 두 경기 출장 시간만 놓고 길게 뛴 선수가 주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뭐 이 대표팀 캠프에 합류하는 시기가 더 늦은 선수일수록

0: 하차나 고지도 저항이 덜 됐기 때문에 많이 못 뛰거든요. 그래서 조계성 선수가 그냥 몸 상태가 더 잘 돼 있어서 먼저 뛰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리에는 오현규, 조규성뿐 아니고 손흥민이라는 옵션도 있는데 일단은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 오현규 선수와 함께 교체 투입되면서 왼쪽 윙어와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뭐 세컨 스트라이커를 오가는 프리롤로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앞에 조규성 혹은 오현규를 스트라이커로 놓고 손흥민 선수는 조금 더 자유롭게 득점을 노리게 해주자. 라는 게 홍명보 감독의 보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조금 더 주전조에 가까웠던 건 아무래도 손흥민, 이강인이 포함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엘살바도르전은 후반전 멤버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1: 네.
0: 최전방에 오현규, 좌우에 손흥민, 이강인이 있는 이 조합. 이 조합이 또한 이재성도 이선에서 주전급 선수인데 이재성을 지금 수비형 미드필더로 내려쓰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확실한 주전에 가까운 조합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기혁 선수를 또 선발로 기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평가를 우리가 내릴 수 있을까요?
2: 그러니까 이기혁이 지금 일단 그 전에 김주성이 이제 부상 당해가지고 이기혁이 뽑혔는데 저는 이기혁이 두 경기 연속 선발 나오는 거 보고 홍명보 감독이 그래도 이기혁을 좋게 보고 있구나. 또 한편으로는 지금 3백 조합이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비적으로 봤을 때 이 3, 사실 저는 평가전을 앞두고 생각했을 때 그래도 3백 조합에 대해서는 좀 변화의 폭을 줄이고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두 경기를 봤을 때 다 선발도 다르고 또 이태석을 스토퍼로 쓴다든지 김민재를 중앙이 아니라 우측에 쓴다든지 좀 이런 변칙경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기혁이 잘하긴 했지만 이 이기혁을 꾸준히 쓰고 뭔가 계속 변화가 있는 부분은 아직 홍명보 감독의 3백이 뭔가 확실하게 플랜 A가 없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좀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확실한 플랜 A가 없는 게 이제 본선 앞두고 없어 보이는 거는 좀 우려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1: 말씀하셨던 것 중에 전자였으면 좋겠는데 그 이제 전력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라고 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약간 불안감이 엄습을 합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

0: 다만 두 팀의 차이가 조금 더 있습니다.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사실 그 나라의 대표팀의 주전이 오지도 않았어요.
1: 아.
0: 세대 교체 중인 유망주들이 대거 온 네. 그런 트리니다드 토바고 팀이라서 보면 뛰고 있는 팀에 그 미국에 있는 팀이긴 한데 손흥민 선수와 같은 미국 프로가 아니고 그 아래 미국 아마추어에서 뛰는 이런 선수들이 대거 왔거든요. 이번 엘살바도르는 엘살바도르 1군이긴 했습니다.
1: 네네.
0: 여기서 트리니다드 토바고가 1군도 아니었다. 그 피파랭킹 100위인 팀인데 1군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팀을 상대로는 5-0으로 못 이긴 게 어떻게 보면은 이상하죠. 예, 당연히 이겼어야 되는 경기였고
1: 네네네.
0: 피파랭킹 100위 정도 팀이 이번 엘살바도르가 1군이 나와서 강하게 압박을 시도하자 한국이 그 압박을 풀어나가지를 못했습니다. 뭐 뒤에 김민재, 미드필더 이강인, 이재성, 황인범 이렇게 빅리그에서 뛰는 굉장히 뛰어난 미드필더와 수비수들이 잔뜩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살바도르 정도의 압박 강도를 이겨내지 못했다. 이 점에서는 사실 팀 조직과 팀 전술에 대해서 역시 우려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었고요. 황인범 선수 옆에 누굴 써야 되는지가 늘 고민이었는데 이재성 선수가 트리니다드 토바고전 막판에 되게 잘했기 때문에 이재성 황인범 조합을 써본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엘살바도르 상대로 안 통하면서 현재 대표팀은 황인범 옆에 설 주전 미드필더 파트너가 누군지 지금도 모릅니다.
1: 이것도 역시 전략적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의 전략적 선택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네. 들기는 합니다. 근데 자꾸 이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아직까지 좀 걱정이 좀 많이 앞서기는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은 그 우리 대표팀의 조유민 선수의 공백 변수가 생겼습니다. 지난번 평가전에서 부상을 당해서 결국 교체가 됐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조이제 선수가 대신에 나섰죠?
2: 네, 후반 시작과 함께, 그러니까 첫 선발은 이앤범이 나왔고 후반 시작과 함께 조이제가 교체 나오면서 A매치 데뷔전을 월드컵 앞두고 치렀습니다. 뭐 나름 괜찮았습니다. 뭐 조이제가 애초에 전북에 잘하기도 했고 이 빌드업이나 경합에서 좀 앞서긴 했는데 과연 이 선수를 본선에서 센터백 옵션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 남는 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리니다드 토바고 좀 더 강한 상대인 엘살바도르한테 좀 강하게 나오니까 밀렸잖아요. 근데 체코, 뭐 이렇게 피지컬이 좋은 체코, 또 개인 능력이 좋은 멕시코, 남아공은 좀 약체긴 하더라도 서로 막 끈끈함이 있으니까 과연 이 세 팀을 상대로 조이제나 이직도 마찬가지고 A매치 경험이 적은 센터백을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불안한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많은 분들이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강인 선수가 늦게 합류해서 오늘 경기에 나설 수가 있을까라는 지점이었거든요.
0: 네, 이강인 선수가 5월 31일까지 경기를 치렀어요. 소속팀에서 외파 챔피언스 결승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유럽 전체에서 제일 늦은 경기거든요. 그 경기까지 물론 뛰진 않았지만 소속팀 일정을 소화했고
1: 네.
0: 바로 날아왔습니다. 하루도 안 쉬고 바로 날아왔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차 적응, 고지대 적응 아무것도 안 된 상태인데 뭐 마지막 평가전에 아예 선발을 안 맞춰볼 수는 없으니까
1: 네.
0: 후반전에 들어와서 약 30분 동안 경기를 소화했고요. 역시 이강인은 좀 다르긴 했던 게 고지대가 신체적으로 그러니까 산소 농도 때문에 뭐 몸이 좀 힘든 것도 있지만 공기압이 낮다 보니까는 공의 비거리가 해발고도와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킥을 했을 때 공이 생각보다 멀리 나간 현상들이 있는데 이강인 선수는 한 두 번 차보더니 바로 감을 잡더라고요. 거기서 일주일 훈련 선수들도 생각보다 공이 멀리 나가서 좀 당황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강인 네. 선수는 패스가 굉장히 정확했다. 그걸 보면서 아 역시 타고난 감각이라는 게 이렇게 있구나.
1: 클래스는 있구나.
0: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나온 김에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자면은 그 우승 트로피를 하나 또 추가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가 축하해주는 영상도 눈길을 모았어요.
2: 네, 이강인이 이제 홍명호에 왔을 때 홍명호 감독이 나 주장 손흥민이 이 챔피언이 왔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이런 챔피언스리그 우승 기운을 대표팀에 불어왔으면 좋겠다 말을 했고요. 또 이강인도 이제 뭐 경기를 뛰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승한 거에 대해서 만족감을 드러냈고 또 보면은 제가 뭐 이거 개인적 판단을 봤을 때 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안 뛴 부분이 본인에게 개인적으로 동기부여가 되게 커 보입니다. 사실 지금 뛰는 그 사실 이강인 선수가 그 전에 미디어를 대하는 거나 이런 거 인터뷰 봤을 때도 되게 뭔가 낯설게 좀 인터뷰 했었거든요. 지금은 되게 여유로워 보이고 뭔가 더 동기부여가 가득 찬 모습이 보입니다.
1: 약간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약이 올랐다라는 거가 맞을 것 같아요.
2: 네, 지금 뭐 사실 PSG에서 못 뛰는 것도 분명히 있고 또 지금 여러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게 올 여름에 이적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보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지금 어느 때보다 강한 동기부여와 진짜 이른바 표현을 빌리자면은 약이 확실히 오른 상태에서 이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롭게 조금 더 확실하게 좀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 네. 아니 사실 그 챔피언스리그 결승전도 그 우리가 그 뛰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높은 편이다라고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교체 카드 5장 썼나요?

0: 6장이었는데
1: 예. 네. 거기에도 못 꼈다는 거는 좀 팬 입장에서는 아, 이 정도인가 싶은 생각이 들긴 했거든요.
0: 네. 그리고 이날 경기 양상이 이제 네. 아스날이 선제골 넣고 파리 생제르맹이 한 골 따라잡은 다음에 승부 차이까지 가는 그런 승부였는데 막판에는 파리 생제르맹이 일방적으로 두들기고 있었기 때문에 또 승부 차이 또 고려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를 가둬놓고 두들기는 상황에서 상당히 좋은 카드인 이강인을 쓸만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강인을 가장 투입할 확률이 높은 양상의 시나리오로 경기가 흘러갔는데 그럼에도 안 나왔다는 거. 정말 아쉬운 부분이고요.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1대1로 후반전 연장전까지 마친 뒤에 승부차기에서 이제 아스널이 실축을 두 개 하면서 예, 파리 생제르맹이 우승을 했습니다.
1: 네. 근데 확실히 이렇게 그 중용까지 아니어도 이렇게 경기 시간이 보장이 안 되니까 이적설이 점점 솔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관련해서 많은 기사도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2: 네, 뭐 유력한 기자들이 말했을 때 이제 PSG가 뭐 챔피언스리그 연속 우승을 했음에도 여름에 공격 쪽에 특히 보강을 하겠다. 근데 보강을 하더라도 하무스 또는 이강인을 내보내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으면서 이강인도 본인도 이제 좀 더 다음 팀에서는 중요한 역할을 맡는 팀으로 가고 싶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말로 나오고 있고 프랑스 쪽에서도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관심이 있는 것 같다. 뭐 유럽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이 원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이강인 거취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프랑스나 뭐 잉글랜드나 이렇게 보도가 나오는 지역 팀들이 좀 많이 관심 가질 것 같습니다.
1: 네. 자, 일단은 뭐 계속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팬 여러분들께서는 PSG의 2년 연속 우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아스널이 우승을 예상하시잖아요, 신동 기자는.
2: 네, 저는 사실 그 선발 라인업도 보고 카이아 베르츠가 전반 10분 내에 골 넣는 것도 보고 정말 지루하겠지만 그래도 아스널이 우승하겠다 했는데 네. 그걸 PSG가 뚫어냈고 또 막판에도 사실 승부차이까지 가면서 충분히 아스널이 우승할 기회가 있었지만 에제와 마갈랑에서 실축하면서 그래도 그 아스날 졌잖아요. 근데 아스날은 뭐 지금 끝나고 퍼레이드 한 것도 보면은 이 막 150만 명이 모이고 한 거 보면은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하지 못했지만 이 22년 만에 프리미어 리그 우승을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좀 훈훈한 분위기에서 마친 것 같아요.
1: 아쉬움은 남지만 그래도 네. 성공적인 한 해였다라고 네. 말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대표팀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제 결전지인 과달라하라로 옮기게 되는 거죠?
0: 네. 경기 다음 날인 5일에 현재 전지훈련 중인 곳이 미국의 고지대인 솔트레이크입니다. 솔트레이크를 떠나서 멕시코 과달라하라로 이동합니다. 과달라하라에서 베이스 캠프를 차린 이유는 한국이 조별리그 1차전, 2차전 두 경기를 다 과달라하라에 있는 경기장에서 하기 때문이고요. 네. 그래서 이 두 경기 동안 이동 거리가 거의 제로예요. 네, 다른 나라는 비행기 타고 시차도 발생할 수 있고 엄청난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팀도 있는데 한국은 버스 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유리한 그런 일정을 살리기 위해 과달라하라로 들어가고요. 그 뒤에 12일 체코를 상대로 조별리그 A조 1차전을 치르게 됩니다.
1: 고지대 적응은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더할 나위 없다라고 봐도 될까요?
2: 다른 나라 뭐 체코, 멕시코, 남아고 멕시코는 제외가 보더라도 지금 체코는 플레이오프가 늦게 끝나가지고 지금 지금 캠프도 못 차려 우리 그 멕시코 못 차렸고 남아공은 지금 비자 문제로 입국도 늦어졌잖아요. 비교한다면은 우리나라는 완벽하게 준비를 한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선 성적을 기대하고는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우려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월드컵 관련 소식들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0: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1: 네, 목요일 저녁에 나누는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 풋볼리스트의 김정용 기자, 인터풋볼의 신동훈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북중미 월드컵에서 우리와 한 조에 묶인 팀들의 최종 명단도 모두 발표가 됐습니다. 남아공은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서 저희가 언급을 했었고 이후에 멕시코와 체코가 명단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첫 경기 상대인 체코의 명단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2: 네, 별다른 이변은 없었습니다. 체코의 최고 스타라고 하면 독일 분데스리가의 강호 레버쿠젠에서 활약하는 스트라이커 시크 선수예요. 시크 선수가 뽑혔고요. 또 체코에서 역대 최다 경기 출전 경기를 갖고 있는 미드필더 소우체크, 또 이제 뭐 2선 자원인 슐츠, 핵심 수비수 크레이치 이런 선수들이 대부분 뽑혔고요. 조금 특이한 점이라면 17세인 선수인 소후레크라는 미드필더가 깜짝 발탁이 됐고요.
1: 네.
2: 그리고 이제 선발도 선발인데 경기에서 좀 관심을 가질 만했던 거는 최근 열린 평가전에서 흘로제크라는 선수가 한 골을 넣기도 하고 다른 한 골도 만들어내면서 실적으로 두 골 다 만들어냈는데, 이 선수가 원래 체코 최고의 천재였다가 지난 1년 동안 소속팀에서 부상으로 거의 1년 내내 쉬었어요. 월드컵 직전 평가전에 돌아와서 언제 다쳤냐는 듯이 경기 감각이 완벽한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1: 네.
2: 이 선수는 뭐 분데스리가에서도 굉장히 엘리트 공격수로 통하는 키와 스피드를 다 갖춘 그런 공격수이기 때문에 흘로제기 멀쩡한 컨디션으로 한국전에 나선다면 굉장히 큰 전력 상승을 갖고 있는 공격진으로 한국 수비진을 상대하게 됩니다.
1: 네. 우리가 이제 체코 팀을 표현할 때 항상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제 피지컬, 그 이제 그 우수월한 체격 조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이 큰 선수들을 상대로 어떻게 경기를 펼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3: 이 체코 감독인 코베카 감독도 이제 그 중도 부임을 한 감독인데, 이 플레이오프 왔을 때도 다른 거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체코가 제일 잘하는 거 단순하게 뭐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 정말 앞으로 던져놓고 피지컬로 밀어붙이는 축구를 했거든요. 그걸로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승부차이까지 가가지고 올라왔고 20년 만에 월드컵 올라왔고 똑같은 걸 봅니다. 지금 체코 자국민 선수들이 17명인데 대부분 뭐 슬라비아 프라 선수 10명이고 스파르타 프라 풀린 선수들이 있는데, 이 선수들이 조직력 갖춰놓고 이제 앞에 시크, 흘로잭, 소우체크가 올라가가지고 진짜 단순하게 머리로 때려 넣는 이런 축구할 텐데, 이게 이 코베크 감독이 먹혔으니까 아마 이 축구를 그대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뭐 김민재 선수를 필두로 해서 3백을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지금 이 공격 전개도 잘 되지 않고 이런 또 수비에 대한 좀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 결과를 떠나가지고 세 경기를 그 체코 남아공 아니 멕시코 남아공 하잖아요. 답답한 걸로 봤을 때는 체코전이 제일 지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체코 수비를 뚫기가 또 체코 공격을 막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여가지고 또 어떤 공략법을 가지고 어떤 조합으로 경기에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멕시코 이야기로 넘어가면은 멕시코는 오초아 선수가 또 뜁니다. 저도 알 정도예요.
2: 네. 기에르모 오초아는 월드컵만 보고 다른 축구 안 보시는 분들도 아실 만한 선수예요.
1: 그렇죠.
2: 왜냐하면 월드컵에 여섯 번째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기존에는 5회가 역대 기록이었거든요.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메시, 호날두, 오초아
1: 네.
2: 이 세 명이 동시에 6회 참가 기록을 신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1: 와.
2: 굉장한 도전이고요. 사실 40대 노장이고 요즘 기량이 좀 감퇴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멕시코 주전 골키퍼 자리는 라울 랑헬이라는 후배한테 넘어간 줄 알았어요. 근데 가장 최근 평가전에서 오초아 선수가 뜻밖의 45분을 소화했는데 선방도 여러 개 하고 굉장히 네. 잘 막았습니다. 그래서 뭐 나도 살아있다. 나 지금 기록 세우려고 억지로 온 거 아니다. 라는 좀 시위를 하는 듯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과연 그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그러니까 출전 기록과 참가 기록은 또 다르니까요.
1: 그렇죠.
2: 출전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도 좀 궁금해지는 선수가 됐습니다.
1: 네. 자, 뭐 메시 그리고 이제 호날두도 여섯 번째 월드컵에 참가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카타르 대회 우승 멤버 중에 17명이 다시 뛴다고요?
3: 네. 스칼로니 감독은 뭐 지금 리그에서 잘하고 있는 뭐 부엔디아나 이런 선수들이 있음에도 일단은 그 노장 뭐 오타멘디 뭐 로메로 뭐 데폴 그러니까 그 카타르 월드컵 우승 멤버 그 데려왔습니다. 이 메시를 필두로 해서 이른바 메시 수호단 뭐 데폴 로메로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그대로 데리고 오면서 이 카타르 월드컵 분위기를 이어가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뭐 니코파스나 이렇게 좀 어린 선수들 데려오면서 이 신구 조화를 깨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주축은 이 카타르 월드컵 우승 멤버. 그래서 하지만 근데 또 변수가 발생한 거는 메시가 이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해가지고 이 팀이 참 특이한 게 메시가 나이가 들었어도 메시를 위주로 돌아가는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가 없으면은 경기력이 떨어지고 뭔가 팀 스피릿이 안 살아나는 팀인데 하필 메시가 월드컵 직전 경기에서 부상을 당해가지고 물론 돌아온다고는 합니다만 이 나이가 이제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기 때문에 네. 온전하게 이렇게 조별리그부터 더 늘어난 경기 수를 소화할 수 있을지는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1: 한 가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보통 이렇게 어떤 스타 선수가 있고 그 선수 위주로 팀을 돌아가게 되면 그 선수가 이제 그 매도 많이 맞잖아요.
2: 네.
1: 싫은 소리도 많이 듣게 되고 욕도 많이 먹게 되는데 메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 아 근데 메시가 그런 시기가 있었죠.
1: 아.
2: 메시가 월드컵과 코파 아메리카를 비롯해서 메이저 대회에서 세 번 연속 준우승에 그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결승전에서 세 번 진 그 시기를 겪고 나서 첼시 대표팀 조기 은퇴를 선언했었죠. 그랬다가 이제 국민들의 여러와 같은 어떤 복귀 요청에 결국 대표팀으로 돌아왔고 추후에는 코파 아메리카와 월드컵을 합쳐서 또 반대로 메이저 대회 3연속 우승을 차지하면서 이제 30대 중반 후반을 화려하게 보내고 있는 거고요. 메시의 어떤 입지와 영향력은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고 메시가 어떤 한 가지의 완전한 주축 그리고 어떤 북극성이 돼서 선수들이 그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점이 되어주는 거거든요. 정신적으로요.
1: 네.
2: 그래서 이번에 브라질이 실력적으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네이마르를 억지로 복귀시킨 것도 브라질 국내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메시처럼 선수들이 이 형을 위해서 목숨 바칠게라고 생각하는 형이 한 명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1: 롤모델이.
2: 네, 롤모델이라기보다는 이 형의 한풀이를 위해서 난 죽어도 좋아라는 그런 마인드. 그런 마음으로 메시의 주위에 있는 10명이 다 뛰고 있습니다.
1: 확실히 담금질 이후에 더 단단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또 성과가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나 보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월드컵 관련 소식인데요. 이란의 최종 명단이 눈길을 모았는데 이란의 에이스 아즈문이 명단에 없었다고요?
3: 네, 또 그 전에 아즈문 전에 얘기해야 될 건 이란이 그 전쟁 여파로 사실 저희가 뭐 참가한다 만다 뭐 대신에 이라크 갈 수도 있다 뭐 중국이 노리고 있다 네. 이런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참가를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처음에는 이제 뭐 멕시코 미국에다가 사장캠프 차려려고 했는데 이게 비자 문제로 인해서 또 뭐 여러 안 돼가지고 멕시코로 옮겨가고 또 근데 또 경기는 LA에서 두 경기를 하고 시애틀 상경기를 합니다. 그 변수가 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란 월드컵이 나오고요. 뭐 타레미, 자한바크시, 하지사페 이렇게 우리나라한테도 좀 익숙한 핵심들 또 이제 노장이 된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즈문 없습니다. 아즈문 선수가 뭐 최근에 빅클럽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부진하긴 했어도 이 이란 대표팀에서는 손흥민급 이상이거든요.
1: 네.
3: 뭐 얼굴 잘생기기도 했고 잘 골도 많이 넣었고 그런데 이 UAE 총리와 사진 찍은 게 이 이란 내에서는 충성심 부족이라는 이유로 좀 제명이 되면서 이제 뭐 갈레노에이 감독도 그냥 아예 명단을 빼버리는
1: 뭐 그럴 때가 아니다.
3: 네 그런 상황이 되면서 아즈문은 이제 월드컵 못 나옵니다.
1: 네. 자, 뭐 지금 이제 개막을 막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문제가 많이 불거지는 것 같은데 전염병 이슈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2: 네. 요즘 다양한 전염병 이슈가 있는데 이 콩고민주공화국 같은 경우에는 모국인 콩고민주공화국 땅에 요즘 에볼라 바이러스가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콩고민주공화국 선수들이 스페인 땅에서 칠레와 평가전을 하고 미국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스페인에서 이거를 취소를 시켰어요. 우리 땅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그 창고라는 나라에 사람들이 대규모로 들어오는 그런 이벤트를 열 수 없다라는
1: 네.
2: 이유였는데 사실 선수 입장에서 좀 억울할 수 있는 게 선수들은 거의 모국에 가지 않거든요.
1: 아.
2: 네, 일단 대부분 유럽하고
1: 네네.
2: 지금도 벨기에에서 전지훈련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떠난 지 오래됐는데 모국에서 뭐 낫든 말든 우리가 거기 올만 쓸 리가 뭐가 있냐. 선수들은 이런 입장이지만 또 보건당국의 원칙으로는 국적을 많이 보니까요. 뭐 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겠죠. 또 이런 뭐 좀 아프리카에 좀 보건적으로 좀 취약한 나라들은 자기 나라에서 애초에 경기라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요. 콩고민주공화국은 그래서 홈에서 A매치라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을 오랫동안 겪어왔고
1: 네.
2: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의 1, 2차전 상대인 체코와 멕시코도 다시 또 평가전을 치릅니다. 체코는 과테말라와 대결을 펼치고 멕시코는 세르비아와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중계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보면 좋을지 팁을 주시면서 오늘 방송 정리하도록 하죠.
3: 체코가 이제 과테말라 물론 한 수 아래 팀이지만 이 팀을 상대로 과테말라 내려올 거기 때문에 과연 어떤 공격 박진을 할 것인가 공격 전개를 할 때 어떤 선수를 어떤 패턴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어떤 선수를 위주로 할 것인가 보면 될 것 같고 멕시코는 이 가나한테도 이기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세르비아 또 강호잖아요. 이 수비적으로 하고 역습을 위주로 했을 때 어떤 선수를 위주로 공격을 하면서 이 우리가 어떤 선수를 잘 막아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해외 축구 얘기 해축통신 마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1: 자, 내일도 저녁 8시 반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

0: KBS 58분 날씨.
1: 현재 대기 불안정으로 중부지방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시간당 10mm 이상의 다소 강하게 내리고 있는데요. 밤까지 전국 곳곳에 5에서 60mm 정도의 소나기가 천둥, 번개와 우박을 동반해서 요란하게 내리겠고요. 경기 동부와 강원 북부 내륙 산지에는 최대 80mm가 넘는 곳도 있겠습니다. 특히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충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 으로 매우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가 지난 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과 호남에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부터는 전국이 차차 맑아지면서 한낮에는 전국적으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겠고요.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구 19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6도, 광주 25도, 대구는 29도로 영남을 중심으로는 30도 안팎의 낮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당분간 기온은 평년 이맘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6도, 습도는 88%입니다. 조하늘입니다.
2: 지금부터 KBS 9시 뉴스를 KBS 제1텔레비전과 KBS 인터넷으로 동시에 방송해드리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특집 KBS 9시 뉴스입니다.
0: 민심의 선택은 이번에도 절묘했습니다. 먼저 광역단체장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의 지방 권력을 몰아줬습니다. 부산과 충남, 강원 등 12곳이 푸른색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대 승부처 서울에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1: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역시 민주당에 압도적 승리를 주진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9곳, 국민의힘은 4곳을 차지했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0: 네, 먼저 가장 치열했던 승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시장 선거는 날이 밝고도 한참 지난 후에야 승자가 결정됐습니다.
1: 투표용지 부족 사태 속에 불과 1%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 오세훈 당선인이 사상 첫 5선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이윤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2: 49.15% 대 48.13%. 서울시장 선거 최종 결과는 단 1.02%포인트 차였습니다. 526만여 명 투표에서 불과 5만 3천여 표가 승패를 가른 겁니다. 개표 초반 크게 뒤처지던 오세훈 당선인은 막판 대역전극 끝에 오늘 아침에서야 승리를 확인했습니다. 사상 첫 5선 서울시장 고지 성공은 상식의 승리라고 자평했습니다.
3: 개인의 승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을 다시 한번 확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
2: 선거 내내 정부 부동산 정책을 때리고 신속한 재개발 재건축, 이른바 닥치고 공급을 외치면서 한강벨트의 표심에 힘입어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당선 직후에도 소상공인 상권 활성화, 글로벌 3위 도시 도약과 함께 부동산 문제 해결을 빼놓지 않았습니다.
3: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치솟는 월세와 전세난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을 위해 주거사다리 복원 대책을.
2: GTX 철근 누락, 서소문 고가 사고 등 막판 불거진 안전 이슈보다 부동산 문제가 서울 표심을 결정했다는 분석입니다. 오 당선인은 38일 만에 서울시장 업무에 복귀하며 첫 일정으로 여름철 안전대책을 챙기고 서소문 고가 사고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0: 개표 초반부터 앞서 나간 쪽은 민주당 정원호 후보였습니다. 하지만 날이 바뀌면서 오세훈 후보의 추격이 시작됐고 결국 아침 7시쯤 전세가 뒤집혔습니다. 13시간에 걸친 추격전을 박효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원호 후보의 1위가 예측됐습니다.
4: 출구조사 결과 5.4%포인트 차. 민주당 정원호 후보 캠프에선 환호가 터졌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캠프엔 침묵만 흘렀습니다. 개표 초반 흐름도 출구조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5: 민주당 정원호 후보 65.3%로 현재 1위,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32.3%로 2위입니다.
4: 자정쯤 강남 3구의 본투표함이 열리면서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두 자릿수 격차가 조금씩 줄더니 새벽 4시 2%포인트까지 좁혀졌고 오전 6시쯤부터는 초접전이 시작됐습니다. 개표 시작 13시간여 만인 오전 7시를 지나 오 후보는 첫 역전에 성공했고 오전 9시 정원호 후보가 먼저 승복을 선언했습니다.
6: 기대에 보답하지 못해 송구합니다. 당선 대신 오세훈 후보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4: 기다렸다는 듯 이어서 지지자들 앞에선 오세훈 당선인.
7: 출근서가 나왔을 때는 좀 당황하기는 했습니다.
4: 진땀샘을 거둔 오 당선인은 무엇보다

0: 서울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1: 서울 대역전극의 원동력은 이른바 한강벨트였습니다. 25개 자치구 득표율을 분석한 결과 강남 3구와 한강벨트의 민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어느 투표함을 먼저 여느냐에 따라 여야 후보 득표율은 시시각각 달라졌습니다. 민주당 정원호 후보는 강북 지역을 중심으로 15개 자치구에서 앞섰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는 강남권을 중심으로 10곳에서 앞섰습니다. 우세한 자치구 숫자에서 밀린 오 후보. 하지만 서초, 강남, 송파, 이른바 강남 3구와 한강벨트 투표함을 열면서부터 역전을 시작합니다. 오 후보는 강남구에서만 10만 표 가까이, 서초구와 송파구에서는 각각 7만여 표, 4만여 표 앞서면서 다른 곳에서 뒤진 표를 만회했습니다. 특히 한강벨트에서 절반 이상 5개 자치구에서 앞서면서 마포와 성동에서만 5천에서 6천 표 앞선 정 후보를 제쳤습니다. 강남 3구를 비롯한 한강벨트는 부동산 집값 이슈, 특히 재개발 재건축 정책에 민감한 지역입니다.
3: 집을 사고 싶어도 너무 비싸서 못 사거든요. 재개발을 많이 해서 좀 집값 좀 내려주면 좋겠습니다.
2: 그래서 두 후보 모두 선거운동 기간 신속한 공급, 재개발, 재건축 공약을 내세웠는데 표심은 오세훈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1: 초박빙 서울에서 벌어진 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는 지금도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투표소 앞에선 지금도 시민들이 투표함 반출을 막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갑니다. 자, 여소윤 기자, 지금도 항의 시위가 계속되는 모양이네요.
4: 네, 어젯밤 시작된 항의 시위는 해가 진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수백 명이 투표소를 둘러싸고 투표함 반출을 막고 있는데요. 이들은 태극기나 성조기를 들고 선거 무효, 재선거와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일부는 천막을 세우고 다른 참가자들에게 저녁 간식을 나눠주기도 했고요. 또 플라스틱 의자 수십 개를 실은 차량이 도착하는 등 시위가 장기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선관위 요청으로 이곳에는 경찰 수십 명이 배치됐고 소방 인력도 투입됐습니다. 서울시 선관위 사무처장 방문 때 시위대가 반발하며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지금도 투표소 안에는 선관위 직원 1명과 송파구 소속 직원 5명, 참관인 2명 등이 갇혀 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투표소엔 현재 2천여 명의 투표지가 들어있는 투표함 2개가 여전히 이송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 측은 투표함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법은 최대한 피하려 한다면서도 절차에 문제가 있었지만 개표 절차를 맞춰야 투표의 법적 효력을 따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젯밤부터 하루 종일 이어진 대치에 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7동 제2투표소에서 KBS 뉴스 여소연입니다.
1: 투표소에 투표지는 없고 대기표에 밤 10시 투표까지 등장하자 유권자들은 질문과 항의,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 대처는 전혀 미덥지 못했고 다시 항의와 분노가 반복됐습니다. 김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서울 송파구의 한 투표소 앞. 급히 가져온 추가 투표용지마저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6: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50명은 일단 투표를 하세요.
7: 그다음은요?
6: 그다음은 또 우리 상부의 지시를 받아야죠, 우리가.
5: 유권자 수보다 적은 분량의 투표용지를 준비하면서 부족 사태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8: 훼손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여분까지 보관을 해줘야 되는 게 상식선인 것 같은데 지금 뭐 부족한 거는 사실 많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5: 결국 대기표를 나눠주고 KBS 등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밤 10시까지 이어진 투표. 대기표만 받는다면 무조건 투표할 수 있는 건지. 대기하다 발길을 돌린 유권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9: 이 사람들이 줄을 갖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못하고 간 사람들은 뭡니까?
5: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투표소 앞에 몰려든 유튜버 등은 개표 중단과 재투표를 요구했습니다.
10: 개표 중단! 개표 중단!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도 시위대 수백 명이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집

0: 대를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1: 선관위는 전체 유권자의 50%에 맞춰서 투표지를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다지만 결과적으로 대실패였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건지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가 밝힌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줄 알고 본 투표용지를 선거인수의 50%만 준비했던 겁니다.
3: 사전 투표를 할 유권자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전체 유권자 수에서 50%를 인쇄했고요.
2: 투표용지 인쇄는 구시군 선관위가 맡는데 사전 투표와 본 투표 준비 방식이 다릅니다. 사전 투표는 현장에서 투표지를 출력하지만 본 투표는 미리 인쇄한 용지를 사용합니다. 이 본 투표 용지 얼마나 미리 인쇄해둘지 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선관위 내부 지침으로만 하한선을 정해놨는데 통상 선거인수의 60% 준비해오던 걸 이번 선거를 앞두고 50%로 낮췄습니다. 송파구 선관위는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이 50% 되었으니 사전투표자 빼면 충분할 거다. 본투표 용지를 하한선 50%에 맞춰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본투표 당일 투표 참여가 예상을 웃돌면서 송파구 투표율은 65.8%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투표소별로 투표용지를 적절히 배분하는 데도 실패하면서 일부 투표소 투표용지가 바닥을 드러냈던 겁니다. 왜 투표용지 준비의 최소 기준을 낮췄는지, 투표율 예측은 적절했는지를 놓고 진상규명과 문책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1: 투표지 부족 사태에 선관위가 대응한 방식도 여러 의문을 낳고 있습니다. 급하게 갖고 온 투표지는 대체 어디서 가져온 것인지, 또 다른 곳에 있던 투표지를 비닐봉투에 담아 들고 와도 문제가 없는 건지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중앙선관위가 집계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는 모두 14곳입니다. 가락동과 문정동, 잠실동 등 서울 송파구에서만 12곳, 강남구와 광진구 투표소도 한 곳씩 포함됐습니다. 선관위가 뒤늦게 이곳에 공급한 투표용지는 모두 어디에서 왔을까? 송파구 선관위 같은 각 구시군 선관위에 보관하던 예비 투표용지이거나 인근 다른 투표소에서 쓰려고 수령해놓은 투표지라는 게 중앙선관위 설명입니다. 그런데 관련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는 구시군 선관위가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 선관위에 송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투표 도중 부랴부랴 투표용지를 갖고 오는 건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5: 이 자체가 법령 위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송 과정에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관리되었는가?
4: 선관위 관계자는 이럴 때 쓰라고 예비용지에 있는 거다라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신규 인쇄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준비 부족 지적에 선을 그었습니다. 예비 투표용지를 해당 투표소까지 어떻게 옮겼는지는 구체적 설명이 없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지퍼백에 담아 오토바이로 가져오는 걸 목격했다고 했는데 선관위 측은 이송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문제가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1: 중앙선관위는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외부 전문가와 함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재선거를 할 일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세배 기자입니다.
6: 개표가 시작된 어제 오후 9시. 중앙선관위는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준비와 대처가 미흡했다, 실망을 드렸다며 고개 숙였습니다.
7: 엄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6: 사과로 수습하긴 이미 어려워진 상황. 개표 중단과 재선거 요구가 계속되자 자정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3시간 만에 다시 사과했지만 이번 사안이 공직선거법상 재선거 사유가 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할 수 없을 때 가능한데 이 같은 상황에 해당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8: 개표를 중단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6: 이에 따라 개표 중단도 불가능하다 결정했습니다. 사과는 투표 이튿날인 오늘도 이어졌습니다. 유권자 참정권 행사에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고 고개 숙이며 외부 전문가 중심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조사 결과는 국민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잠실 7동 투표소 투표함은 여전히 가로막혀 있어 선관위의 당선인 명부 확정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1: 네, 서울뿐 아니라 인천에서도 투표지가 부족해서 한때 투표가 중단됐습니다. 경찰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신익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6: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한 건 서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투표소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 70여 명이 20여 분 동안 대기해야 했습니다. 동춘동의 한 투표소에서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10분가량 투표가 지연됐습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중한 주권 행사를 위해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께 불편을 드렸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한 보수시민단체가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사건을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노 위원장과 함께 허철훈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 선관위원장 등이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보다 부족하게 준비하는 등 선거 사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시민은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국가 배상소송 등 관련 소송이 잇따를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 참여했던 도태우 변호사도 선관위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1: 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는 행정참사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선관위를 질타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무책임한 재투표 선동을 하다 서울시장 결과가 바뀌자 말을 흐린다고 비판했습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9: 민주당 지도부는 논란을 일으킨 선관위를 연이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투표 관리 부실은 있을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규탄했습니다.
10: 선거 신뢰를 굳건하게 수호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그 책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9: 사전 투표율이 높아졌는데도 관행대로 안일하게 선거 준비했다고 질타했습니다.
11: 관행에 안주해 관할 인구의 50%에서 70% 분량만 준비했다고 하는 선관위의 행정 편의주의는 미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행정 참사라고.
9: 선거 끝났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장관급인 선관위 사무총장 거취를 포함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무책임하게 선동하지 말라 견제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재투표를 요구하다 막상 오세훈 후보 당선 윤곽이 드러나자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태 책임을 대통령에 돌리려는 오 후보 발언은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2: 막상 유리한 국면이 또 개표가 진행되니 그 문제를 또 슬쩍 흐려버리는 사무총장. 이런 저급 정치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9: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선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1: 국민의힘은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밤새 선관위를 항의 방문하며 개표 중단과 재선거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 승기를 잡은 후엔 국정조사 등으로 방향을 돌리고 청와대도 비판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13: 개표 시작 이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세 차례 찾아갔습니다. 개표를 당장 멈추고 서울시장 선거 다시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14: 참정권이 침해됐다면 당연히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선거 무효 사유입니다. 이미 선거는 오염됐습니다.
13: 마지막 항의 방문은 새벽 3시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면담을 관철시켰지만 면담 후엔 다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 선거라고 했습니다.
14: 저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수 없는 선거입니다.

0: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납득하기 어려운 허점이 생겼다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국민 참정권이 훼손돼선 안 된다며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6.3 지방선거 이튿날 수석보좌관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일부 지역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질책했습니다.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했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3: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될 선거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합니다.
2: 행정부 권한과 책임을 모두 사용해 문제 발생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책임질 게 있다면 명확히 책임을 물라고 당부했습니다. 재발 방지책도 주문했습니다.
3: 국민의 참정권이 한치라도 훼손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적절한 대책을 조속하게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2: 청와대는 다만 이 같은 대통령의 발언이 선관위를 제재하라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4: 국민의 참정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선관위가 책임 있는 조치를 다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그러면서 선관위가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여 스스로 철저한 점검과 필요한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지자 선관위가 대응해야 할 문제라며 원론적 입장만을 냈다가 파장이 커지자 엄중주시하고 있다며 입장을 고쳐내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선 국민들의 뜻을 겸허하게 받들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0: 네, 지금부터는 전국 선거 결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지선은 4년 전과 정반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야 각각 어디에서 승리를 거뒀는지 먼저 민정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2대 4 이번 선거 여야가 거둔 성적표입니다. 4년 전 지선 당시 민주당 5, 국민의힘 10이었던 지방권력의 지형이 완전히 뒤집힌 건데요. 여당인 민주당은 경기와 인천, 충청, 호남, 제주, 부산에 울산까지 모두 12곳을 석권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구와 경북, 경남 그리고 최대 승부처 서울까지 모두 4곳을 수성했습니다.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민주당 추미애 후보 일찌감치 당선을 확정 짓고 헌정사상 최초 여성 광역단체장 자리에 올랐고요. 인천에서는 핵심 친명 박찬대 후보가 유정복 후보를 꺾었습니다. 보수의 심장을 진보에 내주게 될지 관심이 쏠렸던 대구는 출구조사에서도 경합으로 예측됐었는데요. 대구시장 선거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 속에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8%포인트 차로 민주당 김부겸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울산시장은 진보진영 단일화를 이룬 민주당 김상욱 후보가 승리를 거머쥐었고 경북에서는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 전남 광주 통합시장은 민주당 민영배 후보가 선거전 초반부터 큰 이변 없이 당선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민심은 정부 여당의 국정안정론에 손을 들어준 셈이 됐는데요. 지방선거 승리로 집권 2년 차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더 탄력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출구조사에서 초접전으로 분류된 지역들은 밤새 승패를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부산과 대구 등 크게 요동쳤던 접전지 결과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퍼센트로 두 후보 간 경합이 예측됐습니다.
1: 경합 예측됐습니다.
5: 출구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초접전으로 예측됐던 부산과 대구, 강원, 전북. 투표함이 열리자 판세는 더 요동쳤습니다. 0.8%포인트 차 초박빙으로 예측됐던 대구시장 선거.
6: 0.8%포인트 차 초박빙이란 수치가 발표되자
5: 개표 초반 민주당 김부겸 후보가 앞서 나갔지만 새벽 1시쯤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역전. 이후 격차를 벌리며 8.87%포인트 차로 승리했습니다.
7: 민주당 정권의 그 오만함을 조금이라도 견제하는 그 균형치 역할을 이 대구 선거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뜻도.
5: 부산시장 선거 역시 새벽 2시 반쯤에야 민주당 전재수 후보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8: 부산 시민들의 뜻을 무겁게 받들고
9: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
8: 열심히 일하고 또 일하겠다라는 다짐의 말씀을 부산 시민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당초 민주당 김경

0: 박원순 후보가 10%포인트 가까이 앞설 거로 예측됐던 경남지사 선거.
1: 김경수 후보의 1위가 예측됐습니다.
0: 차정이 지나며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가 흐름을 뒤집었습니다.
2: 박완수 후보가 근소하게 앞서 나가는 흐름 계속 유지하고
0: 2%포인트대 살얼음 승부 끝에 새벽에야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역시 격전지로 분류됐던 강원지사 선거에선 민주당 우상호 후보가, 전북지사는 민주당 이원택 후보가 승리해 당선증을 거머쥐었습니다. KBS 뉴스 이재희입니다.
3: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개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부산 북구 갑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극적인 역전으로 당선이 됐죠. 국회에 입성하게 된 한동훈 당선인은 보수 진영 개편에 나설 것을 거듭 예고했습니다. 이예린 기자입니다.
4: 거물급 후보 3파전의 최종 승자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였습니다.

0: 후보가 크게 앞서 나가는가 싶더니 오늘 새벽 1시쯤 분위기는 급변했습니다. 1%포인트 차이도 나지 않는 초접전 상황.
1: 두 후보 간의 차이는 350표 차이입니다.
0: 새벽 2시쯤 결국 역전하며 1392표 차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2: 북구의 위대한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부산 북구가 하정우 후보는 패배를 인정했습니다.
3: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4: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3: 지지자 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0: 한동훈 후보와 단일화 신경전을 벌였던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3위에 그쳤습니다. 국민의힘 제명 넉 달여 만에 무소속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중앙정치 무대로 복귀하게 된 한동훈 당선인. 당선 일성으로 지역구 발전과 함께 정권 견제를 내세웠습니다.
2: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폭주를 제대로 제어하라는 시대 정신이 있었다고.
0: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중심 당권파를 정조준하며 보수 진영 개편 의지도 힘줘 말했습니다.
5: 저는 반드시 돌아간다라는 말씀 드렸고 당권파들이 보이는 언행들은 보수정당이 가져온 품격이나 실력에 맞지 않습니다.
0: 한 당선인은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로 당선 뒤 첫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6: 5명이 격돌한 경기 평택을도 예측이 어려웠습니다. 출구조사부터 혼전이더니 각종 여론조사에선 크게 앞서지 못했던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가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를 꺾고 당선됐습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7: 단일화 없이 5파전이 이어졌던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 예상 밖 승자는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였습니다.
8: 참 어려운 선거였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차대한 임무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7: 5명 중 유일하게 득표율 30%를 넘기며 민주당 김용남 후보와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를 따돌렸습니다. 두 후보의 쌍방 공세로 유권자 피로감을 느끼는 사이 평택을 3선 출신을 앞세워 빈틈을 파고들었습니다.
9: 조국 김용남 싸우는 거에 질려버렸다. 생각보다 진보표가 안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7: 진영 분열이 보수 정당에 수도권 한석을 내줬단 비판 속에 거칠었던 선거전은 민주당 혁신당 모두에 상당한 후유증을 남길 전망입니다.
10: 더 좋은 후보가 깨끗한 선거로 이길 수 있다라는 좋은 선례를
11: 저 조국의 실패이지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투영했던 비전과 가치가 틀린 것은 아니라.
7: 조국 후보는 패배 책임을 지겠다며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면서.
12: 지금까지 최문종, 박지원 앵커가 진행한 KBS 9시 뉴스를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17년 만에 오늘 원달러 환율이 1530원에 넘겨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과도한 쏠림에는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번 주말에라도 합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쿠웨이트와 바레인을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쿠웨이트 국제공항은 피격으로 운영이 한때 중단됐고 인명피해도 발생했습니다. 6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지난주와 같은 수준인 0.25%를 유지했습니다. 다만 전셋값 상승률은 0.29%로 0.03%포인트 확대됐다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했습니다.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크고 과잉 진료 우려가 제기되온 도수치료에 정부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가격은 4만 3천 원으로 묶고 1년 동안 받을 수 있는 횟수도 15번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의료계는 진료 환경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올해 수능시험의 출제 경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모의평가가 전국에서 치러졌습니다. 9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 시각 9시 30분입니다. KBS

0: 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통령 연설 비서관을 지낸 글쓰기 전문가 강원국 작가와 말씀 나눕니다. 글쓰기 강의에서 매번 받는 질문이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나요? 라고 하는데요. 답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글은 일단 써야 한다는데요. 꾸준히 쓰다 보면 잘 쓰게 되고 글로써 말을 준비해두면 말까지 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원국 작가 지금 만나봅니다. 네, 강원국 작가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예전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처음에 진행할 때 그리워하는 그런 목소리도 많더라고요. 좀 저랑 며칠 이렇게 방송하시니까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러지 않으세요?
1: 글쎄요. 요즘에도 강의를 가면 네. 그때 얘기해 주신 분이 간혹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그 네. 라디오에서 잘 들었다고.
0: 네, 네.
1: 왜 안 하시냐고 지금은. 간혹 있고요. 아마 그때 무슨 이제 저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뭐 했다고 그러면 다 제 주변 사람들일 겁니다.
0: 예, 겸손의 말씀으로 제가 듣겠습니다. 8년 동안 대통령의 연설 비서관을 하셨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게 내가 지나고 보니까 난 이분들한테 이런 점을 배웠어. 이런 게 있다면은요?
1: 많은 거 배웠죠. 뭐 그중에 대표적인 거 첫 번째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 두 분 다 정말 성실하세요.
0: 네. 연설문도 마지막까지 고치시는.
1: 이만하면 됐다가 없어요. 끝까지. 끝까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해보는 거. 그리고 그 결과를 승복하는 거.
0: 네, 네.
1: 뭐가 해서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뭐 안 되는 경우 많거든요.
0: 예.
1: 뭐 그 당시 뭐 재보선도 많았고 늘 안 됐어요. 그럴 때 그걸 붙들고 연연하고 막 그러지 않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걸 탁 털어요.
0: 네.
1: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엄청 좋습니다.
0: 네.
1: 또 하나는 공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더니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 이제 뭐 하나만 더 하자면 아직 제가 흉내조차 못 내는데 굉장히 이타적입니다. 두 분 다. 그래서 정치를 하시는
0: 그렇겠죠.
1: 거고.
0: 그렇겠죠. 예.
1: 그게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서 보면 되게 강해요. 이게 예를 들어서 국민과 뭐 이런 걸 생각하는 마음이
0: 네.
1: 저는 그런 마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게 되게 강합니다. 강하고 되게 공감력도 되게 높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은 참 배워야 되겠다 하는데 네. 그렇게 뭐 옆에서 지켜보는 걸로 배울 수 있으면은 뭐 다들 뭐 그러겠죠.
0: 그렇죠. 세상을 바꾸겠다는 마음이 있어야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예. 예. 근데 글은 쓰면 쓸수록 는다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아, 내 글 보고 이제 감탄하고 막 이런 것도 생기지 않나요? 솔직하게.
1: 아, 저는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아, 희한하게 글은 쓰면 쓸수록 더 어려워져요.
0: 근데 그 어린 시절에 내성적이고 어떤 강박 같은 증세도 겪었고 지금 생각하면 사실 상상이 안 가는 우리 작가님의 모습인데 이걸 사실 글을 쓰면서 이게 해결이 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1: 예, 사실 그게 다 글 쓰기를 통해서
0: 네.
1: 뭔가 이렇게 해소가 되고 치유가 되고 이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내 안에서 느끼는 어떤 감정들 되게 이제 대부분 부정적인 감정들인데 그게 뭐 걱정일 수도 있고 후회일 수도 있고 불안일 수도 있고 뭐 우울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들이 왜 그렇게 내가 느끼느냐 안에서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느냐 그럼 표현되지 않아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정말 소리 없는 아우성이죠. 그거를 글로 써주면 어찌 보면 내 마음의 어떤 탄원을 내가 들어주는 게 되고 내 아내 입장에서는 아 그래 글을 쓰는 거 보니까 내 심정을 얘가 지금 이제는 알고 있네. 예. 알고 있는데다 대고 또 그거를 계속 아우성 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럼 알고 있다 싶으면 이제 거기서 그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글을 써보면 되게 내 감정이 객관화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나 이거 할 일인가 이게? 아, 그리고 이거는 이런 이유로 이래 쓴 거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 뭐 이렇게 그 객관적으로 보고 내 감정을 정리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남이 느끼는 어떤 감정은 되게 과소평가하거든요. 네. 야,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 맞아요. 근데 딱 그 상태가 돼요. 내가 글을 써보면은 내가 이제 타자가 돼서 나를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은 늘 글쓰기 전보다는 글 쓴 후에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도 뭐 그런 일이 있으면은 이게 이 감정에 이 이름을 지어준다고 하잖아요.
0: 네.
1: 그거를 정해주면은 그 감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0: 아.
1: 그러니까 이 지를 알아봐 달라고 자꾸 저는 아우성 치는 게 내가 느끼는 감정 아닌가.
0: 예, 저도 이제 얼마 전에 화제가 됐던 그 모자무사 모두가 자신의 무가참과 싸우고 있다 보면서 그 감정시계라는 걸 차잖아요.
1: 그래서
0: 아, 이 감정의 실체가 뭐라는 걸 알고 나니까 뭔가 안심이 되는.
1: 그렇죠.
0: 그걸 보면서 상당히 저도 공감했거든요. 뭐가 올라오는데 이게 뭔지 모를 때.
1: 그렇죠. 그게 정체를 네. 모르고 이게 그럴 때 사람이 제일 불안하고 네. 두렵거든요. 그 실체를 딱 알고 나면 이제 그런 불안에서 벗어나는데 그 실체를 아는 게 이제 정해주는 거죠, 이름을. 너,
0: 네.
1: 너 지금 외롭구나. 너 외로워서 그런 거야. 그 외로운 것은 이런 지금 네가 상황이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앞으로 그런 상황에서 네. 벗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0: 네.
1: 그렇게 딱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면 그 감정에서 좀 벗어나는 것 같아요.
0: 글쓰기를 통해서 또 그런 걸 경험을 하시고 치유를 받으신 거죠. 네. 말하자면.
1: 어찌 보면 책 쓴 과정이 치유 과정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책들을 좀 쓰셨으면 좋겠다 늘 얘기를 네. 하죠.
0: 사실 이제 연설비서관 할 때까지 남의 글을 쓰신 거잖아요. 예, 그 사람이 되어서 예. 이제 내 이름을 걸고 이제 책을 쓰게 돼요. 첫 책은 대통령의 글쓰기였고 회장님의 글쓰기를 그 다음에 내셨고 이제 내 이름을 걸어서 강원국의 글쓰기. 근데 그 책 한 권 내는 게 사실은 그 출산의 고통하고 비교하잖아요. 산고에 비유할 만큼 쉽지 않은 건데 책 한 권 쓰려면 그 뭔가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엄청나게 많아야 되잖아요. 그 한 번 쓰려면 엄청 읽으신다고 하던데요. 얼마나?
1: 저는 이제 쉽게 책을 한 권 쓰려면은 최소한 50꼭지 글은 써야 되거든요.
0: 네.
1: 좀 여유 있게 뭐 7, 80꼭지 정도는 써야 책이 됩니다. 그러려면은 저는 한 꼭지 글을 쓰려면 적어도 책 한 권은 읽어야 된다. 근데 바꿔서 얘기하면은 책 한 권 읽고 한 꼭지 글을 쓰자.
0: 예.
1: 그럼 100권을 읽으면 100꼭지를 쓸 수 있다. 책 한 권을 읽고 글을 하나 못 쓰는 사람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말하기 책 관련 책을 쓴다. 그럼 말하기 관련 책을
0: 네.
1: 100권을 읽으시면
0: 예.
1: 무조건 씁니다. 말하기 책. 말하기 책 한 권당 글 하나씩만 쓰면 돼요. 하나씩. 그리고 책을 사실은 책을 쓰거나 글을 뭐 잘 쓴다는 사람 중에 글을 안 읽거나 책을 안 읽은 사람은 없어요.
0: 예.
1: 읽은 사람 중에 못 쓸 수는 있어도
0: 네.
1: 잘 쓴 사람 중에 안 읽은 사람은 없어요.
0: 야, 그럼 50꼭지 한 권에 그럼 50권은 최소 50권은 읽어야 한 권이 나온다는 네. 얘기인가요?
1: 지난번에도 우리 아나운서님도 예. 얘기했지만은 그걸 뭐 다 읽지는 않죠.
0: 예, 좀 발췌도 하고
1: 그렇죠.
0: 예, 중간 중간도 읽고
1: 그러면 목차 보고
0: 네.
1: 필요한 부분 관심 있는 부분만 읽어야지 그걸 뭐 그리고 이게 한 분야의 책을 이렇게 100권이 되면.
0: 네.
1: 계속 중복과 반복과 이런 예. 게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그걸 읽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0: 네. 아, 나이가 드니까 눈도 침침하고요. 자꾸 읽다 보면은 앞에 뭐 읽었지 하고 다시 읽어야 되고요.
1: 그래서 네. 하여튼 그 그러기 때문에 더 읽으셔야지.
0: 네. 많이 안 읽는 사람의 핑계 같은데 솔직히 이제 부끄럽지만 얘기하자면 좀 그런 이런저런 핑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내 이름을 건 글쓰기를 시작하시니까 그전하고 좀 글 쓰는 방법이 달라지나요? 어떤가요?
1: 그건 뭐 이제 오히려 저는 편하더라고요.
0: 네.
1: 그 이 뭐 저는 주로 이제 제 경험을 쓰거든요.
0: 네.
1: 제 일화, 제 에피소드, 제 스토리, 제 이야기를 쓰니까 그냥 뭐 이게 난데 뭐 누가 시비를 별로 걸지 못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책을 쓰거나 글을 쓸 때 어떤 지식과 정보 중심으로 아는 것 중심으로 쓰시는데 그건 쓰기도 저는 어렵고 쓰고 나서 이제 변별력이나 어떤 그런 거에서도 좀 남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0: 정보는 AI가 제일 많이 갖고 있잖아요.
1: 좀 뭐 지식도 마찬가지고.
0: 네.
1: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냥 자기의 어떤 서사, 자기 경험, 자기 이야기 중심으로 저는 글이나 좀 책을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AI 시대에 AI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원하는 것은 인간의 경험이에요. 인간의 서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또 공급을 해줘야 얘가 또 그거 가지고 또 지가 막 뭘 또 하잖아요. 걔가 나를 알게 되고 아,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알게 되니까 나를 흉내낼 수 있고 내일을 대신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AI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내 어떤 뭐 글쓰기뿐만 아니라 내 일의 어떤 효율이나 생산성이 엄청 나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경험과 느낌을 가지고 글을 쓰면 좋겠다. 걔가 또 없는 게 감정 아닙니까?
0: 그렇죠. 그
1: 인간의 어떤 경험, 느낌, 감정을 내는 학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인간이 이렇다고 이렇게 느끼는 게 인간이라고. 그래서 경험과 감정 중심으로 이제 글을 쓰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0: 그럼 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만 글 쓰는 방법을 조금 팁을 좀 주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뭐 글을 쓸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첫 줄이 제일 어렵더라고요.
1: 누구나 어렵죠.
0: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작을?
1: 그러니까 이제 시작은 저는 늘 얘기하는데 머릿속 그 엉켜 있는 그 실타래 실타래를 푸는 실마리. 실마리가 시작이다. 그래서 실마리 찾는 일이 절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저는 이제 늘 첫 문장 어떤 글을 읽을 때마다 뭐 심지어 뭐 어떤 SNS 글을 읽을 때도 첫 문장을 눈여겨봅니다.
0: 아.
1: 시작 부분을 어떻게 시작했나. 근데 이걸 시작하는 방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뭐 열 몇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 열 몇 가지 방법으로 돌려막기를 하는 건데 그 시작하는 방법, 기법을 좀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은 첫 문장으로 글쓰기를 시작하기도 하지만 그게 잘 안 떠오르면 그냥 아무 데서나 시작합니다.
0: 아, 글을 맨 처음부터 쭉 순서대로 쓸 필요는 없다.
1: 옛날에 원고지에 쓸 때는 그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은 안 그래도 돼요. 그냥 아무 데서나 시작해서
0: 편집하면 되니까요.
1: 나중에 첫 문장으로 이제 오리기 붙이기 하면 되니까 그러면 되는데 첫 문장으로 이제 시작을 하려면은 사실은 그 첫 문장이 전체를 관통해야 돼요. 그런 첫 문장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나올 얘기들과 이제 무관한 게 아니고 이제 전체를 꿰뚫는 첫 문장으로 시작을 하면은 그 첫 문장이 그 다음 문장을 낳고 이게 이어갑니다. 이어가고 뒤로 갈수록 글쓰기가 수월해져요. 수월해져서 그런 첫 문장을 저는 이제 글을 쓸 때 이제 내일 어떤 글을 써야 된다 그러면 저는 제일 좋은 게 그 하루 전날 잠 자기 전에 잠 들기 전에 잠자리에 누워서 그 첫 문장만 생각하는 거예요.
0: 아.
1: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글 쓰러 갈 때도 이제 카페 어디 가면서 계속 그 첫 문장을 생각하면서 가서 첫 문장이 딱 떠오르면은 이제 네. 비교적 수월하게.
0: 예, 비법은 써지죠. 없네요.
1: 근데 저는 예. 저런 노력은 했어요. 뭐 소설의 첫 문장을 다 모아보기도 했고요. 아. 그다음에 칼럼들의 첫 문장을 한 100개 정도 이렇게 쭉 해가지고 분류 작업.
0: 공통점이 있어요?
1: 유형이 있죠. 유형이. 아. 예. 뭐 질문으로 시작한다. 뭐 인용으로 시작한다. 어떤 자기의 어떤 일화를 소개하면서 시작한다.
0: 네.
1: 아니면 뭐 전체 내용을 소개하면서 시작한다. 뭐 여러 가지 그런 유형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형을 좀 학습을 하면 그중에 뭐 골라서 쓰게 되죠.
0: 근데 글을 쓸 때 욕심을 내려놔야지. 욕심내면 망한다 그러는데. 예, 어떤 욕심을 내려놔야 돼요?
1: 사실 욕심 때문에 글을 못 쓰는 거죠. 아니 한글을 모릅니까? 왜 글을 못 쓰겠어요? 잘 쓰고 싶은 욕심 때문에
0: 그렇죠.
1: 그런 거죠.
0: 잘 쓰고 싶은 또 이게 혼자 볼 거면 괜찮은데 네. 누군가가 볼 거니까 또.
1: 쓸 수는 있잖아요.
0: 그렇죠.
1: 못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못 쓰는 이유는 그놈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0: 네.
1: 그래서 신의 욕심을 잠재우기가 정말 어려워요. 남에게 이제 글을 내가 잘 쓴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욕심, 아니면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욕심, 또 내가 찾아놓은 자료를 어떻게든지 써먹고 싶은 욕심,
0: 와.
1: 여러 욕심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욕심을 잠재우는 방법은 이런 겁니다. 무조건 자주 써라.
0: 자주.
1: 자주 쓰면은 이번에 한 번에 내가 다 보여줄 필요 없고 내일 보여주면 되고 모레 보여주면 되니까 이번에는 예. 욕심 내려놓고 그냥 쓰고
0: 예.
1: 자주 쓰면은 욕심이 줄어든다.
0: 아.
1: 근데 가끔 쓰는 사람들이 욕심을 더 내요.
0: 내가 이거 10년 만에 쓰는 건데.
1: 이번 한 번 기회에 내가 이번에 예. 정말 보여줘야 된다.
0: 예.
1: 부담을 더 가지고 막 이렇게 쓰게 돼요. 그러니까 자주 쓰는 게 그 욕심을 분산시키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그냥 욕심이 나면 그 욕심 예를 들어서 뭐 자료를 찾아놨는데 이게 지금 이제 분량이 넘쳐서 못 넣는다. 그래서 막 보통은 이제 그걸 어떻게든 수션을 욕심으로 하는데
0: 네.
1: 저는 그걸 따로 제가 갖고 있는 그 창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나중에 써먹자.
0: 못 쓴 거. 아까운 거.
1: 나중에 써먹자.
0: 예.
1: 그러면 이번에는 그지만 그 버리는 거 아니고.
0: 아, 그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1: 언젠가 쓸 거니까.
0: 예.
1: 그리고 내가 막 뭔가를 내가 아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럴 때도 요만큼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여기다 저장을 해놔요.
0: 네.
1: 이건 나중에 보여주자. 근데 한 번도 내가 그 저장 창고를 활용해 본 적은 없어요.
0: 왜요?
1: 안 하게 돼요. 그지만 욕심을 누르는 데는 효과가 있어요.
0: 그게 빠졌을 땐 빠진 이유가 있겠네요.
1: 그러면 그거는 쓰레기는 저게 안 돼요.
0: 재활용 비용이 더 많이 들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0: 근데 글쓰기하고 질문이 무슨 관계인가 싶은데
1: 그냥 모든 글쓰기는
0: 네.
1: 독자의 질문에 답하는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예. 글에 어떤 중간 제목이 있다면 그 제목 중간 제목 하나하나는 다 질문이에요. 책의 목차 하나하나는 다 질문이에요.
0: 예.
1: 그러니까 독자가 뭘 궁금해하는지 뭐를 알고 싶어하는지 뭐를 써줘야 되는지 그 질문을 아는 거예요. 질문. 독자의 질문을 아는 거. 그게 중요하죠.
0: 예. 그러니까 질문부터 제대로 잡아야 그다음에 글이 제대로 써지겠네요.
1: 그렇죠. 사실은 질문을 알면 답은 어떻게든 다 써낼 수 있어요. 한번 검색하건 뭘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요즘 같은 경우 뭐 인공지능이 다 대답해 주니까 질문만 찾으면 질문지가 만들어지면 어떻게든 답은 만들어냅니다.
0: 네.
1: 누구나.
0: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좋은 글이라는 게 마음을 움직이는 글을 좋은 글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글을 쓸 때 소리 내서 쓰면 도움이 된다고요?
1: 그래서 저는

0: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예. 글로 어떤 내 의사를 전달하거나 내 감정을 표현할 때보다는 말로 그거를 전했을 때 내용은 네. 똑같더라도 전했을 때 더 상대가 그것에 영향을 더 받아요. 더 반응이 있어요.
1: 네.
0: 말이. 그래서 저는 글을 말같이 쓰면 훨씬 더 낫겠다.
1: 네.
0: 말하듯이. 그래서 일단은 저는 쓰면서도 중얼중얼 이렇게 말하면서 씁니다. 그래서 구어체로 써요.
1: 네.
0: 구어체로 씁니다. 저는 인공지능이 써준 것도 내 말로 다 바꿔봐요.
1: 네.
0: 그걸 읽으면서 내가 이 내용을 가지고 누구한테가 말한다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그래서 그 말하면서 바꿔봐요. 내 말투로.
1: 그게 저는 신입 아나운서 때 제가 했던 그 연습법이 모든 질문을 다 제 말로 바꿨어요.
0: 아, 그렇죠. 예.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저는 쓰고 나서도 반드시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소리내서 읽어봐서 내 입에 딱딱 붙는지 네. 이게 내 말인지
1: 아.
0: 이게 내 말이 아니고 따로 노는 분들이 있어요.
1: 예.
0: 예를 들어서 글을 써왔어. 그럼 자기가 썼는데도 실제로 썼는데도 그걸 말해보라고 그러면 말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 네, 네.
0: 그건 지금 완전히 그 자기 말과 괴리된 글을 쓰신 거예요. 저는 말이 글 같아지고 글이 말 같아질 때 좋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지금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말하기로 넘어왔어요. 예전에는 말하기랑 글쓰기가 별개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글은 잘 쓰는데 말은 못해. 말은 잘하는데 글을 못 써.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0: 아, 그렇지 않은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나 글을 내용은 똑같잖아요. 똑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네. 방식이 다를 뿐이잖아요. 어떤 한 사람이 말은 잘하는데 글을 못 쓴다면 이 글 쓰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1: 네.
0: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내용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얼마든지 그걸로 글도 잘 쓸 수 있어요. 근데 글로는 많이 안 써봤거나 그래서 그게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 글 쓴 것은 반드시 말을 해보고 말한 내용은 반드시 글로 정리해보고
1: 네.
0: 이 말과 글을 넘나드는 일을 계속 해야 돼요. 제가 보신 분들은 다 그랬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모든 말을 글로 준비하세요. 글로 다 써보고 그 글을 가지고 가서 말을 하세요.
1: 네.
0: 노무현 대통령은 글을 말로 준비하세요.
1: 아.
0: 말을 충분히 해본 후에 그 내용을 가지고 글을 쓰세요.
1: 네, 네.
0: 본인이 아세요. 말을 해가지고 이제 준비가 됐다. 그때부터 저보고 받아쓰라고 하세요. 그전에는 못 받아쓰게 하세요.
1: 이게 사람마다 편한 방식이 있을 거예요.
0: 네.
1: 자기 스타일이.
0: 네.
1: 그렇죠. 그걸 찾으면 되겠네요.
0: 그렇죠. 근데 뭐 네. 저는 공통적으로는 하여튼 말은 글로 준비하고 글은 말로 준비한다.
1: 네.
0: 말한 것은 글로 써보고 글로 쓴 것은 말해본다. 말과 글이 서로 넘나들어야 된다.
1: 예.
0: 예.
1: 그러니까 말하기와 글쓰기는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이다.
0: 예.
1: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말재주가 있는 거랑 말 잘하는 거랑은 좀 다르죠?
0: 다르죠.
1: 예.
0: 그 이제 말재주는 타고나는 것이고.
1: 네.
0: 집 터와 같은 거고 그 위에 짓는 집이 말 잘하냐 못하냐인데
1: 네.
0: 그 위에 집을 지을 때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철저하게 그 내용인데 말의 내용. 말 재주는 어찌 보면 말의 형식 같은 겁니다.
1: 그렇죠.
0: 근데 네. 내용인데 그 내용은 후천적으로 이제 그 내용을 만든 사람이 만들어가는 네. 사람이 이제 말을 잘하게 되는 건데 그 잘한다의 기준은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뺄 것도 빠진 것도 없이 말하는 거.
1: 아.
0: 우리 흔히 말하고 나면 아, 그 말 괜히 했어.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그 말. 아니면 야 깜빡했다 그 말. 그 말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 알아가지고 엉뚱한 소리 이러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뺄 것도 빠진 것 없이 하는 거. 아나운서 분들이 되게 그렇게 말을 하세요. 군더더기도 없고 빠뜨린 것도 없고.
1: 근데 후회 많이 해요.
0: 그래도 후회하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그 후회 없는 말을 하는 게 정말 말을 잘하는 거죠.
1: 그렇죠.
0: 네. 뺄 것도 빠진 것도 없이 말하는 거.
1: 명언입니다. 네. 뺄 것도 빠진 것도 없이 말하는 것이 네. 말을 잘하는 것이다. 지금 젊은 세대는 다르지만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랐어요. 가만히만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0: 저기 예? 말 실수하는 거 그걸로 점수 다 깎아먹고 그래서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쵸. 이런 얘기 많이 해서 그러다 보니까 더 입을 닫게 되고 그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1: 맞아요.
0: 그러면 우리가 말하기 전에 뭐를 좀 유념하면 좋을지. 예.
1: 김대중 대통령은요. 딱 세 가지를 생각한다고 그러셨어요. 네. 첫 번째, 이 말이 지금 필요한 말인가. 이 분위기에서 이 상황에서 필요한 말인가.
0: 네.
1: 두 번째, 이 말을 해서 내가 얻는 게 뭔가. 얻는 게 있는가. 세 번째, 이 말을 안 하면 무슨 문제인가.
0: 아.
1: 그래서 이 말이 필요하지도 않고 이 말을 해서 얻는 것도 없고 이 말을 안 해도 문제가 안 된다면 하지 네.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0: 예.
1: 저는 저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거.
0: 네.
1: 내가 지금 이 말을 해야 될 타이밍인가. 그리고 가급적이면 저는 좀 긍정적이고 희망적이고 이런 쪽으로 좀 말을 하려고 합니다.
0: 네.
1: 이렇게 누구 만나면 되게 부정적이고 막 툴툴거리고 징징대고 막 이런 말은 사람들 힘들게 해요. 길을 뺏고 또 하나 피해야 되는 게 그 뒷담화. 그거 결국은 자기한테 이제 빚으로 돌아옵니다.
0: 그렇더라고요.
1: 그리고 가급적 저 뒷말 안 하려고 그래요. 뒷말. 그리고 남 탓하는 거.
0: 네.
1: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좀 명확하게 해서 자기가 좀 그걸 가급적 자제하는 거.
0: 네.
1: 남 탓하고 뒷말하고 뒷담화하고 뭐 이렇게 부정적인
0: 그거 말을. 빼면 할 말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1: 그러면 침묵해야죠. 네.
0: 첫 책 이후에 12년 동안 15권의 책을 내셨는데 첫 책이 나오고 나면 바로 다음 책 준비 들어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1: 예.
0: 예. 계획 지금 어떤 계획 갖고 계세요?
1: 지금 이제 독서법에 관한 책을 다음 뭐 여름에나 올 여름에 이렇게 낼 계획입니다.
0: 네. 그래요. 뭐든지 말하기 글쓰기 첫 단계가 독서라고 하셨는데.
1: 예, 읽기.
0: 예, 거기서부터 막힌 분들이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아 기다려진다 그런 생각 하실 것 같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대통령의 연설비서관에서 글쓰기 말하기 전문 작가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계시는 강원국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지만 제주도에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비가 조금씩 내리겠고 강원 내륙 산지와 충북 북부는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또한 내일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북 서부 내륙, 북동 내륙, 북동 산지와 경남 북서 내륙, 제주도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과 전라권 지역에서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는 경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전국이 15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3도에서 31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정성에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2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10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총괄상임 선대위원장이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민주당의 큰 승리를 안겨주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정 선대위원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다만 서울을 탈환하지 못해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현명한 선택에 감사드리고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이 아쉽지만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고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장 선대위원장은 오늘 자신의 SNS에서 모든 상황이 어려웠던 선거였지만 희망의 불씨를 지켜냈다며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함께 나아갈 새 길을 찾겠다고 적었습니다. 한편 장 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 불참하는 등 오전에 여의도 중앙당사 개표 상황실에서 떠난 뒤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낙선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결과에 책임지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오늘 SNS에 자신을 성찰하고 담금질하며 다음을 준비하겠다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이 오늘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과 관련해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어제 노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 선관위원장, 김범진 사무처장, 민소영 송파구 선관위원장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청에 고발했습니다. 원청 회사와 하청 노조의 교섭을 허용한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중노위는 오늘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가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없다는 지방노동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원청건설사인 중흥 측에 사용자성이 있다며 노조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노사 다툼에서 1심격인 진노위 판단은 여러 차례 나왔지만 2심격인 중노위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가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하반기 수입물가의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긴급 할당 관세 추진을 검토하고 농축수산물에서는 최대 50% 할인을 지원합니다. 정부가 오늘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발표한 대응 방안을 보면 정부는 우선 하반기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관세를 낮춰주는 긴급 할당 관세 추진을 검토합니다. 또 쌀과 계란 등 10개 품목과 수산물 등의 최대 50% 할인 지원을 확대하고 닭고기와 계란 납품 단가 인하도 추진합니다. 한편 석유류 가격 인정을 위한 안정을 위한 최고 가격제는 수급 불안이 해소되면 해제 여부를 검토합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내일까지 생산 라인을 전면 중단하고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작업을 중단하는 곳은 대전과 충북 보은, 전남 여수, 경남 창원 1에서 3, 4업장, 대전과 판교 그리고 아산의 연구개발 캠퍼스 등 9곳이며 일부 필수 공정은 조업을 계속합니다. 이번 점검에서 화재나 폭발, 중대재해 위험 요소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 미국과 함께 세계 최대 원조국인 독일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0: 이사국 선거에서 떨어졌습니다. 현지 시각 3일 유엔총회는 오스트리아와 키르기스스탄, 포르투갈, 트리니다드 토바고와 짐바브웨를 2027년부터 2년 동안 활동할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끼는 가운데 대부분 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중부 내륙 지역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최대 30mm 안팎의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허유원이었습니다. KBS
1: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오늘 밤 1라디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어제 치러진 6.3 지방선거 결과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2곳에서 승리하며 지방권력 교체로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로만 보면 여당의 압승으로 보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여야 어느 쪽에도 완벽한 승리와 완전한 패배는 없었습니다. 오늘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에 담긴 국내 뜻을 겸허하게 받들 것이라면서 소속 정당의 여부와 관계없이 새로 선출된 지방정부와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고요. 이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관해서는 선관위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후 뉴스픽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루를 정리하는 지식충전소 오늘 밤 1라디오 6월 4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0: 오늘 밤 꼭 알아야 할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어젯밤 또 저희 KBS 라디오 개표 방송을 또 함께 하시고
1: 네.
0: 오늘 또 뉴스픽을 위해서 나오셨습니다. 어제 뭐 방송도 같이 진행했습니다마는 네.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2곳에서 승리했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은 뭐 상당히 많은 자리를 가져가면서 승리한 것으로 보이지만은
1: 네.
0: 또 내용을 좀 보면은 여야 모두 뭐 완전히 이겼다. 또 완전히 졌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 그래서 이제 큰 심판과 작은 심판을 국민이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0: 예.
1: 이게 어떤 얘기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숫자만 보면 민주당의 압승이 맞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광역단체장 16개 가운데 12곳을 민주당이 가져갔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주요 지역인 부산이랑 인천도 되찾았고 충청권도 석권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압승이다. 그래서 국민의힘에 큰 심판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0: 예.
1: 그리고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좀 높다 보니까 이게 지방선거까지 쭉 이어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은 심판을 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상징성이 큰 지자체가 아무래도 서울시장이잖아요.
0: 예.
1: 그리고 보궐선거로는 부산 북갑인데 이 두 곳 모두 야권에서 가져갔다. 그러니까 한동훈 지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이긴 합니다만 국민의힘 네. 계열로 평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들이 두 가지 심판 내렸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견제장치도 함께 남겨둔 셈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민주당의 국정운영이랑 지방권력 주겠지만 오만해져서는 안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선과 대선 지방선거까지 이제 3연패를 당했지만 국민의힘은 완전히 퇴장당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0: 예. 그래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상 처음으로
1: 네.
0: 5선에 성공한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0: 그런데 4년 전과 달라진 것은 서울시의회 그리고 자치구 이제 구청장이 되겠죠.
1: 네.
0: 이곳은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서울의 예, 권력 지형이 좀 이제 바뀌게 됐어요.
1: 네, 그렇습니다. 좀 숫자를 살펴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의회 103석이 있다고 합니다. 103석
0: 예.
1: 가운데 73석을 가져갔고요. 자치구청장도 25곳 가운데 17곳을 가져갔습니다. 이번 선거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 서울 같은

0: 경우에는 좀 줄투표라고 하죠. 그러니까 시장도 국민의힘을 뽑고 구청장 시의회도 이제 다 국민의힘을 뽑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예. 교차 투표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장은 오세훈 후보한테 던지고 구청장이나 시의회 의원은 더불어민주당한테 예. 줬다 이런 얘기입니다.
1: 구청장은 민주당 후보가 됐는데 네. 거기서 나온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표는 오세훈 후보가 좀 더 많았다. 이런 구가 있다는 거죠.
0: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냐. 이걸 좀 뜯어보면 아무래도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5선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좀 풍부한 시정 경험 그리고 부동산 정책 따라서 그러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부동산 정책에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반발로 오세훈 시장한테 좀 표를 준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예. 결국 이번 결과는 좀 정당만 보고 찍기보다는 후보 개인의 경쟁력 그리고 능력 이런 걸 함께 따진 걸로 보입니다.
1: 네. 자,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이제 여야 당 지도부의 책임론도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1: 일단 이제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를 향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가장 먼저 비판의 포문을 열었는데요.
1: 재보궐선거에 승리했죠.
0: 네,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의석을 갖고 있던 이 평택을 재선거에서 패배를 한 게 아무래도 지도부의 전략 실패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 예.
0: 그리고 전북지사 선거에서도요. 민주당 소속인 이원택 후보가 승리를 하긴 했지만 이 민주당의 서 제명됐던 김관영 무소속 후보 같은 경우도 한 40% 넘는 득표율을 얻었기 때문에
1: 네.
0: 너무 지도부가 안심하고 선거 치른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김관영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정청래 대표를 좀 정면으로 겨냥했는데요. 김 후보는 SNS를 통해서 민주당은 정청래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오는 8월에서 9월 정도에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이 당원들의 뜻을 다시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상 출마 선언을 한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1: 예.
0: 민주당 전당대회는 당초 8월 개최가 좀 유력했는데 지금 아직 취재를 좀 해보니까 전당대회를 열만한 운동장을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9월 정도로 밀릴 수 있다고 하고요.
1: 예.
0: 어쨌든 시기가 언제가 되든 그 전당대회가 단순한 지도부를 뽑는 자리가 아니라 이 정청래 대표에 대한 재신임 투표 성격도 좀 띌 수 있다 이런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 예.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친한계를 중심으로 장동혁
0: 네.
1: 대표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는데 장 대표는 이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죠?
0: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친한계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지도부 책임론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데요.
1: 예.
0: 먼저 박정훈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가 당을 바꾸는 변곡점이 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거취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만 오늘 열린 의원총회에는 장 대표가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상훈 의원도요. 서울을 지켜낸 오세훈 시장과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한동훈 전 대표를 언급했고요. 지금 결과는 합리적 보수 재건을 요구하는 민심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부산에 직접 내려가서 한동훈 전 대표를 도왔던 인물이죠. 진종호 의원은 선거 결과를 보수 재건의 마지막 기회로 해석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쇄신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물러날 뜻이 없다 이런 입장인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선거 결과가 아쉽다 이렇게 평가를 하긴 했지만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세기를 찾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1: 네.
0: 사실상 사퇴 요구를 일축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취재를 좀 해보면 이 지도부를 향한 압박이 친한계 의원들 사이에서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1: 예.
0: 이게 어떤 얘기냐면 조만간 윤상현 의원이랑 권영세 의원이 지방선거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해보자는 취지의 그 세미나를 열 걸로 취재가 됐는데요.
1: 네.
0: 한마디로 이제 선거 끝났지만 국민의힘에서 오답노트 쓸 시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장 대표 리더십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1: 그렇군요. 평택을 재보궐선거에서 패배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0: 네.
1: 오늘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5파전에서 승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당력도 모두 집중을 했는데 결과가 결국 낙선이지 않겠습니까?
1: 네.
0: 그러다 보니까 조 대표가 원내 복귀를 노렸는데도 3위에 그쳤다. 이런 아쉬운 성적을 거뒀다면서 이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거 아니냐 이런 정치권에서 해석이 나왔는데요. 결국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인데 이게

0: 어떤 얘기냐면 이 조국혁신당은 당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조국 대표를 간판으로 버텨온 정당이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래도 간판이 내려간 뒤에도 독자적으로 생존이 좀 가능할 거냐 이런 의문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분간은 지금 신장식 최고위원이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서 당을 이끌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은 8월 말이나 9월 초쯤에 전당대회를 열어서 좀 새 지도부를 선출할 계획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 대표가 물러나는 게 혹시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에 좀 불을 붙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지금 조국혁신당이랑 민주당 의 합당 논의가 선거 전에 좀 잠깐 불이 붙었다가 선거가 시작되면서 살짝 좀 소강 상태가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 대표가 좀 한 발 물러서는 게 향후 통합에 대해서도 좀 수월하게 만들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선거에서 조 대표가 민주당 후보였던 그 김용남 후보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강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1: 예.
0: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좀 조 대표에 대한 비판이 민주당 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조 대표가 한 발 물러나면 합당 논의에도 불이 붙을 수 있다 이런 해석이 함께 나오고 있는 겁니다.
1: 네. 자,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의 투표 용지 부족 사태,
0: 네.
1: 이 초유의 사태로 기록됐습니다. 뭐 외신들도 지금 관심 있게 보도할 정도인데요.
0: 네.
1: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는지
0: 네. 네,
1: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일단 가장 큰 원인은 선관위의 예측 실패입니다.
1: 예.
0: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 선관위 설명을 좀 들어보면 본 투표 용지는 유권자 수만큼 투표 용지를 인쇄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상 투표 인원 을 계산한 뒤에 미리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요.
1: 네.
0: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송파구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의 절반 정도가 이 투표할 수 있는 수준의 용지만 좀 배정이 됐다 이런 걸로 알려졌습니다.
1: 예.
0: 그런데 이제 실제 생각했던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이 본 투표 날에 몰리면서 이 투표용지가 바닥이 난 건데요.
1: 예.
0: 그러면 이제 유권자들은 이런 문제 좀 제기할 수 있는데 아 그러면 왜 애초에 넉넉하게 인쇄하지 않았냐 이런 궁금증을 좀 제기하실 수도 있잖아요.
1: 네.
0: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는 일단 예산 문제는 아니고 혹시 우리가 남는 용지를 보관하고 또 폐기하는 과정에서 좀 분실이나 관련 보관 관련 문제가 생기면 괜히 이걸 또 부정선거 의혹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필요한 만큼만 인쇄를 계속 해왔다 이런 입장입니다. 여기에 또 이제 구조적인 문제도 있는데 이 본 투표 용지 같은 경우에는 사전 투표 용지가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인쇄가 끝난다고 하는데요.
1: 예.
0: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전 투표율이 얼마나 나왔는지 좀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도 서울 지역 투표 용지는 사전 투표보다 훨씬 앞서서 인쇄됐다고 하고요. 또 투표 용지마다 고유의 일련 번호가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투표소에서 남는 용지를 급하게 가져쓸 수도 없다.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1: 예. 참 이게 예상을 해서 뽑는다는 걸 제가 처음 알았는데.
0: 네.
1: 예.
0: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다고 하고요.
1: 예.
0: 실제 투표, 실제 유권자보다 절반 정도의 용지만 뽑았다는 게 아직 좀 납득이 잘 안 간다. 이런 얘기 나오고
1: 예.
0: 있습니다.
1: 예. 아무튼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 개표가 아직 완전히 안 끝난 상황이라고요.
0: 네, 그렇습니다.
1: 예.
0: 이제 투표용지 부족 사태 후폭풍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1: 예.
0: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투표함 반출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이라고
1: 지금도
0: 합니다.
1: 지금도 막고 있습니까?
0: 네, 그렇습니다.
1: 그래요?
0: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산 쓰고 우비 쓰고 지금 투표함 반출을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1: 예.
0: 또 보도에 따르면 선거사무원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이 119 구급대에 좀 실려가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는데
1: 예.
0: 그 앞에 있던 인원들이 혹시 투표함 가져가는 거 아니냐 119 구급대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러면서 좀 난동이 벌어졌던 걸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관위는 개표를 중단할 수는 없고 해당 문제가 된 투표함도 반드시 개표소로 좀 이송돼야 한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다만 지금 현장 충돌 우려가 커지면서 투표함 이송을 강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선관위 직원들 그리고 투표 참관인들이 장시간 내내 지금 투표소 안에 머물게 됐고요. 현장에 투입된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1: 네, 그러니까 이게 사태가 완전히 지금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1: 개표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0: 네,
1: 아직도.
0: 그렇습니다.
1: 네, 이게 이제 완료가 돼야지 뭐 당선증을 지급한다거나
0: 네.
1: 뭐 그런 절차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0: 네, 그렇습니다. 네.

0: 물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선관위에 대한 직접적인 제재를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요. 예. 선관위가 아무래도 헌법상 독립기관인 만큼 정부가 직접 개입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선관위 스스로 철저하게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런 뜻이라고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1: 예. 그럼 이제 김민석 총리가 당 대표 출마를 위해서 이달 네. 중에 사임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1: 후임 총리를 누구로 할 건지
0: 네. 예,
1: 이재명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다고요.
0: 네, 당내 핵심 관계자랑 통화를 해봤는데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에 나올 건 사실상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1: 예.
0: 현재로서 후보군으로는 강훈식 비서실장 그리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정의 민주당 정책위의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이 차기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대통령실 같은 경우에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후임 총리 인선이나 발표 시점에 대해 결정된 건 없다 이렇게 선 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예. 자, 뉴스픽이었습니다. 오늘 시사전을 정윤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한밤의 지식 충전소. 오늘 밤 일라디오.

0: 세계를 움직이는 미국의 다양한 뒷얘기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정민 기자의 워싱턴 리포트, KBS 이정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네.
0: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 좀 상당히 많이 좀 진척이 됐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1: 네.
0: 예, 그러면 좀 덜컹거리는 소식도 또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협상과 대치를 뭐 반복하고 있는데,
1: 네.
0: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1: 계속 지금 이 협상이 지금 수주 동안 질질 끌고 있죠. 서로 이제 공격은 좀 자제하면서,
0: 예.
1: 협상을 한다 말만 오가고 아직까지 이렇게 뚜렷한 진전이나 이렇게 뭐 그런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충돌은 조금 잦아들었어요. 양측 간에. 그런데 그 사이에 이란하고 미국 간에는 충돌이 덜했는데 이스라엘이 원래 처음부터 이란 공격하자고 했던 이스라엘이,
0: 네.
1: 이 레바논에 있는 이란의 대리 세력이죠. 헤즈볼라를 공격하면서 여기에서의 갈등이 오히려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란 전쟁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이 이란이 처음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여러 나라에 공습을 했고 이러면서 중동 전체의 이 전쟁의 여파가 번져가기 시작했는데 특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이 레바논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굉장히 가깝기도 하고요. 헤즈볼라에 대한 위협을 상당히 받고 있다고 이스라엘이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바논 전선이 오히려 뭐 정말 곁가지가 뭐 큰,
0: 예.
1: 줄기를 잡아먹듯이 이 레바논 전선이 지금 이란과 미국 휴전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이제 휴전을 좀 논의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일단 휴전에 합의했다 이렇게 이스라엘 정부 그리고 레바논 정부가 밝히고 레바논 남부에서 이제 헤즈볼라 공격 중단하고 대원들 철수하자 이렇게 했는데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은,
0: 예.
1: 헤즈볼라는 이 휴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정부와 이스라엘 정부 간의 합의를 한 거지 우리는 거기에 뭐 동의하지 않겠다 이래서 거부를 한 상태.
0: 예.
1: 그래서 지금 이 휴전이 과연 이제 계속 이어질 것인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전을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라고 계속 말을 해요. 나는 좀 더 좋은 합의를 이끌어내고 싶지 휴전을 서두르는 건 아니야라고 말은 하지만 곳곳에서 최대한 휴전 빨리 하고 싶은 모양새가 이렇게 비춰집니다. 문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란에 또 굴복하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휴전협상, 종전협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계속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란이 나 장기전 고통쯤은 감내할 수도 있어. 이런 태도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0: 예.
1: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빨리는 하고 싶은데 이란이 아직까지도 좀 버티는 모양새고 계속 자기 요구 들어달라고 하고 그래서 조금 곤란한 상황이 있다. 그런 상황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말로는 협상 상황에 대해서 계속 긍정적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협상 아주 잘 되고 있다. 이번 주말에라도 양해각서 이란과 체결할 수 있다. 이란과 양해각서를 맺으면 호르무즈 해협은 개방될 거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지속적으로 내놓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0: 예, 결국은 이제 휴전을 위한 양해각서가,
1: 네.
0: 언제쯤 어떤
1: 체결되느냐.
0: 형식으로 나올 것이냐가,
1: 네.
0: 관건입니다.
1: 네.
0: 뭐 호르무즈 해협 얘기도 있을 거고 쟁점은 또 가장 큰 건 핵협상이겠죠.
1: 역시 그렇죠. 핵협상이,
0: 예.
1: 지금 계속 그 핵을 놓고 미국과 이란이 뭐 얘기가 오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국내에서 비판받고 있는 지점은 뭐냐면 핵협상 잘하려고 이런 난리를 내놓고 전쟁까지 갔잖아.
0: 예.
1: 그러면 적어도 예전에 핵협상 했던 것보다는 나은 협상을 들고 와야지. 적어도 이런에서 과거에 10여 년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것보다는 더 나은 협상을 들고 와야지 하는 압박을 국내에서 받고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이란에 봉습해서 이런 전쟁 국면까지 이어놓고 지금 뭘 얻었느냐 하는 문제 제기가 미국 내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목표치는 무조건 오바마 정부 때 맺은 2015년 당시에 맺은 이란 핵합의보다는 나은 방향이 돼야 된다. 나은 결과물을 들고 가야 된다. 그 당시에 오바마 정부가 이란하고 핵합의했을 때 그걸 굴욕이라면서 누구보다 비난했던 사람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거든요.
0: 그렇죠. 예.
1: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이란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고 이란에 특히 돈 주는 협의, 이란이 원하는 대로 지금 당장 제재 풀어줘, 지금 당장 자금 동결 해제해줘 이런 거는 못 들어주는 상황인 거예요. 2015년 당시에 오바마 정부가

0: 이 핵협의를 했을 때 이란을 위해서 17억 달러의 동결 자금을 해제를 했습니다. 지금 이란이 요구하는 건 120억 달러입니다. 거의 10배가 넘는 돈인데 예. 예, 10배 한 6배, 7배 가까운 그러네요. 돈이죠. 예. 이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들어주기 상당히 어렵다. 그런데 이란이 이런 걸 들어주지 않으면 굳이 또 합의에 응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미국 측에서는 들어는 줘야겠고 내가 해주긴 싫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중동 내에 있는 동맹들 혹은 우호국들이 미국 대신에 이란의 자금을 지급하는 그런 방안에 일단은 최우선으로 놓고 합의에 이르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1: 예. 어쨌든 이제 미국과 이란이 형식적으로는 휴전 상황이긴 한 거죠, 지금도요. 네. 예. 네. 그런데 휴전인데도 휴전이라는 게 원래 이제 공격을 하면 안 되는 건데.
0: 말로만 해놨으니까요.
1: 예. 예. 근데 이제 공격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예. 특히 좀 세게 공격을 한 게 나왔어요, 지금. 예. 이란이 쿠웨이트를 공격했습니다.
0: 이게 이제 쿠웨이트 국방부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란이 쿠웨이트 공항을 공격해서 이제 60여 명이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인도 국적의 거주자 한 명이 숨졌고 63명이 다쳤다 그래요. 예. 그리고 탄도미사일 무인기 각각 10여 기가 격추됐습니다. 이란은 네. 지금 이런 군사행동 부인하고 있어요. 내가 한 거 아니다.
1: 아, 그래요?
0: 이거는 미군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오작동이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니까 쿠웨이트 정부가 반박을 하면서 예. 이거 내가 CCTV 공개할게로 공개를 했습니다. 예. 공개한 게 이란의 드론으로 보이는 비행체가 공항을 막 공격하는 모습을 담겨 있는 그런 CCTV를 공개를 했어요.
1: 예.
0: 그래서 이제 양자간의 충돌이 있는 모양새인데 이게 이제 그럼 왜 이란이 이런 공격을 했겠느냐? 예, 의구심이 가장 많이 드는 부분은 전날에 미군하고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충돌을 했습니다. 요 여파로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한 거다. 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날에 미군이 이란으로 향하던 보츠와나 국적의 빈 유조선을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걸 무력화하니까 이란이 보복으로 페르시아만을 이제 통항을 하던 민간 선박의 무인기를 발사를 했습니다. 이걸 또 미군이 격추했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이걸 격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이란의 군사 지상 통제소도 공격을 했습니다.
1: 예.
0: 그럼 이런 왔다 갔다 하면서 이란이 보복을 하다 하다가 이제 여기 쿠웨이트까지 들어간 거예요. 쿠웨이트는 미국의 우호국이니까. 그리고는 서로 간에 뭐라고 주장하냐. 자위적인 공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전을 논의는 하고 있지만 양쪽이 여전히 굉장히 아슬아슬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현재 상황은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 예. 미국 입장에서는 좀 화를 낼 법도 한데
0: 네.
1: 트럼프 대통령은 대응을 어떻게 했습니까? 좀 예전과는 달랐다고요.
0: 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지금 화를 많이 내야지 정상이잖아요.
1: 예.
0: 이런 경우에는. 그런데 어떻게 좀 미국에서도 놀라게 보는 말을 했는데
1: 예.
0: 일단 이란의 쿠웨이트 공격을 휴전 파기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했고요. 오히려 굉장히 너그러운 반응을 보였어요. 어떻게 말을 했냐면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미국도 최근에 이란에 상당한 군사적인 타격을 가했고 이란이 맞대응한 거다. 그래서 중동에서의 휴전은 세계 다른 지역의 휴전하고는 좀 다르니까 좀 제한적인 방식으로 총격이 오가더라도 그것도 일종의 휴전으로 볼 수 있다. 이 얘기는 이란이 그런 행동을 했지만
1: 예.
0: 넘어가 넘어가.
1: 예.
0: 이 얘기입니다.
1: 뭔가 약간 좀...
0: 예.
1: 궤변 같기도 하고.
0: 예. 예. 이란을 어떻게 보면 좀 감싸는 듯한
1: 그러니까요.
0: 거예요. 이란이 공격을 예. 했지만 덮어두겠다는 거잖아요.
1: 이걸 받았는데.
0: 예. 근데 사실 미군은 미군은 다르게 말했어요. 미군은 이란의 쿠웨이트 공격에 대해서 쿠웨이트 공항 피해가 미국이 초래했다는 이란의 주장은 거짓이다. 이러면서 이란 정부에 항의하는 입장을 냈거든요.
1: 예.
0: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사조까지 붙여서 오히려 이란을 옹호하는 듯한 메시지를 명확하게 낸 거예요.
1: 예.
0: 그러니까 이 얘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머릿속엔 지금 오로지 휴전
1: 예.
0: 빨리 해야 되는데.
1: 그러니까 더 이상 확전하지는
0: 말자. 예, 확전은 안 돼.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 지금 휴전 상황이라고 말로라도 이름 붙인 이 상황을 유지하면서 더 이상 군사공격이 확대되는 일은 막자.
1: 예.
0: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에 이런 내용도 보도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말을 했다고 보도됐냐면 미군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란과 전면전은 재개하지 않는다. 미군이 목숨만 안 잃는다면 그 정도 이하 소규모 무력 충돌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되는 말이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생각에는 이제 미군이 정말로 목숨을 이건 정말 큰일이잖아요.
1: 예.
0: 미국에는
1: 예.
0: 이 정도 급이 아닌 이상 중동에서 큰 분쟁 손대지 않겠다. 이런 미국의 좀 의지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1: 예. 미국 의회에서도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이란과의 전쟁을 좀 빨리 끝낸다.
0: 네.

0: 시켜야 한다는 건데 그러면서 종전 결의안을 채택했다고요?
1: 예, 그렇습니다. 미국 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이제 결의안을 냈어요. 예. 이란에서 미군을 철수하거나 아니면 전쟁을 계속하려면 의회 승인을 받도록 지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결의안이 사실 원래 이제 지금 나올 게 아니었고 원래 더 빨리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하원은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양당밖에 없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숫자 그렇게 많이 차이 안 나요. 그러면 여당인 공화당은 당연히 대통령 편이니까 이 결의안에 반대하는 게 자연스럽죠.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통과가 되냐면 공화당 의원 4명이 민주당 의원들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0: 예.
1: 그러면서 찬성 215, 반대 208로 결의안이 통과됐거든요.
0: 네.
1: 원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화당이 이 결의안을 2주쯤 전에 부결시켜버리려고 했어요.
0: 예.
1: 그냥 안 되는 걸로 X표.
0: 네.
1: 그런데 공화당이 이 결의안이 부결되는데 필요한 표까지를 다 못 모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기. 아, 우리 대통령이 망신당하면 안 돼. 그리고 연기를 하다가 이게 전쟁 권한 결의법상의 시한이 있다고 해요. 이 결의안 심의에는. 그래서 이 더 이상 못 미루고 진행하면서 표결을 이뤄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표결은 상원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0: 네.
1: 그리고 또한 이것도 시한이 있어서 한 2주 반 정도만에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게 상원에서 통과됐다. 상원은 굉장히 팽팽하거든요.
0: 네.
1: 정말 차이가 안 나요. 인원수가. 그런데 만약에 이게 만에 하나 상원에서 통과를 받아도 법적으로 그런 구속력이 있을 것이냐? 그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의회가 요구하는 안은 대통령 서명을 받아야 되거든요.
0: 예.
1: 트럼프 대통령 여기 사인하겠습니까?
0: 안 하겠죠.
1: 안 하죠.
0: 예.
1: 그리고 대통령을 거스르고 이걸 강제로 시행을 하려면 양원 그러니까 상원 하원 전부에서 3분의 2 이상 표를 얻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양쪽의 수가 비슷하잖아요.
0: 예.
1: 지금 4명 빼오는 것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3분의 2 표결은 안 나오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러니까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 미국 언론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표결을 굉장히 민감하게 봤습니다. 어쨌든 이란 전쟁에 대한 반대가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주목할 만한 신호다. 특히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이렇게 반대표가 나오고 이탈표가 나온다는 것은 트럼프식 전쟁 방식에 대한 어떤 질책의 수준이 아니냐. 이게 미국 언론들의 해석입니다.
0: 예.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그 공화당은 공화당, 또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1: 네.
0: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 좀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 좀 반대표들이 몇 표씩 나오고 그런다면서요?
1: 의원들의 기본적으로 의원들의 성향이 우리는 예. 뭐 이제 당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0: 예.
1: 그런데 미국 의원들은 일단 그런 걸 할 수도 없고요. 하지도 못하고 기본적으로 뭐 의원 개개인의 이 권력이 우리보다 세요.
0: 예.
1: 그러다 보니까 미국 의원들은 이렇게 좀 당론이라고 하는 예. 어떤 데 매이지 않고 좀 나의 어떤 선택.
0: 몇몇은 예. 자신의 뭐 또
1: 예. 생각에 나의 따라서. 선택이 옳다고 하면 좀 반대로 가는 그런 경향들도 상당히 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는요.
0: 그렇죠. 예. 이제 이정민 기자가 또 최근에 책을 썼습니다.
1: 아, 네.
0: 예. 제목이 미국은 어떻게 무너지는가.
1: 네.
0: 예. 어떻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까? 예, 어떻습니까? 이 책 내용. 예.
1: 제목이 좀 세긴 한데
0: 예.
1: 그동안 사실은 제가 이제 여기에서 알려드렸던 내용들 어떤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 이런 거를 이제 쭉 이제 썼는데 그것만 이제 저희가 담아드렸던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책에서 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지금 저도 여기 워싱턴 리포트 코너를 한 지 거의
0: 예.
1: 트럼프 대통령 취임했을 때 얼마 후부터 했으니까
0: 예.
1: 거의 지금 한 이제 1년 반 달려가잖아요.
0: 중간에 잠깐 뭐 브레이크가 좀 있긴
1: 그렇죠.
0: 있었는데.
1: 그렇죠. 예, 예. 예. 1년 좀 넘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0: 예.
1: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지금 미국이 망하는 것 같고 미국이 희한해지는 것 같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러면 지금 멋대로 해서 우리 미국이 이런 방향으로 가고 한미동맹이 이런 식으로 지금 깨지고 있는 것인가. 저는 좀 그렇게 보지는 않았거든요.
0: 예.
1: 제가 미국에서 이제 3년 동안 워싱턴 특파원을 하면서 본 미국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알던 미국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그리고
0: 예.
1: 트럼프 대통령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미국의 민심을 따라갑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풀뿌리 정치인이라는 걸 끊임없이 강조하는 정치인이에요. 나는 민심을 제대로 듣는 대통령이다. 그 민심에 의해서 당선된 대통령이다. 나는 당에 업혀가는 대통령이 아니다. 이걸 지속적으로 강조하면서 민심의 방향을 굉장히 잘 따라가는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우리한테 하는 정책들, 관세 정책이니 뭐 동맹에 하는 강압 정책이니 이런 것들도 사실은 트럼프가 이상해서만이 아니라 마가가 희한해서만이 아니라
0: 예.
1: 미국 사람들이 이걸 지지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0: 예.
1: 그럼 미국 사람들이 이걸 왜 지지하냐? 과거를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이란 전쟁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란 전쟁 얘기하다가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프가니스탄 철군 때부터 저는 미국에 근무를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 우크라이나 전쟁 있었죠. 가자 예. 전쟁 있었죠. 그다음 트럼프 대통령 들어와서 베네수엘라 침공 있었죠. 이란 전쟁까지. 그리고 이런 거 플러스 코로나 시대까지 거치면서 미국이 굉장히 깨달은 점이 많았어요. 아, 우리가 그 전쟁을 확 들어가서 확 끝낼 만큼 강하지 않구나. 우리 군사력이 첨단 무기 많이 가졌다고 하는데 그 첨단 무기로 끝낼 수 없는 전쟁이 너무 많구나. 그리고 코로나, 우리가 제조업 강하고 우리 정말 미국이 대단한 경제력을 가진 줄 알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물류가 막히니까 그냥 후루룩 무너지는 경제력, 약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구나. 게다가 그 경제의 목줄을 중국이 쥐고 있었구나. 이런 거를 급격하게 깨닫는 몇 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뭉쳐져서 만든 게 지금의 미국이 인식하는, 미국인들이 인식하는 미국인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는 약하다보다는 우리가 지금 약해질 위기에 있다. 우리는 여기서 까딱 잘못하면 바로 중국의 이 1등 자리를 빼앗길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보다 더 약해져서 우리가 막 그동안 휘두르던 국제정세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우리의 몫이 아니게 될 거야. 이런 걸 미국인들이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외교정책들, 미국의 외교정책들도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동안의 미국인들에게는 미국인들 외국계 신경 안 쓰거든요. 미국 사람들 중에 해외여행 한 번도 태어나서 안 가본 사람들 되게 많아요.
0: 그래요?
1: 예, 한 40% 됩니다.
0: 아, 미국 내에서 갈 데가 많아서 예. 그런가?
1: 근데 미국이 예. 자기 주에만 평생 사는 사람, 주 밖을 한 번도 못 나가 본 사람의 퍼센트가 예. 몇 퍼센트 정도 될 것 같으세요?
0: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러니까
1: 많다는 게 어느 정도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아, 자기 주는 되게 좁잖아요. 예. 한 미국인들의 10% 이상은 자기 주 밖을 평생 안 나갑니다. 미국 국민들 한 3억 넘잖아요. 예. 3천만 정도는 자기 주에서만 살다 죽는 거예요.
0: 물론 뭐 땅 크기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경기도를 안 벗어난다. 네, 네. 그래서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1: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생각보다 세계적이거나 이렇게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예. 나만 잘 살면 되고 내 앞에 일자리 괜찮고 이러면 그냥 가는 건데 지금 미국 사람들이 왜 중국을 손가락질하고 동맹에 덮어주지 말라고 하고 이런 거는 자기네들이 못 사니까. 이제 못 살겠으니까.
0: 좀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네. 이제 물가가 너무 오른 탓도
1: 있을 거고. 물가가 오르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걸 과거에는 아 우리가 좀 더 일하면
0: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는 이민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1: 그렇죠.
0: 건가요?
1: 그렇죠. 이민도 그렇고 중국에서 우리한테 너무 압박을 가하기 때문이라고도 보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었던 많은 걸 그동안에는 우리가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자신감이 없어진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전쟁에 대해서도 과연 그러면 남의 나라에 이렇게 전쟁에 가서 우리가 힘을 쏟는 게 과연 맞을까? 마가뿐만 아니라 미국인들도 다른 미국인들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들어가려고 했던 것도 결과적으로는 아 이란에 내가 가서 어떤 목적을 이룬다기보다는 저 문제가 있는 중동 문제를 빨리 끝내고 이란이 가장 문제하잖아요. 중동에서. 저 문제를 빨리 정리하고 가장 약할 때 정리해서 중동을 그냥 중동 사람들이 정리하게 놔두자. 이스라엘이 관리하게 놔두자. 그런 마음으로 쉽게 들어갔는데 문제는 뭐냐? 지금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예전만큼 그런 전쟁을 컨트롤할 힘도 별로 이렇게 예전보다는 확실히 작아지고 있다. 예, 이런 내용이 이제 미국이 어떻게 무너지는가라고 한 줄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0: 아, 거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좀 예. 담겨 있는
1: 구체적으로
0: 거고.
1: 이제 저희가 뭐 수치도 제시하고 예. 예시도 제시하고 그다음에 좀 아무래도 글이니까 좀 쭉 그렇죠. 예, 그동안에 흘러간 역사나 과정들 그런 것도 좀 보여드리고 예, 그렇게 진행을 해봤습니다.
0: 아무튼 이제 이장민 기자가 미국에서 3년 네. 동안 또 특파원 예. 생활도 하셨고 네. 또 최근에 또 여러 가지 일련의 일들을 그렇죠. 막 보면서 예. 예.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는 미국에 대한 생각과는 네.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미국의 진짜 네. 깊은 이야기를 예. 쓰신 거군요.
1: 네. 그러니까 저희 사실은 네. 미국에 가서 저희가 사실 3년 동안 있다고 미국을 다 알 수는 없었어요. 그거는 예. 뭐 기존 사실이고요. 사시는 분도 잘 모르는 게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잘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런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미국에 사는 사람은 미국의 시선으로 미국을 바라보고요. 우리가 바라보는 미국은 또 다르니까. 예예. 예. 미국을 최대한 알되 우리 시선에서 바라보는 노력도 좀 필요한 거죠. 저도 그런 마음으로 썼고요.
0: 그래도 뭐 3년이 짧은 시간은 아니잖아요.
1: 네, 길죠.
0: 저는 한 10일 갔다 왔는데 네. 새로 사실 많이 알았거든요. 네. 10일 가도 뭐 많이 알게 되는데 뭐 네. 3년 계셨으니까 또 많이 아셨겠죠. 네. 네, 그걸 또 이렇게 네, 글로 풀어내신 것 같습니다. 네.

0: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워싱턴 네. 리포트 KBS 이정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바쁘게 지나간 하루.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준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0: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밤참 뉴스 이현경 뉴스캐스터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0: 이 도수치료라는 걸 간간히 봤습니다. 예. 네. 뭐 좀 이렇게 뭐 불편하거나 그러면 받게 되죠. 근데 이게 이제 가격이 좀 천차만별인 측면이 있어요.
1: 네.
0: 근데 이거를 값을 딱 고정을 시킨다면서요?
1: 네.
0: 44,000원?
1: 예, 네. 43,850원. 예, 한번 받을 때.
0: 횟수도
1: 30번.
0: 뭐 이렇게 좀 제한을 하고.
1: 예.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도수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바꿨어요. 관리급여라고 하는 게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 정부에서 이제 가격이랑 이용 기준을 정하는 겁니다.
0: 예.
1: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도수치료가 저는 20만 원의 환회를 받았는데
0: 20만 원?
1: 네, 저희 남편은 5만 원에 받았대요.
0: 예.
1: 그러니까 이렇게 편차가 굉장히 크잖아요.
0: 그러네요.
1: 그래서 10만 원에서 뭐 30만 원대까지 가격 차이가 1회 비용이 다 다른데요. 다음 달부터는 30분 기준으로 1회 수가가 43,850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건강보험이 보통 이제 대부분을 담당하는 게 일반급여인데 그건 건강보험에서 다 지급을 대부분 하잖아요.
0: 네.
1: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진료비 5%만 건강보험 재정에서 부담을 합니다. 대신에 가격을 딱 정했잖아요.
0: 예.
1: 30만 원씩 낼 수도 있는데 43,850원으로 정해졌잖아요.
0: 예.
1: 대신에 건강보험 재정에서 5%만 내고 95%는 환자가 부담해야 됩니다. 그리고 횟수도 제한이 되는데 원칙적으로 주 2회 이내 연간 15번까지만. 그런데 수술이나 골절이 있어서 관절이 굳는 경우처럼 아 의학적으로 좀 필요해요? 라고 인정이 되면 의사가 판단할 때만 1년에 최대 24번까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도수치료 전에 기본 물리치료도 해야 되고 단순 재활치료를 먼저 하고 이 치료 내용과 효과도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0: 야, 그게 이제 좀 이 도수치료에서 과잉 진료가 많았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내놓은 것 같습니다.
1: 예.
0: 지금 들어보니까.
1: 예. 예.
0: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1: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도수치료처럼 이용이 급증한 일부 비급여 항목이 의료비 부담을 키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손보험 청구할 걸 계산해서 급여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같이 받는 혼합 진료가 늘어나면서 이게 이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준다 이렇게 판단한 건데요.
0: 예.
1: 그래서 이제 도수치료뿐만 아니라 비급여 관리 체계를 좀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의사 단체에서는 이 관리급여 제도가 국민의 치료 선택권, 의료 접근성을 침해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0: 예.
1: 지금 이 제도는 실손보험 사의 이익만 대변하는 방식이고 의료 현장에서 지속 가능성을 흔들 수 있다. 결국 도수치료를 꼭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적정하게 제공할 것이냐가 쟁점이 아니라 가격이나 횟수 제한에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과도하게 좁히는 결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0: 예.
1: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사단체 반발은 계속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관리급여 항목으로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0: 예. 뭐 의료계 입장에서는 딱 가격을 너무 정해버리니까 뭐 이런 반발이 나오는
1: 거죠. 횟수 딱 정해져 있고요.
0: 예. 그런데 어떤 환자 입장에서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가격이 많이 좀 싸지는 것 같으니까
1: 네.
0: 또 그런 부분 또 환자 입장에서는 약간 어떤 반길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1: 네.
0: 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이제 올 거라고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래는 오늘 밤이 될 거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내일 온다면서요? 금요일 날?
1: 네. 아. 지금 알려진 바로는 네. 내일 오후에 전세기를 타고 예, 김포공항을 통해서 입국할 것이다.
0: 전세기로?
1: 예,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예. 예.
0: 근데 이 젠슨 황이 그럼 어디로 가느냐? 이 동선을 추적하는 사이트가 등장해서 관심을 끌고 있다고요?
1: 네. 젠슨 황의 발자취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0: 예.
1: 이 사이트를 딱 열면 들어가기 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사이트는 젠슨 황의 공개 행보와 관련 뉴스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0: 정보 전달용 서비스입니다. 특정 종목의 매수 매도를 권유하지 않으며 어떠한 투자 결과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뉴스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뉴스나 주가 데이터가. 그러면서 그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그 동선을 보여주거든요.
1: 예.
0: 근데 지금 보니까
1: 어디쯤 있습니까 지금?
0: 지금요? 아직 안 들어왔으니까 입국 예정인데 지금 저는
1: 입국하면 나오는 겁니까?
0: 예, 그러니까 동선을 이렇게 미리 보여줘요.
1: 다른 나라에 있는 건 안 나오는 거고.
0: 예. 근데 지금 현재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664명이 접속을 하고 있었고요. 좀 전까지.
1: 아, 관심 있는 분이.
0: 예. 그리고 지금까지 누적 방문자가 73,672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그러니까 이렇게 동선을 쭉 보여줘요. 이렇게 지도를. 예상 동선을. 예상 방문지를. 그다음에 그 엔비디아와 관련된 우리나라 상장사 주가 움직임도 함께 보여줍니다.
1: 예.
0: 사이트 자체나 이 방문일시나 이런 게 뉴스를 정리해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들도 추정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틀릴 수 있다. 그만큼 젠슨왕 한 사람의 움직임에 우리나라의 AI 업계, 반도체 로봇계 그리고 투자하신 분들까지
1: 예
0: 관심이 얼마나
1: 관심을
0: 대단한지를
1: 관심을 가지고 어딜 가는지 누굴 만나는지
0: 그렇죠.
1: 예, 좀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 또 많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0: 그러니까요?
1: 사실 네, 오늘은 좀 많이 좀 하락한 측면도 있습니다. 아, 뭐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왜 크리스마스 때 산타클로스 추적하는 거 있잖아요.
0: 사이트 있잖아요.
1: 예, 미 항공 우주 어디서
0: 예. 예.
1: 젠슨 황도 추적을 하는군요. 아, 이건 좀 뭐 산업계 뭐 증시 모든 이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젠슨 황이 어디를 가는지 지금 관심이 많은데 왜 이렇게 관심이 큰 건지 싶기도 하고요.
0: 예,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 그만큼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고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총수들과의 만남도 있지만 AI 스타트업하고 학계 간담회 이런 인프라 관련 일정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0: 젠슨왕이 다음 개척 분야라고 꼭 보이는 게 피지컬 AI인데 이 피지컬 AI와 관련된 탄탄한 하드웨어 제조 역량이 우리나라의 특징이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현장 데이터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공고히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인 관심들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냥 이제 CEO들 만나서 간담회만 하는 게 아니라 우선 프로야구 시구도 하잖아요.
1: 예.
0: 본인이 야구로 또 관심이 많은 걸로 알려지고 예능에도 출연합니다.
1: 예능 프로그램 출연한다고
0: 예, 맞아요. 그러니까 대중적 일정까지 알려지면서 관심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수동에서 삼겹살 회식을 한다.
1: 그렇다면서요?
0: 활동을 한다 이제 이렇게 알려졌는데
1: 예.
0: 그것도 안전 문제로 장소가 홍대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질 수 있다.
1: 바뀔 수도 있습니까?
0: 예,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1: 어떤
0: 있고요.
1: 어떤 분들은 내일 성수동으로 가야 되나 그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0: 네, 안전 문제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1: 그렇죠. 맞아요. 그 악뜩이나 사람 많거든요. 거기.
0: 네. 네. 깐부회동 할 때와는 달리 이번에 또 만나는 사람들의 폭도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1: 예, 예.
0: 게임 업계에도 있고 그다음에 네이버 사업 방문한다는 건 알려졌었는데 그 외에도 현대차, LG 이런 사업장을 방문한다는 얘기 있고 서울대 AI 연구원이랑 학생들도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제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1: 예. 아무튼 이제 지나가고 또 어디 갈 때마다 사람들이 또 많이 모일 수도 있기
0: 그렇죠.
1: 때문에 행여 또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그런 부분도 챙겨야겠습니다. 숙박업체가 어떤 데 가격을 딱 게시를 하고 보통 예약을 받잖아요. 근데 예약을 했는데 그걸 갑자기 일방적으로 취소를 시키고 다시 더 비싼 가격으로 올려가지고 예약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앞으로 더 강한 배상 기준이 적용된다고요?
0: 예를 들어서 숙박업체가 더 비싼 가격에 팔 목적으로 기존의 예약을 취소해버리면 앞으로는 계약금만 돌려주고 끝날 수가 없습니다.
1: 예.
0: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고쳤는데요. 계약금 환급하고요. 취소된 숙박요금, 숙소요금의 2배, 200%를 추가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는데요.
1: 예.
0: 20만 원짜리 숙소를 예약했는데 업체가 공연이나 행사 특수가 있어서 예약을 취소한 다음에 더 비싸게 팔려고 한다면 계약금 환급과 별도로 20만 원이니까 2배를 40만 원을 보상하도록 하는 배상하도록 하는 시기입니다.
1: 예.
0: 숙박업체가 시기별로 숙박 그 요금 상한을 신고하도록 해서 바가지 안심 요금 제도도 추진하기로 했고요. 정당한 사유 없이는 일방적 예약 취소를 제재하는 규정도 법률에 반영할 계획인데 이달쯤에 발의를 해서 연내에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1: 예. 이렇게 하는 이유가 BTS 때문이지요.
0: 단초

0: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예. 그전에도 얘기가 많았었는데.
1: BTS의 부산 공연 네네네. 때문에 뭐 숙소 지금 바가지 논란이 좀 일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0: 네. 뭐 9만 원짜리가 90만 원짜리가 됐다. 뭐 300만 원짜리가 됐다. 예.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오죽하면 이제 BTS 그 멤버들도 적당히들 합시다. 아, 라고 예. 얘기할 정도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정부의 그 통계를 보니까 지난달 29일까지 숙박 불편 신고가 311건이 접수가 됐는데 예약 취소가 256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고요. 네. 고액 요금 관련 신고도 48건이었습니다. 그래서 팬들은 아 이렇게 하면 우리 가서 숙박 요금은 단돈이라도 안 쓰겠다. 그냥 아침에 가서 공연을 보고 그날 오는 방식을.
1: 뭐 그러면 가능하죠.
0: 예, 네, 네. 이제 그런 방법들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부산에서는 공정 숙박이라 그래가지고 공정 숙박 챌린지, 뭐 대학 기숙사. 종교시설, 템플스테이 이제 그 사찰에서 네. 그러면 저희가 무료로 재워드리겠습니다. 이런 데가 지금 등장을 했거든요. 아, 교회도 그렇고 네. 또 공공기관 연수원 등의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를 하고요. 심야 영화 상영, 대중교통 연장, 심야 고속버스, 열차 시외버스 증편 이런 거를 지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1: 예. 그러지 요즘 외국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찾는다고 하잖아요.
0: 네.
1: 예. 좀 뭐 돈 좀 벌겠다고 소탐 대실할 수 있다는 거.
0: 네, 그러면 예, 큰일 납니다. 네.
1: 늑구 탈출의 네. 대명사가 됐습니다. 늑구.
0: 예. 네.
1: 그 늑구를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면서요. 그
0: 네.
1: 어디입니까? 대전의 5월드라는 곳인데 재개장을 예. 한다고요.
0: 거기가 운영을 중단했었는데 안전시설 보강을 마치고 내일 다시 문을 열게 되는데요. 동물원 운영감독기관이 그 금강유역환경청이 그 시설 개선 조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재개장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늑대 사육장 철책 울타리, 외부 울타리, 전기선을 이중으로 보강을 했고요. 늑대가 이게 땅을 파고 이동을 하는데 그 습성을 고려해서 울타리 아래 땅 속에다 콘크리트를 깔았습니다.
1: 예.
0: 그리고 먹이 주는 과정도 상시로 점검을 하고요. 동물 탈출 모의 훈련을 강화하는 관례 체계도 손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적 사항이 24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21건은 조치가 끝났고요. 관리 인력 보강, 동물 복지 대책 등의 나머지 개선안도 마련한 상태입니다.
1: 예. 요즘 좀 덥습니다.
0: 예. 예.
1: 더운데 택시를 잡지 못하시는 그쵸. 90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걸 도운 시민의 사연이 알려졌다고요?
0: 40대 여성이 약속 때문에 급히 가다가 예. 땡볕 아래 93살이나 되신 할머님이 계신 걸 보고 택시를 대신 호출을 해드렸는데요. 이 어르신이 인근 복지회관 가셔야 되는데 30분 넘게 택시를 못 잡았어요.
1: 예.
0: 걸어서 10분 거리면 가는데 거동이 불편해서 못 걸어가시는 상황인데 택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휴대전화 앱으로 택시를 불렀고 택시가 도착해서 기사분한테 목적지까지 잘 모셔달라 부탁을 하고 배웅을 했는데
1: 예.
0: 이 사연을 올리면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앱으로 택시를 부른 일이 당연한 일이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이동 자체가 장벽이 돼버렸다.
1: 예.
0: 이렇게
1: 예.
0: 말을 했습니다.
1: 예. 사실 뭐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또 얼마나 예. 작은 도움이지만은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고 뭐 키오스크도 있고 요즘
0: 맞아요.
1: 디지털로 뭘 또 다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0: 예.
1: 이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좀 도와드리는 방법도 있고 좀 쉽게
0: 아 그러니까 음성으로 부를 예. 수 있게 한다든지
1: 예. 좀 이렇게 택시를 탈 수 있게끔 뭐 그런 좀 제도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0: 네, 그렇습니다.
1: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밤참 뉴스였고요. 이현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늘 밤 라디오 여기까지고요. 오아시스의 Don't Look Back in Anger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58분 날씨.
1: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지만 제주도에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비가 조금씩 내리겠고 강원 내륙 산지와 충북 북부는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내일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북 서부 내륙, 북동 내륙, 북동 산지와 경남 북서 내륙, 제주도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과 전라권 지역에서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는 경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전국이 15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3도에서 31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0.3도, 습도는 85%입니다. KBS 58분 날씨 이형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작은 서점.
1: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겁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로 단종아리 신드롬을 만들어내시고 국내 영화 역대 흥행 2위라는 기록을 써내려간 장항준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장항준 감독님은 2002년 라이터를 켜라로 영화감독에 데뷔를 하시고요. 기억의 밤, 리바운드, 더 킬러스, 오픈 더 도어, 왕과 사는 남자까지 코미디, 스릴러, 감동 실화와 사극을 넘나드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만들어내셨는데요. 장항준 감독님, 지금 바로 모시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2: 아이고, 너무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작가님.
1: 재작년에 뵙더라고요.
2: 아, 네. 그래요? 어디서 네. 뵀었나요?
1: 무슨 역사

0: 왜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네. 감독님이 아~ 저기 진행하시고
1: 맞아요, 맞아요, 네,
0: 제가
1: 맞아요.
0: 그때 패널로 나왔었어요.
1: 아, 예. 아,
0: 4시편. 4시편 네. 했던 거 기억이 납니다.
1: 네, 네.
0: 아, 네. 제가 보통 이렇게 한 네. 2년이나 3년 만에 어떤 분을 뵙고 특히 이제 게스트로 모시게 되면은 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이렇게 여쭤보는데 네. 이제 여쭤볼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전국민이 감독님 그만을 알고 있습니다.
1: 아이고, 아, 감사합니다.
0: 최근 한 달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1: 최근 한 달은 지금 되게 그 일정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거 하기도 사실 되게 좀 벅차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바쁘게 살아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그 오히려 좀 친구들을 못 만나게 되는.
0: 아.
1: 예. 네, 그래서 좀 뭔가 지금 그 왕사남 이후에 제가 꼭 해드려야 되는 뭐 행사나 뭐 그런 방송이나 이런 분들을 찾아뵙고 그런 거 출연하고 광고도 찍고 뭐 그랬습니다.
0: 예. 감독님 나오는 광고도 잘 봤습니다.
1: 그 장혁 씨 너무 웃기지 않나요? 예.
0: 오늘 이 스튜디오에서 녹음하기 직전에도 막 전화 통에 불이 나더라고요.
1: 아,
0: 뭐 막
1: 네.
0: 이렇게 감독님 이렇게 초청하는 그런 전화 요청들 막 오고.
1: 네.
0: 저희는 사실 왕가 사는 남자 이제 막 개봉했을 때 섭외를 드렸었는데,
1: 네.
0: 그때는 이제 오신다고 하셨다가 계속 일정이 이제
1: 맞아요.
0: 계속 바빠지시면서 예. 못 오신 예. 거잖아요. 예. 그래서 아, 못 오셔도 어쩔 수 없다. 워낙 이제 바쁘실 테니까 예. 했는데 KBS 라디오와 의리 때문에 나오신 거라고요.
1: 아, 그렇죠. 제가 몇 년 전인데 그 KBS의 그 미스터 라디오라는 네. 거를 이제 김승우 씨하고 또 김진수 씨랑 이렇게 같이 진행을 했는데 그때 알게 된 PD님이 저기 박수정 PD님이에요. 박수정. 그 크리스탈 공원. 저분이 사실 굉장히 네. 좋은 분이고 제가 아 저분에게 인간적인 어떤 호감이랄까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아 박수정이가 하면 한번 해야겠다, 꼭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왔습니다.
0: 아 KBS와의 의리가 아니라 우리 저기 크리스탈 파크.
1: 그렇죠. KBS는 사실 뭐 건물뿐이잖아요.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 예예. 예.
0: 제가 이제 감독님 처음 섭외됐다고 소식을 네. 들었을 때 그때 이제 왕가 사는 남자 막 개봉했을 때고 네네. 바로 극장에 가서 아내랑 같이 영화를 봤어요.
1: 아, 네. 아이고.
0: 보는데 약간 뭐 단종 얘기? 뭐 왜 뜬금없이? 약간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네네. 단종 나 사극 안 좋아하는데 뭐 이러면서 봤는데 영화 끝날 때 막 극장이 울음바다인 거예요.
1: 아,
0: 그래가지고 그때 극장 문을 나가면서 아 섭외를 했지만 쉽게 오시기 어려울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1: 아,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작가님께서 초반에 봐주셨다 그러니까 사실 초반이 제일 위태위태한 시기거든요.
0: 아 그런가요?
1: 이게 첫 주에 어느 정도 관객이 좀 유지가 되냐에 따라서 그 다음 주에 개봉관의 숫자가 달라지기 때문에
0: 아.
1: 그래서 그 작가님 또 초반에 봐주셨다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0: 저는 그때 이제 주변에서 막 훌쩍훌쩍 우는 소리 듣고
1: 예.
0: 와 이 영화 대박 날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1: 예.
0: 감독님은 혹시 이 영화 좀 뭐가 심상치 않다 이런 거 처음 느끼셨을 때가 언제셨나요?
1: 저는 일단은 우리 내부 편집본을 이제 제가 내서 이제 저쪽에 투자 배급사에 이제 전달을 하고 했는데
0: 네.
1: 그 원래는 개봉이 한 4, 5월쯤이었어요.
0: 그랬다면서요?
1: 네, 그런데 네. 이제 그 투자 배급사에서 이제 우리 이 구정 연휴 때
0: 내부 시사 네, 결과를
1: 때
0: 보고
1: 그때로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아 그리고 너무 재밌게 보셨어요 영화를 너무 좋게 보셔가지고 그래서 이럴 수 있나 그리고 근데 좀 겁나고 이렇게 사실 살면서 뭐 1등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예매율도 사실 별로 안 좋았고 저희가 시작할 때
0: 아 그랬나요?
1: 그 첫날 스코어도 사실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 이 영화가 손익분기점 또 못 넘는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0: 지금,
1: 누구를 원망하면서 살아야 되나
0: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아득한 옛날
1: 네,
0: 일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래서 되게 좀 11만 7천 명이 하루에 관객이 들었었는데 그 스코어가 그 개봉이 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까지 가장 적게 든 스코어였어요. 첫날이 네, 그래서 가면서 막 관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그래가지고
0: 보신 분들이 다 입소문 내고
1: 네네 그리고 네. 이제 뭔가 뭐 이렇게 SNS 이런데 오르는 이 검색량을 보면서 이거 뭔가 되게 붕을 탄 것 같은 느낌이다 한 적은 있었죠. 예.
0: 막 요즘은 이 소셜미디어에 사람들 이렇게 분석이나 평을 올리는 게
1: 네.
0: 그걸 보는 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1: 아,
0: 저 막 이렇게 수양대군 묘소 뭐 이렇게
1: 맞아요,
0: 악플
1: 맞아요.
0: 날리고 막 이런 거
1: 맞아요,
0: 보니까
1: 맞아요.
0: 너무 재밌는데 이게 보통 이제 뭐 영화가 뭐 천만 명이 넘게 들면 네. 이제 뭐 신드롬이다 이러면서 막 그쵸. 신문에서도 문화면 아니라 막 사회면에 실리고 네, 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서 막 어떤 사회 현상이랑 좀 이제 연결시키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저도 재밌어가지고 막 평을 찾아보는데 네, 네. 최근에 본 영화 중에 우울증 환자의 심리를 제일 잘 묘사한 영화 같다 이런 평을 봤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그런 것 같아 진짜. 단종은 우울증에 걸렸겠다. 네,
1: 그렇죠,
0: 그렇죠. 우울증 환자였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은 좀 그런 평 좀 찾아보시면서 이거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되게 재밌는데 혹은 인상적인데
1: 그런 처음에 분석... 되게 야, 이 평이 너무 재밌고 인상적이다라는 게 뭐였냐면 어떤 분이 그 극장 거기에 댓글 같은 걸 남겨주셨어요. 근데 그걸 봤는데 이제 관객으로 들어가서 백성이 되어 나온다. 그 얘기가 되게 좀 인상적이고 저는 우리 한국인들이 진짜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표현을 그분은 돈 받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0: 무슨 영화 카피 같네요. 관객으로 네. 들어가서 백성이 되어 나온다.
1: 예, 예. 그리고 뭐 그 570년 만에 온 국민이 단종의 장례를 치른 것 같다. 뭐 이런
0: 감동적인
1: 뭐 있었고 네. 그분이 조선의 왕 중에 유일하게 장례식을 못 치르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0: 아 그렇군요.
1: 예예. 예. 조선의 왕들은 다 장례식을 치렀어요. 아주 뭐 엄청난 국장을 치렀는데 네. 이분만 못 치르고 돌아가셨거든요.
0: 아 광해군, 연산군 이런 사람들도 장례로 뭔가 치르긴 치렀겠죠. 예, 예, 예.
1: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어요. 어떤 분이 쓴 글인데 당시 조선의 인구가 천만 명이 좀 넘었대요. 그때 장례를 치르지 못한 후손들이 그 숫자가
0: 지금
1: 이 극장에서 장례를 치른다.
0: 극장에서 장례를 치른 사람이 당시 네. 조선 인구보다 네. 더 많군요.
1: 예, 예, 예. 뭐 그런 얘기도 기억이 납니다.
0: 뭔가 좀 감독님 스스로는 네. 어떤 이렇게 무슨 사회적인 요인 같은 거 좀 생각을 해보셨나요? 영화 내적인 요인이야 뭐 네. 당연히 저희가 다 여러 가지 들 수 있고 뛰어난 영화니까 관객이 많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좀 어떤 무슨 사회 분위기가 뭐 갑자기 뭐 조선 시대를 그리워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죠.
1: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잘 되자고 만든 영화인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실지 몰랐고 나중에는 생각을 해봤죠. 왜 이게 이렇게 신드롬까지 갔을까 했는데 네.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현대 사회가 되게 빠르고 뭔가 굉장히 그냥 뭔가 액티브하고 뭔가 굉장히 자극적인 도파민 터지는 것들이 범람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사람들과 사람들의 관계도 제가 저번에 나한테 밥을 샀으니까 이번에 내가 사야 돼. 그리고 뭐 학생들끼리는 뭐 먹었으니까 자 N분의 1로 카드 하나씩 내. 그래서 더치페이하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조선시대의 이 광천골? 네. 이때의 이 얘기들이 서로 계산하지 않았던 사람들의 우리 조상들의 네. 네, 이야기들 그리고 그 우리가 얘기하는 정 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스스로 치유해 가고 그리고 왕들과 막 그 궁중 암투가 아닌 진짜 사람 사는 이야기에 저는 좀 많은 분들이 이건 좀 다르네 오래간만에 영화가 나왔는데 이렇게 느껴주신 게 아닌가 하는데 사실 그것도 잘 됐으니까 하는 얘기죠. 안 됐으면 이것도 이유가 됐을 겁니다. 안 된 이유가.
0: 그렇겠지만서도 저는 이렇게 감독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되게 마음속에서 수긍을 넘어서 막 격하게 동의를 하게 되는 게 네. 요즘 이렇게 착한 캐릭터들 못 본 것 같고
1: 네.
0: 광천골 사람들 정도의 계산은 이제 초반의 계산 정도는 저희도 하잖아요.
1: 네,
0: 하는데
1: 네.
0: 막판에 막 계산을 뛰어넘어서 그 유해진 배우님 이렇게 막 연기하시고 하는데

0: 태어나는 것부터 물드가 마찬가지지만 뭐 원손이 되고 세손이 되고 세자가 되고 왕이 되는 것까지 본인의 의지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왕위를 찬탈당한 것도 본인의 의지가 아니었고
1: 태어나서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사건 벌어지는 거에서부터 죽음까지
0: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귀향 오게 되고 이런 것들도 본인의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죠.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한 소년은 이 유배지에 와서 어떤 마지막 순간들을 보냈을까? 지금도 강원도는 막 이렇게 좀 뭐랄까 좀 산세가 막 이런데 옛날에는 얼마나 이 한양 네. 쉽게 말해 수도와는 거리감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사는 이 순박한 사람들 평생 쌀밥을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사람들과 밥 먹거리를 나누면서 진정으로 치유받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기서 군주다움을 찾지 않았나 유배지에서
1: 네.
0: 내가 왜 왕이 되어야 하는지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국가를 만들어야 하는지 정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여기서 깨달은 게 아닌가 이 사람들과 같이 밥을 먹고 이 사람들 백성을 아마 한 번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오시게 됐을 거예요.
1: 그렇겠죠. 네.
0: 그러니까 그런 생각의 컨셉은 갖고 있었죠.
1: 네. 예.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장항준 감독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인생책 이야기를 하면서
0: 네,
1: 왕과 사는 남자 이야기도 같이
0: 네네.
1: 곁들여서 해보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늘 게스트께 인생책을 세 권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드리고 네. 그중에 한 권을 조금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0: 네.
1: 나머지 두 권을 먼저 이야기를 나눕니다. 네. 저희가 감독님께 네. 인생책 세 권 요청을 드렸더니 김수영 시인의 시집
0: 네.
1: 그리고 박수동 화백의 번데기 야구단 만화책
0: 네.
1: 그리고 천명관 작가님의 고래 이렇게 네. 세 권을 뽑아주셨습니다.
0: 네. 네. 그렇죠.
1: 이 공통점이 없을 없죠. 것 같지만 있는 게 한국 남자 작가 20세기 에, 출신들
0: 에, 에.
1: 이렇게 장르는 다 다르더라고요.
0: 공통점이 만화, 없다고 봐도 예. 그래서 이제 번데기 야구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박수동 화백 옛날엔 그 이 만화 그리는 분들은 화백이라고 그랬어요.
1: 네.
0: 허영만 화백, 박수동 화백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어떤 뭘까 그때가 그렇게 만화에 대한 차별이 심했던 시대인데도 그런 대가들은 우리가 화백이라고.
1: 그리고 왠지 이렇게 빵똥 모자를 쓰셨을
0: 맞아요,
1: 것 같은
0: 맞아요,
1: 네,
0: 맞아요.
1: 그런 느낌으로.
0: 네, 그래서 번데기 야구단은 그때 제가 어렸을 때 봤던 만화책인데 이 박수동 화백의 만화책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분의 만화에는 그 순수하고 때묻지 않은 이 서민들의 삶이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사소한 욕심 그리고 사소한 기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찌 보면 가장 인간적인 서민들의 삶을 잘 구현한 작가님이 아니었을까?
1: 그렇죠.
0: 예. 네,
1: 그런데 은근히 또 야한 만화 잘 그리셨어요.
0: 아, 그 고인돌.
1: 고인돌.
0: 네, 예. 그리고 저는 그 박수동 화백님의 그 그림책, 그 인물들의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1: 굉장히 요즘 그렇게 그리시는 분이 안 계시죠?
0: 그렇죠, 그렇죠.
1: 네.
0: 어딘 되게 지금. 못생긴 돌멩이 같이
1: 네.
0: 예, 막 사람들을 이제 표현하고 하시는데 그게 너무 정감이 가고
1: 네.
0: 예, 그래서 이 번데기 야구단 같은 경우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몇 년을 계속 봐서 표지가 떨어져 나갈 정도까지 봤기 때문에 한 몇백 번은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봤던 만화책이 아니었을까.
1: 번데기 야구단을 읽으면서 동시에 김수영 시집도 읽는 그런 소년이셨던 건가요?
0: 아, 이게 어렸을 때는 이제 번데기 야구단을 보고
1: 아.
0: 이 고등학교 때 김수영 시집을 처음으로 저기 하게 됐죠. 그 박수동 화백님은 5학년 5반 삼총사라는
1: 네.
0: 또 만화 걸작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오섬과 한음 네, 그 세 책을 저는 집중적으로 네, 많이 봤었습니다.
1: 예. 5학년 5반 삼총사, 오섬과 한음, 번데기 야구단
0: 예, 예.
1: 이거를 유년기에 함께 하시고 그다음
0: 네.
1: 갑자기 김수영 네. 시집의 시로
0: 네.
1: 김수영 시인의 시로.
0: 그렇죠. 그거 김수영 시인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건 좀 이따 얘기해야 될까요?
1: 아, 그냥 한꺼번에 제가 독서 취향을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0: 아, 예, 예.
1: 되게 이게 장르는 다채로운데 약간 이게 이 세 권을 인생책으로 뽑아주신 분은 어떤 독서 취향을 갖고 계시나
0: 그러니까 어떻게 그 책을 제가 읽으셨나? 종종 듣는 얘기예요. 너는 어떻게 고집하는 장르가 없니?
1: 그러게 작품도요.
0: 예, 뭐 옛날에 그 배철수의 음악 캠프 나갔을 때 배철수 선배님 다 좋은 곡인데 일관성이 없네요. 제 신청곡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이 김수영 시인의 시집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가 2학년 때 제 친구가 선물해준 사랑의 변주곡이라는 김수영 시선집을 선물 받고 그때부터
1: 네.
0: 이제 조금씩 빠져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0: 제가 고등학교 때 또 제 친구들과 그 시 동인지 활동을 했거든요.
1: 그 저기 남자 고등학교.
0: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아, 그 당시에 남자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시 집을 서로 선물하고 시 동인도 만들고 그랬나요?
0: 제 친구들이 되게 별난 애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하죠? 걔네들 또 공부도 되게 잘했어요. 공부도 잘했는데 그 입시 그런 환경 안에서 얘들아 우리 시 동인지를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1: 죽은 시인의 사회 같아요.
0: 약간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해보지 않을래? 그래서 그러면 한 명씩 돌아가면서 편집장을 하자. 제 이 동인지의 이름은 보드 쓰생 보고 듣고 쓰고 생각하자.
1: 아 그러면은 진짜로 이렇게 펴낸 건가요? 문지를?
0: 네, 펴냈죠.
1: 아 책으로.
0: 책으로가 아니고 옛날에 이제 복사기니까.
1: 네네.
0: 그 A4지 이렇게 쫙 펼친 것 같은 큰 종이에다가.
1: 네.
0: 저도 돌아가면서 편집장을 합니다. 매 호마다 돌아가면서. 그러면 이제 애들 시를 받아가지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이 타이핑 이런 것도 없으니까 다 손으로 애들 시를 보고 손으로 하고 사파도 어서 그림 떼다가 집어넣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대형으로 복사를 해가지고 이 스테이플러라 그러나요? 그걸로 다 집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몇십 부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끼리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선생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다른 학교에도 좀 배포하고
1: 요즘 용어로는 독립출판을 하셨네요.
0: 그러네요. 그러네요.
1: 사제 재본을 해서
0: 근데 그 친구들의 영향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죠.
1: 네.
0: 이 친구들 덕에 사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문학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요즘 시쳇말로 얘기하는 게 인문학 인문학 책들이 옛날엔 거의 없었어요.
1: 네.
0: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프로이트도 고등학교 때 걔네들 덕분에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됐고 뭐 융, 아들러 이런 심리학자들 책들도 보고 그리고 뭐 소외된 삶의 뿌리를 찾아서라든지 당시에 대학생들 사이에 되게 베스트셀러였던 그런 책들하고 그런 것들 하면서 사회에 대한 시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문학을 통해서 또 책을 통해서 많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1: 아 감독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 되게 부끄럽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0: 네.
1: 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지만 네. 무슨 뭐 융, 아들러 뭐 이렇게 이름도 모르는 채로 그냥 보냈거든요. 예, 예.
0: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거죠. 그 독서 습관을 평생 가져갔느냐 담배 끊듯이 끊었느냐 저는 후자입니다. 지금 제가 20대 때, 10대, 20대 때 읽었던 책이 제 인생 책의 거의 과반이 넘어 70%예요.
1: 네. 예술대학으로 진학하시지 않았나요?
0: 예술대학으로 오히려... 진학했어요. 네. 예술대학 진학인데 예술대학에 가서는 이제 계속 이제 대본, 뭐 시나리오, 희곡집
1: 네.
0: 이런 것들을 보고 예술대학에 가서도 사실 20대 동안은 계속 독서량이 많았어요. 왜냐면 책이 가방 안에 없으면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공 서적이 있고
1: 네.
0: 그리고 제가 그냥 교수님이 보라고 하지 않는데 도서관에서 빌린 대본들이 있고
1: 네.
0: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나리오 작법 책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시집 한 권 당연히. 예 그리고 뭐 인문학 서적 같은 거 하나 넣어갖고 다니고
1: 담배 끊듯이 끊으신 게 아니네요 계속
0: 그러니까 20대까지 쭉 하다가 이제 네. 결혼할 즈음이 돼가지고 정말 담배 끊듯이 책을 끊고 그래서 요즘에는 가끔 예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책장에 제 얘기 듣고 계세요?
1: 네
0: 책장에
1: 홀린 듯이 빠져들어서 듣고 있습니다.
0: 책장에 옛날 책들이 가끔 볼 때 반가운 책들이 있어요. 이거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샀던 책인데 기억이 나잖아요. 이거 고등학교 때. 그럼 뽑아보면은 거기 제 글씨가 있는 거예요. 그 책을 헌책방 같은 데나 사가지고 그 책을 보면서 그 좋은 거에 이제 줄을 긋고 그 밑에 빈 여백에 제가 그 문장에 대한 감상을 써놨더라고요.
1: 아 그때 책을 아직도 갖고 계신 거예요?
0: 네, 몇 권이 집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막 이렇게 써놨는데 너무 기특한 거예요.
1: 그러게요.
0: 너무 기특한 거예요.
1: 30여 년 전에 소년이
0: 그때 쓴... 항준이가 너무 있다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싶고 두쫑푸 이런 거 사주고 싶어요. 너무 너무 애가 선입견 없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호기심도 많았던 시절이고 근데 다행히 그런 것들이 좀 안 좋은 쪽으로 빠지지 않고 네, 되게 좋은 친구들을 만나서
1: 제가 이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에서
0: 네.
1: 게스트분들 모시면 이제 유년기 독서를 얘기를 하시다가
0: 네네네.
1: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0: 호자질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때는 이제 욕을 하죠. 이 뭐 이러면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 괜찮을 거야. 껄껄껄 웃고 내가 봐도 성적이 떨어져요. 나랑 놀면.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왜 대단한 사람들이었냐면 그렇게 공부도 반해서 막 1, 2등하고 3, 4, 5등 하는데도 항상 시집을 보고 네. 문학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토론하는 걸 좋아하고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가 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제 친구들을 만나봤을 거 아니에요.
1: 네.
0: 저희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처음 봤다. 남자들끼리 여자 얘기 안 하고 돈 얘기 안 하고 최근에 본 책을 얘기하고 세계 정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처음 봤다.
1: 저도 처음 듣습니다. 특히나 네.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시 얘기하고 맞아요. 그랬다는 이야기는 맞아요. 처음 맞아요. 듣습니다.
0: 그들은 지금 모두 사회에서 아주 좋은 자리들을 잡고 기득권이 되어서 그게 아니고
1: 기득권이 되었군요.
0: 되게 좋은 일을 하고 계세요. 예.
1: 네. 아니 저 약간 좀 네. 상상을 해보면 감독님 댁에 그럼 그 책을 가끔 네. 김은희 작가님도 이렇게 뽑아 보셔가지고 와 우리 남편이 10대 때 책을 이렇게 열심히 읽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겠네요.
0: 김은희 작가님은 저한테 요즘 계속 오빠 책 좀 봐. 책 좀 봐. 김은희 작가는 엄청난 독서광이에요. 그 김은희 작가도 그렇고 저희 딸도 그렇고 둘이 엄청난 독서광이에요. 그래서 네. 그분들이 좋다고 한 책을 제가 뭐 한 달에 한두 권씩 읽고 있죠. 여전히 읽고 있는데 옛날에 그 광성한 지적 호기심이나 어떤 막 그런 어떤 독서에 대한 갈증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는 거의 없는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예. 슬픈 얘기... 일입니다. 네.
1: 책 얘기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그 고등학생 때 시를 굉장히 많이 읽으셨을 텐데 그럼 여러 가지 책도 읽으셨을 텐데 왜 인생책은 그 중에서도 김수영 시인의 시집인가요?
0: 일단은 제가 교과서에서 보거나 그냥 저희 학교 도서관에 있는 시들하고는 너무 달랐어요. 너무 달랐고
1: 네.
0: 그 굉장히 직설적인 시어.
1: 그렇죠.
0: 네, 그리고 네. 굉장히 좀 가끔 되게 파괴적이라고 할 만큼의 감정들을 막 여과 없이.
1: 뭐 저런 시도 있잖아요. 그놈의 사진을 떼다 뭐 미싸게로 미딱게로 쓰자 맞아요. 뭐 이런
0: 그리고
1: 거.
0: 막 네. 심지어 욕설도 있어요.
1: 욕설도
0: 가끔.
1: 있어요.
0: 네. 욕설도 있어요. 이게 뭐 네. 검열에 걸릴 정도의 지금 방송을 네. 못할 정도의 네. 욕설도 있고 막 그랬는데 뭔가 이 시인의 그 분노와 사고가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래서 특히 이렇게 그 눈이라는 시 뭐 유명한 게 막 푸른 하늘을 입고 눈 풀 뭐 풀 완 풀도 여러 개가 있고 눈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1: 그런 중간에 왜 그 눈이라는 시가 그 젊은 시인이여 기침을 하자.
0: 맞아요. 네,
1: 그 시어가 있는
0: 눈으로
1: 그
0: 보라고.
1: 네.
0: 가슴 속에 밤새 고인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1: 네.
0: 와 그게 너무나 와 이게 시구나.
1: 시에 이런 걸 쓰나 이런 생각이 약간
0: 이게 시구나.
1: 들고.
0: 그리고 뭐 푸른 하늘을 뭐 저기 유해영화는 뭐 노고지리가 자유로웠다고 말한 어느 시인의 말은 수정되어야 한다. 자유를 위해서 비상해본 일이 있는 사람이면 알지. 기억이 나네요. 그런 식의 시어들이
1: 혁명은 왜 고독해야만 하는가.
0: 맞아요, 맞아요.
1: 그게
0: 맞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는 시대 정신, 그 시인이 가지고 있는 시대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어떤 그 막 제가 또 좋아하는 시가 현대식 교량이라는 시가 있어요. 현대식 교량이요.
1: 현대식 교량이요.
0: 네, 교량.
1: 교량.
0: 현대의 이제 그 다리죠, 이제 한남대교 같은
1: 네.
0: 현대식 교량을 이제 보면서 그분이 쓴 시가 있거든요.
1: 네.
0: 그 시도 정확히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썼는지는 알겠지만, 이 시어들이 주는 그리고 이 전체적인 이 사람의 그리고 이분의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 안광이 좀 이렇게 비치는
0: 아니, 맞아요. 안광이 나옵니다.
1: 네.
0: 그게 약간 그 제가 비슷한 안광을 느꼈던 게 그 전봉준 장군의 그 초상화 같은 게 있어요.
1: 전봉준 장군이 이제 체포된 다음에 이렇게 뭔가 그 눈에서 막 빛이 나는 것 같은
0: 막 그 그리고 사진. 뭐 이상신 이런 분들의 눈에서 나오는 그런 눈빛 같은 걸 좀 느꼈거든요. 근데 그 김수영 시인은 특유의 그 불아린 눈. 뭔가 세상에 가득 찬 불만과 뭐 그런 것들이 와. 그리고 옛날 시인들 또 왜 이렇게 잘생겼습니까?
1: 근데 약간 그 김수영 시인의 시를 이제
0: 네.
1: 에 대한 좀 그 시를 좋아하는 독자들에 네네. 대한 스테레오타입이 있잖아요.
0: 네네.
1: 지금 말씀하신 그런 특징들을 가진 시인이다 보니까 네네. 약간 김수영 시인의 독자들은 뭐 아름다운 시어보다는 좀 어떤 날 것의 솔직함을 좋아할 것 같다.

0: 네. 이런 좀 선입견도 들고 네, 그리고 네, 좀 네. 어떤 뭐 이렇게 마음 한 구석에 뭐 시대에 대한 부채감이 좀 있을 것 같다.
1: 아, 그렇죠.
0: 네. 양심 뭐 이런 거 같은 거 못 버리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약간 좀 자학적인 성질도 있고 성격도 네. 있고 좀 자기 성찰도 치열하게 할 것 같다.
2: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예를 들면 이제 좀 이렇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서정시
0: 네.
2: 뭐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이 보시면은 완전 이건 파괴적이고 이건 이게 시야?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표현들까지 가끔 드러나거든요.
0: 약간 뭐 서정주시를 좋아해 하는 느낌이랑 많이 다르죠.
2: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네. 완전히 다른 별에 네. 살 것 같은
0: 네.
2: 네, 그런 두 시인인데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시인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자기만의 그런 어떤
0: 감독님도 좀 그러신 게 있으신가요? 좀 어떤 내 깊은 곳에는 네. 좀 시대에 대한 부채가 있다. 혹은
2: 부채감이
0: 약간...
2: 있죠. 아. 부채가 있어요. 부채가 있고 네. 당연히 저는 뭐 그 세대 자체가 그런 옛날에 그 개발도상국
0: 네.
2: 예, 군사 정권 시절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고 그래 대학 다니면서도 계속 많이 겪었고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시인은 분노하는가?
0: 네.
2: 왜 시인은 시를 통해서 분노하는가? 제 나름대로 규정한 거.
0: 네.
2: 언론이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인이 시로 세상을 이야기한 거다.
0: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이 자유로워진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0: 그렇죠.
2: 예.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리고 그런 또 부채감도 있죠. 그러니까 제가 가끔 특강 같은 거 할 때는 우리 어렸을 때는 초등학교 때 한글을 대부분 초등학교 1학년, 국민학교 1학년 가서 배우고 애들이 좀 모지라고 이래도 그게 다 먹고 살았어요. 잘 살고 뭐 응답하라 이런 것도 보시면 느끼시겠지만은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뛰어놀아요. 네. 골목에서.
0: 네.
2: 그럼 엄마들이 밥 먹어라 그럴 때 들어오거든요. 해질녘에.
0: 네.
2: 들어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지금 어린이들 지금 애들은 아주 아기 때부터 부모가 가진 경쟁의 공포가 전염된다고 생각해요. 이 애들이 자각하지 못한 상황에서.
0: 네.
2: 그래서 어찌 보면 그 아이러니잖아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풍족한 유년 시절, 자유로운 유년 시절을 보내놓고 이제 세상을 만들 세대가 됐네. 세상을 만들었는데 자기의 후손들, 자기 자식들한테는 자기가 누렸던 것들을 주지 않아요. 저는 이것들은 그냥 모든 저희 세대가 가지고 있는 부채의식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뭐 그런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시고
2: 네.
0: 이 와중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더 좋은 학교에 보낼 것인가를 더 가열차게
2: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네. 또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또 사회적 변화들이 이제 생겼고 옛날에는 저 옛날 때만 불과 20몇 년 전만 해도 애 키우는데 그렇게 대단한 노하우가 필요 없었거든요. 그냥 뭐 젖병 소독기가 요즘에 있잖아요.
0: 네.
2: 저희는 젖병을 당연히 어른들이 그렇게 알아가지고 솥에다 물 끓여가지고 집게로 젖병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뭐 애는 젖병 소독기가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고 몇 세부터 이걸 하지 않으면 애는 도태될 거고 뒤떨어질 거고 이런 것들이 아 참 부모도 부모지만 애들도 참 안 됐고 기성세대가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숨쉬지 못해 우리 애들을 질식할 것처럼 몰아붙이는 세상을 만든 것들에 대해서 일말의 미안함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0: 네.
2: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0: 김수영 시인 저희가 이제 또 스테레오타입으로 읽으면
2: 네.
0: 늘 뭐 풀은 눕는다 뭐 이러면서 민중의 힘 이런
2: 네.
0: 거에
2: 맞아요.
0: 대한 어떤 따뜻한 시선 뭐 이런 게 있었고 김수영 시인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왕거사는 남자
2: 네.
0: 뒷부분에서
2: 네.
0: 아, 이 영화의 주인공은 그냥 그 마을 사람들이구나 유해진
2: 아,
0: 예. 배우구나 단종 네. 단종이 아니고
2: 맞아요
0: 예.
2: 맞아요
0: 네. 좀 이렇게 영화 만들 때에는
2: 네.
0: 좀 그런 마음이 많이 투영이 되셨나요?
2: 그렇죠 그 뭐 이거 뭐 당연히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서 이 영화는
0: 네.
2: 이 흥도 어뭉도라는 그 유해진 씨가 맡았던
0: 네.
2: 그와 그 마을 사람들의 시각으로 보는 소년 왕의 이야기예요.
0: 근데 끝은 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2: 그렇죠. 끝은 정해져 있죠.
0: 어떻게 결말을 내야 되나.
2: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추모하기를 바랬죠.
0: 추모하기를.
2: 이 소년 왕이
0: 네.
2: 이제 뭐 사람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야 수양대군이 나중에 세조가 돼서 정치 잘했잖아. 그러면 괜찮아.
0: 네.
2: 어, 뭐 모르는데 사실 단종이 어떤 왕이 됐을지, 성군이 어떤 왕이 됐을지 사실은 세종대왕의 손자고,
0: 네,
2: 문종의 아들이고, 그리고 조선시대 때 진짜 한 두세 명밖에, 아, 두 명밖에 없는 적통 중에 적통.
0: 그쵸,
2: 예. 예, 그러니까 왕권사회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0: 정통성으로 따지면 단종만한 왕이 없었죠.
2: 정통성이 거죠. 확보되지 않으면 언제든 난이 일어나서 왕이 교체돼도, 예, 할 말이 없는, 쉽게 말하면 국가의 근간이 흐트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 가장 중요한 건 정통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투표 선거가 중요하듯이. 이제 그런데 이 어렸을 때 단종의 기록들을 보면 이분이 얼마나 영특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계속 나와요.
0: 네.
2: 세종대왕이 이 어린 세자 세손을 보고서 얘는 다르다. 뭐 그리고 조종 신료들도 나중에 대단한 왕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 문종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 여기에 이게 정사나 야사 속에 이분의 어떤 소년, 이 어린이의 댐댐이들이 막 계속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왕실에서는 굉장히 기대를 했었고, 그래서 모두가, 그런데 이제 가장 큰 비극은 이제 그거죠. 할아버지 돌아가셨고, 할머니 돌아가셨고, 왕이 12살 때 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나타가 이틀 만에 죽어요. 이 소년을 왕위에 올라야 되는데 후견할 후견인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유일한 후견들은 삼촌들인데 그 삼촌 중에 한 명이,
0: 그렇죠,
2: 왕위를 뺏은 거잖아요. 그 네. 신하들을 도륙하고 나서 왕위를 뺏은 사람인데, 그래서 이분의 재위 기간이 되게 짧아요. 되게 짧은데 그 기록들도 이제 영화 들어가기 찾아봤죠. 그랬더니 그런 어떤 두 가지 정도의 기록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문종대왕이 돌아가셨을 때 그 돌채취 비석을, 네, 크게 만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왕실에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을 동원해가지고 돌을 채취하고 돌을 가공하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 이 단종 12살 되는 임금이잖아요. 12살, 13살인데
0: 백성들에게 그렇게,
2: 백성들이 무역을... 지금 추운 겨울이라 고생할 텐데 이 명을 거둬라. 그래가지고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0: 네. 네.
2: 그리고 또 다른 기록들은 뭔가를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여러분 지나친 음주는 뇌 건강에 해롭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조정 대신들이 끝까지 반대한 걸 그 소년이 밀어붙여요.
0: 아니 그러니까 단종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도, 네, 조금이라도 실록에 있는 기록들을 가지고,
2: 네, 네,
0: 아 단종의 잠재력이라는 게 어땠겠다라고, 그렇죠,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2: 네, 네.
0: 근데 어몽도에 대해서는 정말 한 줄이고,
2: 네, 네,
0: 그리고 이제 어몽도의 주변 민중들,
2: 네, 네, 네,
0: 백성들,
2: 네,
0: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의 다 즉 연출자의 창작으로,
2: 네, 네, 그렇죠, 그렇죠,
0: 생각을 할 텐데 뭐 그들에게는 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건가요?
2: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울 때 조선의 주인공은 왕들이죠. 태정태세, 네, 문단세잖아요.
0: 진짜 남자도, 네, 되게, 네, 특이하게 궁궐 밖에서 벌어지는 사극이고.
2: 네. 그리고 조선 초기만 해도 이 나라는 백성의 나라였어요. 정치를 잘해야 되는 이유도 백성의 삶을 위해서였는데,
0: 네,
2: 이게 이제 중기 후기로 가면서 변질이 되죠. 사대부의 나라가 돼버리고 왕권도 약해지고,
0: 네,
2: 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뭘 물어보셨는지 제가 까먹었다는 거예요. 뭐죠?
0: 저희가 김수영 시인 이야기를 하다가 왕과 사는 남자를 하다 보니까,
2: 예.
0: 아, 약간 이제 김수영 시인이 아꼈던, 예, 사랑했던,
2: 저는
0: 이름 없는 민중들,
2: 예, 저는 그분들이 이 유배지에서의 아주 중요한 주인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그분들이 없었다면은,
0: 네,
2: 이 단종이 마음이 치유되어가는 과정, 그리고 금성대군이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왕위로 오르시죠 했을 때 그 결심을 못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어몽도라는 분이 그 두 줄, 세 줄 나와 있는 그 기록을 가지고 상상력을 가미해서 했거든요. 근데 그게 뭐였냐면 그
0: 장례를 치렀다.
2: 장례를 치렀다. 뭐 이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종이 돌아가셨을 때 수양대군하고 조정에서 얘기를 해요. 이 시신을 끄집어내거나 장례를 치르면 삼족을 멸하겠다. 그러니까 제대뿐만 아니고 저희 아버지 때, 제 아들 때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0: 네.
2: 모든 집안 일가 친척들을. 그래서 그 거기 야사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십몇일 동안 그 강을 떠다녀요. 영화에 나온 것처럼 보자기 싸지도 않았어요. 그냥 던진 거죠.
0: 그래서 불은 상태로. 시신이.
2: 네. 근데 이제 부패가 되기 시작한 거죠.
0: 네.
2: 근데 그래서 하얀 손가락이 부패가 되기 시작했다. 물에 떠 손가락이,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을 누가 건져낼 수 있어요?
0: 그쵸.
2: 그런데 이 어몽도라는 분이 삼족을 멸한다고 했는데 그걸 가서 끄집어내고 시신을 건져내고 그리고 장례를 치른 다음에 평생을 숨어 산단 말이에요. 어? 어떻게 이럴 수 있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거는 아버지가 아니면 부모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네. 내 자식이면 그렇게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러면 이 어몽도라는 분과 이 유배운 단종이 부모와 자식 같은 관계 형성으로
0: 유사 부자 관계를
2: 네, 되지 네. 않으면은 나중에 이것들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시나리오 자체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 자체가 예, 그런 식으로 나중에 수정됐었죠.
0: 사실 그 야사의 기록에서는 네. 어몽도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일을 한지는 안 나온 거죠.
2: 전혀 안 그러니까
0: 본인의 어떤 지사 정신인 건지, 그러니까 되게 성리학적 관점에서 나는 뭐 이렇게 신하니까, 뭐 네. 이렇게 선비니까 이걸 해야 된다 이런 건지 아니면 이 아이가 너무 가엾어서 내가 사람된 도리로 한다 이런 건지는 네네. 모르는 거고
2: 어쨌든 동정심이나 선비된 도리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네. 그분은 사대부도 아니었고
0: 네.
2: 네. 사대부도 아니었고 그리고 어떤 의협심이 있었을 수는 있겠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크잖아요.
0: 그렇죠.
2: 네. 그래서 뭔가 영화적인 상상력이 필요하다. 특별한 관계.
0: 네.
2: 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설정하게 됐습니다.
0: 네. 네. 감독님 여기서 노래 한 곡 들었으면 하는데요. 네, 어떤 곡 들으면 좋을까요?
2: 아, 지금 계절에 딱 좋은 곡입니다. 그 빈 크로스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0: 아, 지금 계절에 아주 딱 좋은 곡이네요.
2: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롤이에요. 가장 고전적이면서도 그러니까 뭐 크리스마스는 뭐 흥청망청 뭐 무슨 뭐 어디서 세일한다 가서 뭐 어디 술자리에 뭐 식사자리가 있다 뭐 친구들끼리 만나게 됐다 이런 거지만 이 노래의 저기를 보면은 그 크리스마스에 밤 오는 눈 오는 풍경이 생각이 나요.
0: 네.
2: 예.
0: 네.
2: 그 막 계집에도 눈이 쌓이기 시작하고 네. 여기저기 그러니까 그런 건 표현이 있잖아요. 눈이 오는 순간만큼 모든 세상이 평등해진다. 다 해야 되게 되니까.
0: 아.
2: 뭐 그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곡인 것 같습니다.
0: 아, 김수영 시인의 눈 생각하면서 들어봐도 좋겠네요. 빈 크로스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듣겠습니다.

0: us be one.
1: 빙 크로스비의 화이트 크리스마스 들으셨습니다.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장항준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지만 네. 이제 두 번째 인생책인 뻔데기 야구단 네. 이야기를 해보려고 네. 하는데요. 네. 저한테도 추억의 만화책인데 요즘 젊은 세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2: 아 모르죠. 네.
1: 좀 짧게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네, 이게 뭐 배경은 그냥 한국 사회인데 옛날이죠. 네. 그러니까 거의 70년대 한국 그쵸.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골목에서 애들끼리 야구를 합니다. 야구를 하고 있는데 다 애들이 이제 그 캐릭터들을 보시면 다 돌멩이처럼 생긴 아이들이 야구를 하고 있어요. 야구를 하고 있다가 그 중에 이제 그 뻔이라는 애가 있어요. 이름이 네. 뻔입니다. 뻔. 4학년 국민학교 4학년짜리 애가 이제 홈런을 칩니다. 홈런을 치는데 그게 공이 쭉쭉쭉쭉 골목에서 하다가 날아가가지고 쨍그랑 유리창이 깨져요.
1: 네.
2: 그리고 나오는 분이 그 화난 할아버지가 자기 집 유리창이 깨졌으니까 나와가지고 너희들 뭐 하는 거냐? 뭐 저 누가 쳤니? 누가 여기까지 공을 날리는 놈이야? 뻔이 접니다. 그랬더니 스윙이 훌륭하구나. 뭐 이러면서 알고 봤더니 이분이 복덕방 할아버지인데 네. 전직 야구를 했었던 분이고
1: 네.
2: 그래서 이 너희들 진짜로 야구를 해볼 생각이 없니?
1: 네.
2: 그래서 이 소년들 동네에서 뛰어놀던 소년들을 데리고 야구단을 만드는 그래서 이제 이 야구단을 만들어서 전국 어린이 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또 해외 원정까지 가서 대만 팀도 이기고 또
1: 네.
2: 일본전에서 또 일본 극적으로 이기고 이렇게 돼서 나중에 이제 서울에서 고국으로 들어와서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끝나는 그런 만화책입니다.
1: 요즘은 이제 그 용어 자체도 사라졌는데 명랑 만화 이렇게
2: 명랑 만화 명랑 만화 명랑 만화 예.
1: 감독님도 스포츠 영화 만드셨잖아요.
2: 네네.
1: 리바운드.
2: 네네.
1: 그 영화도 실화가 바탕이죠.
2: 그렇죠, 그렇죠.
1: 굉장히 예. 만화 같은 스토리라고.
2: 맞아요, 맞아요.
1: 실화 자체가.
2: 네네. 네. 뭐 이 뭐 뻔데기 야구단이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린이들이 그때는 또 고등학교 야구 시대야.
1: 아,
2: 프로야구 출범 전이니까.
1: 청룡기 뭐 이런 거.
2: 맞아요. 청룡기 네. 뭐 대통령배 쟁탈 뭐 이러는데 저도 어렸을 때 그 야구장에 갔었거든요. 옛날 서울 운동장이죠. 지금은 없어진.
1: 네.
2: 거기 운동장에 가면은 그 운동장에 가서 이제 그 야구장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은 토너먼트예요. 군산에서 올라온 군산상고랑
1: 네.
2: 경북고등학교 대구에서 올라온 두 팀이 붙어요. 두 팀이 붙는데 그 군산에서 학생들이 응원을 와요. 동문들이 오고 그리고 모두가 와서 열성적으로 응원을 하는데 그 팀이랑 상관없는 사람들까지도 응원을 하고 그리고 이 경기에 지면은 몇몇 선수들이 울어요.
1: 울어요. 예.
2: 그라운드에서. 와 이거야말로 진짜 청춘을 표현해주는 예, 그런 고교야구의 시절에 어린이 팬들이 많았어요.
1: 일본은 아직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2: 고시엔. 고시엔. 네.

0: 네. 고시는 멋있죠 진짜. 네. 근데 아무튼 간에 그 고교 야구에 그래서 어린이 야구 팬들이 많았는데 어린이들은 뭐냐면 자기네들도 야구를 하고 싶어 하는데 진짜 야구 선수가 될 만한 그 어린이들의 꿈을 어찌 보면 이 만화가 대리 만족시켜줬다.
1: 네.
0: 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1: 사실 야구가 어린이가 하기 되게 힘듭니다.
0: 더 힘들죠. 네,
1: 축구랑 네. 달리 네. 이거는 좀 못하면 경기가 끝나지도 않고.
0: 네, 네 맞아요.
1: 네.
0: 일단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니까요.
1: 네. 네. 저 번데기 야구단 이렇게 진짜 한 30년 만에 다시 생각을 하면서 네, 네. 또 감독님을 모시고 네. 이야기를 나눠야 되니까 네. 문득 드는 생각이 번데기 야구단 유머가 네. 되게 이제 따뜻하면서도 이제 따뜻하죠. 해롭지 않으면서도 네. 유쾌하고 근데 또 이제 사회 풍자도 네.
0: 맞아요,
1: 쑥쑥 들어가 있고 해악도 네. 들어가 있고 네. 하는데 감독님 유머 코드랑 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0: 아, 그런가 보네요. 제가 그걸 그렇게 오랫동안 좋아했었던 이유 그리고 지금 어른이 돼서도 그게 생각나는 이유는 그 작품에서 제가 느꼈던 그 따뜻함,
1: 네.
0: 그 따뜻한 유머,
1: 네.
0: 웃음 그런 인간적인 것들을 제가 되게 좋아했었나 보네요.
1: 그게 뭐 이렇게 지적인 유머도 있는데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냉소적이거나 날카롭지 않고
0: 네, 그런 걸로 네,
1: 사람 좀 찜찜하게 만들지 않는
0: 네, 네, 맞아요.
1: 들으면 딱 기분 좋게
0: 아. 그 김수영 시인과 정확히 대척점에 서 있는 저 끝과 이 끝에 서 있는
1: 그러네요.
0: 예예. 예,
1: 번데기 야구단을 읽으며 자란 어린이가 무슨 일이 있었길래 김수영 시인의 시를 좋아하게 된 걸까요? 네. 감독님 그 왕사남에서도 저 네. 앞부분에 이제 유머들이 막 너무 웃기고
0: 네.
1: 타이밍도 잘 맞는 거예요.
0: 네, 네.
1: 감독님 좀 유머 이런 건 좀 계산하고 좀 넣으시나요? 이게 무슨 유머의 나의 철학 아니면 뭐 나는 유머를 설계할 때 좀 어떻게 설계를 한다 아니면 그냥 감 직감으로 한다 그런 게 있나요?
0: 일단은 뭐 시나리오를 쓰거나 이럴 때 아 요쯤은 코미디가 나와야 되는데 과하게 나오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네. 되게 좀 어찌 보면 좀 제가 원래 좋아하는 건 좀 정적이고 정적인 유머 이런 것들 그러니까 표정
1: 아.
0: 네. 그리고 막 넘어지고 막 이런 것보다는
1: 아,
0: 막 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좋아하는데
1: 아 그런 걸 정적인 유머라고 하는군요.
0: 네. 그래서 뭐 시나리오 같은 거 쓸 때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두 시간 동안 영화를 봐야 되는데 마치 그건 제 삶 같은 거예요. 인생이 진지하기만 하면 가치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얼마나 따분하고 네. 얼마나 피곤합니까? 영화도 마찬가지로 두 시간 동안 누군가의 인생을 보거나 어떤 흐름을 보는 건데 그 안에 아주 작은 크고 작은 유머가 없다면
1: 네.
0: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도 영화 하실 때마다 항상 유머가 들어가잖아요.
1: 그렇죠.
0: 네.
1: 근데 그 좀 약간 뒤틀린 유머예요.
0: 예, 예. 박찬욱 감독님의 유머 같은 것도 저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그분의 그런 철학도 좋아요. 여기서 조금 코미디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세계적인 거장도
1: 네.
0: 그리고 봉준호 감독도 보면은 영화 속에
1: 유머 있죠.
0: 유머가 있어요.
1: 네. 근데 좀 이렇게 박찬욱 감독님, 봉준호 감독님 유머 좀 약간 이렇게 좀 블랙 코미디라고 해야 될 유머 같은데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네.
0: 흔히는 이제 그 고급스럽다고 얘기하는데
1: 고급스럽다.
0: 네,
1: 네.
0: 네.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좀 사람이 보였으면 좋겠다. 이 사람의 캐릭터, 이 사람이 가진 상황, 그리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그래야 이제 인물들에서 공감해야 나중에 이 인물이 비극을 맞던
1: 네.
0: 어떤 다른 형태의 어떤 진보적인 형태로 변하든 아니면 어떤 변화를 갔을 때 우리가 그 인물에 공감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
1: 유머.
0: 그 사람의 유머에 우리가 웃었느냐 웃지 않았느냐
1: 아.
0: 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1: 감독님 싫어하시는 유머도 있으신가요? 아, 웃기긴 네. 웃기지만 나는 저런 유머 쓰는 사람하고는 좀 이렇게 같이 못 어울린다.
0: 너무 이게 유머처럼 보이는 유머 그리고
1: 아.
0: 너무 막 그렇게 막 그 막 이렇게 좀 과한 예. 의도가 확연히 드러나는 유머
1: 아.
0: 이런 것들은 좀 저는 좀 별로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유머가 나올 때도 코미디도 그렇게 생각해요. 코미디의 대사가 있어서 이거 사람들이 웃게 된다면 그 전까지는 이게 눈치채지 못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 우리가 알면 재미없잖아요.
1: 네.
0: 웃기지 않아요.
1: 그쵸.
0: 근데 너무 의외의 대답. 그런데 너무 이 인물에 맞는 유머 있는 답변이 나왔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웃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좀 즐기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 번데기 야구단으로 할 이야기가 정말 많지만 유머 이야기만 일단 하고
0: 네,
1: 1부를 마무리해야
0: 네.
1: 될 것 같습니다. 저희 1부 마무리하는 노래 어떤 노래 들으면 좋을까요?
0: 아 마무리하는 노래요. 자, 이 제8요일 OST 중에 제8요일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프랑스
1: 네.
0: 영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데
1: 네.
0: 여기서 루이스 마리아노의 멕시코라

0: 하는 곡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이 영화에 나온 OST 중 워낙 좋은 곡이 많은데 네. 들어보시면 왜 좋아하는지는 아실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장강명의 인생책, 내일 이 시간은 장항준 감독님의 세 번째 인생책인 천명광 작가님의 고래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부는 루이스 마리아노의 멕시코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독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선의 영화관, 안녕하세요. 인생을 닮은 영화를 탐색하는 시간, 이은선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종필 감독의 박하경 여행기와 함께합니다.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낯선 사람과의 로맨스, 즉 여행 로맨스의 대명사인 비포 선라이즈 시리즈 같은 분위기를 기대하시는 분들에게는 3화가 적합할 것 같습니다. 부산으로 떠난 하경은 낯선 남자 창진을 만납니다. 각자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온 나홀로 여행객이지만 어쩐지 동선이 자꾸만 겹치게 되는 덕분이죠. 같은 밀면집에서 밀면을 먹은 두 사람은 보수동 책방골목에서 다시 마주칩니다. 복천동 고분군 노천극장에서

영화 한 편을 같이 보기도 하고 남포동 건어물 도매시장을 걷기도 합니다. 하경이 자신만의 규칙을 깨고 처음으로 1박까지 감행한 이 로맨스는 어떻게 끝을 맺게 될까요? 두 사람은 우연을 인연으로 바꾸게 될까요? 참고로 3화에 붙은 제목은 메타멜로입니다. 우리가 여행에서 기대하는 건 무엇일까요? 새로운 추억과 경험을 더하기 위해서라는 답이 무난하겠습니다. 누군가는 뜻밖의 로맨스를 기대하기도 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하경의 여정은 여행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애꿎게 여행의 판타지를 부추기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짧은 여행은 하경의 지난한 일상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일생의 가치관을 뒤흔들만한 일도 일어나지 않죠. 무엇보다 하경이 여행지에서 겪은 일은 하경의 일상적 공간으로 깊숙하게 이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만남과 사건은 여행지에서 끝. 하경이 마음에 쥐고 오는 건 이따금 떠올릴 수 있는 좋은 기억과 감정 정도입니다. 말하자면 이 시리즈는 겉멋을 전부 걷어낸 여행의 진짜 속성을 알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벗어나 조금은 다른 공기를 가르는 기분으로 진입해보는 시공간에서 멋쩍음과 두려움을 비집고 나오는 작은 기쁨을 발견하는 일. 그 자극을 위해서는 가끔은 약간의 씁쓸함이 필연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 박하경 여행기가 말하는 여행의 본질입니다. 이은선의 영화관이었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4일 밤 11시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지만 제주도에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에 비가 조금씩 내리겠고 강원 내륙 산지와 충북 북부는 오전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내일 늦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경북 서부 내륙, 북동 내륙, 북동 산지와 경남 북서 내륙, 제주도에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전라권 지역에서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특히 내일과 모레는 경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전국이 15도에서 20도,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3도에서 31도입니다. 모레는 중부지방을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모레 아침 기온은 서울이 16도, 전국이 11도에서 18도, 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전국이 24도에서 29도입니다. 모레 오후부터 제주도 남쪽 바깥 먼바다와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차차 바람이 초속 8에서 13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이 1.5에서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길 바라며 앞으로 발표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레부터 동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8도, 인천 17도, 수원 17도, 파주 15도입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인천과 수원 25도, 파주 26도입니다. 강원 영서,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철원 16도, 춘천과 원주 17도, 대관령 14도입니다. 낮 기온은 철원 24도, 춘천 26도, 원주 25도, 대관령 20도입니다. 강원 영동,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속초 18도, 강릉 20도, 동해 18도입니다. 낮 기온은 속초 26도, 강릉 27도, 동해 26도입니다. 충청남북도,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청주 18도, 충주 17도, 대전 18도, 세종 17도, 천안 17도, 보령 16도입니다. 낮 기온은 청주 26도, 충주 25도, 대전 26도, 세종 26도, 천안 25도, 보령 23도입니다. 전라남북도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전주 28도, 군산 17도, 광주 19도, 목포와 여수 순천 19도입니다. 낮 기온은 전주 25도, 군산 24도, 광주 25도, 목포 24도, 여수와 순천 27도입니다. 경상남북도도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대구 19도, 포항 18도, 안동 18도, 부산 19도, 울산과 진주 18도입니다. 낮 기온은 대구 29도, 포항 31도, 안동 27도, 부산 28도, 울산 29도, 진주 28도입니다. 제주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 낮 기온은 2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9도, 낮 기온은 24도입니다. 서해오도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5도, 낮 기온은 21도입니다. 북한 지역,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평양 15도, 신의주 14도, 개성 15도, 낮 기온은 평양 23도, 신의주 24도, 개성 25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0.1도, 습도는 85%입니다. 내일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11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우입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자정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승리라면서도 아쉬움은 있다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은 어제 승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서울시장과 경남도지사, 대구시장 선거에 아쉬움은 있으나 아쉬움이 있다고 해서 승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또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친 한동훈계 안상훈 의원이 어제 SNS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의회 입성과 서울을 지킨 오세훈 시장은 합리적 보수 재건의 신호탄이라며 당 지도부는 거취를 속히 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친한계의 박정훈, 배현진 의원 등도 기자회견에서 사랑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지방선거가 변곡점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박충권 원내수석 대변인은 어제 열린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의 거취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투표소에서의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선거 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관계기관은 문제 발생 요인을 명확히 밝히고 책임질 것이 있다면 명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를 이동하거나 폐기하는 행위를 막아달라는 헌법 소원이 접수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일반 시민이 제기한 이 같은 헌법 소원 사건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변호인을 맡았던 도태우 변호사도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과 헌법 소원 등을 오는 8일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홈플러스가 최근 영업을 중단한 전국 37개 점포를 폐점하기로 했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이들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은 3,500여 명입니다. 홈플러스는 폐점 예정 점포에 근무하는 책임 이상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으며 한 관계자는 입점 점주들과는 별도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홈플러스 노조는 마구잡이 폐점이라고 반발하며 대주주 MBK 파트너스와 정부의 역할을 촉구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오늘 오후에 입국합니다.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내일 저녁 서울의 한 삼겹살 음식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고대역풍 메모리와 AI 데이터 센터 등 엔비디아와 국내 기업 간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닝 미국 상무장관으로부터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가 지난해 합의한 15%를 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전날 저녁 러트닝 장관과 화상 면담을 했으며 작년 한미 관세 합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양측의 준수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작년 관세 합의 수준을 넘어서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거라는 점을 재차 확인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란이 요구하는 금전 보상이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상했다고 미국 CNN 방송은 현지 시각 3일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양해각서에 합의하는 즉시 어떤 형태로든 재정적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점차 맑아지겠지만 중부와 호남 지방에는 아침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18도 등 전국이 15도에서 20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자정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허유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문화공감 윤지영입니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음색,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소리의 마녀라고 불리우는 한영애 씨. 목소리 자체가 하나의 장르라고 할 수 있죠. 올해로 데뷔 50주년을 맞았는데요. 아직도 무대에 대한 목마름과 노래에 대한 갈증은 여전하다는 한영애 씨를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첫 곡 먼저 보내드릴게요. 징검다리의 여름.

0: 라디오로 만나는 문화일기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1: 한영애 씨는 1976년 해바라기 리더 김의철 씨의 눈에 띄어서 가수로 데뷔했습니다. 해바라기 멤버로 활동하다가 연극배우 제안을 받고 6년에 걸쳐 연극배우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가수의 길로 돌아온 그녀는 1986년 1집 여울목을 발표했고요. 동시에 신촌블루스 활동을 하면서 신촌블루스 1집 신촌블루스에 참여했습니다. 1992년에 발표한 3집에서는 조율이 크게 사랑을 받았고요. 누구 없소, 코뿔소 같은 곡들로 그만의 독특한 음악 세계를 구축해왔습니다. 2집 바라본다와 4집 불어오라 바라마는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문화공감 초대석 데뷔 50주년을 맞은 또 기념 콘서트 앞두고 계신 한영애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노래하는 한영애입니다.
1: 와, 반갑습니다. 저는 처음 뵙는 거긴 하지만 네. 워낙에 얼굴을 어릴 때부터 봐왔잖아요. 네. 근데 그대로신데요?
2: 그럴 리가 있습니까?
1: 아마 그 본인 색깔과 캐릭터가 확실하신 분.

0: 하게 돼요.
1: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0: 지금 전국 투어 앞두고 한창 바쁜 시간이시죠?
1: 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방송국도 와보고 그러니까 네. 굉장히 기쁘고 재밌고 그래요.
0: 오늘 보이는 라디오인 줄 알고 화장하셔서 아까 억울하다고 하셨어요.
1: 제가 평소에 화장 안 하거든요.
0: 아, 그러시구나.
1: 할 줄도 모르고. 네. 그런데 그래도 좀 건강하게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 하얀 거 이렇게 칠을 했는데.
0: 네, 네. 아, 맞아요. 생각했던 모습보다 오늘 많이 하얘셔서 약간 네. 뭔가 거무잡잡한 피부가 매력이셨던 맞습니다. 걸로 기억하는데. 네네. 아, 오늘은 하얗게 하고 오셨군요.
1: 저 건강해 보이고 싶고 건강합니다.
0: 네, 와, 벌써 데뷔 50주년이세요?
1: 아, 와. 숫자라는 것이 네. 가끔은 너무 불편하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러나요.
0: 네, 근데 아까 제가 처음 뵙고 나서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할 것 같아요. 늘 한결같으시다. 뭐 한결같으신 비결이 있으실까요?
1: 있죠. 긴 머리입니다.
0: 오, 한 번도 자른 적이 없으세요?
1: 뭐 늘 자르죠. 네. 때가 되면. 그런데 한 번 뭐 삭발한 적도 있고 오. 단발일 때도 있고 그렇지만 늘상 이렇게 한용의 이미지 하면은 긴 머리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저도 지금 머리를 자르고 더 펌도 하고 또 제 나이에 맞는 옷도 저 나이에 맞는 옷이 있는 건 아니지만 누구나 편안하게 입는 옷을 입고 하면 지금보다 좀 많이 달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변함없으면은 긴 머리가 한몫한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0: 여전히 긴 머리가 잘 어울리신다는 것도 참 부럽네요.
1: 그래요?
0: 네. 아. 긴 머리를 한 적이 누구나 있잖아요. 여자라면.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자르게 되던데 잘 어울리신다는 거잖아요.
1: 대안이 없습니다.
0: 와, 정말 데뷔 50주년. 저도 그 50주년이라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본인은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1: 깜짝 놀랄 거야. 뭐 앞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몇몇 생각을 하다가 정리를 했더니 그죠? 부끄럽다. 한편으로 자랑스럽다. 네. 그다음에 지인들 이야기로는 그게 뚝심인 거야. 라는 단어도 하나 줬어요.
0: 네. 근데 그 50년 전 하면은 굉장히 옛날처럼 느껴지지만 그 데뷔한 순간부터 워낙에 특별한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스쳐 지나갈 것 같아요.
1: 맞아요. 가끔씩은 뭐 기억의 오류도 있고 뭐 잘못된 기억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서 보니까 옛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뭐 10년 전이 어제 같아. 네. 뭐 마음은 이팔청춘이야. 뭐 이런 말씀들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조금씩 실감할 수 있는 때가 됐습니다. 그 50년이라는 세월이 그냥 어제 일인 거예요. 네.
0: 그렇군요.
1: 이해 안 가시죠?
0: 저도 꽤 많이 먹었습니다.
1: 저는 이제 조금씩 이해가 가요. 그
0: 제가
1: 이야기들이.
0: 한영애 씨 음악을 처음 들었던 게 중학교 1학년 때 정도였던 것 같아요. 와. 예, 그때 막 심야 라디오 듣고 하면서 그때부터 와, 한국에 이렇게 독특한 음악이 있었나? 하면서 누구지? 하고 나중에 막 뵙고 와, 이런 여성상이 한국에 있었나? 막 이런 느낌이 지금도 기억나거든요. 근데 정말 처음부터 그냥 독보적이었다는 말밖에 설명할 게 없을 것 같은데 뭐 지금은 그게 하나의 캐릭터로 자리 잡았지만 그때부터 그렇게 뚝심 있게 쭉 이렇게 흔들림 없이 활동을 이어왔던 어떤 마음? 비결? 이런 게 있을까요?
1: 뭐 해오면서 흔들림도 있고 음악이 지겨울 때도 있고 여러 일들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무대가 나를 어루만져 주지 않나? 무대에서만이 내가 제가 아직도 이 단어를 못 찾고 있는데 구원받을 수 있지 않나? 좀 이렇게 지나친 과한 일종의 언덕처럼 기대하는 거? 뭐 그런 네. 거죠. 네.
0: 근데 정말 신기한 건 제가 중학교 때부터 들었으니까 제가 들어온 것도 거의 40여 년이 된 건데 그런데 중간중간에 항상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가 활동을 계속 하시는 모습 보면서 아직도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신다고 깜짝깜짝 놀래고 어머님이 친구분들하고 막 공연 갔다 오셔서 막 상기돼서 막 흥분해서 설명하시는 이야기 들으면서 아직도 여전하시다고 하면서 깜짝깜짝 놀랐던 것 같거든요.
1: 네.
0: 네. 근데 에너지가 정말 뱀파이어신가?

0: 같아요. 끊어지질 않는 것 같아요.
1: 그냥 물리적인 힘을 잃지 않기 위해서 뭐 약간의 운동, 뭐 산에 가는 거, 그 밖에 또 감각을 잃어버리면 좀 힘들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또 전시회나 막회나 뭐 그 밖에 모든 문화생활 다 새기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저는 연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0: 네.
1: 음악에 뭐 발성 연습을 하고 음악적인 어떤 지식도 얻어야 되지만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음악과 연결이 된 거죠.
0: 네.
1: 그렇다고 뭐 음악 때문에 음악이 난 인생의 처음이야 그건 아닙니다.
0: 6월부터죠. 이제 전국 투어 콘서트 네. 하신다고 들었는데 몇 개 도시에서 공연하시나요?
1: 지금 4, 5군데로 알고 있는데요.
0: 네.
1: 가수들은 그런 걸 그때 가서 기억해요.
0: 처음에 이제 13일, 14일에는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시작되더라고요.
1: 네, 그 안에 그 우리금융 아토리라고 있습니다.
0: 네.
1: 그곳에서 13, 14일 이틀 공연하고 7월부터 이제 지방도 돌고
0: 네.
1: 또 그것이 호응이 또 좋으면 서울에 다시 올라와서 마무리 공연을 할 수도 있죠.
0: 아, 그렇군요. 와, 50주년이니까 팬들도 함께 나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1: 네.
0: 오랜 팬들층이 또 있을 것 같아요. 서로.
1: 콘서트에서 네. 재작년인가 공연했을 때 처음 제 공연에 온 후배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극장에 딱 들어갔는데 머리가 지끄지끄하신 분들이 꽤 많아? 라는 이야기를 이제
0: 맞아요.
1: 처음 들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잘 생각해보니까 팬과 함께 나이 들어간다라는 거를 아주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죄송하기도 하고 그러나 함께 들어감이 또 굉장히 복되고 행복하다. 우리 잘 늙어가요. 뭐 이런 멘트.
0: 그렇군요. 이번 공연에서 아주 특별한 무대도 준비하셨다고요.
1: 여러 가지를 생각했는데요. 그래도 음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본질에 좀 다가가야 되지 않나. 저는 또 그중에서 가수기 때문에 노래를 어떻게 잘 새롭게 표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게 있었고요. 그 기사가 나가더라고요. 그 K-POP 이야기가 막 네. 오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돌 그룹 음악도 좀 준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0: 지드래곤의 드라마. 직접 해석해서 선보이신다고요?
1: 아니요. 드라마를 선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느 사석에서 뭐 K-POP 노래 하나 자기는 팬으로서 듣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바리다리다 비다 바리다리다 다이다 뭐 이러고 아이 지드래곤 노래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하나? 뭐 이러고 지나갔는데 네. 뭐 말 그대로 막 네. 환호가
0: 너무 어울리는데요?
1: 해야 돼, 막 이렇게 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뭐 다른 음악들 준비하고 있고요. 뭐 K-POP이 지금 아무래도 대세잖아요.
0: 네.
1: 그 동시대인으로서 그들의 음악을 들여다본다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0: 뭐 지드래곤도 한 카리스마 하니까 뭔가 두 분이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뭐 아침이슬부터 봄날은 간다 선창 같은 선배들의 옛가요도 참 많이 불러주셨잖아요. 정말 후배 노래를 부르는 건 또 다른 시도이고 느낌일 것 같아요.
1: 그게 시도가 될까요? 그런데 그 초창기 우리나라 옛가요를 리메이크한 앨범 때 선배들의 노래를 부른 적이 있는데요. 아, 굉장히 겁나고 무섭고 그래서 그때 삭발했어요. 자신이 없어가지고.
0: 그때 삭발하신 거구나.
1: 네. 근데 굉장히 좋은 저에게 공부가 됐던.
0: 네.
1: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레이퍼 솔라시도가 들어와서 어떤 가요들이 시작이 됐는가를 들여다보다가 내는
0: 네.
1: 판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배들의 노래를 했던 기억도 굉장히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0: 근데 그 노래들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또 원래 본인 곡 부를 때하고 다른 느낌으로 다 해석을 해서 부르시는 것 같아요. 이런 목소리도 나온다고? 이런 곡들이 있더라고요.
1: 네. 열심히 했습니다.
0: 네, 노래 하나하나를 뭔가 해석할 때 어떻게 불러야 되겠다라는 방향성을 잡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1: 어떤 가수든지 다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저는 노랫말이 우선이기 때문에 노랫말 분석을 나름대로 굉장히 오래 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음악마다 가지고 있는 정서들이 다르잖아요.
0: 네.
1: 뭐, 트로트를 부르면 좀 자괴감이 드는 기분을 가져야 된다든지 그런 정서들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편이죠.
0: 네. 요즘 아이돌 그룹 노래나 후배들 노래 많이 찾아 듣고 계십니까?

0: 보면 와 정말 무대가 체질이신 것처럼 굉장히 편안해 보이고 와 저기가 집이신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의외로 무대 오르기 전에 긴장을 많이 하신다고요?
1: 굉장하죠. 그런데 그 긴장감이 그 즐거운 긴장이라고 해야 될까? 의미심장한 긴장감? 네. 그런 거죠. 그러나 무대라는 데는 다른 세계잖아요.
0: 그렇죠.
1: 일상이 아니고 그래서 더 설레임과 떨림이 있는 듯해요. 어떤 선배님 인터뷰를 보니까 당신은 무대가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와 부럽다. 어떻게 무대가 그렇게 편할 수 있을까. 나는 늘 긴장하는데 뭐 이럴 정도.
0: 네. 그 예전에 무대에 서실 때 모습 떠올려보면 굉장히 평소에 쑥스러움이 많으실 것 같고 수줍음도 있으실 것 같고 한데 그 무대에서 굉장히 노래할 때는 막 집어삼킬 듯이 하시지만 말씀하실 때 보면은 다시 소녀소녀가 되시더라고요.
1: 그런 일상이니까.
0: 네. 노래할 때는 뭔가 이렇게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시나요?
1: 어쨌거나 그 무대 세상이라는 것은 원하더 월드이기 때문에 제 속에 있는 어떠어떠한 것들을 마음대로 끄집어내도 되잖아요. 그리고 공간 자체가 이제 똑같은 소리를 내도 여기는 공간이 좀 적지 않습니까? 무대는 열려 있고 크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뭐 과하게도 나오기도 하고
0: 네. 그런 폭발하는 모습 보면서 관객들이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스트레스도 해소되고 그래서 갔다 온 분들이 막 굉장히 막 열광하는 모습을 많이 봤거든요.
1: 아 그런 말씀들 네. 주시는 게 가장 보람되죠.
0: 와 데뷔 50주년 공연은 어떨까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데뷔 50주년 맞아 기념 콘서트 앞두고 계신 한영애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영애 씨의 추천곡들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첫 곡은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1: 여울목을 꼽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그 해바라기 노래 사중창단을 하다가 연극 극단에 들어가서 배우 파트 활약을 하다가 솔로 제 데뷔를 했던 음반의 첫 곡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저에게는 곡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걸 떠나서 어떤 터닝포인트가 됐던 그런 곡이기 때문에 오래 기억하고 있고 그 녹음할 때도 굉장히 좀 뭉클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갖고 왔어요.
0: 네, 한영애 씨의 여울목 함께 들어볼게요.

0: 문화의 새로운 흐름을 알고 싶을 때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가 동행해 드립니다.
1: 네, 여울목 다시 발표하기 전까지 6년이나 배우 생활을 하셨다는 건 어느 정도 연극 배우로서도 좀 정착을 하셨던 건데 다시 돌아올 때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2: 늘 한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이제 부족한 점도 나타나고 또 더 올라가고 이렇게 욕망을 펼치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런 갈등이 있던 청년 시절에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노래해야 될 사람이 왜 그 동네에 가서 놀고 있니? 이러고 그냥 네. 뚝 던진 말인데 네. 제가 그 갈등을 겪던 시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네. 음악? 나한테 노래라는 게 있네? 그러면서 이제 길을 찾기 시작했고 그때 처음으로 프로로서 가수가 됐든 뭐가 됐든 나는 무대 위에서 막 거창한 그 결심 있잖아요. 네. 생을 마감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네. 그 프로페셔널한 어떤 무대 위에서의 마음, 마인드가 생겼던 것 같아요.
1: 오히려 떠나보셨었기 때문에 더 강렬한 뭔가가 또 있었을 것 같고 그분 정말 고마운 분이시네요.
2: 그런데 늘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뭘 배워도 선생님이 늘 똑같은 아주 많은 기가 막히게 귀한 지식을 주어도 어느 순간 어느 한 꼭지에 제가 느낌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 말씀하신 분은 아마 그 말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1: 아, 그렇게 해서 이제 50주년 이번에 신곡까지 나왔어요. 제목이 네. 스노우 레인인데 아 너무 평화로운 곡이던데요. 곡 소개해 주세요.
2: 와, 그 곡을 만드신 분이 신곡의 제목을 기억하라고 여러분 스노우맨 아닙니다. 스노우 레인입니다.
1: 그분 다 오시네요.
2: 인지를 주셨는데요. 네. 저도 한번 다시 한번. 아주 오래전에 그 10년 전쯤에 했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어느 날 지키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부활의 김태원 씨입니다.
1: 네.
2: 그래서 그게 또 이 50주년 콘서트와 여러 가지 꼭지가 맞아가지고 저에게는 아주 커다란 선물 보따리가 된 거죠.
1: 네.
2: 김태원 씨 작사 작곡 스노우 레인 발표했죠.
1: 그렇군요. 그 처음 10년 전에 어떻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2: 그 어느 분장실이었는데 이 김태원 씨랑 또 한 분이 찾아왔어요.
1: 네.
2: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그때 이제 첫 만남이죠.
1: 아, 처음 거예요?
2: 네.
1: 예. 이미 근데 팬이셨나 봐요. 그 찾아오신 거니까.
2: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 잠깐 하고 선배님한테 선물을 한 곡 드리고 싶다 이러고 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신곡 발표될 때까지 제 기억으로 김태훈 씨 다 앞에서 한 다섯 번 만나뵌 것 같아요.
1: 그래요?
2: 예.
1: 와, 김태훈 씨 사실 예능 같은 거에서 보면 되게 웃기고 재미있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실제로 뵈면은 소녀 같은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네. 그렇게까지 먼저 찾아와서 표현을 했다는 거는 엄청난 애정 표현하신 것 같은데요.
2: 그럼요.
1: 네.
2: 그 이후에도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도 그 약속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1: 그렇군요.
2: 대단한 분이다.
1: 네. 그간 사실 좀 몸도 좀 안 좋으셨었고 여러 가지 또 개인적인 일도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2: 그런저런 그, 네. 일로 인해서 늦어졌다. 자기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1: 와, 그러면 계속 10년 동안 한정혜 씨를 생각하면서 곡을 떠올리고 쓰고 지우고 하셨을 것 같은데 곡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2: 가사가 같이 올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노랫말까지 써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일 마지막 가사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모든 기억이 늘 고맙다. 거기에 내 얘기는 확 이렇게 시체말로 꽂히더라고요.
1: 진짜 50주년에 딱 맞는 네. 또 한마디네요.
2: 근데 모든 추억이 늘 고맙다 봐 모든 기억이 늘 고맙다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좋았고 어느 인터뷰를 보니까 태원 씨는 지나고 보니까 나빴던 일, 좋았던 일들도 다 고마운 일이더라.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1: 네. 저희 아나운서들 위해서 노래 만들어주신 적이 있어요.
2: 와.
1: 네. 한글날 특집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이제 한글에 관련된 노래를 누구에게 부탁할까 하다가 이제 김태원 씨가 어떻게 선명했거든요. 네. 그래서 노래가 되어라는 곡을 만들어 주셨는데 너무 아름다운 곡이에요. 그래서 아나운서들이 그 노래로 합창도 하고
2: 네.
1: 그리고 부활 앨범에 그 곡이 실려서 저희가 코러스로 참여하기도 하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몇 번 뵀거든요.
2: 네.
1: 정말 영이 맑은 분이시더라고요.
2: 아, 그래요. 네. 따뜻한 사람이 듯해요.
1: 네.
2: 그래서 김태원 씨가 천재인가 봐요.
1: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천재인 걸 숨기고 있는 천재?
2: 네.
1: 네. 그리고 노래들이 그래서 그의 그런 감성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2: 네. 사람들이 그 부활의 노래들이 슬프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 일차원적인 슬픔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탈한 슬픔.
1: 네.
2: 그래서 아름답더라고요.
1: 맞아요. 슬픔이 아름답다는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 사실 녹음 작업할 때 프로듀서 포함해서 모두가 다 좋다고 해도 아 이제는 뭔가 본인만의 그 까탈스러움 그런 것들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2: 저희는 그냥 무시무시한 단어를 씁니다. 편집광적이다라는 단어를 쓰는데
1: 네.
2: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피력을 해야지 되는 거고 그래도 마지막에는 그 대중이 그들도 다 프로페셔널들이잖아요.
1: 네.
2: 대중 10명 중에 6, 7명이 그렇다라고 하면 될 수 있는 대로 그 의견을 따르는 쪽이죠.
1: 네. 그렇군요.
2: 그러나 마지막 어떤 거 하나는 아마 지지하느려고 노력할 겁니다.
1: 네. 그런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함께 작업하는 분들도 굉장히 막 긴장하고 들어오시겠네요.
2: 서로 마찬가지죠. 뭐
1: 네.
2: 특별한 뭐. 이벤트나 뭐 사건은 없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1: 이번 그 신곡 발표가 싱글 앨범으로 나온 건가요?
2: 그냥 싱글 하나.
1: 하나 나온
2: 네,
1: 거군요.
2: 한 곡입니다.
1: 네. 이런 곡들도 쌓여서 또 음반도 나올 수 있겠고요.
2: 물론이겠죠.
1: 데뷔 50년 맞은 한영애 씨와 함께하고 있는 초대석인데요. 두 번째 추천곡 스노우 레인을 안 들어볼 수 없겠네요.
2: 네. 이번 여러분 6월 13일 날 콘서트 때 스노우 레인 부릅니다.
1: 네.
2: 많이 오셔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뭐 다큐 엠뷰라고 해야지 되나? 그것도
1: 네.
2: 같이 상영이 되면서 아마 들려드리게 될 거예요.
1: 아 뮤직비디오 같은 게 있나요?
2: 네.
1: 아.
2: 다큐 형식으로 만든 게 있습니다.
1: 네. 거기에 당연히 한영애 씨가 등장하시겠죠?
2: 이제 그 음원을 녹음하는 과정들을 아. 다 찍은 건데요. 김태원 씨 기타 치는 것도 나오고
1: 네.
2: 그렇습니다.
1: 자, 한영애 씨의 새로운 노래 스노우 레인 함께 들어보시죠.

0: KBS 라디오 문화공감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네, 아, 이 곡 역시 김태원 씨 색깔이 가득 묻어있네요.
1: 아, 그러면 안 되는데.
0: 아, 근데 이 곡을.
1: 가수 한용의 노래네? 이래야 되는데.
0: 근데 이 곡을 한용의 씨가 불러주시기 때문에 또 특별해지는 거죠. 예. 노래 부르실 때 좀 뭉클하셨을 것 같아요.
1: 뭐 여러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0: 네. 가사도 참 좋고 아마 콘서트에서도 힐링곡으로 사랑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 목소리 자체가 하나의 장르라는 말, 뭐 그냥 나온 말은 아닌데 지금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처음 들었을 때 14살 때 한영애 씨 굉장히 젊으셨을 때인데도 어떻게 보면 그 연배는 그 목소리가 나는 게 굉장히 특이한 경우 아니었을까요?
1: 아직은 연습으로 커버가 되는 것 같고요. 언제 목소리가 변하거나 키가 낮아질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연습으로 커버하고 있습니다.
0: 예전에 그 목소리를 노래 부르셨잖아요. 변함이 너무 없으시고.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저 나이에 이런 목소리가 난다고 그런 반응 많이 받으셨죠.
1: 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들었습니다.
0: 그때. 어떤 얘기였나요?
1: 그래서 뭐 이렇게 특별히 놀라거나 뭐 좋다 싫다 이런 거는 없어요.
0: 그렇죠. 그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라 네, 네. 아, 저 나이의 여성이 저렇게 깊은 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1: 저 나이 말씀하시니까 정말 이건 우스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네. 제가 그 솔로 가수 데뷔가 3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 나이에 시집도 안 가고 무슨 노래를 시작한다고 막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랬어요.
0: 그래요? 네. 와, 그런 이야기 대놓고 누가 하면은 뭐라고 하셨나요?
1: 뭐 죄송하지만 별 느낌은 없었습니다.
0: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런 목소리를 내실 때는 듣는 입장에서는 아, 저분은 과연 이전에 어떤 인생을 사셨을까? 그런 궁금증이 생기긴 하거든요.
1: 특별한 인생이 없어요. 저는 그냥 밥새끼 잘 먹고.
0: 어릴 때에도 노래하는 거 좋아하셨나요?
1: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초등학교 때도 제가 무슨 전학을 갔었는데 네. 학교에 선생님이 찾아오셨어요. 저 학생 우리 다른 학교에 네. 합창대회에 솔리스트인데 이번 경연대회에 나와 가야 된다고 전학한 학교 선생님한테 허락받고 제가 가수 경연대회 참여했던 기억도 있고요. 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합창대회 하면 꼭 그 지휘자 이름에 있고 와. 그때는 이제 국군 장병 아저씨 위문 공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럴 때 언제나 일본 타자로 이름이 있었고 아.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이제 말을 안 하고 살았기 때문에 친구도 별로 없고 이랬지만 아마 그 노래하는 네, 항상 이름이 있었던 거 보면 듣고 뭐 좋았던가 아니면
0: 그쵸.
1: 제가 해야 돼 뭐 그런 마음들이었겠죠.
0: 굉장히 반해서 내성적인 친구인데 노래할 네. 때만 되면 다른 모습이
1: 늘 제 이름이 있었어요.
0: 네, 되는 건 지금과 비슷하네요. 네. 근데 그 합창했던 게 좀 이해가 되는 게 지금 목소리를 합창 뭐 이럴 수 있는데 그 아침 이슬 부를 때 보니까 굉장히 고우시던데요 목소리가.
1: 네. 제 생각에 네. 그 변성기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아. 추측을 해요. 여성들은 변성기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중학교 한 2학년 때쯤 아. 이렇게 허스키로 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50년 노래했으면 원없이 하고 싶은 거 다 부르고 하셨겠다 싶은데 어떠세요?
1: 무대가 고픕니다. 양적으로 고픕니다. 그래서 아.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또 기회가 만들어지는 대로 조금 더 노래를 하고 싶고 할 겁니다.
0: 소극장 공연 갔다 오신 분들이 너무 좋다는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 공연하실 때 느낌이 좀 다르죠? 이렇게 큰 무대와.
1: 그럼요. 마음가짐도 다르고 네. 또 무대 위에서 음악을 바라보는 세상도 다르고 그렇죠. 그래도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진심이라는 거.
0: 그렇죠. 네. 예. 지금쯤이면 이제 노래 뭐 크게 연습 안 하셔도 그냥 마이크만 잡으면 너무 똑같이 잘하실 것 같은데 여전히 연습하는 거 게을리하지 않으신다고요?
1: 저 같은 경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가수도 물론 연습 안 하시는 선배님도 계시다고 그래요. 얼마나 천부적으로 타고나신 거죠, 그런 분들은. 그런데 운동선수나 춤을 추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하고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루 쉬면은 3일 연습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도레미파솔라시도 발성을 읊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일상의 모든 것도 네. 연습장 내에 넣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0: 네. 한영애 씨를 부르는 수식어가 많습니다. 소리마녀, 딸기님, 나무님. 소리마녀는 확 다가오는데 딸기님과 나무님은 왜 붙은 별명인가요?
1: 다 단순해요. 제가 딸기 좋아하니까.
0: 아, 그래요?
1: 팬클럽에서는 딸기님이라고 하고.
0: 아, 딸기 좋아하는 거 팬들이 귀신처럼 아셨네요.
1: 네, 아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나무는 그 무대 위에서 한참 후배들이 매번 선생님 선생님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마음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별명 겸 아이디 뭐 또 제가 나무를 좋아하기 때문에 트리 네. 그래서 붙여준 거고 그래요. 많이 있습니다 제가.
0: 아 다른 별명이 또 있으신가요?
1: 뭐 간장콩도 있고.
0: 네 그만큼 한영애 씨를 떠올리면은 생각나는 이미지들이 많다는 거겠네요.
1: 저는 즐겁고 고맙죠.
0: 세 번째 추천곡 들어볼게요. 말도 안 돼?
1: 이 노래는 콘서트 때 재밌어요. 공연 때. 제가 이제 말도 안 돼? 그러면 관객들이 말은 되지.
0: 아, 진짜요?
1: 말도 안 돼? 말은 되지. 뭐 이런 그 주고받고 하는.
0: 아, 판소리 약간 거의 막 마당놀이 느낌이네요.
1: 예. 뭐 그냥 관객들하고 늘 이렇게 같이 인터랙티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공연 때 아주 유독 더 빛이 나는 그런 노래입니다.
0: 그 공연 무한 반복으로 오시는 팬들 꽤 많으시죠?
1: 네. 많이 계시죠. 네. 늘 감사드리고요. 그분들이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0: 행복하니까 계속 오시겠죠.
1: 아, 네. 그 콘서트장도 그렇고 축제라는 것도 그렇고 일상에서 어떤 뭐라 그럴까 환기의 장이잖아요. 네. 좀 한번 나를 뭐 돌아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을 다 쏟아내서 이렇게 신비롭진 않아도 그 판타지하다라는 걸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 네. 그런 그 세상을 보고 아 다시 이제 극장 밖으로 나왔을 때 나도 이제 새로워지고 네. 새로운 힘을 얻는
0: 받은 느낌?
1: 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한영애 씨의 말도 안 돼 함께 들어볼게요.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문화를 즐기는 여유를 만납니다. KBS 라디오 문화공감 윤지영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함께합니다.

0: 네, 6월 13, 14 콘서트 앞두고 한창 많은 거 준비하고 계실 텐데 굉장히 행복하고 신나 보이세요.
1: 네. 그 콘서트 무대는 특히 제가 앞으로 갈 길에 대한 비전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거든요.
0: 네.
1: 그래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무대입니다.
0: 어떤 것들 깜짝 선물로, 깜짝이면 이야기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잠깐 맛보기로 알려주신다면?
1: 저 자신이 깜짝이고 싶은데요.
0: 좀 큰 공연이니까
1: 네. 네.
0: 늘 오던 기존 팬들도 오시겠지만 또 새로운 걸 경험하고 싶은 팬들도 오실 것 같아요.
1: 다 뭐 아시는 곡들이긴 하겠으나 제 마음가짐이 다르기 때문에 네. 곡을 들으시는 마음도 달랐으면 좋겠다. 정말 음악의 본질이 보였지 가수의 입장은 뭐지라는 거에 굉장히 충실하려고 해요.
0: 대중들한테 어떤 가수로 기억되고 싶으세요?
1: 뭐 그런 영광을. 가수로 기억되는 것도 좋겠지만 그저 그냥 어느 일상 어디죠 구석 뭐 어디 어딘가에 제 노래가 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수로 기억되는 것보다.
0: 근데 등장하신 순간부터 기억될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 나신 것 같아요. 그건 확실해요. 예.
1: 노래가 기억되면 더 네. 행복할 것
0: 처음에
1: 같아요.
0: 처음에 딱 들었을 때 느낌이 너무 독특하고 그동안 겪어보지 않은 음악이어서 한번 딱 듣고 바로 딱 각인이 됐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거든요.
1: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0: 예, 팬클럽 이름이 코뿔소더라고요.
1: 네.
0: 예, 뭐 팬클럽 아주 소중할 수밖에 없고 특히 한정혜 씨 팬클럽 색깔 굉장히 짙을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이신가요?
1: 그들이 코뿔소라는 팬클럽 이름을

0: 것이었고요. 그들끼리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저는 그렇게 거의 관여하지는 않아요.
1: 그래요? 예. 혹시 뭐 함께 시간을 갖는다든지 그런...
0: 뭐 어쩌다 1년에 한 번, 2년에 아. 한 번 정도 만남을 갖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저를 너무 아껴주시니까 네. 뭐 가끔씩 뵙고 그렇지만 각 마음속으로 그분들 때문에라도 나는 좀 게을리하면 안 되고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원동력이 되기도 하죠.
1: 네. 만났을 때 1년에 한 번 어떤 시간 가지시나요?
0: 그냥 변함없이 늘 뵀던 분들이 계시다는 거에 놀라움을 가져요. 아직도 나를 성원해주고 계시구나. 네. 그런 것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1: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함께 간다고 평생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0: 그런 듯해요. 그리고 가끔씩 그 제가 생각지 못했던 노래에 대한 평이랄지 아니면 그 밖의 것들의 의견을 다룰 때 보면 그것도 또 발전의 요소거든요. 저에게. 네. 그래서 코뿔소 여러분 제가 늘 감사해하고 있는 거 기억해 주세요.
1: 네. 그분들도 얼마나 50주년 뿌듯해하면서 이번 콘서트 기다리고 계실까 짐작하게 되네요. 벌써 오늘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한영애 씨에게 음악 인생 50년이란 무엇일까요?
0: 한영애에게 음악 인생 50주년이란 신곡 제목과 똑같습니다. Snow Rain. 왜냐하면 그 노랫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여다보시면 제 마음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김태훈 씨가 천재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신기하네요. 하는 겁니다. 예.
1: 그 처음에는 가사는 기대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0: 가사가 올지 안 올지는 몰랐어요.
1: 근데 그 가사가 오지 않았어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본인이 담으셨겠네요.
0: 그렇지는 않고요. 어쨌든 한영애에게 있어서 50주년이란 스노우 레인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스노우 레인 노래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또 데뷔 50년 콘서트도 많은 분들이 함께해서 계속 끊임없이 전국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데뷔 50년 맞아서 기념 콘서트와 4년 만에 신곡 발표하신 가수 한영애 씨와 함께했습니다. 공연 성황리에 오래오래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문화공감 오래오래 이어지길 바라는 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문화, 예술, 공감 KBS 라디오 문화공감 프로그램은 KBS 홈페이지와 KBS 콩 앱에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나무, 이형기. 나무는 실로 운명처럼 조용하고 슬픈 자세를 가졌다. 홀로 내려가는 언덕길, 그 아랫마을에 등불이 켜이듯 그런 자세로 평생을 산다. 철 따라 바람이 불고 가는 소란한 마을길 위에 스스로 펴는 그 폭넓은 그늘. 나무는 제자리에 선 채로 흘러가는 천년의 강물이다. 천년의 시간이 흘러도 말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무처럼 한결같은 사람이 돼보려고 노력해 보기로 하죠. 이형기 시인의 나무 보내드렸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문화공감 윤지영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열린 토론.
1: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의 황현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던 6.3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선거 결과 여당으로선 뼈아픈 승리를 거뒀다는 평인데요. 16곳의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12곳에서 승리했지만 서울시장 선거와 평택을 보궐선거, 부산 북갑, 대구시장 선거 등 주요 승부처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야당 지도부 역시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데요. 오세훈 후보의 서울 승리, 유유동 후보의 평택을 승리, 한동훈 후보의 무소속 당선은 선거 이후에 정치권에 적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서울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지가 부족해 투표를 못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불거지면서 그 파장이 상당합니다. 잠시 후 여야 각 당의 패널 네 분 모셔보고 이번 선거 결과가 남긴 의미와 향후 전국의 방향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 생각이 부딪히는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KBS 열린 토론.
1: 네, 오늘 함께 해줄 네 분의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3: 네, 정광재입니다. 반각습니다.
1: 네, 조우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 나오셨습니다.
4: 네, 안녕하십니까. 조우재입니다.
1: 네, 그리고 김석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나와주셨습니다.
5: 네, 김성열입니다.
1: 반갑습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9730번으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저희가 다양하게 토론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테니까요.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치열했던 6.3 지방선거가 결과가 나왔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시민분들이 이번 선거 당선인들에게 바라는 점 저희 유지희 리포터가 취재해왔다고 합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6: 일자리를 좀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습니다.
7: 공약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정치적 갈등보다는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주셨으면 합니다.
8: 뭐 저는 정치를 잘 모르지만 바라는 게 딱 한 가지인데요. 상대도 인정해주고 나만 넓고 상대가 그러다는 정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뭐 뜻이 안 맞았어도 좋은 점은 서로 화합했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또 선거가 끝나면 네 편 네 편 주민들이 갈라져요. 그런 것들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이 해도 잘하려고 하고 저분이 해도 잘하려고 하는데 서로 화합했으면 좋겠고
9: 노인들 위해서 조금 더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거죠. 뭐 그래서 노인 복지가 좋아졌으면 하는 그게 바람입니다. 임기 동안은 뭐 열심히 하시겠죠. 뭐 뽑아드렸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민생을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 제발 싸우지 않고 좀 새롭게 좀 이번에는 좀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좀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다 하고 투표를 했는데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아니고 그냥 국민을 위해서 그냥 지역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민생을 좀 많이 최우선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 이거.
11: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문제가 가장 좀 심각하잖아요. 그쪽에 대해서 좀 복지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좀 해결책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주거 문제 관련해서도 행정적으로 더 많은 좀 지원책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12: 항상 선거 운동할 때만 좋은 비전을 말하고 결론은 좋은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에 응원하면서 그렇게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네, 시민들의 의견 듣고 왔습니다. 네 분 잘 들으셨죠?
3: 네.
1: 네네. 앞으로 잘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네 분께 6.3 지방선거에 대한 총평 여쭤보겠습니다. 광역단체장 전체 성적표만 보면 12-4로 민주당 우세로 흐름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뭐 젖잘싸라는 말 있잖아요. 졌지만 잘 싸웠다. 근데 이걸 두고 약간 이겼지만 못 싸웠다. 막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호 전 최고위원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게요.
13: 이제 축구 경기를 열심히 뛰고 땀 뻘뻘 흘리고 집에 딱 들어가서 샤워 안 하고 침대로 들어가서 누운 느낌입니다.
1: 아, 뭔가 찝찝한 느낌이 있는 선거였군요.
13: 그렇죠. 네. 근데 이제 평가하고 싶을 대목은 우리가 4년 전에 12대 4로 12대 5로 그때 당시 졌었어요. 네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광역단체장을 내줬었고 그때 이제 대선 패배의 충격 속에서 상당히 많은 지지자들이 투표소로 또 나가지 않는 상황까지도 발생돼가지고 지방선거를 대패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고스란히 다시 다 12개를 찾아오면서 그 나름대로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보면 국정 동력, 국정 운영 동력을 확보했다라고 네. 이제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세하게 지역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아쉬운 지점들이 있어요. 뭐 대구 선거라든가 네. 아니면 뭐 특히 또 서울은 너무나 뼈가 아프고요.
0: 서울이겠죠.
13: 네. 네. 그리고 보궐선거로 들어가면 특히나 주목받았던 부산 북구 갑 그리고 평택.
0: 그렇죠.
13: 여기도 결과적으로는 다 국민의힘이나 혹은 무소속이 되는 바람에 네. 상당히 찝찝함을 남기게 됐던 선거다 이렇게 봅니다.
0: 그렇죠. 결국 대선 후보 두 명을 살려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런 지점들이 아무래도 민주당이 승리했지만 좀 찝찝한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를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입니까? 정광재 대변인님.
4: 일단 이런 전국 단위의 선거가 끝나고 나면 네. 어떤 정당은 웃고 어떤 정당은 울고 이렇게 되기 마련인데
0: 원래는 그렇죠.
4: 이번 선거는 네. 주요 정당 모두가 굉장히 좀 뭔가 불행한 느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정치의 주요 축을 이재명 대통령과 각 당이라고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도 뭔가 좀 불만스러울 거예요. 본인이 국정 지지율 굉장히 높은데 네. 그 높은 지지율로 왜 민주당이 선거를 이렇게밖에 못 치렀을까라는 데 대한 불만. 특히 뭐 하정우 수석이나 뭐 자신의 측근들이 나갔던 선거에서 정원호 명픽인데 서울시장에서 떨어진 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만이 있을 거고 민주당은 이 광역단체장 수만 놓고 보면 분명히 승리한 정당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찜찜해요.
0: 서울을 아는 듯한
4: 특히
0: 느낌.
4: 특히 네.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막판에 역전당한 거.
0: 그렇죠.
4: 이 부분이 굉장히 뼈아플 겁니다. 그럼 국민의힘은 4개 이겼으니까 잘한 거냐. 아니 지난 2022년 선거에 12개 이겼었다가 지금 4개 이겼으면 완전 참패한 거잖아요.
0: 그렇죠.
4: 그런데도 뭔가는 조금 야 서울시장도 이기고 뭔가 희망을 봤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좋은 분위기는 아닐 것 같고 조국혁신당은 뭐 굉장히 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 그렇습니다만 네, 좀
0: 국민의힘 얘기만
4: 해주고 예, 예. 개혁신당도 이렇게 갑자기 네, 좋지 않은 걸 보면 네. 여튼 이번 선거 결과에 만족할 만한 정당이 없을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4: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별로 이렇게 아 뭐 워낙 기대치가 낮았으니까 야, 이 정도면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서울시장이 막판에 걸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야, 뭐 좀 잘한 것 같은데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0: 그렇죠. 이게 2개월 전만 해도 뭐 15대 1이다 뭐 16대 0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내석을 건졌다라고 해서 안도도 하고 재보궐선거에서도 또 어느 정도의 성과를 이뤘으니 이게 좋아하는 거야 이게 안 좋아야 되는 거야 이런 거를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결국 이 국민들이 대단하다고 봅니다. 양쪽 다 견제를 해주는 느낌의 선거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조재의 조국혁신당 공보부장님께서는 이번 선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5: 제가 어제 저녁 같은 경우에는 이 선거 전체 판세를 이제 보면서 지지와 심판이라는 어떤 두 가지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할까 했었습니다.
0: 네.
5: 근데 자고 일어났더니 그러니까 지지와 심판,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 대한 지지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정리하려고 했는데 네. 자고 일어났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당 지도부도 이제 정청래 대표라든지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도 잘했다고 박수 받기도 좀 못하고 그렇다고 못했다고 책임지라고 하기도 못한 그런 애매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누구를 예를 들어서 뭐 살짝 때린다고 할 때 알고 맞으면 아픈데 약간 이번 그 개표 결과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났거든요.
0: 네네.
5: 그 개표 결과와 출구 조사가 그러다 보니까 가는 길에 모르는 채로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0: 이거 누구한테 맞긴 맞았는데.
5: 그치, 그치.
0: 누가 때리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군요.
5: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출구 조사 이제 3, 4 출구 조사에서 5% 차이가 났어요. 최종 결과랑 그리고 JTBC 출구 조사랑 최종 10% 차이가 났습니다. 서울시장만 놓고 보면 그러니까 차이가 너무 많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지도부도 좀 뒤통수가 얼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 선거 결과 보면서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어떤 민주당과 그 어떤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그래도 견제를 당신들이 한번 해보라라는 어떤 의미를 좀 심어준 건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0: 견제 의미도 선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네. 평가를 하시는 거군요. 김석열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4: 저희는 사실 이번 선거에서 또다시 통곡의 벽을 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0: 개혁식당 예. 입장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죠.
14: 예. 네. 뭐 그 통곡의 벽은 흔히 말하는 사표 방지 심리 바로 그 부분입니다. 니들이 하는 말이 옳다. 그래, 니들이야말로 뭐 정치의 미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면서도 막상 투표장에 가서는 야 그런데 쟤네를 막으려면 너네를 뽑으면 안 돼. 이런 심리가 또다시 작용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생각보다 좀 저조한 성적을 좀 받아들였고요. 이게 차라리 민주당이 확 이기거나 아니면 국민의힘이 확 이기는 선거가 되면 오히려 소신투표가 나오면서 저희에 대한 이제 표가 늘어날 텐데 네. 이게 막판에 양측이 그냥 엄청난 집결세를 보이면서 이제 박빙의 승부를 흘러가다 보니까 저희한테 오는 룸이 굉장히 적어졌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는 상당히 좀 한계를 많이 느꼈고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벌어질 일인데 네. 저희가 외생 변수에 흔들릴 수는 없는 거니까 더 이상은 그러면 내적으로 어떠한 콘텐츠 어떠한 비전으로 좀 이걸 돌파해 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 알겠습니다. 결국 선거라는 게 될 수 있는 사람한테 집결될 수밖에 없는 심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좀 앞으로 계속 이 지점들을 넘어가야 좋은 결과가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좀 힘들었다. 이번 선거에서 특히 좀 더 어려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선거 결과를 여당의 승리로 단순할 수 없다고 했을 때 이동학 전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세요? 민주당에서 아, 이 지점은 정말 아팠다. 이 제일 아픈 데가 여기다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13: 뭐 광역단체장으로 쳤을 때는 서울인 거고 근데 앞으로의 이 진영적 측면에서의 갈등이 훨씬 더 커지게 될 거다. 그 계기를 제공한 지역은 평택이에요.
0: 평택이군요.
13: 네. 네네. 평택이 사실상 너무 아프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유이동 후보가 당선이 됐어요.
0: 그렇죠.
13: 거의 사실상 언론에서 지워져 있는 상태였고 여기는 초반에 시작할 때부터 진보 우위로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에서도 전부 다 1, 2등을 계속 달렸어요.
0: 단 한 번도 유이동 네.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1등한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네.
13: 그리고 네. 실제로 저희들이 방송에서도 유이동 후보에 대한 내용은 거의 안 다뤘고
0: 맞아요.
13: 조국 후보와 김용남 후보만 거의 다뤘거든요. 그리고 그게 네거티브가 심하다 혹은 왜 진흙탕으로 하냐 또 선을 넘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통합이 되겠냐 뭐 오만 가지 이야기들을 다 이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둘 중에 한 명이 될 거라고 그래도 생각을 했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0: 네.
13: 근데 결과는 이제 그 유이동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모두에게 상처가 남기게 됐죠. 그리고 그 상처를 앞으로 어떻게 복원해 나갈 거냐 혹은 봉합해 나갈 거냐의 과제가 있는데
0: 네.
13: 당장 오늘부터 특정 곳에서 다 포문을 일제히 포문을 열고 지금 포문 이제 포를 쏘기 시작했거든요.
0: 네.
13: 이제 그 부분들이 앞으로 갈등이 이제 표면화되는 과정에서 실제로 감정의 골은 더 깊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봉합할 거냐의 숙제가 지금 우리 앞에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0: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옆에 계신 조우재 공보부장께서도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시네요. 평택 얘기가 나오니까요.
5: 그렇죠. 저희 아무래도 그 조국혁신당과 조국 후보의 어떤 부족함도 있었고. 그 민주 진영 내부적으로 좀 이제 서로의 심한 갈등 때문에
0: 네.
5: 결국에는 어떤 유이동 후보의 당선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 때문에 아무래도 마음이 좀 무겁네요.
0: 네. 조국 후보라고 할까요? 조국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네. 선거 끝났어요. 네. 조국 대표는 오늘 대표직에서 물러나신 걸로 기사가 났는데
5: 네.
0: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이 긴급 소식이라 한번 좀 언급해 주시겠습니까?
5: 아무래도 이제 조국 대표님이 오늘 오후에 이제 네. 본인 SNS를 통해서 사퇴 의사를 밝혔고 아무래도 이제 선거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을 지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향후에 어떻게 거취를 하실지는 좀 천천히 이제 정하시겠지만 현재 당장은 이제 신장식 최고위원이 당원 당규에 따라 그 당대표 권한 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0: 아, 신장식 의원이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 네네. 거군요.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 정광재 대변인이 보실 때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가장 좀 아 이건 좀 너무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지점 어딜까요?
4: 사실 경기도에서 우리가 계속 패하다 보니까 일종의 패배 의식이 있는데 최대 유권자가 모여 있는 경기도에서 그리고 민주당에서 낸 후보가 추미애 후보잖아요.
0: 네네.
4: 추미애 후보라는 분은 오랫동안 정치를 하면서 그 전 국민적인 비호감도도 굉장히 높은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큰 표 차이로 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 전 그게 지금 국민의힘이 처해 있는 가장 뼈아픈 현 주소라고 생각합니다.
0: 네.
4: 그러니까 이른바 국민의힘에 대해서 경포당이라는 별명이 붙기 시작했어요.
0: 경기도
4: 포기 정당.
0: 그렇죠.
4: 언제부턴가 그렇게 됐는데 이게 2016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진 이후부터 시작됐거든요. 2018년이군요. 그러면 불과 10년도 안 된 사이에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유권자한테 제일 많이 모여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렇다 할 경쟁조차 못하고 있는 거. 이게 뭐 제일 뼈아픈 현실이라고 보고요.
0: 네.
4: 또 우리는 수성하는 입장이었잖아요. 현직 프리미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중도 표심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충청권에서 뭐 장동혁 대표가 충청권에 진짜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본인이 물리적 신체적인 고향이기도 하고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고 해서.
0: 네.
4: 그런데 충청권에서 이렇다 할 성적을 얻어내지 못했거든요. 그게 대부분 다 같은 맥락에서 시작된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중도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뼈아프다고 봐야겠죠.
0: 그렇습니다. 경기도지사 추미애 후보 55.04%의 투표율을 획득했고 양양자 후보는 39.37%를 획득을 했습니다. 또 경기도지사 이야기하면은 개혁신당의 조응천 후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4.32%로 역시 좀 처음에 말했던 그 부분에 속해 있는 내용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14: 예, 맞습니다. 뭐냐면은 저희가 여론조사상으로는 지금 실제로 받은 투표에 비해서 거의 50% 가까이 이제 떨어지게 나오는 거예요.
0: 네.
14: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막판에 양측이 결집을 하면서 저희한테 올 수 있는 소신의 표들이 이제 사표방지 심리에 의해서 흩어지게 된 건데
0: 네.
14: 이런 부분은 아쉬운 점은 있으나 저희가 이것만 탓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붙어야 되고 근데 사실 앞에서 국민의힘의 이제 경기도 포기 정당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가슴이 아픈 게
0: 네.
14: 예전에는 이제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 지사를 재선을 하고 그다음에 남경필 지사가 또 이어받아서 하고
0: 그렇죠.
14: 그럴 때만 해도 경기도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 전신의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이 정말 잡고 가는 곳 중에 하나였거든요.
0: 네.
14: 그런데 거기가 어느 순간 이렇게 민주당한테 넘어가서 이제는 포기한 순간까지 됐는가. 근데 말씀하셨듯이 경기도가 우리나라에서 유권자가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기를 포기하고 간다? 그런 거는 앞으로의 대권 문제에도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미칠 거다.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0: 지난번 선거에서도 사실 김은혜 후보가 네. 꽤 박빙에 물론 뭐 석패하긴 했지만은 네. 좀 안타까운 결과였었는데 이번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진 거 아닙니까?
4: 사실 2022년 경기도 선거에서 그때 강용석 후보가 마지막에 단일화를 하지 않고 독자 출마하면서
0: 네.
4: 그 표 때문에 김은혜 후보가 떨어지긴 했는데
0: 네.
4: 어쨌든 그때 그 경기지사를 다시 찾아왔었더라면 모르겠어요. 뭐 역사에 가정이 없으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에 이르는 과정까지 뭐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경기지사를 당시의 순리대로
0: 네.
4: 유승민 전 의원에게 후보를 주어졌다면 유승민 후보가 경기지사가 무난히 돼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적절히 뭐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0: 네.
4: 뭐 이런 그 후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튼 경기도가 서울에 있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 계층 그러니까 40대 50대의 뭐 셀러리맨 이런 분들이 대거 서울에서 이주하면서
0: 네.
4: 경기도가 이제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이 된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왜 국민의힘이 그런 사람들의 표심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는가. 이건 진짜 처절히 반성해야죠. 국민의힘.
0: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이번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뼈아픈 곳이다라고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그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이야기 해볼 텐데 이게 거대 양당 구도 속에 제3지대 한계를 좀 확인한 선거가 아니었나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희망을 느꼈던 부분과 또 가장 아픈 대목 이렇게 차례로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우재 공보부장 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죠.
5: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기초단체장을 포함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최종 39명의 어떤 선출직 공직자를 배출했습니다.
0: 네네.
5: 그래서 이런 걸 이제 하면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풀뿌리 어떤 그 조직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미를 주고 줄 수 있지만 근데 저희가 이제 소수정당을 해보니까 하면서 뭘 느끼냐면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뭐냐면 그 모든 이슈와 정치적 사안들이 거대 양당 중심으로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블랙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0: 네네.
5: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나 개혁신당도 공감하시겠지만 조국혁신당에서 저희도 나름 쓸만한 자세히 읽어보면 괜찮은데? 라는 공약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0: 네.
5: 그런 것들이 잘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이제 사표 방지 심리라든지 그리고 선거가 이제 혼전, 접전 양상으로 벌어지면서 결집 현상이 벌어지면서 아무래도 저희가 조금 부진한 성적표로 있게 되지 않았나. 네. 감당합니다.
0: 이 선거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조국 혁신당은 거대 블랙홀 안으로 들어갑니까?
5: 아 이제 뭐 조국 대표님께서 만약 당선이 되셔서 네. 원내에 들어오셔서 이제 적극적으로 어떤 연대와 통합을 추진할 어떤 동력이 있었을 텐데 당선이 네. 되셨으면 지금 낙선했고 그리고 당대표에서도 사퇴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선대와 그 연대와 통합을 추진할 만한 동력을 조금 상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0: 근데 지금 말하긴 좀 시기상조입니까?
5: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당 내부를 좀 더 수습하고 네네. 그리고 이제 권한대행 체제에서 당을 정비를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어떤 민주당과의 합당 선거연대 그 통합을 좀 논의할 필요가 있겠죠.
0: 네. 개혁신당도 한 말씀해 주시죠.
14: 네. 저희는 희망이라고 그런다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확실하게 국민 여러분들이 아 개혁신당은 단일화는 정말 안 하는구나. 그건 아셨을 거라고 봐요. 저희가 창당부터 지금까지 늘 단일화라는 그 프레임에 걸려가지고 항상 고난을 겪어왔고.
0: 맞아요. 네.
14: 근데 이번에도 전혀 단일화 없이 완주를 다 했습니다. 근데 이 정도쯤 되면 이제 아셔야 돼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와서 누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자, 그렇게 그거 자체가 뭐냐면은 차선이 돼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최선이 저희가 돼 있는 거고 차선이 네. 국민의힘. 최선이 없어서 차선이 되지 마십시오. 본인들이 최선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저희 개혁신당을 두고 너네가 단일화

0: 국민의힘에서 뭐 제명당한 후에 이렇게 창당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갈등은 이해하지만 국민의힘과의 뭐 통합을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런 거에 있어서도 왜 이렇게 노이로제 반응을 일으키는지.
1: 그거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윤어게인 세력과 손절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의원이 그걸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0: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 윤어게인과 손절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민의힘 지금 이번 지방선거 이후에 계속 그렇게 갈 것 같다고 전 생각하지 않거든요.
2: 네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유이동 의원을 응원하면서 평택에서 당선이 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유이동 의원이 4선이잖아요. 이전에. 그럼 원내대표 쪽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혁신당과 이야기가 또 나오진 않을까요? 거대 이 아까 말씀하셨던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 네, 그게 있습니다. 저희가 교집합으로 따지자 보면 아무래도 국민의힘과의 교집합이 좀 더 크겠죠.
2: 네네. 네,
3: 그 교집합을 어떻게 살려나가냐는 건데 자 이것이 누군가가 더 큰 장력, 큰 인력을 발휘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것으로 빨려 들어가는 순간 저희를 지지하던 저희 지지층들은 그걸 인정하지 못해요.
2: 아 그래요?
3: 네, 저희는 어쨌거나 국민의힘이 중도로 포용하지 못하는 부분 그리고 국민의힘이 아까 말씀하셨던 뭐 윤호갱이나 이런 세력과 전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작다고 해서 너네가 일방적으로 일로 끌려와 라고 장력을 땡기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엉덩이를 움직이셔야 돼요. 너무 무거워요.
2: 네네네.
3: 저 오른쪽 끝에 가 있는 엉덩이를 가운데로 끌어오셔야지 교집합이 더 넓어지고 그러면은 그때 가서 또 이야기가 다르게 될 수는 있다.
4: 그럼 이제 순차적으로 보수가 앞으로 삼국지가 펼쳐지게 될 것 같아요.
2: 네네네.
4: 일단은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들어오면 한동훈 계라고 하는 세력이 하나의 이제 세력으로 자리 잡을 것이고 기존에는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 뭐 윤어게인, 박근혜 어게인, 이명박 어게인 온통 막 그냥 어게인으로 둘러싸여진 세력.
1: 어게인
4: 그리고
1: 세력.
4: 지금 예, 어게인. 그리고 오세훈 시장 이번에 또 당선 됐기 때문에
2: 네네.
4: 오세훈을 중심으로 한 중도 실용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세력이
2: 중도 보수.
4: 예, 네. 개혁 신당하고 뭔가의 링크를 계속 걸고 하나의 세력군으로 계속 확장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
2: 관계가 좋잖아요. 또 네. 오세훈 시장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네.
4: 근데 예. 문제는 윤어게인 세력 쪽에는 대선 주자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건강하지도 않거니와 뭐 이 표방하고 있는 바가 국민적 소구력도 별로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흩어지거나 소멸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2: 네.
4: 보고 아니면 황교안화 되거나 그런데 이쪽은 뭐 대선 주자들이 있기 때문에 고기를 중심으로 좀 보수가 재편된다면
2: 네.
4: 뭐 모든 것들이 다 이뻐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보수와 진보가 양날개로 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들을 앞으로 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2: 그렇습니다. 네. 지방선거 이후에 과연 국민의힘이 어떻게 개혁적으로 변하는지 중도보수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서 개혁신당과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도 될까요?
0: 그렇죠. 사실 네. 국민의힘이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딱 하나예요. 윤어게인 세력으로는 안 된다.
2: 네.
0: 우리가 강성 보수만 결집해갖고는 아무리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고 하더라도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았을 겁니다. 이 장동혁 대표가 갖고 있던 당의 방향성 그대로 적용했을 때 과연 우리가 뭐 서울에서 이겼을까요?
2: 네.
0: 경남에서 이겼을까요? 그렇게 못하거든요.
2: 장동혁 대표 경남도 안 갔죠?
0: 경남 한 번도 안 갔어요. 네.
4: 아니, 그러면 협격한 그 공을 세웠네요.
2: 장동혁 대표가 안 간 곳만 당선이 된 겁니까?
4: 네. 전략적으로 안 갔으면 그 전략이 통했네.
0: 지역은 워낙 네. 우리가 강세니까
2: 네.
0: 그쪽에
2: 네.
0: 가서도 이겼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느리지만 그런 변화가 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2: 변화가
0: 있거든요.
2: 오고 있다.
0: 그러면 네. 뭐 저도 그런 생각은 해요. 2028년 총선을 앞두고는 어떤 식으로든 뭐 진보 진영이든 보수 진영이든
2: 네.
0: 정의 개편이 이루어질 겁니다. 저희 뭐 두 당이 통합을 하든 우리 당과 그 개혁신당이 합당을 하든 이런 논의가 저는 내년 한 2, 3월서부터는 진짜 본격화될 것 같다는 생각을
2: 그렇죠.
0: 갖고 있어요.
2: 그게 네. 계기가 이제 지방선거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부터 접전지 선거 결과보다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선거 최대 승부처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이 됐죠. 오세훈 후보가 49.15% 득표를 했고요. 정원호 후보가 48.13% 득표를 했습니다. 서울 개표율은 아직까지도 99.54%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아직 잠실 7동 투표함 개표 못했습니다. 하지만 잠정적으로 여기에 모두 다 개표의 수가 정원호 표가 나온다고 한들 이제 득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 당선이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도 알아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론조사 출구조사 흐름을 감안해 봐.

0: 또 상당한 반전입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새벽까지 끝까지 지켜봐야 되는 일이었고요. 승부를 가른 결정적 요인은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2: 전 두 개 있다고 보는데 네. 하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특검법에 넣어놓고 네. 이걸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했었던 것. 두 번째는 부동산 시장 정책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 때 실패했던 부동산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부동산 시장 잡을 수 있다라고 서울 시민을 가스라이팅했던 거. 이 두 네. 개가 가장 큰 심판에 올랐다고 봐요.
0: 부동산 민심이 작용했다라고 보시는 거죠?
2: 부동산 민심이 막판에는 크게 작용했죠. 왜냐하면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의미 있게 이긴 지역들을 한번 보십시오. 네. 아파트 중위 가격만 놓고 본다면 상위 10개 구가 오세훈 후보가 이긴 구와 거의 일치한 겁니다.
0: 한강벨트
2: 지역. 그리고 한강벨트 네. 지역이라고 하는 데 중에 마포구와 송동구, 강서구를 제외하고는 한강을 접한 모든 구에서 오세훈 후보가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았어요. 네.
0: 강 이남 쪽에는 강서만 제외하고 다 그렇죠. 국민의힘 표가 네. 나왔어요. 네.
2: 그 강 이북 쪽은 마포구와 송동구가 있었는데 송동구는 네. 정원호 후보가 거기서 3선 구청장을 했으니까
0: 그렇죠.
2: 그런 특성을 고려하면 공소 취소로 보수와 중도 진영이 결집했고 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문제 특히 세제 문제가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잖아요.
0: 세금이죠. 지방선거 이후로도 보유세나 이런 공시가율을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으니까요.
2: 그것에 대한 공포, 네. 그 공포에 대한 반응이 표심으로 연결됐다. 이렇게 네. 봅니다. 저는.
0: 알겠습니다. 부동산 민심이 작용했기 때문에 강남에서 높은 득표율이 나왔다라고 보고 계시는군요.
3: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맞는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네. 다른 관점에서 보자면은 부동산은 아직 시작 안 했다라고 봐요.
0: 부동산은 아직 시작 안 했다. 네.
3: 아직 고지서가 날라오지 않았어요. 세금이 나와야지 실감을 합니다.
0: 아직 현실이 아니다.
3: 네. 네.
2: 공포가 있다니까.
3: 공포는 있죠. 근데 그 공포가 현실로서 다가오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기 좀 어려운데 그거보다 더 큰 공포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저는 스타벅스 사건이라고 봐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부동산 값이 뭐 중위권 값이 높은 곳들이 많이 오세훈 후보를 지지를 했다라고 하지만 그것보다도 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쨌든 자유시장 경쟁 그리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보신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의 시장 경제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나서가지고 정부의 이런 생각과 좀 다르다 그래서 어떠한 기업을 좀 과도하게 박해한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이것이 시장 경제에 대해서 반한다라는 공포를 준 거예요.
0: 네.
3: 그러니까 내가 여태껏 믿고 신봉하고 앞으로도 이용을 할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 대해서 이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0: 네.
3: 부분에서 반발심을 불러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0: 그 시민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죠. 평가를 하는 것이죠.
3: 네. 네. 그 실질적으로 바로 와닿으니까. 부동산 같이 집을 꼭 보유하고 있는 사람 혹은 집을 사야 될 사람뿐만이 아니라 당장에 점심 먹고 커피 한 잔을 먹는 사람들에게 정치의 프레임이 들어와 버리니까.
0: 눈치를 보게 만들었다.
3: 그렇죠. 그리고 그 부분이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도층 그리고 정치 저관여층에 있어서 굉장히 투표를 하게끔 만든 역할이 아닐까.
0: 청년들은 저 얘기 많이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커피 마시는데 왜 나라의 눈치를 봐야 되고 내 주변에. 왜냐하면 스타벅스 들어가면 당장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상한 한쪽에 편향된 사람 아니야? 라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던데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4: 뭐 앞으로 이제 이 패배 요인에 대한 조사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연구도 하게 될 거고. 그런데 저도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공시지가 현실화됐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평균적으로 18%씩 올랐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정책이 잘못됐다고 보진 않습니다. 다만 선거 때 유불리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대통령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0: 네네. 네.
4: 그래서 이걸 후퇴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저는 현실화된 걸로 쭉 가야 된다. 이 정책은 어쨌든 변화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요게 이 투표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요인이 됐을 거다라는 생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대남들은 전통적으로 뭐 전통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최근 들어서서 보수를 이렇게 지지하는 경향들이 많았잖아요. 네. 각종 선거에서.
0: 최근 선거에서 그런 모습을 보였죠.
4: 그런데 이번 서울에서 이대녀들도 오세훈 후보에게 표를 많이 던졌더라고요.
0: 맞아요.
4: 30대 여성들도 마찬가지예요.
0: 네네.
4: 그래서 이거는 다른 시도하고는 또 조금 다르거든요. 그런데 그런 변화에 좀 민감하게 그 반응하는 수도권 청년들의 모습이 아니었나? 그게 그 가운데 이제 스타벅스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물론 정치적으로 국민의힘도 이걸 활용했죠. 우리 멸콩 부대들 다 스타벅스에 모여가지고 합시다. 그러니까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쪽이 더 정치적으로 뭘 했었을 것 같은데 이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민주당은 이미 기득권이 돼버린 거예요.
0: 네.
4: 기득권 시대에 살고 있고 민주당은 기득권인데 자기네들은 뭔가 뭐 이렇게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젊은 세대가 볼 땐 부당해 보이는 것들이 꽤 많은 건데 그게 응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번 스타벅스가 아니었나. 물론 뭐 역사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가 기업에서 그걸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짚었어야 되는 지점인데
0: 네.
4: 이거를 대국민적으로 막 캠페인 하자라고 뭐 당에서 혹은 정부에서 이렇게 나서는 그런 모습들이 일정 부분 불편했겠다.
0: 네.
4: 그것들은 한번 조사가 필요하다.
0: 그리고 봅니다. 20대 청년들 남자분들 가운데 그 얘기하는 분들 많이 있더라고요. 주적 챌린지라고 해가지고 요즘 뭐 만들어가지고 뭐 대한민국의 주적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답변을 주는데 아니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저는 이거 답변을 아예 미리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했었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4: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대비를 못했다고 해야 되나? 근데 네. 대비할 필요도 사실 없었던 거죠. 군사적이나 네. 국방적으로 뭐 이 북한이라고 하는 건 뭐 너무 명확한 거고
0: 네.
4: 다만 지금 정부의 기조가 그래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주적이라고 그러고 적이라고 그러고 그럼 대화 테이블에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는 그런 수사적 혹은 행동을 그런 방식으로 꼬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좀 적대적 감정을 좀 덜 드러내는 거죠. 근데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면 모든 것들이 이제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0: 네네네.
4: 평화 국면 유지하기도 어려워지고 그럼 주식시장 또 외국인들 또 다 빠져나가고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 어려워지기 다 연동되어 있는 문제라서 그런 부분에서 명쾌한 답변을 하지 못했던 일부 뭐 후보자들이 있었던 것 같긴 네네. 한데 저간에 그런 사정들이 있었던 건데 너무 그 부분을 좀 악용한 것이 아닌가.
0: 근데 이게 조회수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4: 네. 네.
0: 이게 영상이 돌면서 조회수가 참 많이 나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이게 좀 여담인데
4: 네.
1: 그 이제 유튜버들이 이제 후보자들 찾아가서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후보자들이 대답을 잘하는 후보도 있고 약간 망설이는 후보도 있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조회수도 막 나오고 그러면서 이래 20대 남성들 중심으로 그런 걸 바이럴이 되고 했는데
0: 네.
1: 그거를 그 후보자들이 상대 후보가 직접 가져온다거나 혹은 일종의 언론에서 그걸 받아서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조금 이 지금 선거 양태가 많이 변했구나 생각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아젠다라는 세팅을 한다는 거는 후보자들이 직접 한다든지 혹은 미디어나 언론에서 해야 되는데 유튜버들이 그런 식으로 장난 놀이처럼 하는 거를 후보자들이 메이저로 가져와서 그런 걸 하면서 하는 걸 보면서 아 이번 선거가 좀 양상이 많이 변했구나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0: 그렇죠. 선거 자체가 쇼츠 선거로 좀 변해가고
1: 예,
0: 있다라고
1: 그렇죠.
0: 봐야겠죠.
3: 저는 그 양상이 변하는 거에서는 누구보다도 민주당 계열 유튜버들이 정말 많은 역할을 하셨다라고 보여요.
0: 그거는 뭐 네.
3: 아니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민주당의 유튜버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프레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예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프레임을 만들어서 정치인을 불러다가 그 정치인한테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라고 던지고 그렇게 해서 그 정치인들에게 그 대답을 강요를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방향을 만들어왔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아젠다 세팅권을 가져와가지고 기존의 언론들이 하던 거를 유튜버들이 가져와서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이번에는 보수 쪽에 넘어와 있는 거예요.
0: 역으로
3: 그렇죠.
0: 먹혔다.
3: 예, 그런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네. 주적 챌린지 관련해서는 그건 있어요. 지금 이동학 측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대답이 될 만한 답변을 하셨어요.
0: 네.
3: 근데 이게 왜 모범답안을 못 만들었냐. 저 안에서 생각이 갈려요. 저 안에서 누군가는 저렇게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합리적으로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0: 네.
3: 누군가는 야 북한은 왜 주적이야? 북한은 우리와 동포야. 이런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그런 말 자체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안에서 이게 하나의 모범답안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굉장히 저쪽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 뼈아픈 부분이기도 해요.
0: 하나의 프레임이 걸렸다라고
3: 그렇죠.
0: 생각을 해야 되는 거군요.
3: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잘 못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다라고 보는
0: 알겠습니다.
2: 유튜브 쇼츠 정치 같은 거 있잖아요. 아까 뭐 민주당 계열에서 처음 시작해갖고 했다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 이제 보수를 대표해서 보수 정당을 네. 대표해서 이제 민주당과 이렇게 토론을 하다 보면 언젠가부터 이제 보수 논리를 대변했던 사람들이 그 이른바 유튜브 쇼츠 놀이터에서 굉장히 희화화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그걸 굉장히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정치가 이제 말단화 돼 있는 거예요.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쪽으로. 그래서 뭐 전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못한 거죠.
0: 그건. 알겠습니다. 어쨌든 하나의 뭔가 젊은 층들이 선거를 소비하는 하나의 문화가 됐다라는 건 부정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0: 근데 이걸 점점 받아들여가야 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4: 아니, 근데 문제는 있어요. 최근에 인스타그램 10대들, 20대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게 가짜뉴스와 관련된 것들, 허위사실과 관련된 예. 것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늘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틀거리로 이거를 해석하려고 하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파장을 낳는 경우가 많아요. 네. 사실은 파장이 일어날 거리가 아닌데 그걸 허위사실로 유포하면서 실제로 그런 의도를 갖고 있든 아니면 뭐 자기가 의도가 없었든지 간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거는 수습할 수가 없게 돼요.
1: 네.
4: 예컨대 보세요. 이준석 대표도 이번에 겪었잖아요. 2천만 이상이 시청을 했대요. 그 새치기 하는 영상.
0: 아, 근데 제가 왜 지금 불안서요?
4: 그러니까 눈 동그랗게 뜨고 내가 새치기 언제 했냐라는 표정에서
0: 아니 이준석 대표 눈이 그렇게 큰 줄 몰랐어요. 엄청 커졌던
4: 그러니까
0: 눈이.
4: 이게 당하면 네. 당하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거를 해명하는 영상 올렸는데 그거는 100만밖에 안 봤다 그러는데 1,500만이 이미 그냥 규정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1: 네네네.
4: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지금 너도 나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로 이거를 그냥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어찌됐건 제가 볼 땐 장벽이 만들어지든 제재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0: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나중에 아시지 않으세요? 아, 오해였구나라는 것도 많이 얘기하지 않으세요?
4: 아직도 잘 모르세요.
0: 아직 잘 모르세요.
4: 네. 아직도 없습니다. 그냥 네. 새치기 한 사실만 기억하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 사실이 아닌데.
0: 주란수구 왜 들어가요? 네. 그것만 기억하시는
4: 거예요? 그것만 기억하지.
3: 네. 아니 저도 저 사퇴한 거는 다 아시는데 왜 무혐의 받고 돌아온 건 아무도 몰라요.
4: 네.
3: 원래 그런 거예요.
2: 원래 무혐의를 만드는 데는 네. 딱 한 문장이면 되는 거고
0: 맞습니다.
2: 그것을 해명하는 데는 책 한 권으로도 부족한 네. 거잖아요.
0: 맞습니다. 미디어라는 게 그렇습니다. 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경험한 문화라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또 핫플레이스이죠. 부산 북가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승리가 됐었죠. 부산 북가 하정우 41.26%, 박민식 15.76%, 한동훈 42.96%로 당선이 됐습니다. 정광재 전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굉장히 좀 주의 깊게 관심을 갖고 집중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요.
2: 저도 부산 한 두 차례 다녀왔습니다. 네네. 바쁜 그 일정을 쪼개서.
0: 가서 유세하신 거예요?
2: 제가 이제 국민의힘 당정을 갖고 있어서 네. 직접 유세를 하진 않고
0: 아, 그렇군요.
2: 뭐

0: 이미?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안 했습니다. 근데 이 선거가 누구나 다 어려운 선거라고 했잖아요.
1: 그럼요.
0: 삼자구도에서 네. 이기기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정말 제 주변에도 뭐 열에 아홉이었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열에 한 명이 있다면 그건 이제 친한 게 패널들 이길 수 있다. 저는 한동훈 후보가 부산 북갑의 어떤 정서를 많이 자극한 것 같아요. 굉장히 부산 북갑이 지금 발전이 정체돼 있거든요.
1: 네네.
0: 그런데 좀 큰 정치인이 와서 여기서 정말 일을 열심히 하면 부산 북갑이 과거의 영화를 좀 누릴 수 있지 않을까.
1: 아, 우리가 이슈가 될 수가 있구나. 이런 네. 걸 느꼈군요.
0: 그 덕천역에 그 젊음의 거리라는 데가 있는데 저도 네. 뭐 사실 부산 가면 우리 해운대 가고 기장 그쵸. 가고 네. 서면 가고 이러지 북구에는 안 가거든요.
1: 부산 북구에 가자 우리 여행 이렇게는 잘 안 하죠 사실.
0: 근데 그 네. 덕천이 과거에는 부산에서 유동인구가 제일 많았다는 곳이에요. 근데 지금은 좀 쇠락해 가고 있는데 네. 뭐 그런 분들이 아 옛날에 유력 정치인 있고 했었을 때 여기 좋았다. 그게 아마 뭐 정영근 그 전 의원에 대해서 후원회장을 시킨 것에 대해서도 이 중앙 언론에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봤잖아요. 근데 네. 또 해당 지역에서는 그거 잘한 일이다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큰 정치인을 우리 지역에서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진정성 있는 모습을 많이 보였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뭐 그 찰밥 주신 할머니와 그럼 연출이 아니잖아요. 그 대중에게 보여줬던 모습은 우리가 알던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이미지를 뛰어넘는 네. 새로운 그 친숙함을 준 거라고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1: 그렇죠. 그리고 뭐 봉춘도 추고요. 네. 유세차에서.
0: 봉춘은.
1: 네. 봉에 올라가서 연설하는 모습 굉장히 저는 새롭게 봤습니다. 네. 예. 이상 안 하던. 네네.
0: 어쨌든 그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1: 네. 네. 인정해야죠.
0: 그런 네. 것들이. 네.
1: 결과로 증명되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뭐 인정해야죠.
2: 네. 아, 인정해야죠. 예. 저는. 예. 한동훈 대표가 큰 일을 할 사람, 그래서 부산 북구를 발전시킬 사람이라고 해서 뽑아줬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0: 자꾸 내가 하는 얘기.
2: 아니 왜냐면 관점이 다른 부분이니까. 근데 왜냐면
1: 저 죄송한데 궁시렁 되지 마세요.
2: 한동훈 대표가 진짜 선거를 잘했어요. 예, 네, 어떻게 잘했냐면 정말 민심을 파고들었어. 이미 한동훈 대표는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띄워줬고 이미 대선 후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나 대선 후보다 이러면 이게 먹힙니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오히려 가가지고 대선 후보답지 않게 내가 TV에서만 보던 사람인데 와서 나랑 똑같은 사람이네. 우리와 똑같은 일상을 하네. 나한테 와서 인사하네. 이게 훨씬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잘 알았어요.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거와는 다르더라고. 딱 가는 네. 순간 아 각오가 돼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또 도움을 준 게 팬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뭐 팬덤들이 선거법 위반을 했다 안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있지만 그걸 떠나가지고 이 자원봉사로 가신 분들이 정말 너무 열심히 했어요. 한동훈 혼자서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팬덤이 같이 해가면서 이걸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거에 또 더해서 우리 하정우 후보가 너무 좀 아마추어틱한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런 드라마틱한 결과가 좀 나왔다라는 생각을 해요.
1: 알겠습니다. 아쉬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재수 후보가 부산시장에 당선이 됐잖아요. 그리고 전재수 후보의 지역구였고 전재수 후보가 지역구를 내려놓고 한동훈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민주당의 부산의 의석이 아예 없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민주당 측에서는 아쉬워할 것 같은데 패배 요인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3: 네, 앞으로도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예요. 네. 왜냐하면 18명 국회의원 의석 중에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부산시장으로 갔고 그 빈 자리를 민주당 의원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보통은 줄투표를 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1: 그렇죠.
3: 부산시장 1번, 구청장 1번, 그러면 당연히 여기도 1번 이렇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 분별력 있게 투표를 네.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하신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결국 부산에서 네. 전재수 후보의 입지를 네.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줄투표는 아니고 교차투표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3: 그렇죠. 그래서 부산시장은 전재수, 국회의원은 한동훈, 대선주자로 갈 사람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 분산으로 투자를 하신 거죠. 부산 네. 북구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 아쉬운 대목이 있는데 선거 초기에 약간 초보 논란이라든가 뭐 이런 프레임에 걸렸던 문제 그리고 뭐 중간에 이제 당대표께서 같이 가셔가지고 네. 뭐 오파 문제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은 상당히 좀 뼈아프게 좀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아쉽고 반면에 한동훈 후보 가 이제 국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그거를 상당히 강조했었던 게 좀 박민식 후보표를 잠식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1: 네네네.
3: 특히나 지역위원장이었던 서병수 의원이 탈당까지 해가지고 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해버리니까 지역의 조직들 이런 것들을 하고

0: 중간에 부산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근데 그 얘기는 결국 한동훈이 국민의힘 사람이야라고 하는 이미지를 또 더 강화시켜줬어요.
1: 네.
0: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고 서울에서 국회의원들이 내려가가지고 치킨 먹방 있잖아요.
1: 네.
0: 한동훈 후보와 한동훈 계 의원들이 치킨 먹방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인데 거기 같이 뒤섞여 있는 모습 자체가 또 국민의힘으로 인식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확장되는 표도 갖고 내부에 있는 국민의힘 표도 잠식해 들어가면서 나름대로의 본인 뭐 이렇게 지위를 확보해 나간 것이 아니냐.
1: 그래서 네.
0: 뭐 그런 전략이 좋았다.
1: 알겠습니다. 일단 하정우 후보가 못했다기보다는 네. 한동훈 후보가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네. 게 맞습니까?
0: 네. 언론에서의 어떤 뭐 조명도 있었고 그걸 네. 또 적극적으로 또 활용했던 면도 있었던 것 같고요.
1: 알겠습니다.
2: 그런데 하정우 후보 잘못했어요. 아까 프레임이라고 말씀하시긴 했는데 초보는 프레임이 아니라 본인이 증명한 거예요. 사실은 처음 나올 때부터 내가 여기 갈지 말지 아침 저녁 생각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어떤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대표로 지금 출마를 한다는데 제발 저 좀 내려보내 주십시오가 아니라 나 아침 생각대로 저녁 생각 달라 이러면은 뭐야 우리 대표를 어떻게 보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지방일수록 자존심이 굉장히 큰 문제인데 부산 묵값 주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렸던 문제예요.
1: 그런 것만 봐도 게 자존심을
3: 그럼요. 정성현 저거 굉장히 대문자 T네요.
1: 네. 티예요. 예,
3: 대문자 T야. 저는 사실 직관적입니다. 하정우 후보 열심히 했다. 네.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1: 이겼으니까 그 말이죠. 이겼으니까.
3: 그래서 가능한 거죠.
1: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거죠.
4: 품이 넓어지셨어요.
1: 예, 예. 너그러워지셨네요.
3: 제가 원래 이렇게.
1: 네. 알겠습니다. 부산 북갑 이야기 좀 해봤고 오늘 할 얘기가 정말 많은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아쉽네요. 일단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로고 듣고 와서 2부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 정치 지겨우신가요? 경제 어려우신가요? 뉴스 피곤하신가요? 열린 토론은 다릅니다. 당신의 질문에 답합니다. KBS 열린 토론.
1: 네, KBS 열린 토론 황현희의 진행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산 북갑 이야기하다가 로고 듣고 왔는데요. 저는 부산 북갑 이야기 요거 한번 더 해보고 싶은데 박민식 후보요. 저는 마지막에 저희도 이제 열린 토론에서 인터뷰도 많이 하고 저도 많이 만나 뵙고 그렇긴 했는데 저는 그것도 한번 좀 체크 포인트였거든요. 15% 밑으로 가시면은 선거비 보존 못 받잖아요. 그런 지점들도 꽤 많이 불안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이 박민식 후보를 바라보고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3: 저는 기본적으로 15% 넘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1: 네.
3: 이 박민식 후보가 거기에서 재선 의원을 했었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공식 당 후보고
1: 네.
3: 그래서 적어도 15%는 얻을 것이다. 그런데 15%에서 17%를 얻는 선에서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어느 정도의 득표를 얻어야 당선될 수 있느냐 그걸 좀 이렇게 막 살펴봤거든요.
1: 그렇군요.
3: 그랬더니 대략 지금 나타난 득표율 정도예요. 그게 사실 동탄 모델이 굉장히 큰 참고 모델이 된 거예요.
1: 그렇죠.
3: 이준석 네. 후보가 동탄에서 승리할 때 한정민 후보가 17.8%인가 얻었죠.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42.3%인가 얻고 그런 네.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이렇게 표가 나뉘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전략을 일부 차용하지 않았을까요?
1: 알겠습니다. 동탄 모델을 잘 활용했다라고까지 이야기 들었고요. 자, 다음은 평택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보궐선거의 접전지 중 한 곳이었죠. 평택을 보궐선거. 일단 김용남 후보 28.77%, 유희동 후보 34.83%로 당선이 됐고요. 조국 후보 27.24%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조재 공보부장님.
6: 네.
1: 이 결과 좀 다소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6: 상당히 뼈아픈 결과를 만들어 버렸네요. 그런데 그 유희동 후보가 어떻게 이제 이 선거를 이제 제가 오랫동안 이제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결과 값을 보면서 민주 진영 내 갈등으로 유희동 후보에 대한 존재감을 우리가 너무 조금 무시했다.
1: 네네.
6: 이게 첫 번째입니다.
1: 거기서 삼선하셨잖아요.
6: 네,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저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걸 신경을 많이 못 쓴 채로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 간에 서로의 어떤 갈등이 좀 있었다.
1: 네네.
6: 그리고 두 번째는 여론조사에 잡히지 않는 여론이 있었다는 거예요.
1: 샤이 부수가 있었다라고 보십니까?
6: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네. 첫 번째 그게 뭐냐 그렇게도 볼 수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대부분 부산 북구 갑과 평택을 여론조사를 돌렸어요.
1: 네.
6: 그런데 500샘플을 채우려면 여론조사 이제 공표할 수 있는 500샘플 최소 500샘플을 채우려면 최소 전화를 막 몇천 통을 걸어야 돼요. 여론조사 그렇죠. 업체에서. 그러면 네. 그 평택 시민이 유권자가 19만 명 정도가 되는데 대부분의 그 평택 시민들이 여론조사 전화를 한두 번씩 받았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산술적으로.
1: 네.
6: 그러면 여론조사 공예에 시달려요. 평택을 유권자들과 부산 북구갑 유권자들은 여론조사 공예에 시달립니다.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만 대답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아주 강렬하게 지지하는 유권자들만 그 여론조사 전화에 다 응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유희동 후보가 3등하는 여론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깠더니 네. 이제 당선이 된 거 아닙니까?
1: 네.
6: 그럼 유희동 후보를 지지하는 그 여론조사 응답은 잡히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평택을 제가 가봤는데 그 도농복합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도심으로 보이는 곳은 도심은 고층 아파트가 있고 막 화려합니다. 근데 불과 몇 분만 차 타고 나가면 바로 농사 짓고 있어요.
1: 네네.
6: 그러니까 거기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여론조사 혹은 정치 이슈에 대해서
1: 안 하시죠.
6: 매우 둔감합니다.
1: 네네. 네, 그리고 그때 좀 모내기하고 계시대요.
6: 맞아요.
1: 유희동 후보 얘기하더라고요.
6: 맞아요. 네. 이제 농번기라 가지고 네. 바쁜데 뭐 물어보고 그러냐.
1: 네.
6: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여론들이 잡히지 않았던 점,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해 볼 때 유희동 후보가 당선될 수밖에 없었고 저희 조국 혁신당과 조 후보 캠프에서도 약간 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1: 그렇군요.
6: 결과론적으로.
1: 그렇습니다. 조금 예민한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 사이 이제 이렇게 질문드려 죄송합니다만 괜찮습니까? 왜냐하면 마지막에 조국 혁신당에서 너무 강력한 멘트들이 많이 나왔어. 뭐 예를 들어 오물이라는 단어 선택을 한다든가. 그럼 사실 후보들 입장 사이에서 이제 좀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 갑자기 두 분 불편해지셨네요. 느낌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0: 저는 그냥 터졌다고 봅니다.
1: 네. 네.
0: 그리고 원래 2월달에 합당 제안을 당대표께서 하셨을 때 어떤 빌드업 작업 없이 이거를 제안을 했었고 그때 네. 이제 화들짝 놀랐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합치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에 대한 반대 기류가 엄청나게 형성이 됐고 또 그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감정적인 선이 다 이렇게 좀 조금씩 상처를 받았거든요.
1: 네네.
0: 근데 그게 1차 싸움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2차 싸움이 또 벌어진 거예요. 더 크게.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조국 대표가 아예 등판을 해버렸기 때문에 등판해가지고 실제로 김용남 후보에게 네거티브 하는 그 과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세게 노출이 됐고
1: 네.
0: 그것도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또 그걸 방어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감정선을 일단 다 넘어갔다. 그래서 선을 넘었다라고 하는 이제 판단이 많았고 결과적으로는 유희동 후보가 또 당선됐기 때문에 조국 후보가 국힘 제로 이런 것들을 딱 내걸었었는데 사실은 선거운동 과정을 보면 김영남 후보에 대한 일방적 공격이 있었을 뿐 유희동 후보에 대한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별로 보이지 않았던 점. 이런 것들이 귀결로 결국에 유희동 후보 당선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상당히 큰 패착을 했다라고 하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도 민주당의 이 감정선이 이제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니탓 공방을 또 하게 되겠죠.
1: 그렇겠죠. 네, 서로 이제 상처 주면 이제 아무렇게 네. 약도 좀 발라주고 그래야죠.
0: 그러면서 이제 3차 네. 전쟁으로 또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1: 네. 3차 전쟁이요?
0: 네.
1: 또 전쟁이 남았습니까?
0: 그렇죠. 이제 전당대회라고 하는
1: 전당대회.
0: 더 큰 전장으로 이제 가게 돼서
1: 8월 달에 있을 당대표 선거.
0: 이 2차 전쟁에서 여진이 남아있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서로 또 이제 이 생채기를 낼 거란 말이에요.
1: 네네.
0: 근데 저는 그 과정이 뭔가 다시 좀 뭔가 복원되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1: 네. 네.
0: 왜냐하면 계속 이런 방식으로 분열적으로 가게 되면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대통령한테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1: 그렇죠.
0: 네. 여당이 분열하게 되면 안정감이 흔들려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연대와 통합이라고 하는 큰 기틀 안에서 이것을 차기 전당대회 주자들이 어떻게 수습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당원들께 얘기하고
1: 네.
0: 그걸 솔직하게 털어놓고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분열하니까 바로 국민의힘이 당선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을 좀 강조해 가면서 당원들의 마음을 잘 어루만지는 시간이 된다면 어떨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1: 합당 논의에 대한 뭐 스케줄을 잡는다거나 아직 좀 이른 상황입니까?
0: 그렇죠. 그건 너무 이르고요.
1: 너무
0: 저는 합당은 꼭 아니더라도 연대라고 네. 하는 건 합당이 아닌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당대 당으로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쇄빙선의 역할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 역할 분담으로 할지 그 과정을 거쳐서 결국엔 통합으로 갈지 그거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과정이 잘 설계되고 관리됐으면 좋겠다.
6: 아 근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네. 되는 게 뭐냐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이 갈등이 격화됐다 심해졌다라고 두루뭉술하게 그런 식으로 규정하면 안 되고 조국 혁신 조국 후보가 이제 김용남 후보에 대한 어떤

0: 비토정서가 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민주당이 아니라
1: 개인 하나의 김용남 후보.
0: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조국혁신당.
2: 근데 김용남 후보는 정청래 대표가 후원회장이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영입을 한 거잖아요.
0: 아, 근데 이제 그럼 예를 들어서 조국 후보가 비록 3등은 했지만 30% 가까이 지지율을 받았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네. 정당 지지율이 지금 한 3%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30% 가까이 평택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뜻은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이 조국 대표를 찍어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민주당 내에도 조국 후보에 대해 우호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걸 그렇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전체를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저희가 좀 해명을 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었는데 네. 끝났는데 잘 말까 네, 끝났는데
2: 그 얘기 안 하신 게 낫지 않을까요?
0: 그게 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네. 2022년 김용남 후보가 국민의힘 수원시장 후보일 때 민주당 경기도당에서 처음 제기했던 의혹입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처음 제기했던 의혹을 조국혁신당이 이런 의혹이 있었 과거에도 이런 의혹이 있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 후보가 된 김용남 후보가 과거 국민의힘 시절에 민주당이 했던 의혹을 그대로 하면서 이걸 나한테 네거티브 하냐라고 말하는 건 조금 저희가 억울한 면이 있어서
1: 네네네.
0: 길게 설명 죄송합니다.
2: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죠.
1: 더 상처가 깊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만큼 치열했습니다. 두 분은 유희동 후보가 당선될 거라고 예측했습니까? 김성열 최고부터 얘기해 주세요.
3: 저는 사실 이 평택이라는 곳이 옛날에 네. 원유철 원내대표 하던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 원래 국힘세가 있는 곳이에요. 분명히. 그리고 앞서서 말씀 잘 주셨습니다만 이 도농복합 지역이 여론조사 잘 안 잡혀요. 지금 저도 지금 제가 출마했던 하남갑이 대표적으로 사실 도농복합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1: 네.
3: 농사까지는 아니어도 그린벨트가 70%나 되는 지역이라 여기도 사실 지금 이슈는 안 되고 있지만 기존에 나왔던 여론조사가 10% 가까이 차이가 났다가 지금 1점 몇 프로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격차가 엄청 났거든요.
1: 네.
3: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 결과 틀리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제 투표율, 응답률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나이대별로 이 인구 구성을 맞춰가지고 여론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으나 그 사람들의 투표율까지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 60대는 투표율을 많이 한다.
1: 네.
3: 이런 투표율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론조사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도농복합 지역인 부분도 있는데다가 유희동 이분이 가지고 있던 지역의 표 라는 게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봤어요. 지역 정서표.
1: 지역의 표. 그러니까 예. 그 지역이 고향이고 나고 자랐던 그 고향.
3: 그렇죠.
1: 그 표죠.
3: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용남 후보도 그렇고 조국 후보도 그렇고 그 부분에 있어서 유희동 후보를 이길 수가 없어요.
1: 네네.
3: 근데 그게 토론회를 통해서 더 나왔어. 게다가 어쨌든 이름값 때문에 조국 후보를 뽑거나 아니면 당 때문에 김용남 후보를 뽑으려던 사람들이 둘이 이렇게 격하게 싸우니까 에이 꼴 보기 싫다. 그냥 이쪽 사람이나 찍어야 되겠다. 라고 막판에 변심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요.
1: 네네.
3: 그래서 이렇게 됐다고 보고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다. 저는 사실은 황교안 대표 표가 많이 유희동 후보한테 가면서 갔었죠. 신승을 할 거라고 보긴 했는데
1: 네.
3: 이건 황교안 대표 표가 오히려 6%니까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1: 그러네요.
3: 한 3%만 빠진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 정도였으면은 이거는 둘의 싸움을 굉장히 조국 대표와 김용남 후보의 이 싸움을 평택 주민들이 안 좋게 봤다. 우리 그렇군요. 그 유권자들이 싸우는 모습을 얼마나 네. 안 좋아하는 건지를 좀 볼 수 있었던
1: 것 같아요. 유희동 후보가 3자 전문가입니다.
4: 네,
1: 예전에 3자에서
4: 다자구도 전문가.
1: 다자구도 전문가로 당선이 된 적이 있어요.
4: 우리는 참전도 안 하고 싸우게 네.
1: 양쪽 쌍으로 공격하는 방법. 예, 요거를 잘 전술을 선택하지 않았나 싶어요.
4: 2014년에 재보궐선거로 첫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때
1: 네.
4: 당시에 그 투표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1: 얼마나
4: 29%의 투표율에서 거기에서 처음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근데 2016년에는 아시겠죠? 그때 국민의당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1: 그렇죠.
4: 이계한 현대차 사장 출신이 그분이 있어요. 그분이 평택에 나와갖고 한 20% 가까이를 또 가져갔어요. 민주당 그 표를
1: 네.
4: 그러니까 당선됐고 2020년에도 비슷한 구도로 갔었기 때문에 정말 다자 구도에서 이기는 법을 아는 분이에요. 아니, 저도 그래서 근데 이거를 막 50% 넘게 그 유희동 후보가 당선 가능하겠다 이렇게까지는 보진 않았는데
1: 네.
4: 이건 뭐 까봐야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비슷한 이유입니다. 여론조사에서 분명히 이른바 샤이 보수라는 게 좀 잡힐 가능성이 있다고.

0: 생각했고 네.
1: 또 하나는 우리 여론조사하면 무슨 ARS 하잖아요. 전화 면접이든 다 가상 전화 이 가상 번호를 받아서 하거든요. 근데 이건 다 통신 3사에서 받는 겁니다.
0: 네.
1: 알뜰폰은 여기에 포함될 수가 없어요. 근데 알뜰폰 사용자가 우리나라에 1200만 명에서 전체 인구 20%예요.
0: 아, 그렇군요.
1: 알뜰폰 이용한 사람이 7,80대. 그러니까 6,70,80대, 20대, 30대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그 정치 지형이 형성돼 있습니까? 이번 출구 조사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수 후보를 지향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좀 과소평가된 측면은 있다고 봤어요. 저는.
0: 네네, 알겠습니다. 결국에 이제 유희동 후보가 당선이 됐고 다자구도에서도 이렇게 예전에도 당선이 됐던 경험으로 이번에도 당선이 됐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 이야기 좀 한번 해보죠. 김부겸 후보 45.05%, 추경호 후보 53.92%로 당선이 됐습니다. 결과를 보고 저는 좀 그렇게 됐어요. 아, 역시 대구는 대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좀 한번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김부겸 후보입니다. 저는 김부겸 후보의 그 마지막 탈락하시고 나서 했던 인터뷰 장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는데 네거티브 한 번 없이 굉장히 선거를 잘 치르시고 젠틀하게 마무리하셨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거다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부겸 후보에 대해서.
2: 상당히 품격 있게 진행을 했고 네네. 싸워도 저렇게 싸우는구나. 그리고 네. 그 대구의 특성이라고 하는 게 이념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그러한 공격들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 특성들을 워낙 잘 알고 있기
0: 그렇죠.
2: 때문에.
0: 네.
2: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감정을 사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그 선을 잘 타가면서 추경호 후보를 만나면 악수를 해주고 등을 토닥여주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비록 졌지만 저는 한 뭐 나라의 어떤 진영을 넘어서서 어떤 갈등이 생겼을 때 아 김부겸이라고 하는 어른이 언젠가 어떤 가름말을 타줄 수 있는 역할도 해줄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선거판에서는 사실 이겨야 되는 건데 그런 이제 약간 사적인 생각도 좀 해볼 들 정도로
0: 네네.
2: 대단히 뭐 좀 대단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다만 이제 대구시에서는 시민들 생각이 어쨌든 김부겸이라는 아주 영향 있는 정치인이고 비록 민주당이지만 이재명 정부가 어떤 뭐 이렇게 차별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역별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지역을 다 특화시켜가지고 그거 산업을 키워서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는 그런 네.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정책들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김부겸을 좀 활용하려고 하는 어떤 영리한 선택을 했었다면 어땠을까 좀 너무 아쉽습니다.
0: 김부겸 네. 후보는 이 이후에 은퇴를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 당장은 모르겠습니다.
0: 당장
2: 어쨌든
0: 모르겠습니까?
2: 다시 은퇴했다가 네. 지금 다시 끌려 들어와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0: 네.
2: 그렇다고 졌다고 해서 바로 또 은퇴 선언하고 뭐 하고 하는 게 좀 모양새가 또 좋지 않기 때문에 다른 어떤 형태의 활동을 또 모색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해봅니다.
0: 어떻게 보십니까? 조우재 공보부장님. 네. 오랜만에 보는 감성 정치였단 말이죠.
3: 네, 그렇죠.
0: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네. 품격이 있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조국혁신당에서는.
3: 그 김부겸 후보가 선거 기간 내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좀 온건한 메시지를 많이 냈어요.
0: 네.
3: 예를 들어서 뭐 내란이 어떻고 뭐 윤석열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라든지 대구 시민의 발전이라든지 그러면서 그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을 최대한 좀 온건하게 했습니다.
0: 네.
3: 그리고 민주당에서 강경한 말을 하는 메시지를 내는 정치인들을 향해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자신의 SNS 통해서 메시지를 내기도 했고요.
0: 많이 눌렀죠.
3: 예,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아마 김부겸 후보가 당선이 됐다면 민주당 내에서 어떤 강경파들을 조금 눌러줄 수 있는 역할 그리고 큰 어른으로서 큰 선배로서의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낙선을 했다는
0: 아쉽죠.
3: 게 조금 아쉽게
0: 네.
3: 느껴집니다.
0: 예. 대구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궁금했는데 결국 김성열 최고는 느끼시고 어떠세요? 대구는 대구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국힘의 입장에서?
4: 글쎄요. 저는 예. 그거보다도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최고의 카드를 냈어요. 대구시장으로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저는 이 정도 표 받기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0: 쉽지 않죠.
4: 예, 네. 정말 최고의 카드를 내밀었고
0: 네.
4: 그리고 김부겸이라는 정치인이 정말 영리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품도 좋으신 게 맞아요. 실제로도 그러시지만 지금 대구에서 어떻게 해야지 미움을 안 사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가.
0: 대구를 잘 알고 계시죠.
4: 잘 알고 계시죠.
0: 네.
4: 아니, 이분 군포에서 자기 삼선까지 하다가 지역 감정 깨겠다고 대구 내려가가지고 엄청 고생하신 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고 그래서 이 분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에 비록 떨어졌지만 8월달 전당대회 때
0: 당대표 선거요?
4: 예, 네, 당대표 선거에 나오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지금 양 그거를 흘러가고 있는 이 정치판이 가운데로 모일 수 있는
0: 민주당을 함께 섞어서 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4: 저는 그렇게 봅니다.
0: 라고 보십니까?
4: 예, 오, 이 네네네. 망가져가는 정치판을 복원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카드라고 봐요.
0: 알겠습니다. 표정 별로 안 좋으신데 아, 이동학 예. 예,
2: 좋은
0: 대변인.
2: 평가에 대해서 뭐 저도
0: 알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정광재 대변인 대구 평가 한번 해주시죠.
1: 전 뭐 대구는 대구, 전북은 네. 전북이었다. 네네. 이렇게 평가합니다.
0: 대구는 대구고 전북은 전북이다.
1: 왜냐하면 네. 거대 정당 특히 해당 지역의 정치적인 지향성이란 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0: 네네네.
1: 대구에 두 가지 정서가 있었다고 봐요. 하나는 아 국민의힘 혼내줘야겠는데 라는 정서. 네. 두 번째는 야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 너무한 거 아니야? 뭐 공소 취소 자기가 한다 그러고 하는데 그럼 누가 막아야 되냐 그거? 그래도 국민의힘이 막아야지. 이 두 가지 정서가 공존했는데 결국에는 두 번째 정서가 앞 정서를 이제 추월했었던
0: 네.
1: 거죠.
0: 대구에는 사이 뭐 김부겸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사이 보수가 있었던 걸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양당의 대변인분들에게 한 말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정총래 민주당 대표 먼저 민주당 네. 서울 평택을 뭐 부산 북구 같은 상징성이 컸던 지역 결과 책임론 피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정총래 대표 체제 더 강해집니까? 약해집니까?
2: 아니 저는 상처뿐인 승리라고 보여져서
0: 네.
2: 아니 상처뿐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0: 상처도 있는 네,
2: 상처도 네. 있는 승리라고 네네. 보여져서
0: 네, 제가 볼 때는 네.
2: 크게 뭐 뒤로 후퇴되거나 뭐 엄청 전진하거나 그것도 없을 것 같고 지금 톤으로 그냥 계속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지금 분위기까지 정단대회까지 네. 가서
2: 네.
0: 8월 전당대회는 어떤 결과를 낼 거라고
2: 그것까지는 예상을 할 수 없겠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슈들이 그 과정 두 달 동안 또 이슈들이 덮어질 거기 때문에 엎어질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또 뭐 변수는 있을 거라 봅니다.
0: 전당대회를 좀 기대해 봐야겠군요. 자 그리고 다음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광역단체장 선거 패배 책임론에서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반면 서울과 대구 평택 의뢰 승리로 반전의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1: 일단 장경 대표가 자기 발로는 안 나간다고 얘기했잖아요.
0: 네네.
1: 의원총회에서는 또 의원들 SNS 방에서는 장경 대표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0: 네.
1: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릴 만한 동력도 없을 것 같아서 당분간 이 불안정한 장동혁 대표 체제 이 근데 리더십이 확고한 체제는 아니거든요.
0: 네네.
1: 뭐 누군가를 막 징계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 못할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함께 우리가 나아갈 세계를 찾겠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자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조호재 조국혁신당 공보부장,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 네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4: 고맙습니다.
0: 네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2667님께서 네 분 조합 최고입니다. 유쾌한 분위기에서 할 말 시원하게 다 하셔서 너무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또 나와주세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주 저희가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표 계산은 끝났지만 민심의 온도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6.3 지방선거의 결과는 명확하지 않겠습니까? 이긴 자에게 독선에 대한 경고를, 진 자에게는 뼈를 깎는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승자의 환호도 패자의 변명도 멈춰야 될 시간입니다. 진짜 정치는 투표함이 닫힌 지금부터 그 표 안에 담긴 시민의 삶을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하기 때문이죠. 내일도 역시 좋은 질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의 황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AI, 가장 공영적이고 믿을 수 있는 라디오 채널을 알려줄래?
1: 우리나라에서 가장 믿을 수 있고 공공성이 있는 라디오 채널은 바로 KBS 라디오예요. KBS 라디오는 공영방송이라서 믿을 만한 정보와 공공성을 갖춘 채널입니다.
0: 오, 그럼 KBS 1라디오에 대해서도 부탁해.
1: KBS 1라디오는 시사나 교양 같은 믿을 만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또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 상황에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들을 수 있는 채널이에요.
0: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던데? 어떻게 운영되는지도 궁금한데?
1: KBS 1라디오는 광고 없이 운영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수신료로 운영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충분히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0: 수신료의 가치.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1라디오가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로 통일로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은퇴 이후에도 매달 빠져나가는 고정비 가운데 가장 부담이 큰 항목 중 하나가 바로 건강보험료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게 부과된 총 보험료가 10조 원을 넘어섰다는데요. 연령별 부과 현황을 보면 60대 구간의 부과액이 2조 9천여억 원으로 전체의 27.7%를 차지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습니다. 그 뒤를 이은 50대와 70대를 합산하면 50대 이상 장 노년층의 보험료가 전체 지역 건보료 재원의 65.7%를 차지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은퇴 이후 소득이 줄어든 세대에 부담이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책은 모두에게 균형 있게 적용돼야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가 생기기도 하죠. 혹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에 문제는 없는지, 제도의 목적과 체감 사이의 간극은 없는지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순서 에픽하이의 플라이로 시작합니다.

0: 갈수록 함께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한반도 정세를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한반도 정세 포커스 순서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실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발라크리슈난 싱가포르 외교장관이 남과 북을 동시에 방문했습니다.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처럼 한반도 문제를 중재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죠.
2: 예,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이게 한반도 역사상 근대 이후에 북한과 미국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는 정상회담이었거든요.
1: 네.
2: 이걸 싱가포르가 중재를 했기 때문에 남북을 동시 방문을 하니까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었고 여러 가지로 좀 언론의 관심을 좀 받았죠. 그러나 이거는 일단은 이 싱가포르 외교장관의 그러니까 동북아 순방 일환이었고요.
1: 네.
2: 그러니까 꼭 우리만 남북만 온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히 이제 지난번 베이징 북미 정상회담에서 큰 그 북한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실마리가 안 잡혔기 때문에 주목이 됐는데 일단 한반도 문제에서는 큰 싱가포르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해법을 찾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1: 발라크리슈난 외교장관의 방북은 8년 만인데요. 북한의 가장 달라진 점으로 한국과의 통일에 대한 명백하고 단정적인 거부를 꼽았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2: 예, 그 얘기를 분명히 했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3월 북한이 이제 통일민족 개념을 삭제한 개헌을 한 다음에 그 외부 고위 인사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를 우리한테 직접 전한 이제 첫 번째 외부 인사가 되는데 북한이 지금 뭐 언론에 나온 것보다 통일 문제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거부를 했다, 부정을 했다
1: 네.
2: 이런 얘기를 우리한테 전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아마 이 발라크리슈난 외무장관이 물어봤을 수도 있지만 북한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본인들의 의중 그러니까 한반도 완전한 이국가론 이거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1: 그렇네요. 또 이제 발라크리슈난 장관이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인내를 당부했습니다. 당분간 뭐 남북이나 북미 대화 가능성은 좀 희박하다고 봐야 할까요?
2: 예, 현재로는 그게 보이네요.
1: 네.
2: 현재로는 지금 뭐 싱가포르도 본인들이 외교적 존재감 때문에 아마 2018년 싱가포르 이 생각이 좀 있었겠죠. 그러나 이번에 왔을 때 오히려 전략적 인내는 뭐냐면은 기다리라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남북은 물론이거니와 북미 그 우리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전략적 인내를 요구를 했거든요. 그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한 걸 보면 아마 전혀 북한이 당분간은 남북이든 북미든 대화에 나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이번에 방북을 통해서 판단한 것 같아요.
1: 또 이제 평양에 새로운 주택이 들어서고 매점에는 물건과 상품이 진열돼 있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경제 발전 징후를 포착했다는 건데 실제로 이 북한 경제가 개선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2: 네, 이제 그 부분이 좀 주목되는데요.
1: 네.
2: 경제가 많이 발전한 것 같다 이런 뉘앙스를 얘기를 했는데.
1: 그랬죠.
2: 그런데 지금 당연히 새로운 주택 이게 8년 만에.

0: 아니거든요. 8년 만이면 평양시 5만세대 산림건설 시작되기 전이고 발라크리시난 장관이 간 때가
1: 네.
0: 그다음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 전사자 그 세별거리도 만들어지기 전이거든요. 그렇게 보면 뭐 당연히 뭐 새로운 거리가 들어서 있고 이걸 또 데리고 갔겠죠.
1: 그랬겠죠.
0: 그렇게 보면은 지금 뭐 제한된 이 지역만 갔을 거고 또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화려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런 대규모의 토목 건설 사업에도 불구하고 뭐 수도 전기 가스 이런 인프라 부분은 오히려 퇴보하거나 거의 성장을 안 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외화 내빈형의 외양만 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북한 경제 생활은 발라크리시난 내무장관이 본과가 좀 다를 수가 있죠.
1: 네. 또 이제 전자상 거래를 보여주면서 북한 내에서 주문이 하루 만에 배달이 완료된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입니까?
0: 예, 북한에서도 이제 전자상 거래가 들어오지 꽤 됩니다, 벌써.
1: 그래요.
0: 네, 그러니까 없는 얘기를 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나 뭐 이 경제 인사도 아닌데 외무부 장관한테 굳이 전자상 거래 모습을 시연까지 했다는 얘기는 결국 발라크리시난 이 싱가포르 외무장관의 입을 통해서 결국 본인들의 어떤 경제적 발전, 그다음 디지털 자본주의의 적응 이런 부분을 밖으로 좀 나가길 원했을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과장했을 가능성. 본인이 확인은 못했다고 그랬으니까요. 보여줬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하루 정도 배달이 된다. 그게 뭐 평양 같은 데서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도 북한이 뭐 당연히 전자상 거래 들어온 지는 꽤 됐고요. 아마
1: 그렇군요.
0: 이 부분도 좀 본인들의 디지털 자본주의 능력을 보여주려는 과시성이었을 가능성이 있죠.
1: 예.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이제 마체고라 전 러시아 대사의 추모 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러는 동맹 수준이라고 발언을 했다던데 사실 뭐 동맹 수준이 아니라 이미 사실상 동맹으로 봐야겠죠?
0: 그렇죠. 마체고라 대사는 지난해 갑자기 평양에서 급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아마 추모 행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
1: 네.
0: 근데 여기서 항상 최근에 같은 얘기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입에서도 나오고 뭐냐 모든 문제에 공통된 입장 그다음에 러시아를 전적으로 지지한다 그다음에 동맹 수준이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 쪽에서는 사실 동맹 수준이라는 얘기는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한 쪽에 결국 북러 밀착에 올인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1: 아, 네.
0: 또 동맹은 일반적인 국가 관계와 동맹을 나누는 기준점이 군사협력이에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이 됐으니까 사실상 뭐 이미 동맹 수준 넘었다고 봐야 된다, 일상으로.
1: 네. 이 리창대 북한

0: 외교안보의 컨트롤을 만났다는 얘기는 지금 체제 결속 이런 부분에 결국 인민군 파병, 대규모의 러시아에 대한 북한 노동자들의 파병, 이걸로 인한 여러 가지 북한 내부의 체제 이완이나 아니면 탈북이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가능성이 좀 있겠네요.
1: 북한군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선에 얼마나 남아있고 또 어떤 역할을 맡고 있습니까?
0: 지금 최대한 2만 명 정도 파병이 된 걸로 지금 알려져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일부 교대가 됐고 그리고 전투병 교대도 일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지난 그러니까 쿠르스크 쪽 우크라이나가 기습을 했던 쿠르스크 수복한 이후에는 일부는 철수한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한 만 명 정도가 경계 내지는 여러 가지 토목 건설 어떤 지뢰 제거 이런 부분에 투입되고 있지 않느냐.
1: 네.
0: 그래서 지금 이 전면적인 교전은 아니고요. 일부 병력들이 군사적 임무를 한 만여 명 내외가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1: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밀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전황은 좀 어떻습니까?
0: 예, 4월부터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면적 11만 제곱킬로미터, 우리 남한 면적보다 조금 큰 면적, 우크라이나 면적의 한 20% 정도를 장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3년 6월
1: 네.
0: 이후 러시아가 계속 점령지를 조금씩 넓혀왔는데
1: 네네.
0: 지난 4월부터는 점령지를 뺏기고 있어요. 그래서 손실이 4월부터는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러나 지금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주요 도시 영공도 우크라이나 드론 때문에 영공이 폐쇄된 일도 자주 발생하고 있고 러시아 내부 깊숙이까지도 우크라이나 타격 대상이 되고 있어요. 따라서 최근에 그러면 예사롭지가 않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전선을 뒤집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1: 네.
0: 좀 전세가 역전되고 있고 푸틴이 뭐 지하 벙커에 가디언지 부대에 따르면 뭐 숨어있다는 소문까지 돌 정도로 러시아가 4월 이후에는 조금 밀리는 양상이에요.
1: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앞으로 북러 군사협력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좀 알려주시죠.
0: 꽤 오래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전쟁이 끝나도 우크라이나 전선의 긴장은 유지가 되니까 러시아로서는 이 북한의 어떤 군수 보급이나 병력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고 특히 이제 전후 복구, 지뢰 제거, 토목 건설 이쪽 공병대 수요는 좀 늘어날 상황이고요.
1: 네.
0: 경우에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만일에 러시아가 밀린다 그리고 러시아 영토까지 만일에 상실한다 그러면 그때는 뭐 인민군 추가 파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의 조한범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고맙습니다.
1: 아소토 유니언의 Think About You 듣고 올게요.

0: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경제 소식 전해드리는 알기 쉬운 생활경제. 헤럴드 경제의 양현경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1: 네. SK하이닉스가 지난 27일 국내 증시에서 사상 처음으로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넘어섰군요.
2: 네,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 1조 달러 돌파는 국내 기업 가운데서는 삼성전자에 이어서 두 번째 기록입니다. 아시아 전체로 범위를 넓혀보면 대만 TSMC와 삼성전자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지난 27일 SK하이닉스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9.31% 오른 224만 3천 원에 마감했는데 이에 따라서 시가총액이 하루 만에 140조 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1,600조 원 수준까지 불어났습니다. 당시 환율인 달러당 1,503원을 적용하면 1조 645억 달러 규모입니다. 이로써 국내 증시에서 시총 1억 달러를 넘긴 기업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곳이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처음으로 1조 달러를 돌파했는데 불과 3주 만에 SK하이닉스까지 합류하게 됩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순위에서도 SK하이닉스는 12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시장에서는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고대역폭 메모리 수요 증가 기대감이 주가를 밀어올린 걸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 급등에 따른 변동 확대 가능성도 함께 거론되고 있습니다.
1: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를 두 배로 추종하는 단일 종목 레버러지 ETF도 출시가 됐죠?
2: 네, 최근에 반도체와 인공지능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관심도 빠르게 몰리고 있습니다. 출시 전에 진행됐던 사전 투자 교육에는 13만 명이 넘는 투자자가 참여한 걸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금융시장에서는 과도한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 레버리지 ETF 자체가 주가 상승 시에 수익률이 커질 수 있지만 반대로 하락할 경우에는 손실도 배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변동성도 반복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기대했던 수익률과 실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위험 요소로 꼽힙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하루에 10% 오른 다음에 다음날 9.09% 하락하면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첫날 상승폭과 다음날 하락폭이 두 배로 적용되면서 오히려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특정 종목으로 자금이 지나치게 몰리면 시장 전체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상승장에서는 지수를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지만 투자 심리가 꺾이면 하락 속도 역시 가팔라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코스피 공포지수도 지난해 평균 24 수준에서 이달 들어서는 76까지 급등했습니다. 기준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만큼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1: 국내 시장 복귀 계좌, 이른바 RIA를 통해 두 달 동안 1조 2천억 원이 넘는 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이 됐다고요?
2: 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으로 RIA 누적 계좌 수는 24만 2,856좌, 총 잔고는 1조 9,44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3월 출시 이후 약 두 달 만에 계좌 수가 25만 좌에 육박했고 잔고도 2조 원에 가까워졌는데요. 특히 해외 주식을 매도한 다음에 국내 주식과 주식형 펀드로 이동한 자금만 1조 2,129원에 달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엔비디아와 테슬라, 애플 등 미국 빅테크 주식을 대거 정리하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국내 반도체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삼성전자 순매수 규모는 780억 원, SK하이닉스는 667억 원으로 파악됐습니다. 가입 연령대를 봤더니 40대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50대가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30대 이하 비중도 31%에 달해서 젊은 층의 유입도 적지 않았습니다. RIA의 가장 큰 특징은 세제 혜택인데 해외 주식을 매도해서 발생한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공제율은 5월 말까지 100%가 적용이 되고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축소됩니다. 금융투자협회는 해외시장에 머물던 자금이 국내 자본시장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1: 네.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를 넘나들면서 고환율 현상이 이어지고 있죠?
2: 네. 지난 22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1원 넘게 오른 1,517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동전쟁 이후로는 한때 1,530원까지 치솟았던 환율은 종전 기대감으로 잠시 진정되는 듯 했지만 이후에 다시 또 1,500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중동 지역의 불안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전쟁 장기화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와 미국 국채에 자금이 몰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여기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에서 자금을 빼고 있다는 점도 환율 상승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실제 외국인은 5월 코스피 시장에서 40조 원을 순매도 했습니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인데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원자재나 에너지를 수입하더라도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결국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중동 상황이 진정되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과 달러 수급 불안 등이 남아있어서 당분간은 고환율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1: 정부가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고 세제 혜택까지 제공하는 국민참여형 성장펀드의 흥행이 대단하다고요?
2: 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판매 물량의 97.5%가 이틀 만에 소진됐습니다. 은행 판매 물량과 증권사 온라인 판매부는 모두 동의났고 일부 증권사의 오프라인 물량만 소량 남았다고 합니다. 해당 펀드는 국민 자금 6천억 원과 재정 1,200억 원을 기반으로 조성이 되는데 가장 큰 특징은 정부 재정이 자펀드 손실의 최대 20%를 우선적으로 부담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최대 40%, 1,800만 원 한도의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 분류과세 혜택까지 제공되면서 투자 수요가 몰린 걸로 분석됩니다. 출날 출시가 된 첫날에만 전체 물량의 87%가 판매가 됐고 연휴 직후에는 사실상 대부분의 물량이 소진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당초 5년 동안 단계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예상보다 수요가 많아서 하반기에 추가적인 공급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이 있다고 해서 원금이 보장

0: 되는 건 아닙니다. 때문에 투자자는 상품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 예. 최근에 ETF 투자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금융감독원이 은행을 통한 ETF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죠.
0: 네, 많은 투자자들이 은행에서도 증권사처럼 ETF를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는 거래되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투자 전에 다른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ETF 위탁 매매는 상장 증권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증권사가 담당하는 업무입니다. 반면에 은행은 법적으로 ETF를 직접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제휴하는 증권사를 통해서 고객 주문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투자자가 은행 창구나 모바일 앱에서 ETF를 매수나 매도 신청을 하더라도 실제 시장에 주문이 체결되는 시점에서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은행별로는 고객의 주문을 특정 시간대에 모아서 일괄 처리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투자자는 상품 가입이나 약정 체결 전에 실제 ETF가 언제 매매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특정 금전신탁을 통해서 ETF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예상보다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일반 거래 수수료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연금저축계좌를 온라인이 아니라 영업점에서 개설을 하고 ETF에 투자하면 온라인 거래보다 수수료 부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은행에서 판매하는 ETF는 증권사보다 종목수가 제한적인 경우가 많고 은행마다 취급 상품도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ISA로 불리는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를 다른 금융사로 이전할 때는 자신이 투자하려는 ETF를 해당 은행에서 실제로 거래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ETF 특정 금전 신탁 상품이 단기 매매보다는 장기 투자에 더 적합한 상품이라고 설명했는데요. 따라서 투자는 자신의 투자 성향과 투자 기관, 자산 배분 전략과 투자 종목의 위험성 등을 충분하게 고려한 뒤에 목표 수익률을 설정할 것이 바람직하다고 당부했습니다.
1: 네.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 전략이 이제는 시장 확대보다는 실질 점유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죠.
0: 네,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서 한국이 이미 전 세계 대부분 시장에 진출했지만 실제 점유율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수출 시장의 진출 범위는 99.8%, 수출 품목 수는 96.3%에 달했는데 반면에 글로벌 실질 점유율은 2017년 4.1%에서 지난해에는 3.5%까지 낮아졌습니다. 특히 첨단 산업 분야에서는 수출과 함께 수입도 동시에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장비와 부품, 태양광 셀, LED 등이 대표적이었는데요. 연구원은 글로벌 공급망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일부 산업은 외부 충격에 더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친환경차와 바이오 의약품 분야는 높은 무역 특화 지수를 유지하면서 성장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대한상인은 앞으로는 단순 수출 확대보다는 기술 경쟁력 강화와 핵심 소재 부품 국산화,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서 시장 내의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1: 네,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웨딩 박람회에서 계약한 상품도 14일 안에는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요?
0: 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최근에 웨딩 박람회에서 예물 계약을 한 체결한 소비자가 계약금을 환불 요구를 한 사건에서 소비자 손을 들어줬습니다. 해당 소비자는 계약금 10만 원을 지급한 뒤에 일주일 뒤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업체는 계약서에 환불 불가 문구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웨딩 박람회가 상설 영업장이 아니라 사업장 외 장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소비자가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취소 의사를 밝힌 만큼 방문 판매업법상 적법한 청약 절차라고 봤습니다. 따라서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결혼 관련 소비자 분쟁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141건이었던 관련 분쟁이 지난해는 320건, 올해는 447건까지 늘었습니다. 특히 결혼 박람회 관련 분쟁의 대부분은 계약금 환불 거부나 과도한 위약금 청구 사례였습니다. 소비자원은 박람회 현장에서 충동적으로 계약하기보다는 계약 조건과 취소 가능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알기 쉬운 생활경제, 지금까지 헤럴드경제의 양현경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준비합니다.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
1: 다양한 창업 정보로 새로운 도전을 시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창업연구소입니다.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3: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1: 네. 요즘 이제 젊은 세대들이 술을 적게 먹는다고 하잖아요. 이걸 상권에서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까?
3: 예,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야 정말 요즘 40, 50대들을 만나면 야 우리 때하고 너무 다르다 물론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요즘 뭐 밤 9시만 보통 넘어가면 요즘 뭐 오피스 상권이 됐던 대학가가 됐던 이렇게 좀 상권이 이렇게 주점유가 많아지고 사람도 북적이고 이래야 되는데
1: 네.
3: 요즘 골목이 아주 상당히 조용해지고 카페나 디저트 가게는 의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데요. 최근에 이 국세통계 포탈 자료를 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국내 간이 주점이나 호프집 매장 수가 한 28,400개. 이건 한 1년 전에 비해서 무려 9.7%나 줄어든 통계고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주점 10곳 중에 한 곳은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좀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점들이 어려웠던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 시대,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한창이었던 2020년, 2021년 이 무렵에 한 12.8% 줄어들었다 이런 통계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요즘 가장 많이 주점 수가 좀 줄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주점들의 매출액도 보면 2024년 평균 연매출 대비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한 2.4% 정도 평균 매출, 특히 프랜차이즈 주점 가맹점 매출액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반면 이런 한식, 이를테면 이런 술보다는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한식당이나 커피, 피자 같은 다른 업종 매출은 한 8% 정도 올랐으니까 이게 좀 상권에서 야 시장이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런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1: 요즘 그러니까 이 MZ세대 2030 소비자들이 특별히 술을 적게 먹는 이유는 뭘까요?
3: 맞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는 좀 헬시 플레이죠. 그러니까 즐거운 건강관리 트렌드가 2030 신세대 소비자들에게 상당히 많이 좀 팽배해 있다. 이를테면 하루에 내가 음식물을 섭취하고 알코올을 섭취하는 것을 스스로 정해놓고 직접 관리하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좀 늘었다. 요즘 보면 뭐 특히 아침 저녁으로 이 피트니스에 가면 2030들이 가장 많이 운동하고 있는 이런 거 볼 수 있고요.
1: 네.
3: 특히 편의점의 제로 음료 매출이 전체 탄산음료 매출의 52%를 넘었다는 통계도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잘 보여주는 통계 데이터고요. 특히 이런 술을 먹는 것보다 또 분위기는 내야 되니까 무알콜, 논알콜 음료 시장도 빠르게 좀 성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 조사 데이터를 보면 2030 세대주 중에서 이런 중저도주 이런 음료를 선호하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50%가 넘을 정도로 요즘 2030 소비자들은 이렇게 부어라 마셔라 하는 분위기는 완전 없어진 것 같고요. 오히려 무알콜, 논알콜 이런 시장이 상당히 좀 커지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 어떤 코로나 이후에 음주 문화가 좀 상당히 많이 바뀐 특히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이런 혼술이나 홈술 이런 문화가 상당히 좀 많이 정착돼 있고요. 그러면 2030들은 어디에서 술 먹나 이러고 자세히 좀 살펴보면 오히려 이런 파티룸에 가서 1박 2일로 먹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수요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술과 관련된 이런 우리나라 소비자들의 이런 생활 습관, 라이프스타일이 좀 바뀌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특히 주점에서 술 먹는 시간보다는 어떤 그 자기개발 시간으로 상당히 좀 자기개발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직장인들이나 이런 수요가 상당히 많이 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런 술 먹는 수요보다 네. 야, 역시 건강관리, 자기개발 뭐 이런 쪽으로 상당히 좀 생활습관이 바뀌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 뭐 살짝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술집을 잘 안 가는 추세라면 주로 어디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입니까?
3: 맞습니다. 술자리 대신 어디 가는가를 보면 크게 일단 운동, 건강, 두 번째는 카페, 디저트, 세 번째는 취미, 여가, 여행 이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2030들은 술자리에 쓸 돈을 오히려 자기 개발이나 운동, 취미, 여행에 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훨씬 합리적 소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런 코로나 학번들이 지금 사회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런 분위기는 상당히 좀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운동 같은 경우는 요즘 상대적으로 헬스장, 필라테스, 뭐 클라이밍, 특히 달리기 수요들, 젊은 층들 상당히 좀 많은 이 수요가 늘고 있고 이런 운동 공간들이 오히려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이나 사교 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이런 측면도 있고요. 카페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단순히 커피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저녁 시간에 카페에서 이렇게 모여서 대화하고 공부하고 작업하는 공간으로서의 카페 역할이 아마 좀 새롭게 정착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어려운 시기에도 막 커피 가맹점 매출은 계속 오른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1: 네.
3: 또 MZ세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수양형 취미, 이를테면 좀 수양하는 차원에서 혼자 뭐 뜨개질도 하고 도예도 하고 원데이 클래스 같은 어떻게 보면 좀 몸도 멘탈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요즘 신세대 소비자들이 전체적인 이런 상권, 창업시장의 분위기도 좀 바뀌게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 그렇군요. 이런 음주 문화의 변화는 비단 2030 세대들만의 이야기인가요?
3: 그렇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신세대에서 촉발된 게 전 세대로 좀 확산되는 이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나마 요즘 술 누가 먹나 이렇게 자세히 보면 그나마 50, 60세대 정도가 골목상권에서 이렇게 술 소비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1: 네.
3: 주류업계 데이터를 보면 주류 출고량 자체가 2년 연속 계속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요즘 뭐 술 문화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30에서 촉발된 게 4050도 오히려 장수 시대 건강관리하자 그리고 특히 뭐 요즘 경기도 안 좋고 불황의 여파도 큰데 오히려 술자리 비용 줄여서 자기 관리하자 이런 게 전 세대에 좀 많이 퍼지고 있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여집니다.
1: 음주 인구가 현저히 줄면서 창업 시장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3: 맞습니다. 요즘 상권에 가보면 주류 관련 업종들이 상당히 좀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 주점 10곳 중에서 한 곳은 폐업했다는 것은 대표적인 이런 호프집 아니면 포차, 뭐 이자카야, 뭐 루명 주점 이런 아이템들이 요즘 상당히 된서리를 맡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서 요즘 뭐 동네 술집도 좀 매출이 반토막 났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고요. 주점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주점에서 술 한잔 하고 2차로 가는 대표적인 업종이 아마 노래방일 텐데 술자리에서 아마 이게 줄어들다 보니까 오히려 2차는 노래방 가는 것보다 카페 갑니다. 이런 수요가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많은 노래방들도 요즘 현저히 2030 세대마저 이용률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심야 영업업종, 뭐 포차형 주점이나 야식업종, 특히 단체 회식으로 매출을 올렸던 전국의 고깃집이나 횟집들도 상당히 좀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 커피, 디저트, 브런치 카페, 뭐 건강식 포케나 샐러드 같은 이런 아이템들은 그나마 창업시장에서 주점보다는 오히려 반등세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시각이 부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요즘 주점 아이템들의 뭐 동향이나 트렌드는 좀 어떻습니까?
3: 지금 포탈에 노출된 주점 수를 보면 이 호프집이 한 3만 2천 개. 이 3만 2천 개가 제가 한 2017년 조사 데이터를 보면 호프집이 한 5만 5천 개였거든요. 아마 거의 지금 10년도 안 된 사이에 호프집이 2만 개 이상 줄었고요. 포차가 한 1만 4천 개, 이자카야 한 5,500 개 이런 상황이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주점 아이템들이 좀 줄고 있고 주점 대신에 요즘 새로운 업태로 컨셉 변경을 하거나 뭐 새로운 업태 이를테면 뭐 이런 하이볼 전문점이라든지 아니면 뭐 작은 1인 운영 주점 뭐 일본 스타일의 이런 다찌 주점이라든지 특히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주점 업계에서는 타이틀 자체를 한식포차라는 타이틀로 신규 브랜드를 런칭하는 이런 그 분위기가 상당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부어라 마셔라가 아니라면 좀 파인 드링킹, 그러니까 직접 소주, 맥주 대신 어떻게 보면 분위기도 챙기면서 위스키바나 칵테일바, 내추럴 와인바처럼 술 자체를 경험하고 즐기는 이런 프리미엄 주류 공간 뭐 이런 쪽으로 시도하는 이런 수요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주점하시는 분들은 아예 그냥 요즘 주점이 아니라 식사류 매장으로 이런 과감하게 업종 변경을 할까 이런 분도 있고 아니면 뭐 홀덤펍처럼 놀이용 주점으로 아예 컨셉 변경을 서두르는 이런 업태들도 좀 늘어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생존 전략 측면에서 주점 경영하시는 분들은 뭐 경영 개선 방법이랄지 업종 전환 전략이랄지를 고민하셔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3: 맞습니다. 요즘 주점 창업자들은 3개월 이상 계속 매출이 하락세다라고 보여지면 어떤 식으로든 돌파구를 찾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방법은 아예 업종 자체를 바꾸는 방법 아니면 시그니처 메뉴라든지 이런 컨셉 자체를 과감하게 새로운 컨셉으로 내세우는 요즘 좀 주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카멜론 매장이라고 해서 낮에는 밥을 팔고 저녁에는 술을 파는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이거 낮에 밥집과 저녁에 술집을 간판을 롤링하는 이런 매장들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시간대별로 같은 공간이지만 어떤 컨셉 자체를 달리해서 매출을 올리려는 이런 시도도 아마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하지만 우리나라 어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특히 주점 같은 경우 낮 시간에 이렇게 직접 이런 뷔페 식당 같은 경우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네. 그게 아주 성공 사례는 아니라서 아마 좀 최대한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2030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하는 주점이라면 우리 주점에 와야 하는 명확한 이유를 직접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뭐 어디 가나 똑같은 술 아닌가 하는데 오히려 그 가게만 가야만 맛볼 수 있는 술, 특히 요즘 전국의 전통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양한 종류도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게만이 가질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시그니처 술인 안주 만들기 이거 되게 관건일 것 같고요. 관건은 SNS에 올릴 수 있는 이런 이 감성 코드를 어떻게 만들까 이런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런 무알콜, 논알콜 말씀드렸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무알콜이라고 하는 것은 알콜이 아예 없는 0% 맥주고요. 논알콜은 알코올 함량 1% 미만 맥주를 보통 얘기합니다만
1: 네.
3: 주점이라면 이런 무알콜 맥주, 무알콜 칵테일 메뉴 같은 걸 추가하는 것은 요즘 필수 사항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그들의 찍을 거리까지 만들 수 있는 이런 시설 개선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창업연구소 지금까지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 예, 감사합니다.
1: 경제로 통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부르는 내가 걷는 길 보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안녕하십니까.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입니다. 무엇 하나 버리지 못해서 물건을 차곡차곡 쌓아두고 사는 분들 계시겠지요? 어떤 분이 큰맘 먹고 그렇게 쌓여있는 것들을 하루에 딱 하나씩 버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처음 버린 것은 보풀이 난 양말 한 켤레였고 그걸 시작으로 해서 언젠가 쓸 것 같아 모아둔 빈 상자와 포장지들 그리고 오래된 화장품을 차례차례 버리기 시작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비 습관도 달라졌습니다. 물건을 살 때도 충동 구매를 하지 않고 쓸모를 생각해서 오래 쓸 수 있는 것으로 구입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났을 때 생활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불필요한 물건만이 아니고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게 된 사람의 연락처라든가 불필요한 인간관계까지 자연스럽게 정리했다고 합니다. 네, 물리적인 공간도 마음속의 공간도 주기적인 정리정돈이 필요하긴 하겠지요. 계절이 두 번 바뀌면 박미의 노래입니다.

네, 허세욱 작가의 수필 하얀 두루마기 중에서 한 부분 소개합니다. 내가 어렸을 적 나들이 가신 아버지를 기다리느라 동구박 우물가에 서 있으면 문온 위로 두루미가 맴돌았다. 고사리 손길로 눈등을 비비다가 흰 자락을 보면 헐레벌떡 뛰어갔었다. 그때마다 그 흰 두루마기는 틀림없는 우리 아버지였다. 마중 나온 자식을 덥석 껴안기는커녕 반겨하는 한마디의 말도 건네주지 않았다. 내 손목을 잡아주지도 않았다. 문온 위에 두루미가 아직 배배할 때 육척 장구이신 아버지 뒤를 종종 걸음치며 사랑채 마당을 들어서는 것이다. 철은 없었지만 하얀 두루마기를 보면 어리광보다는 옷깃을 여미고픈 엄숙함을 느꼈고 그 엄숙함이 나에겐 든든하였다. 아버지가 자리를 비울 때면 나는 장롱을 열고 그 흰 두루마기를 보았다. 그 긴긴 옷자락에선 우람한 소나무를 보듯 나는 두 팔을 벌리고 으스러지게 껴안고 싶었다. 아버지의 흰 두루마기는 그렇게 우람한 소나무처럼 든든하였고 그렇게 표표히 나부끼는 흰 구름처럼 시원스러웠다. 어쩌다 파고다 공원 앞을 지나게 된다. 하얀 두루마기에 지팡이를 짚은 노인 한 분이 공원 현판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도 몰래 그 옆에 섰다. 노인은 현판을 읽고 나는 노인의 눈망울을 읽는 것이다. 나는 또다시 저 빈 하늘 끝에서 그 목소리를 듣는 거다. 그때 비록 온 방이 쨍쨍 울리도록 관에 못을 박았지만 입혀드린 하얀 두루마기로 하마 먼먼 나라 먼먼 하늘을 가셨겠지. 서산 너머로 날아간 머리 흰 두루미처럼 지금쯤 어느 소나무 높은 가지에서 이슬을 따먹고 계실지 그러다가 백학이 되는 날도 있겠지. 오기택의 노래입니다. 아빠의 청춘.

천년 고찰에는 그 세월에 어울리는 이야기와 사연들이 깃들어 있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오래된 산사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아주 유명한 사찰이죠. 합천 해인사가 세워지기까지 숨겨져 있던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옛날 옛날 가야산자락에 노 부부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산 열매를 따고 조그만 밭을 일구며 정겹게 지냈지만 자식이 없고 이웃집 하나 없는 첩첩산중이라 늘 마음 한구석에 허전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부의 집 마당에 귀여운 강아지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이 산중에 어디서 왔을까 싶었지만 워낙 적적하던 터라 부부는 그 강아지를 거두게 됐습니다. 어찌나 영리하고 애교가 많은지 부부는 강아지를 친자식처럼 생각하며 깊은 정을 주게 됐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강아지를 거둔 지 3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강아지는 이제 성견이 됐는데 그 개가 갑자기 노부부에게 사람의 목소리로 말을 거는 게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동안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저는 원래 용왕의 딸입니다. 작은 죄를 지어 인간 세상으로 쫓겨왔지요. 하지만 이제 벌을 받은 지 3년이 지나 다시 바다로 돌아가야 합니다. 두 분의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부디 제 수양 부모가 되어주세요. 자식처럼 키우던 개의 놀라운 고백에 노 부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노래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드리겠습니다. 김부자의 노래 아나 농부야, 윤일로의 강아지 부기, 들고양이들의 농부가.

들고양이들의 노래였습니다. 농부가였고요. 앞에 들으신 노래들 김부자의 아나농부야 그리고 윤일로의 강아지 부기였습니다.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해인사 창건에 얽힌 설화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개가 갑자기 사람 말을 하자 노 부부는 까무러치듯 놀랐습니다. 하지만 정신을 가다듬고 다정한 목소리로 답을 해줬지요. 우리도 너와 쌓은 정이 무척이나 깊구나. 기꺼이 내 수양 부모가 되어주마. 개는 연거푸 고맙다는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당부를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습니다. 제가 용왕님께 수양 부모님의 크신 음덕을 아뢰겠습니다. 얼마 후에 용궁에 사자가 모시러 오면 꼭 한번 용궁에 들러주세요. 그곳에 가시면 용왕님이 갖고 싶은 보물을 고르라고 하실 겁니다. 그때 다른 것은 다 마다하시고 해인이란 도장을 달라고 하세요. 그 도장은 세 번만 톡톡 두드리면 원하는 물건을 다 내주는 아주 진귀한 보물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정말로 용궁에서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가 홀로 용궁으로 따라갔는데 바닷속의 용궁은 화려하게 그지없었지요.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온 용왕의 딸과 용왕은 할아버지를 극진히 환대했습니다. 산의 진미가 차려지고 매일같이 성대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으며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문득 산중에 홀로 남겨진 할머니 생각이 났지요. 할아버지는 서둘러 용왕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딸의 은인이 떠난다고 하니 용왕은 몹시 아쉬워했습니다. 그 은혜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겠지만 조그만 성의를 표하고 싶소. 이 용궁에서 가장 갖고 싶은 보물이 있다면 하나 말해보시오. 용궁에는 번쩍이는 금은보화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할아버지는 용왕의 딸에게 들은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용왕님, 저는 저기 있는 해인이란 도장을 갖고 싶습니다. 자, 과연 용왕은 그 귀한 보물을 흔쾌히 내줬을까요? 여기에서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백년설의 산팔자 물팔자, 김세레나의 회심곡, 한복남의 부모 은공, 그리고 강소희의 두메산골.

네, 노래 네 곡 들으셨는데요. 백년설의 삼팔자 물팔자, 김세련아의 회심곡, 한복남의 부모온공, 그리고 강소희의 두메산골이었습니다. 전설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해인사 창건설화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금은보화 대신 낡은 도장인 해인을 달라고 하자 용왕은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용궁에서도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이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약속은 약속이었습니다. 용왕은 노인에게 해인을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도장을 잘 보관하여 훗날 절을 지으시오. 그러면 그 절은 크게 번성할 것이오. 할아버지가 돌아오고 나서 노 부부는 해인 도장 덕분에 불편함 없이 풍족하게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훗날 용왕의 당부대로 커다란 절을 지었는데 바다해 도장인, 그 보물의 이름을 따서 절의 이름을 해인사라고 지었습니다. 이후 해인은 팔만 대장경 속에 소중하게 보관돼 오다가 조선시대 말기에 한 몹쓸 승려가 훔쳐 외국으로 달아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비현실적인 전설이었고 역사 기록에 남은 해인사의 창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신라 애장왕 시절 순응과 이정이라는 두 스님이 있었습니다. 두 스님이 우두산, 그러니까 지금의 가야산에 작은 초당을 짓고 불도로 수련했는데 마침 애장왕의 왕비가 심한 등창을 앓는다는 소식에 두 스님이 열심히 기도를 올렸고 그 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합니다. 이에 크게 감동한 애장왕이 가야산까지 직접 찾아와 웅장한 절을 짓도록 도왔고 그 절이 바로 해인사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에 견원을 물리칠 때 당시 해인사 주지였던 희랑대사가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으로 이 절을 고려의 국찰로 삼아서 해동 제1의 도량으로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전설 따라 팔도이람, 오늘은 합천 해인사의 창건설화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노래들 최숙자의 해인사의 밤 준비했고요. 남일의 심야의 종소리, 장애향의 석탑, 그리고 김상국의 별은 다시 빛나다

네, 오늘 읽어볼 옛날 신문은 1992년 6월 5일자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제목은 캠퍼스 새 놀이문화. 대학가에 우유 팩차기 등 신종 놀이문화가 정착되고 있다. 남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부 여학생들도 흠뻑 매료되어 있는 팩차기는 동그랗게 원을 그린 대여섯 명이 팩을 바닥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발과 머리를 이용 번갈아 차는 일종의 제기차기. 이 놀이는 지난 88년 군에서 제대한 서울대 복학생들이 군 시절 익숙했던 족구 대신에 종이를 채워넣은 빈 우유팩을 제기처럼 차기 시작한 데서 비롯됐다. 이때부터 따로 운동할 여유가 없어 운동 부족을 절감하던 고시생을 비롯한 각종 시험 준비생들을 중심으로 팩차기가 성행. 교내뿐 아니라 연세대, 서강대 등 대학가 전체로 확산됐다. 네, 1992년 당시 대학 캠퍼스 안에서 빈

우유팩 차기가 성행했다는 소식이었는데 저도 군 제대하고 복학해서 많이 해봤습니다. 은근히 순발력을 요구하는 놀이여서 몸이 근질근질한 청춘들이 수업시간 중간중간 우유팩을 차고 놀았지요. 간단히 음료수 내기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우유팩이 없으면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먹고 나서 빈 종이컵을 접어 사용하기도 했지요. 자, 이번에 준비한 노래 김상희의 종이비행기 그리고 김상배의 날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김상배의 노래였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김상희의 노래였지요. 종이 비행기 들으셨습니다. 식탁 위에 우편물 몇 장, 소파 한쪽에 벗어둔 옷까지 자잘구레한 것들이 하루 이틀 방치되어 있다 보면은 금세 집안이 어수선해집니다. 그때그때 치워야 하는데 피곤하고 귀찮고 이런저런 핑계로 늘 미루게 되지요. 그러다 날 잡아서 몰아서 하게 되면은 가끔 몸에 탈이 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물건 정리도 꼭 해야 할 숙제나 업무도 생각나고 눈에 띌 때마다 하나씩 해두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으로 권혜경의 산장의 여인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지요. 세월 따라 노래 따라 원석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건강 구독 사회. 정재훈 지음, 성우 이규석 읽음. 전문가도 피하기 어려운 플랫폼의 룰.
2: 그래도 의사나 약사가 운영하는 채널은 다르지 않을까?
1: 기대를 안고 들어가 보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복잡하다. 전문가들조차 이 거대한 플랫폼에 발을 들이는 순간 알고리즘이 정한 냉혹한 룰을 어느 정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곳에서는 언어의 전쟁이 벌어진다. 확률의 언어와 확신의 언어의 싸움이다. 전문가의 언어는 태생적으로 확률이다. 과학을 알면 알수록 인체의 복잡함을 알면 알수록 단정적인 말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전문가는 이렇게 말한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효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아직 연구 결과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후속 연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신중함과 정직함은 60초짜리 쇼폼 영상에서 금세 지루한 소음으로 처리된다. 조회수는 처참하고 댓글에는 그래서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라는 짜증 섞인 반응이 달린다. 반대로 알고리즘이 선택하는 언어는 확신이다. 이거 하나면 종결입니다. 무조건 드세요. 효과 없으면 제가 책임집니다. 단정적이고 시원한 말투가 주는 사이다 같은 쾌감을 이기기는 어렵다. 불안한 대중은 가능성을 논하는 전문가보다 거짓말이라도 정답을 찍어주는 리더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전문가 유튜버들은 딜레마에 빠진다. 제목과 썸네일을 세게 잡지 않으면 아무도 듣지 않는 독백이 되고, 그렇다고 자극적으로 표현하면 사실보다 메시지가 한 단계 더 극단으로 포장되어 쇼닥터 소리를 듣는다. 게다가 쇼폼 영상은 구조상 전제, 예외, 주의사항, 한계점까지 담기에는 분량이 턱없이 모자라다. 결국 플랫폼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에게조차 맥락은 생략하고 한 줄 결론만 말하라고 압박한다. 이 전쟁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100만 팔로워를 가진 의사 이드리스 무갈 박사는 진짜 근거 기반의 크리에이터 한 명당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대형 크리에이터가 5-60명은 된다고 토로한다. 거짓을 만드는 데는 10분이 걸리지만 그것을 반박하고 검증하는 데는 10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열광적으로 소비하는 정보는 근거를 가장 정교하게 설명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해답을 가장 간단하게, 비록 틀렸더라도 정리해주는 사람의 것이 된다. 우리의 뇌는 정보의 정밀함보다 결정의 편리함을 선호한다. 플랫폼은 인간의 이런 게으른 본능을 아주 영리하게 파고든다.
3: 자.

0: TBS 오디오북
1: 슈퍼푸드와 파우더로 채워지는 식탁. 건강 콘텐츠를 오래 보다 보면 현실의 식탁과 화면 속 식탁의 풍경이 미묘하게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된다. 화면 속 식탁에는 김치찌개나 나물 반찬 대신 낯선 이름들이 한 구석을 차지한다. 아사이베리, 스피룰리나, 클로렐라, 위트그래스 파우더, 콜라겐이 섞인 커피, MCT 오일과 버터가 들어간 방탄 커피, 전해질 파우더를 탄 물, 프로틴 파우더로 만든 팬케이크. 물론 이런 식품들이 다 나쁘다는 뜻은 아니다. 문제는 이 모든 것이 거의 항상 공포 마케팅과 세트로 묶여 다닌다는 점이다. 요즘 마트 채소는 영양가가 없어요. 토양이 망가져서 미네랄이 고갈됐거든요. 일반 밀가루와 설탕은 독소 그 자체예요. 몸이 항상 염증 상태인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 말들에는 1%의 사실과 99%의 과장이 섞여 있다. 하지만 60초짜리 영상에서 팩트체크는 중요하지 않다. 평범한 밥상과 제철 채소는 이미 오염되고 결핍된 것처럼 묘사되고 공장에서 가공된 슈퍼푸드 파우더와 영양제는 이 오염된 시대를 살아남기 위한 필수

역설적 장면이 펼쳐진다. 사람들은 가공식품을 피한다는 명목 하에 가장 고도로 가공되고 농축된 형태의 식품인 파우더와 캡슐을 섭취한다. 미국 보스턴에 사는 17세 인플루언서 에이바 노우가 초가공식품을 비판하면서도 동시에 가공된 초유 보충제와 우지 제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말이다. 장바구니는 점점 더 값비싼 슈퍼푸드로 가득 차는데 정작 식탁 위 진짜 음식의 자리는 좁아지고 근거의 밀도는 점점 더 희미해지는 아이러니한 현실.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이 만든 식탁의 모습이다. 건강해 보이는 나를 사는 소비. 이쯤에서 질문을 바꿔보자. 우리가 SNS에서 보고 저장하고 결제하고 다시 인증샷을 올리는 이 수많은 영양제들, 정말로 성분표의 함량과 논문의 근거를 보고 선택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기준으로 고르고 있을까? 플랫폼이 파는 것은 단순한 상품 정보가 아니다. 이상적인 자아의 이미지다. 야근을 밥 먹듯 해도 다음날 아침 5시에 일어나 조깅하는 갓생너, 시험 기간에도 피부와 멘탈 관리를 포기하지 않는 자기관리 끝판왕, 아이를 키우면서도 내 몸 챙기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스마트한 엄마. 영양제는 늘 이런 서사의 핵심 소품으로 등장한다. 책상 위에 예쁜 비타민 보틀 하나, 가방 속에 콜라겐 파우치 하나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무언의 선언이 된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영양제를 끊는 일은 단순히 제품 소비를 중단하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공들여 쌓아온 자기 이미지의 일부를 허무는 일처럼 느껴진다. 원래 이런 거 꼼꼼히 챙겨 먹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냥 대충 사는 사람 같잖아. 이 루틴을 줄이면 내 삶의 통제력도 같이 무너지는 것 같아. 건강 판타지는 이렇게 작동한다. 처음에는 몸을 위해 시작하지만 나중에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것을 더하고 쌓게 만든다. 추산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에만 약 5만 명의 피트니스 인플루언서가 활동하고 있으며 그들 대부분이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비결을 알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2023년 발표된 호주 연구에 따르면 인기 있는 피트니스 인플루언서 100명의 게시물 중 3분의 2는 건전한 조언이 아니거나 오히려 정신 및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예를 들어, 운동을 기능 향상이 아니라 오로지 마른 몸과 특정 체형을 만들기 위한 도구로 홍보하는 식이다. 미디어가 신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노스웨스턴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르네 앵겔르는 소셜미디어 건강 콘텐츠의 상당수가 건강을 가장한 깡마름에 대한 자극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특정 체형을 장려하는 이미지에 반복해서 노출되는 것은 신체 만족도, 기분, 그리고 스스로 인식하는 성적 매력의 저하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섭식 장애와도 관련된다. 앵겔른 박사는 뉴욕타임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건강을 증진하는 계정과 잠재적으로 해로운 계정을 구별하는 것은 연구자들조차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인플루언서가 한편으로는 스쿼트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튜토리얼을 올리면서 동시에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위험할 수 있는 체중 감량 보조제를 홍보하는 콘텐츠를 함께 올리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건강해지기 위해 영양제를 산다고 믿지만 사실은 인스타그램 속 그들처럼 보이고 싶은 욕망 혹은 그렇게 되지 못할까 봐 느끼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결제 버튼을 누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자연이라는 마지막 방어막. 지금까지 우리는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건강 콘텐츠의 문법을 만들고 영양제를 라이프스타일의 중심에 놓으며 우리가 지식이 아닌 이미지와 서사를 소비하게 만드는지 살펴보았다.

0: 이 거대한 판타지의 정점에는 사람들이 마지막 보루처럼 믿고 의지하는 하나의 강력한 단어가 있다. 영상 속 영양제와 슈퍼푸드들이 앞다퉈 달고 나오는 그 수식어다. 천연, 오가닉, 클린, 논톡식, 식물성, 무첨가, 자연유래. 이런 단어들은 하나의 강력한 등식에 기대고 있다. 자연스러운 것은 안전하고 좋은 것, 인공적인 것은 위험하고 나쁜 것. 병원 약보다 영양제를, 현대의학보다 자연치유를 선택하게 만드는데 이 믿음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다. 다음 장에서는 이 자연은 곧 안전이라는 신화가 언제부터 어떤 배경에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그 틈을 타 누가 어떻게 우리의 지갑을 열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자연이 정말로 우리를 지켜주는 방어막인지 아니면 또 다른 판타지의 가면인지를 함께 들여다보자.
1: 죄송합니다.
2: 아, 에,
1: 아노, KBS 오디오북과 どこですか?
2: 아, 아, 아노, 아, 최고의 클립.
1: 소소소소소.
0: 살을 빼는 약인가, 몸을 해킹하는 약인가. GLP-1, 위고비 마운자로가 가져온 대격변. 들어가며 오해를 피하기 위한 선언. 이야기를 계속하기에 앞서 이해 충돌 문제부터 정리하자. 비만 신약의 장점을 설명하다 보면 을에 따라붙는 시선이 있다. 저 사람 혹시 제약회사의 후원을 받고 홍보하는 건 아닌가? 나는 비만 신약을 만드는 어떤 제약회사와도 금전적 관계가 없다. 강연료나 자문료를 받은 적도 없다. 이 글은 오직 공개된 데이터와 팩트에 기반해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독자들과 함께 냉정하게 분석하기 위한 기록이다. 불편한 진실, 공포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제 솔직해지자. 미디어에서 위고비, 마운자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대개 부작용과 위험이 헤드라인을 장식한다. 여기에는 몇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다. 먼저, 과거에 대한 학습 효과다. 우리는 뇌를 흥분시키는 방식의 고전적 다이어트 약물인 펜터민 등이 남긴 중독과 오남용의 상처를 기억한다. 한때 기적의 약이라 불렸으나 심장마비 위험이 뒤늦게 밝혀져 퇴출당한 관절염 약 바이옥스처럼 비만 신약도 시간이 지나면 숨겨진 부작용이 드러날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가 존재한다. 하지만 과학계의 분위기는 대중의 공포와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 이번에는 정말로 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GLP-1 호르몬을 흉내낸 약을 인류가 사용한 지는 이미 20년이 넘었다. 최초의 GLP-1 약 바이에타가 FDA 승인을 받은 건 2005년이다. 지금의 비만 신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미지의 신물질이 아니라 생각보다 오래 축적된 임상 경험 위에 올라선 계열의 약이다. 코펜하겐의 충격. 인류 최초의 장수 약물이 탄생했나? 최근 과학계의 화두는 안전성을 넘어선다. 이들 약이 비만 치료제를 넘어서 노화와 함께 오는 만성질환의 지형까지 바꿀 수 있느냐에 쏠려 있다. 2025년 8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노화 연구 및 신약 개발 회의에서 놀라운 장면이 연출됐다. 비만약 시장을 양분하는 노보 노디스크와 일라이 릴리의 과학자들이 연단에 올라 청중을 들썩이는 화두를 던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GLP-1 약물이 인류 최초의 장수 약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나친 과장이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축적된 데이터는 GLP-1 약물이 단순한 체중 감량을 넘어 다양한 추가적 효과를 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을 낮추고 심부전, 신장질환, 간질환, 심지어 무릎 관절염과 수면 무호흡증까지 개선한다는 근거가 쌓이고 있다. 실제로 위고비는 대규모 임상에서 주요 심혈관 사건 위험을 약 20% 낮췄다. FDA는 이를 근거로 위고비를 체중 감량에 더해 심혈관 위험 감소용으로도 승인했다. 미국에서 마운자로의 비만약 버전인 제바운드 또한 수면 무호흡증 치료제로 추가 승인받았다.

섞인 말까지 나온다. 이 정도면 수돗물에 약을 타서 전 국민에게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요. FDA는 아직 노화 자체를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과학자들은 이 약이 예방의학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노화 속도를 늦출 수만 있다면 노화와 관련된 만성질환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예방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체중 감량은 거들 뿐. 더 흥미로운 발견은 이 약이 몸을 고치는 방식이다. 흔히 살이 빠지니까 건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는 우리의 상식을 뒤집는다. 2025년 발표된 대규모 임상 분석에 따르면 위고비가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효과 중 허리둘레 감소 같은 체중 감량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은 약 3분의 1에 불과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3분의 2는 무엇일까? 아직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약물이 직접적으로 신체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보호하며 대사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수리하는 항노화 기전이 작용했다는 추측을 제시한다. 여기서부터 비만약은 체중계를 벗어나 건강한 대사를 회복하는 약으로 읽히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이 약은 비만 환자가 아니더라도 대사 질환에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대사 리모델링 도구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저속 노화의 대가는 무엇인가? 상황이 이렇다면 질문도 바뀐다. 이 약이 위험할까? 라고 걱정하기엔 약이 주는 잠재적 혜택, 즉 심장보호, 수명연장, 노화방지가 크다. 만약 이 약이 단순히 다이어트 약이 아니라 내 몸의 엔진을 새로 세팅하는 프리미엄 엔진오일과 같다면 우리는 이 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이 장에서는 막연한 공포를 걷어내고 이제부터 우리가 치러야 할 진짜 대가를 냉정하게 저울질해보려 한다. 약이 주는 빛, 대사적 이득이 강렬할수록 그 뒤에 드리우는 그림자, 오젬픽 페이스, 근손실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은 지금 정재훈 약사의 책 건강구독사회를 들으셨습니다. 건강을 둘러싼 선택이 점점 더 복잡해진 시대에 생각의 기준선을 다시 세워주는 책 건강구독사회. 지금까지 성우 이규석이었습니다.

0: 우린 범초본에서 나왔어요. 이제 손에 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1: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에 지후와 요원들이 일제히 뒤를 돌았을 때였다.
2: 지금!

0: 채령이 소리를 지르자 학생들은 지후와 태곤 일행의 반대편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달리는 아이들 사이에는 고양이들도 있었다. 아이들과 채령이 달리는 것을 본 태곤과 지후 그리고 요원들도 그들을 잡기 위해 반사적으로 뛰었다. 아이들은 굉장한 속도로 숲을 속으로 사라졌다. B팀 중 빠른 달리기가 능력인 제로 요원이 금세 아이들을 따라잡았고 맨 앞에 있는 곱슬머리 남자아이의 허리를 붙들었다. 그러자 바로 뒤에서 달리던 여자아이가 요원에게 각목을 집어던지고 얼굴에 원투 스트레이트를 먹였다. 갑자기 날아온 주먹에 당황한 요원은 놀라 남자아이를 놓쳤지만 여자아이는 그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마구잡이로 주먹을 날려 B팀 요원뿐만 아니라 남자아이의 머리도 두들겨 패고 있었다.
1: 야야야! 손난주! 나야!
0: 남자아이가 비명을 지르자 그제야 정신을 차린 여자아이는 요원의 소나기에서 남자아이를 잡아 뺀 뒤 무성한 풀숲 안으로 함께 모습을 감췄다. 잠시 보이지 않던 그들은 어느새 하나 둘 철조망 건너편 뚝으로 넘어가 도망치고 있었다. 그때 지우보다 한 발 앞서 달리던 이평화 제로가 도망치려던 남자아이의 한 발을 옆용으로 잡아당겼다. 남자아이는 철조망 밑으로 기어나가려다 평화에게 발을 붙들린 채 끌어당겨졌다. 철조망을 넘어간 친구들이 남자아이의 팔과 손을 잡고 잡아당겼고 평화는 남자아이의 다리 부분을 잡아당겼다. 꼭 줄다리기를 하는 것 같았다. 그때 이평화 제로의 머리 위로 커다란 검은 것이 떨어졌다. 거대한 고양이였다. 녀석은 이평화 제로의 옷깃에 발톱을 걸고 매달린 채 뒷발로 목 뒤를 마구 찼다. 고통에 찬 평화의 신음이 울려 퍼졌다. 한참을 몸부림치던 평화는 결국 남자아이의 다리를 놓고 고양이를 잡으려 애썼다. 평화가 남자아이의 다리를 놓자마자 고양이는 평화의 목에서 떨어져 나갔고 남자아이와 함께 철조망 아래로 잽싸게 기어나갔다. 그 뒤에 있던 지우는 쇼컷 머리를 한 여

0: 여자아이는 잽싸게 철조망 아래로 기어나갔다. 왜 능력이 써지지 않는지 어리둥절해하고 있을 무렵 채령이 철조망 아래로 도망치는 것이 보였다. 그리고 그 뒤로 누군가 몸을 날리고 있었다. 채령을 향해 몸을 날리는 태곤을 본 지우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커다란 덩치가 풍기는 이미지와 달리 태곤은 제법 날쌘다. 그는 몸을 던져 채령의 다리를 붙들었고 괴력을 사용해 철조망 너머로 반쯤 넘어간 채령의 몸을 순식간에 이쪽으로 끌어당겼다. 화를 든 여자아이와 평화에게 잡혔던 남자아이가 철조망 너머에서 붙들린 채령을 보고 도로 달려오자 채령이 악을 썼다. 망설이던 두 사람은 얼른 가라는 채령의 고함에 결국 뚝을 따라 달렸고 은광천 너머로 건너가 지우의 시야에서 빠른 속도로 사라졌다. 풀숲을 돌아보니 아이들이 요원들을 향해 던지고 간 강목과 목장갑, 방패 따위가 너절하게 널려 있었다.
1: 잡아볼까요?
0: 평화의 물음에 지호는 생각이 있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2: 아니, 쓸데없는 짓이야. 쟤들이 버리고 간 이 물건들만 다 챙겨서 초인 검사실로 보내주고 목에 약이나 발라요.
0: 아이들이 버린 물건을 챙기고 부근의 라투스 흔적을 조사할 것을 A팀 요원들에게 맡긴 지우는 두리번거리며 채령을 찾았다. 물어볼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때마침 태곤이 보이지 않아 지우는 B팀 요원들에게서 떨어져 있는 채령에게로 갔다. 등 뒤로 수갑을 채워둔 손과 발 때문에 채령은 나무 그루터기 옆에 불편한 자세로 쪼그려 앉아 있었다. 입에는 심지어 재갈도 물려 있었다.
2: 아니, 왜 너한테 수갑을 채우고 재갈을 물려둔 거야?
0: 지우가 무릎을 꿇고 묶어둔 재갈을 풀고 있던 찰나 누군가의 손이 불쑥 지우의 손목을 잡았다.
3: 아, 우리 채령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너무 소리를 지르고 발길질을 해서요. 아니, 저도 몇 대 맞았는데 너무 아파서 말이죠. 그리고 자꾸 도망치려 해서 이 아버님께서 직접 이렇게라도 데려와 달라고 부탁하셨어요.
0: 어디선가 불쑥 나타난 태곤이 지우의 손을 채령에게서 떼어냈다. 지우는 인상을 찌푸리며 태곤의 손을 뿌리쳤다.
2: 아니, 죽은 줄 알았던 자기 딸을 본부장님이 이런 식으로 데려오라고 했다고? 그리고 태곤 제로는 채령이 살아있던 걸 알고 있었나?
3: 아, 그랬다니까요. 본부장님 속도 모르고 채령이가 너무 철없이 구는 바람에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뭐, 자세한 사정은 본부장님 개인적인 이야기라 말하기가 좀 그렇군요.
0: 태곤은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띤 채 말했다. 채령은 태곤을 노려보며 고개를 세차게 젓고 있었다. 지우는 이 뜻밖의 상황에 어안이 벙벙했다.
2: 어떻게 죽었다 살아 돌아온 딸을 이런 식으로 대하라고 명령을 하지?
0: 채령을 데려오라는 것이 본부장에게서 직접 하달된 명령이라는 말에 지우는 태곤을 노려보는 것밖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태곤은 직접 채령의 발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고 채령을 일으켜 세워 B팀 요원들과 함께 숲 바깥으로 유유히 빠져나갔다. 지호는 이평화 제로를 불렀다.
2: 태곤 제로는 여길 어떻게 알고 온 거죠?
1: 그게 계속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른 요원들 통해서 보고받으신 것 같습니다. 제로들 사이에 도는 얘기에 따르면 양 본부장님한테서 따로 지시를 받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0: 지우는 문득 얼마 전 실험실 복도에서 태곤과 원혁이 회의실로 들어가던 장면을 떠올렸다. 두 사람에게 뭔가 말 못할 꿍꿍이가 있다고 지우는 확신할 수 있었다. 범쳐본 사무실로 돌아온 지우는 불숲에서 찾은 물건에서 채취한 지문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았다. 지난번 감식에서 잠정적으로 신원을 파악했지만 확실치는 않았다. 다행히

방패와 강목, 남겨진 화살 따위에서 5명 모두의 지문을 채취할 수 있었다. 미등록 초인일 가능성도 있지만 등록 초인이라면 금세 정체를 찾을 수 있을 터였다. 검사실로 간 지호는 직접 초인 검사기에 5명의 지문을 넣고 돌렸다. 모니터 위에 결과가 쭉 떴다. 초인 검사 중이라고 뜨는 한 명을 빼고는 역시 초인들이었다. 하지만 그 리스트에는 빠진 사람이 있었다. 분명 초인이 확실한데 빠진 사람이. 그리고 그 사람은 지우가 아는 어떤 사람과 몹시 닮았다는 걸 지우는 뒤늦게 떠올렸다.

0: 현우. 필요한 것은 오로지 네 명의 초인뿐.
1: 그러니까 내가 찾던 능력을 갖고 있는 애를 만났는데 미등록 돌연변이란 거지?
2: 네. 그 아이는 초인 데이터에 뜨질 않더라고요. 우선 그 친구들을 부르고 설득해서 이번 수사에 참여시키는 것이 여러모로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0: 익숙한 여자의 목소리. 살짝 몸을 일으켜보니 며칠 전 숲속에서 마주친 범초본 사람이 틀림없었다. 현우는 차 뒤편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쪼그려 앉아 두 사람이 가기만을 빌었다.
1: 잘 됐군. 아주 잘 됐어. 제 발로 걸어 들어와 주다니.
2: 저 본부장님. 채령이는 어떻게 된 건가요? 그 사고로 죽었던 게...
0: 지후가 채령을 언급하자 본부장이라 불린 남자는 생각에 잠긴 듯 뜸을 들이더니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1: 사실 집 실험실에서 폭발 사고가 일어났을 때 다행히도 채령인 죽지 않았었네. 채령인 자기 엄마가 잘못되는 걸 목격했고 구해주지 못했단 사실에 충격을 크게 받았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크게 생겼어. 정서가 몹시 불안정해졌고 자꾸 거짓말만 하는 데다가 주변 사람들을 때리고 물기까지 한다네. 사람들에게는 차마 아이가 이런 상태라고 말하기 못해서 얘기하지 않았지. 타인에게 해를 끼칠 수 있어 집과 실험실만 오하게 하고 상태가 좋아질 때까지 두고 봤어. 엄마와 함께 실험실에 있었던 적이 많아서 그런지 실험실에 있는 걸 좋아해서 실험실만은 출입을 허락해줬지. 그러다가 갑자기 사라진 거야. 근데 말이야, 난 채령이가 도대체 어떻게 도망칠 수 있었는지, 어쩌다가 그 다섯 아이들과 함께 있게 됐는지가 궁금하네. 친구도 거의 없던 애인데. 우리 채령이는 중학생인데 그 다섯 아이들은 고등학생이고. 정말 이상하지 않나?
0: 현우는 대범하게도 차 앞쪽으로 걸어갔다. 지후가 현우 쪽을 바라보고 있어서 자칫 들킬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었다. 본부장의 이야기에 지후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으로선 채령과 소초모의 연결고리를 알 리가 없을 터였다.
2: 왜 채령이 찾는 일을 정태곤 제로에게 맡기신 겁니까? 채령이는 제 동생 같은 아이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1: 자넨 지금 맡은 일이 많지 않나? 그나저나 시온이를 추적하는 일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
2: 힌트를 좀 찾은 것 같습니다만 그건 확실해진 뒤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좋아. 채령이 문제는 너무 신경 쓰지 말게. 괜찮아지면 자네와도 대면할 수 있게끔 해보지. 그 아이들 학교에는 연락해뒀나? 오늘 만날 수 있는 거지?
2: 네. 학교에는 다섯 명 모두 불러달라고 연락했습니다. 이제 들어가시면 될 듯합니다.
0: 두 사람의 움직임에 현우는 다시 바닥에 납작 엎드렸다. 뚜벅뚜벅 학교 건물을 향해 걸어가는 소리가 멀어지고 나서야 현우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다. 현우는 지우라는 사람이 본부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을 눈빛으로 알 수 있었다. 대화를 엿들은 현우는 채령이의 안전을 확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0: 고양이 밥은 주고 왔냐?
1: 네, 다행히 애들 다 건강해 보이더라고요.
0: 야, 봤냐? 범초본 떴다고 교감, 교장 다 왔어.
2: 매우 서먹해 보이는 유라, 연희와 달리 꽤나 들떠 보이는 효석은 현우에게 계속 장난을 치고 있었다. 상담실 문이 열리자 키가 몹시 크고 풍채 좋은 한 남자와 숲에서 마주친 단발머리 여자가 서 있었다.
3: 이놈들 똑바로 안 있어?
4: 아, 괜찮습니다. 편하게 있어도 괜찮아요.
2: 교장이 소초모두를 향해 눈을 부라리자 원혁은 괜찮다며 그를 진정시켰다. 소파에 앉은 원혁과 지호는 소초모두를 한 차례 훑어봤다. 본부장의 얼굴이 마치 쇼핑하는 사람 같다고 현우는 생각했다. 현우는 흘끗 친구들을 바라봤다. 란주와 효석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유라의 얼굴에는 불신과 의심이, 연유의 얼굴에는 어쩐지 절망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았다. 따로 이야기하고 싶다는 말로 교장과 교감을 쫓아보낸 원혁은 두 사람이 나가자마자 긴 다리를 꼬며 무릎 위에 깍지 낀 손을 얹었다.
4: 자, 그럼 이야기 좀 해볼까요? 아니, 서 있지 말고 와서 앉아주면 고맙겠는데.
2: 본부장의 말에 유라가 소파 중앙에 털썩 앉으며 모두에게 눈짓을 했다. 모두 자리에 앉자 본부장은 품에서 접어든 종이를 꺼내 펼쳤다.
4: 아, 그러니까 식물의 기억을 읽는 학생이 자네 성난주고,
5: 네.
4: 생물의 이동 동선 예측 능력이 있는 학생이 자네 원효석. 그리고 고양이들과 긴밀한 관계 있는 학생이 이현우군요. 아, 난 범국가 초능력관리본부의 특수부 본부장인 양원혁 박사고, 아, 이쪽은 특수부 팀장 윤지우입니다.
2: 원혁의 말에 아이들이 의아한 듯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다. 이름이 둘이나 빠진 것 같은데?
4: 내가 알기론 여기 굉장한 능력을 가진 미등록 초인이 있는데.
2: 소초모들의 시선은 마치 짠 듯이 연유에게로 모였다. 연유는 어쩐지 불안한 표정으로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4: 어느 학생이지?
2: 원혁이 지우를 바라보며 물었다. 지우가 손을 들어 가리킨 사람은 유라였다.
5: 이 학생입니다.
2: 소초모들은 무슨 소리냐는 표정으로 유라를 바라봤다. 머리가 좋은 능력은 그리 대단한 게 아닌데. 유라는 시종일관 냉랭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6: 무슨 소리예요?
7: 이틀 전에 내가 네 손목을 잡으니까 기력이 빠져버리는 기분이 들더라고. 그리고 네가 나를 때리려고 주먹을 들었을 때

소설 극장 권시우 장편 소설 소소하게 초인들이 모여서 소초모 창비 음악 엄은영 효과 노동걸 기술 김남희 김종찬 연출 전순아 해설 조민수 21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습기가 적고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화재 예방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데요. 평소 가정에서는 알코올이나 휘발유, 부탄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방치하지 말고 담뱃불이나 성냥불 등 작은 불씨도 철저히 단속합니다. 또 전기기구는 반드시 규격 제품을 사용하고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가지 전열기구를 사용하지 말아야 전기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불이 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로 외쳐 알리고 119에 신속히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초기 진화가 중요한 만큼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을 이용해 초기 진화에 힘씁니다. 하지만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는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또 대피할 상황이라면 엘리베이터 이용은 삼가고 복도와 계단을 통해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해야 하는데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아 연기가 폐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건물이 밀집해 있는 도시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은 만큼 화재 예방은 물론이고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로 큰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실내외 화재 예방,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5일 새벽 4시 발표 어업기상통보입니다. 각 해상의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해중부 앞바다, 종일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안쪽 먼바다, 종일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중부 바깥 먼바다, 종일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앞바다, 종일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서에서 북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도 종일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에서 북동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도 종일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6에서 11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앞바다, 종일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5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서쪽 먼바다, 오전엔 북서에서 북풍이, 오후엔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7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남해서부 동쪽 먼바다,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7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제주도 전해상, 오전엔 북서에서 북풍이, 오후엔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7에서 12m로 불고 흐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 오전엔 서해서 북서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남해 동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서에서 북풍이, 오후엔 서에서 북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북서에서 북풍이 초속 6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앞바다, 종일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3에서 8m로 불고 맑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남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남부 북쪽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동에서 남동풍이, 오후엔 남서에서 서풍이 초속 5에서 11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앞바다, 종일 동에서 남동풍이 초속 4에서 8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중부 먼바다, 안쪽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에서 남서풍이, 오후엔 서에서 북서풍이, 바깥 먼바다에서는 오전엔 남동에서 남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10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앞바다, 오전엔 북서에서 북풍이, 오후엔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3에서 7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m로 일겠습니다. 서해북부 먼바다, 오전엔 북서에서 북풍이, 오후엔 서에서 북서풍이 초속 4에서 9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동해북부 앞바다, 오전엔 동해서 남동풍이, 오후엔 서해서 북서풍이 초속 4에서 10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 먼바다. 오전엔 남동에서 남풍이, 오후엔 동해서 남동풍이 초속 6에서 13m로 불고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대화퇴. 오전엔 북에서 북동풍이, 오후엔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6에서 12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연해주. 종일 북동에서 동풍이 초속 6에서 14m로 불고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동중국해. 오전엔 서에서 북서풍이, 오후엔 북에서 북동풍이 초속 8에서 12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규슈해. 종일 남에서 남서풍이 초속 10에서 14m로 불고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각 지역의 어업기상 실황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지역입니다. 신해주, 풍향 남동풍, 풍속 초속 1m, 기압 1500헥토파스칼, 기온 14.5도. 평양, 서풍 1m, 1300헥토파스칼, 17.2도. 백령도, 북서풍 4m, 15.8도. 해주, 북서풍 5m, 1300헥토파스칼, 14.9도. 서울, 남서풍 3m, 1200헥토파스칼, 19.1도. 인천, 서풍 2.5m, 1300헥토파스칼, 17.1도. 서산, 북서풍 1.5m, 1400헥토파스칼, 16도. 군산, 북서풍 5m, 1500헥토파스칼, 17.6도. 목포, 북서풍 3m, 1400헥토파스칼, 19.7도. 여수, 서풍 2m, 1300헥토파스칼, 20.8도. 제주, 남서풍 1.5m, 1500헥토파스칼, 20.3도.

도 서귀포 북풍 1m 1000헥토파스칼 20.1도 통영 남동풍 1m 1000헥토파스칼 18.5도 부산 북서풍 2.5m 1000헥토파스칼 19.7도 포항 서풍 1.5m 1000헥토파스칼 20.2도 울릉도 남서풍 4m 1000헥토파스칼 18.9도 울진 남풍 1m 1000헥토파스칼 17.6도 동해 남서풍 1.5m 1000헥토파스칼 16도 강릉 남서풍 1.5m 1000헥토파스칼 17도 속초 북서풍 0.5m 1000헥토파스칼 17.1도 다음은 일본 지역입니다. 이 시각 가성 남풍 5m 1500헥토파스칼 28.2도 나하 남서풍 6.5m 1600헥토파스칼 26.5도 미나미다이토섬 남서풍 6m 1700헥토파스칼 26.2도 나세 남서풍 1.5m 1500헥토파스칼 28.2도 가고시마 서풍 2.5m 1200헥토파스칼 23.2도 후쿠오카 북서풍 1.5m 1200헥토파스칼 20.9도 이즈하라 남서풍 0.5m 1300헥토파스칼 17.9도 사이고 북서풍 0.5m 1000헥토파스칼 18.9도 마세 북동풍 1.5m 1000헥토파스칼 20.4도 시미즈 북동풍 5.5m 1000헥토파스칼 21.8도 시오노미사키곶 북동풍 6.5m 1000헥토파스칼 18.6도 오사카 북동풍 3.5m 1000헥토파스칼 19.5도 와섬 남서풍 3.5m 1400헥토파스칼 17.8도 아오무리 북동풍 2.5m 1013헥토파스칼 12.3도 삿포로 남동풍 1.5m 1013헥토파스칼 16.2도 와타나이 동풍 5m 1015헥토파스칼 9.3도 네무로 북동풍 5m 1019헥토파스칼 6.7도 센다이 북동풍 2m 1010헥토파스칼 17.7도 도쿄 북풍 2.5m 1008헥토파스칼 18.6도 하치조섬 북동풍 6.5m 1007헥토파스칼 17.8도 지치섬 남동풍 4m 1008헥토파스칼 25.5도 다음은 러시아 지역입니다. 하바로프스크 북동풍 6m 1100헥토파스칼 8.5도 대치해 동풍 1m 1016헥토파스칼 7.6도 블라디보스토크 남동풍 18도 남동풍 18m 1000헥토파스칼 14.5도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변건영 예보관입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8.3도, 습도는 82%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11분입니다. KBS 기상통보 이형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KBS 한국방송 제1라디오입니다. KBS 1라디오는 AM 711kHz, FM 97.3MHz로 하루 24시간 방송하고 있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2026년 방송 지표를 세계를 잇다, 매일을 밝히다로 정했습니다. KBS는 언제나 국민 곁에 함께하겠습니다. KBS 한국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라디오 방송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센터장 하종란입니다.

0: 한국인의 중심 채널 KBS 제1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제1라디오입니다. HLKA
1: KBS 1라디오 5시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승리라면서도 아쉬움은 있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민주당 조승래 총괄선대본부장은 어제 승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서울시장과 경남도지사, 대구시장 선거에 아쉬움은 있으나 아쉬움이 있다고 해서 승리가 아닌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친한동훈계 안상훈 의원은 어제 SNS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의회 입성과 서울을 지킨 오세훈 시장은 합리적 보수 재건의 신호탄이라며 당 지도부는 거취를 속히 정해야 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친한계 박정훈, 배현진 의원 등도 기자회견에서 사랑받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지방선거가 변곡점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투표 중단과 관련해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그제 노 위원장과 허철훈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 선관위원장, 김범진 사무처장, 민소영 송파구 선관위원장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 7동 투표소 관계자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서울 송파구 등에 따르면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송파구 소속 직원인 선거사무원 여성이 건강 악화를 호소해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투표소로 들어가자 일부 시위대는 이송자가 몰래 표를 갖고 나갈 수 있다며 가방 수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제 밤부터 시작된 항의 시위는 오늘 아침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오늘 오후 국회에서 22대 하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열립니다. 국회의장은 원내 일당에서 배출하며 더불어민주당 6선의 조정식 의원이 후보로 선출돼 있습니다. 부의장 후보는 민주당 남인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입니다. 원청 회사와 하청 노조의 교섭을 허용한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중노위는 어제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가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 사건에서 원청에 사용자성이 없다는 지방노동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원청건설사인 중흥 측에 사용자성이 있다며 노조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노사 다툼에서 1심격인 진노위 판단은 여러 차례 나왔지만 2심격인 중노위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까지 생산 라인을 전면 중단하고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작업을 중단하는 곳은 대전과 충북 보은, 전남 여수, 경남 창원 1에서 3 사업장, 대전과 판교, 그리고 아산의 연구개발 캠퍼스 등 9곳이며 일부 필수 공정은 제외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재나 폭발, 중대재해 위험 요소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 북한 수도 평양 한복판의 김일성 광장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정황이 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과 맞물려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미 위성업체 벤터가 지난달 30일 촬영한 위성사진을 근거로

김일성 광장에 담장이 쳐진 구역과 구조물을 추정되는 형체가 보인다며 한 달 전 위성 사진에는 없던 장면이라고 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점차 맑아지겠지만 중부와 호남 지방에는 아침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등 전국이 23도에서 31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허유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세요. 건강365 아나운서 추인경입니다. 단백뇨는 소변에 과도하게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상태입니다. 단백뇨 수치가 높다는 건 콩팥 손상의 위험신호일 수 있는 거죠.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서 단백뇨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건데요. 특히 소변에서 거품이 생길 때 의심합니다. 하지만 거품이 곧 단백뇨일까요? 잘 분별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단백뇨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리고 몸이 가려운 증상 참 괴롭죠? 특히 노인들에게도 가려움증은 흔한데요. 이유가 뭔지 살펴봅니다. 건강365 아이유의 여름밤의 꿈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건강검진에서 단백뇨가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백뇨가 콩팥병의 위험신호로 알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데요. 단백뇨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한양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이창화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신장내과 이창화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단백뇨 소견을 받는 분들이 있는데요. 단백뇨가 네. 단백질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1: 네, 그 단백뇨가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단백질이 맞고요.
0: 네.
1: 이런 단백질이 소변으로 많이 정상보다 많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경우에 녹아서 나오는 경우에 이런 경우를 단백뇨라고 얘기합니다. 뭐 혈액 속에 있는 알부민과 같은 뭐 단백질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소변으로 거의 안 나오거든요.
0: 네.
1: 나오더라도 아주 미량만 나오는데 이게 콩팥에 손상이 있으면 이게 막 흘러나오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단백뇨가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0: 네. 그러면은 소변에 단백질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해서 평소보다 단백질 섭취를 많이 늘리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단백질을 아예 끊는 분들도 있는데 어떨까요?
1: 예, 그 단백질이 소변으로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혈액 속에 아무래도 단백질의 양이 이게 부족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먹어서 보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렇게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은 또 우리 몸은 거기에 적응해서 소변으로 더 많은 단백질 소변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나오는 단백질은 거꾸로 또 콩팥을 또 빨리 나빠지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백뇨가 나오는 경우에 단백질을 적게 먹는 것이 유리해요. 그렇지만 너무 적게 먹으면은 우리 몸에서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단백질보다 더 적게 먹으면 몸에 무리가 갈 수 있어요.
0: 그렇죠.
1: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0: 네. 그러니까 단백뇨가 있다면 적절한 단백질 섭취량을 정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1: 네.
0: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상담이 필요한 걸까요?
1: 심하게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0: 네.
1: 이럴 경우는 반드시 상담이 필요해요. 또 만약에 그렇게 심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필수와 필요한 단백질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정제로 만들거나 뭐 보충제로 만들어서 공급해야 되는 경우 있거든요. 보통 단백질을 제한하는 경우라도 체중 1kg당 단백질 한 0.8g 정도 이것 아래로 미만으로 섭취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해요. 그럴 때는 반드시 상담을 받고 잘 관리하면서 제한해야 됩니다.
0: 네. 네. 단백뇨가 나오면 이제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단백뇨 진단을 받았다면 이미 콩팥 손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시적으로도 단백뇨가 생길 수 있는 걸까요?
1: 예, 단백뇨가 이렇게 보이면은 일단 콩팥 손상이 있는 경우가 많지만 생각보다가 일시적인 문제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열이 많이 날 경우에도 잠깐 단백뇨가 나올 수 있고요. 뭐 심한 운동을 한 직후에도 검사해 보면 그럴 수 있고 또 심한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 이렇게 다시 검사해 보면 그럴 수 있거든요. 또 가끔씩은 막 급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한테서 검사해 보면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나올 수도 있어요. 또 뭐 급성 질환을 앓아서 막 굉장히 고생하고 힘든 분들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나올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은 이런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검사해보면 단백뇨가 없는 정상 상태로 다시 돌아가거든요.
0: 네.
1: 뭐 한 예로 들면은 뭐 독감 때문에 막 열이 나서 이렇게 다른 검사를 하다 보니까 소변을 할 때 단백뇨가 보이는 경우에 아 바로 단백뇨가 있다고 얘기하기보다는 독감이 좋아진 다음에 다시 검사해보면 그때는 단백뇨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 네. 그렇게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생길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요.
1: 네.
0: 그래도 단백뇨 소견

0: 을 들었음에도 그냥 괜찮아지겠지 하고 방치하면 콩팥 기능은 점점 안 좋아지는 걸까요?
1: 네, 그게 문제인데요. 네. 일시적인 단백질 경우에는 대부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 문제 해결되고 다시 검사해보면 괜찮이 놔둬도 되는데 네. 그런 문제 없이도 계속 지속적으로 3개월 보통 우리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만성적인 단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아. 그리고 또 양도 많은 경우에는 콩팥에 네.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런 경우에 그냥 놔두다 보면 신장이 콩팥이 급격히 나빠진 경우도 드물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 반드시 병원에 가보셔야 돼요.
0: 네. 예. 그럼 증상이 있으면 좋을 텐데 단백뇨가 있어도 자체로는 아무 증상이 없나요? 흔히 소변에 거품이 생기면 단백뇨를 의심하게 되는데 연관이 있을까요?
1: 네. 관련이 좀 있고요. 네. 그 단백뇨가 심한 경우에 혈액에 있는 알부민이 막 소변으로 빠져나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단백질이요. 그럴 경우에 알부민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몸이 부을 수가 있어요. 얼굴이나 아. 다리 같은 데 이렇게 부종이 네.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단백뇨가 소변으로 막 이렇게 섞여 나오면은 많이 흘러 나오면은 이게 계면혈청제처럼 이렇게 거품을 많이 만들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소변에 거품이 있는 생기는 원인 중에 단백뇨가 한 가지 원인이지만 다른 경우에도 많이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먹은 음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너무 농축돼서 그럴 수 있고 하여튼 뭐 다른 원인도 되게 많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딱 맞진 않지만 소변에 거품이 좀 보일 때 금방 없어지는 경우에는 대부분 괜찮고요. 네. 네. 거품이 생겼는데 몇 분이 지나도 지나서 가봐도 그대로 거품이 남아 있고 또 가끔씩은 경증불을 내린 다음에도 거품이 남아있다면 이거는 좀 심한 단백뇨 가능성이 있으니까 네. 그때는 검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네. 콩팥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 소변에 단백질이 그렇게 빠져나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 단백뇨가 구체적으로 왜 생기는 건가요?
1: 예, 그 우리 몸에서 혈액을 걸러주는 부위가 사고체인데요. 네. 예, 사고체는 이렇게 그 아주 미세한 정밀한 막으로 이렇게 그 막으로 사이에 두고 이렇게 피를 걸러주는데 네. 여기가 손상이 없으면은 거의 단백뇨가 못 새어나가요. 아. 조금씩은 새어나갈 수 있지만 그것도 또 바로 이어지는 세관에서 다시 재흡수를 해버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상적인 경우에는 소변에서는 아주 미량의 단백질만 보이는데 이게 사고체에서 피를 걸르는 부위에서 손상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막 단백질이 새어나가지 말아야 될 단백질을 막 새어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소변으로까지 이렇게 나와서 그걸 단백뇨라고 얘기하고요. 네. 또 가끔씩은 뭐 혈액 속에 이렇게 좀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막 넘쳐 흐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0: 다발성 골수증 같은 혈액 질환에서 이제 암세포가 만든 아주 이상한 단백질이 막 콩팥을 손상시키면서 그게 소변으로 막 흘러나와서 이렇게 단백뇨로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어쨌든 사고체가 손상되면 새 나오지 말아야 될 단백질이 이렇게 흘러나오는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그럼 그런 사고체가 손상이 된다는 건 여러 원인이 있는 건가요?
0: 네. 사고체 손상되는 원인으로 제일 흔한 게 당뇨병하고 고혈압이죠. 뭐 그 외에도 사고체 질환도 여러 가지일 수 있겠고 또 연세가 지나서 생기는 좀 많이 생기는 자가면역 질환이나 아니면 또 약 같은 거 드시다가 이렇게 좀 손상받을 수도 있고요. 뭐 유전 질환 같은 것도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보통 만성 콩팥병의 원인이 되는 병 질환들의 대부분 사고체 손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1: 네. 뭐 일단은 당뇨병과 고혈압 지적하셨고요. 뭐 자가면역 질환, 유전 질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당백뇨의 원인을 찾는 게 참 중요하겠네요.
0: 네, 그렇죠. 당백뇨는 증상이거든요. 콩팥이 뭔가 안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당백뇨가 있으면은 콩팥병이 있을 가능성도 높아서 원인을 찾아서 적절하게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1: 네.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소변의 거품입니다. 그런데 네네. 거품의 양이라든지 지속되는 시간도 살펴야 하는 부분일까요?
0: 네, 그렇죠.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막 그 이렇게 소변이 너무 빨리 이렇게 세게 나가서 이렇게 막 물방울로 만들 수 있고 그 먹은 음식 중에도 이렇게 아니면 또 우리 몸에서 만들어진 화학물질 중에서도 이렇게 물하고 기름에 다 진한 성격을 가진 그런 개미나 살균 성분들이 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렇게 거품이 생깁니다. 네, 그런 분들 중에서 검사를 해보면 일부가 단백뇨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데요. 보통 보면은 제가 말씀드릴 때 이렇게 거품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금방 생겼다가 이제 금방 없어진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 검사해보면 대부분 괜찮고요. 근데 보통 보면 몇 분이 지나도 한 5분 정도 지난 다음에 가봐도 그대로 연기의 거품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좀 이렇게 굉장히 또 양도 여러 겹으로 볼볼 올라있고, 또 이렇게 물을 내리고 난 다음에도 보면은 이게 거품이 아직도 덜 내려가고 묻어있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한 경우이고 그런 분들은 검사해보면 단백뇨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1: 네. 운동을 좀 심하게 하고 난 후에도 거품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0: 예. 운동을 심하게 하다 보면 땀도 많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탈수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소변이 농축되면서 그럴 경우에 이렇게 소변을 보면은 좀 소변에 거품도 생기는 경향이 좀 있고요. 또 하나는 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일시적으로 단백뇨가 생길 수가 있어요. 아, 그럴 경우에 잠깐 생겼다가 나중에 또 없어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1: 네. 일시적인 경우도 있어서 이런 여러 경우와도 잘 분별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거품이 좀 지속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
0: 네. 그게 구별하는 방법이죠. 좀 오랫동안 안 없어지는 거. 아까 주신 거품이 한 몇 분이 지나도 안 없어지고 변기물 내리고 난다면 남아있고 그럴 경우에는 뭐 단백뇨일 가능성이 많지만 일반인들 이것만으로는 확실히 구별하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네, 그것만 믿고 이렇게 전적으로 맞아 이렇게 단정하기보다는 사실 집 근처 병원에서 간단한 소변 검사 한번 해보시면은 뭐 저렴한 비용으로 거품이 원인이 단백뇨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거품만으로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근처에 가시면은 금방 검사할 수 있습니다. 소변 조금만 받아주면 검사할 수 있거든요. 그걸로 확인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단백뇨는 사구체라는 필터가 손상이 되면서 단백질을 걸러내지 못하면서 발생하는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몸이 좀 부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소변에 거품뿐 아니라 몸이 부는 증상은 왜 생기는 건가요?
0: 예, 이게 단백뇨가 심하면은 알부민 같은 단백질이 막 소변으로 새나가면서 혈액 중에 알부민이 부족해지게 되거든요. 이 알부민이라는 물질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혈액에다 물을 잡아두는 기능을 해요. 그러니까 물을 잘 못 잡아두니까 혈관 밖으로 물이 막 이렇게 새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이제 부종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 네.
0: 그래서 예를 들면 단백뇨가 심한 신종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알부민이 막 모자라면 저알부민 혈증 피 검사를 해보면 알부민이 적어 떨어져 있고 많이 모자라고 다리 같은데 막 부종이 생기는 이런 분들이 흔히 관찰됩니다.
1: 네. 그럼 전혀 모르고 있다가 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면 그때는 초기일 수 있는 건가요?
0: 예, 아무래도 이전에 검사했을 때는 없던 단백뇨가

0: 이번 검사에서 새로 생겼다면 병이 초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네. 그것도 일시적인 단병 경우가 아니라면 그렇습니다. 근데 일시적인 단병인지 아닌지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고 일시적인 거라면 큰 문제는 없고요.
1: 네. 네. 검진에서 단백뇨 여부는 어떤 검사로 확인하는 건가요?
0: 예, 소변 검사를 아주 간단히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요즘은 또 건강검진 할 때 보면은 소변으로 단백뇨의 그 이제 양을 갖다 이렇게 측정해주는 검사도 포함된 경우도 많거든요. 네. 어쨌든 아무 데나 이렇게 소변 조금만 받아서 검사하면은 단백뇨를 쉽게 알 수 있고요. 검사 비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1: 그러니까 검사가 약간의 소변으로 간단하다고 하셨는데요. 예, 예. 예. 크레아티닌 수치에 대한 지적을 말하는 건가요?
0: 소변에서 단백뇨의 양을 추측할 때 예. 그때 크레아티닌을 갖다가 검사를 같이 해서요. 예. 소변에서 단백질하고 크레아티닌 비율을 봐서 아 이분은 어느 정도 단백뇨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짐작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상인들도 조금의 단백질은 나와요. 하루에 한 150mg까지는 정상으로 보는데 그거보다 많이 나온 경우에 단백뇨가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얼마나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소변으로 단백질하고 크레아티닌을 측정해가지고 그 비율을 보고 이렇게 얼마나 나오는지 이렇게 짐작을 합니다. 저희들이요.
1: 비율이 중요한 거네요. 크레아티닌이 네. 뭘 말하는 건가요?
0: 아, 크레아티닌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져서 대부분 콩팥으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기 그 신장 기능을 평가할 때 쓰는 그 크레아티닌이라는 물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예, 크레아티닌이 보통 하루에 한 1g 정도 소변으로 이렇게 배설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하고 단백질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그렇다면 이 단백질은 얼마나 나오는지 이렇게 저희들이 짐작하는 방법입니다.
1: 네. 예. 앞서 단백뇨의 원인이 뭐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을 비롯해서 여러 원인들이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향이 달라질까요?

0: 여기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럼 증상이 계속됨에도 방치하면 어떤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1: 예, 담배녀가 보인다는 거는 콩팥이 안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거든요. 네. 예를 들면 뭐 위가 안 좋다 그러면 막 소화가 안 되고 아프고 그렇듯이 콩팥이 신호를 보내는 건데
0: 네.
1: 이걸 원인을 확인하냐 그냥 놨다 보면은 이게 그 병이 콩팥 병이 점점 진행해서 나중에 콩팥균을 다 잃어버리고 투석이나 뭐 신장이식이 필요한 이렇게 말기 신부전 상태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0: 네.
1: 사실 담배녀가 조금 있더라도 증상이 심하지 않아요. 본인이 느끼는 게 그렇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지낼 수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0: 네. 소변에서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배출되는 게 담백뇨라고 하셨습니다. 진단을 받으면 일상에서도 조심할 부분들이 있겠죠?
1: 예, 담백뇨가 있는 경우에 원인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로 말씀드리면은 담백뇨가 있다면 일단 단백질 섭취를 지나치게 많이 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0: 네.
1: 너무 제한하는 것도 안 좋지만 좀 그래도 단백질 섭취를 줄이는 게 좀 적절수를 줄이는 게 좋고요.
0: 네.
1: 또 담백뇨가 심한 경우에 부종이 생기거든요. 다리가 붓는데 이런 경우에는 소금을 적게 먹으면은 부종이 좀 완화되고 약도 잘 듣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0: 네.
1: 담백뇨가 있고 부종이 있는 경우에는 소금을 좀 적게 먹는 게 필요하고요.
0: 네.
1: 또 콩팥이 안 좋아서 이렇게 담백뇨가 생긴 경우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0: 네.
1: 하여튼 그럴 경우에 그런 분들이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다른 약도 사용해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것저것 약을 사용하다 보면 콩팥이 안 좋은 상태에서 더 콩팥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쓸 때 이렇게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0: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담백뇨와 콩팥 건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이창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익스에 잘 부탁드립니다.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0: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노인들이 겪는 피부 질환 중 가장 흔한 증상이 가려움증입니다. 피부 건조가 원인일까요? 일시적이 아닌 거의 하루 종일 계속되는 증상이 주는 불편은 생각 이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노인들의 가려움증은 흔한 증상이지 않나요?
1: 네,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 거의 대부분 뭐 80%까지 경험하실 정도로 굉장히 흔한 증상인데요.
0: 네.
1: 아무래도 이제 단순히 이제 가려운 증상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좀 불편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특히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이제 피부 가려움증이 생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피부의 여러 가지 기능들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보습제를 이렇게 바르는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사실 우리 몸에 이제 천연 보습제라고 할 수 있는 이제 피지선이나 땀샘 이런 부속기관들에서 좀 기름 성분이나 수분을 이렇게 분비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드시게 되면 그런 기능이 약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이제 가려움증이 많이 생기시게 되는데요. 그 밖에도 이제 어르신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약물도 많이 드시고 계신다든지 또 여러 가지 가지고 계시는 만성 질환 이런 것들도 다 연관이 되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이런 가려움증은 흔한 증상이지만 그래도 이제 가지고 계신 질병 같은 것들이 없는지 또 있는 것들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아니면 드시는 약 중에 좀 이런 가려움을 악화시키는 건 없는지 여러 가지로도 점검이 필요한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삶의 질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성질환이나 약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일단 이 피부 가려움증은 피부 건조가 가장 큰 원인일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일단 가렵다 그러시면은 피부가 건조하냐 안 하냐로 시작을 하신다고 보면 되겠는데요.
0: 네.
1: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보지 않아도 일단은 피부가 건조하지 않냐를 먼저 확인하고 피부 건조를 치료하는 관리를 하시는 것만으로도 가려움증이 많이 좋아질 정도로 피부 건조가 가장 흔하고 주요 문제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달걀이 먼저인지 뭐 닭이 먼저인지 순서가 어려울 수 있지만 계속 이제 가려워서 긁다 보시면 계속 상처가 나고 또 염증이 생기고 그럼 또 피부가 건조해지고 그러면은 또 가렵고 그럼 또 계속 긁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또 이제 원인이 되고 또 피부 건조의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 또 그 밖에도 물론 이제 노화 자체도 이제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인이지만 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함께 뭐 습관적으로 좀 비누가 너무 좀 과하게 세다든지 그래서 피부의 보호층을 손상시킨다든지 아니면 우리 피부를 보호해주는 각질층 이런 것들을 너무 과도하게 우리가 때민다는 표현으로 과도하게 각질층을 또 벗겨내고 손상시키시진 않는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0: 네. 피부 노화라는 말을 하잖아요. 나이 들수록 피부는 왜 건조해지는 걸까요?
1: 네, 아무래도 우리 피부의 역할은 이제 뭐 외부의 여러 가지 해로운 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물리적인 방어벽이기도 하면서 또 거기에는 또 뭐 세균 감염이라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면역 세포들이 작용해서 또 여러 가지

0: 세균이나 곰팡이들과 또 싸우는 그런 면역 역할도 해야 되고 또 피부가 그냥 단순히 딱딱하게 이렇게 방어벽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피부가 몸이 움직이면서 피부가 또 늘어났다 줄었다 하기도 하고 또 이제 뭐 물에 닿았을 때 또 어느 정도 또 이렇게 방수 기능도 하면서 다양한 피부 역할을 해야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드시게 되면은 이제 피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성분들 특히 이제 콜라겐이라고 불리는 우리 피부의 구조를 이루는 뭐 건축에 비교하면 뭐 철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주요 자재가 부족해진다든지 또 세라마이드라고 하는 피부 세포들 사이에 이렇게 시멘트 역할을 하는 장벽 역할을 하는 그런 세라마이드 성분이라든지 또 피부의 수분과 이제 보습 역할을 담당하는 피지선이나 이제 한선 같은 샘들의 이제 기능이 떨어지면서 피부 표면 보호막이 약해진다든지 뭐 이러한 변화들이 결국은 이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또 피부도 얇아지고 이렇게 변화시키는 과정이 이 피부 노화의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1: 네. 피부 두께도 얇아지고 수분 함량도 떨어지고 지방 함량은 적어지고요. 또 뭐 피지선이나 혈관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이유일 수 있고 참 다양한데요. 만성질환도 원인일 수 있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만성질환이 있지만 특히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혈당이 이제 자주 높아지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작은 혈관들, 미세 모세 혈관들이나 또 미세 혈관들이 이 혈액을 공급하는 주변의 말초 신경이나 또 아니면 신경 자체가 또 이제 손상이 된다든지 또 당뇨병으로 인해서 이제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콩팥을 통해서 이제 독소를 소변으로 내보내는 우리 피를 거르는 역할이 떨어지게 되고 그런 아무래도 요독 성분이 이제 피부에 또 자극을 또 줄 수도 있겠고요. 또 이러한 혈관이나 신경이 약해지면 결국 이제 피부까지 가는 혈관이라든지 신경에도 문제가 생기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만성질환이 직접적인 또 혹은 혈관과 신경을 통해서 또 간접적인 피부 기능을 떨어뜨리는 데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피부에도 또 중요한 게 이제 피부 자체의 면역력도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드시고 만성질환들이 이러한 면역 기능을 또 이제 떨어뜨릴 수가 있고 면역 기능이라는 것은 이렇게 면역 세포의 기능 자체도 중요하지만 또 면역 세포가 혈액을 타고 또는 림파 순환을 타고 각 말초 부위까지 우리가 전달될 수 있는 그런 혈액 순환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또 이제 만성 질환 자체로 또 이제 먹는 약이 또 이제 많아지시면서 약으로 인해서 또 이제 피부에 영향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1: 네. 만성 콩팥병이나 당뇨병과 같은 질환 지적해 주셨는데요. 빈혈이 있어도 가려운가요?
0: 네, 이제 빈혈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빈혈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몸에 산소와 산소를 공급해주고 또 이제 이산화탄소를 운반해주는 그런 주.

0: 이라고 할 수 있더라도 아무래도 빈혈이 있게 되면 피부가 더 마르고 약해질 수가 있고 예. 또 반대로 빈혈이 있는 분들이 가려움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제 가려움증이 빈혈만의 원인은 아니고 또 빈혈이 직접적인 가려움을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네. 또 이런 분들에게 철분 보충이나 또 빈혈 치료를 하면 가려움도 또 이제 좋아지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예, 빈혈이 있는지도 이제 확인하시고 원인이 아닐 수도 있지만 또 적극적으로 교정하시는 것이 가려움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이런 가려운 증상이 특정 시간에 특정 부위가 가려운 게 아니잖아요. 온몸으로 거의 하루 종일 가렵지 않나요? 계속 긁으시던데요.
0: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피부 가려움증이 이제 또 하루 종일 가려우신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뭐 상황에 따라서 또 조금 더 예민하거나 또 그런 경우에 더 신경이 쓰이신다든지 또 뭐 이렇게 긁다 가려서 긁다 보면은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피부가 손상이 돼서 더 가려움증이 생긴다든지 그러면서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될 수가 있겠고 또 아무래도 이제 뭐 단순히 이제 노화로 인한 가려움도 있지만 특정 질환 때문에 단순하게는 우리가 이제 피부에 가장 많이 흔히 생기는 진균 감염 같은 경우에도 피부 갈증이나 습진이 생기면서 또 가려움증이 동반될 수가 있어서 그런 진균 감염증 또 뭐 세균 감염증 또 접촉성 피부염 다양한 피부 질환 자체가 또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고 적절하게 잘 조절되지 않으면 계속 증상을 악화시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이게 밖에서는 참 민망할 것 같은데요. 삶의 질과도 연결되는 부분이겠어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뭐 굶는 것 자체가 또 인식이 또 다른 사람께 긁는 걸 보면 좀 위생적인 또 위생적으로 좀 문제가 있나 이렇게 또 생각이 그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뭐 긁느라고 또 좀 부산한 모습 때문에 또 뭐 사회생활을 또 좀 피하시는 경향이 증가할 수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그런 것들을 피하다 보면 이제 걱정이나 우울 같은 것들이 또 증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뭐 가려운 게 뭐 큰 병이겠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주변에 이제 어르신들께서 그런 가렵다는 표현을 하실 때 이제 가려움 자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문제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족과 이제 주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가렵지 않게 또 가려우시다면은 문제가 되는 원인을 해결하고 가려움증을 완화시킬 수 있는 노력들이 주변에서도 많이 필요하시겠습니다.
1: 네. 뭐 감염이나 피부염 지적을 하셨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참을 수 없는 게 가려움증이라서 긁다 보면 감염이나 피부염, 습진과 같은 피부 질환으로도 이어지지 않나요?
0: 네, 맞습니다. 이제 시작은 이제 어떻게 시작했든 간에 계속 이제 긁다 보면 그 자체로 2차적인 이제 피부염이나 또 습진이 생기고 또 피부병이 손상되면서 세균 감염이나 이제 또 진균 감염 위험 이런 것도 증가하기 때문에 원인이 이제 처음에 뭔지 모를 정도로 계속 증상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가려움이 있을 때 초기에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지 않다 보면은 2차적인 피부 병변이 생기실 수 있고 그 2차적인 피부 병변 자체가 또 가려움이나 또 다른 피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이제 가려움증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시고 또 오염된 손으로 자꾸 긁어서 피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피부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1: 특히 밤에 너무 가려워서 긁게 되는 일도 많을 텐데요. 등 쪽이라든지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이 가려울 수도 있고 수면에도 방해가 되지 않을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밤에 더 가려움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1: 네.
0: 뭐, 왜 그럴까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추측이 있겠고, 뭐, 이제 아무래도 좀 밤에 체온이 좀 더 올라가게 되면, 이제 또 밤에 또 피부 신경이 더 예민해진다든지, 예, 또 어떤 밤에 주무시는 수면 환경, 뭐, 친구류의 어떤 접촉이라든지, 또 거기에

0: 그런 알레르기 물질, 흔히 뭐 진먼지 진드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알레르기성 가려움일까, 또 어쨌든 미세먼지가 많을 때는 또 실내에서 또 여러 가지 미세먼지에 노출된 영향, 또 실내 또 습도가 더 떨어지고 더 건조한 경우에는 밤에 실내에서 더 가려움증이 많다든지 뭐 다양한 요인들이 관련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밤에 자꾸 가렵게 되면은 수면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계속 좀 수면의 방해를 받게 돼서 숙면의 지장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낮 생활 하시는데 또 피로감이라든지 기억력 저하 이런 것들을 또 일으킬 수가 있고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역시 이제 밤에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지 않도록 주변 환경도 또 유발 요인 같은 것들도 잘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1: 네. 그러니까 피부에 닿는 옷이라든지 침구류에도 신경을 좀 써야 되겠고요. 실내 습도와 같은 환경적인 부분도 중요하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이제 너무 건조해도 안 됐고 너무 습해도 안 좋지만 일단은 실내가 건조한 경우에 이제 피부도 이제 쉽게 잘 건조하게 되고 피부 건조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더 유발될 수도 있겠고요. 적절한 습도는 필요한데 또 이제 너무 습도가 높으면 집안의 진균이나 또 진먼지 진드기 같은 것들이 좀 더 자라기 좋은 환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온도계뿐만 아니라 습도계도 우리가 좀 쉽게 구입할 수 있으시면 실내 습도를 뭐 40% 내지 60% 정도 유지하시면서 특히 이제 목욕하신 후에 피부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보습제를 좀 충분히 발라주시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제 소재도 중요하니까 또 옷 소재에 특별히 좀 접촉성 가려움증이 있다 이러신 분들은 좀 소재를 뭐 면으로 바꾸거나 가려움증을 덜 유발하는 옷을 지나 침구류를 사용하시고 또 세탁하실 때도 이제 잔여 세제가 남아 있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잘 관리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1: 네. 너무 자주 씻는 건 오히려 안 좋을까요?
0: 네, 이제 어떻게 씻으시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자주 씻으시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너무 강한 세제들 비누를 센 걸 쓰시게 되면 피부에 보호막 지방층 같은 것들이 손상이 된다든지 피부의 각질층도 손상이 된다든지 하면서 피부 보호막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고 또 이제 사실 이제 좀 뜨거운 물 자극에 또 이제 가려움을 또 느끼시는 온도 변화 자체로도 이제 가려움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너무 뜨거운 물이 가려움증을 유발하신다고 하면 이제 온도도 이제 미지근한 물로 하시는 것이 좋아서 너무 안 씻고 그러신 경우에도 물론 이제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는 있지만 씻으실 때도 이제 가볍게 씻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1: 네. 비누나 목욕용품들도 살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뭐 일반 비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 알칼리성 같은 경우에는 피부 손상을 더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 향이라든지 첨가제가 들어간 비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첨가 성분이 또 알레르기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비누를 씻으시는 과정에서 너무 강한 우리가 수건 같은 거 뭐 때를 미는 수건도 해롭고 너무 강한 소재에 어떤 피부에 자극을 주는 그런 수건들도 피하셔서 부드럽게 이제 먼지나 이런 것들을 씻는 정도로만 하시지 피부 손상을 줄 정도로 너무 강한 용품들은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또 보습제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노인들은 보습제를 잘 안 바르시는 것 같아요. 좀 번거로워 하시죠?
0: 그렇죠. 네. 또 이제 바르시는 것, 특히 이제 또 몸이 좀 불편하시고, 그러신 경우에 이제 번거로우실 수도 있고, 또 그 보습제도 물론 이제, 물론 저렴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계속 꾸준히 또 구입하셔야 될 수도 있고, 비용적인 문제라든지. 그래서, 좀 여러 이유로 이제 잘 못 바르시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피부 건조가 아닌 다른 가려움증도 있지만, 대부분의 특히 이제 어르신들의 피부 가려움증은 피부 건조와 굉장히 관련이 많기 때문에 네. 일단 보습제만 발라도 가려움증이 거의 절반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한번 가렵다 그러시면은 이제 피부가 건조하지 않게 관리해 주시면서 보습제를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제 너무 뭐 굳이 과도한 비싼 제품을 쓰실 필요는 없고 이제 하루 특히 이제 목욕하시고 나서 이제 충분히 수분에 피부가 좀 남아 있는 경우에를 네. 이용해서 전신적으로 이렇게 바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네. 만약에 이제 주변에 좀 동거 가족분들이 계시면 이제 손이 닿기 어려운 좀 바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함께 뭐 등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를 좀 도와주시면은 또 훨씬 가려움증 해소에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1: 네, 그렇게 보습제도 중요하고요. 너무 가려워하면 약이 처방되기도 하잖아요. 스테로이드제인가요?
0: 네, 이제 스테로이드제는 이제 특히 이제 피부에 바르는 뭐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네. 우선 그 피부에 가려움증이나 염증을 빠른 시간 내에 가라앉힐 수 있는 매우 효과 좋은 치료제가 되겠는데요.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염증 면역 활동을 좀 가라앉히기 때문에 어떤 2차적인 피부 감염증이 숨어 있는 경우에는. 네. 세균이나 진균의 번식을 더 활성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초기에 너무 가려울 때 우리가 너무 가려워서 자꾸 2차적인 손상 너무 세게 긁는다든지 진물이 나고 이런 것들을 불을 일단 꺼주는 초기에 불을 진화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초기에 또 의사의 처방에 맞춰서 쓸 수가 있겠는데 네. 너무 오래 쓰시다 보면 피부도 오히려 더 얇아지고 네.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염증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과 처방을 받고 스테로이드제 바르는 것과 더불어서 다른 생활습관 개선이라든지 가려움증을 낮추는 치료를 동시에 하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노인 가려움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홍민정의 아마도 그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KBS 기상통보.
1: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6월 5일 새벽 5시에 발표 기상통보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선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오늘 아침까지 경기 동부, 오전까지 강원도에는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오늘 오전까지 서울 경기 서부 내륙과 충청권, 전라권, 경북 북부 내륙 북동산지, 제주도에서는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인 경기 동부는 5mm 미만이 되겠고 강원도도 5mm 미만이 되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차량 운행 시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감속 운행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까지 강원 산지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경기도와 강원 내륙, 경남 서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륙의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서는 주변보다 안개가 더욱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차량 운행 시 감속 운행하여 추돌 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해 남부 해상과 남해 서부 해상을 중심으로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부 섬 지역에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는데요. 해상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며 해상교통이용객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경상권,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는데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7도, 전국이 23도에서 30도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전국이 23도에서 30도입니다. 공기질 정보입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에서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각 지역별 자세한 오늘 날씨입니다. 서울 경기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인천과 수원, 파주 25도입니다. 강원 영서 맑겠는데요. 낮 기온은 철원 24도, 춘천 24도, 원주 25도, 대관령 20도입니다. 강원 영동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속초 26도, 강릉 27도, 동해 26도입니다. 충청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청주 26도, 충주 25도, 대전 26도, 세종 25도, 천안 25도, 보령 23도입니다. 전라남북도도 맑겠는데요. 낮 기온은 전주 26도, 군산 24도, 광주 26도, 목포 23도, 여수 27도입니다. 경상남북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구 28도, 포항 30도, 안동 26도, 부산 29도, 울산 28도, 진주 28도입니다. 제주도 구름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24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24도입니다. 서해오도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21도입니다. 북한 지역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평양 23도, 신의주 24도, 개성 25도입니다. 다시 한번 서울 경기입니다. 맑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7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파주 25도입니다. 예보의 담당은 기상청 이영호 예보관입니다.

됩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17.9도, 습도는 83%입니다. 오늘 서울 지역 해 뜨는 시각은 5시 11분입니다. KBS 기상 통보 이형우입니다.

잠시 후 6시부터는 KBS 뉴스 광장을 KBS 제1 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해 드립니다. KBS 제1 라디오입니다.

0: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서울 송파구 투표소에 수백 명이 몰려 사흘째 시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선관위 수사에 나섭니다.
1: 여야 모두 선관위를 질타하며 진상규명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참정권 훼손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0: 미국 하원이 대통령의 대이란전쟁 권한을 억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애국적이라고 분노했습니다.
1: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오늘 방한해 재계 총수들과 삼겹살 만찬 회동합니다. 오는 8일까지 로봇과 AI 협력 확대를 잇따라 논의합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금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0: 선거는 마무리됐지만 일부 투표소들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도 관련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1: 서울 송파구의 한 투표소 앞에선 공정성을 문제 삼는 시위가 계속됐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여소윤 기자, 투표함 반출을 놓고 밤새 대치한 겁니까?
2: 네, 그제 밤부터 시작된 항의 시위는 약 32시간째인 오늘 아침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여전히 수백 명이 투표소를 둘러싸고 투표함 반출을 막고 있는데요. 이들은 태극기나 성조기를 들고 선거 무효, 대선거와 같은 구호를 외쳤습니다. 어젯밤엔 시위가 격화하며 현장에 있는 취재진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일부는 선망을 세우고 플라스틱 의자 수십 개를 실은 차량이 도착하는 등 시위가 장기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선관위 요청으로 이곳에는 경찰 수십 명이 배치됐고 소방인력도 투입됐는데요. 어제 저녁 8시 50분쯤엔 투표소 안에 있던 송파구 소속 선거사무원 한 명이 건강 이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구급대원이 투표소 안으로 들어가자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해당 직원의 가방을 수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투표소 안에는 선관위 관계자들이 갇혀 나오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투표소엔 현재 2천여 명의 투표지가 들어있는 투표함 2개가 여전히 이송되지 않고 있습니다. 선관위 측은 투표함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법은 최대한 피하려 한다면서도 절차에 문제가 있었지만 개표 절차를 맞춰야 투표의 법적 효력을 따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제 밤부터 시위 참가자들이 아파트 단지로 몰려 도로 일부를 막거나 소란을 피우면서 아파트 일부 주민들은 불편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투표소를 찾았다가 투표 용지가 동났다는 얘기를 들었던 유권자들은 이후 대응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투표지가 도착할 때까지 대개표를 받는가 하면 기다리다가 그냥 돌아간 유권자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현장 상황 김혜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서울 송파구의 한 투표소 앞. 급히 가져온 추가 투표용지마저 턱없이 모자랐습니다.
4: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50명은 일단 투표를 하세요.
5: 그다음은요?
4: 그다음은 또 우리 상무의 지시를 받아야죠, 우리가.
3: 유권자 수보다 적은 분량의 투표용지를 준비하면서 부족 사태에 대한 대비가 전혀 없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6: 훼손되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여유분까지 보관을 해둬야 되는 게 상식선인 것 같은데 지금 뭐 부족한 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0: 결국 대기표를 나눠주고 KBS 등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뒤 밤 10시까지 이어진 투표. 대기표만 받는다면 무조건 투표할 수 있는 건지. 대기하다 발길을 돌린 유권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이 사람들이 줄을 갖다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0: 모든 것이 혼란스럽기만 했습니다. 투표소 앞에 몰려든 유튜버 등은 개표 중단과 재투표를 요구했습니다.
2: 개표 중단!
3: 개표 중단!
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도 시위대 수백 명이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KBS 뉴스 김혜주입니다.
4: 네, 선관위는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서 본투표 용지를 전체 선거인수의 50%만 인쇄해서 준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투표지를 적절히 배분하는데도 실패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이지훈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5: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가 밝힌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 줄 알고 본투표 용지를 선거인수의 50%만 준비했던 겁니다.
6: 사전 투표를 할 유권자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전체 유권자 수에서 50%를 인쇄를 했고요.
5: 투표용지 인쇄는 구시군 선관위가 맡는데 사전투표와 본투표 준비 방식이 다릅니다. 사전투표는 현장에서 투표지를 출력하지만 본투표는 미리 인쇄한 용지를 사용합니다. 이 본투표용지 얼마나 미리 인쇄해둘지 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습니다. 선관위 내부 지침으로만 하한선을 정해놨는데 통상 선거인수의 60% 준비해오던 걸 이번 선거를 앞두고 50%로 낮췄습니다. 송파구 선관위는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이 50% 되었으니 사전투표자 빼면 충분할 거다. 본투표용지를 하한선 50%에 맞춰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본투표 당일 투표 참여가 예상을 웃돌면서 송파구 투표율은 65.8%를 기록했습니다. 게다가 투표소별로 투표용지를 적절히 배분하는데도 실패하면서 일부 투표소 투표용지가 바닥을 드러냈던 겁니다. 왜 투표용지 준비의 최소 기준을 낮췄는지, 투표율 예측은 적절했는지를 놓고 진상규명과 문책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4: 네, 투표 용지가 부족하다는 신고를 받은 선관위는 부랴부랴 다른 곳에서 용지를 가져왔습니다. 이 과정에선 투표지가 지퍼백에 담겨서 이송됐다는 목격담도 전해졌습니다. 이런 과정은 적절했던 것인지 논란도 있습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 중앙선관위가 집계한 투표 용지 부족 투표소는 모두 14곳입니다. 가락동과 문정동, 잠실동 등 서울 송파구에서만 12곳, 강남구와 광진구 투표소도 한 곳씩 포함됐습니다. 선관위가 뒤늦게 이곳에 공급한 투표용지는 모두 어디에서 왔을까? 송파구 선관위 같은 각 구시군 선관위에 보관하던 예비 투표용지이거나 인근 다른 투표소에서 쓰려고 수령해놓은 투표지라는 게 중앙선관위 설명입니다. 그런데 관련법에 따르면 투표용지는 구시군 선관위가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 선관위에 송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투표 도중 부랴부랴 투표용지를 갖고 오는 건 법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왔습니다.
8: 이 자체가 법령 위반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송 과정에 과연 이게 정상적으로 관리되었는가.
7: 선관위 관계자는 이럴 때 쓰라고 예비용지 있는 거다라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신규 인쇄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준비 부족 지적에 선을 그었습니다. 예비 투표용지를 해당 투표소까지 어떻게 옮겼는지는 구체적 설명이 없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선관위가 투표용지를 지퍼백에 담아 오토바이로 가져오는 걸 목격했다고 했는데 선관위 측은 이송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다며 문제가 안 된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준비도 또 대처도 미흡했다면서 연이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선거 사유는 아니라고 강조하면서도 명확한 진상을 규명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세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9: 개표가 시작된 그제 오후 9시 중앙선관위는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준비와 대처가 미흡했다, 실망을 드렸다며 고개 숙였습니다.
10: 엄정한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 사무총장.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립니다.
9: 사과로 수습하긴 이미 어려워진 상황. 개표 중단과 재선거 요구가 계속되자 자정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3시간 만에 다시 사과했지만 이번 사안이 공직선거법상 재선거 사유가 되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연기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할 수 없을 때 가능한데 이 같은 상황에 해당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3: 개표를 중단하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9: 이에 따라 개표 중단도 불가능하다 결정했습니다. 사과는 투표 이튿날인 어제도 이어졌습니다. 유권자 참정권 행사에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고 고개 숙이며 외부 전문가 중심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고 조사 결과는 국민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잠실 7동 투표소 투표함은 여전히 가로막혀 있어 선관위의 당선인 명부 확정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4: 네, 중앙선관위는 선거 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투표소를 14곳으로 집계했는데요. 인천에서도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한때 중단돼 인천선관위가 공식 사과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관련한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합니다. 신익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11: 투표용지 부족으로 투표 중단 사태가 발생한 건 서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인천 연수구 송도동의 한 투표소에서도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 70여 명이 20여 분 동안 대기해야 했습니다. 동춘동의 한 투표소에서도 투표용지 부족으로 10분가량 투표가 지연됐습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소중한 주권 행사를 위해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께 불편을 드렸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한 보수 시민단체가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지 하루 만에 사건을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시민단체는 노 위원장과 함께 허철훈 사무총장, 오민석 서울시 선관위원장 등이 투표용지를 유권자 수보다 부족하게 준비하는 등 선거 사무를 소홀히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시민은 선관위를 상대로 선거권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국가 배상 소송 등 관련 소송이 잇따를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대리인단에 참여했던 도태우 변호사도 선관위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12: 이번 사태를 두고 민주당은 선관위의 무능함이 드러났다며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을 향해선 재투표를 요구하다가 선거 기류가 유리하게 바뀌자 수위 조절을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우한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13: 민주당 지도부는 논란을 일으킨 선관위를 연이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투표 관리 부실은 있을 수도 납득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규탄했습니다.
14: 선거 신뢰를 굳건하게 수호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그 책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13: 사전 투표율이 높아졌는데도 관행대로 안일하게 선거 준비했다고 질타했습니다.
15: 관행의 안주에 관할 인구의 50%에서 70% 분량만 준비했다고 하는 선관위의 행정 편의주의는 미치지 않고서야 있을 수 없는 행정 참사라고.
13: 선거 끝났다고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며 장관급인 선관위 사무총장 거취를 포함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무책임하게 선동하지 말라 견제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재투표를 요구하다 막상 오세훈 후보 당선 윤곽이 드러나자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사태 책임을 대통령에 돌리려는 오 후보 발언은 궤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15: 막상 유리한 국면이 또 개표가 진행되니 그 문제를 또 슬쩍 흐려버리는 사무총장. 이런 저급정치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3: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 선거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12: 국민의힘의 대응은 선거 흐름에 따라 달라졌는데요. 개표 초반부터 수차례 선관위를 항의 방문해 재선거를 해야 한다고 반발하다가 오세훈 후보가 승기를 잡기 시작하자 국정조사로 선회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16: 개표 시작 이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세 차례 찾아갔습니다. 개표를 당장 멈추고 서울시장 선거 다시 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17: 참정권이 침해됐다면 당연히
18: 장동혁 국민의힘
17: 선거 무효 사유입니다. 이미 선거는 오염됐습니다.
16: 마지막 항의 방문은 새벽 3시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면담을 관철시켰지만 면담 후엔 다시 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 선거라고 했습니다.
17: 저희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수 없는 선거입니다.
16: 하지만 출구조사 결과와 달리 오세훈 후보가 승기를 붙여가자 당의 대응도 달라졌습니다.
18: 지금까지 KBS 뉴스광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0: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정현재 PD입니다. 이제 6월의 초입인데요. 강력한 엘니뇨 경고까지 더해지면서 전 세계가 역대 가장 뜨거운 여름을 맞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이어지고 있고요. 중동전쟁 이후 에너지 공급 불안까지 겹치면서 냉방을 비롯한 전력 수급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도 해마다 점점 길어지는 여름과 예측하기 어려운 극단적인 날씨를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세계 환경의 날입니다. 1972년 UN이 제정한 이 날은 지구 환경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실천을 다짐하는 날인데요. 매년 환경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왔지만 기후위기는 오히려 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네, 에어컨 온도 한 1도 정도 높여서 틀고 음식 남기지 않고 대중교통 이용하고 저는 텀블러 들고 다니는데 이런 작은 노력으로도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미래에 조금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각자가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통해서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6월 5일 금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 다시 듣기는 유튜브에서 오늘 아침 일라디오와 해당 날짜 그리고 출연자까지 같이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세계 환경의 날인데 이 날을 맞아서 이런 뉴스도 우리가 생각해보고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관광객들이 주는 정크푸드 때문에 흙을 먹는다는 원숭이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상의 경제학 시간에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렇게 삼중고가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의 에서는 어떤 움직임들이 있고 우리는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뭐 우리 주머니 사정이 좋아질지 한번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2: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모 유럽 관광지에 원숭이들이 흙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관광객들이 주는 정크푸드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오늘 늘 푸른 지구 시간에서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소 남정영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유럽에서 흙을 먹는 원숭이. 이 원숭이들이 어떤 원숭이들입니까?
3: 그 지중해와 대서양이 만나는 곳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1: 지브롤터. 예.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지브롤터.
3: 아주 그 작은 곳인데 거기가 이제 영국령이에요.
1: 아, 네.
3: 그런데 서울의 한 여의도의 두 배 정도 되는 땅인데 이곳에 유럽에서 유일하게 야생 원숭이가 사는 곳입니다. 바바리 원숭이라는 종인데 한

0: 230마리 정도 있다고 해요. 근데 최근 학술지 그 사이언티픽 리포트에 이 원숭이들에 대한 흥미로운 논문이 하나 실렸는데요. 관광객이 흘린 아이스크림이나 이렇게 초콜릿 같은 거를 빼앗아 먹은 다음에 흙을 한 줌 집어서 먹는다는 겁니다. 그게 우연히 한두 번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계속 보니까 습관적으로 계속 무리가 다 먹고 있다는 거예요.
1: 우리 어렸을 때 막 이렇게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은 엄마 쟤 흙 먹어 막 뭐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먹은 다음에 흙을 이렇게 먹는다는
0: 네,
1: 거잖아요.
0: 그런데
1: 이게 한번 일시적인 게 아니고 자주 있다는 건가요?
0: 예, 그렇습니다. 영국 그 케임브리지대 연구팀이 2022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 반 동안 총 98일을 이 지브롤터 원숭이를 관찰을 했어요. 시간으로 보면 한 600시간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1: 네.
0: 이 흥미로운 게 그냥 아무 흙이나 또 먹는 게 아니었어요. 대부분 한 80% 이상 정도가 테라로사라고 부르는 붉은 점토를 골라가지고 먹었다고 합니다.
1: 예.
0: 이 흙이 지중해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이 광물 입자가 좀 있는 그리고 점성이 높은 그런 흙이거든요.
1: 몇 번 정도 먹었는지 확인이 됐나요 혹시?
0: 예, 그렇습니다. 한 612시간 정도 먹으면서 여러 차례 계속 먹었다는 거죠.
1: 여러 차례.
0: 예, 예.
1: 네.
0: 근데 결정적인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지브롤터에는 그 원숭이 무리가 총 6개 정도 집단이 있습니다. 근데
1: 네.
0: 무리 사이에 좀 흙 선호의 그 선호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1: 네.
0: 대부분 무리는 이 테라로사를 가장 좋아했는데
1: 네.
0: 에이프스 덴이라는 또 하나의 무리가 있는데 이 무리는 유독 타르를 먹었다고 합니다.
1: 타르요?
0: 타르가 뭐냐면 우리 아스팔트 조각 같은 거.
1: 네.
0: 그 아스팔트 조그만한 그런 입자로 나온 그런 조각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험에서 관찰을 된 그 타르의 섭취살의 약 70%가 바로 이 집단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집단마다 좋아하는 흙이 있고 그런 것들이 서로에게 전수가 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이게 타르라는 게 담배에도 들어가서 사람 몸에 진짜 안 좋다고 그러는 건데 원숭이들이 이게 먹는다는 게 참 좀 그런데 이게 약간 배워서 하는 거라는 건 어떤 말입니까?
0: 그렇죠. 그러니까 원숭이가 본능적으로 흙을 먹었다는 게 아니라 한 무리는 이 흙을 먹고 또 다른 무리는 이 흙을 먹었다는 거는 이 행동이 수직적으로 전승이 됐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한테 가르치고 또 아이는 또 그 아들한테 가르치고.
1: 말 그대로 문화가 됐다.
0: 그렇죠. 예, 문화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마다 다른 문화가 있고 또 그리고 다른 그 세계 여러 나라의 원숭이들이 이렇게 집중적으로 흙을 먹지는 않거든요. 가끔씩
1: 네.
0: 먹는 사례가 발견이 되지만은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지역적인 문화다. 지브롤터 바바리 원숭이의 문화가 새로 생겼다라고 과학자들은 보고 있는 거죠.
1: 근데 이 흙 테라로사 뭐 이런 흙들을 왜 먹는지는 좀 밝혀졌습니까?
0: 그게 사실은 인간을 포함해서 많은 그 생물종이 흙을 먹기는 합니다.
1: 아 정말요? 예, 저는 안 먹는데요. 저는 안 먹습니다.
0: 아마 어르신들은 기억이 나겠지만 네. 애들 보고 흙 먹지 말라고 진짜 그랬잖아요.
1: 아, 그냥 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먹는 거 아니었나요?
0: 하여튼 이런 흙을 먹는 행위를
1: 네.
0: 학술용어로 지오파지라고 하는데요.
1: 아, 특히 학술용어도 있나요?
0: 예, 예. 영장류에서 많이 보고가 돼요.
1: 그렇구나.
0: 왜냐하면 왜 흙을 먹냐면은 이 흙을 먹으면 독성을 해독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서 독성을 흙으로 빠져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보통 야생의 잎이나 열매 같은 경우에 탄닌이라는 독소가 있거든요. 근데
1: 네.
0: 흙은 다공성이에요. 흙을 먹으면 그 탄닌이 다공성 그 물질에 흡착이 되면서 흡수가 되지 않고 배설하면서 나온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그런 진화생물학적인 원인을 그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는 흙에 그 미네랄이 많습니다.
1: 흙에 미네랄이
0: 철분
1: 있다?
0: 철분 같은 게 있죠.
1: 예.
0: 그래서 임신했거나 새끼를 키우는 암컷들이 흙을 더 자주 먹는다라고 그 과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임산부들이 실제로 예전에는 흙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1: 왜? 처음 듣는데?
0: 파이카 현상이라고 부르는데요.
1: 아, 예.
0: 우리 임산부들이 뭔가 막 뭐에 꽂혀가지고 계속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흙도 포함이 되는 경우가 옛날에 있었어요.
1: 아, 옛날에는 있었군요.
0: 예, 그래서 그 최근에 한 연구를 보면 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임산부들 중에서 네. 이 파이카 현상이 관찰된 사례가 꽤 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여튼간에 진화생물학자는 이게 어떤 그런 기호의 반영이 아니라 스스로의 건강의 어떤 조절을 위해서 본능적으로 먹는 행위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1: 예. 근데 이 유럽에 있는 요 원숭이들, 지브롤터의 원숭이들은 이 흙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0: 지브롤터 원숭이들이 흙을 먹는 이유는 자연이 아니라 인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곳의 침팬지나 뭐 원숭이는 뭐 떫은 잎 같은 거 먹고 이런 탄닌을 빼내기 위해서 흙을 먹는데 얘네들은 원래 주식이 뭐냐면은 관광객이 이 먹다 버린 쓰레기거든요.
1: 아.
0: 그리고 아이스크림이나 예. 초콜릿이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이 엄청나게 큰 관광지여가지고 원숭이들의 어떤 삶의 양식이 바뀌었습니다. 뭐 실제로 사냥이나 채집해서 먹는 게 아니라 가방을 잠깐 내려놓으면 가가지고 과자 이렇게 훔쳐 먹고 뭐 아이스크림 먹고 빵 주면은 뭐 빵을 먹고 이러다 보니까 당분이나

0: 그 테라로사라는 그 끈적끈적한 강물이 일종의 이제 코팅처럼 작용하면서 위벽을 딱 막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원숭이들의 자가 처방, 민간 요법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죠.
1: 아, 근데 이게 꼭 관광객들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우연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0: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그에 대한 반론으로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내놓았는데요. 아, 예. 첫 번째는 계절성입니다.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아무 때나 흙을 먹는 게 아니라 관광객이 많이 오는 철에 흙을 많이 먹어요.
1: 아, 그렇구나. 네.
0: 그렇다 보니까 이게 민간 요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아까 말했던 이제 무리별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관광객이 가장 많이 가는 구역은 흙을 많이 먹고 안 가는 구역은 거의 안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결정적인데 아예 안 먹는 그런 집단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집단이 어떤가 봤더니 인간 음식에 접촉할 기회가 아예 없는 무리였습니다.
1: 아, 원숭이가?
0: 예. 1년 동안 단 한 번도 흙을 먹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사는 건데 무리별로 관광객과 접촉 빈도에 따라 가지고 흙 먹는 횟수나 양상이 변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광객의 정크푸드 때문에 이런 문화가 생겼다라고 과학자들은 보고 있는 거죠.
1: 약간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0: 그래서 연구진이 논문 마지막에 이런 그런 문장을 썼는데 인류세적인 풍경에 대한 기능적이고 문화적인 원숭이의 응답이다라고 얘기했는데
1: 너무 어려운데요.
0: 인류세라고 하면 이제 인간의 지나친 활동으로 인해서 이제 지구의 어떤 물리학적 시스템, 생태계의 어떤 작동 방식이 안전히 변했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네. 새로운 지질 시대라고 해서 인류세인데.
1: 아, 지질 시대 중에 하나를 인류세라고
0: 그렇습니다.
1: 한다는 말씀이신
0: 그러니까
1: 거죠?
0: 최근에 지질 시대를 인류세라고 하는데 네. 이런 인류세에서 야생 동물은 더 이상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어떤 순수한 곳에서 사는 종이 아닙니다. 아예 인간과 함께 얽혀 가지고 인간과 상호작용을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볼 수 있는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인간 때문에 어떤 야생동물이 그냥 망가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피해를 네. 입고 그런데 얘네들도 거기에 대해서 창조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1: 그래서, 문화도 만들고.
0: 예, 그래서 인류세적 풍경에 대한 기능적이고 문화적인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 네. 근데 보통 이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 뭐랄까 SNS로 막 얘기가 나오고 인간들이 저 원숭이를 망쳤다, 흙을 먹는다 이러면서 또 그렇게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올 법하고 뭐 그런데 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0: 물론 지브롤터 당국에서는 원숭이한테 먹이를 주는 게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벌금도 적지 않은데 그런데 현실이 잘 안 지켜지거든요. 관광객들이 가다 보면 예쁘니까 뭐 하나씩 주고 나중에는 이제 관광객들이 안 주니까 얘네들이 빼앗아 먹어요. 뭐
1: 빼앗아 먹죠.
0: 아이스크림 들고 있으면 툭 잡아채고.
1: 저도 그 베트남 가서 한번 가봤는데 바나나를 저희 애가 들고 있는 바나나 봉지를 그냥 확 채가는데 애가 막 놀래가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아무튼 예.
0: 그런 것들이 사실은 학습된 행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환경에서는 없는데 인간과 함께 살다 보니까 그런 행동을 학습하고 또 후대에 전승하는 겁니다. 그런 문화가 생겼다는 건데 특히 지브롤터의 원숭이들은 거기에 더해서 흙까지 먹고 있으니까 아주 창조적으로 이제 자기 몸까지 보호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겠죠.
1: 자, 이걸 인간 중심으로 봐야 하는지 뭐 원숭이나 뭐 동물 중심으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그게 믹스된 어떤 거를 또 그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지 굉장히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우리 관광객들이 원숭이들에게 이렇게 먹이를 주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야생동물의 행동과 어떤 건강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그래도 관리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와 동물연구소 남종영 소장님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1: 내 지갑 사정을 좀 바꿔주는 금융시장의 이슈를 짚어봅니다. 일상의 경제.

0: 계약 시간인데요. 요즘 삼고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렇게 우리 경제의 명암이 좀 극명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삼중고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그리고 또 이에 대응해서 우리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잡아야 될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리딩 투자증권 채권 세일즈 팀 김재환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물가가 점점 오르고 있다고요?
1: 네, 맞습니다. 그 2일에 발표된 이제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네. 지난해 대비 이제 3.1%로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2.96 정도로 이미 높게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그 숫자마저도 이제 더 높게 나온 겁니다.
0: 궁금한 것은 그럼 앞으로 물가는 또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3%대 이제 물가가 이제 당분간으로 이어질 걸로 이제 보고 있고요. 이제 8월을 이제 정점으로 3% 이제 초중반에서 이제 다시 조금 내려올 거다라는 게 이제 현재 기본 시나리오입니다. 다만 이제 변수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당연히 이제 중동 쪽 관련한 이제 유가 흐름이겠죠. 네. 근데 이제 계속 지금 교착 상태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높은 유가 수준이 이제 다른 물가 쪽으로 이제 전이되고 있는 부분이 좀 부담인 상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날씨입니다. 사실 이제 올해 이제 농산물 가격은 이제 물가에 이제 하방 압력을 주는 안정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만약에 이제 올 여름에 폭염이나 장마로 네. 이제 작황이 좀 안 좋아져가지고 이제 농산물 가격이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오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은에서는 이제 3% 초중반에서 정점을 찍고 내려올 거라는 게 이제 기본 시나리오인데 네. 이게 예상보다 뭐 3% 중후반까지 이제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이제 우려 사항이고요. 그게 이제 지금 통화 당국에서 가장 우려하는 이제 시나리오입니다.
0: 그 중에 근원 물가 오르는 게 참 무서운 거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이 근원 물가가 뭔가요?
1: 예, 사실 이제 물가 지수에서 이제 근원 물가를 이제 따로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지표이기는 합니다. 근원 물가라 하면 이제 기름값이나 이제 농산물 가격 같이 가격 변동폭이 이제 매우 큰 품목들을 이제 제외한 품목들만 가진 이제 근원 물가라는 건데요. 네. 쉽게 비유로 설명드리면 이제 기름값이나 농산물 가격은 이제 뭐 활활 타오르기도 하고 꺼지기도 하는 그 그냥
0: 널뛰기 하는
1: 네네, 그런 거다. 그런 겉불 뭐 네.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근원 물가는 이제 속불 속에 이제 깊이 퍼져 있는 네. 그런 불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속불은 이제 더 끄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근원 물가 지수도 이제 4월에는 2.2% 지난해 대비 올랐는데 5월에는 이제 그게 2.5%까지 올랐습니다. 이 수치는 이제 27개월 만에 이제 최고치인 거고요. 처음에는 이제 기름값 때문에 이제 시작된 물가 상승이 이제 외식비나 각종 서비스 가격으로 우리 생활 전반으로 옮겨붙기 시작했다는 점이기 때문에 조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0: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아, 이게 물가가 오르니까 그럼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신호가 나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근원 물가 상승이 결국에는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신현성 총재가 처음으로 취임한 첫 금통위였었는데요.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신현성 총재의 첫 금통위는 앞뒤 고려하지 않고 거침없이 매파적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채권 시장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0: 금리 올라간다 이런 거군요. 네네. 어떤 멘트를 했길래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네.
1: 평소 이제 중앙은행 총재들은 사실 굉장히 네. 좀 보수적이고 신중하신 네. 분들이라 이제 굉장히 그 말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이제 네. 하십니다. 가령 이제 기준금리를 올릴 때도 뭐 물론 물가나 금융 안정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리지만 금리를 올림으로써 생기는 부작용들을 이제 언급하시면서 양쪽을 보통 다 언급하는 게 일반적인데 네. 이번에 이제 신 총재는 조금 달랐고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어떻게 언급하셨냐면 물가로 보나 성장으로 보나 환율로 보나 부동산으로 보나 갈 길이 명확하다.
0: 명확하다. 예. 금리 인상으로 간다.
1: 예. 금리 인상 공식화 하셨고요. 금통위 이후에 또 이제 뭐 통화 정책은 보통 경기 둔화랑 물가 상승 사이에서 어려운 줄타기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성장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런 딜레마가 줄어든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강하게 이제 시사를 하셨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금통위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5월 소비자 물가가 이제 급등하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물가 안정 없이는 경제 성장도 양극화 개선도 불가능하다라면서 이제 관계부처의 총력 대응할 것을 주문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금통위에서 그렇게 강하게 말했던 배경이 더 힘을 실어주면서 지금 채권 시장은 이제 다음 금통위인 7월에 인상할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남은 하반기, 남은 상반기 추가로 2에서 3에 더 올릴 수 있을 것을 반영을 해서 지금 기준금리가 2.5%거든요.
0: 네. 우리나라 기준금리 2.5%.
1: 내년 상반기까지 최대 이제 3.5%까지.
0: 우와. 1%포인트가 내년 상반기까지 오를 수 있을 거다.
1: 총 4번까지도 올릴 가능성을 지금 채권시장은 미리 반영을 했습니다.
0: 상반기라고 하면 그럼 뭐 한 5월, 내년 5월, 6월 정도까지인가요?
1: 네.
0: 1년 후까지?
1: 네. 근데 이제 채권시장은 항상 이제 먼저 가 있기 때문에 금리가 매우 큰 폭으로 지금 더 오른 상태입니다.
0: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금리가 오른다 그러면 저처럼 주식 투자하는 분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게 되잖아요.
1: 네네.
0: 근데 거기에 요즘 또 외국인들이 또 수급이 안 좋다, 많이들 팔고 나간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도망쳐야 되는 겁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그러니까 이제 3중고 이제 마지막이 이제 환율입니다. 이제 지금 현재 고환율인데요. 그 이유가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이 아주 공격적으로 대규모로 이제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이 외국인 매도를 이제 어떻게 해석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요.
0: 네.
1: 저는 이제 외국인 매도를 이제 크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0: 걱정을 안 하신다고요?
1: 네.
0: 왜 왜입니까?
1: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외국인 매도 그런 외국인 매매 동향을 사실 유심하게 봐야 되고 매도를 좀 걱정하기도 해야 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있는 외국인 기관들은 대부분 이제 글로벌 펀드들인데요. 이들의 목표는 이제 절대 수익이 아니라 그 펀드가 이제 따르고 있는 벤치마크라고 하는데 그 벤치마크 지수를 이기는 건데 이 펀드들은 보통 이제 각 나라별로 정해져 있는 그 비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주식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있었어도 한국 비중이 워낙 펀드 안에서 너무 높아져 버린 겁니다.
0: 아, 이게 한국 그 코스피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오르니까 가격이 오르니까 비중이 더 커져버리는 거죠, 전체적으로.
1: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매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을 안 좋게 보고 팔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올라서 팔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에도 이제 TSMC라고 그 대표적인 AI 반도체 수혜주가 있지 않습니까?
0: 근데
1: 이제 거기서도 외국인이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일본 쪽으로는 그 외국인 자금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게 그 EPFR이라고 글로벌 펀드 자금을 추적하는 그 리서치 기관의 데이터로 실제로 올해 3월에서 5월에 나타나고 있고요. 정리를 하면은 이제 그런 AI 랠리 아시아 안에서의 그 큰 흐름도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고 다만 이제 국가별로 조금 리밸런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외국인 대량 매도 관련해서 뭐 기사에서도 헤드라인이 조금 자극적으로 불안감을 좀 조장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불안해할 필요 없고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다고 이제 보고 있는 편입니다.
0: 외국인들이 팔고 있어도 비관적으로 볼 필요 없다.
1: 네.
0: 이 외국인들이 리밸런싱을 하는 것처럼 국민연금도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그 비율을 최근에 조정을 했잖아요.
1: 네네.
0: 어떻게 됐습니까?
1: 네, 이제 국민연금에서 국내 주식 비중을 이제 14.9%에서 20.8%로 이제 대폭 올렸습니다. 배경을 이제 설명드리면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자산군별로 뭐 해외 채권, 해외 주식, 국내 채권, 국내 주식 자산군별로 정해져 있는 목표 비중이 있습니다.
0: 네.
1: 근데 마찬가지로 코스피가 이제 워낙 오르다 보니까 국내 주식 평가액이 불어나서 2월 말에 이미 24%대였고 현재는 이제 27%, 28, 29까지 올랐다고 이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1: 목표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9%였기 때문에 이제 한참 넘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초과분만큼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대규모 매도 폭탄이 나오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가 컸었는데
0: 네.
1: 이번에 이제 기금운영위원회에서 20.8%를 올렸습니다.
0: 네.
1: 그러면 이제 20.8%여도 여전히 그 현재 비중보다 낮은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장치가 이제 하나 더 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이제 목표 비중에 딱 맞춰서 기계적으로 사고 팔지는 않고요. 목표
0: 네.
1: 비중 위아래로 또 허용 범위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뭐 전략적 자산 배분, 전술적 자산 배분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 포인트를 또 주고 있고요.
0: 아, 예.
1: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허용 범위도 이번에 이제 5%에서 이제 늘렸습니다. 근데 네. 그 수치는 비공개로 하기로 했고요.
0: 비공개요?
1: 네네.
0: 이거 다 알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네, 뭐 한편으로는 그런 투명성 네. 차원에서는 알리는 게 맞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워낙 큰 기간이고 이제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를 해서 비공개로 하기로 했고요.
0: 네.
1: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어쨌든 현재 비중에서 팔아야 하는 물량을 거의 없거나 아니면 미미한 수준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그런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안도감을 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0: 그러니까 이거 리밸런싱을 하는 게 6월 말이다 이렇게 발표가 됐던 것 같은데
1: 네네네.
0: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처럼 반도체 주를 이렇게 좀 투자를 하신 분들은 그때 좀 그 근처에 좀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
1: 네네네.
0: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보시기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조금 팔았다가 다시 사야 됩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보십니까?
1: 저 개인적으로는
0: 네.
1: 어렵지만
0: 네.
1: 계속 좀 반도체 주 뭐 삼성전자, SK 네. 하이닉스는 계속 주식 포트폴리오 안에서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AI 투자 열기가 식을 기미가 안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1: 뭐 얼마 전에 뭐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 중에서도 델이라는 회사가 큰 폭으로
0: 네.
1: 급등하기도 했는데
0: 네.
1: 그 부회장도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지금 AI 성장세가 둔화될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고 실제로 현장에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0: 네.
1: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뭐 개인들도 뭐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AI 툴을 더 실생활에서나 업무에서나 많이 쓰고 있고 또 이제 이 AI가 에이전틱 AI로 가면은 사실 그런 메모리 지금 공급 부족이 생각보다 이게 장기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AI 관련된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주식은 계속해서 물론 이제 가격이 부담스럽고 팔고 싶겠지만
0: 네.
1: 계속 가져가는 게 맞다고 좀 생각하는 편입니다.
0: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무슨 메모리 랠리, AI 랠리가 계속 되잖아요.
1: 네.
0: 그러면서 야 진짜 가보지 않은 세상이 열리는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면 좋겠다. 예를 들면 탈모라든가
1: 네네.
0: 치매라든가
1: 네.
0: 아니면 기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던데 아무튼 지금 뭐 투자에 대한 뷰는 개인적인 우리 김세한 팀장님 개인적인 뷰니까 투자는 개개인의 판단에 맞춰서 알아서 하셔야 된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고요. 이 연금이 그래도 사상 최대 수익률을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게 그래도 약간 위안거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수익률이 더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나중에 연금을 더 받는 것은 아닐 텐데 고갈된다는 게 좀 늦춰진다는 거잖아요.
1: 네,
0: 어느 정도로 늦춰질 거라고 보십니까?
1: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수익률이 올랐다고 내 연금을 더 받느냐 그건 아니고요.
0: 그렇죠.
1: 이제 연금은 이제 보험 낸 보험료랑 가입 기간에 따라서 공식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0: 네.
1: 그런 거고 우선은 먼저 국민연금이 수익률을 보면은 작년에 이제 18%로 기금 설치 이래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금액으로 치면은 뭐 230조 원 정도 벌었다고 하는데
0: 와, 예.
1: 국내 주식 부문 때문이었고요. 올해도 이제 당연히 흐름이 좋습니다. 이제 중동 전쟁이라는 악재가 있었는데 1분기 수익률이 이제 4%대가 나왔고요. 기금 적립금이 사상 처음으로 1,500조 원을 이제 넘었다고 합니다.
0: 예.
1: 물론 이제 계속해서 국내 주식이 좋은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 이제 다른 나라 연기금이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지금 공개된 뭐 노르웨이나
0: 네.
1: 뭐 네덜란드 연기금들은 1분기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0: 1분기에요?
1: 네네.
0: 이렇게 한국 시장에 투자를 안 했나 보죠?
1: 네, 거기는 이제 국내 주식 비중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다른 나라 연기금 대비해서도 굉장히 좋은 성과를 이제
0: 보통 아웃퍼폼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던데 말이죠.
1: 네네네. 네. 벤치마크도 큰 폭으로

0: 아웃퍼폼 하고 있는 상태고요. 네. 말씀 주신 그 고갈 시점은 지금 원래 2057년쯤으로 예상을 했다가 네. 지금 물론 이제 이 수익률이 조금 장기적으로 물론 뭐 작년과 같은 성과 올해 1분기 같은 성과가 장기적으로 이어진다기보다는 뭐 어느 정도 평균 수준에서 그래도 이 수준이 이어진다고 하면은 지금 고갈 시점을 뭐 2090년까지 무려 이제 30년 이상 늦출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동안 뭐 내가 이제 연금을 받는 시점에 기금이 네. 고갈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그 네. 불안감이 사실 좀 많이 줄어든 현재 이제 시장 상황입니다.
1: 네. 노후 자금의 고갈은 조금 걱정은 덜었고 지금 채권 시장에 지금 플레이어로서 몸 담고 계신데 아까 뭐 채권 금리 많이 올랐다. 채권 금리가 오르게 되면 그쪽에 계신 분들은 조금 힘드시잖아요.
0: 네,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네. 사실 굉장히 이미 뭐 많이 제가 사실 지난 5월에도 왔을 때도 네. 채권 시장 뭐 그렇게 좋게 보지 않았었는데 사실 네. 그 이후에 더 안 좋아졌거든요. 그만큼 채권 시장 참가자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고요. 아무래도 뭐 이게 기본적으로 계속 보유해야 하는 그런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 네. 기관 포트폴리오사 근데 이게 또 안 담을 수도 없고 네. 계속 평가액은 이제 터지고
1: 이제 터진다는 표현은 이제 내가 손해를 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0: 업계에서 그냥 터진다고 네. 표현을 하는데 계속 터져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1: 아이고 아 이제 네. 이거 말씀해 주시죠.
0: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여전히 이제 채권 시장을 사실 계속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고요. 가격이 이제 더 떨어지긴 했지만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제 분명히 이제 가격 메리트는 더 생긴 거는 맞는데 이제 금통위 때 금리 인상을 공식화하고 빠르게 올린다는 거 말고도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신현성 총재께서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경제를 이제 묘사할 때 K자형 성장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뭐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수출 대기업들은 이제 위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내수나 이제 자영업자 그다음에 뭐 한계 기업들은 이제 아래로 성장하는 그렇죠. 결국 이제 양극화된 성장이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신현성 총재가 금통위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우리 경제가 이제 버는 돈 그 명목 성장이 이제 가파르게 커지면서 그 온기가 이제 다른 부문으로 퍼지는 낙수 효과가 분명히 있다라고 이제 얘기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 쪽에서도 그런 양극화된 성장은 충분히 뒷받침할 것이다라고 이제 코멘트를 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반도체가 지금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있음으로써 이제 법인세가 이제 네. 정부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큰 금액이 들어올 거고
1: 그렇겠죠.
0: 지금 또 증권업이 워낙 호황이다 보니까 증권 거래세 네. 그다음에 뭐 소득세 앞으로 이제 예상된 것보다 훨씬 많은 이제 초과 세수가 들어오는데 그 돈을 적극적으로 재정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정부도 늘어난 초과 세수를 아끼기보다는 더 성장에 투입하는 확장 재정적으로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확장 재정을 한다는 말은 그만큼 이제 채권 공급이 이제 많아진다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 뭐 내년 예산안이 올해 8월 말에 발표가 되는데 계속해서 그런 물량 부담이 채권 시장을 이제 가격을 계속 조금 부담을 줄 거기 때문에 물론 지금 가격이 많이 싸진 상태이긴 하지만 여기가 바닥이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 좀 금리 인상 사이클도 아직 시작도 안 했고 예.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내년 상반기 그 최종 금리 수준이 아직 3.25일지 3.5일지 아니면 더 높을지 그것도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서 여전히 채권은 조금 주식 대비해서 계속해서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는 편입니다.
1: 아,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이 네. 그렇게 법인세, 소득세 이런 것들이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데 네. 정부에서 채권을 많이 발행할 필요가 있습니까?
0: 네, 그래서 이제 초과 세수를 하면 사실 이제 적자 국채를 이제 발행할 유인이 사실 사라지는 거고
1: 그러니까요.
0: 기존에 이제 발행했던 계획보다 오히려 더 줄이는 방법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큰 그림에서는 이제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 긴축한다고 좀 재정한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 어쨌든 AI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이 시대에 첨단 산업 중심으로 더 많은 재정을 해서 그 재정을 마중물로 우리나라가 한 단계 더 도약을 하는 어떻게 보면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안이 이제 지금 이미 최근에 많이 커졌지만 어떻게 보면 더 확장적으로 재정을 쓰다 보니까 이제 초과 적자 국채 이제 더 나올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불안감인 건데요. 네. 채권 시장에서 이제 워낙 지금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네.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네. 진짜 초과 세수가 훨씬 많이 들어오면 이게 국채 발행을 만약에 조금이라도 스탠스가 재정경제부 네. 스탠스가 바뀐다고 하면 사실 또 순식간에 채권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는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1: 그런 가능성도 있다. 자 이제 뭐 코스피가 만을 가네 만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채권시장에 몸담고 계시면서 주식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0: 네, 뭐 채권시장 어쩔 수 없이 안 좋다 보니까 네. 또 이제 머니 무브가 이제 사실 네. 채권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많이 가고 있기도 하고 네. 또 흥미로운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워낙 네. 이제 현금이 많아지면서 네. 실제로 채권 시장에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1: 그 회사들이
0: 그 회사들이 채권 시장에 네. 단기 구간 쪽으로 투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이제 주식 시장을 굉장히 평소보다 더 열심히 보고 있는데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당연히 이제 재테크 하다 보니까 더 열심히 네. 보고 있고.

0: 있죠.
1: 근데 종목별로 네.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까지 합치면 2,700여 개 종목이 되는데 지금 사실 2,100개 종목은 하락을 했습니다. 5월에.
2: 그러니까 한 80% 정도는
1: 80%는 네. 하락을 했다는 거죠. 네. 결국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워낙 압도적으로 오르다 보니까 네. 전체 지수를 끌어올린 거지. 사실 개별 종목 단으로 보면은 하락한 종목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지금 주식장인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전히 반도체 뭐 가격 부담이 있고 팔고 싶겠지만 계속 그 종목 중심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거는 계속 결국에는 실적이고요.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도 올해 내내 코스피 지수 목표치를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12,000까지
2: 오 12,000까지요?
1: 네, 올린다. 이제 제가 뭐 그 지수가 간다 또 설령 간다고 해도 그게 평탄하게 간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네. 어쨌든 지금 예상한 것보다도 그런 메모리 공급 부족이 워낙 병목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런 골드만삭스 같은 외국계 증권사뿐만이 아니라 국내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이 강력한 증시 코스피 지수의 성장세가 예상보다 훨씬 길고 강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조금 좀 인내심을 갖고 견디실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하는 편이고요. 네. 다만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지금 외국인도 많이 팔고 있고 수급상 변동성이 굉장히 많이 커질 수 있습니다. 종목별 양극화가 더 심해질 수도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큰 방향을 견뎌내는 게 좋고 실제로 5월에 반대 매매가 엄청 7천억 정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2: 반대 매매라는 것은 이제 뭔가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팔게 되는
1: 네,
2: 그런 상황인
1: 거죠. 5월에 이제 자동으로. 지수가 이제 많이 빠지기도 했었는데 결국 이제 다 다시 회복했는데 이제 그 빠지는 과정에서 뭐 비트라고 하죠. 네. 그런 뭐 신용융자 이런 것들 그런 게 만약에 증거금이 충분히 다시 납입되지 않으면 네. 이제 자동으로 이제
2: 청산되는
1: 결국에 지금 사실 그런 개인들 중심으로 조금 과도한 비투 레버리지 투자는 사실 조금 경계심을 가져야 하는 장인 거는 맞으나 큰 방향은 그래도 좀 오르는 방향으로 보고 인내심을 갖고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너무 무리한 포지션은 좀 자제하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양방향을 다 생각하고 네. 언제나 투자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2: 일상의 경제학 리딩 투자증권 채권 세일즈팀의 김세환 팀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토요일 또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정현재 PD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세 개의 단어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표현을 맞히는 겹남말 문제입니다. 이것마당, 이것인사, 이것점에서 이것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고유어 표현은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 배꼽과 아침이 있었는데 이 문제의 정답은 배꼽입니다. 배꼽마당은 동네에 있는 아주 작은 마당을 말하고 손바닥만한 배꼽마당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배꼽 인사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두 손을 배꼽 언저리에 모으고 허리를 굽혀 하는 인사입니다. 그리고 배꼽점은 바둑판 한가운데의 점 또는 그 자리에 놓은 바둑돌을 말하죠. 배꼽이란 말이 들어가는 표현으로 배꼽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배꼽이 있는 언저리나 그 부위를 말하는데 여기서 놀이는 발음 나는 대로 표기합니다. 무릎 정도 차던 뇌물이 지난 장맛비로 크게 불어나 배꼽놀이까지 찼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와 눈 사이에 맥박이 뛰는 곳은 관자놀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맥박이 뛸 때 관자가 움직인다는 데서 나온 말로 배꼽놀이

0: KBS 58분 날씨.
1: 아침 공기가 선선합니다. 어제는 대기 불안정으로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나기가 내렸는데요. 현재 서울에는 구름만 끼어 있습니다. 오늘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아침까지 경기 동부, 오전까지 강원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곳곳으로는 빗방울 정도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부터는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고요. 한낮에는 어제보다 햇볕이 더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고요. 영남 지역은 오존 농도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때이른 더위는 쉬어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우리나라 상공에 비교적 선선하고 건조한 찬 공기가 머물면서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다만 오늘은 영남 지역, 내일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춘천 25도, 대전과 광주 26도, 대구 28도, 부산은 29도 등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낮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낮 기온도 30도를 넘지 않아서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5도, 습도는 79%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2: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3: KBS 1라디오 7시 뉴스입니다. 투표 용지 부족으로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던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이 투표소에서 오늘 아침까지도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위자들은 태극기나 성조기를 들고 선거 무효, 재선거와 같은 구호를 외쳤고 일부는 천막을 세우는 등 시위가 장기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2천여 명의 투표지가 들어있는 투표함 두 개는 여전히 이송되지 못하고 있으며 선관위 측은 절차에 문제가 있었지만 개표 절차를 맞춰야 해당 투표에 법적 효력을 따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 7동 투표소 관계자가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서울 송파구 소속 직원인 선거 사무원 여성이 건강 악화를 호소해 119 구급대원들에게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투표소로 들어가자 일부 시위대는 이송자가 몰래 표를 갖고 나갈 수 있다며 가방 수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사무처 등에 따르면 오늘 오후 국회에서 22대 하반기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열립니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에서 배출하며 더불어민주당 6선의 조정식 의원이 후보로 선출돼 있습니다. 부의장 후보는 민주당 남인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입니다. 원청 회사와 하청 노조의 교섭을 허용한 일명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중노위는 어제 한국타워크레인 조종사 노조가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을 상대로 제기한 재심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이 없다는 지방노동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원청건설사인 중흥 측에 사용자성이 있다며 노조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에 대한 노사 다툼에서 1심격인 진노위 판단은 여러 차례 나왔지만 2심격인 중노위의 판단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오늘 오후 입국합니다.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오늘 저녁 서울의 한 삼겹살 음식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인들과 만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서

고대역폭 메모리와 AI 데이터 센터 등 엔비디아와의 협력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젠슨 황은 또 모레 서울 두산 베어스 잠실 야구장 홈경기에 시구에 나서는 한편 두산과의 AI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까지 생산 라인을 전면 중단하고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작업을 중단하는 곳은 대전과 충북 보은, 전남 여수, 경남 창원 1에서 2 사업장, 대전과 판교, 그리고 아산의 연구개발 캠퍼스 등 9곳이며 일부 필수 공정은 제외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화재나 폭발, 중대재해 위험 요소 등을 살필 계획입니다. 앞으로 모든 열차 운전실에 CCTV가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철도사고 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철도안전 강화를 위해 모든 열차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관리 기준을 정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정부 간에 도출된 휴전 합의안을 거부하며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헤즈볼라 수장인 나임 카셈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4일 헤즈볼라 무장대원들을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도록 한 합의안의 요구는 항복과 패배 그리고 적의 목표 달성을 의미할 뿐이라며 파렴치한 짓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방 하원에서 이란과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데 대해 비애국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점차 맑아지겠지만 중부와 호남 지방에는 아침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등 전국이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두 해상에서 0.5에서 2m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7시 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KBS

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 소현정입니다. 6.3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광역단체장 12곳, 국민의힘이 4곳을 차지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선 오세훈 후보가 막판 대역전극에 성공해 5선 서울시장 고지에 올랐습니다. 또 국민의힘에서 제명돼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동훈 후보가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성적표를 받아든 정치권은 후폭풍에 휩싸였는데요. 오늘 전격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대변인 그리고 정치와이에서 6.3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요동치는 정치권 흐름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추위에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항의 시위가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선관위 수사에 나섰는데요. 사건 아이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과 개선 방안 그리고 일각에서 제기된 재선거의 법적인 요건은 뭔지 최다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전격시사는 KBS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 보실 수 있습니다. 6월 5일 금요일 전격시사 시작합니다.

0: 금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KBS 전현우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제9회 지방선거 여야 성적표 정리해 주시죠.
2: 12대 4 이번 선거에서 여야가 거둔 성적표입니다. 4년 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5곳, 국민의힘 12곳이던 지방권력 지형이 이번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기와 인천을 비롯해 충청, 호남, 제주, 그리고 부산과 울산까지 총 12곳을 석권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구와 경북, 경남, 그리고 서울까지 총 4곳을 수성하는 데 그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정권교체 이후 치러진 이번 선거에서 민심은 정부 여당의 국정안정론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0: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어제 오전까지도 손에 땀을 쥐는 접전이 이어졌는데 결국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면서 5선 시장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원호 후보와 역전의

0: 재역전을 반복한 끝에 승부가 갈렸습니다. 격차는 불과 1.02%포인트, 5만여 표 차이였습니다. 오세훈 당선인은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이른바 한강벨트로 분류되는 격전지에서 막판 표심을 흡수하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오 당선인은 지난 2006년 처음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 사상 최초로 5선 서울시장 고지에 올랐습니다. 선거 초반의 열세 속에서도 중앙당과 다소 거리를 두며 중도층과 청년층을 집중 공략한 전략이 통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1: 네, 치열하게 전개된 3파전으로 주목을 받았던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0: 네, 개표 초반에는 더불어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앞서 나갔는데요. 어제 새벽 한동훈 당선인이 전세를 뒤집으며 1,392표 차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지 석 달여 만에 무소속으로 원내 지림에 성공하며 중앙정치 무대에 복귀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1: 자,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여야 지도부의 공식 반응도 정리해 주시죠.
0: 네, 먼저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를 사실상의 대승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정청래 대표의 신임 투표 성격이 짙었던 전북지사 선거마저 수성하면서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최우선 전략 지역이었던 서울을 놓친 점은 뼈아파했습니다. 정 대표가 전략 공천을 주도했던 재보궐선거 경합지 5곳, 특히 부산 북구갑과 경기 평택을 등을 모두 내준 것도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거 책임론을 둘러싼 당권 경쟁이 조기에 가열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패배라는 민심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면서도 서울 사수를 통해 최소한의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다만 선거기간 당 지도부와 거리를 둔 오세훈 당선인의 행보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원내 입성이 맞물리면서 이른바 친한계 중심의 당내 권력구조 대편 움직임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1: 네. 선거 당일 서울, 인천 등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한때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있었는데 중앙선관위가 어제 이틀째 사과를 이어갔다고요?
0: 네, 선거 당일 대국민 사과를 했던 중앙선관위는 어제도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심각한 혼란과 불편을 드렸다며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관위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불거진 서울 잠시 7동 제2투표소 앞에서는 유튜버와 시민 등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제 밤부터 시작된 시위는 약 33시간째인 오늘 아침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거 무효와 재선거를 요구하며 투표소 문 앞을 가로막아 오세훈 당선인의 당선을 확정 짓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1: 예. 지방선거 하루 뒤인 어제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이었습니다.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총평해 주시죠.
0: 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치러진 조기 대선을 통해 당선됐습니다.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내세웠던 이 대통령은 지난 1년간 파격적인 소통행보를 보였는데요. 역대 정부 최초로 국무회의 정과정을 생중계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를 직접 돌며 민생토론회를 개최해 현안을 주민들과 직접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민감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SNS를 통해 직접 메시지를 내는 이른바 정면 돌파형 소통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야정 협의체 등 협치 모델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의 극단적인 대치 국면이 이어지면서 취임 당시 약속했던 국민 통합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1: 네, 경제 분야에서의 성과와 과제도 정리해 주시죠.
0: 네, 가장 눈에 띄는 건 금융시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코스피 5천을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현재 코스피 지수는 8천선을 이미 돌파한 상태입니다. 계엄 사태의 여파로 인한 경기 침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취임 첫날 비상경제점검 TF를 가동하고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부양책을 편 결과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민생경제, 특히 부동산 시장은 불안 요소가 여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SNS를 통한 부동산 투기 엄단 메시지를 내보이며 규제 의지를 보였지만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과 매매가가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조만간 정부가 내놓을 세제 개편안과 주택 공급 대책의 실효성에 시장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입니다.
1: 네, 자 이번에 경제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이른바 깐부 해동으로 큰 화제를 모았던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오늘 오후에 우리나라를 찾죠.
0: 네, 오늘 오후 김포공항을

0: 통해 들어오는데요. 젠승원 CEO의 첫 행성지는 서울의 한 삼겹살 전문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태현 SK그룹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만날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차세대 먹거리인 피지컬 AI 분야의 협력 방안이 깊이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젠승환 CEO는 모레 두산베어스의 홈구장인 잠실 야구장에서 시구자로 나서며 두산그룹과의 AI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같은 날 김택진 NC소프트 대표와도 만나 게임 산업 내 AI 도입 방안을 대화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한 마지막 날인 8일에는 국내 AI 로봇 스타트업 대표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출국할 예정입니다.
1: 네,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대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당국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0: 네, 사고 사흘 만인데요. 경찰은 폭발이 일어난 구체적인 작업 공정 기록과 매뉴얼을 확보하는 한편 폭발 당시 상황이 담긴 건물 외부 CCTV 영상과 내부 도면 등을 입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8년과 19년에도 유사한 인명사고가 있었던 만큼 당시 마련됐던 재발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된지 수사할 방침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측은 오늘까지 전국 9개 전 사업장의 생산라인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대전 유성구청 1층에 마련된 합동 분향소는 오늘부터 조문객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1: 네, 자 국제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이란의 드론이 쿠웨이트 공항을 타격하면서 미국에 대한 보복이다. 이렇게 이란이 천명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이란 측 입장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요?
0: 네, 그제 이란이 드론을 동원해 쿠웨이트 공항을 급습하면서 한 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란은 공항 습격 직후 쿠웨이트 내 미 공군기지와 바레인 주둔 미 해군 우함대를 향해서도 미사일 공습을 단행했는데요. 이란 측은 미국이 이란의 레이저 기지와 유조선을 잇따라 공격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복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 우리가 먼저 그들을 꽤 강하게 타격했다며 이란의 논리를 사실상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종전협상 과도에 악영향을 주지 않으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은 여전히 높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최고 지도자인 모즈타파를 직접 만나고 싶다는 뜻을 피력하면서 미-이란 간의 종전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으로 보입니다.
1: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의 새로운 핵물질 생산 시설을 시찰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0: 네, 북한 매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기존보다 정교한 기술이 도입된 새로운 생산 공정을 시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의 우라늄 농축시설 방문이 공개된 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어느 지역에 있었는지 생산 유형은 어떤지 언급되진 않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대표적인 핵단지인 영변 내에 있는 신축시설일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번 새로운 핵시설 공개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뤄진 건데요. 핵 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며 북중 간 대화 테이블에 비핵화 문제가 의제로 오르는 걸 사전에 찾아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1: 네, 뉴스 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KBS 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전격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3: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모두가 바쁜 출근길, 속도보다는 안전을 생각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서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평택 부근 4, 5차로와 갓길, 화물차가 뒤집어진 전도사고로 막혀 있습니다. 구분길 전방을 잘 살피셔야겠고요. 이후 정체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반대 목포 방향도 순산터널과 비봉 부근으로 굳어진 편입니다. 수도권 제1순환선은 구리에서 판교 쪽, 남양주에서 토평 사이로 차가 부쩍 늘어있고 반대 판교에서 구리 방향으로도 구리 휴게소 부근 갓길에서 사고 차량 수습하고 있습니다. 또 경기 서쪽으론 일산에서 판교 방향 송내 부근으로 정체가 두드러져 있습니다. 부산 쪽 경부선 오산 부근 1차로에서 작업 중인 가운데 일대 속도 뚝 떨어지고요.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 사이 시 구간 정체도 꾸준합니다. 서울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성산대교 부근으로 추돌 사고가 나 뒤로는 방화대교부터 동작대교 쪽으로 지체 서행하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공인이었습니다.

0: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금요일에는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환 팀장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미국 시장부터 보겠습니다.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S&P 500과 나스닥은 혼조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 흐름 정리해 주시죠.
1: 예, 오늘 아침 끝난 미국 증시는 그 AI 관련 반도체주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업종 순환매가 나타났습니다. S&P 500이 0.4% 상승, 다우지수는 무려 1.7%나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은 약보합 마감을 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는 상승장이 이어졌는데요. AI 주도주에서 전통 산업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모습이 뚜렷했습니다.
0: 오늘 미국 증시 특징은 무엇이었을까요?
1: 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반도체주에서 경기 민감주와 전통산업 쪽으로 자금이 이동한 겁니다. 이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던 반도체 업종이 쉬어가는 동안 금융이나 헬스케어, 산업재 등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칩 메이커에서 다른 업종으로의 로테이션이 나타났다고 표현을 하면 적절해 보입니다.
0: 네, S&P 500은요 최근 계속 강한 상승세를 보이는데 흐름 어떻습니까?
1: 네, 4월 조정 이후에 S&P 500이 매우 가파른 반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지수 7,600선을 돌파를 했고 최근 9거래일 연속 상승에도 성공을 했죠. 이 기록이 2025년 5월 이후에 가장 긴 연속 상승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이 투자자들이 지정학적 우려보다는 성장과 실적에 집중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0: 네, 기사 중에 브로드컴 쇼크라는 기사 많이 보이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1: 네,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AI 반도체 매출 전망이 투자자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 실적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는데 AI 관련 기대치가 워낙 높았던 상황이라서 실망감이 나타난 겁니다.
0: 네.
1: 이 주가가 2025년 1월 이후에 최대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에만 12.6% 하락하면서 419달러를 기록했고요.
0: 네.
1: 이 영향으로 반도체 업종 지수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2% 하락을 했습니다.
0: 네. 자,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업종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 네, 최근 반도체 업종을 보면 전쟁 이후 저점 대비 폭발적으로 상승한 상태였는데요. 이번 브로드컴 실적 발표를 계기로 투자자들이 일부 차익 실현에 나섰고요. 업종 전체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AI 수요 둔화 때문이라기보다는 지나치게 높아진 기대 수준을 조정하는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0: 반도체 섹터 전반이 흔들린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1: 네, 수요는 여전히 강하다. 그리고 기회도 막대하다. 그런데 주가가 현실보다 앞서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은 실적이 나쁜 회사가 아니라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회사였던 겁니다. 이번 사례를 보면 AI 관련 기업이라도 밸류에이션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0: 월스트리트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1: 예, 최근에 반도체주 상승세를 포물선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브로드컴 실적이 며칠 정도 이어지는 반도체 섹터 조정의 계기가 된다면 오히려 시장 건강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 과열 해소 과정이라는 의미입니다. 아, 그리고 기업 실적 전망은 계속 상향되고 있고 소비자도 예상보다 견조하다고 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최근 조정이 좋은 매수 기회가 됐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실적 성장이나 소비 회복이 주식시장 상승을 계속 지지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많은 상황입니다.
0: 지금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성과가 어떻습니까?
1: 예, 반도체 업종이 1999년 이후에 최고의 연간 성과를 향해 가고 있을 정도로 강한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로 말씀을 드리자면 연초 대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92.3% 이렇게 높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1: 이 AI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랑 AI 서버 수요 증가가 핵심 동력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조정은 강한 상승 이후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숨고르기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0: S&P 500의 올해 성과는 어땠을까요?
1: 예, S&P 500이 올해 저점 대비 약 20% 상승을 했습니다. 아, 물론 연초부터 지금까지를 보게 되면 상승률이 10.8%인데요. 그 상승 기간으로 볼 때는 만약 지금의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경우에는 1985년 이후 가장 긴 주간 상승 랠리에 근접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전쟁 리스크 완화 기대랑 기업 실적 호조가 상승세를 지지합니다.

0: 하고 있습니다.
1: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 내용도 좀 설명해 주시죠.
0: 예,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들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AI 기대가 덜 반영된 전통 산업 기업들이 많습니다. 오늘 투자자들은 기술주 일부를 매도하고 금융이나 산업재, 헬스케어 등으로 자금을 이동시켰습니다. 그 결과 다우지수가 1.7%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한 겁니다. 실제로 11개 섹터 중에 IT가 1.4% 하락, 필수 소비재가 0.1%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9개 섹터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1: 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이란 협상에 대한 미국 증시의 시각은 어땠을까요?
0: 예, 시장은 여전히 외교적 해결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경제 지표 또한 견조하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전쟁 우려보다는 기업 실적과 경제 회복에 더 집중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1: 이번 주에 미국 증시의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는 뭐라고 보십니까?
0: 예, 미국 고용 보고서 일 겁니다. 이 시장이 추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너무 뜨겁지도 않고 너무 차갑지도 않은 이른바 골디락스 수준의 고용 지표가 필요한데요. 고용이 너무 강하면 금리 우려가 커지고 너무 약하면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채권 시장 흐름도 짚어주시죠.
0: 예, 미국 10년물은 2.2BP 하락한 4.47%, 그리고 2년물은 3.7BP 하락한 4.05%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유가의 하락과 함께 금리도 같이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1: 네, 우리 증시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코스피하고 코스닥의 방향성이 서로 달랐습니다.
0: 예, 어제 우리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연이은 상승세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2.31% 오른 1049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요. 어제는 반도체 대형주 조정이 코스피 시장 전체를 끌어내린 하루였습니다. 이 코스피에서 나온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와 반도체주 차익 실현이 있었고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매물이 집중되면서 지수가 밀렸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외국인이 6조 6천억이 넘는 매도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 기록이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순 매도이기도 하고요. 19거래 연속해서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1: 어제 우리 시장 특징을 정리해 주시죠.
0: 예, 우선 코스닥이 오르는 동안 코스피가 하락을 했는데요. 이건 코스닥이 반도체 대형주 비중이 낮고 중소형 성장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매도 자금 일부가 다른 업종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이 섹터 로테이션이 본격화된 것으로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금융이나 유통, 화학 같은 다른 업종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본격적인 반도체의 하락이나 조정으로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익 실현 성격으로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자, 오늘 우리나라를 방문하는데 엔비디아 젠슨황 CEO와 관련해서 주목받는 주식들이 있었죠.
0: 네, 최근 보면 엔비디아 CEO 젠슨황이 한국을 방문해서 주요 IT 기업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1: 예.
0: 그와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올랐었는데요. 어제는 좀 달랐습니다. 이

0: 이런 정책들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1: SK하이닉스 관련된 뉴스들이 있었네요.
0: 예, SK하이닉스가 추진 중인 미국 상장 계획에 대해서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는 뉴스입니다. 이 최대 140억 달러 규모 조달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향후 5년간 웨이퍼 생산 능력을 2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AI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1: 잠시 후 금요일장이 열리는데 오늘 우리 주식시장 흐름 전망해 주시죠.
0: 예, 코스피 야간 선물이 0.8%로 하락하면서 끝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의 시초가는 8,500 중반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이 그동안 시장이 오른 것이 시장 전체 종목의 동반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만큼요. 지금 시장의 조정이 전반적인 위험 자산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한국의 주식시장을 살펴보면 반도체 랠리가 이어지다가 쉬어가는 시간이 되면 그동안 소외되었지만 기업의 실적이 탄탄했던 종목들이 강하게 오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만약 그동안 반도체를 포트폴리오에 담지 못해서 수익을 내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반도체가 조정이니까 내 포트에 있는 종목들을 팔고 반도체로 옮겨가야겠다. 이런 타이밍이 아니고요. 현재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의 시간이 오길 기다리셔야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에 회자되었던 60대에서 70대 여성분들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1: 예.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의 조재한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2: 대한민국 중심 채널
1: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금요일부터 주말 날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3: 네.
1: 어제는 전국 곳곳에 소나기가 내렸는데 오늘은 어떨까요?
3: 네. 오늘은 전국이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다만 아침까지인 경기 동부에 오전까지는 강원도에 5mm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약한 비가 오겠습니다. 또한 오전까지 서울과 경기 내륙, 충청과 전라도, 경북 내륙과 산지, 제주도에는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아침까지 경기도와 강원도 내륙산지 경남 서부 내륙에 안개가 끼는 곳도 있겠습니다.
1: 자, 다시 맑아지면서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는다고요?
3: 네, 그렇습니다. 이 햇볕이 강해지는 여름이 됐습니다. 오늘은 한낮에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예보됐습니다. 이 자외선은 체내 비타민 D 합성에 일부 도움을 주지만 지나치게 노출되면 피부 노화와 일광 화상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 자외선 차단제는 숫자가 높은 제품을 한 번 바르고 끝내기보다 땀이나 물에 지워졌을 때 다시 덧바르는 습관이 더 효과적입니다.
1: 네. 이제 6월의 첫 주말인데요. 네. 주말 날씨 알려주시죠.
3: 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모레 일요일은 오전부터 낮 사이 경북 동해안에 5mm 안팎의 비가 조금 오겠습니다. 오늘은 경상도 지역에서 내일은 충청과 남부지방에서 오존 농도가 나쁨 단계로 짙어지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할 텐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이 27, 청주와 대전, 전주, 광주가 26, 부산 29도 중부와 전라도는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경상도에서 내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평년 이맘때 수준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1: 네. 오늘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3: 네. 고맙습니다.
1: 잠시 후에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0: 전격 인터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정 의원과 함께 6.3 선거 결과 그리고 향후 전국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1: 네, 평택시장 김현정입니다.
0: 네, 자 선거가 마무리됐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큰 승리다 이렇게.

0: 평가를 하면서도 따끔한 경고, 질책까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1: 네네.
0: 승리, 경고 각각 어떤 뜻을 담고 있는 걸까요?
1: 일단 이번에 그 지방선거 관련해서 이제 광역이 16개였는데 그중에 이제 12개를 저희가 승리한 것, 그것에 대해서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승리한 것이 맞다라는 의미를 얘기하신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울시장 선거에서 탈환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쉬웠다. 그래서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 지방선거에서 가장 상징적인 지역이잖아요.
0: 네.
1: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승리와 또 경고, 질책까지 같이 이게 우리가 그래도 주어진 것이다. 그걸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0: 네. 지금 사실 그 광역단체장은 12곳을 가져가셨는데, 근데 못 가져간 곳에서 서울시장이 있고요. 그렇죠? 경남 지사가 있는데, 국회의원 재보궐선까지 다 통틀어서 가장 뼈아프게 생각하는 지역은 서울시장일까요?
1: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의 수도이기도 하고,
0: 예,
1: 전체의 지방선거를 이겼느냐를 이제 가늠하는 바로미터적인 지역이잖아요.
0: 예.
1: 그게 상당히 좀 아쉬운 측면이 있죠. 그것도 처음부터 계속 앞서가고 있었고, 어쨌든 블랙아웃 기간 전까지도 정원 후보가 앞서가다가 마지막에,
0: 네,
1: 이제 보수결집을 통해서 이 결과가 뒤바뀐 거잖아요.
0: 네.
1: 그래서 그 상당히 좀 아쉽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잘 좀 분석해서 향후에 우리 당에서 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좀 대안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이제 당에서도 당연히 이제 분석을 하시고 또 평가도 하시겠지만, 의원님께서는요, 서울시장 선거가 왜 졌다고, 그것도 막판에 대역전극이 펼쳐졌잖아요. 어떻게,
1: 네,
0: 보세요?
1: 이번에 보니까 실제로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서울시에 보면 25개의 자치구가 있잖아요.
0: 네.
1: 그 구청장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17개를 이겼거든요.
0: 예, 예.
1: 지난 지방선거와 정반대인데, 사실 자치구별로 보면 저희가 또 승리한 그런 선거이기도 한데, 전체에서는 졌단 말이죠. 그래서 전 이유를 이렇게 좀 보면, 우리 민주당 후보가 진 곳이 강남 3구하고, 광진이라든지 용산, 뭐 양천, 이렇게 부동산 가격에 민감한 지역들에서 많이 졌어요.
0: 네.
1: 저희가 예를 들면 강북이나 그전에 전통적인 민주당 그 우세 지역에서는,
0: 네,
1: 뭐 예를 들어서 몇 점표 정도 이기면,
0: 예,
1: 이겼다고 치면 강남 3구나 이런 데서는 상당히 많은 몇만 표 차이로 이렇게 지는 현상들이 벌어졌거든요.
0: 예.
1: 그건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과 관련된 것에 민감한 어떤 그런 저기 계층들이 아니었나라 보여지고,
0: 예, 예,
1: 그 부분에 대한 그 앞으로의 정부 여당의 그 뭐랄까요, 이렇게 대안들이 좀 필요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우리 저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인 강세 그 연령층이 2030 여성층이었거든요.
0: 네네.
1: 이번에는 20대 여성에서는 이겼지만 30대 여성에서 또 큰 차이로 졌어요, 이번에는.
0: 아.
1: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3대 여성이 보수화된 것이냐라고 봤을 때에는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0: 네네.
1: 서울만 특이하게 이번에 많이 졌어요.
0: 네네.
1: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30대 여성층이 부동산 이슈에 좀 민감한 계층이기도 하고, 또는 정원우 후보가 사실 인지도가 좀 낮았잖아요. 그런데 정원 후보의 공약들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그런 선거 전략은 어떤 문제는 없었는지 등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0: 네. 사실 서울은 전통적으로 부동산 의제가 중요하다라고 평가받는 선거인데, 이번에 이런 결과를 나온 걸 보면서 당에서는 서울에서 당연히 부동산 문제 중요하지, 그렇지만 정원 후보가 내놓은 공약들도 많았고 또 부동산 공약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커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결과치를 보고는 그 좀 의외라고, 예상과는 좀 달랐다고 지금 보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1: 이제 이번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정 안정뿐만 아니라,
0: 네네,
1: 그 10년 동안 했던 그 사선의 그 오세훈 후보에 대한 심판 성격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0: 예.
1: 그리고 실제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도 그 지난 윤석열 정권 3년하고 오세훈 시정 4년 동안에, 예,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그 데이터로 확인이 되고, 실제로

0: 또 서울시의 집값을 폭등시킨 것도 토어즈 해제 등으로 인한 그런 실책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1: 예, 예.
0: 그런 것들에 대해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히 좀 지적하고 그다음에 정원 후보가 그 착착 개발이라 해서
1: 네, 네.
0: 그 공급 확대 정책이라든지 부동산 안전 정책들이 있었는데
1: 예, 예.
0: 그런 것들을 서울 시민들에게 서울 유권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그런 것이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1: 네. 선거 막판에 사실은 안전 문제가 불거졌잖아요, 연속적으로.
0: 그런데
1: 이게 선거 승패를 좌우하는데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계세요?
0: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출구조사에서도 이기는 거로 나왔는데도 이게 뒤집힌 거니까 결과가.
1: 예, 예.
0: 막판에 제기되었던 안전 문제보다는 오히려 다른 뭐 저기 부동산이나 민생 이런 이슈들이 더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이 지금 평택이 지역구셔서 예, 평택에 대한 좀 질문을 좀 들어볼게요.
0: 네네.
1: 지금 유이동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과거 이 유 당선인이 의원님과 평택 병에서 맞붙을 때는 패배했는데 이번엔 승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가 5파전으로 진행이 됐는데 유 후보가 출구조사 결과와 달리 이겼단 말이에요. 자, 가장 큰 이유가 결국은 그 단일화, 민주진보 예, 단일화가 안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계실까요? 어떻습니까?
0: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국 후보하고 우리 김영란 후보가
1: 네.
0: 우리 득표한 게 합치면 거의 60%에 육박하잖아요.
1: 네, 네.
0: 평택은 뭐 그 지형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세가 훨씬 더 강한 곳입니다. 뭐 당 지지율이 2배 이상 앞서고 있고요.
1: 네.
0: 또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도도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 항상 유동 후보는 3위를 달려왔지 않습니까?
1: 네, 네.
0: 마지막에 이제 당선이 된 것인데 결국은 뭐 민주진보 진영의 그런 그 서로 간에 이렇게 나눠서 출마한 그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1: 네. 사실 이 지금 단일화, 평택을의 단일화가 안 된 부분을 놓고 지금 연수갑에 당선된 송영길 당선인이 공개적으로 지금 지도부 책임론을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0: 네, 네.
1: 어떻게 들으셨어요?
0: 뭐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평가나 이런 것들은 당의 공식 기구들이 있잖아요.
1: 네.
0: 그리고 또 절차들이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저기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상견으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1: 네.
0: 이게 이제 논쟁화되고 정쟁화 될 수밖에 없잖아요.
1: 네.
0: 그리고 지금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또 우리 송영길 우리 저 의원님께서도
1: 네.
0: 그 후보군 중에 한 분이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또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서 제가 볼 땐 당내에서의 공식적인 뭐 기구나 절차를 통해서
1: 네.
0: 평가하는 게 맞는 것 같고
1: 네.
0: 또 전체적인 이 이번 투표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는 전당대회에서
1: 네.
0: 우리 당원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 예. 절차적으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게 맞겠는데 지금 송 의원께서 송 당선인께서 예, 지금 전당대회를 염두에 두고 미리 사전에 좀 포석을 까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들이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0: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시각들이 또 생겨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이제 그 송영길 의원의 본인의 입장에서
1: 네.
0: 정청래 대표를 직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또 받아들인 저 측도 생기는 거니까
1: 네.
0: 그런 것들보다는 오히려 당의 공식적인 기구나 절차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
1: 네.
0: 궁극적으로는 전당대회 통해서
1: 네.
0: 당원들의 평가를 받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당 내부에서도 이 지도부 책임론이 단일화가 안 된 거에 대해서 좀 의원님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분위기일까요? 어떻습니까?
0: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지금 선거가 끝난 이후니까
1: 네.
0: 지금 복귀해 보면 그 조국 후보하고 김용남 후보, 우리 민주당 후보 간에
1: 네.
0: 출마 전에 좀 뭔가 당끼리 서로 논의가 좀 이루어져서 뭔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지금 사실 조국 후보께서 조국 후보 하면 검찰개혁이 떠오르잖아요.
1: 네.
0: 그리고 이제 고향도 부산이시고 해서 오히려 북구갑에서 한동훈 후보하고 한번 정면 송분 한번 해봤으면 상당히 그 뭐랄까요 그 의미도 있고 뭐 그런 그랬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평택을과 네. 두 후보 간의 연관성은 사실 찾긴 쉽지 않지 않습니까?
1: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지금 사실 이제 선거 전에 합당 얘기가 있었다가 지금 선거 동안에는 지금 그 얘기는 물러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어제 이제 패배의 책임을 지고 조국 후보가 당대표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는데 정청래 대표는 4일에 연대하면 커진다. 다른 당과 연대 방법에 대해서도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깊이 고민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이제 그 양당 간의 합당 논의가 언제 어떻게 좀 본격적으로 될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0: 사실 지방선거 이후에 진행하기로 되었잖아요.
1: 네.
0: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선거 끝나고 바로 뭐 전당대회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뭐 이런 합당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1: 네.
0: 그리고 또 지난 이번 선거에서 조국 후보께서 본인이 당선되면 합당을 주도하겠다 이렇게 아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오히려 합당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뭐랄까요? 이렇게 좀 장애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내에서도 지금 합당과 관련된 이견들이 있는 게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그 전 대표께서
1: 네.
0: 이렇게 합당을 주도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합당에 대해서 반대하는 측에서는 상당히 이제 거부감이 생긴 그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당 안에서 그 전당대회 이후에 당선된 그 당대표가 슬기롭게 이제 풀어나가야 될 문제다라고 생각하고요.
1: 네네.
0: 어제 이제 또 우리 정청래 당대표께서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덧붙인 말씀이 뭐 그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 이런 것도 포함해서 고민하겠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1: 네네.
0: 그런 것들도 이 합당 관련돼서의 고민의 지점을 표현한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1: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자, 이번에 그 재보궐선거에서 부산 북구갑에 당선된 한동훈, 무소속 한동훈 당선인이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승리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에 대한 경고다. 이런 발언을 해서요. 사실 지금 그 격전지에서의 패인 또 특히 뭐 대구시장에 나선 김부겸 후보가 승리하지 못한 그런 이유 중에 하나로 이 조작기소 특검법 현재 상정이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가 네.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조작기소 특검법 재추진 여부는 언제 어떻게 논의가 될 걸로 보시나요?
0: 그때 뭐 지방선거 이후로 이제 연기시켜 놓은 거고
1: 예.
0: 그 뭐 절차나 내용까지 공론화하고 수기해서 이제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1: 예.
0: 그런 뭐 절차대로 지금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그 한동훈 그 당선인이잖아요.
1: 예.
0: 뭐 이렇게 악정고투하고 당선된 건 인정하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본인의 존재감 높이기 위해서 대통령 끌어들이는 정치
1: 네.
0: 그거는 좀 지금 지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이제 8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 1주년 기자회견을 합니다. 이때 뭐 국정 비전, 2년 차의 국정 비전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실 걸로 전망이 되는데 지금 관심이 이제 내각 개편, 청와대 개편에 대한 관심으로 좀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네.
1: 총재 인선을 놓고도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0: 네.
1: 어떻게 보세요? 빠르면은 주말에 아니면 오늘도 총리 인선 발표가 날 것이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님께서는요?
0: 일단 뭐 오늘 아침에 청와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뭐 결정된 게 없다 이렇게. 기사는 났는데
1: 네.
0: 뭐 물밑에서 상당히 많이 그 고민들 하고 계시겠죠. 그리고 뭐 들리기에는 보통 이렇게 인사를 하게 되면 1안, 2안, 3안 두고
1: 네.
0: 이제 선거 결과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결정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1: 네.
0: 그런 과정 속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 최종적으로 누구다 딱 결정된 것 같지는 않아요.
1: 네. 이번에 보면 청와대에서 7분이 또 출마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0: 네.
1: 청와대도 이제 개편이 되고 해야 되는데 당에서 뭐 청와대 내 내각으로 또 새롭게 중용되실 분들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0: 네.
1: 2년 차에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진용들, 정부 진용도 그렇고 청와대 진용도 그렇고 과제는 어디에 좀 방점이 찍혀져야 되겠다라고 의원님은 생각하시나요?
0: 네, 뭐 일단 하만평 오르는 분들도 뭐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던데 일단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당정청이 원팀이 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교 역할을 하는 분들이 지금 이렇게 저기 청와대라든지 내각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뭐니 뭐니 해도 그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국정과제 중 국정과제 몇 가지가 있는데 뭐 부동산 안정화를

0: 라든지 네. 그 지역 균형 발전 네. 뭐 이런 것 민생 회복 이런 것들에 대한 기조들은 그 자본시장 선진화 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높고 그런 쪽을 일관되게 지금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1: 네, 부동산 지역 균형 발전 자본시장 선진화 이런 과제들을 좀 잘 알가실 분들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지금 이제 선거 결과 어쨌든 광역단체장은 사실 뭐 이겼다고 보는 게 대체적인 평가잖아요. 뭐 격전지에서의 네. 승부는 좀 아쉬운 면이 있다 하더라도요. 자, 2년차 때 이재명 정부가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지금 이제 또 22대 국회 하반기가 또 새로 시작이 되고요.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0: 일단은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네. 이제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그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 국민 통합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기조로 지난 1년 때도 많이 하셨죠. 뭐 보수 측이라도 능력 있으면 중용을 하셨고 이번에 뭐 출마자 중에도 그런 분도 계시고 이렇게 중도나 보수 확장을 위한 그런 국정 국민 통합적 그런 그 관점 그건 대단히 그 유효한 것과 앞으로도 그런 관점은 견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1: 네.
0: 이제 이번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뭐 서울시장 선거나 이렇게 아쉬운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번에 그 민심은 우리 이재명 정권에 힘을 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해왔는데 마무리하지 못했던 각종 개혁 과제라든지
1: 네.
0: 이런 것들을 빠르게 속도감 있게 정리를 하고 이제는 그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그 저 민생 경제라든지 또는 그 외교 그리고 남북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국민적인 그 공감 속에 그 저 추진해 나가는 게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네. 지금 그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사흘째 뭐 잠실칠동의 투표소에서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느 선에까지 책임을 물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규명 작업 또는 시스템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0: 네. 일단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고요. 이게 무슨 부정선거를 망상적인 부정선거 주장하는데 빌미를 또 제공했잖아요.
1: 네.
0: 지금도 뭐 잠실 잠실 쪽에 투표소가 아직 그 개표소로 개표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
1: 예.
0: 당선인 발표조차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초래한 것.
1: 네.
0: 이거에 대해서는 선관위에서 반드시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1: 네.
0: 책임지는 것 넘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그 선관위의 행태나 선관위의 그 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저도 뭐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무슨 그 선거법과 관련된 문의라든지 이런 걸 하게 되면 가끔 선관위의 해석들이 다 틀려요. 정말 저 무책임한 거죠 어떻게 보면.
1: 네.
0: 그리고 모든 그거에 대한 리스크는 후보에게 다 떠넘기는 뭐 이런 그러니까 선관위가 아니라 뭐 정치를 자기네들이 뭐 감시한다라는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인식은 반드시 바뀌어야 되고.
1: 네.
0: 그래서 이번 참에 그 선관위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가지고.
1: 네.
0: 반드시 제도 개선 등이 뒤따라야 된다. 그래서 원인도 규명하는 것도 필요하고 책임자도 문책해야 되겠지만.
1: 네.
0: 반드시 그 제도를 개선해가지고 선관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 네. 지금 국민의힘은 선거 당일에 선거 무효 또 재투표 주장했다가 어제는 선관위원장 사퇴, 선관위 해체, 국정조사 이렇게 좀 요구하는 내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0: 네네.
1: 보셨습니까?
0: 당의 그 이익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고 계신 거죠. 사실 지금도 개표 중단하고 재선거 요구했잖아요. 요구한 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없습니다. 은근슬쩍 그냥 선관위원장 사퇴하고 선관위 해체하고 국정조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1: 네.
0: 실제로 재선거를 어떻게 할지를 명확히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재선거 지금 그 오세훈 후보가 당선됐기 때문에 은근슬쩍 이제 거둬들일 것 같은데 그래도 명확히 해줘야지 그 지금 그 투표소 앞에서 지금 계속 대치 중이잖아요.
1: 네, 네.
0: 부정선거 주장하는 분들하고
1: 예.
0: 그 문제가 해결될 거 아닙니까?
1: 네.
0: 너무나 무책임한 것 같아요.
1: 예. 자,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장동혁 지도부의 책임론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의 입장은 세기를 찾겠다는 말로 봤을 때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야당 얘기긴 합니다.

0: 합니다만은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라고 좀 예상을 하십니까?
1: 일단 보니까 이 정도 선거를 나오면 보통 이제 알아서 사퇴하는 게 일반적인데 장동혁 그 대표는 보니까 어제 보니까 뭐 사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새기를 찾겠다.
0: 네.
1: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새기를 찾겠다 이렇게 얘기하던데 이제 그 아마도 사퇴는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 것 같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이미 뭐 기자회견도 하시던데 당내에 있는 뭐 소장파나 친한계 의원들의 사퇴 요구가 분출될 것 같아요 앞으로.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 사퇴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0: 네.
1: 그 과정 속에서 상당히 이제 그 내부의 갈등들이 이제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와 별개로 이제 그 한동훈 당선인이 이제 국회 복귀함으로 인해서
0: 네네.
1: 이제 그런 그 뭐랄까 윤어긴 그 당의 그런 그 기조 이런 것들을 바꾸고 장동혁 대표를 사퇴하라는 그런 목소리들은 더 커질 것 같아요.
0: 그런데
1: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한동훈 대표가 복권을 할 것이냐는 그건 쉬워 보이지 않고요.
0: 아, 네.
1: 예, 어쨌든 지금 그 기존에 있었던 친윤 중심으로 그 시대를 그대로 지키려고 하는 당권파하고 보수재건 외치면서 그거를 깨려고 하는 그런 세력 간의 극심한 내부 이제 권력 투쟁이랄까요? 그런 것들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0: 네. 지금 오늘 여야가 본회의를 열어서 후반기 의장단 선출하고 상임위 구성 논의 이제 돌입을 할 예정인데요. 이게 상임위 구성 협상이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 전에 보면 의원님들과 인터뷰를 해보면은 상임위 전체를 다 가져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신 분들도 꽤 많았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1: 네네.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본회의 통해서 의장 부의장 선출하면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가 시작될 것인데 늘 뭐 해왔던 것처럼 이제 법사위나 예결위 등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요구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했을 때 항상 그 책임정치 차원에서 계속 그 발목잡기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책임정치 차원에서 민주당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상임위인 거거든요.
0: 네네.
1: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논의는 하되 그 우리가 이제 이번 전반기 그 의회에서 아쉬웠던 것은 경제상임위 특히 정무위라든지 산자위 이런 곳이 전부 다 야당에서 상임위원장을 맡는 바람에 정말 필요한 법안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게 너무 아쉬운 측면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뭐 법사위나 예결위뿐만 아니라 그 정무위나 산자위 등 경제상임위는 꼭 좀 우리 여당이 가져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0: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다 가져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1: 그 저 전반기 때는 국민의힘이 여당이었잖아요.
0: 네.
1: 그때 저희가 그 양보했던 상임위들이 경제 상임위라든지 국방, 그쵸. 외통 이런 쪽이었어요. 외교.
0: 네네.
1: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런 그 상임위가 정부 여당에게 그 여당에게 여당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양보했던 거거든요.
0: 그쵸.
1: 지금은 저희가 이제 여당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나 산업이나 외교나 국방이나 이런 거 관련된 상임위들은 여당인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하는 것이 역할이 더 오히려 맞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모든 상임위를 싹 다 가꿀 거냐? 이거는 제가 뭐 아직은. 제가 결정할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도부의 입장들이 있으니까 상의하는 과정에서 뭐 결정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0: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8시 정치화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청아입니다. 지은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소개해볼게요. 어머니와 경남 남해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지체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는 여행을 망설이셨는데요. 초록 여행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했더니 고민 끝에 용기를 내셨어요. 푸른 바다와 빨간 지붕들이 어우러진 풍경을 보며 아이처럼 기뻐했던 어머니.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2: 58분 날씨.
3: 상쾌한 아침입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17.5도로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어제 전국 곳곳에 소나기 구름이 지난 뒤 지금은 구름만 지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강원도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경기 동부와 충북, 호남과 경북 북부, 제주도에는 빗방울 정도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부터는 전국이 차차 맑아지겠고요. 한낮에는 맑은 날씨 속에 어제보다 햇볕이 더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는데요. 햇볕에 노출될 경우 수십 분 이내에도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을 정도의 단계입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시고요. 볕을 막을 양산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위는 쉬어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는데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춘천 25도, 대전과 광주 26도, 대구 28도, 부산은 29도로 영남 지역은 30도 안팎으로 올라 덥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전국에 가끔 구름만 많겠고요. 큰 더위도 없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오전부터 낮 사이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4: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0: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정치와이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 김기용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세 분 함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선거 끝나고 뵌 얼굴들 조금 뜨신 것 같습니다. 많이들 활동을 하시는데. 네. 자, 선거 결과 먼저 어떻게 단어로 문장으로 한마디로 좀 정리해 주시죠. 누구 먼저 하시겠어요?
1: 누구도 활짝 웃지 못하는 선거. 뭐 저는 그렇게 봤어요.
0: 네. 네 뭐, 누구도 활짝 못했다.
1: 네, 네. 뭐 웃고 계신 분도 있겠죠. 뭐 몇 분. 네, 네. 모장무사 모두가 장동혁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었다는 그 장동혁 대표는 많이 웃으시더라고요.
0: 모장무사요. 네,
1: 정청래 네. 대표는 얼굴이 완전 굳었고 그 사실 그 출구조사 나올 때도 정청래 대표는 일부러 표정 관리를 한 것 같아요. 아무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그때. 예, 그 약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지만은 예, 함부로 웃었다가 나중에 좀 뭐 두드려 맞을까봐 그랬던 건데 서울까지 이제 뺏기고 나서는 뭐 이제 어떻게 책임론이야 불거지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상황이.
0: 네, 예. 신인규 대표님은

0: 저는 뭐 전통적인 그 언어를 좀 빌리자면 민심이 천심이고 고개 들면 망한다라는 걸 이번에 또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이 아주 복잡한 선거 구도를 아주 정확하게 표로서 저는 응답을 하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어떤 진영 논리나 이런 그게 강하게 작동하기보다는 정말 내 삶에 이 정치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아마 이 부분을 좀 면밀히 보시고서 다 한 표씩을 행사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 네, 김기현 대변인 어떻게 보셨어요?
2: 저는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이 왕이 아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1: 네.
2: 이재명 대통령 대 피고인 이재명이란 구도 속에서 전 모든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의 재판 관련해 가지고 그거를 없애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거거든요. 그런 부분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잘했느냐 아닙니다. 마지막 기회를 줬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변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보면 부동산이나 세금이나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다른 지역은 모르지만 서울 시장 선거는 전 부동산이 된다고 했는데 부동산이 될 수밖에 없고 이건 단순히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1: 네.
2: 내가 집안채 마련하는 것들은 어떤 의미냐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거주하지 않은 채 1 거주할 수 있거든요. 거주하지 않은 채 1 보유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주하지 않은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삶에 왜 태클을 거냐 이런 부분 플러스 저는 5.18 정신에 대해서 그 훼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체 반대하고 비판합니다. 다만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특정 기업을 좌표 찍고 그걸 스타벅스 이용을 안 하는 그런 부분까지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국민들이 볼 땐 이건 뭐지?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반감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1: 네. 바로 서울시장 선거 얘기로 가볼게요. 지금 격차가 1.02%포인트 5만 표 차였더라고요. 이 정도로 신승을 할 거다라고 생각 예상들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0: 근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이길 거라는 예상은 많이들 저는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정원 후보가 유리한 선거 국면인 건 맞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을 봤을 때 조금만 후보 경쟁력이 있으면 이건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선거인데 역전패를 당했단 말이죠. 그 저는 뭐 김기영 대변인처럼 이게 뭐 부동산과 관련된 뭐 조세 정책을 이제 쓸 것 같은 태세를 보이니까 거기에 반발을 했다 이런 진단이 있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정원호 후보가 너무 수세적으로 캠페인을 저는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정원호 후보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인지도가 낮았던 분이 이번 선거를 통해 인지도가 높아진 건데 이분을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봤던 이유는 행정가 출신의 이재명 대통령이 많은 효능감 을 줬기 때문에 어떤 그런 이재명 정부의 노선을 계승하는 어떤 실용주의와 중도 보수 확장과 이런 통합의 모습을 좀 기대했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렇게 좀 역전패를 당하는 좀 이런 상황까지 온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신 대표님 그러니까 약간 인물 경쟁력에서 뒤졌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아요.
0: 아니, 솔직히 제가 본 선거 중에 정말 이렇게 캠페인을 못하는 선거라는 게 제 손에 꼽는데 저는 그 정도로 이번에 정원우 후보의 캠페인은 뭐라고 평가할 게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한 그런 선거 아니에요. 근데 그 자체가 저는 나름의 오만함도 그 안에 들어있다고 보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길 거야라는 그 생각 자체가 전 유권자들에게는 오만함으로 비춰졌을 수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1: 네. 김기영 대변인은 어떻게 봤습니까? 서울시장.
2: 저는 동의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론조사에서 절대 우위에 점하지 못하고 있는 정원호 후보가 토론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편하게 얘기를 한다면 서울 시민들은 정원호에 대해서 모릅니다. 정원호 후보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일 잘한다고 해서 추천을 했지만 검증 과정이 굉장히 짧았고 본인이 공격적으로 도전자 입장을 해야 되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가장 상대와 싸울 때 가장 두려운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요. 강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정원호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보면 압수수색 들어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투표 독려를 하는데 굉장히 거친 언사를 좀 표현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집의 요소도 있고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저는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언어를 구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정원호 후보는 불안해 보여요. 본인 생각이 없습니다. 어떤 첨예한 이슈 쉽게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거주하지 않은 비거주자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 세금 정책 이재명 대통령이 이런데 어떻게 되느냐 입장이 없어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치

0: 행정이란 거 뭐냐면 보는 사람으로부터 안정감을 줘야 되는데 이분은 준비되지 않고 불안한 후보라는 게 굉장히 강하다. 그래서 지금의 민주당 우위와 이재명 대통령의 높은 지지도에도 불구하고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오세훈 시장은 예전에 고민정 후보와 광진에서 졌거든요. 그때 본인이 느꼈던 건 언더독과의 싸움 속에서 내가 기득권화 됐을 때 내가 불리하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원어라는 사람을 통해서 언더독이기 때문에 처음에 그 굉장히 긴장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과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도전자의 관점이 아니라 기득권화 됐다는 거죠. 피하는.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시장은 도전하고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내가 적극적으로 하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플러스 요소가 있었다.
1: 네. 끝나고 나서 지금 기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한강벨트에서 지난번처럼 오세훈 후보가 많은 표를 가져간 거.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대역전 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라고 하면서 이제 부동산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고 지금 또 특히 30대 서울에서는 30대 여성 유권자가 오세훈 후보를 많이 찍었다. 이 부분을 주목하던데 이거는 그다지 승부에 영향을 미친 거라고 보기 힘든 건가요?
2: 아니, 다 미쳤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다 종합적으로 이번 선거가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복잡한 게 예전보다 유권자들이 더 분화돼 있고 다양한 동기로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에 이제 그 출구조사 보면은 20대 남성이 75%로 이제 그 오세훈을 찍었어요. 네. 지난번 선거에서는 한 73% 됐고요. 점점 강화됩니다. 이게.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그 이거는 서울이고 전국 선거긴 하지만은 2022년에는 이대남 소위 말하는 20대 남성 이대남과 20대 여성 이대녀가 완전히 투표 성향에 갈렸어요.
1: 그땐 그랬죠.
2: 예. 그래서 완전 데칼코마니처럼 그때 윤석열을 한 60% 65% 정도 여기가 찍었고 여기 반대로 이대녀는 이재명을 그렇게 찍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보면은 20대 여성이 오세훈 후보보다는 더 많이 찍기는 했는데 한 44%만 이렇게 이 정원으로 찍었고 40%는 오세훈을 찍었어요.
1: 그러니까요.
2: 그러니까 사실 이거 표 계산해 보면은 한 그게 이 표 차이 5만 표보다 더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원인이라고만 단정하게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떤 대응도 없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제가 느끼기로는 선거 이틀 전에 차별금지법을 정부 차원에서 제정하려고 한다라는 게 갑자기 나왔어요. 저는 이게 이대녀들을 조금 의식한 건가? 이렇게 좀 추론을 했어요. 근데 그게 그 차별금지법은 지금 현재 이슈도 아니었고 되게 이 사안을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요? 당 차원에서의 전략이 없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너무 안이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여조를 문제는 뭐 그거 안 읽어도 되니까 참 편하네요. 예. 그때 3월 말에 동아일보 리서치 리서치 3월 29일 30일 때 그때가 42.6대28이었어요.
1: 그러니까.
2: 근데 KSOI가 4월 22일 23일 조사한 건 45.6대35.4였어요. 근데 5월 24일에서 26일 조사한 문화일보 조사는 39대39. 이게 약간 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결국은 이게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1: 그러니까요.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2: 그래서 이번 선거가 되게 함의가 많은데 일단은 진짜 격전지에서는 전화면접보다 ARS가 좀 더 정확도가 높은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 있고 제가 이제 국민의힘 분들 이제 많이 만나잖아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지금 다 지났으니까 야 여연에서 돌려본 거 이거 우리가 이겨.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믿었거든요, 솔직히. 왜냐면 그런 얘기 또 하시는 분들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안 믿어서. 진짜 이겼네요, 예, 그러니까. 예.
3: 아니, 근데 저도 여기에 조금만 더 보태면 이게 저는 정원호 후보의 경쟁력의 실패라고 저는 보는 이유가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됐기 때문에 여론조사도 잘 못 맞추게 된 걸로 저는 보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거 선거를 생각해 보면 뭐 무상급식이 됐든 아니면 이번에도 뭐 AI 관련된 뭐 국민 배당금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뭐 기본소득 이라 부르든 아니 부동산도 아니 세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정원 후보가 본인의 소신과 철학을 정확하게 말하면서 전선을 그어주면 정답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어내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건데 이슈 메이킹을 전혀 못했어요.
1: 그러니까 이슈 메이킹을 전혀 못했어요.
3: 전선이 안 만들어지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그냥 이렇게 평가를 해서 뽑은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표심이 더 다원화돼서 다층적으로 나타났다고 보는 거고 그 정원 후보는 본인의 경쟁력이 라도 강조를 하든지 아니면 이재명 정부의 성과라도 강조를 하든지 정 없으면은 오세훈 시장의 실정

0: 이라도 비판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되니까 아니 도대체 유권자들도 뭘 알아야 평가를 하고 뽑는데 그러니까 불안감이 오히려 들면서 아 차라리 그러면 기존 시장을 물론 이제 5선이라고 하는 그 피로감도 있지만은 그래도 오세훈 시장 뽑는 게 더 낫겠다. 유권자들이 이런 판단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나름의 어떤 견제 심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원호 후보나 그 캠프가 너무 이 선거를 저는 쉽게 보고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가 이긴다라는 그 오만함이 저는 끝까지 작동했던 거 아닌가.
1: 짧게 좀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캠프 내에서 있었던 일들을. 그런데 캠프가 너무 좀 어수선했어요. 너무 이게 민주당 의원들이 서울에 많잖아요. 지난번 총선에서 대승을 해가지고 거의 다 들어갔잖아요. 제대로 의사소통이 거의 안 됐다. 그리고 이게 고질적으로 항상 나타나는 건데 성동구 라인이 있고 또 새롭게 이 의원들이 있고 그러는데 좀 거칠게 얘기를 하면은 거의 왕처럼 약간 행세를 한 게 있어요. 정원호 후보가 그 내에서. 예, 제가 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 못 드립니다. 어쨌든
2: 자세한 말을 못 한다고
1: 왜냐면은
2: 계속 말씀하고 이게 싶어
1: 그게 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분출
3: 잘하고 계세요.
1: 분출돼 가지고 저한테까지 이렇게 귀에 들릴 정도면은 이 내부에 문제가 있었다는 근데 그 얘기를 제가 이 선거 끝나고 들은 게 아니라 선거 초반부터 들었어요, 사실은. 그럼. 그래서 제가 이거 이상하다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마침 신인규 변호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더 공격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도 제가 방송에 나서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전선을 왜 안 만드냐 뭐 이런 것도 근데 결국은 뭐 본인의 무능이고 약간 뭐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좀 급이 아니다라고 본 것 같아요. 네, 서울 시민들이 오세훈은 대선 후보 급이고 서울이라는 글로벌 도시에 대해서 정원호가 그 정도 급인 건가에 대해서 조금 냉정하게 평가를 했다.
3: 제가 이제 부동산과 이제 세대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네. 부동산 두 가지입니다. 세금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부동산 그 한강 벨트 종부세 벨트로 불리는 게 있지만 강북 지역에 있어서 왜 오세훈이냐. 오세훈 시장이 신통 기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에 있어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시간이 곧 돈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하는 진행 중인 벌려놓은 그게 많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수장이 바뀌잖아요. 다시 해야 돼. 그런데 정원호 후보가 얘기했던 착착개발은 신통기획의 앞부분을 다 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얘기했던 것 중에 좀 와닿지 않은 게 이주하고 착공하고 준공하는 걸 3년으로 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3년 내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고요. 세대별로 얘기를 했을 때 네. 20대가 56.8이었습니다. 오 후보가. 그리고 35.9가 정원호. 30대는요. 59.7이고 36.7. 그러니까 20, 30대가 왜 오세훈 시장을 선택을 했느냐.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젊은 20, 30대한테 굉장히 적극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4, 50대로 규정되는 저도 뭐 50대지만 네. 기득권화된 부분에 대한 20, 30대에 대한 불만이 있습니다. 0포티로 상징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꼰대와 기득권과 이런 부분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전월세 문제든지 미래에 대한 어떤 부분 그런 거 봤을 때 민주당이 지나치게 기득권화돼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이 있고 저는 민주당이 감사의 정원 굉장히 비판했잖아요. 아닙니다. 감사의 정원 가면 젊은 사람들 많고 외국 사람들은 많고요. 특히 오세훈 시장이 신촌 끝나고 감사의 정원에서 마무리를 했는데 그때 애국가를 누가 부르는데 1절부터 4절까지 거기 있는 사람 다 부릅니다. 젊은 사람들. 그래서 지금 주적 논란 있지 않습니까? 주적 얘기.
2: 네.
3: 그러니까 주적 얘기 이 부분이요. 젊은 어린 세대 10대 20대에서는 일종의 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영 논리가 아니라 이 주적이란 부분과 그다음에 감사의 정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떻게 본다면 민주당이 너무나 쉽게 본 부분이 있다 이렇게.
2: 네 알겠습니다. 부산 북구갑으로 가보겠습니다. 김기영 대변인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박민식 후보 네. 왜 3입니까?
3: 제가 볼 때는 선거는 최선을 지향하되 차선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 논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정부 이재명 정부의 어떤 상징이잖아요.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는.
2: 네.
3: 그렇다면 이 부분을 막기 위해서 2등이 누가 했느냐. 2등을 만약에 여론조사에서 박민식이 됐다. 그럼 박민식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에 그걸 2등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선점을 했죠.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당선인이 가지는 상징과 그다음에 어떤 인지도를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더 유력한 정치인이 오잖아요. 연예인입니다.

0: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TV 나오는 사람 보면 신기해요. 제가 그냥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저도 송도 가면 잘 몰라도 저를 지지하지 않아도 아이들이나 어르신들이 보면 아 TV에서 봤다 뭐 봤다 하면서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멈추는 게 아니라 이제 30차례 가까운 여론조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강요된 선택을 요구받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후보의 어떤 개인적인 캐릭터의 여러 가지 상징 자본 플러스 그다음에 사표 심리 방지가 더해지면서 박민식 후보가 상대적으로 본인이 받는 지지율보다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고 봅니다.
1: 네.
2: 근데 저는 이 생각에는 동의하지 않는 게 그럼 인지도로 해서 1등을 한다. 그러면 평택에서 조국 후보가 3등이 아니라 1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인지도라는 게 선거에서 유리한 요소인 건 맞지만 유명하다고 해서 그러면 다 표가 쏠리냐. 전 그건 아니다. 아니,
0: 저도 그런
2: 생각이 들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결국은 장동혁 체제의 국민의힘. 그리고 그 국민의힘에서 제명당에서 쫓겨난 한동훈 후보. 이 보수의 노선에 대한 선택에서 한동훈 후보 쪽에 손을 들어줬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고 박민식 후보 이번에 15% 겨우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국민의힘에 대한 부산 시민들의 저는 엄중한 심판으로 있는 것이 맞겠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네. 김재일 평론가는 부산 북구가 이것도 여론조사하고 특히 이제 마지막 출구조사가 좀 달랐어요. 그러니까 방송 3사하고 JTBC하고 달랐잖아요. 네. 근데 막판에 말씀하신 걸 보면은 한동훈 후보 쪽에 좀 많이 가능성을 두셨던 것 같아요.
3: 한 중반부터 저는 네. 뭐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은 돈 걸라면 한동훈한테 걸겠다 이러고 얘기해서 그 지지하고 상관없이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네. 그냥 냉정하게 지금 네. 분위기나 기사를 보면은 다만 제가 네. 이 그 한동훈 지지층 여론조사 과표집 얘기는 했어요. 이 정도까지 벌어질 거 아니다. 지금 막 9%포인트 아니라 여기 1, 2%로 완전 초박빙이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됐고 저는 초반에 이 3자 구도에서 한동훈이 어렵다라고 본 이유가 있어요. 그거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여기에서 가져간 게 예를 들면 2024년 총선에서 전재수 후보가 가져간 게 52% 그리고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해 가져갔던 게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또 결속력이 강해요.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 왜냐면은 뭐 18개 중에 하나밖에 없는 민주당 그 지역구인데 네네. 그래서 40%는 얻는다. 근데 박민식이 4번 나왔고 5번째 나오니까 아무리 그래 짬밥이 있지 선거 치른 이 지역에서 이렇게 못할 줄 몰랐습니다. 박민식 후보가 15%를 받았다라는 거는 저기 그 동탄에서 화성을에서 한정민보다 못한 거예요. 한정민이 17% 받았거든요. 거기에서 처음 나온 사람이.
1: 네네.
3: 근데 15%를 받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못할 줄은 몰라.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보수에서의 1위 싸움을 했었어야 돼요. 한동훈을 공격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보수 유권자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왜 쟤는 왜 같은 편을 공격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민주당이 주적이 민주당인데 지금 엄한 데를 지금 때리고 있으면 그래서 급격하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하정우를 공격해야 된다라고 제가 선거 중반에 막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근데 계속 한동훈만 물고 늘어졌잖아요. 이 감정이 너무 보였어요.
0: 이게 제가 그 제가 볼 때 네. 사람들은 완주를 하겠지만 단일화라는 부분을 먼저 얘기했을 때 약해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사람이 그래도 더 큰 승리를 위해서 내가 이런 부분은 같이 한다는 게 있는데 저는 박민식 후보가 가지는 딜레마였던 것 같습니다. 뭐냐면 단일화를 얘기하는 순간 지금 3위이기 때문에 약해진다는 부분이 있고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중도 보수 입장에서는 이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기지 않고 끝까지 간다? 그렇다면 이게 사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 일정 부분 이쪽으로 옮겨 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저는 그거예요. 이거를 진짜 보수냐 가짜 보수의 어떤 승패로서 이걸 보면서 한동훈 당선인이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 저는 지금 요구하는 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구하는 상황이 뭔지 민생인지 그리고 이재명 정부 견제인지 아니면 당내 노선 투쟁인지 근데 지금 내가 당선이 됐기 때문에 당내 노선 투쟁을 하겠다 이 부분은 아니라고.
2: 그리고 네. 저는 여기서 데이터로 보면 이건 답이 좀 나오는 건 게
1: 네.
2: 전재수 후보가 부산시장 이번에 나갔잖아요. 북구에서 56.02% 얻었어요. 이거 뭐 너무 당연한 결과죠. 그리고 정명희 북구청장 후보가 52.19% 얻었어요. 근데 같은 투표지 8장을 들고 들어간 북구 주민들이 하정 후보는 41.26%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엄밀히 말하면 후보 경쟁력에서도 하정우 후보가 많이 못 미쳤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AI 수석 잘하고 계실 때 아니 빨리 마음 정해서 그냥 나오지 말아라 그 말을 했던 거고, 정청래 대표 그 19초를 하지 마라.

0: 아니 삼고초려도 안 되니까 십고초려까지 해가지고 자기 생색내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시면 정청래 대표가 영입한 사람들 다 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정청래 대표가 물론 부산 북구 가서 오빠 발언도 했지만은 이 영입 과정부터도 사실은 북구 주민들에게는 이게 잘 안 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북구청장 투표와 전재수 후보의 투표의 결과를 보면 이건 하정우 후보에 대한 평가도 냉정하게 이 안에는 다 반영되어 있다. 저 그렇게 봅니다.
1: 제가 바로 네네 말씀하세요.
2: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우리는 정치 고관여층입니다.
1: 네.
2: 그런데 일반 분들은 진짜 자기 인생, 자기 삶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인지도와 그들이 생각하는 인지도는 다릅니다. 그래서 선거라는 거에 대해서 위에서 아, 힘 있는 후보기 때문에 속된 표현으로 내려 꽂으면 될 거다? 아닙니다. 오만해 보일 수도 있고요. 이게 뭐지? 아, 너는 그렇지만 지역은 지역 논리에 그런 어떤 정치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선거라는 건 굉장히 오만하면 안 되고 현장에서 얼마나 그 사람이 이제까지 뭔가 했느냐 그것을 검증받는 시간이어야 되지 잘 하겠다가 아니라 잘해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잘할 수 있다로 가야 되는 거예요.
1: 네. 자연스럽게 이제 평택을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평택을도 전략 공천을 한 김용남 후보가 2위로 끝나고 조국 대표는 3위가 돼가지고 지금 당대표를 그만두겠다고까지 지금 얘기한 상황이에요. 결국 어부지리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3: 아니 어부지리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보면. 왜냐하면은 이제 1대1 구도였으면은 그러니까 뭐 누가 됐든 후보가 이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도 기억하시겠지 우리 앵커가 제가 이제 농번기 보수 얘기한 적이 있어요.
1: 네,
3: 그러니까
1: 네.
3: 이 유이동 후보 그 제 평택에 살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쪽 언론인들을 두루두루 취합을 해보면은 원래 팽성읍 에서 여기가 이제 유이동 고향이에요. 예전에 65%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가 여조를 돌려보면은 한 20%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 이유가 돼 농번기 때문에 바빠서든 뭐 샤이 보수가 됐든 더 나올 거다라는 거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5 이상 더 5 플러스를 더 해야 된다라는 거고 막판에 이제 단일화 이슈가 있었는데 이게 결국은 쏠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후보가 거의 10%에서 8% 받다가 최종적으로 한 6% 정도 빠졌으니까 네네. 이게 최소 2에서 많으면은 한 4-5%까지 이전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은 비슷비슷한 구도에서 한 조금 빠졌거든요. 유이동 후보가 상대적으로 한 5% 포인트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은 이쪽이 한 28 나오면 이쪽에 23 나왔거든요. 그게 딱 지금 한 10 정도 더하면은 이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놀랍지 않았고 사실 이거 가능성 높다고 계속 얘기했어요. 다른 데서도.
1: 네. 네,
3: 그래서 이거는 뭐 책임론이 이제 당에 불거질 수밖에 없고
1: 그러니까요.
3: 누가 제 타격 김용남 후보도 이제 대부업체 문제까지 등등해서 이제 타격을 입었지만은 조국 대표가 입은 정치적 타격은 감옥에 갔을 때보다 더 이건 타격이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때는 동정론이라도 있었는데 국힘제로 한다라고 왔는데 국힘 당선시켰고 그 지지층이 완전히 갈라졌고 이 책임론 그리고 심지어는 선거도 망했어요. 그 조국혁신당 선거가 망한 게 뭐냐면은 조국혁신당이 호남에 많이 기초단체장을 냈어요. 거기에서는 구호가 뭐였냐면은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우리를 대안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평택 의뢰에서는 우리는 우리가 진짜 민주당이고 우리가 합당할 겁니다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거기에서 이제 호남 유권자들은 어떻게 보겠냐. 그래서 이번에 기초단체장 2석밖에 못 얻었어요.
1: 그렇죠. 2개밖에 못.
3: 망했다 진짜 완전히 선거가.
0: 아니 뭐 저는 우리 농번기 보수의 힘에 더해서 이 중도 보수 확장성이 원래 사실 김용남 후보가 굉장히 큰 후보로 저는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번에 작동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왜 안 됐냐. 조국 후보가 이제 3등을 하긴 했는데 선거 전략이 저는 정말 최악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검증할 수 있어요. 근데 검증과 네거티브가 기준이 좀 애매한데 시작부터 아니 죄송합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네거티브 일색으로 했거든요. 거기다가 더해서 민주당스러움을 이야기하면서 김용남 후보 후보를 못 찍는 캠페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보실 때는 조국혁신당 후보고 3번이면 3번의 장점을 얘기해서 찍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1번 찍지 마. 그 표를 가져오려고 하는 이 네거티브 전략이 저는 오히려 그 표가 근데 김용남 후보를 찍으려고 하니까 조금 찝찝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표가 오히려 유이동 후보에게 전 더 쏠린 거 아니냐. 그래서 중도의 표도 오히려 조국 후보 때문에 오히려 김용남 후보가 손해를 보고 오히려 유이동 후보 쪽으로 더 붙어버린 결과까지 나왔기 때문에 꽤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와 유이동 후보도 한 5% 정도 가까이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저는 최종적인 이 결과는 뭐 유희동 후보의 인물 경쟁력도 있고 또 결국에는 조국 후보가 상당히 네거티브 전략을 세게 썼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저는 선거 전반에 매우 큰 악영향을 줬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 합당도 다 물 건너갔고 일단 조국이라는 분을 대선주자로 이제는 분류하는

0: 시세가 중요하고요. 예. 뭐 조국 후보 같은 경우는 자기 객관화가 안 된 분입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물이 빠지면 누가 수영복을 입지 않고 맨몸으로 수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워린 버핏이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거품입니다. 그러니까 장이 좋을 땐 다 누구다 주식을 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실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저는 이번에 자꾸 제가 오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국 대표는요. 국민들의 밉상입니다. 본인 죄를 한 번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남탓을 합니다. 김영남 후보 그다음에 심지어 민주당에 대해서 너희 규책 사유가 있을까 후보 내지 마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입시 비리 때문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청와대 감찰 무마 그것도 죄가 있잖아요. 22대 때 국회의원이 됐는데 지금 22대 진행 중입니다. 이런 분이 다시 나온 거예요. 평택군이라고 합니다. 평택 시민의 입장에서는 좀 웃기죠. 95년도에 시가 됐는데 그런
1: 네. 갑자기 네. 시간 때문에 1부 마치고 네. 2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0: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2: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0: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1: 정치
3: 전격시사
1: 뉴스
3: 전격시사
1: 인터뷰
3: 전격시사
1: 주식
3: 전격시사
1: 맥락 캐설 토론까지 다?
3: 다 전격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1: 와, 전격적이네.
3: 전격.

0: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김준일 평론가가 언급한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3개 여론조사 개요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3월 29일과 30일 동아일보 의뢰로 리서치앤리서치가 조사한 무선 전화 면접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4월 22일과 23일 CBS 의뢰로 KSOI가 조사한 무선 ARS 방식입니다. 마지막 여론조사는 5월 26일과 27일 문화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무선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여론조사였고요. 정원호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당시 39%로 동률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마지막에 평택을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평택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어부지리성 승리가 아니냐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있었는데, 자, 근데 꼭 그것만으로 이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 그러니까 선거 운동 과정에서의 어떤 후보들 간의 그 특징들, 부족했던 점들도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근데 또 조국 후보가 3위긴 하지만은 그래도 나름 그 득표율을 보이기는 한 거는 또 좀 인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1: 근데 조국 정도 되는 분이면은 사실 네. 그거보다 좀 더 나와야죠.
0: 네네.
1: 더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조국 대표 저도 이제 비판적으로 보기는 봤는데, 아까 김기영 대변인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다. 그거는 뭐 사과는 또 주관적으로 이게 사과인지 아닌지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그거는 사실은 아니고 여러 차례 사과를 했다. 그런데 그러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고 느끼신 분들이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의 김

0: 용남이 설령 잘못을 했든 조국이 그거를 지적할 자격이래 뭐 이런 생각이 뭐 드는 부분은 있고 그러니까 그 28% 정도 얻었죠 조국 후보가 네. 예, 예. 그거는 이게 정확하게 조국과 김용남을 합치면요 그러면은 추미애 득표율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큰 틀에서 그가 내부에서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누가 더 가져가느냐인데 민주당이 아무리 당세가 더 강하다고 하더라도 김용남 대부업체 의혹도 있고 외진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2등은 했었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막판에 네거티브가 염증을 좀 느끼게 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용남도 문제가 있지만은 네. 조국의 네거티브 그래서 이거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조국 혁신당이 그 생각이 네. 들어요. 네.
1: 자 조국 후보가 마지막에 얻은 득표율이 27.24%입니다. 네. 네. 지금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결국은 양당 모두 책임론이잖아요. 예. 지금 정청래 대표가 총평을 하는 기자회견에서 승리를 했다. 그러나 서울은
0: 전국적 승리를 했다.
1: 전국적 승리를 했다. 근데 서울은 아쉽다. 안타깝다. 뭐 이제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로 지금 선거 막판부터 일단은 제일 먼저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송영길 당선인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실 제가 아까 질문을 조국 대표가 조국 후보가 부산 북구갑에 나왔더라면이라는 질문을 한 것도 송 대표가 비판하면서 고향인 부산 가서 나왔어야죠 이런 얘기를 해서 질문을 한 건데 책임론 어떻게 보세요?
2: 아니 근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 승리에 대해서 그러니까 외피상 승리는 맞는데 내용으로 보면 서울시장 선거도 패배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청래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이 지금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많은 패배를 지금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양승조 전 지사도 그렇고 지금 김영록 그 전남 지사도 페이스북에 이날만을 지금 다 기다려왔다라고 하면서 정청래 대표 책임론을 아주 강하게 지금 묻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남의 안 좋은 민심이 어떻게 보면 뭐 김용록 지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온 걸로도 볼 수 있는데 전 정청래 대표가 연임의 도전까지는 하겠지만 그 연임 과정 도전 과정에서 아마 지금 이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한 그 책임론을 좀 명확하게 책임을 저는 물을 걸로 저는 보고요. 책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머리를 숙이고 겸손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만약에 더 강하게 나온다면 전 오히려 더 많은 당원들이나 또 국민들을 더 자극할 수 있다. 전 선거 결과 앞에서는 냉철하게 또 겸손하게 좀 받아들이는 태도가 정치인들에게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1: 장동혁 대표 책임론도 지금 나오잖아요.
3: 저희는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고 봤고요. 그 네. 기회를 선거 이후에 잘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네. 다만 네. 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기할 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4년 전 선거에 비해서는 저희가 진 부분이 있죠. 제대로 못한 수치상 건포기 네. 등급으로 했을 때는 숫자를 많이 뺏겼죠. 16개 중에서 12개를 가져갔으니 뺏겼으니까. 그런데 네. 이제 내용적으로 봤을 때 그 기준점을 2018년 지방선거로 본다면 그거는 똑같이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에 1년 뒤에 벌어진 선거거든요. 네.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볼 때는 저희가 잘해서기보다도 지금의 정부에 대해서 일종의 견제를 하고 너희들이 쇄신을 하라는 마지막 기회를 줬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앞서 말을 할 때 지금 제가 선거 기간에 세 가지와 싸워야 된다고 늘 얘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과 싸워야 된다. 두 번째가 내부 분열과 싸워야 되고 마지막이 우리의 무력감과 싸워야 된다. 할 수 있고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제가 좀 당위론과 현실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한동훈 지지하는 분들께서 한동훈의 어떤 그 복귀 그다음에 진짜 가짜 뭐 보수 쇄신 이 내용을 했을 때 지금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지나치게 장동혁 지도부를 공격했을 때 얻는 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 한동훈에 대한 팬덤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장동혁이 아니라고 해서 그게 한동훈이냐. 그건 아니거든요. 당내 분위기는 이건 객관적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렇게 했을 때는 아, 이 사람이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지금 이미지가 지금 좋아졌거든요. 근데 지나치게 내부 암투로 귀결되면 본인한테도 안 좋은 거고요. 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의 사람들의 중도 보수의 어떤 희망, 중심, 오세훈 시장 쪽으로 갔습니다. 이건 냉정한 평가입니다.
1: 오세훈 시장 쪽으로 갔다. 네. 김재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0: 웃으면서 들었어요.
1: 지금 미소가 눈에 띄더라고요. 예, 예.
0: 그러니까 앞서 이제 이게 제가 만든 말이 아니라 이 국민의힘 보수진영에서 나온 거예요. 그 모장무사 모두가 장동혁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게 시즌 내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아 이제 모장무사 시즌 2구나 지금. 예. 이제 당 이 선거를 놓고 네. 그러니까 2018년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김기영 대변인 같이. 와 이거는 네가 정신 승리도 이런 정신 승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2018년에 그때 14대 2대 1이었어요. 그때 17개 시도지도 원희룡 무소속 이제 하고 사실상 14대 3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그때 그냥 새벽에 던져버렸어요. 거의 예, 이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했습니다. 2022년에는 이게 결과가 12대 5였잖아요. 근데 여기가 호남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12대 4예요. 지금하고 똑같은 결과입니다. 이때는 네. 이미 당대표가 대선에 패배를 지고 비대위 체제였지만은 만약에 민주당에 당대표가 있었으면 이거는 바로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장도혁 대표가 12대 4인데 지금 이걸 안 내려놓는다? 심지어는 그 이제 당대표 투표가 선거 과정에서 TV 토론에 있었는데 지방선거에서 지면은 직을 내려놓겠다 그랬는데 OX 퀴즈에서 다 오래되고 있는 게 그 짤이 지금 돌아다녀 이렇게 조경태 뭐 장동혁 안철수 해가지고 네 명이 다 오래 들었어요. 이거는 정신 승리도 이런 정신 승리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 오세훈 시장이 잘해서 된 거는 맞죠. 근데 오세훈 장동혁 대표 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300m 막 이렇게 초 근접해가지고 유세하는데도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오세훈이 아니 장동혁이 안 간 곳만 이겼습니다. 유이동. 뭐 이거 전부 다 이렇게 이겼는데 이거를 지금 생명연장의 꿈을 지금 이렇게 꾸는 게 제가 보기엔 진짜 황당하다.
3: 예. 네, 제가 네. 볼 때 네. 국민의힘 사정에 대해서 너무 이 1도 양도 없이 이분법적으로 보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 지금의 지도부가 장동혁이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딱 대표되는 게 아닙니다. 국민의힘은요. 기본적으로 정서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1: 네네.
3: 이분들이 요구하는 게 한동훈 후보가 당선인이 됐다고 해서 지금 이게 교체돼야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딱 그렇게 보시면 돼요.
2: 아니 근데
3: 말씀드리자면
1: 네, 말씀하시고
3: 한동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한동훈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대안이 있고 그 대안을 했을 때 생산적으로 좀 더 나아지느냐의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되면 지금의 우리 국민의힘이 더 혼란스럽고 분열상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요. 이건 최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름 기회를 줬다고 하면 기회를 어떤 방식으로 살릴 것인가에 대한 흐름으로 가야지 이거 가지고 누가 잘했다 못했다 가면 안 되고요. 장동혁 대표가 충분히 제가 볼 때 오세훈 시장과의 관계 속에서 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나름의 역할 설정을 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2: 저는
3: 아니다.
2: 짧게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로서 선거를 치른 건데 이걸 뭐 감정의 문제로 볼 것도 아니고 본인이 권한을 가지고 행사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이렇게 선거 패배 결과가 나왔는데도 직을 유지한다? 이건 완전 정치의 ABC 문법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한동훈 대표 체제로 바꿔라 이런 뜻이 아니고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걸어진 이제 선거에 대한 결과 그에 대한 책임은 저는 지고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는 것이 저는 더 그 혼란보다도 훨씬 더 그게 정치의 원리에는 맞다 그 말씀드립니다.
0: 자 한마디만 하면은 저는 한동훈의 히읗자도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동훈으로 바꾸라는 게 아니라 방금 얘기했듯이 책임 정치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의 문제인데 글쎄요. 뭐 장동 대표는 전당원 투표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뭐 본인 입으로 한 건 아니지만은 되게 혼란스럽겠다 이 체제가.
1: 지금 네. 국민의힘은 다음 주에 원내대표 선거 있잖아요. 네. 이건 어떻게 될까요?
3: 뭐 몇몇 분들이 언급이 되죠. 네.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면 원내대표가 사실상 누구로 정해지면 지금의 장도표 체제를 좀 흔들어서 비대위 체제로 가기 위한 어떤 수순 비대위원장을 원내대표가 어떻게 보면 지명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1: 네.
3: 이런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피로합니다.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저희가 무턱대고 하나로 가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는 계엄을 냈죠. 탄핵했죠. 그 과정에 대선 졌죠. 그다음에 지방선거까지 계속 내부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제가 선거 때 들은 얘기가 뭐냐면 제발 너희는 싸우지 마라. 이 얘기를요. 진짜 너무 많이 듣습니다. 이게 장동현이 좋다, 한동훈이 싫다, 한동훈이 좋다, 장동현이 싫다 이게 아닙니다. 이 내부 분열 사항 자체가 갔을 때 네. 저희가 온전하게 어떤 국민의힘 정당으로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리고 내부 투쟁이 되잖아요. 그럼 너무나 쉽게 제가 패널을 하잖아요.

0: 상대방의 워딩이 너무나 쉽게 우리가 공격에 당하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한 1분 30초 정도인데 지금 다음 주 월요일에 대통령이 이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개강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또 8월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지금 김민석 총리가 이제 당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총리직을 사임할 거다 이런 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흐름은 어떻게 갈 거라고 예상들 하신지.
2: 네, 일단은 선생님. 뭐 총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제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출마 때문에 이제 사퇴를 할 테니까 사임을 표하면 아마 후임 총리로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하고 강훈식 비서실장 아마 두 분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위기로 만약에 대통령께서도 인지하신다면 위기에 걸맞는 아마 그런 승부수적인 인사를 총리에 앉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강훈식 실장을 좀 기용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 그렇게 보신 거죠. 김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3: 오늘 아침에 뉴시스는 강훈식 내정, 조선일보는 정성호 내정 이렇게 나왔어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좀 더 취재를 해볼게요. 그런데 네. 조선이 이런 거 잘 맞춰요. 제가 오랫동안 이 언론계에 있어 보니까 조선이 기가 막히게 맞추더라고요.
4: 저는 네. 강훈식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네. 대통령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자기보다 조금 정성호라는 사람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여러 가지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런데 국무총리로서 자기가 대통령이 됐을 때 좀 더 편한 사람을 찾는 경향성을 띱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5: 네, 고맙습니다.
1: 날씨정보 듣겠습니다.
6: 전격 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어제 전국 곳곳에 강한 소나기 구름이 지난 뒤 오늘 아침 공기가 부쩍 선선해졌습니다.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17.4도로 평년 이맘때 수준으로 시작했는데요. 낮 기온도 27도로 큰 더위 없이 이맘때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우리나라 상공에 대체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머물기 때문인데요. 다음 주 중반까지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영남 지역, 내일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 낮 기온 30도 안팎으로 올라 더운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오전까지 강원도에만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에는 강한 자외선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셔야겠고요. 양산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7도, 춘천 25도, 대전과 광주 26도, 대구 28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전국이 맑거나 가끔 구름만 지나서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큰 더위도 없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오전부터 낮 사이 경북 남부 동해안에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8.7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6월 3일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투표 당일에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와이에서 사건 스토리텔러 최다운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7: 네, 안녕하세요.
1: 네, 지금 투표용지 부족 사태 때문에 오늘 사흘째 시위가 지금 항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날 그 벌어졌던 상황들이 많은 언론 보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투표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분들이 투표를 못하고 돌아간 분들이 계셨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투표, 그러니까 참정권 침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일까요? 어떻습니까?
7: 그러니까 이게 형식과 그러니까 실질의 괴리라고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6시까지 투표소에 오면 투표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는 어쨌든 지켰다는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6시 전에 온 사람은 우리가 10시까지 오픈해줄 거고 투표용지 올 때까지 기다려주면 우리가 투표하게 해줄게. 그리고 그렇게 했어라고 주장을 하는데 기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표용지가 언제 올지도 지금 모르는 상황에 뭐 내 대기표가 뭐 거의 100번까지 나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럼 도대체 나는 몇 시간을 더 기다려야 되는지 이런 것도 막막한 상황에 뭐 아이와 동반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동행한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잠깐 이제 회사에 야근을 해야 되는데 나왔던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나에게 그 기회는 주어지긴 했지만 기존 약속과 다른 시간까지 내가 기다려야 돼서 투표권을 행사했다. 행사해야 되냐. 그런데 그게 못했다 하면 실질적으로는 이제 투표를 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우리가 기회를 주긴 했잖아와 사실상 내가 하지 못하게 됐다. 예측하지 못한 일 때문에 그런 이제 괴리가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이제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1: 예. 법리학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공직선거법상 재선거가 될 수 있느냐. 왜냐하면 이제 특정 정당에서 재선거를 좀 한번 요구했던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7: 네.
1: 어떻게 봐야 됩니까? 재선거가 가능한 요건이 뭐가 있을까요?
7: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직 이제 법적인 판단을 받은 건 아니고 이제 선관위의 이제 의견인 거죠. 아, 이건 재선거 사유는 아닙니다. 라는 이 의견만 나온 상황인데요. 사실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건 선관위가 아니고 법원입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이거는 투표가 무효인 거야. 이 선거는 일부 혹은 전부가 무효인 상황이기 때문에 재선거를 해야 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1: 네.
7: 예, 다시 재선거를 할 수 있는데 네. 과연 이제 법원에서 보는 이제 선거 무효의 요건에 해당하느냐 이번 사태가 이제 그건 또 다시 판단해 봐야 되는 문제가 되는 것이죠.
1: 자, 그러면 선관위가 재선거 사유가 안 된다는 거는 의견에 불과하다라고 정리를 해 주셨고요.
7: 네.
1: 법원에서요. 재선거를 위한 선거 무효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7: 네.
1: 그 선거 무효 판결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는 걸까요?
7: 결국 선거에 관한 규정을 위반을 했고 그 규정의 위반이 결과에 이제 나타나야 된다. 그런 두 가지 요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규정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1: 네.
7: 그럼 규정 위반한 것 때문에 선거 결과가 달라졌느냐를 따져보는데
1: 네.
7: 일단은 규정의 위반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아요.
1: 네.
7: 왜냐하면 이렇게 투표소에 오후부터 일부 이제 투표 용지가 부족하다는 시그널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련하지 못해서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를 관리하는 것은 당연히 이제 규정상의 의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선관위가 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 위반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인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1: 네.
7: 문제는 그게 선거 결과에 이제 영향을 미쳤냐 이거든요.
1: 네.
7: 근데 따져보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결국 이제 1위로 당선 예정이신 분과 이제 2위를 하신 분 간의 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1: 네.
7: 그래서 투표를 실제로 행사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 들이 그 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그럼 이제 표 차이와 유의미한지 이분들이 다 했으면은 2등이 1등이 될 수도 있었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는데 라는 부분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사실 쉽지는 않죠. 이 부분이.
1: 네. 표 차이가 좁은 선거일수록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거를 다 정리하자면 법적으로 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7: 그렇죠. 이제 적은 표 차이도 결과가 이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대략 예상을 해봤을 때 최소 몇백 명 혹은 이제 몇 천명 정도일 것 같은데 그 정도면 완전히 결과가 달라졌잖아 라는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선거구라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입증이 어렵다라고 얘기는 하셨는데 투표를 하려고 기다리다가요. 여러 가지 사정으로 포기한 사람 이것도 지금 입증을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7: 그렇죠. 수를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1: 네.
7: 그게 몇 명인지.
1: 네. 이걸 어떻게 입증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7: 그렇죠. 이게 저희가 집계를 하거나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정확히 몇 명 정도가 문제가 됐었는지 알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뭐 간접적으로는 뭐 CCTV로 뭐 왔다가 나간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는 있겠지만 그분들 중에서는 일부 이제 수표 용지가 부족하다라고 해서 이제 몰려온 사람일 수도 있고 실제로
1: 네.
7: 투표를 했는데 과연 정말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왔다가 못하고 돌아간 진짜 그 투표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던 수를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인지는 또 조금 의문이 있기 때문에
1: 네.
7: 특정하기가 정말 어려울 것 같습니다.
1: 현재 지금 서울광역수사대가 수사에 들어갔는데 그 수사의 계기가 된 거는 시민단체가 지금 고발을 한 거거든요.
7: 네.
1: 뭐 직무유기 등등에도요. 그런데 실제로 이 지금 소송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절차로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7: 기본적으로 이제 선관위의 선거 소청부터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복을 하는 이제 후보나 정당이 선관위에 그 관할 선관위에 이제 선거 소청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선관위가 이에 대해서 받아주거나 아니면 기각 결정을 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법원에다가 다시 판단을 받고 이런 프로세스가 꼭 지켜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투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선거소청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2주 안에 어떤 움직임이 생기면 그것으로 이제 무효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는데 네. 만약에 2주 안에 이런 움직임이 없다면은 사실상 그냥 뭐 불복해서 끝내는 게 아닌가라고 예측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 그 앞으로 2주 안에 일단 선관위에다 선거소청을 제기하느냐 여부를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 선관위가 만약에 기각을 한다 그러면 법원에 선거 무효 소송을 내는 단계로 넘어가는 거고요. 여기서 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리면 그때서야 비로소 재선거는 가능하다.
7: 네,
1: 이런 그렇습니다. 흐름으로 가는 거군요. 자, 여기서 선관위가 앞서 말씀하셨지만 재선거 사유가 아니다라고 일단 입장을 내놨어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7: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각이라고 이제 봐야겠죠. 그런데 이제 선관위에서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것을 이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서 네. 그때 시의적절하게 우리가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만
1: 네.
7: 그게 뭐 실질적으로 투표를 어쨌든 기다리셨으면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크게 잘못이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1: 네.
7: 이것은 굉장히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7: 상당히 여러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6시에 결국 투표용지가 와서 투표를 할 때까지 기다리신 분들이 있어서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선거구들이 있었는데
1: 네.
7: 결국은 이제 출구조사도 발표가 나고 어쨌든 결과를 공표한 상황에서 투표가 진행된다는 건 사실상 저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네, 네.
7: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1: 네.
7: 공정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분들이 어쨌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좀 소스를 좀 준 문제가 또 있는 것이 아닌가.
1: 네네.
7: 선거 관리를 이렇게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크게 우리가 이번 기회에 좀 들여다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7: 근데 이제 선관위 같은 경우는 이제 헌법기관이다 보니까
1: 네네.
7: 이제 외부에서 감시를 하거나 하는 것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자, 선관위 이런 부실한 선거 사무요. 근본적으로 왜 생겼다고 보십니까?
7: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헌법기관이다. 우리는 굉장히 독립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어떤 뭐 감시를 받는다든지 혹은 뭐 국회에서의 감시를 받는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1: 네.
7: 굉장히 내부적으로 나이브하게 움직이고 있는 조직이라는 비판은 예전부터 있었거든요.
1: 네.
7: 근데 그런 안일한 태도가 이번 사태를 좀 불러일으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개선책으로는 어떤 거를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7: 결국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그널이 있었어요. 오후 1시부터 투표용지가 모자라다고 했던 선거구도 있었다고 하고 4시 이후부터 이제 투표가 중단됐던 선거구들도 있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투표용지가 이제 소진되는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그게 공급되고 투표가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문제가 없게끔 하는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7: 전체적인 부실에 대해서는 이번에 국회나 이런 데서 외부 감사를 좀 할 수 있게끔 하는 규정을 넣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주목됐던 거는 지침으로 전체 선거인수의 한 최소 50% 정도를 용지를 인쇄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하는데 이게 지침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요?
7: 사실 수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지침만이 최소 50이었는데 여태까지 이제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50% 정도에서 그쳤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1: 네.
7: 그런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율도 역대급 가장 높았던 23% 이상의 투표율이 나온 상황이었고 또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까지 같이 진행이 돼서 굉장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1: 그렇죠.
7: 그러다 보니까 투표율이 그것보다 훨씬 상회할 수 있다는 어떤 시그널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판단하지 않고 처음부터 아 50% 이상이라고 하니까 우리 50% 준비했으니까 괜찮아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죠.
1: 이게 지침이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좀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기준을요.
7: 네.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요.
1: 네.
7: 네. 어디에 사실 이 규정을 설치하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그걸 네. 실시간으로 판단해서 그때그때 적소에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1: 네. 지금까지 최다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7: 네. 감사합니다.
1: 6월 5일 금요일 전개시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연정이었고요. 월요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도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습니다. 불을 발견하면 먼저 불이야 하고 큰 소리를 외쳐 알리면서 화재 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119로 전화해 불이 난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설명한 뒤 주소를 알려주고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않습니다. 초기 진화에 나설 땐 전기 스위치와 가스 밸브부터 내리고 소화기와 옥내 소화전 등의 소방시설을 이용합니다. 단, 전기 화재에 물을 뿌리면 감전 위험이 있고 기름 종류 화재에 물을 뿌리면 불을 키우는 경우가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합니다. 대피할 땐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갈 수 없을 때는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는데요. 유독가스를 피하기 위해 가능한 한 몸을 낮추고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습니다. 대피했다면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구조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정확하고 침착한 대처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KBS 58분 날씨. 맑고 상쾌한 아침입니다. 날씨가 좋은 만큼 오늘 하루 기분 좋게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곳곳으로 강한 소나기가 지난 뒤 지금은 전국 대부분 지역이 맑게 드러났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강원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 17.4도로 평년 이맘때 수준으로 선

0: 우리나라 상공에 대체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머물러 있어서 다음 주 중반까지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영남 지역, 내일은 남부 지방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으로 올라 더운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춘천 25도, 대전과 광주 26도, 대구 28도, 부산은 29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강한 자외선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전국이 맑은 가운데 볕이 뜨겁게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르셔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전국이 맑거나 가끔 구름만 지나서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큰 더위도 없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8.9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1: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2: KBS 1라디오 9시 뉴스입니다.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뒤 시위대에 막혀 투표함을 반출하지 못한 서울 송파구 잠실 7동 제2투표소 진입을 시도하며 일부 시위대를 연행했습니다. 50여 명의 시위대는 스크럼을 짠 상태로 경찰 진입을 막았지만 경찰은 한 명씩 양손과 양발을 붙잡아 끌어냈습니다. 경찰은 시위 인원이 더 합류하지 못하도록 뒷문으로 향하는 길목을 봉쇄했고 저항하는 시위대는 애국가를 합창하며 경찰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금 전 경찰이 잠실 투표소 투표함을 반출해 개표소로 이송하고 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앞서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잠실 7동 2 투표소에 있던 서울 송파구 소속 직원이 건강 악화를 호소해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투표소로 들어가자 일부 시위대는 이송자가 몰래 표를 갖고 나갈 수 있다며 가방 수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조만간 사의를 표명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후임 인사를 발표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강효정 청와대 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무총리의 거취 및 인사와 관련해 아무 사항도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언론에 오늘 중 신임 총리 발표 보도는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호조가 이어지면서 4월 경상수지가 역대 두 번째 규모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4월 경상수지가 282억 9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수출은 905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5% 증가했고 수입은 567억 달러로 16.1% 늘었습니다. 반도체와 컴퓨터 주변기기 등 IT 품목 수출 호조가 이어진 가운데 석유 제품 수출도 늘면서 수출 증가세가 확대됐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가 오늘 오후 입국합니다.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오늘 저녁 서울의 한 삼겹살 음식점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이혜진 네이버 의장과 만납니다. 이 자리에선 고대역폭 메모리와 AI 데이터 센터 등 협력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젠슨 황은 또 모레 두산 베어스 잠실 야구장 홈경기에 시구에 나서는 한편 두산과의 AI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모든 열차 운전실에 CCTV가 설치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철도 사고 원인의 명확한 규명과 철도 안전 강화를 위해 모든 열차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관련 관리 기준을 정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는 현지 시각 4일 UN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2027년에서 2029년 임기 이사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로써 통산 11번째 UN 경제사회이사회 이사국을 수임하게 됐습니다.